금방 잘 찾았을 거예요. A가 0 이상이면은 그냥 그대로 갖다 꺼내서 써주시면 되고요. A가 음수면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 상에서 절대값이 붙었다라는 거는 뭐냐면 예시로 써드릴게요. 예. Y는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면 이 fx의 부호가 0 이상이다. 네, 즉 y좌표가 0 이상이면요. 함수의 그래프 상에서 그냥 fx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fx가 음수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요. fx가 0보다 작을 때 그려주다 보니까 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결과적으로 원래 거를 x축 대칭 이동해가지고 접어서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fx 자체가 0보다 작을 때. 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 얘를 먼저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서 접어 올릴 겁니다. 네.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2의 x제곱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기본형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왔으니까 무슨 축 대칭? 네, y축 대칭을 해주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요. 요 부분이 사실은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x-2가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뭐에 대해서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0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면 제시되어 있는 요 함수의 식이 나오겠죠. y는 2의 마이너스의 x 빼기 2 마이너스 10,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2여서 얘랑 똑같이 나옵니다. 네.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함수의 그래프, 기본형 그래프가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거기에 y축 대칭 이동했대요. y축 대칭 이동하면은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y축 대칭 y에 대해서 접은 거죠. 네.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0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거 두 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와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0이었는데 y는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오른쪽 이동, 밑으로 내렸다 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제가 주황색으로 그린 함수의 그래프가 이 절대값 속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네. 그럼 보세요, 이제. 거기에 우리는 얘를 뭘 붙인 거냐면 절대값을 붙인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절대값. 그죠? 예. 네. 그럼 y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왜냐면 x축이 y는 0인 구역이잖아요. 크면, 0 이상이면 그대로 가져간대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0보다 작아요? 밑에 있어요? 그러면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이동해서 위로 접어 올릴 거예요. x축으로 접어 올린다, 접어 올립니다. 이렇게 생겼죠. 네. 그러면 이 점근선의 방정식 마이너스 10 따라가던 게 대칭을 해서 어디를 따라가게 되냐면 y는 10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럼 다 했어요. 그래? 그럼 여기 원래 0, 얼마였는데? 그래서 얘가 x가 0일 때 어디를 지나나고 봤더니 x가 0일 때 y의 값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0 해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6을 지나던 점이 어디로 가냐면 플러스 0, 6을 지나요. 아,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게 y는 n이 1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1사분면이잖아요. y는 n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그죠? 그럼 6이 있으면은 1사분면에서 안 맞으니까 6보다는 완전히 커야 하고 점근선의 위에 있으면은 여기서는 안 만나죠. 1사분면에서 절대 못 만나죠. 그러니까 10보다는 완전히 작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자연수 n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7, 8, 9 몽땅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정답은 24가 되겠습니다. 네. 할수 있겠죠?

그래서 9번은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절대값이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나 겁먹고 시작조차 안 하시면 안 되고 y값이 0 이상이면 그대로 그리고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올릴 거니까 다땅 위로, x축 위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9번 끝났고요. 10번 봅시다. 10번. 두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y는 8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그러니까 만나는 점 두식을 어떻게 한다? 연립해서 구하면 된다. 그럴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밑변이 뭔지 높이가 뭔지 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축, x축. 함수 y는 2의 x제곱 증가하는 형태로 쭉 생겼겠죠? 그리고 얘는 0,1 지날 거고요. 그 다음 함수 y는 4의 x제곱 할 텐데 일단 기준점을요. 그래? 그럼 얘는 1,2를 지날 거고요. 그죠? 그럼 1,4를 지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더더 높게 확 급경사로 올라가겠죠. 아, 그러면 한번더 올려보자. 더 올려서 여기 4. 그래서 1,4를 지나고 얘도 0,1을 지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더 붙어서 올라가겠네요. y는 4의 x제곱. 거기에다가 직선 y는 8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다고 했어요. 제가 좀 너무 옹졸하게 그렸지만 y는 8 대충 그릴게요. 8이면 사실 더 높아야 되지만 이렇게. 그때 지나는 점이 각각 a, b 그리고 5라고 했을 때 삼각형 a, b, 5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높이는 어차피 8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높이는 8이고요. 얘네들의 x좌표의 차이에다가 8 곱한 다음에 2분의 1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의 x제곱이 8 되는 거 연립해서 풀어주면 x는 3 바로 나오죠. 4의 x제곱이 8 되는 거 얘도 마찬가지 밑을 일치시켜주면 돼요. 얘가 2의 3제곱, 얘가 2의 3제곱, 얘는 2의 2x제곱이어서 x의 값은 2x가 3이랑 같아야 돼서 x는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한쪽은 2분의 3, 하나는 3이니까 가로에 해당하는 길이는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요. 곱하기 높이는 8,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4니까 분배 법칙해서 계산해 주시면 12 마이너스 6.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얘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풀수 있고요. 11번은 사실은 더 쉽습니다. 두 향수의 AB에 대해서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라는 표현. 지난다. 그러면 얘를 뭐 해주면 돼요? 대입만 해주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1,11을 대입하면 AB는 12. 2,24를 대입하면 AB제곱은 24. 그러면 이거 각각 B만큼 곱해준 거니까 B는 2가 되고요. B가 2가 되는 순간 자동 A는 6이 돼서 정답은 얼마다? 8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11번의 경우는 조금 문항 완성도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죠? 지난다라는 표현은요. 대입하면 금방 성립된다라는 거 아니까 두개 연립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문항이었어요. 네. 자, 우리 12번부터 다음 시간에도 차분하게 풀어볼 거니까 미리 문제를 쭉다한 24번까지 풀고 오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 12문제 정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만점 선호특강 윤리와 사상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15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왕강이죠.

내신 만점을 향해서 지금까지 멋지게 달려온 친구들 너무너무 정말 멋지게 잘 해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마지막 파트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상들. 내신 시험은요, 정말 다 내시죠.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 뒷부분에 뭐 어느 부분은 좀 요즘에 출제가 덜 돼요.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만 내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셨다면 다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그치?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온 것처럼 이번 시간도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식의 폭을 또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자본주의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내용도 공부했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그렇죠.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까지 같이 쭉 공부해 왔는데요.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목소리를 낸 입장이 있어. 그렇지. 사회주의 같이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사회주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이 사회주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분, 그렇죠. 마르크스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자, 마르크스는요, 이미 지금 우리 내신 만점 수능 특강 강의에서 꽤 여러 부분에서 중간중간 계속 등장했었습니다. 자, 이상사회 이야기할 때 마르크스가 공산사회를 꿈꿨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공산사회는 어때? 능력에 따라이라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사회였습니다. 좋아요. 자, 이런 공산사회 세 가지가 없는 산무사회였습니다. 나와야지. 첫 번째, 사적 소유가 없습니다. 사유재산 없죠. 사적 소유가 없어. 따라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는 계급 자체가 소멸합니다. 계급이 소멸했기 때문에 계급 착취의 수단이었던 국가까지도 소멸하죠. 그래서 국가도 공산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쭉 공부해 온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 판에 정리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마르크스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내가 한 번에 정리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비판했고 어떤 대안적인 목소리를 제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지, 사회주의를 이야기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사상가입니다. 특별히 마르크스가 가장 강하게 비판했었던 자본주의의 어떤 요소들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 사유재산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사유재산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따라서 마르크스가 꿈꿨던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에선 사적 소유가 완전하게 사라진, 그렇죠? 그런데 이상을 마르크스는 꿈꿀 수밖에 없었겠죠? 자, 사유재산을 강하게 비판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단시간, 그렇죠? 최대의 생산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의 효율적인 생산을 이루기 위해서 노동을 나눠서 분절적으로 시행하는 분업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런 분업에 대해서도 강하게 무엇해요? 비판합니다. 자, 분업을 왜 비판했지, 얘들아? 그렇지, 분업은요, 노동 소외와 인간 소외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강하게 비판하죠. 자, 이렇게 분업화된 노동 속에서 노동자들은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의 그 속도에 맞춰서 매일매일 반복적인 작업만 계속해서 숙련된 노동자로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동자들이 그렇게 분업 속에서, 분업의 여러 단계 속에서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처럼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행해지는 그러한 노동은 인간의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노동의 진정한 가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강요된 노동, 왜곡된 노동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참다운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참다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노동의 본질로부터 소외되어 버리는 노동 소외와 인간 소외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그렇죠. 분업을 강하게 비판했다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자, 마르크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유재산과 분업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가 도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발표해요. 자, 이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사회주의의 혁명을 주장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데요.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마르크스는 역사가 다섯 단계로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가 네 번째 단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렇죠.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하죠. 자본주의가 어떻게 붕괴한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 즉 피지배 계급이 난더 이상 못 참아라고 노동자 계급이 단결해서 폭력적으로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사회주의의 어떤 과도기 단계를 거쳐서 공산사회라고 하는 이상사회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했어요. 그러려면 노동자의 폭력 혁명이 필요하잖아. 그런 사회주의식의 혁명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이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이룰 것이라고는 우리를 올가매던

사슬밖에 없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노동자들의 폭력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보았어요. 자, 결국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투쟁, 이것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어때? 붕괴됩니다. 자, 자본주의가 붕괴되면 과도기를 거쳐야 되겠죠? 자, 과도기는요,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급이 독재를 하게 된다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과도기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생산수단을 자본가 계급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이 가지고 있었던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자본가들은 그동안 본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던 생산수단을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과도기에는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가 독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과도기에 불과하고요. 그 과도기가 지나면 계급이 없는 이상사회인 공산사회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죠. 공산사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야. 사적 소유 없고요. 계급도 없고요. 그렇죠. 계급 착취 수단이 국가까지도 완전하게 사라진 사회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노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본가에 의해서 강제되고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은 노동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즉, 노동자가 노동 과정에서 주체가 될수 없는 어디까지나 노동소외와 인간소외를 일으키는 왜곡된 노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강하게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하죠. 특별히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그 생산수단의 사유화로 인해서 빈부격차 같은 문제가 심화된다라고 보면서 생산수단을 무엇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공유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평등한 그런 무엇 없는 좋아요, 계급 없는 공산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들이 주로 출제하실 때 어떻게 출제하시냐면, 마르크스의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국유화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세요. 자, 공산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국유화된다. 맞을까, 틀릴까? 오, 잘했어. 너무 잘했어. 틀렸지. 너무 잘했어. 왜 틀렸니? 그렇지. 마르크스가 꿈꿨던 이상사회인 공산사회가 되면 무엇이 사라진다 그랬어? 국가가 사라지잖아. 국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화가 이루어진다는 공산사회와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어디까지나 공유라고 표현된다는 거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이런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는요, 레닌이 주도하는 러시아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큰 사상적인 배경이 되죠.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어때?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런 소련은 어때? 70년 만에, 그렇죠? 마지막을 고하면서 소련은 어때? 그렇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사회주의 실험이 막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주의의 목소리, 마르크스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더잘 인식하게 되었고요. 이런 사회주의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어때?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1.0 버전, 2.0 버전, 3.0 버전, 다양하게 변신을 거듭해 가면서, 그렇죠? 계속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경제의 기본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마르크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꼼꼼하게 잘 해온 친구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았어. 그치? 새로운 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수업을 할때 친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는 부분이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사회주의 하면 마르크스밖에 여러분들 잘 몰랐을 텐데요. 이런 목소리,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마르크스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목소리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반드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꼭꼭꼭 이번 시간에 잘 정리해 두셔야 해요. 자, 민주사회주의는 서구 사회주의자들이 1951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결성하고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와는 결별을 선언한다. 우리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사회주의의 입장을 선포하면서부터 정립이 됐어요. 자, 민주사회주의는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소련식 사회주의, 어떤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여 폭력혁명을 일으켜라, 라고 하는 이런 급진적인 혁명론을 비판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유로운 무엇 중심, 그렇죠. 의회 활동 중심의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통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할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아, 정당을 꾸리고, 선거에 후보를, 그렇죠. 공천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표를 얻고, 의회에 진출하고, 이런 어떤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함으로써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입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이거 민주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얘들아, 사회주의야.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지. 그러니까, 어때?

서구 복지 자본주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얘들아, 잘 봐봐.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 고용을 추구해야 한다. 얘들아, 가끔씩 완전 고용을 추구한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 어려울 거 없어. 그냥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완전 고용을 추구한다 이렇게 불러.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회보장제도도 확대하고 또 완전 고용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요런 입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본주의 사상가 중에서 누구와 공통점일까? 그렇죠. 케인즈와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수정자본주의를 이야기했던 케인즈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 실시하고 국민들의 그렇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복지정책, 복지제도 실시하고 또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 이런 주장까지는 케인스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케인스와 민주사회주의 공통점으로 종종 출제가 돼요. 하지만 차이점도 있죠? 케인스는 어디까지나 수정자본주의야, 자본주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인정하고 그다음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사회주의는 어때? 공유제를 바탕으로 일부 영역의 사적 소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사회주의와 또 자본주의로서 구별될 건 구별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을의 입장은요, 이렇게 한번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볼게요. 만약 재무성이 낡은 몇 개의 병에 지폐를 채워서 그것을 폐광된 탕갱에 묻고 그 다음에 탕갱을 도시의 쓰레기로 지면까지 채워놓은 다음에 자유방위의 원리에 입각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그 지폐를 다시 파가세요.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실업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재무성이라고 하는 옛날 표현이 좀 나왔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 부처 중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어떤 그런 정부 부처예요. 자, 정부 부처에서 이런 식의 경제 정책을 실시한다면 실업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반작용의 도움에 의해서 사회의 실질 소득이 더 나아가서는 부가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어때 이거? 효력이 있는 그런 수요, 유효 수요의 창출을 위해서 국가가 정부가 재정을 지출해서 어떤 이런 공공정책을 펼쳐라. 누구지? 그렇죠. 케인스가 되겠죠?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시켜버렸다. 마르크스식의 공산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사회주의가 인간을 분열시키고 있는 착취를 제거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려 하는데 비해 공산주의는 오로지 일당 독재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급적 분열을 격화 조장하려고 한다.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 과도기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다 비판하고 있네요. 전체주의적인 방법과 달리 사회주의는 국민들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즉,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네. 가장 최근에 배웠던, 그래, 바로 직전에 배웠던 민주사회주의라는 거알수 있죠? 자, 수정자본주의 케인스, 민주사회주의. 하지만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묶여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벤다이어그램 문제 풀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오늘 15강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벤다이어그램은요, 이렇게 그림 보고 풀면 실수하기 딱 좋다 그랬지. 반드시 범례를 보고 풀고요. 자, 간만의 입장인지, 공통 입장인지, 을만의 입장인지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이나 순서도 문항들은 어때? 꼭 이렇게 둘다다 써놓고 풀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갑과 을을 모두 다 써놓고 푸셔야 되겠습니다. 갑은 아까 수정자본주의, 을은 민주사회주의였어요. 완전 고용은 한 사회의 경제 체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수 있다. 얘들아, 기억나니? 케인스도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완전 고용 추구해야 한다라고 보잖아. 실업 문제 해결해야 한다라고 보잖아. 케인스 인정하겠다. 그리고 어때? 민주사회주의자들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서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 실시하고 완전 고용 즉,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맞다. 라고 인정할 법한 내용이죠. 따라서 갑과 을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A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돼? B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 자, 기억 같은 이런 내용은요. 케인스와 민주사회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생산수단에
전면적인 공유, 전면 공유를 통해서만 시장의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 공부에서 저 민주사회주의자들.

것들은요. 생산수단의 전면적인 공유를 통해서만 시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자, 공유를 기본으로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사적 소유도 인정돼. 일부 영역에 사적 소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을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케인스는 어떨까? 케인스. 생산수단의 전면적인 공유를 통해서만 시장의 문제가 해결 가능한 건 아니야. 왜냐면 당연히 케인스도 맞죠. 왜? 케인스는 자본주의 사상가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잖아.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어때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워딩은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다. 니은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역할을 국방과 치안으로 제한해서는 안 돼. 그렇지. 케인스는요, 국방과 치안뿐만 아니라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투자의 사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돼. 이것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돼라고 봅니다. 어떤 얘들아? 민주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잖아.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즉 완전 고용 같은 거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 역할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해라고 보겠죠?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따라서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투쟁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불가피한 건 아니야.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야. 폭력적인 투쟁이 없어도 자본주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렇지?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마르크스식의 그런 폭력 혁명론 이런 거 강하게 비판하면서 아니야, 의회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자본주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케인스는 어떻게 볼까?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투쟁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지. 케인스도 폭력적인 투쟁이 불가피한 건 아니야. 꼭 필요한 건 아니야. 폭력적인 투쟁 없이도 자본주의 문제점은 수정 자본주의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보겠네요. 따라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케인스도 맞다라고 대답할 법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두 사상가의 무엇이 되겠다. 공통점이니까 B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의 답은요. 좋아요.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아주 좋은 문제였고요. 친구들 이 정도 문제는 완벽하게, 그치? 내가 내 입으로 말해낼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복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드디어 우리 윤리와 사상의 마지막 단원에 이르렀습니다. 자, 평화에 대해서 또 세계 시민주의와 그렇죠. 우리 해외 원주에 대한 입장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화 사상, 동양의 대표적인 평화 사상가로 우리 묵자를 소개해야 되겠죠? 묵자는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을 비판했습니다. 자, 공자, 맹자, 순자가 이야기하는 인이라고 하는 건 좀비 친소를 구별하는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묵자는 이렇게 좀비 친소를 구별하는 이러한 이는요, 어디까지나 차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하는 속성 때문에 사회 혼란이 일어나라고 하면서 인을 강하게 비판해요. 자,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인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모든 사람을 처음부터 어떻게 똑같이 두루두루 똑같이 사랑해야 해라고 하는 겸애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요 한자 잘 보세요. 특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렇게 시작하는 요 한자 두루두루 겸자인데 보통 이렇게 문제 출제하실 때 두루두루 겸자를 같이 많이 주세요. 묵자 문제 출제할 때. 그래서 요런 한자, 선생님 저 한자 모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몇번 봐둬. 알겠지, 얘들아? 요런 느낌이구나. 두루두루 겸이구나. 두루두루 처음부터 나와 남을 똑같이. 두루두루 나의 가족과 남의 가족을 처음부터 똑같이. 두루두루 나의 나라와 이웃 나라를 처음부터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겸에 똑같이, 처음부터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겸애를 묵자는 주장합니다. 결국 두루두루 똑같이 사랑하는 거니까 보편적 인류애가 되겠죠? 이런 보편적인 인류애를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침략하기 위한 전쟁을 반대하는 공격전쟁의 반대세라고 하는 비공을 주장했습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이렇게 두루두루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두루 사랑하는 건 결국은 서로서로 이익을 나누는 거야.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거잖아. 그런데 천하에 쓸데없는 천하에 해로운 것이 바로 전쟁이야.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는 공격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세 아니 비를 써서 비공을 주장합니다. 단 그도요 방어 전쟁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아, 공격 전쟁은 반대했지만 방어 전쟁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묵자 기억해 두시고요. 이건 묵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칸트도 공격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방어 전쟁에 대해서는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손해가 되는 건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침략 전쟁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해치는 침략 전쟁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묵자는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침략하는 나라와 침략당하는 나라 모두에게 다 손해야. 승리한 나라와 패배한 나라 모두에게 다 똑같이 손해다라고 묵자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전쟁에서 침략을 했고 그래서 막 승리했다 하더라도요. 이미 정치적인 혼란이 상당 부분 초래가 됐고요. 경제적인 손실, 인명 손실, 뭐 이런 거 말할 수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 결국은 전쟁은 침략한 나라와 침략당한 나라 모두에게 다 손해를 가져온다.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잖아. 그럼 그건 사랑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것은 결국 정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무수한 인명 피해를 초래해서 국가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두루두루 평등한 사랑, 그리고 서로서로 이익을 주는 겸의 교리를 바탕으로 공격전쟁의 반대세라고 하는 비공을 주장했습니다. 자, 평화를 이야기할 때또 빼놓을 수 없는 사상가들이 바로 칸트와 갈퉁인데, 자, 먼저 칸트부터 살펴볼게요. 자, 칸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의무론 사상가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칸트는요, 전쟁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라고 역시 강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을 어디까지나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칸트 기억나지? 칸트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건 어때? 인간, 인격, 이것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데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건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을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고요. 평화를 이루어내야 할 어떤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는 이런 평화를 바탕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평화를 추구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지구상에서 모든 전쟁이 다 사라지고요. 또 전쟁의 가능성까지도 사라져서 영원한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에요. 전쟁을 예방하고 국가 간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의 창설과 재계시민법의 조건을 담은 확정조항 등을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윤이나 이런 데서는요, 확정조항뿐만 아니라 예비조항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출제가 많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윤사에서는 대부분 이 확정조항을 위주로 친구도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내신 우리가 지금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은요, 확정조항뿐만 아니라 예비조항도 다 수업시간에 설명하셨어요. 막 이런 수업 교재 같은 것도 막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 좀더 깊이 설명하셨어요. 예비조항까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비조항도 다 보셔야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신은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확정조항뿐만 아니라 예비조항까지도 수업을 하셨으면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일단 확정조항 보겠습니다. 총 3개 확정조항이 있고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더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총 3가지 확정조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국가.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 예외 없습니다. 모든 국가에 시민적인 정치 체제, 줄여서 두 글자로 정체라고도 많이 불러요. 시민적인 정치 체제는 무슨 정이어야 돼? 그렇지, 공화정이어야 한대요. 얘들아, 우리 공화정 계속 배웠지. 공화주의가 뭐니? 그렇지. 국가가 시민 모두의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화주의, 공화정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의 군주는요. 제멋대로 전쟁 개시, 전쟁 선포 이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그렇지?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그런데 시민들은 전쟁 결정 협조를 잘 내주지 않죠. 왜냐하면 전쟁 나면 자기 목숨 버리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쟁 시민들은 원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칸트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는 이런 공화정의 정치 체제의 국가가 시민들로부터 전쟁 결정 협조를 더 얻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더 꺼릴 것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영구 평화를 위한 첫 번째 확정 조항은 뭐야? 그렇지.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돼. 아, 평화를 위해서 정치 구조가 중요하거나 정치 구조, 정치 제도가 일단 필요했어요. 두 번째 확정 조항입니다. 자,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럼 국제법이 있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자,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칸트가 영구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단일한 정부로 편성해야 한다. 전 세계에 뭐 단일한 세계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본거 아니라는 거야. 뭐 단일한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뭐 이렇게 칸트가 주장한 건 절대 아닙니다. 각 국가들의 자유와 주권을 다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자유로운 각각의 국가들이 연방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칸트는 국민 국가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의 자유와 주권도 인정합니다. 그러한 국제법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연맹, 그 국제연맹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연방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고요. 이런 칸트의, 그치? 영구평화론 이런 내용들 덕분에 20세기에 유엔이 등장하는데 사상적인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친구들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확정조항입니다. 세계시민법을 이야기하면서 세계시민법은 억압, 약탈, 내란, 반역, 식민지배 이런 것들은 싹다 배제해야 되겠지. 그러면 세계시민법 안에는 어떤 내용만 남겨 있어야 돼? 그렇죠. 보편적인 우호의 조건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어야지. 그 세계시민법 안에 억압해도 돼, 약탈해도 돼, 내란을 일으켜도 돼, 반역해도 돼, 식민지배 해도 돼 이런 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오직 세계시민법은 서로서로 보편적인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는 그러한 법이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각 국가가 우호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교류할 것을 강조하고요. 특별히 환대권 이런 거 중시했죠. 어떤 이방인이 타국의 영토 내에 진입했을 때그 이방인이 먼저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어때? 그렇죠. 그 이방인도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고 환대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인 환대권도 세계시민법에 그렇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칸트도 참 중요했고요. 또한 명. 그렇죠. 갈퉁의 사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갈퉁이 더 후대의 인물입니다. 그렇죠. 칸트는 이제 근대 후반부의 인물이었다면 갈퉁은 현대 인물이죠. 현대 평화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오늘날 평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상가가 바로 갈퉁입니다. 갈퉁은요. 자신의 평화에 대한 입장을 담은 책을 한권 썼는데 그책 제목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예요. 자, 책 제목만 딱 봐도 갈퉁의 사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알수 있어. 갈퉁은, 자, 봐봐.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 수단도 어때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평화를 위한 전쟁, 뭐 정의를 위한 전쟁, 뭐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디까지나 평화는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평화가, 평화라고 하는 목적,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평화로 가는 그 과정과 그 방법도 다 평화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갈퉁은요. 폭력에 대한 재정의를 내리죠. 갈퉁은 폭력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이 다 폭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너무 멋있는 정의야. 그치, 얘들아? 어떤 한 아이가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그 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해.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그 가난이 폭력이 될수 있는 거야.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폭력이 될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편견이 폭력이 될수 있는 거야. 이렇게 폭력의 정의를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이라고 내려버리면 폭력에 대한 인식도 더 우리가 새롭게 확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갈퉁은요, 총세 종류의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야? 그래서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야. 직접적 물리적 폭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직접적 물리적 폭력의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어? 신체적인 폭행 혹은 폭언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이런 직접적인 폭력은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했어. 그런데 우리는 흔히 평화하면 이런 직접적인 폭력만 없으면 평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 말고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폭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폭력은 무엇일까? 구조적인 폭력이야. 어떤 사회의 부당한 그런 제도나 구조 속에 암암리에 폭력적인 요소가 들어있을 수 있죠. 억압, 착취, 차별, 뭐 가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구조 속에 암암리에 그런 게 담겨 있다면 그런 거 분명히 폭력입니다. 세 번째 무슨 폭력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지, 문화적인 폭력도 얘기할 수 있어. 자,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
뭐 종교, 사상, 언론, 교육, 굉장히 다양하고 과학, 굉장히 다양한 이런 문화적인 요소 속에 어떤 특정한 계층에 대한 그런 은근한 편견적인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시선들이 은근히 배어져 있다면 그것도 분명히 폭력이 되는 거잖아. 잘 봐봐. 이 중에서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은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의도가 없을 수도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히 폭력이라는 거야. 자, 폭력의 세 가지 꼭지점이 있죠? 마치 삼각형의 세 꼭지점처럼 폭력의 세 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갈등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건이셋 중에 어느 꼭지점에서부터도 시작될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든 확산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폭력을 가만히 보니까 이 문화적 폭력, 이것이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인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문화적 폭력은 특별히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이나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봐봐. 자, 우리가 어떤 영화 속에서 뭐 유색 인종들을 굉장히 막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혹은 막 그런 약간 특이한 캐릭터 혹은 뭐 범죄자 이렇게만 계속 묘사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런 특정한 계층에 대한 유색 인종에 대한 어떤 편견이 심어지게 되겠지. 자, 그렇게 편견을 가지게 되면 구조적인 폭력,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이 일어나도 괜찮아 이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한 직접적인 신체적인 폭력이나 혹은 언어적인 폭력으로까지 확산돼도 괜찮아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봐봐. 폭력은 어느 방향에서부터든 시작돼서 어느 방향으로든 확산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보자. 특별히 이 중에서도 갈등은 그렇죠. 문화적인 폭력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과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갈등이 생각하는 진정한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 일단 갈등은요, 평화를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로 구분합니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소극적인 평화는 뭐야? 이 중에서 직접적인 폭력, 이 직접적인 폭력이 제거된 상태. 그걸 우리는 소극적 평화라고 부를 수 있어. 테러, 전쟁, 범죄, 폭행과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만 이렇게 딱 제거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폭행이 없는 상태, 테러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얘들아, 이것도 평화지.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은 아직은 남아있을 수 있어. 자, 따라서. 갈등이 생각하는 진정한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 그렇지. 적극적 평화가 되겠지. 적극적 평화는 뭐야? 안 배워도 알겠다. 그렇지. 봐봐. 직접적인 폭력은 당연히 제거가 돼야 되고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완전하게 제거가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적극적 평화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나 관습 등에 따른 억압이나 착취와 같은 구조적인 폭력도 다 제거가 되고요. 심지어는 문화적인 폭력까지도 완전하게 제거가 된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러한 적극적 평화를 진정한 평화로 갈등은 제시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 우리나라에서 전쟁만 없으면 돼. 테러만 없으면 돼. 그게 평화야. 라고 평화를 좁게 바라봤다면 이런 국가 안보 차원에서만 평화를 규정했다면 이제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완전히 다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인간 생명과 존엄까지도 중시하는 인간 안보 차원으로 평화의 개념을 무엇했다? 확장했다.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생각하는 인간 안보의 차원으로 평화의 개념을 확장한 사상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세계 시민주의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에피아와 누스바움을 들고 있습니다. 에피아는요, 세계 시민주의를 오늘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상가인데 이런 세계 시민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까지도 균형 있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 시민주의 하면 나는 어느 국가에 혹은 어느 민족에 소속이야라고 하는 건 내다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에피아는 그렇지 않죠. 세계 시민주의와 또 특정 국가, 특정 민족 소속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균형감 있게 강조하는 사상가입니다. 자, 그는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애국심을 분명히 가지고 특정한 국가를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경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그런 세계 시민으로 역시나 살아갈 수 있다. 두 개를 조화롭게 강조한 사상가 에피아가 되겠습니다. 또한 분의 세계 시민주의 사상가 역시 누스바움입니다. 자, 누스바움은요, 잘 보자. 국가적인 소속감이나 자국 중심의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적인 인간애를 중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잘 봐. 누스바움은요, 나는 어느 나라 소속이야. 그러니까 내 나라만 중요해라고 이런 배타주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보편적인 인간의 우리는 다 동등한 인류로서의 세계 시민이야라고 하는 부분을 중시했다는 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에피아뿐만 아니라 누스바움도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공통점도 생각해 볼수 있어. 왜냐하면
둘다다 이제 세계 시민주의야. 그치? 그러면서도 둘다다

내가 어느 국가 소속의 특정한 어느 민족 소속이야라는 정체성을 다 부정해라라고 얘기하진 않거든. 누스바움도요, 국가적인 소속감이나 자국중심의 배타주의에 대해서는 극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 소속인지는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 무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배타주의를 극복할 뿐, 국가나 민족에 대한 소속감도 인정은 합니다. 단, 누스바움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의무의 원천은 바로 보편적인 인간에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스바움은 더 강조하고 있어요. 누스바움이 보기에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는 랜덤이야, 랜덤. 이건 임의적인 특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은 정의와 선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국경과 무관하게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의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정의와 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시민주의 교육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인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스바움은 우리 모두가 두 가지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야? 내가 출생한 지역 공동체. 나는 A라고 하는 나라에, B라고 하는 민족 소속이야. 이런 지역 공동체와 이성과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적 주장과 포부의 공동체. 이두 가지 공동체 모두 다 속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요 후자가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나는 세계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다 평등한 그런 인간이야라고 하는 그런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동체를 후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자와 후자 두 개의 공동체에 우리는 다 속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의 도덕적 의무의 근본적인 원천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이 후자다. 후자다. 이게 우리에게 더 도덕적인 의무의 근본적인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죠, 세계 시민으로서의,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인류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소속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누스바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마지막 주제까지 왔습니다. 바로 해외 원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 여러 평화, 또 세계 시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또 해외 원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해외 원조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명의 사상가가 목소리를 들려줬는데요. 바로 롤스와 싱어가 되겠습니다. 역시 생윤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윤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걸 다루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한번 요런 요 내용들 꼼꼼하게 또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먼저 롤스입니다. 자, 롤스는요, 개별적인 국가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원조의 목적이죠. 자, 롤스가 생각하는 원조의 목적은 뭐야? 그렇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것. 이것이 원조의 목적입니다. 롤스는 이제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을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서 좀 분류를 했는데, 그중에서 고통받는 사회라고 하는 분류가 있어. 이 고통받는 사회는 이제 어떤 사회냐면, 말 그대로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요. 또 정의 원칙. 롤스하면 정의 원칙 떠올라야 되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옳지. 그런 정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지도 않아. 쉽게 말하면 민주적인 사회 구조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야.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그런 나라를 고통받는 사회라고 규정했어요. 그럼 이런 사회를 어떤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원조의 목적이야? 그렇죠.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원조의 목적입니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우리 이상사회 공부할 때 롤스의 이상사회를 이미 공부했어. 쉽게 표현하면 질서정연한 사회는 어떤 사회야? 그래, 구성원들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해주고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가 운영되고, 쉽게 이야기하면 민주적인 그런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부르는데,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원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 주는 거라는 거죠. 배고픈 아이에게 빵을 주는 막 그런 원조, 그걸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롤스가 생각하는 진정한 해외 원조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그 사회 정치 구조,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것이 해외 원조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인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 그런데 잘 봐봐. 원조의 목적 자체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조를 받아서 고통 겪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편입이 됐어. 그리고 나면 원조의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원조는 필요하지 않구나. 즉 원조가 멈춰지는 원조의 차단점이 원조가 중단되는 차단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롤스는 이야기하죠. 각 사회마다 고유한 문화나 역사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회적인 부의 수준은 다 어때? 나라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각 사회를 다 평준화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롤스의 정의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롤스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 게 차등의 원칙이죠. 어떤 것이었어? 그렇죠. 최소수의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그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된다. 쉽게 친구들은 최소수의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차등의 원칙을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로이스는 이런 해외 원조 부분에 있어서는, 즉 국제적 분배 정의에 있어서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최소수의자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국가의 부존 자원, 이 가장 적은 나라들이 최소수혜자에 해당할 텐데, 부존 자원이 적은 국가들 중에서도 로스가 가만히 역사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분배 정의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판을 또 받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싱어 보겠습니다. 싱어는 우리 언제 배웠냐면, 윤사 시간에 언제 등장하냐면요. 공리주의 공부할 때 현대 공리주의 사상가로 살짝쿵 등장을 합니다. 싱어는 그렇죠. 오늘날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는 현대의 사상가죠. 자, 싱어는 인종이나 국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면서 보편적인 인류애를 실천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친구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 그렇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원조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어는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 해외 원조해야 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리주의자들은요, 비용 대비, 그렇죠? 이익을 계산하잖아. 그래서 비용이 이익보다 더 크면 어때? 그래서 그 행위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싱어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해외 원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커다란 희생 없이도 타국의 빈민을 도울 수 있다면 그때 무조건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자. 당장 내가 오늘 내가 먹을 빵도 하나도 없어. 지금 쫄쫄이 나도 굶었어. 근데 그 빵으로 해외 원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단 커다란 희생 없이도 다른 나라의 빈민을 도울 수 있다면 그때는 무조건 돕는 것이 의무가 되겠죠.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 마. 그렇지. 네일아트를 할 돈이 있거나, 그렇지. 게임 아이템을 유료 결제할 그럴 돈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있는 타국의 혹은 자국의 빈민을 위해서 원조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의무다라고 싱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원조의 대상일까요?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은 다 원조의 대상이 됩니다. 나와 가깝든 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어때? 그 사람이 가난한 나라 사람이든 혹은 부유한 나라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국적이나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 빈곤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조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원조해야 한다라고 싱어는 주장했죠.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같이 한번 또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근대서양 사상가와 현대서양 사상가가 갑갑을로 제시가 됐고요. 순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영구 평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인 정치 체제는 공화정의 정치 체제이어야 하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하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어떤 조건? 좋아요.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자, 잘했어. 칸트가 되겠죠? 사악한 폭력의 순환 구조는 구조적인 폭력의 꼭지점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사회적인 차별은 늘어나는 불평등한 교환과 더불어 천천히 수직적인 특성들을 갖게 되고, 이러한 사실들은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 등과 자신들의 정당화를 위한 문화적 폭력을 찾게 된다. 자, 폭력을 어때? 구조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양한 문화적인 폭력과 같은 다양한 폭력으로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적 물리적 폭력 외에도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칸트와 갈등의 입장 탐구해 보겠습니다. 순서도 문제도 친구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필요 없어. 천천히 푸는 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A는요, 칸트가 네, 갈퉁이 아니요. B는 칸트만 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갈퉁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C는 칸트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렇죠. 갈퉁만 네 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나오면 됩니다. 벤다이어그램과 순서도는 두 사상과 모두 꼼꼼하게 반드시 비교해 두셔야 해요. 기억 보겠습니다. 국가의 정치체제 변화는 진정한 평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죠. 칸트는요, 영구평화의 첫 번째 확정조항으로 모든 국가의 정치체제가 공화정의 정치체제여야 한다. 공화정의 정치체제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갈퉁 당연히 예스지. 갈퉁이 이야기하는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까지 제거가 되려면요. 당연히 어때? 그 정치체제의 변화가 필요하죠. 정치체제 안에 있는 그런 억압과 차별과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다 변화돼야 되겠죠? 둘 다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에 들어갈 수 없고요. 요 기억 같은 이런 내용은 선생님들이 칸트와 갈퉁의 공통점으로 분명히, 그치? 살짝만 워딩을 바꿔서 출제하실 수 있는 아주 아주 유력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영구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 외의 다른 행위 주체의 존재가 요구되는가? 그렇지, 얘들아. 어떤 거, 어떤 국가 외에 다른 행위 주체가 어떤 게 있었어? 국제연맹. 그치?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로 이루어진 국제연맹.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다. 평화연맹.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칸트는 강조했습니다. 비의도적인 폭력의 존재는 의도적인 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가? 얘들아, 기억니은 디귿타 너무 좋은 선지야. 너무 좋은 선지. 자, 디귿 천천히 보자. 갈퉁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의도적인 폭력이 존재한다는 게 의도적인 폭력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 그쵸? 자, 의도적인 폭력은 뭐였어요? 직접적인 폭력. 그쵸?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 뭐 폭행이나 언어 폭력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비의도적인 폭력은 어떤 게 있었지? 그래,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이 있었잖아. 얘들아, 문화적인 폭력 안에 은근히 들어있는 그런 편견, 구조적인 폭력 안에 있는 그런 은근히 스며들어 있는 그런 차별, 이런 것들은 어때? 그래, 직접 그 대상에 대한 언어적인, 신체적인 폭력을 일으킬 수 있잖아. 특별히 갈퉁은 뭐라고 이야기했어? 문화적인 폭력 같은 경우는 더 그게 강화되죠.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과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위험성을 담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지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죠. 폭력의 예방은 비의도적, 죄송해요. 폭력의 예방은 적극적 평화가 아니라 소극적 평화 실현을 위한 조치인가? 얘들아, 잘 봐. 갈퉁이 생각할 때 폭력을 예방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미 일어나지 않은 폭력까지 제거하는 거잖아? 그럼 어때? 그 사회 내에, 그렇지, 구조 안에 있는, 문화 안에 있는 폭력까지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을 추구하게 되죠. 따라서 이걸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답은요,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도 선생님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연급 하나 정종영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회차 모의고사의 두 번째 해설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1번부터 11번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 이제 12번부터 객관식 고난도 문항들 시작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 문항 번호와 난이도가 완전히 비례하진 않아서 난이도가 좀 들쑥날쑥한 느낌들이 있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 함께 할 문제 12번부터 시작인데요. 12번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뒤쪽에 12번 가볍게 해결하고 13번부터 훅 어려워진 느낌, 12번 해결하고 13, 14 어려워졌다가 15는 또 쉬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 문제 막힌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요. 뒤에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살펴봅니다. 많이 보던 패턴이에요. 무섭진 않죠. 지난 6월, 9월 수능까지 기억년디 참고진 문항이 점의 운동에서 출제가 되었었잖아요. 그 출제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산 과정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시각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부전피큐가 있습니다. 수직선이 있고요. 전피큐가 여기 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노란색 점 위에다 표시해 볼까요? P라고 하고요. 연두색 점 아래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Q라고 합니다. 근데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요. V1T, V2T 이렇게. Y축, T축 그려봅시다. 전피는 어떻게 움직여요? V1T, E-T입니다. 여기 2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얘가 V1T, E-T고요. 전피의 운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번엔 V2T, V2T 원점에서 한번 만나고, 그리고 2에서 뚫고 지나가는 이런 2차 함수입니다. 얘가 V2T, 3t, t-e, 점, q의 운동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 전피 노란색이에요. 얘는 처음엔 속도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얼마만큼? 이 넓이만큼.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쭉 가는 거죠. 전피, 오른쪽으로 갑니다. S1까지 가요. 맞지? S1까지 가고 나서, 여기 길이라고 할까요? 길이가 S1, 언제? T가 2일 때.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쭉 가죠? 요런 운동이야. 점 Q는 어때요? 점 Q는 왼쪽으로 처음에 갑니다. 속도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S2만큼 가요. 점 P는 오른쪽으로 S1만큼 갔다면, 점 Q는 왼쪽으로 S2만큼 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쪽으로 쭉 가는 이런 운동이죠. 그러니까 느껴져요? 처음에는 같이 출발하는 거야. 점피는 오른쪽으로 하고 점큐는 왼쪽으로 합니다. 점점점점점점점점 멀어져요. 스톱. 언제? T가 2일 때. 그리고 나면 서로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만나겠죠? 만나겠죠? 크로스. 쫙 계속 지나가는 거 이제. 끝났어요. 이게 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시작. 기어. T는 1일 때 점피 Q가 움직이는 방향은 서로 반대다. 속도의 부호가 반대니까요. V1 T가 1일 때 V2 1, t가 1일 때, 그때 속도의 부호가 음수, 속도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점 p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점 q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Yes, 맞죠? 니은 0과 2 사이에서 둘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묻고 있어요. 니은 원래는 이 문제가 이것만으로 단독적으로 고난도 문항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 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라고 하면 절대값 PQ, 다시 선분 PQ의 길인데 얘는 뭐야? 그러면 점 P의 위치 함수, X1T, 점 Q의 위치 함수, X2T, 여기에 절대값을 빵!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애, 얘가 3차 함수로 나타나는데 FT라고 하면 FT는 3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고난도 문항들도 있어요. 하지만 니은은 절대 그런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뭐야? 처음에 같이 출발한다며.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간다며. 점점점점 멀어지다가 스톱! 이때가 공교롭게 언제야? 설계되어 있는 거죠. T가 2일 때. 멀어지다가 그다음부터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가장 멀어질 때는 T가 2일 때입니다. 아, t가 2일 때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라는 거구나.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위치 함수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아니면 넓이를 가지고 구하셔도 돼요. 뭐라고? 위치 함수 x1t는 원점에서 출발하잖아요. 얘는 2t-2분의 1t 제곱이고요. 위치 함수 x2t는 얘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t에 2를 넣어봐요. x1,2는 얘는 4 빼기 2에서 2가 되고요. x2,2는 얘는 뭐야? 8 빼기 4에서 마이너스 다시 8 빼기 12에서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아, 여기 2구나.
왼쪽으로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4구나.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 6 되는 것. 예스. 니은도 맞네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 S1 같은 경우에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전 P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리가 2야. 맞지? S2. 이거 넓이 구하는 공식 쓸게요. 6분의 3 곱하기 2의 세제곱 하니까 4 됐습니다. 6분의 최고차항 2차 한계수의 크기 곱하기 간격의 세제곱 하니까 4 나왔지. 점 Q가 왼쪽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4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위치 함수를 가지고 위치들을 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넓이를 가지고 움직인 거리를 구해 주셔도 되고요. 넓이는 움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방향은 속도의 부호를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 T는 0에서 T는 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라고 했잖아요. 점 P가 움직인 거리. 아, 얘는 첫 번째 방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점 Q는 누구야? 절대값 v2 tdt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게 움직인 거리. 혹은 두 번째 생각은 그럼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넓이를 구하는 공식 좋아.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위치 함수 x 2 2일 때 위치를 알잖아. 그러면 x 3 3일 때 위치 점 q에 2일 때의 위치랑 3일 때의 위치만 알면 돼요. 왜? 처음에 왼쪽으로 가다가 스톱.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2일 때의 위치가 이미 마이너스 4인 거 알지? 3일 때의 위치가 땅땅 넣었더니 빵! 와우! 아, 연두색. 얘가 t가 3일 때 원점에 있네.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다가 원점을 지나치는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4만큼, 오른쪽으로 4만큼,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 0. 움직인 거리는 얼마? 8. 지금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 계속 문제들 바라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귿 정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 번째 방법.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넓이 관계 아나요? 이건 무슨 말이야? 지금 비율, 2차 함수에서 여기가 2대 1이 되면 딱 잘랐을 때이 넓이가 서로 같다 이런 거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 v2 tdt 넓이. 얘나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절대값 v2 tdt 이 넓이가 둘다 s2로 같다는 거야. s2 이 계산 딸깍 하면 얘가 이제 4라는 거죠. 왼쪽으로 4만큼 움직였어요. 오른쪽으로 4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제로야. 움직인 거리는 8이야. 디귿도 맞고 정답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12번 함께 했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13번으로 가시죠. 13번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문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사실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 학생들이 어려워하겠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바라보는 눈이 좀 부족한 부분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그래프를 바라보는 눈만 있으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 푸는데 1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 중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거든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시오. 근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야.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떤 사고 과정을 나는 가져야 할까? 같이 생각. 우선 자연수n에 대하여 함수 f(x)가 있어요. 얘는 정체가 뭐야? 그러면 스텝 1. 원래는 지수함수의 기본형 y는 2x제곱 이런 애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얘가 바로 fx가 된 거죠. fx는 2의 x-n제곱 빼기 1이야. 우선 그려볼까요? 그럼 얘를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점근선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선생님, n의 값이 변하면 그래프의 개형이 변하잖아요. 맞아. 근데 대략적인 느낌들만 알면 되는 거지.

대략적인 느낌이라는 건뭐 절편 정도에 대한 생각들. 결국 y는 마이너스 1에서 쭉 커지는데 얘가 원점보다 위를 지날지 아래를 지날지에 대한 그런 정도의 생각들. 그럼 만약에 n이 지금 x에 0 넣어봐. 그럼 이게 마이너스 n 제곱이잖아요.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이 만약에 1이야, 2야, 3이야 뭐 이런 생각들 해볼 수 있겠지. 결국에는 앞에 있는 애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아래를 지나면서 쫙, 그 느낌만, 얘가 y네, fx야. 근데 직선 y는 x가 등장을 합니다. 아,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군요.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해요. 그러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짜잔, 요런 느낌으로 얘가 y는 gx 그렸어요. 대략적인 관계, 그림만 생각을 하라는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 또는 그 경계래. 내부 또는 그 경계. 지금 이 문제는 딱 보더라도 이 격자점에 대한 이야기죠. 격자점. 근데 내부가 대칭성이 있어요. 누구에 대하여? 직선 YX에 대하여 이런 거지. 그럼 결국에 이 문제에서 격자점의 개수라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1번 영역 있어요. 여기에 1번 영역. 그리고 2번 영역 있어요. 그리고 직선 y는 x라는 애가 내부에 있습니다. 자, 1번에서는 위에 주황색 경계를 포함하고 있고요. 2번 영역은 노란색 경계를 포함하고 있고요. 직선은 따로 떼서 직선 위에 있는 애는 3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1번과 2번은 대칭성이 있잖아요. 1번에 만약에 점 i,j라는 애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2번 영역에 누가 있을까? 대칭 이동하면 점, 여기에 j,i가 있겠지. 그러니까 격자점의 개수는 얘는 1번 영역에 있는 개수, 그 다음에 2번 영역에 있는 개수, 그냥 이렇게 봤을까요? 그냥 1번 영역의 개수, 2번 영역의 개수, 3번 영역의 개수, 이렇게 갈 텐데. 1번 영역과 2번 영역의 개수가 똑같으니 얘는 두 배의 1번 영역, 여기에 이제 3번 영역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 영역이라는 건 누구예요? 얘는 직선 YX 위에 있는 격자점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격자점의 개수가 짜잔! 짝수계래. 짝수계. 근데 1번에는 몇 개가 있는지 몰라도 두배 하는 순간 이건 무조건 오케이. 이거 개수 셀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격자점 개수 문제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이 문제 훨씬 깔끔하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직선 y는 x 위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몇 개면 된다? 짝수계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내가 도달해야 되는 결론입니다. 맞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로 잘라요. 이 그래프로 잘라서 생긴 누구? 직선 y는 x 위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얘가 짝수계여야 합니다. 이거지. 좋아요. 그럼 이게 첫 번째 단계 스텝 1이었어요. 제가 짝수계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요. 스텝 2. 그럼 이제 fxgx 그래프. 나 gx 필요 없다 이거야. y는 fx랑 y는 x 가지고 놀 거라는 거죠. y는 fx와 y는 x를 가지고 놀 건데 y는 x는 너무나 간단하잖아. 그치? 그럼 얘는 간단한데 뭐가 문제야? 위에는 얘가 복잡하다는 거지. 선생님, 지금 y는 2의 x-n제곱 빼기 1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랑 y는 x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걸 생각하려고 하면 y는 x는 쉬운데 위에 있는 얘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y는 2의 x제곱 빼기 1을 먼저 생각을 하고, 얘를 평행이동해서 y는 2의 x 빼기 n제곱 빼기 1로 가져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 기출 중에도 이런 애들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얘는 y는 2x제곱이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관계를 생각하기가 좀 지저분하면 오른쪽에서의 관계로 오는 것은 어떨까? 이런 거야.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다시 평행이동 시키면 되지. 그러면 직선이 변합니다. 요렇게. 왼쪽에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는 게 쉬울까? 오른쪽에서 직선을 평행이동하는 게 쉬울까? 당연히 두 번째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가져갑니다. 이런 사고를 할수 있다면 굿! 너무 좋다. 그러면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1분 안에 풀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고 나면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이걸 그리는 건 어려움이 없잖아요. 여기 1일 때, 2일 때, 3일 때.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 8. 자, 지수함수 가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쭉쭉쭉쭉쭉쭉 여기 0,1 지나고요. 그리고 1,2 지나고요. 2,4 지납니다. 3,8 지나요. 1, 2, 3, 4. 에이. 2,4, 1,2, 2,4, 5, 6, 7, 8, 3,8까지.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얘가 y는 2x제곱이야. 됐지? 자, 왼쪽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쭉쭉쭉쭉 갑니다. 가자. 자, n이 1일 때부터 n에 1 넣었어요. y는 x 더하기 2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 진하게. 그럼 1,3 진하죠? 2,4 진하죠? 이렇게 쫙쫙쫙쫙쫙쫙쫙 n이 1일 때. 누구야? y는 x 더하기 2야. 조금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자, 그럼 이때 격자점은 누가 있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0, 1, 2 있으니까 격자점 4개 되고요. 오케이, 짝수게 맞습니다. 그래서 A1이 1이야, 이런 거야.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보기를 보니까 이게 몇개안 간다는 생각은 있잖아요. 그치? 이번에는 N이 2일 때한칸더 들어 올려요. 자, 한칸더 들어 올립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3, 플러스 3 지나죠? 여기 2,5 지납니다. 그럼 여기 3,6 지나요. 오, 그러네. 그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와요. 얘가 n이 2일 때입니다. y는 x 더하기 3 이렇게 됐죠.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야. 여기 이쪽으로 옮겨 올게요. y는 2x제곱. 자, 이번엔 격자점 세워봐. 얘 마이너스 2일 때 하나가 늘었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왼쪽에는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x가 1일 때 있어요. x가 2일 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야? 다섯 개죠? 탈락? 안 됩니다. 느낌 오지? n이 3일 때 가보자. n이 3일 때. 여기 4, 마이너스 4, 4 지나겠죠? 그리고 여기는 2,6 지나고 3,7 지납니다. 3,7.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n이 3일 때 이번에는 y는 x 더하기 4가 되고요. 격자점 왼쪽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세 개. 오른쪽에 0부터 해서 1, 2 있고요. 3일 때는 3,7이니까 안 되지. 정확한 값을 구하자는 게 아니잖아. 우리 뭐 사이값 정리 생각을 하는 거죠. 위아래가 뒤바뀌는 거니까. 여기 지수함수는 3,8 지나는 데는 3,7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럼 여기까지에서 몇개 생겨요? 왼쪽에 3개, y축 위에 하나, 오른쪽에 2개. 오케이, 6개 되네요. 좋아요. 자, 6개가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A2가 3인 거 알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N이 4일 때짠 하면 얘가 3,8 지나죠. 여기가 8이니까. 3,8. N이 4일 때 와봤더니 얘가 Y는 X 더하기 5가 돼요.

문화에서 예전, 오래전에 출제되었던 격자점 개수들은 이건 그 영역 안에 있는 애들을 일일이 세워야 되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고요. 근데 얘는 직선 위에 있는 격자점 개수를 찾는 거니까 사실은 경계만 잘 찾아주면 되는데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하는 게 쉬울까?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지수함수를 고정해놓고 나는 어느 하나를 고정하고 다른 하나를 평행이동할 거야 라고 한다면 직선을 평행이동하고 다시 직선을 고정하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평행이동하는 것보다 지수로그함수를 고정시켜두고 직선을 평행이동하는 것이 훨씬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지. 자, 이런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둡시다. 자, 이 문제에서 핵심 아이디어. 어느 하나를 고정시키고 다른 하나를 평행이동할 거라면 평행이동과 고정시키는 대상이 있다면 얘는 겉보기에는 직선이 고정되어 있고 지수함수 혹은 로그 함수를 평행이동하는 이런 상황보다 나는 누구를 고정시키고 싶다는 거야?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를 고정해 두고 직선을 평행이동하는 것이 훨씬 사고 과정이 편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저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풀었으니 계산 과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계산을 하면서 두 번째 방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가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가면 결국에 직선 y는 x가 있는데 y는 x. 얘랑 이제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거든. 누구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요. y는 2의 x제곱 빼기 1, 이라는 애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0을 넣으면 0,0 원점 지나고요. 1을 넣으면 1,1. 2를 넣으면 2,3. 3을 넣으면 3,7. 이 되는 요런 지수함수가 있었다는 거지. 됐나요? 그랬더니 얘를 오른쪽으로 이제 평행이동을 하니까 만약에 한 칸을 평행이동했어요 라고 하면 얘가 n이 1일 때는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식으로 n이 1일 때가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격자점의 개수가 늘어나는 모습인데 이 고정된 모습을 보면 왼쪽이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늘어나는 건데 이게 짝수계가 돼야 되는데 4개가 되면 짝수계. 오케이. n이 1일 때가 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 근데 그 다음은 누굴 체크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4랑 5랑 이렇게 쭉쭉 가봐. 6이랑 7이랑 까지 가면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 5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여기에 7,7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곡선들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찾고 싶은 건 뭐냐? 그럼 A2를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F5는 5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F6은 6보다 크다.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구해주세요. 얘가 바로 A2입니다. 이야기야. 그럼 이제 넣어봐. 2에 5-n제곱 빼기 1이 5이하야. 그리고 2에 6-n제곱 빼기 1이 6보다 커. 이런 거야. 그럼 넘겨요. 2에 5-n제곱이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의 n제곱을 곱해주고 6을 나누면 얘는 2의 n제곱이 어떻게? 6분의 2의 5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2의 6-n제곱이 7보다 크다가 되면 2의 n제곱 곱해주고 7로 나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2의 n제곱이 7분의 2의 6제곱보다는 작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제 2를 약분하고요. 그러면 3분의 32보다는 3분의 16이죠? 3분의 16보다는 크거나 같은 2의 n제곱. 그리고 얘는 7분의 6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죠.

왼쪽에 있는 애가 얼마야? 5점 얼마 얼마.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얼마야? 얘는 9점 얼마 얼마. 가 되니까 yes 찾았습니다. 언제야? n은 3일 때야. 그래서 a2가 3이라는 걸 찾죠. 이런 식의 과정. 될까? 그럼 마찬가지로 a3를 구하고 싶어요. a3는 얘는 f7이 7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f8은 8보다는 큽니다. 2에 7-n제곱 빼기 1이 7이야. 그러면 2에 7-n제곱이 8이야. 2에 n제곱 곱하고 8로 나눠요. 그럼 8분의 2에 7제곱보다는 2에 n제곱이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오른쪽 2에 8-n제곱 빼기 1이 8보다 커요. 그럼 2에 8-n제곱이 9보다 커요. 마찬가지로 2의 n제곱은 작습니다. 9분의 2의 8제곱보다. 자,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2의 n제곱은 2, 3개 약분해서 16 이상. 그리고 얘는 9분의 256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얘가 얼마 정도 될까? 나눠봐. 2 하면 18에서 76 되죠. 그럼 8. 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네. 뭐, 요 정도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누구야? N은 4. 이렇게 가는 거지. 우선 우리 그래프로 해석했을 때는 이런 계산 하나도 없었어요. 그치?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 추천합니다. 당연히 연습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래프로 나는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지금 주어진 상황이라도 해석을 하는 것, 이거라도 할수 있어? 그러면 잘한 거예요. 막 일반화해서 나타내는 것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특정한 순간을 경계로, 아, 5랑 6 사이, 혹은 7과 8 사이, 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2의 n제곱의 범위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담겨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계산들을 하면서, 뭐야, 이거 단순 계산 문제잖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에 담긴 본질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프의 이야기 꼭 복습하시고요. 14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14번. 이번 모의고사 굉장히 독특하게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두 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두 문항이 전부 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성질들을 쓰는 문항. 특히나 이 14번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도형 이야기가 90%.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수학원에서 배운 삼각함수 이야기는 10%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중3 도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중학교 3학년 때 학생들이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원과 비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단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성질은 간단해 보이는데 뭔가 공식을 외운다는 게 되게 부담감이, 거부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공식을 적용하는데 보조선을 그으면서 가는 그 발상들이 뭔가 내 머리로는 할수 없는 것처럼 문제가 너무너무 꼬여있고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예요. 근데 그때 어려운 도형들을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럼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수학은 암기하는 겁니까?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까? 근데 암기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인 암기들 첫 시작은 정의. 이런 것들을 암기 외워야 돼요. 로그의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 이런 것들은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자. 약속인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뭐, 공리. 이런 것들은 그냥 약속이에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정의나 공리에서부터 오는 뭐 정리들, 성질들,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항상 왜?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왜? 이게 왜? 진짜? 예외가 없이? 이게 계속 의심하면서 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면, 아, 맞네. 논리적으로 이건 맞네. 그리고 나면 얘는 선 이해 후에 뭘 하는 거예요? 또다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해서 쓰는 거야.

매번 유도해서 쓸 수는 없잖아. 나는 7 곱하기 8이 56인 걸 알아요. 어떻게? 7을 8번 더하면 56이 되는 걸 아니까. 근데 7을 진짜 8번 더해서 56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제는 이해했으니 7, 8, 56 외워서 쓰는 거잖아요. 구구단도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하는 거야? 정의. 아, 곱셈이라는 건 덧셈을 여러 번 하는 거더라. 이런 건 약속. 그러면 이제 성질은 계속 의심하면서 이해하고. 선 이해하고 나면 결국에 또 암기해서 찾아 쓰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봤을 때그 상황에 적절한 도구들을 꺼내어 쓰고. 그러니까 원문과 비례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이해하는 과정이 없으면요. 나중에 잊어버리면 못 써먹는 거야. 이런 거 기억나요? 짠짠. 선분 AB와 선분 CD가 여기 점피에서 만납니다. 그때 어떤 성질이 있어요?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PA 곱하기 PD는 PB는 PC 곱하기 PD. 이 원의 비례관계에서 배웠던 이야기고요. 뭐 박력정리 같은 이름으로 쓰입니다. 근데 이건 왜 그렇게 됩니까? 설명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거 까먹으면, 잊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찾아서 쓸 수가 없는 거잖아. 다 어디에서 오는 거야? 모든 것들이 삼각형의 닮음에서 오는 거예요. 보조선을 긋고, 호에 대한 원주각들, 호 BC에 대한 원주각. 그러니 삼각형이 닮았지. 닮았네요. 왼쪽 삼각형에서 노란색과 연두색이, PA 대 PC의 비율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여기 노란색과 연두색 했으니까, 여긴 연두색과 노란색이네요. 여기에 PB, PD죠. PD 대 PB. 얘랑 같네요. 그치? 그러니까 PA 대 PD, PC 대 PB. 이렇게 오셔도 되고요. PA, PC 대 PD, PB. 이렇게 오면, 이거 땅땅 곱해서 나온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과 비례는 전부 다 닮음에서부터 오는 거야? 유도 과정 모르면 안 돼. 그러면 암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먼저 선 이해하고 나서 암기하는 거야?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찾아 쓸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 더 볼까요? 원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각이 있습니다. 각을 2등분 했어요. 그때 이거 기억나나요? 여기 P가 있어요. ABC가 있습니다. 여길 D라고 할까요? 자, 이번에는 PA 대 PC는 PB 곱하기 PD. 얘 기억나요? PA 곱하기 PC는 PB 곱하기 PD. 만약에 이 내용을 알면 이 문제는 바로 풀려요. 근데 이 내용을 몰라. 어쨌든 닮음원에서 찾아 쓰는 거야. 결과를 암기하고. 이 결과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얘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에 있는 비율관계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얘는 뭐야? 이 각이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여요? 호 PC에 대한 원주각, 호 PC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됩니다. 그러네. 그러면 삼각형 E, D, PA, 삼각형 DPA랑 닮았네요. 누가? CPB가. 보여? DP, DPA. PD 대 PA는? 그럼 얘는 CPC 대, 그리고 PB,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곱하고 곱하면 뭐야? PA 곱하기 PC는 PB 곱하기 PD. 오케이. 이런 이야기들. 얘가 되면 이 문제는 끝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선분 PQ의 길이가 3이에요. 선분 PR의 길이는 6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이야기 나오고요. PB의 길이는 3배의 PA와 같습니다. 까지 원시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아는 것들 먼저 표현해 봅니다. 여기 세타 있어요. 각이 서로 같아. 그리고 선분 PQ 3, 선분 PR 6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선생님, 알고 있는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스텝 1. 가계이등분선의 성질부터 갑니다. 삼각형 PQR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하여 좌우변의 길이 비대로 밑변을 분할할 수 있다. PQ 대 PR 안은 QA 대 AR이 되고요. 얘가 1대입니다. 1대2야. 여기도 1대2야. 됐지? 그리고 PB는 PA의 3배야라고 했으니 PB는 PA의 3배야라고 했으니 얘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PA 대 AB가 얘도 1대입니다. 와우, 깔끔하네요. B예요? EB예요. 느낌 와요? 그럼 얘를 이렇게 짠, 짠 하고 나면 같은 크기의 각들이 많이 보이죠? 호, BQ에 대하여. 호, BQ에 대하여. 그때 원주각들이 세타고요. 그리고 뭐도 보여요? 호, BR에 대하여. 얘도 원주각 크기가 세타입니다. 아, 그러네. 그럼 이 호의 길도 서로 같다는 이야기네요.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외워야 돼. 자, 세타 보이죠? 여기도 세타야. 세타 보이죠? 여기도 세타야. 그러니까 세타들이 많네요. 어?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런 것도 보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네. 호의 길이가 지금 서로 같은 거니까.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제 스텝 2로 가요. 스텝 2. 아까 했던 이제 비율 관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삼각형 닮음 보이죠? 삼각형 APQ와 삼각형 ARB가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닮았지? 그러면 얘들 대응관계 그대로. 그러면 B 대 EA는 이렇게 할까요? A 대 B는 EB 대 EA입니다. 아까 했던 박력정리 빵빵빵빵 곱해서 EB제곱은 EA제곱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렇죠. EB제곱은 EA제곱이야. 그러니까 뭐야? A랑 B랑 같다는 거지. 그러네. 뭐야? AB와 같아? 그럼 얘 그냥 A야. 얘도 EA.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순간 이등변 삼각형들이 길이가 똑같네. 세타. 이등변 삼각형들이 세타. 나 지금 삼각함수 하나도 안 써먹었어요. 다 중학교 도형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이제 또 뭐가 보여요? 삼각형. 아까 했던 거 보이죠? A, P, Q. 세타, 세타잖아. 여기에서도 R, P, B. 세타, 세타잖아. 닮았네. 삼각형 A, P, Q와 또 삼각형 RPB가 닮았네. 그러니까 이거 삼각함수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도형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고요. 삼각형의 닮음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연습하기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같은 크기의 각, 같은 길이의 변, 이런 것들을 막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닮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A 대 3은 6 대 3A. 이거 맞지? 3 곱하기 6은 A 곱하기 3A. 3 곱하기 6은 A 곱하기 3A. A 곱하기 3A. 3A 제곱이 얘가 18이 되면서 A는 얼마? 루트 6인 것을 찾았습니다. 끝! 다 했네요. 삼각함수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고. 근데 마지막에 사인 법칙을 써야 될거 아닙니까? 뭘할 건데? 사인 세타 분의 6은 2R이에요. 여기에서 마지막 단계에 삼각함수 10% 딱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 다 중학교 도형 이야기라는 거지.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사인 세타만 구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데? 에이, 길이 다 아는 거잖아. 2루트 6. 2루트 6. 여기 루트 6.

그래서 에이 얘가 지금 비율관계도 보이는 거잖아. 1대2니까 여기가 6 되는 거고 길이 닿으면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이건 초보들. 이등변 사각형이 보이잖아. 이게 고수들. 스텝 3. 스텝 3. 삼각형 ABR 가져와봐. A, B, R이에요. 길이 6입니다. 여기 2루트 6이고요. 여기 2루트 6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세타고 세타잖아. 그냥 무슨 뭐 삼각함수를 왜 써요? 이등변이 나오면 쪼개면 되는데. 됐지? 제곱하면 얼마? 24. 제곱하면 얼마? 9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15 되게 짠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사인 세타 너 누구야? 사인 세타는 2 루트 6분의 루트 15야. 약분해 봐. 루트 3으로. 2 루트 2분의 루트 5지. 자, 사인 세타분의 6이 2R입니다. 그러니까 6은 2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자, 2랑 2랑 약분하고 나면 R은 이제 누군지 알아. 누군데? R은 루트 5분의 6루트 2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파이 R 제곱은 제곱해줘. 20, 아니죠. 5분의 72 파이가 정답 되겠습니다. 마지막 삼각함수 여기에 딱 한번 썼어요. 밑에죠. 밑에 여기 딱 한번 썼어. 이전에는 다 뭐야? 다 중학교 도형 이야기야. 자, 가계의 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요. 그리고 닮음인 삼각형으로부터 비율관계들이었습니다. 닮음인 삼각형 두개 찾아주시면 게임 끝. 자, 간단한 문제이지만 이게 중학 도형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문제에서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 15번으로 갑니다. 15번,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고요. 함수의 연속성과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할 수 있느냐. 근데 앞선 13번과 1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소재 자체가 그래도 당황할 수 있을 만한 소재들. 그리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고 이제 헤맨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에게 15번은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라 오히려 15번이 13, 14보다 더 쉬워라고 느낀 친구들도 상위권 중에는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fx는 x의 세제곱하고 시작을 하겠죠. 당연히 f'x는 3x의 제곱하고 옵니다. 이제 조건들을 하나씩 해석을 해보는데, 조건 가에서 하는 이야기 간단하네요. 우선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y는 fx와, 그리고 x축이 만나서 생긴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이거나, 혹은 세 개이거나, 우선 두 개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들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몰라요. 교점 x좌표라고 하면 얘는 어쨌든 fx는 0, 1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0이 있어요, 2가 있어요, 다른 하나를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k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근데 이제 조건 나에서 하는 이야기. 얘는 fx가 0이 될 때. 그러니까 fx가 0이 될 때, x축과 만나는 순간, 그때는 gx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fx가 0이 아닐 때 모습을 보았더니, 그럼 얘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왜? fx가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절대값이 있어서 문제야? 플러스 마이너스 경우 나누면 되잖아. 만약에 fx가 양수야, 그대로 나오겠지. 그럼 약분하고 1 되겠네요. fx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되네요. 아, 얘는 fx의 부호에 따라서 그냥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이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건 나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야? gx라는 애는 정체가 사실은 fx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fx가 0보다 클 때, fx가 0보다 작을 때, fx가 0일 때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fx가 0보다 큽니다. 그냥 나와요. 약분하고 플러스 f'x고요. fx가 0보다 작아요. 약분하고

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고요. fx가 0입니다. 얘는 그냥 깔끔하게 0이에요. 근데 gx가 불연속인 점이 한 개래. 얘는 불연속인 점이 딱 하나래. 이상한데요, 선생님? 왜? fx가 0보다 클 때는 어쨌든 f 프라임 x라는 게 이차함수잖아요.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큰 범위에선 연속이에요. 오케이. fx가 0보다 작을 때에도 2차함수잖아요. 그치? 얘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fx가 0이 되는 이 순간 얘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연속인데. 아까 x축이랑 만나는 순간이 적어도 두 번은 있다면서요. 아, 이때라고 해서 다 불연속인 게 아니지. 불연속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이 순간들을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스텝 2.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케이스 1. y는 fx와 x축이 교점이 3개인 경우는 어떨까? 누가 0이고 누가 2고 누가 k인지 모르지만 K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얘가 만약에 Y는 FX면 어때? 이런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얘가 X축과 만나는 바로 이 순간, 이 순간들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근데 나는 누굴 찾아야 돼? 나는 Y는 F'X라는 애를 알아야 돼. Y는 F'X. 얘는 어떻게 생겼는데? 극값 가질 때? 극값 가질 때? 아, 그치. 이때 이 순간을 경계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y는 f 프라임 x 말고 y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도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생각 갑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건 누구야? 내가 찾고 싶은 건 누구야? 나는 gx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gx는 어떻게 생기는데? gx는 얘는 fx가 음수일 때는 에이 틀렸다. 마이너스죠.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f'x. 얘가 fx가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처음에는 연두색을 타고 갑니다. 연두색을 타고 가요. 근데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지. 이 순간에는 아, x축이랑 만나던 쟤네들 노란색이랑 쭉 타고 온 애들 얘들은 전부 다 빵빵빵이니까. 근데 X축 위로 빼꼼 올라간 순간 흰색으로 환승. 흰색으로 환승합니다. 어디까지? 여기 노란색 여기까지. 흰색으로 환승해서 쫙 이렇게 왔어요. 근데 다시 X축 아래로 내려갔잖아? 그럼 다시 연두색으로 또 환승. 이번에는 X축 위로 올라가는 순간 다시 흰색으로 환승. 얘가 Y는 GX입니다. Y는 GX. 에이, 선생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불연속인 점이 세 개나 있네요.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얘는 불연속 포인트 몇 개? 세 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불연속이 세번 있으니 안 됩니다. 그럼 X축을 두번 만날 때도 불연속인 점이 두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 뭐가 문제야? 얘는 FX가 X축이랑 만날 때 플러스 f 프라임 x와 마이너스 f 프라임 x를 따당 환승하니까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는 f 프라임 알파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f 프라임 알파와 f 마이너스 f 프라임 알파가 달라지면서 gx가 불연속인 거라고. 그렇다면 F 프라임 알파가 만약에 0이었어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단일근이 아니라 접하는 중근이었다면, 그럼 X축이랑 만나는 순간 미분계수도 0이 되면서 환승하더라도, 오케이, GX가 연속함수가 될수 있구나. 좋아요. 그 결론입니다. 이제는 케이스 2. 두 번째로 가서, 이제는 Y는

X와 X축의 교점이 몇 개? 두 개인 경우를 한번 찾을 거고요. 그건 2-1. 그래서 fx가 얘는 x제곱의 x-2인 경우 있겠죠? 2-2. fx가 이번에는 x 곱하기 x-2의 제곱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두 가지 경우가 둘다 오케이 가능할 거고요. 나는 위에 있는 얘만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x축과 0에서 접하고요. 2에서 뚫고 가는 fx가 있어요. 자, f'x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x축과 만나는 바로 이 순간. 여기가 환승 포인트. 0, 0될 거고요. 근데 y는 gx란에는, 다시 y는 f'x란에는 극값, 극값 갖는 바로 이 순간. 얘가 y는 f'x. 그리고 뒤집어줘. y는 마이너스 f'x입니다. 주황색 점을 조금만 왼쪽에 찍어 볼게요. 주황색 점을 이렇게. 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가보자. 시작. 처음에는 x축 아래에 있었지. 그리고 또 x축 아래에 있지. x축 아래에서 x축 아래이니까 연두색을 쭉 타고 갑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가야죠? 쭉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x축 위로 올라갔으니 노란색으로 짠 가는 거죠. 아, 함수 gx를 보니까 함수 gx는 얘네 x는 0에서는 어떻게 돼요? 연속이에요. 중근이었으니까. 근데 x는 2에서는 어때요? 불연속입니다. 단일근. 이니까요. 그래서 조건 만족하는 거 맞죠? 가능한 애들은 땅, 땅두 가지. 그래서 이때 첫 번째 경우에, 두 번째 경우에 당연히 다 됐고요. F4를 구해봅니다. 얘는 4의 제곱 곱하기 2 해서 32고요. F4. 4 곱하기 2의 제곱해서 16이니까 최대값 구하세요. 윈! 정답 32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난 최고차항, 2차항, 그리고 최고차항이랑 도함수까지 압니다. fx랑 f'x의 최고차항을 압니다. 근데 조건 가에서 보니까 fx가 0이 되는 순간 0이랑 이두 개는 우선 알려준 거야. K, 얘만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y는 fx축이 적어도 두 번을 만난다는 거니까 두번 만날까 세번 만날까 K의 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GX라는 애를 보니까 f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라서 사실은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였던 거고요. 그럼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교점이 세 개일 때는 어때? 그럼 불연속인 순간이 세번 생겨. 삑 탈락. 그럼 x축과 두번 만날 때는 어때? 중근에서 접해. 이때는 GX가 연속이 될 거라는 거죠. 뚫고 지나가, 이때는 GX가 불연속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두 가지가 다될 거야. 계산 과정도 깔끔, 사고 과정도 깔끔, 15번까지 하면서 객관식. 전부 다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뭐 단답형 문제들 이제 맛보기로 하나만 풀어볼까요?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뒤에 있는 21번, 22번도 꽤나 어려워서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 지금 2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어서 얘를 치환하면 문제가 풀리는 구조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범위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학교 시험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4의 x제곱은 얘는 2의 x제곱을 제곱한 거니까 t제곱 되는 거고요. 2의 x 더하기 1제곱은 얘는 2의 x제곱에 2가 한번더 곱해진 거니까 2t가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자, 주어진 표현은 4의 x제곱 마이너스 10배의 2의 x제곱 플러스 16은 0이야. 선생님, 4의 x제곱이라는 애가 2의 x의 전체 제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식을 그냥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 2의 x제곱 마이너스 8 바로 볼수 있으면 예스! 좋아.

0: 근데 이게 아니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8, 16. 얘가 t에 대한 2차식으로 고쳐서 t에 대한 2차식을 인수분해하고 문제를 풀어주셔도 좋다는 거죠. 어쨌든 아래에선 t의 값이 t는 2 또는 t는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혹시라도 음수가 나왔었다면 이 양수인 애들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결론은 2x제곱이 2거나 2x제곱이 8이거나 t에 관한 식으로 찾았다고 해서 끝! 둘의 합이 10! 요런 부분들 실수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환한다면 항상 원래 문자에 대한 식으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 치환하면 범위 체크해야 돼. 치환하고 나면 원래 모습으로 돌려줘야 돼. 근데 치환하지 않고 이런 식을 바로 볼수 있다면 굿! 이제는 요 정도도 여러분들이 연습 조금만 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X가 누가 나와요? 1 또는 X는 누구? 3이 나옵니다. 정답! 4가 되겠죠.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 지수 방정식이었고요. 로그의 진수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도 같은 결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치환한다면 범위를 체크하자 마지막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려주자 이두 가지 있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 우리 17번부터 22번까지 남아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원급 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공통과목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실무 2회차 두 번째 세트 문항,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못했던 이제 18번 문제서부터 마지막 22번 문제까지 한번 잘 이제 우리가 헤쳐 나가보고 이제 우리가 2회차도 잘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7번째 문제까지는 28페이지에 있는 17번 문제까지는 한번 해결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갈 건데, 당연히 오늘 문항들도 조금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문항들이 있기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이번 그 뭐죠? 필적 확인 문구라는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가 힘들어도 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꿈을 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마무리까지 좀 잘해주시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중간에 보다 끄지 마시고, 제가 또 못할 거라고 생각해도 선생님이 최대한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번 해봐라, 요렇게라도 정답을 찾아봐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무튼 좀 오늘 어려운 문제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또 말이 길어지네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처음에는 뭐지?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F 프라임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저한테 뭘 자꾸 물어보고 있냐면요, F 프라임 X 주고 F

F2 값을 구해봐라. F0이 3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F'으로부터 F를 구할 줄 아니? 라고 하는 부정적분 계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F'X로부터 F(x)를 구해줘야 되는데, 에구머니나 F'X 자체가 1을 기준으로 좌우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F(x)도 좌우가 나눠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등호를 빼지만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등호가 올라갈 때는 그냥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각각을 우리가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적분을 할때 4x를 적분하게 되면 2x제곱이 되고 플러스 c라고 하는 적분 상수가 붙게 돼요. 이건 내가 몰라요, 지금. 그리고 여기 밑에도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또 다른 부정적분 상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보겠습니다. 얘랑 얘랑 같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까지 기본 세팅을 해놨는데 출제자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f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3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만. 나 여기다가 0 넣고 싶으면 그거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 넣게 되면 아, c의 값이 3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어때? 이해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F2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다가 2를 넣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선생님 C'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애초에 FX가 무슨 가능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분 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 1에서 만나줘야 됩니다. 그 조건이 하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1 넣어서 같아주어야 된다라는 그 정보 때문에 아, 여기서 5는 2 플러스 C'이 돼서 바로 C'의 값이 3이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연속 조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좀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inal question, F2의 값을 구해라 이랬으니까 F2는 밑에다가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넣게 되면 8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3, 13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번 2회차 모의고사에서는 약간은 중간중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뭔가 약간 one step, and two step, and three step 이렇게 뭔가 하나씩을 더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의 수능 특강 교재에서도 충분히 만나보실 수 있었던 문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 보고요. 선생님이 이제 넘어가서 1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3이라고 적어주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8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선생님처럼 디자인을 해놓고 너무 흥분했나요? 디자인을 해놓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막 가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조금 해놓고 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될까? 그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3점짜리 문제긴 하지만 3점이라고 쓰고 4점이라고 읽는다라고 할 만큼 생각보다 조금 잔계산이 많은 문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마도 이거를 어려워했던 친구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뭐지? 넘어가야 되는데 나 빨리 20분 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발이 걸렸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죠.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에 1,f1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근데 제가 지금 a도 모르고 b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배웠던 유형 1번 위의 점을 줬기 때문에 뭐 제가 식을 써보라고 그러면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l이 원점을 지나고 0,0을 지난다는 거죠? 0,0을 지나고 fx와 또 다른 점에서 만나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f3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이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내가 뭔가 a와 b를 다 아나 봐. 근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잘 봐봐요. 제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지만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보는 거야. 대충. 자, 요런 fx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때? 이해됐죠? 근데 제가 1,f1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2에서 한번더 만난다고 했으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제가 요런 스타일의 이 접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그러고 왠지 여기가 몇 컴마? 1,f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지점이 뭐가 되겠다? 그쵸. 마이너스 2,f-2가 되는 요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접점 P가 되면 이제 이 문제의 상황이 정확하게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L은 뭐를 지난다고요?

0.0,0을 지난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요. 나 지금부터 이제 잔계산에 돌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L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1,F1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Y는 당연히 F'1,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L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X-1, 그 다음에 플러스 F1. 요렇게 일단은 내가 먼저 1,F1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기울기가 F'1인 그런 접선의 방정식의 실루엣을 일단 잡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F'이라고 F1을 그대로 내비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소급 적용해가지고 요거를 하나씩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1을 넣은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10이라는 걸 일단은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에 F'을 구하기 위해서 나 잠깐만 F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를 미분하게 되면 저기는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 플러스 얼마?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1을 넣게 되면은 F'1의 값이 얼마가 되게 되냐면 여기다가 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2A 더하기 12가 되겠네요. 요렇게 되는 상황을 일단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일단 어디까지 구한 거냐면 L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까지는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누구를 일단 지난다고 했냐면 0,0을 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0을 넣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관계식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가 0을 넣게 되면 이게 넘어가면서 결론적으로는 2a 플러스 12의 값이 a 플러스 b 플러스 10이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찾아지기 때문에 원점 지난다는 걸 제가 넣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는 일단 A와 B에 관련된 관계식 하나를 찾게 됩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이제 선생님, 저기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요? 바로 이게 제가 얘기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데, 잘 봐봐요. 제가 이 Q하고 P라고 하는 이 지금 두 개의 점의 좌표를 알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2에서 1만큼 X가 증가할 때 F 마이너스 2에서 F1로 증가한다. 즉, 다시 말하면 L의 내가 기울기를 구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쓸수 있냐면 그 기울기가 그 기울기다. 바로 말해서 그 이론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울기가 그 기울기. 선생님, 뭔 얘기예요? 저기 있는 두 점으로 내가 기울기를 구하면 F1 빼기 F 마이너스 2 빼기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 3이 되겠죠. 이게 바로 내가 두 점을 가지고서 구한 기울기예요. 근데 이 기울기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F'1과 똑같아야 되는 거죠. 왜? 그게 바로 이 L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였으니까.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걸로는 여기가 지금 2A 플러스 12라고 써놨기 때문에 여기가 2A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 F1은 내가 아까 전에 여기다 구하지 않았나? A 플러스 B 플러스 10이라고? 그럼 나 잠깐만 여기다가 F 마이너스 2가 뭔지 한번 좀 구해볼까요? 그럼 저기다 넣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니까 요거는 4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이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은 F1의 값에서 여기에서 요 값을 빼라 이랬으니까 요 위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B에서 B를 뺐으니까 없어지고 10에서 마이너스 26을 빼주게 되면 플러스 36이 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값이 나오냐? A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A 더하기 12가 2A 플러스 12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서 얼마예요? 자, 넘어가면서 3A 넘어가 뭐야? 이거 A가 0이네. 맞죠? 왜냐면 3a는 0이 되니까 a는 0이 돼요. 뭐야? 그러면 b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 a가 0이니까 b의 값은 그냥 2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이제 중위권 친구들한테 요 2번 알고리즘 뭐가 그 기울기가 그 기울기다. 요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a와 b가 모두 다 나오게 되면 이 문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파이널 퀘스천은 f3의 값을 구해라 요겁니다. 자, f3의 값을 그러면은 구해주시게 되면은 27에다가 그다음에 9a에다가 그다음에 39, 27에다가 b를 더해달라. 근데 a는 어차피 0이라고 얘기했으니 b는 2라고 얘기했으니 여기는 54에다가 2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56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 어려웠을까라고 봤을 때, 잠깐만 이쪽으로 와볼게요. 지금 이 그림이 뭐 정확하게 맞는다, 안 맞는다가 지금 CCBB에 오를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스타일의 지금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 일단은 먼저 내가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이 어떤 그래프와 또 다른 점에서 만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도 연출하는 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기출에서 많이 물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러면 일단 먼저 내추럴 하게 할수 있는 거는 접박몰라 접박을 둔 다음에 원점 지났다 관계식 하나 찾았어. 그러니까 내가 A와 B에 관련된 관계식 하나만 더 찾으면 이거 만사 형통인데 어디서 찾지라고 했을 때 바로 극이율기가 극이율기다. 즉 다시 말하면 바로 두 점을 이용해서 구한 그 기울기가 바로 도함수를 이용한 길이와 같아야 된다. 조금 싱거웠지만 A는 0이 나오고 B가 2가 나오는 이 2번의 알고리즘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A와 B 값을 찾아주게 되면 이제 최종적인 F3의 값은 나오게 되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점짜리 문제긴 하지만 거의 4점짜리 문제 중에서 조금 쉬운 문항이라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4점짜리의 스멜이 많이 나는 이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제 생각에는 비슷한 수능 문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워낙 많이 나왔던 거라 선생님이 딱 이거랑 비슷했다라고 보긴 힘들고 그냥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주 자주 이제 수능에서 출제되더라 이런 거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회차도 그랬고요. 2회차도 지금 수열에서 박스 채우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다시피 기억이라고 하는 20, 저 처음 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채우기의 문항은 그래도 비교적 박스가 좀 작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심리적으로는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박스 채우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외우거나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고 제가 외우라는 거는 안 외우고 이상한 걸 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밑에 박스 채우기를 통해서 이 문항을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따라와 보렴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앞뒤 맥락을 좀 생각해 주시면서 마지막 장계산 P분의 Q 더하기 F2의 값만 이제 실수하지 않고 구해주면 됐던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1, 즉 다시 말하면 첫째 항이 3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성립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째 항을 뭐 요렇게 한다. 그럼 갑자기 나보고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를 모두 다 더해라. 그러면 제 느낌상 이거 AK를 구할 수 있나 봐요. 못 구하면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지금 기억의 양변을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나눴다는 거예요. 잠깐만, 기억이 뭔데? 여기를. 그러면 지금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여기 왼쪽 부분이 이렇게 된 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항을 갖다가 뭘로 나눠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나누면 얘가 되는 것도 보이시죠? 요거를 n 플러스 2? 그다음에 n 플러스 1로 나눴다니까 이건 없어지는 거고 n 플러스 1만 남아서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는 뭐냐? 가는 이 여기 있는 가는 3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했던 이 기억의 여기에 있는 항을 갖다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가는 3밖에 남지가 않겠네요. 따라서 가는 그냥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문제에서 마지막 질문을 보니까 가에 알맞은 숫자를 p라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p인가 봐요. 이렇게 일단 바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3이라고 두고 이제 이 출제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 그랬더니 이번엔 출제자가 b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을 요 수열로 두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n과 여기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은 그게 이쪽이 되기 때문에 바로 좌변은 b의 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b의 n이 되면서 가가 3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잠깐만. b의 n 플러스 1이 앞에 있는 b의 n에다가 3을 더해서 만들어진다? 너 bn 무슨 수열이었구나? 너 등차였구나? 라는 걸 바로 알게 된다는 거죠. 뭐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너였구나.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공차가 3이라는 거는 이 관계식을 통해서 바로 알았고, 그럼 나 B1만 찾으면 되는데, 잠깐만, B1은 뭘까? 라고 봤더니, B1은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곱하기 2분의 A1인데, 잠깐만, 출제자가 아까 전에 첫째 항이 3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저는 화면을 넘기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위에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 A1이 3이었기 때문에 B1이 3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 첫째 항이 2분의 3이고 공차가 3이야. 그러면 B에는 일단 바로 3에 먼저 해주시고, 1을 넣었을 때 2분의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우리가 BN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놓고 나보고 갑자기 나는 AN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BN이 n n 플러스 1분의 an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것은 bn에다가 n제곱 플러스 n을 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3n 마이너스 2분의 n 3이죠? 을 곱한 것이 an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나에 들어가는 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 안 그래도 나에 알맞은 식을 뭐라고 하겠다? fn이라고 하겠다 그랬으니까 일단 요게 fn이라는 거는 내가 알았어요. 여기까지 괜찮고. 그랬을 때 이제 나보고 다 ak를 1부터 5까지 더해봐라. 여러분 지금 an이 벌써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전개만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3n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n제곱 플러스 3n제곱이니까 2분의 3n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n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지금 수열을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를 모두 다 더하면 다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는 이제 우리가 잔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세제곱을 더해라. 제곱을 더해라, 그 다음에 n을 더해라. 이제 각각의 공식이 있죠. 자,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4의 세제곱 더하기, 5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3 앞으로 해주시고 얘는 2분의 5 곱하기 6. 이거 전체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해주신 다음에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둘이 더한 11. 요게 바로 제곱 공식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얼마? 2분의 지금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5 곱하기 6을 해주시면 되겠다. 어때? 괜찮죠? 요 정도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다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를 계산을 해보면 735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계산하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값이 지금 Q 값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Q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최종적인 정답을 한번 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P분의 Q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P가 어디 있는데? P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735를 해라.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3, 2,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3, 5니까 245가 되겠네요. 그러면 245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F2를 더해라 그랬으니까 F2는 여기에 F2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를 한번 넣어보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2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4 더하기 2는 6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6 빼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27 되겠네요. 이렇게. 지우개 어디 있어? 맞죠?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인 정답은, 이제 이게 정답이 된 거니까, 여기가 12가 되면서 27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네, 왜할 말을 잃었냐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냥, 글쎄요, 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문제를 풀고 나면 이제 어디가 어려웠을까라고 여러분들을 좀 찝어보려고 하는데 뭘 찝을 게 없는. 네, 그냥 시켜주면 뭐 여기 3인 거알수 있고 여기 등차인 거알수 있고 이거 내가 머릿속에서 당연히 끄집어내면 되는 거고. 그러면 an 나누기 n n 플러스 1이 bn이라고 했기 때문에 an씩 나오고, 물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세제곱 공식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공식을 좀 까먹었을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건 아니고, 뭐 요거 계산해 주는 거뭐밥 먹듯이 하는 행동이고, 요것도 계산 밥 먹듯이 하는 거 735만 오타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735 구해주고 나누기 뭐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너끈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문제를 풀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어때, 괜찮나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절대 요런 정도의 문제 사이즈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잘 해내보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괜찮을까요? 됐어요? 네. 자, 이제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는 선생님이 이두 문항, 21번과 지금 이제 22번, 이렇게 두 문항만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이제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것지만은, 요두 문제는 이제 정말 이제 화두에, 항상 이제 고해 수능이 되면 이 문제가 맞출 것인가, 안 맞출 것인가,

유등하게 이제 귀납작 정의가 나올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 우리가 실무는 연습을 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랬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출제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변형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항에 딱 맞게끔 요렇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문제는 폭죽 같은 문제다 얘들아. 여러분 폭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꽃놀이. 불꽃놀이는 그 시간에 불꽃이 딱 터질 때 그거를 보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절대 100% 느낄 수가 없어요. 영상으로 남긴 하겠지만 여러분 영상으로 불꽃놀이 보는 거하고 직접 가서 불꽃놀이 보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큰데요. 그것처럼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그냥 어떤 언니, 오빠, 누나, 형이 봤던 시험이겠지라고 하는 거랑 내가 정말로 시간 딱 재고 제한 시간 동안에 이 문제를 만나서 그걸 그렇게 알고리즘을 생각해가지고 그 시간 내에 해결한다? 전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말 이건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거지? 조금은 고민을 했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에서 캐치를 했는지 선생님의 그 관점을 이해해 본다는 입장에서 조금 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 문제는 폭죽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21번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는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전에 이 문제를 해설을 해드릴 때이 문제에 뭐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도대체 이 문제를 제한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좀 맞춰 선생님이 해설을 해볼 테니까 선생님의 얘기를 좀잘 들어보시죠. 자, 문제를 봤더니 일단은 모든 항이 정수다, 이런 거 체크. 그러니까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A1이 0보다 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번째 항을 만들어낼 건데 3을 빼거나 K를 더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는 뒤로 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1회차 때 풀었던 거는 식을 막 바꿔가지고 앞으로 간다 이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앞에 있는 항에다가 3을 빼거나 앞에 있는 항에다 K를 더하는 거는 무조건 등차 수열에서 하는 행위예요. 선생님 맞죠? 그런데 그 등차 수열을 그냥 온전히 똑같은 룰로만 가지고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항의 부호에 따라서 그게 0 이상이면 3을 더하고, 만약에, 아니, 3, 미안해. 3을 빼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K를 더해라. 이런 내용이니까 굉장히 알고리즘은 심플해요. 그렇게 했을 때,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해서 0보다 큰 A1에서 막 3을 뭐 빼기도 하고, K를 더하기도 하고, 3을 빼기도 하고, K를 더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7, A의 7번째 항이 2가 딱 되도록 하는,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짜증이 확 올랐어요. 왜요? 어디서 짜증이 딱 올라? 여러분들도 똑같았을 거야? 잠깐만.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야?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나한테? 이렇게 되도록 하는 3보다 큰 자연수 K가 있다. 갑자기 밥맛이 확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3보다 큰 자연수가 한두 개예요?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고, 9도 있고, 10도 있고, 11도 있고, 100이면 어떨 건데? 200이면 어떨 건데? 이거는, 좀 아닌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A1으로 가능한 것을 서로 다른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 완전 첩첩산중이죠. 왜냐면 이게 A1이 몇 개가 나오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만. 겨우나 침착해. 자, 분명히 이건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봐, 이제 1번. 선생님 이제 알고리즘 어떻게 했냐면, 잘 봐. 이런 느낌이에요. 잘 봐요. 내가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얘가 만약에 n축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수열을 함수적인 관점에서도 볼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걸 n축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서 2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 돼. 어때? 이해됐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것 같아. 그러면 내가 분명히 A1이, 글쎄 모르겠어요. 뭐 2보다 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몰라. 내가 그냥 풀어보는 거야. 틀리면 본정이야. 어차피 그러면 나는 빨리 22번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이 A1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분명히 0보다 큰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정수. 근데 내가 여기서 3을 빼거나 아니면 K를 더하는 거야. 근데 그 K는 언제 더하는 거냐면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더하는 거거든요.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들었던 아주 쉬운 생각은, 잠깐만,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뿅!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되나? 이러면서 한번 해봤어요. 그 얘기는 즉슨 A1에서 여러분 몇번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의 연산을 해야지 A7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 한 번만 내 말을 이해해줘. 여기까지 괜찮잖아. 아,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고 저는 전사했어요. 이래도 괜찮다고요. 수학

한순간에 확 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내려, 뭐야,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은 30몇번뺀 거야? 여섯 번뺀 거야. 요거 이해되세요? 지금 등차수열 느낌이죠? 레. 그래가지고 2가 되면 안 되나? 어? 그럴 때된 거야. 얼마나? 그럼 A1이 20인 거야. 그러니까 A1이 20이면은 계속 빼다가 2에서 만나서 끝나. 어차피 그렇게 되는 K가 존재한다 이랬는데, 솔직히 이렇게 됐을 때, 그 K가 뭐, 4든 5든, 뭐 어차피 여기 안에서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K는 안물안궁이잖아요. 안 물어보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K 자연수, 그냥 3보다 큰 자연수 그냥 아무 K나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냥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그 A1으로 가능한 것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딴소리 하면 안 돼. 그래서 A1이 20인 거는 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때 기준이 뭐냐면, 한 번도 0보다 작은 적을 간 적이 없었다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한 번만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봐봐요.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너무 내려갔다, 올라간다. 이거죠. K만큼 올라갔다. 그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섯 번이 다 내려온 건 아니고, 다섯 번만 내려오고, 한 번은 올라가야 돼, K만큼은. 내가 그래서 K가 일단 궁금하긴 하잖아요. 왜냐면 또 그런 그 K가 3보다 크지 않으면 이것도 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는 거죠. A1에서,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3만큼은 다섯 번 내려오고, K만큼은 더해가지고, 걔가 2가 되면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거에서 나온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왠지 맞는 것 같은 거야, 내 생각에. 왜? 지금 내가 이첫 번째 노란색 줄을 어떻게 쓴 거냐면, 음인 경우가 아예 없는 0번, 이걸 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A1이 17-K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A1이 그러면 17-K면, 한 번만 음수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A7에서 2가 됐다는 얘기가 되나? 그래서 내가 일단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K가 4부터 되잖아요. 3보다 큰 자연수부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K부터 할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가능성이 되게 많이 나와. 이렇게 되면 K가 4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4면은 얘가 13이고, 얘가 5가 되면 얘가 1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갈까 했는데, 지금 A1이 0보다 크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정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고, 그러면 16,1까지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A1이 가능하다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부터 13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드는 생각이, 뭐야, 이게 근데 다 성립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제가 따져보게 돼요. 그래도 저는 이게 따지는 게 오래 안 걸린다라고 봅니다. 자, 봐요. 절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봐봐요. 43이라고 한번 쳐봐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13에서. 자, 3 뺍니다. 10, 7, 4, 1. 마이너스 2 하고 4 더해서 2가 됐다. 맞네. 마이너스 2한 번만 터치하네요. 음수인 부분을. 퐁당! 이렇게. 아, 맞네. 이게 16,1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1이었단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가 1이에요. 그럼 벌써 그 다음번째 0을 찍어요. 아, 0보다 음수를 한번 딱 찍어버리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16만큼을 올라가야 돼. 그럼 여기가 14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 그 다음에 여기가 8, 그 다음에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2.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네. 완전히 가능하죠. 완전히. 그러면서 제 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답이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서로 다른 A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1의 값은 1, 2. 내가 심지어 못 믿어서, 의심이 가서, 해보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꼭 집어넣고 이게 되는지를 확인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면 A1은 1부터 어디까지? 13까지 주르륵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보는 거냐면, 아, 근데 이게 무한히 음으로 넘어갈 순 없어요. 음인 경우가, 이번에는 몇 번이냐면, 0번 해봤고, 1번 해봤으니까, 이번에 내가 2번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따다다다, 퐁덩! 뭐가 가다 가다, 퐁덩! 그리고 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A1에서 3만큼은 4번만 내려왔고, 퐁당 해가지고는 두 번을 전진했기 때문에 요 값이 2가 돼야 돼요. 지금 이건 A7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A1은 10이 넘어가면서 여기가 14-2K가 되거든요. 좀 가짓수가 줄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가 앞에 개수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K, A1의 조합을 좀 따져보면, 그리고 K가 또 4보다 같거나 커야 되잖아요. 3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4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벌써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돼가 되면은 여기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이 되게 되면은 12가 되고요. 미안하지만 얘가 7이 되면 여기가 0이 돼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경우만 지금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6, 4, 12가, 맞죠? 맞죠? 6, 4, 12가, 큰일 났어. 왜? 어차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잠깐만, 감독님 이쪽으로 가볼까요? 우리는 A1의 서로 다른 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 1, 2, 3, 4, 5, 6, 7, 8, 9, 10, 13까지 다 카운트 해놨는데 어차피 이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확인해보고 싶은데 이게 되든 안 되든 이걸 왜 하고 있어요? 왜안 해? 왜 제가 안 하죠? 아니 이게 되든 안 되든 여기서 이미 벌써 1부터 13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해보면 그냥 두번 밑으로 내려간다는 걸 알게 돼요. 순서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저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끝났나 혹시? 그러면 이번에 음인 경우가 3번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1 빼기 3만큼 내려오는 거는 3번만 했고, 밑으로 음의 부분으로 갔던 부분이 3번이기 때문에 3K만큼 해가지고 2가 나온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A1이 넘어가면서 11-3K 벌써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3K에서 K가 가장 작은 값이 4기 때문에 음인 경우가 3번부터는 안 해봐도, 안 풀어봐도 안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아, 지금 가능한 A1의 값으로 서로 다른 것은 1부터 13까지 쭈루룩 다 되고 20도 되는구나.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을 지금 가능한 A1의 값을 모두 다 더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부터 13까지 더하는 거는 가우스 이제 우리 법칙 써야 되겠죠? 13 곱하기 14, 요렇게 풀어서, 요렇게 하게 되면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91이죠? 그러면 91에다가 얼마? 20을 더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오, 숫자는 되게 아름답게 나오네요. 111가지가 되겠다. 요렇게 볼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요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서 이 지금 가능성이 나오는 것인가 요런 거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6,12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12에서 내가 시작을 해서 30 빼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9가 되겠고, 6이 되겠고, 3이 되겠고, 0이 되겠고. 어때?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A1, A2, A3, A4, 그 다음에 A5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6에서 우리가 0보다 같거나 크면 여기 마이너스 3을 빼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6을 더하게 되면, 아, 여러분 잠깐만. 아,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다. 아, 여러분 여기가 6이면 여기가 2죠. 아, 죄송해요. 뭔가 이상하다 했네. 여기가 2죠. 2. 근데 어차피 2, 4, 6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걸로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 검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2. 그럼 어떻게 돼요? 빼면은 마이너스 1. 그러면 다시 6을 더해야 되니까 5만큼이 되는 거고요. 다시 또 2가 되겠고요. 또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6을 더하게 되면 5가 되겠고요. 이걸 이렇게. 그러면 요게 지금 딱 원하는 세트로 끝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6 넣으면은 2, 6에 10이니까 4. 여기가 4가 되면 8이니까 6이 맞고, 여기 5가 되면은 4가 맞고, 그쵸. 6이 되면 여기가 더 작아져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구나. 오케이, 됐어요. 좋아요. 잘 풀고 있었죠? 그럼 여기가 2로 시작했을 때 K가 6이 되면은,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이고, 6만큼 더하고, 3만큼 빼고, 3만큼 빼고, 6만큼 더하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했던 것처럼 음수인 부분을 두번딱 이렇게 찍게 되고, 최종적인 정답이 2가 나오는 게 맞지만,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왜? 어차피 2가 이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요런 구조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푼 것이 맞구나라고 확실하게 검상까지 할수 있었던 문항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111이었기 때문에 아, 이 문제는 오히려 이렇게 내려간다, 올라간다, 음수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했던 문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되게 좀 재밌게 선생님이 중간에 해결을 했습니다. 알면 재밌는데 또못 풀면 재미가 없죠. 아무튼 선생님이 최대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으니까 충분히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은 더 이상 안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제 우리 대망의 마지막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가 실제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또 선생님의 풀이 방법을 좀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풀었거든요. 근데 다만 중간에 이거는 좀 장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넘어갔다면 괜찮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사고 과정의 흐름이 또 쉬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선생님이 중간중간 스킬 적용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죠. 최우창의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15번 문제는 3차함수의 개형을 추론하는 게 나왔는데 이제는 하다하다못해 4차함수의 개형을 추론하는 게 나왔네. 최우창의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어떤 양수 k의 값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나다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k 값을 p분의 q라고 하자. 이제 그걸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서 저는 이제 봤죠. 그랬더니 f0의 값이 4다 이랬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저한테 큰 정보를 안 주는데 잠깐만. 아, 나또 설레네. f'0하고 f'2가 즉 도함수가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두 점이 있다. 잠깐만요. 1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f'x의 개형 자체가, 아, 그러니까 미안해요. f(x)의 개형 자체가 4차함수면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대충. 그러면 지금 원래 프라임이 여기와 여기와 여기 이렇게 해서 일단 프라임이 0인 값이 나오는 경우가 최대 많아봤자 3개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 중에서 두 개를 알려줬거든요, 솔직히.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먼저 했냐면, 그러면 일단은 특수한 경우라고 한다면 0두개 이하나 아니면 0 하나 2두 개,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스페셜 케이스로 한번 이해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만약에 0에서 두번 찍고 2에서 한번 그나나 요렇게.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f'0과 f'2가 0이 되는 것 중에서 0, 0, 2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한 경우로 선생님이 한 거죠. 지금 이게 스페셜 케이스를 먼저 한 거예요. 선생님 이런 것부터 먼저 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 경우를 먼저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2에서 준근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프라임이.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요렇게 0에서 한번 뭉개지고 2에서 한번 뭉개지면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그린 요거 여기가 그럼 0이 되겠고 여기가 2가 되겠죠. 나맨 처음에 이건 줄 알았어. 여기서 답이 나오겠구나. 근데 이 문제가 조금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두 개가 모두 다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근데 절대값 f(x)가 4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근데 이거랑 꼴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아니 미안해요. k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가 되는, 와, 5점이나 맞나? 그렇게 되는 k 값이 존재한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글쎄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이 기출문제 수학2를 풀어줄 때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얘들아, 너 아마 알 거야. fx를 어떻게 해야지 절대값 fx가 되니?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음수인 부분을 꺾여 올리면 돼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넌 여기다가 x축을 어디다 그을래? 이건 어떻게 그을래? 지금 fx가 뭔지 모르는데? 제가 얘기했더니 애들이 갑자기 끄쩍끄쩍 그러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fx의 그래프가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의 절대값의 그래프는 이렇게 보는 것도 확인해 주렴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 발표가 되겠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냥 절대값을 풀어서 fx 이꼴 4 또는 fx 이꼴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러한 서다시의 개수가 4개다. 교점이 4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건 어떻겠니? 또, 만약에 이 다에 있는 진수를 선생님이 나처럼 해석을 한다면, fx가 뭐가 되는? k가 되거나, 또는 fx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그러한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라는 거는 서로 다른 5개의 교점에서 만나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되겠니? 왜? 그러면 내가 fx 그냥 추론한 다음에 4,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k만 내가 그려놓으면 오히려 이거 4개를 긋는 게더 낫지 않겠니? 아, 그러네요, 선생님. 근데 출제자가 나한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F0이 4라고 알려줬어. 그럼 여기가 Y는 4인 거야. 그러면 일단 나 조건에 의해서 4이거나 마이너스 4인 부분이 몇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되거든. 그래. 그러면 여기가 4야. 그럼 마이너스 4는 분명히 밑에 있는데 서로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이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4는 이런 데 와야지 말이 되는 거야. 뭐를 만족하려면? 나 조건에 만족하려면. 아, 여기 빨리 집중해, 집중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돼야지 지금 하나, 둘, 셋, 네 점에서 만나고 지금 서로 다른 다 점에서 만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원점, 즉 x축은 어디 있었을 거냐면 정확하게 정중앙에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면 k는 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거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 안 되는구나라고 알았던 게 k를 내가 긋고 마이너스 k를 그을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가지 마. 자지 마.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내가 k를 이렇게 0하고 4 사이에 그리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k는 여기 와야 돼요. 몇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네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그럼 저 안쪽이 아닌가? K가 4라고 해도 말안 되죠? 그럼 K가 4보다 크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고, 이걸 내가 물론 4보다 크면 이쪽에도 올 수도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아무리 여기에 닿아도 2개이거나 1개이거나 0개밖에 안 되니까,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5개가 나오는 거야? 아, 이 그래프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0에서 2에서 뭉개지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럼 이걸 그대로 이렇게 들고 오른쪽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이게 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만 갖다 놓은 게 지금 이 그래프인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 그래프는 둘다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요거, 아, 이거, 치워. 스페이스 케이스가 또안 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결론적으로 0하고 2를 포함해서 이렇게 놈, 이렇게 뭐야, 프라임이 0이 되는 구간이 3개는 있어줘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3개 중에서도 특수한 경우를 먼저 해보자는 거지. 그세개 중에서도 그게 뭐냐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가진 이걸 저는 먼저 해봤어요. 왜? 이게 그나마 세 개짜리 중에서는 특수한 거니까. 그러지 얘가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 있거나 이쪽이 좀더 내려가 있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일반적인 거지 특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본 거죠. 그럼 내가 이 경우에 지금 0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0이 여기 있거나 0이 만약에 0이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프라임 2, F 프라임 2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오른쪽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분명히 0은 여기 아니면 여기일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여기가 4니까 마이너스 4랑 만나는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내 생각에는 여기가 0이 됐었고 여기가 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다 자동 발사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벌써 틀렸어요. 여기가 4면 어디가 마이너스 4예요? 지금 여기 몇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밑에서 한 점에서만 만나가지고 여기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난다 이래야 되는데, 뭐야? 이거 여기 다도 지금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 이거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 봐. 아, 이거 좀 짜증나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상황이. 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높낮이가 좀 달라져야 되나 봐요. 아, 최고인데? 그럼 프라임이 3개이면서 높낮이가 달라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이거나 아니면 왼쪽 그래프가 더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했습니다. 0이 이런 데에 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뭐 아무튼 여기에 0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0이 있다. 그럼 이런 데가 되는 거죠. 어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F 프라임 0과 F 프라임 2가 0이라고 하는 것 부분에서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이제 우리는 특수 상황으로 줘야 되는데, 그러면 잘 봐봐요. 만약에 여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2가 되었다라고 한번 내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세 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4여야지 일단 말은 돼요.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지울 건데. 지금 여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예요. 됐죠? 그러면 잘 봐봐요. 지금 K라고 하는 거는 요 안에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제가 얘기했지만은 중심이 X축이 여기 있을 거기 때문에 K와 마이너스 K도 그 X축을 기준으로 대칭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그래프가 만약에 맞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내가 만약에 K를 조금 더 위에 그으면 하나, 둘, 셋, 네 점에서 만나요. 뭐 아직도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벌어지면 이쪽으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또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다섯 개를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0은 가운데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 경우나 저 경우나.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 옵니다. 아우, 아주 아주 아주 아주 히스테리 아주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저도. 그래놓고 F0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이제 또 다른 어떤 근이 있는 거죠. 프라임의 값에서. 그럼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그럼 몇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반드시 여기 와야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와야지만 하나, 둘, 셋, 네 점에서 만난다가 성립이 되고, 그러면 K는 요 안에서 움직이든지 아니면 요 바깥에서 움직이든지 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K가 서로 다른 다섯 개의 값에서 갖는다. 그 경우로 가능한 케이스는 요거밖에 없죠. 봐봐요. 그어버리면 네 점, 두 점, 세 점, 쫙! 여기다. 여기가 K가 되겠고, 마이너스 K가 조금 요 아래에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완벽하게 대칭 구조는 아니지만, 요렇게 되는 케이스가 이 문제에 딱 들어맞는구나. 요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먼저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의해서 지금 요쪽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겠고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면서, 지금 그렇다면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K가 여기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는 요런 상황이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또 양자 선택에 갈리게 되죠. 그럼 제가 여기를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또 P라고 하는 거죠. 그럼 봐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최경우는 뭘 먼저 해봤을까요? 전 얘를 먼저 해봤습니다. 왜? 얘는 그나마 여기가 2, 마이너스 4라는 특수한 경우인데, 여기는 지금 여기도 2, K라고 몰라? 여기도 P, 마이너스 4라고 몰라? 그 이랬다가 까딱 잘못하면 나는 이제 두번 진짜 고생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밝혀야 되는 거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먼저 해봤습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최종적인 정답으로 밝혀졌다는 걸 이미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함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4인 4차함수를, 저는 어쨌건 최소한 문자를 좀 적게 쓰기 위해서 프라임의 값이 0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F'X를 최고차항의 계수가 4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x 네 제곱을 미분했기 때문에 4x 세 제곱이거든요. 따라서 최고차항의 계수를 4라고 두고, 여기를 x 하나, 그러니까 0에서 근 하나 갖고, x 마이너스 2에서 근 하나 갖고, x 마이너스 p, 즉 p에서 근을 하나 갖는다. 저는 요렇게 좀 알고리즘을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하게 되면 4에 x의 세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가 2 플러스 p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2 플러스 p에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px에 4를 곱했으니까 8px가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f'x가 p를 모른 상태에서 일단 여기까지는 오게 됩니다. 어때요? 맞아요? 선생님 맞게 풀었는지 한 번만 볼게요. 4x의 세제곱, 4에 2 플러스 p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px 맞게 풀었네. 그럼 이제 나는 여기 f'x를 통해서 내가 fx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양수 k의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의 이론에 따르자면 fp의 값을 구해야지 k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한번 적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fx를 한번 구해봤더니 얘를 올리게 되면 x의 4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올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계산이 좀 많습니다. 3분의 4, 2 플러스 p의 x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px를 올리게 되면은 4px 제곱이 될 거고, 부정적분 상수가 붙는데, 여기서 제가 f0의 값이

4였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 적분 상수가 4였다. 요렇게 제가 한번 관계식을 찾아봤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했던 fx를 찾는 과정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fx를 찾았어요. 그럼 나 이제 뭐를 찾아야 되는 거냐면 p하고 k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안쓴 정보가 뭐가 있냐면 이 지금 함수가 2, 마이너스 4를 지난다라는 특수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여기다가 2를 넣어서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는 걸로부터 내가 p값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제가 p값을 구해봤더니 맞았다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F2가 마이너스 4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된다고 했을 때그 P 값이 나오기도 잘 나와야 되고 0보다 작은 것도 맞아야 되는데 저 여기서 정답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맞다고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16 마이너스 3분의 4 2 플러스 P 곱하기 8 플러스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16P죠? 16p 플러스 4. 이게 지금 제가 뭐한 거냐면 fx에다가 2를 넣은 거예요. 이 값이 마이너스 4다. 요거를 제가 풀어주게 되면 이거 p에 대한 1차 방정식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p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계산만 생략할게요. 완벽하게 제 이론에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제가 요 방식대로 풀었을 때, 여기 지금 요 알고리즘으로 풀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 정확하게 맞으려면 지금 x축 자체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k 값도 정확하게 따지자면 0하고 4 사이에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집어넣게 되면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x의 4제곱,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나오더라고요. 어때? 괜찮아요? 따라서 제가 여기다가, 아, 됐다. 그래놓고 제가 저 fx 자리에다가 f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이 내가 추정하는 k입니다. 왜 아직까지 확정 값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k 값을 구해봤더니 그 k 값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느냐? 얘가 나옵니다. 16분의 61이 나옵니다. 잠깐만. 근데 내가 이게 맞으려면 이게 0보다는 크고 당연히 0보다 크죠? 4보다는 작아줘야 돼요. 잠깐만. 얘가 4보다 작죠. 16분의 64가 4입니다. 너구나. 아, 그랬구나.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6분의 60을 더 이상 기하분수로 나타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이 77. 그래서 7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요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최경우는 아, 내가 생각했던 특수 케이스를 먼저 했더니 이게 답이 나왔구나라고 해서 시험이 종료되고 과연 얘는 왜안 됐을까라는 게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왜 자신감이 생겼냐? 얘는 분명히 검산이거든요. 분명히 안될 겁니다. 왜? 얘가 되면 답이 두 개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문제가 왜안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정답은 이미 찾았어요. 그 77으로 나왔어요. 근데 잠깐만요. 그럼 요거 이제 지우고 요것도 지워보겠습니다. p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는 여기서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얘도 아니죠. 얘는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요 상황에서 말이 되려면 p하고 0하고 2에서 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완전 똑같아요. 맞죠? 그리고 적분했을 때 0,4를 지나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나오는 것도 완전 똑같아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마지막 확인했던 게이 k 값이 0하고 4 사이가 완벽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k 값이 f2의 값이 되기 때문에 나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F2의 값을 제가 한번 구해봤습니다. 지금 선생님 두 번째 케이스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 그래서 F2를 구해봤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 그냥 2를 넣으면 돼요. 여기다 2, 2, 2. 그렇게 해서 제가 식을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3분의 16p 마이너스 3분의 얘가 K야.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응?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p를 몰라요. p는 못 구했어요. 아까 전에 p를 왜 구할 수 있었냐면 여기는 2, 마이너스 4가 된다는 확정값이 있었지만 여기는 p의 값이 마이너스 4다. 이걸 내가 계산한

0: 게 너무 헤비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내가 P값은 구해보진 않고 일단 F2값을 먼저 구해봤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P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얘가 음수거든요. 그럼 얘가 뭐여야 돼요? 음수여야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아니 되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여기는 X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X축이에요. K가 0보다는 크고 4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는 저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근데 K가 내가 0하고 4 사이여야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맞아떨어지는 건데 거기다가 음수가 나와버린다? 이거는 아니구나. 이걸 나중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명백하게 아닌 줄 알았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 문제의 마무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분명히 적분하는데 계산이 어느 정도 좀 들고, 그래프가 이거 찾았다, 저거 찾았다, 이거 해봤다, 이거 해봤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이 넘어왔지만, 파이널 순간에서도 정신줄을 꽉 잡고 특수한 케이스를 먼저 해보리라 라고 했던 선생님의 작은 그 움직임이 결론적으로는 정답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저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안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뭐가 문제였지라고 봤을 때 마지막 K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인 정답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제 22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우리 이번 2회차도 굉장한 많은 교훈을 줬던 그런 문항 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2회차도 복습 잘해 주시고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3회 풀어오시고 선생님의 3회 이제 시작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올림푸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영쌤이고요. 자, 여러분 정말 그 선생님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해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걸 따라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뭐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막 왕창 4시간 공부하고 내일은 이제 공부 안 하고 막 한 며칠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수학 문제를 뭐 5문제 푼다 또는 10문제 푼다. 이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문항 한 문항 푸는 게 그리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하루에 3문항이라도 꼭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해놓고 시작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내 꿈을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51번 문항에 대한 문제 풀이 방법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대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B의 길이가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5라고 주어져 있고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14라고 주어져 있고요. 코사인의 각 CAB, 코사인의 값은 얼마? 3분의 2인 둔각삼각형이래. 자, 삼각형 ABC가 둔각삼각형이다 라는 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O의 넓이의 5배이고 선분 AC를 한 현으로 갖는 O2 위의 점 D에 대해서 삼각형 ACD의 넓이의 왜 최대값일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자, 삼각형 ACD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원 O1의 넓이의 5배가 O2인 거야. 그러면 원 O1의 반지름의 길이를 뭐 R1이라고 하고 원 O2의 반지름의 길이를 R2라고 한다면 R1의 제곱 대 R2의 제곱이 몇 대? 몇? 5배니까

때 5가 되겠지. 그러니까 R1 대 R2는 1대 루트 5의 비율관계를 가지는구나. 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이제 그림으로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길이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C는 루트 14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코사인은 CAB야. 요각이야, 요각. 요각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뭐를 우선 알아낼 수 있냐면 선분 AC의 길이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선분 AC의 길이가 한 가지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뭔가 둔각삼각형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분 AC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자,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왜? R1 대 R2가 1대 루트 5야. 그러면 O1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O2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타에 대한 사인의 값을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겠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놓은 다음에 삼각형 ACD의 최댓값이래. 자, 어떤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어요. 근데 밑변의 길이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럼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겠지.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우리는 이 밑변에서 당연히 높이가 최대가 되고 싶어. 원의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밑변에 뭐를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얘가 뭐를 지나야 될까?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 그때 최대가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거나 아니면 원, O1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선분 AC의 길이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B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라고 우리가 쓸수 있어요? O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14의 제곱 2 곱하기 5 곱하기 B 이 값이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얘네들 곱하면 얼마가 되죠? 20B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곱하면 3B 제곱에다가 여기에 얼마가 있었어요? 11이 있었으니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3. 그래서 3B 제곱 마이너스 20B 마이너스 33이 0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3, 1이고요. 마이너스 20이 되고 싶어. 그러면 3이랑 11을 곱하면, 아, 요렇게 되겠구나. 그럼 3이고, 요렇게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20은 안 되겠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보자. 선생님이 지금, 아, 11에다 3을 곱했으니까 더하기가 되고, 요렇게 되겠지. 그럼 3, 3은 9, 11이니까 요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3b 마이너스 11에 b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의 값이 3분의 11이거나 b의 값이 얼마가 나온 거야? 3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삼각형 ABC가 둔각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지금 5인 상황이야. 얘가 루트 14야. 그러면 이변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둔각삼각형임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루트 14는 제곱하면 14가 되고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9분의 121이 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얼마를 넘어가는 상황이냐면 121을 9로 한번 나눠봐. 91은 9. 그러면 31이야. 9, 3, 27이죠. 얘네들 하면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얘는 무슨 삼각형? 예각삼각형이라 안 돼요. 그럼 여기는 25가 될 것이고 루트 14 제곱하면 14. 3을 제곱하면 9가 돼서 얘가 더 크죠. 아,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b의 값이 얼마여야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3이어야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선분 AC의 길이를 정해놓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커다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부터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갑니다. 선생님, 요거는 살짝 치우고 이제 우리 두 번째로 가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세타를 구할 건데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사인의 값은 항상 양의 값이고 1-9분의 4가 되죠. 따라서 얘는 9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사인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인 세타와 누가 마주보고 있어? 루트 14가 마주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얘가 바로 뭐예요? 두 배의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1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R1의 길이는 R1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2루트 5분의 3루트 14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R1 대 R2가 1대 루트 5였단 말이야. 그럼 R2는 여기다 루트 5를 곱하면 2분의 3 루트 14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3 루트 14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냈어. 그럼 봐봐.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나는 이 길이는 3이라는 건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이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냈냐면 2분의 3 루트 14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구해놓은 상황이야.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에서 남은 요만큼을 구해야 높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남은 길이를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얘도 뭐예요? 반지름. 얘도 반지름의 길인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고 얘는 그럼 뭐지?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우선은 여기는 2분의 3 루트 14가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반, 요 반은 얼마야? 2분의 3이 되겠지. 2분의 3이 된 거야. 그러면 나는 남은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이 남은, 여기를 H라고 하고 여기를 O라고 한다면 선분 OH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할게요. 루트에 2분의 3 몽땅의 제곱 곱하기 14야 빼기 얼마죠? 2분의 3 몽땅의 제곱입니다. 자, 2분의 3 몽땅의 제곱에 양의 제곱근이니까 2분의 3이 될 거고 14에서 1을 빼면 루트 13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넓이의 최대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는 얼마였어? 3이었고요. 높이는 얘랑 얘랑 더하면 되겠지. 따라서 2분의 3이 공통으로 있어서 루트 13 더하기 루트 14가 되고, 따라서 4분의 9의 루트 13 더하기 루트 14가 넓이의 최대값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이 다소 복잡하고요.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 충분히 해결해 낼수 있고 선생님이 지난 강의, 이번 강의 연결해서 계속 지금 중요한 개념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개념들은 좀잘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번이었고요. 이제 5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우선 그림 자체가 없어. 그림 자체가 없고, 그리고 이말 자체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자. 삼각형 ABC에서 AC분의 탄젠트 B와 AB분의 탄젠트 C가 같고, 선분 AB 위의 점 P와 선분 AC 위의 점 Q가 이러한 변의 길이의 관계를 가지면서 AP의 길이가 AQ의 길이보다 크대요. 그런 다음, 삼각형 APQ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의 16분의 3배일 때 AQ분의 AP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잘 모르겠을 때는요. 한번 삼각형의 모습을 한번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삼각형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탄젠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야? 아는 대로 고쳐볼 겁니다. 그리고 선분 AC의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어? B라고 쓸수 있고, 선분 AB의 길이는 C라고 쓸수 있죠. 그러면 탄젠트 B는 코사인 B분의 사인 B야. 그리고 AC니까 여기다 B를 곱할 수 있고요. 자, AB는 C인데 탄젠트 C는 코사인 C분의 사인 C의 값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변의 길이로 고칠 수 있는 건 코사인을 고치는 건 너무 불편한 상황이고, 사인 b는 뭐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냐면 2r분의 b. 그죠? 사인 b분의, 자, 봐봐. 사인 b분의 b는 2r이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b는 2r분의 b로 고칠 수 있어요. 얘는 b가 있고, 2r분의 b가 있고, 코사인 b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어. 여기도 c가 있는데, 자, sin c는 2r분의 c가 되고, 여기에 cos c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지. 그렇게 봤더니 2r도 사라져, 얘네들도 약분돼서 사라져. cos b분의 1이 cos c분의 1과 같습니다.

즉, 우리는 첫 번째 조건에서 뭐를 알아낼 수 있냐면, 코사인 B랑 코사인 C가 같음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각형에서는요, 각이 0에서부터 180도 사이에 존재하지. 그럼 코사인의 값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려질 수 있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의 값이 같다라는 건, 각도 같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각 B랑 각 C의 크기가 같았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아,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B, 여기가 C라면, 이 각의 크기가 같고, 얘네 둘의 길이가 같은,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보니, AP와 AQ라는 아이가 주어져 있는데, AB 위에 점 P와, 그리고 AC 위에 점 Q가 있어서 AP가 AQ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P를 하나 잡으면 여기에 Q를 하나 잡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는 길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겠지? 자, 그런 다음에 AP의 길이와 AQ의 길이를 곱한 값이 BP의 길이와 CQ의 길이를 곱한 값과 같아진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곱한 값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곱한 값이 같아졌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Q분의 AP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문자를 줄여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우선은 K라고 한번 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P의 길이는 AQ의 길이에다가 K배한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AQ의 길이를 만약에 X라고 한다면 AP의 길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뭐가 됩니까? KX가 되게 되는 거야. 자, 게다가 우리는 AB와 AQ의 길이가 어떻다?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의 길이를 B라고 한번 둬봅시다. 그럼 여기도 뭐가 될 거야? B가 될 거야. 그러면 이 길이도 우리가 궁금한데 B-KX라고 쓸수 있고 얘는 B-X라고 쓸수 있겠지.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AP의 길이는 KX예요. 그리고 AQ의 길이는 X입니다. BP의 길이는 B-KX고요. CQ의 길이는 B-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전개를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KBX 더하기 KX제곱이 되어서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도 KX제곱, 여기도 KX제곱이라 사라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을 다 보면은 다시 한번 써볼게. B제곱은 BX 더하기 BKX였던 거야. 그래서 B로 한 번씩 더 약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길이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B는 X 더하기 KX예요.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더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자. 삼각형 APQ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의 16분의 3배이래요. 삼각형 APQ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KX 곱하기 X에다가 아, 얘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얘는 사인 세타가 되겠구나. 얘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B에다가 사인 C를 한 것인데 얘가 몇 배? 16분의 3을 곱한 값이랑 같대요. 다행히 2분의 1, 2분의 1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도 사라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16을 곱해버리자. 16K의 X제곱은 3B제곱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내 목표가 뭐였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 내 목표는 K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B부터 없애버리기 위해서 얘는 3배의 X 더하기 KX. 몽땅에 제곱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또 우리가 1 플러스 k의 x의 몽땅의 제곱이다 보니 3배의 1 플러스 k의 제곱에 x 제곱으로 쓸수 있게 되어서 x도 변의 길이니까 x 제곱 0은 아니겠지. 그러면 16k만 남게 되고요. 얘는 우선은 이 부분부터 전개하면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3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3으로 쓸수 있고 한쪽으로 몹시다. 그러면 3K 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3이 얼마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3K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3은

0이 되어서 k는 얼마이거나 3분의 1이거나 k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잘 봐봐. k가 3분의 1이거나 k가 3인데요. 누가 누구보다 더 길어져야 되는지를 봐봐. 여기가 여기보다 더 길어져야 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자, aq분의 ap의 값을 k라고 했는데 aq보다 ap가 더 커야 돼. 그렇기 때문에 k는 1보다 커야 되겠지. 따라서 k의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것들을 그려보고 거기에서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52번 통해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5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역시도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좀잘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될 건데요. 우선은 3분 AB의 길이가 2인 예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얘는 예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 선분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또 AP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2분의 루트 19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사인의 각 Q, AP의 값이 19분의 4 루트 19일 때 나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 이 길이가 2예요. 그 다음에 AP의 길이가 2분의 루트 19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P는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고 Q는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다 같다라는 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코사인에 QAP가 있습니다. QAP. 이 각에 대한 정보가 하나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선 세타라고 둔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삼각형 ABC의 넓이는 여러분 봐요. 얘는 지금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개 중에 하나의 넓이만 구해도 세 배에서 끝내면 돼. 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또는 여기서 요만큼만 구하면 걔를 2분의 1 해서 곱하기 3을 해도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각의 정보를 알면은 땡큐인데 이 각의 정보를 모른다는 게 문제야. 그럼 그 각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내가 아는 걸 보자. 이 세타를 알고 있어. 그럼 이 세타를 갖고 있는 삼각형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누구를 알아줘야 될것 같아? 여기 있는 이 x의 값을 알아야 뭔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봐봐. 그럼 x를 갖고 있는 삼각형은 또 누가 있어? 이것만 있나요? x를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 더 있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세타 1이라고 두고 여기는 이 각을 세타 2라고 한번 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은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 두 배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1이 19분의 4 루트 19라고 하고 우리는 우선은 사인의 값을 알아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인 세타 1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루트에 1 마이너스 19의 제곱이죠. 4의 제곱 16이고 곱하기 루트 19의 제곱은 19야. 그럼 19의 제곱분의 19의 제곱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루트 19의 제곱은 분모는 19가 돼서 나갈 거고요. 분자는 19의 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19가 되는 거야. 그래서 19에다가 19 마이너스 16을 해주면 19 곱하기 3. 이게 더 계산이 편할 거야. 그래서 루트에 57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 알아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커다란 삼각형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에다가 사인의 세타 2는 내가 모르는 상황인데 얘는 두 배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19 곱하기 x에다가 사인 세타 1, 즉 19분의 루트 57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2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 여기 x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인의 세타 2는 이거 계산하면서 느껴져요. 2 곱하기 19였는데 루트 57이 루트 3 곱하기 루트 19였잖아. 루트 19가 두 개가 있으니 19 루트 3이 되어서 얘네들이 사라집니다.

BP의 길이의 몇 배, 두 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 그래서 우선은 BQ의 길이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Q의 길이에 그냥 제곱이라고 한번 놓아볼까?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X에다가 코사인 3분의 파이야.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따라서 얘네들 사라지면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바로 BQ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Q의 길이도 한번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얼마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까? 2분의 루트 19의 제곱, 4분의 19죠?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루트 19 곱하기 X에다가 코사인의 세타원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19분의 4 루트 19였던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우선은 X제곱이고요. 여기 보자. 루트 19, 루트 19 곱하면 19가 돼서 사라져. 얘네들도 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더하기 4분의 19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보면 선분 BQ의 길이가 두 배의 선분 PQ의 길이잖아. 그런데 제곱한 값이니까 BQ의 길이의 제곱은 4배의 선분 PQ의 길이의 제곱과 같습니다. 여기다 4배를 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9가 되게 되고, 한쪽으로 넘기면 3x 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15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럼 여기는 3, 1이 될 거고 14가 되고 싶으니 5, 3 이렇게 하면 9, 5 이렇게 잘 예쁘게 나왔지. 그래서 3x 빼기 5에다가 x 빼기 3을 하면 0이 되는데, 그럼 x 값이 두 개가 나와요. 3분의 5이거나 x가 3이 나와. 둘 중에 뭘까? 3분의 5일까, 3일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3분의 5다. 이 길이보다 얘가 짧아질 수 있어요? 없지. 얘가 2잖아. 얘보단 얘가 길고 얘보단 얘가 길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뭘 이용해도 상관없지만 요거를 이용해도 되고 요걸 이용해도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 똑같은 게몇 개가, 넓이가 3개가 있어. 2분의 1에다가 2분의 루트 19 곱하기 3에다가 사인 세타원 이미 19분의 루트 57이라고 우리가 구해놨거든. 그렇게 되면 얘네들 사라지고 얘네들도 다 사라집니다. 근데 루트 57이 아까 얼마인 거 알아? 3 곱하기 19인 거 알고 있었잖아. 따라서 얘네들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선생님 이걸 왜 지웠을까? 자, 22. 자, 22예요. 죄송해요. 그러면 얘네들도 19인데 왜 지었을까? 미안해요. 자, 다시 계산할게요. 정말 이상하게 계산했네. 자, 다시. 3개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19죠. 곱하기 x는 3이고, 사인 세타 1은 19분의 얼마가 돼? 루트 57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루트 57이라는 건 루트 3 곱하기 루트 19가 될 거고, 루트 19, 루트 19가 곱해지면 19가 돼서 요렇게 된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분의 9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알고 있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게 들어있는 삼각형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삼각형에도 X가 있고, 여기에 있는 삼각형에도 X가 들어있으니, 걔를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53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이제 5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54번 문제는요, 여러분, 이 그림 자체가 너무너무 시험에 자주 등장하거든? 그래서 아주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딱 보면, 아, 요게 나올 게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잘안 보이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도형을 만들었을 때,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선 선분 AB의 길이가 2라고 되어 있고,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6, 선분 CA의 길이는 얼마? 1이라고 주어져 있어서 각 A의 이등분선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만나는 점중 A가 아닌 점을 D라고 할때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사각형 ABDC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각 A의 2등분 선이 삼각형 ABC의 외접분과 만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야? 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럼 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각의 특징은 뭡니까? 자, 얘가 지금 원주각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원주각 입장에서 호가 BD야. 그럼 BD에 대한 원주각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얘도 원주각의 역할을 하죠. 그럼 호가 CD야. 의 원주각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얘는 이 삼각형은 각의 크기 두 개가 같아. 이등변 삼각형이었습니다. 요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이 각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놓으면? 세타라고 놓으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겠지. 왜?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어. 그럼 이 삼각형에서는요. 여러분이 이 세타와 얘가 마주보는 각입니다. 그럼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코사인의 값을 알면 여기에 대한 코사인의 값을 알고 루트 6이라는 게 마주 보고 있고 이 길이 같으니까 변의 길이 하나 구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인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순서대로 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코사인 세타부터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요? 2의 제곱, 1의 제곱, 루트 6의 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4가 돼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자,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얘는 4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사인 세타는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값은 양의 값이고, 따라서 1 마이너스 16분의 1이야. 루트 16은 4가 되고, 16 마이너스 1을 하면 루트 15. 그런데 얘는 뭐랑도 같으냐면,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와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넓이는 구하는 게 가능해졌고,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자,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를 가지고, 우리는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두고 x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제곱의 루트 6의 제곱이야. 그리고 2 곱하기 x 곱하기 x인데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4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약분돼서 사라질 것이고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6이다 보니까 요것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12는 x제곱이 되죠. 그래서 3x제곱이 12가 되고 x제곱은 4가 되는데 x의 값은 길이에 대한 얘기니까 얘는 2가 된 거야. 오,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 길이도 2, 그리고 이 길이도 2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사인 세타를 하면 4분의 루트 15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삼각형은 여기도 2, 여기도 2죠. 그러면 2 곱하기 2에다가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고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할게요. 4분의 루트 15에 4분의 2 루트 15라서 4분의 3 루트 15가 우리가 구하려는 정답이 되게 된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가지고 우리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찾았더니만 이쪽 부분은 뭐였다라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조건을 하나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54번 문제는 여러분이 이 그림 자체를 좀잘 눈에 딱 익히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원에서 원주각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54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5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상위 1%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여러분이 복잡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복잡한 거 맞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그림과 같이 2루트2인 선분 AB의 중점 O에 대해서, 즉, 선분 AB의 길이는 2루트2고 중점 O에 대해서 OB를 반지름으로 하는 4분원이 있습니다. 4분원이 왜 좋아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런 식으로. 4분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선분 OB가 있을 때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4분원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AB의 중점 O라고 했고, 따라서

2루트 2를 2로 나눴으니 여기가 루트 2야. 완전 좋지. 얘가 루트 2래. 여기 직각이래.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거고 얘는 직각이 등변 삼각형인데 1대1대 루트 2의 비율 관계를 가질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얘가 45도야. 여기도 45도일 수밖에 없어. 원에서 일하는 4분 원이니까.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루트 2가 되는구나. 지금 선생님이 그림도 안 보고 이렇게 막 그려버렸습니다. 이게 막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선문 OB 위의 점 D에 대하여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분의 5래요. 자,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4분의 5라고 주어져 있고요. 호 BC 위의 점 E에 대해서 각 AEC와 각 ECD가 같대요. 이게 뭘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보면 삼각형 CDE의 넓이를 구하는 게내 목표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CDE를 나는 쳐다볼 거고 내가 아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반대로 그려놨다. 자, 여기가 OB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OC인 이렇게 생긴 뭐가 있었어? 4분 원이 있었습니다. 자, AB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2루트 2야. K 중점이 5이기 때문에 얘도 루트 2가 될 겁니다. 얘도 얼마? 루트 2가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4분 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이 보니까 여기만 4분 원이 아니라 얘도 지금 뭐예요? 루트 2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도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야. 어? 아까 똑같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가 된 거냐면 루트 2예요. 반대쪽으로 좀 그려놓을게요. 자, 얘가 루트 2야. 이 길이는 2라는 것도 알고 있고 여기는 지금 얼마? 4분의 파이. 45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DC가 있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분의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ACD, ADC가 어디 있는지 보면은 AC가 있고요. A, D가 여기까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래요? 4분의 5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고민이 되는 요소는 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얘가 4분의 파이인 건 알고 있거든. 그럼 나는 이 변의 길이를 하나 찾아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이 CD의 길이를 알고자 하는데 이 CD의 길이를 내가 어떻게 찾아낼까라는 거야. 자,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있잖아. 끝났어. 자, 뭐 이용하면 돼요? 사인 법칙. 사인의 4분의 파이가 선분 CD랑 마주 보고 있는데 얘가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 4분의 5잖아.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 약분되어서 사라지면서 선분 CD의 길이는 2분의 5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어서 4분의 5 루트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가요. 4분의 5 루트 2가 되었어. 여기까지 구해낸 거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각 AEC와 각 ECD가 같대요. 각 AEC는 어디야? AEC, 요각이랑, 그 다음에 각 ECD, ECD가 같대요.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다라는 게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잘 보면 삼각형 CDE의 넓이야. 나는 얼마, 뭐가 궁금해? 이 길이가 이 각의, 이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하고, 그러면 우선 이 길이 하나는 알아냈어. 그러면 남은 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우리가 잘 찾아내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각의 크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보니까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4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라는 건 알아? 4분의 파이라는 건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야? 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여기다 원을 하나 그려놓고 선생님 좀 보여줄게요. 내가 아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대. 그런데 이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보면은 이 각을 갖고 있는 얘는 원주각이지.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AC라는 호가 있어요. 그런데 AC라는 호는요, 중심각이 얼마야? 직각이야. 그러면 중심각과 원주각은 두배 차이죠. 따라서 원주각이 얘가 얼마가 돼? 4분의 파이였던 거야. 얘랑 얘랑 4분의 파이로 똑같아.
직각이 등변삼각형이라 여기가 또 직각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럼 여러분 결국은 이 길이 알고 있지.

여기만 구해내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개나 아니면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는 알아낼 수 있냐면 이 길이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이 길이를 알고 있어. 루트 2. 여기가 4분의 5 루트야? 아, 그러면 내가 또알수 있는 건 OD의 길이도 하나 알아낼 수 있겠네.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고요. 따라서 3분 OD의 길이는 루트에 얘 제곱하면 16분의 25 곱하기 루트 2의 제곱은 2 마이너스 얘를 제곱하면 2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서 여러분이 얘는 2로 묶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2로 묶어서 계산을 해보면 16분의 25죠. 마이너스 얼마?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6분의 24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어서 얘가 지금 우리 계산을 좀 해보면 16분의 16이 되겠죠? 죄송해요. 16분의 16.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2 곱하기 16분의 얼마? 9가 돼. 따라서 얘가 얼마냐면 4분의 3 루트 2가 되는구나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4분의 3 루트 2가 되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나는 뭐를 구하고 싶어? 이 길이나 이 길이를 구하는 게내 목표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 하나 알아낼 수 있고, 여기까지 내가 알아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 더 찾아내야 될것 같은데, 뭐를 찾아내면 좀더 편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자. 자, 여러분 지금 이 길이 알았어.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알았어. 여기도 알았어.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삼각형, 선생님이 요거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나는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넓이를 하나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치? 자, 넓이를 구해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거야. 얼마나 좋아? 삼각형의 넓이를 봤더니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야.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도 직각이거든. 근데 나이 길이 알고 있어. 그럼 뭐 알아낼 수 있어? A, F의 길이 알아낼 수 있지. 그럼 A, F의 길이 알아내면 요 길이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바로 문제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면 되고요.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2분의 1에 얘랑 얘랑 더하면 4분의 7 루트 2에다가 높이가 루트 2였어. 자, 얘는 2분의 1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5 루트 2에다가 선분 AF의 길이를 곱해준 값과 같아지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 같고 4분의 루트 2다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분 AF의 길이는 얼마로 나눠버리면 5로 나눠버리면 5분의 7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다시 직각삼각형 데리고 와서요. 자, 선분 CF의 길이는 루트에 빗변의 길이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5분의 49 곱하기 2를 하면 나오게 되겠지. 자, 얘는 잘 보면 4가 25분의 얼마란가? 봐. 100과 같아요. 따라서 분모는 루트 25, 5가 나올 것이고, 100에서 90, 8을 빼주면 되겠지. 따라서 분자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루트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자, 드디어 삼각형 CDE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5, 4분의 5 루트 2에다가, 4분의 5 루트 2에다가 높이가 5분의 루트 2였구나. 그래서 우리 마무리할게요. 여기는 5, 5 사라지고 얘가 2가 돼서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4분의 1이 되네요.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직각삼각형이랑 그리고 거기에서의 넓이들을 쭉쭉쭉쭉 이해해야 되고요. 중심각과 원주각의 크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여러분이 꼭좀잘 이해하시고요. 자, 4분원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그 안에 직각이 등변삼각형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2단원이 모두 맞춰졌고요. 이제 3단원 수열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등차수열이랑 등비수열이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내신 공부할 때는 뭐 일반항에 대한 것들로 거의 다 많은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는 조금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풀이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지면 여러분 고난도 문항에서도 좀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수능에서는 훨씬 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모의고사나 아니면 학력평가 같은 거칠때더 많은 자신감을 갖고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입장에서 선생님이 더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문제를 우리 하나하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과 공차의 합이 0이고, 일반 항이 a는 4n 플러스 k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우선은 우리가 내신에서 배웠던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과 공차의 합이 0이야. 공차를 우리가 d라고 하면 첫째 항이랑 공차를 더하면 0이니까 첫째 항을 우리가 마이너스 d라고 쓸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an이 첫째 항 마이너스 d에다가 n-1 곱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쓸수 있어서 얘를 전개하면 nd-2d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얘가 뭐랑 같다고 했냐면 4n 플러스 k와 같대요. 그래서 d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4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2d가 k인데 d에다가 4 대입하면 k의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마이너스 8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등차수열의 어떤 일반항 입장에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일반항이라는 것이 a1 플러스 n-1d라고 했을 때 항상 얘는요, 얘부터 먼저 쳐다보면 얘랑 얘랑 곱하면 뭐예요? d 곱하기 n이에요. 그 다음에 a1-d가 되어서 n에 관한 1차식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얘는 무조건 등차수열입니다. 그리고 그 n에 관한 1차항의 개수, 즉, 요 d가 바로 공차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첫째 항과 공차의 합이 0이고라고 했잖아. 그런데 an이라는 i를 먼저 봤더니 얘가 4n 플러스 k였죠. 그럼 얘를 딱 보는 순간 이제는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돼? 공차를 D라고 하면 D가 4구나. 이렇게 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의 합이 0이니까, 아, 첫째 항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4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첫째 항이라는 건 N에다가 1을 대입한 값과 같죠. 그래서 4 플러스 K인데 얘가 마이너스 4랑 같구나. 따라서 K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8이구나. 이렇게 가는 방법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등차수열은요, 항상 n에 관한 1차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n에 관한 1차항의 개수가 곧 공차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시각을 바꿔서 이러한 함수적인 사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a3 더하기 2배 a6이 3이고, 2배 a2 더하기 a8이 마이너스 6일 때 a7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많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일반항 입장에서 많이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a1 플러스 2d에다가 2배 a1 플러스 5d가 돼서 얘가 3이고, 얘는 2배 a1 더하기 d고요. 그리고 a1 플러스 7d가 얼마?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A1과 D에 관한 1차 방정식의 모습으로 이 문제를 많이 해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3A1이고 2D 더하기 10D니까 12D가 3이기 때문에 A1 플러스 4D가 얼마가 돼? 1이 됩니다. 자, 얘 계산하면 3A1 플러스 9D가 마이너스 6이라서 A1 플러스 3D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는 거지. 그러면 D가 3이 되고, 3을 대입하면 A1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1이 되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A7의 값을 구하면 A1 마이너스 11에다가 6 곱하기 3을 하면 얼마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게 돼요. 7이 되는구나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구하는 방법 말고도요, 여러분이 항상 요거는 잘 기억을 해보면, 공차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n 플러스 1번지항에서 a의 n번지항을 뺀 것이 공차라고 우리가 쓸수 있잖아.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면 좋으냐면, a의 n 플러스 k번지항에서 a의 n번지항을 빼면 k 곱하기 공차가 돼.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는 수능적인 입장에서 알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2배 a2 더하기 a8이 마이너스 6이고, 여기는 2배 a6 더하기 a8이

더하기 A3이 3이었잖아. 자, 이거 봐봐. 2로 묶어내면 A6-A2가 돼요. 그 다음, A3 빼기 A8이지. 그래서 A3 빼기 A8을 했더니 얼마가 된 거야? 9가 된 거야.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얘가 뭐랑 똑같으냐면 4D랑 똑같아요. 얘는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A8 빼기 A3이라 얘가 마이너스 5D랑 같아져서 8D 빼기 5D, 즉 3D가 9가 되고 D가 3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얻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편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런 개념들도 하나 더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자, 오늘은 이제 고득점 도전 문제 뒤에 있는 문항들 또 이어서 풀어볼 겁니다. 여기 파트에서는 당연히 이산 확률 변수 파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무조건 시험에 나왔을 때 좀 먼저 여유를 갖고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있는 나머지 문항들이 좀 수월하게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푸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한 22문제 된다.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좀 최대한 빨리 풀 것들을 먼저 선정해서 푸시는 게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꿈은요, 요겁니다. 자, 신소재공학과고요. 원자 단위의 배열을 바꾸어 인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마술사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신소재공학과 자체가 이제 용어에서부터 여러분들 알 수 있다시피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학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과에서 신소재를 개발한다기보다는 그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어디 회사나 아니면 어떤 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신소재들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 신소재를 개발할 때 무한한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떠한 그 원소들 아니면 뭐 어떤 분자들 이런 것들을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조합의 방법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화학적으로 어떤 결합, 뭐 어떤 결합, 어떤 결합 그런 것들이 이제 경우의 수의 형태들로 굉장히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그 소재가 우리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그걸 실제 생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경우의 수 파트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영향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학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은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원소들, 원자들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해보는 걸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푸는 문제들이요.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이 좀 길기는 한데 한 문제를 바라볼 때 풀이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결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건 닮음, 어떤 건 뭐 합동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풀이할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 선생님 풀이는 저러네? 난 저렇게 안 풀었는데? 이렇게 느끼는 요소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아이디어들을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좀 다양한 접근법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45번부터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풀이 과정이 단순한 것들도 있고 복잡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걸 먼저 예측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에 대한 걸 그래프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기하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함수식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떤 X 값을 대입해서 거기에 나온 Y 값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다리꼴의 넓이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예측을 하셔야 돼요. 아, 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직접 대입도 할수 있고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려서 해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 일단 확률변수가 갖는 값이 0부터 3a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0a, a, 3a로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봅니다. 여기가 0이 될 거고요.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2A가 될 거고, 여기가 3A가 될 거야. 그죠? 자, 0을 대입해요. 그럼 0, 여기 가능하잖아. 그죠? 0 대입하면 요 값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온대요. 그지? 그래서 얘는 1이야. 그 다음, 여기에 A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A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안 됩니다. 일단은 여기는 그냥 등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함수 값을 구하려면 요 밑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그럼 A를 넣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더하기 3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3a는 사실 대입은 못하지만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면서 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수 있잖아요. 그걸로 이 3a에 해당하는 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0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여기는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걸 이제 구하려고 봤더니 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렇게. 얘가 얼마? 2분의 A. 그 다음에 얘는 얼마? 2A.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문자는 지금 A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게 뭐예요? 그렇지. 넓이를 먼저 계산하는 게 맞겠다. 그죠? 근데 이 넓이를 계산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요, 왼쪽과 오른쪽의 영역을 잘라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지?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왼쪽에다가 원래는 없지만, 이렇게 연장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만큼의 삼각형만 빼주면 요 넓이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보세요. 여기가 2A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A인데 이 기울기 값이 어때요? 부호만 다르고 똑같아, 크기가.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형태가 대칭이라는 게 눈에 띄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마이너스 A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럼 빨간색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지? 그러니 요 전체 삼각형에서 요 빨간색의 영역을 빼주면 그 넓이가 얼마겠구나? 1이겠구나.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풀이 과정들이 조금 여러분과 차이점이 있는 것들을 눈여겨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께 되는 거야.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든 아니면 좀 새로운 창의적인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알겠지? 이게 밑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4a가 될 거야. 그지? 이제는 4a 곱하기 높이 얼마? 2가 되겠죠. 곱하기 2분의 1. 자, 여기에서 뭘 빼요? 이것만 빼면 되겠다. 그지? 요게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는 이미 나와 있잖아. 1이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A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뭐, 물론, 요렇게 쪼개는 것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단, 선생님은 그냥 전체 삼각형 구하고 작은 거 빼는 게 쉽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약분하시고요. 그럼 4A 빼기 얼마야? 2분의 A가 될 거고, 얘가 1입니다. 그럼 얼마? 2분의 7A는 1이 될 거예요. 그럼 A 얼마? 7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A 값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A에서부터 2A까지에 대한 면적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만큼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지금 이렇게 절반이잖아. 맞니? 따라서, 얘는 1과 2의 딱 중간이 되겠다. 얼마예요? 2분의 3이 될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눌 거예요. 요 영역과 그다음 어떻게? 요 영역. 괜찮겠죠? 자, 그러면 요 영역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할 겁니다. 2분의 3에 더하기 요만큼의 길이니까 얼마예요? 2가 되겠지. 곱하기 자, 2분의 a만큼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a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a에다가 7분의 a 넣으면 얼마? 7분의 1이 되겠다. 괜찮지?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면적을 구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만큼의 넓이 있잖아.

그지? 이만큼의 넓이에 몇 분의 몇이 될까요? 얘가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4분의 3이 될 거야. 그지? 왜? 요만큼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가거든요. 괜찮죠? 그래서 이 간격, 요걸 이용해가지고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그거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는 게더 편하겠다. 자, 그럼 얼마예요? 2a 곱하기. 그 다음에 2가 될 거고,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 2a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얘는 2 곱하기 7분의 2가 될 거니까, 요 면적은 7분의 4가 될 건데, 거기에 몇 분의 몇이라고요? 4분의 3이 될 거야. 이렇게. 자, 약분합니다. 이렇게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7이 될 거예요. 그치? 그럼 2분의 7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또 가능할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4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얼마예요? 7분의 3이 되나요? 이렇게. 됐지? 그럼 얘는 28분의 7 더하기 4, 3, 12가 될 거니까 28분의 얼마예요? 19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편의상 어떤 것들이 뭐더 편하다 이런 걸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자주 해오던 걸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좀 적응을 해보면서 좀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45번 해결했고요. 46번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기하적인 형태가 나오면 생각의 아이디어가 다양해요. 왜? 넓이 하나 구하는데도 어떤 친구는 쪼개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도형의 기본적인 넓이 공식을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 양수 A에 대하여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되겠죠. 양수 A다. 연소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A부터 3A이고요.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더라. 자, 근데 여기에 밑에 있는 조건들이 중요합니다. 요만큼과 요만큼이 같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요만큼이 왼쪽에 있는 영역이야. 그지? 얘는 구하기 어렵지 않죠. 공식을 그냥 쓰면 여기 a만큼의 4분의 1이잖아요. a가 양수이니까 그냥 길이는 a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 얘 넓이는 4분의 1 a가 되겠다. 자, 근데 얘하고 같은 영역이 어디냐면 2분의 3이니까 요 중앙이 될 거고요. 2분의 3부터 어디까지? 2분의 3a부터 3a까지야. 요만큼이야.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얘도 얼마가 돼야 돼? 넓이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아, 4분의 1 a가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구한 건 밑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하나 구한 거고요. 실제 만약에 그 조건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넓이 어떻게 구하죠? 그렇지. 얘와 얘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하시고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하면 되잖아. 그런 것처럼 4분의 1에다가 b를 더하고 2로 나누면 요만큼의 길이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1대1인 형태들은요, 웬만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지 않고요, 도형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풉니다. 닮음, 대부분. 알겠지? 자, 그럼 얘는 4분의 1에다가 요만큼의 길이 얼마예요? b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2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 요 길이가 이제 요만큼으로 나와 있는 거고, 거기에 얼마를 더해요? 요만큼을 더해. 그게 얼마야? b가 될 거야. 그리고 뭐 요거 괄호 안 해도 되지만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예요? 요거 2분의 3a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 되겠다. 근데 얘가 뭐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돼. 4분의 1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합니다. 뭐가 약분돼요? 4가 약분되고요. a까지 약분이 돼요. 괜찮지? 자, 요거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b에 대한 식으로만 정리가 될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는 4분의 1 더하기 4b가 될 겁니다. 범분수 계산해서 바로 쓰게 되면요. 8분의 1 더하기 4b가 될 거고,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3이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고.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도 통분을 합니다. 8분의 1 더하기 4b가 될 거고요. 더하기 요거 8b라고 할게요. 는 3분의 1이구나. 자, 그럼 요거 정리를 해볼까? 12b 더하기 1은 요거 이렇게 이항을 할게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이항을 하자.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다 곱해서 12b 더하기 1에 3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넘겨요. 8이야. 그럼 얘 36b가 될 거고요. 더하기 3은 8이 되겠다. 36b

B는 36B. 는 5가 될 거고요. B는 얼마? 36분의 5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A라고 하는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이용을 하기만 하면. 자, 그러면 어쨌든 A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가 보고요. 요걸 구하래요. 0부터 2분의 3 A까지. 그럼 요만큼을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만 한번 해볼게요. 얘가 4분의 1 A죠. 얘가 4분의 1 A죠. 그러면 요두 개를 더하면 이미 얼마예요? 2분의 1 A가 되겠다. 그러니까 2분의 1 A라는 것을 어디에서 빼기만 하면? 그렇죠. 1에서 빼기만 하면 얘가 요 결과값이 되겠구나. 그러니 나는 뭘 구해야 돼? B를 A에 관한 걸로 해서 A만 구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B를 이용해서 A만 구하면 바로 그 답이 나오겠다. 그럼 A는 어디에서 나와요? 그렇지. 요 전체에서 나오겠지. 됐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저기에 있는 건 얼마? 4분의 1이라는 거에 더하기 요만큼을 합니다. 요만큼. 괜찮아요? 그럼 요만큼 더하면 얼마야? B가 될 거야. 36분의 5가 될 거고요. 곱하기 3A에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했어요? 그 다음 더하기 얼마? 저것까지. 4분의 1 A까지. 요게 얼마더라? 1이더라. 자, 계산합니다. 요게 얼마예요? 36분의 9가 될 거니까 36분의 14가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2 먼저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3도 약분을 좀 해줄게요. 12. 그럼 얘는 12분의 7A 더하기 12분의 3A는 1이 되겠구나. 그럼 얼마? 12분의 10A는 1이 될 거기 때문에 A는 10분의 12니까요. 5분의 6이 되겠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A가 나왔죠? 5분의 6이야. 그럼 1 빼기 2분의 1에 5분의 6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5분의 2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B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A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빠르게 풀수 있겠다. 그래서 넓이가 같다는 걸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요 B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내가 뭘 구해주면 돼요? A를 구해주면 돼. 선생님, 그러면 얘는 B와 A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었긴 했는데 여기에서 왜 A가 안 나오나요? 왜 그래? 약분돼서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A를 여기에서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식을 하나 꺼낸 겁니다. 할수 있겠죠? 좋아요. 그렇게 해서 46번까지 마무리하고요. 47번으로 갑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 대입을 해서 내가 높이를 쉽게 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림을 그려봤을 때 그림이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기하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겠구나. 그죠? 자, 두 양수 AB에 대하여 연속 확률변수 X가 가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어 있고요.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고, 얘는 0부터 A까지가 9B분의 16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만족을 하는 거니까, 이 조건과,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자, 위에 있는 걸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요거는 그림을 잘 그리면 돼. 그치? 자, 얘는 마이너스 A, 0, A가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A 집어넣게 되면 얘가 얼마예요? A, B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잘려요. 얘가 AB. 됐죠? 그 다음에 여기 A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돼요? B가 될 거야. B라고 한거 이만큼.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러니까 뭐가 A가 더 큰지 뭐 B가 큰지 이거는 떠나서 그냥 AB를 이렇게 하고 제가 B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잡은 거예요. 알겠지? 임의로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AB하고 B 자체가 같은 경우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쨌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식이야, 식. 그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을 해볼 건데. 0부터 A까지가 9B분의 16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죠, 여기. 요만큼. 돼요? 그 요거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구해? A 곱하기 B에다가 2분의 1한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는 2분의 A, B는 9B분의 16이더라. 여기서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요. 됐어? 또, 이 전체의 면적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A라고 하는 길이고요. A 곱하기 A, B가 될 거니까 2분의 얼마? A 제곱 B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얘는 아까 구한 대로 2분의 얼마? A, B가 될 거예요. 그럼 이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겠다. 맞지? 자, 저걸 통해 얘 관계식 하나가 나왔고요. 얘 관계식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개를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는 거야. 연립 방정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들도. 자, 여기 있는 거 A, B와 A, B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2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제 A, B를 묶었으면 여기에 A 더하기 1이 있겠고 여기에 2가 있겠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A하고 B하고의 그런 관계식을 통해 연립방정식으로 풀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맞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B만 놔두고요. 나머지를 다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A에 A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여기에 2가 될 겁니다. 요거를 어디에 넣어요? 여기에 넣어보자. 됐지? 얘도 넣고 얘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만 먼저 정리를 좀한 다음에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9, A, B 제곱이 될 거고, 이 친구 넘어오니까 얼마? 32가 될 거야. 했니? 자, 그 상태에서 요 B라고 하는 걸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9A 곱하기 A 제곱, A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요거 제곱할 거니까 얼마? 4가 될 거고요. 얘가 32가 될 겁니다. 약분해요. 이런 식으로. 됐지? 자, 또 약분 A 하나예요. 이렇게.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고요.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다. 왼쪽에 있는 거 9가 될 거고. 요거 옮겨. 8A에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이것도 해결해 볼까요? 8A 제곱. 여기 제곱인데 여기 a 있으니까 세제곱이 될 거고요. 요거 2a인데 여기 나오니까 얼마? 16a 제곱이 될 거고. 여기 1인데 8a가 곱해지니까 8a 빼기 9는 얼마더라? 0이더라. 우리 고1 때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고1 때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인수를 찾았죠? 내가 대입을 해서 뭐가 되는 걸 찾아야 돼?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근데 그 대입하는 숫자는 여기에 있는 최고차항의 계수의 약수들 분의 상수의 약수들. 그쵸? 거기에 뭐만 붙이면 돼요? 뿔만만 붙이면 돼. 그러니까 부호는 어차피 둘다 된다. 그러니까 얘들의 약수와 얘들의 약수들로 분모를, 그러니까 분수를 만들어서 그걸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한 거 한번 써볼까? 얘는 1, 2, 4. 그다음 얘는 1, 3이에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할 건데 1 넣어봤자 안될 거라는 게 눈에 딱 보여요. 얘는. 그지? 안 돼. 그러면 1 말고 2분의 1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넣어보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넣어보면 되는 거야. 그지? 경우의 수의 형태로 따져보면. 그럼 어쨌든 2분의 1부터 넣어볼게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1 더하기, 얘는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4가 될 거고, 빼기 9는 0이 됩니다. 아, 0 돼요? 안 돼요? 됐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2분의 1로 되겠다. 자, 그럼 요거는 그냥 조립제법 써가지고 바로 합시다. 8, 9, 마이너스 9까지. 얼마 넣으면 돼요? 2분의 1 넣으면 되겠지. 2분의 1 넣고요. 8이 될 거고, 4가 될 거고, 2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18이 될 거니까 9가 되고,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몫이 되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근데 공통인수 얼마가 들어있죠? 2가 들어있어. 그래서 얘는 2에 A 빼기 2분의 1이고요. 2를 뺐기 때문에 4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9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겠다. 얘는 더 이상은 인수분해가 불가능하죠. 맞아. 따라서 a 값 얼마예요? 2분의 1이야, 이렇게. a 구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쵸? 근데 이게 다야. 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은 요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을까, 그럼? 얘는 2분의 9. 2분의 9 곱하기 b 제곱은 32가 될 거니까 b 제곱은 32 곱하기 9분의 2가 되겠죠? 요거는 9분의 약분 안 되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9분의 64가 되겠다. 됐니? 그럼 B 얼마예요? 양수라고 했어. 저기 첫 번째 줄에. 그래서 얼마? 3분의 8이 되겠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3분의 8 더하기 얼마? 2분의 1을 하게 되면 6분의 요거 16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6분의 얼마 나와요? 19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아. 그래서 요 부분이 의외로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왜? 그렇잖아요. 고1 때 배운 인수분해가 사실 내용적으로는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인수분해가 시험 문제 나오면 엄청 틀려요. 왜 그러겠어?

자, 1번. 공식. 그죠? 뭐, 그전에는 이제 공통인수. 가장 기본이니까. 공통인수. 그 다음에 공식. 그 다음 뭐예요? 요거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치환한 다음에 합차 공식의 형태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하고, 그걸 통해 인수분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고1 때 엄청 많이 봤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얘가 0을 만드는지를 보고 인수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대부분의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2 아니면 마이너스 2 아니면 뭐 3, 마이너스 3요 정도였는데 분수를 넣는 건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지점이 별게 아니에요. 약간 될것 같은데 안 되는 지점, 그리고 간단할 것 같은데 복잡한 지점, 이런 데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 48번으로 가볼게요. 48번. 자, 두 양수 AB에 대하여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 C 범위가 0부터 3A고요. 자, X의 확률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대요. 자, 요 문제도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볼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0부터 3A까지가 나와 있고 얘가 B까지 높이가 나와 있으니 가장 쉬운 건 뭐야? 넓이. 그래서 얘는 3A, B라고 하는 거를 2로 나누면 얼마더라? 1이더라. 일단 이 관계식 하나 꺼내시고요. 괜찮지? 그 다음, 요게 중요해. 잘 봐. 요만큼의 넓이와 요만큼의 넓이가 같답니다. 2A부터 3A까지는 여기에요. 별거 아니야. 요만큼이 요거야. 그지? 근데 루트 b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볼게요. 루트 b분의 1이더라. 요만큼. 괜찮아? 그러니까 요 영역과 요 영역이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미지수를 다 구해봐라. 요런 얘기가 될 건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요 면적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면적이 같다고 했잖아요. 자, 요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요게 얼마야? A 곱하기 B가 될 거야. 그걸 뭘로 나눠요? 2로 이렇게 나눕니다. 됐죠? 자, 근데 2분의 AB가 여기에서 나와요. 특이하지? 그지? 2분의 AB가 요만큼의 넓이인데, 얘가 2분의 3AB라고 하는 요 관계식에서 나온다고요. 이게 얼마야? 3분의 1이야. 자, 이걸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편하게 풀려요. 얘가 3분의 1이라는 건 얘가 여기도 얼마란 얘기예요? 3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그럼 또 한편으로. 3분의 1, 3분의 1이야. 그럼 요 나머지도 얼마란 얘기야? 3분의 1. 그렇지. 이렇게. 왜? 다 면적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3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3분의 1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다리꼴에 대한 걸로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를 이러한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 이러한 삼각형의 무슨 꼴? 닮은 꼴로 보는 거야. 그러면 넓이의 비가요. 여기에 있는 요 흰색과 요 빨간색, 빨간색 대 흰색을 한번 써볼게요. 넓이의 비가 얼마가 돼요? 여기는 3분의 1이죠? 근데 흰색은 요거를 다 합친 거야. 그러니까 얼마? 3분의 2가 될 거야. 넓이의 비는. 1대 2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선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길이의 b, 여기에 어떻게 하면? 제곱을 하면. 그게 뭐가 된다? 넓이의 비가 된다. 예를 들어, 제가 이거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길이의 비가 만약에 a 대 b예요. 알겠지? 닮음 삼각형이나 뭐 닮은 도형에서. 그럼 얘들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건 넓이로 내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된다? 각각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제곱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표현만 한 거니까, 이렇게 지워서 의미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길이의 비를 넓이의 비로 바꾸는 거. 알겠지? 자, 그럼 봐봐. 거꾸로. 얘가 넓이의 비예요. 1대 2가. 그러면 얘를 돌려봐. 뭘로? 길이의 비로. 그러면 근호를 씌우면 되니까 1대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루트 2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길이의 비는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지.

맞아. 따라서 1대 루트 2라고 하는 것은요, 루트 얼마분의 b분의 1, 1대 얼마 2a라고 하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ab에 대한 관계식 넓이로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또 구해서 뭐 하면 되겠다? 당연히 연립하면 되겠다. 요거 처리하면 b분의 2에다가 루트 이렇게 씌운 게될 거고요.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 2a가 될 거야. 제곱할까요? b분의 2는 4a의 제곱이 될 거니까 약분하게 되면 b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a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오고, 또 여기 위에 있던 거, ab의 결과값 얼마예요? ab는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걸로 풀면 돼. 됐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걸로 대입을 할까? A는 3분의 2에 b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치? b만 이항한 거야. 그럼 요 b분의 1에다가 요걸 집어넣자. 그럼 얘는 A는 3분의 2에 곱하기 2a 제곱이니까 요거 a 하나씩 약분돼요. a 양수야. 그죠? 양수예요. 자, 그럼 얘는 3분의 4a가 될 거니까 3분의 4a는 1이니까 a는 얼마 나와요? 4분의 3이 나오겠구나. 자, a가 4분의 3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볼까? 4분의 3 곱하기 b는 3분의 2야. 그럼 b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가 될 거니까 9분의 8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요거랑 요거랑 통분해요. 36분의 27 더하기 4, 8에 32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 59가 될 거고요. 분모 얼마 나오나요? 36이 되겠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이 문제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리죠? 여러분들이 풀었던 방법이랑은 다르게 훨씬 편하게 풀렸을 거야. 왜? 얘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확률밀도 함수 파트에서는요, 닮음을 이용한 것들이 훨씬 편하게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뭐 못한다기보다는 이걸 그 기하적으로 해결하면 좀더 어려운 형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값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 이렇게 넓이의 비가 1대 2거나 뭐 1대 3이거나 좀 간단하게 나오면 괜찮은데, 뭐 7대 11뭐 이런 것들은 닮음으로 하다가 보면 오히려 계산이 더 복잡한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 이 숫자를 대입해서 식에 대한 걸로 구하셔도 괜찮겠지만,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면 우리가 기하적으로 넓이를 이용해서 아니면 길이비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자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49번으로 갈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49번이 이제 정규분포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아직도 그 위에 내용적인 주제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힌트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통계 파트는 워낙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딱 봐도 아, 얘는 어떤 단원이구나가 파악이 될 거예요. 그 단원명이 없는데 내가 단원에 대한 걸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어디였죠?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랑 확률 파트. 자, 정규분포 6,2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하여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답니다. 여기다 형광펜으로, 여러분들은 형광펜으로 체크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자,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어떤 기하적인 특성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규분포 하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A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여기고요. 그리고 A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 여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P의 X는 A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과 P의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의 합은 얼마다? 1이다. 그럼 이때 관찰할 수 있는 건이 가운데 있는 부등호가요. 어때요, 지금? 반대입니다. 그죠? 부등호가 반대이면서 요 영역에 대한 걸 합했더니 1이 됐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요 A 값이 당연히 같은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이 형태에서는요, 뭐가 나와야 돼요? A 빼기 2와 9-2B가 같다라는 관계식이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자, 이거하고 유사하지만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한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똑같이 정규분포 곡선이 있는데, 요런 거야. 여기가 A거든요? 근데 B야. 자, 이렇게 나와. X가 A보다

같아요. 부등호의 그 부호, 아니 부등호의 형태가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평균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써놓고 비슷한 형태가 나왔을 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도 한번 볼까요? 3a 빼기 5에다 그 다음에 7, 그리고 얘는 5부터 b 더하기 4야. 근데 맨 위에 있는 정규분포의 특성을 보시면 평균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지금? 6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건데 3a-5라고 하는 건 7보다 작은 쪽에 그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보다 당연히 작단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얘는 5보다 이쪽이 더 크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해 볼까? 여기가 3a 빼기 5, 그리고 얘는 7이야. 그 다음 얘는 5예요. 5. 여기가 5야. 얘가 5. 됐어요? 근데 이두 개의 값이 어떻대? 같대요. 그 말은 정규분포에서는요, 넓이가 같다는 건 모양이 같아야 돼요. 모양이 같아야 돼. 근데 여기서의 모양은 대칭이 되는 것도 인정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 흰색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주황색의 경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넓이가 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얘와 얘가 모양이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략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모양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이렇게 그려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가 아까 5였죠? 5하고 7의 중간이 6이었잖아. 그럼 이 경계값이 얼마예요, 당연히? b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그럼 이두 개의 중간, 얼마가 되더라? 평균. 그러니 3a 빼기 5 더하기 b 더하기 4를 2로 나누면 그게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됩니다. 관계식이 또 나오죠. 맞아요? 풀어보자. 3a 더하기 b에 요거 처리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 12가 될 거니까 13.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건 a 더하기 2b는 11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돼? 연립하시면 돼요. 자, a라고 하는 건 11-2b가 될 거니까 그냥 대입법으로 풉니다. b는 13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6b가 될 거고 요거 하면 마이너스 5b. 그리고 요거 33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 될 거야. b는 얼마 나와요? 4가 나오겠죠? b가 4니까 여기에 있는 건 당연히 7이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얼마? 아이고, b가 4죠? b가 4니까 이게 8이니까 a는 얼마? 3이겠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한 a 더하기 b는 얼마? 7이죠.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 문제를 풀때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요러한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을 때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 안목이 달라진다고요. 알겠지? 자, 5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x 빼기 15가 1보다 작거나 같더라. 자, 저 영역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정규분포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나타내는 의미가 뭐예요? 당연하지, 평균이야. 평균 얼마겠다? 15겠다. 0.5잖아요. 확률 0.5를 가질 수 있는 건 한쪽으로만 딱 부등호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얘가 0.5야. 그럼 무조건 평균이에요, 얘는. 얘 15. 그 다음 얘는 16부터 19까지가 0.2857이다. 자, 요런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 확률 값을요, 내가 X에 대한 걸로 줘요. 그 다음에 이 확률을 줬어.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제외하고는 확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분포 파트에서는요, 확률은 다 뭘로 구한다? 표준 정규분포표로 구해. 그 말은 내가 이렇게 확률값이 나왔다는 거는요, 거꾸로 얘를 이용해서 힌트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까지에 대한 넓이와 여기까지에 대한 넓이에 대한 차가 0.2857이기 때문에 얘가 표준화됐을 때 경계값들의 차에 대한 형태들을 찾으셔야 돼요. 0.2857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거꾸로. 알겠지? 이 풀이가 약간 느낌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조건에 의해서 내가 값을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 얘가 나오도록 하는 걸요 표에서 내가 이렇게 경우의 수의 형태처럼 얘에서 얘 빼보고, 얘에서 얘 빼보고, 얘에서 얘 빼보고, 얘에서 얘 빼보고,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게 조금

조금 이상한 풀인데요? 아니야. 이상한 풀이는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만 풀수 있다. 왜? 우리는 정규분포 파트에서 확률 구하는 건 0.5를 제외하고는요, 무조건 다 표준정규분포표로밖에 못 풀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건다 정적분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건 안 하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얘에 대한 걸 우리가 표준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시그마 분의 얼마야? 16 빼기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Z가 될 거고요. 시그마 분의 얼마? 19분의 15가 될 거니까 4가 되겠죠. 자, 얘가 얼마 되는 거? 0.2857이 되는 걸 찾아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경계값과 이 경계값을 나는 모르지만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요. 빼봐. 0.2857이 되려면 끝자리만 먼저 빼보는 게 좋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 빼봐. 0이잖아요. 아니야. 여기서 여기 빼게 되면 얼마야? 얘도 9잖아요.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여기서 여기를 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 끝자리로. 알겠지? 자, 그럼 0.4772에서 0.1915를 빼요. 7이 될 거고, 요거 6일 거니까 얼마예요? 5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3. 그 다음에, 그쵸? 여기가 얼마야? 2가 될 겁니다. 0.2, 아니, 3이 아니라 8이죠? 8. 빼기가 안 돼. 0.2857. 됐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요건 이제 됐으니까 답으로 하면 되겠지만, 요렇게 해봐. 0.4332에서 0.1915를 빼요. 괜찮아? 그럼 얘가 7이고요. 여기 2에서 1뺄 거니까 1이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아,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요걸로 답을 결정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걸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건 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0.5가 뭐가 되는 거다? 요렇게 되는 거다. 됐습니까? 그럼 시그마는 얼마가 나와요, 바로? 0.5가 돼야 되잖아. 2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요거 넣어보잖아요? 2분의 4니까 2가 되는 것도 확인이 됐지.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시그마가 다 나왔잖아요? 정규분포를 온전히 씁니다. n의 평균 얼마? 15, 표준 편차 2니까 2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얘는 p의 절대값에 대한 거 이제 풀게 되면 1부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도 15를 더해. 14가 될 거고요. 1에다가 15를 더해. 얼마야? 16이에요. 이렇게. 자, 얘 표준화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왜 그래? 요게 15가 평균이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지지난 시간이었나? 내신 빈출할 때요. 15부터 14라고 하는 건 얼마 떨어져 있죠? 1. 근데 이 떨어진 게 표준 편차가 몇개 들어가는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가 2인데 간격이 1이에요. 그럼 몇개 들어갔다는 얘기야? 0.5개.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0.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15부터 16까지인데 얘도 1이야. 그럼 표준 편차가 몇개 들어간 거예요? 0.5개. 아, 0.5까지에 대한 경계에 몇배 하면 되겠구나? 2배. 그러니까 0.1915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얼마 나와요? 그럼 0.3830, 383이라고 뭐 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이건 근사값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에 나와 있는 0.3830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50번까지 해봤고요. 51번으로 갑니다. 자, 설명이 굉장히 긴데 의미를 파악하시면 별거 아니에요. 결국 이 정규분포 파트는 곡선에 대한 그 기하적 특성을 많이 물어봐요. 그지? 그래서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x1에 대한 게 이제 fx고요. 그다음에 0,1을 따르는, 근데 얘가 지금 정규분포라고 했지만 0,1은 무슨 정규분포라고 우리 알고 있죠? 표준 정규분포야. 됐니? 자, 얘에 대한 걸 확률 밀도함수 gx라고 합니다.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얘 x1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말하는 거예요? fx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 자, 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걸 집어넣든지 얘가 성립해야 돼. 근데 여기에 있는 건 fx는 f14 빼기 x잖아요. 그 말은 함수값이 같단 얘기야. 함수값이 같은 건 정규분포 곡선에서는 딱두 지점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게 결국 뭐에 대하여 대칭이다?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니까 x 더하기 14 빼기 x를 하면 14예요. 그럼 그 14를 2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 7. 얘가 곧 평균이다. 뭐에 대한 평균? 그렇지. x1에 대한 평균. 그래서 x1에 대한 분포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7, 시그마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x2에 대한 것도 참고로 적어 놓을게요. 얘는 0,1이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다. 사실은. 나 곡선 y는 fx와 두 직선 3, 7및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3이야. 요만큼이야. 괜찮지? 얘하고요. 그 다음에 gx는 역을 의미하잖아. 요거.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의미해. 1과 잘 봐요. 얘는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겠다? y축이 있겠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0부터 얼마까지? x는 1까지. 요만큼. 이 넓이가 어떻대요? 같대요. 아, 얘하고 얘하고 어때야 되는구나? 같구나. 그럼 방법은 얘를 뭐 하면 돼? 표준화 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얘는 표준화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 얘를 표준화를 해서 요 경계값과 같은 걸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평균으로부터 얘는 왼쪽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경계값이 얘는 음수가 나올 거고요, 표준화하면. 얘는 양수에 대한 경계값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표준화하면 실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 자, 이것도 물론 표준화해도 돼요. 표준화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준화를 했다면 표준편차 시그마고요. 그 다음에 경계값 3이고 거기서 평균을 빼니까 7이야. 근데 얘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시그마는 얼마라고 바로 나오죠? 4라고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말한 대로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요, 표준편차가 몇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 요 z 값이 곧 표준편차에 들어간 그 표준편차가 들어간 개수라니까. 마이너스 1은 표준편차가 평균으로부터 하나 들어가 있더라. 근데 방향이 어디? 왼쪽으로. 그럼 요 간격이 얼만데? 4잖아. 아, 표준편차는 얼마겠구나. 4구나. 맞지? 다 나왔어.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적인 건 1부터 얼마까지래요? 11까지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표준화를 바로 합시다. 4분의 1 빼기 7이고요. z 4분의 11 빼기 7이더라. 자, 요 정도는 이제 바로 1이니까 금방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처리해도 되지만, 분수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표준화 공식 쓴 거예요. 얼마에는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찾아. 0.4332. 더하기 얼마? 0.3413. 그러면 0.7745라고 해서 요게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준화하는 과정, 표준편차가 몇개 들어가 있는지만 잘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의미만 정확히 파악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문제 길다고 해서.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뒤에도 또 퀴즈 올려드릴 테니까 퀴즈 푸신 다음에 후기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신 한점 수능 특강 사회문화 오늘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4단원을 다 마치는 시간입니다. 4단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 이론이고 관점이고 계급론과 계층론은 학교 시험 문제 낼 것이다 라고 해서 문제 집중적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 문제 많이 내겠지. 학교마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 수업을 기본으로 해서 선생님이 표문서 강조하셨으면 진짜 막 수능 문제에서는 한 문제 나지만 한 네다섯 문제 난다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수능에서는 성불평등, 임금격차 표문제 안 나지만 그리고 절대빈곤과 상대적 빈곤 관련해서 개념 문제로 출제하고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등급을 가르는 표문제나 또는 이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관련해서도 숫자 제시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할 건데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딱 하나야. 어디에서? 수능에서.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그렇지. 복지의 등장과 변화라고 하는 그 흐름.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 문제 하나, 표 문제 이렇게 해서 한 세 문제 이상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하고 나왔어요. 예, 복지가 뭐예요? 행복복자의 행복지자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다 같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 얘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흐름부터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료 만들어 놓은 거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사회복지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복지국가의 등장과 한계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지제도가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제도의 특징 그리고 유형 네, 종류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의미와 복지국가의 등장과 변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크게 두 개, 그러나 문제는 여기 하나, 여기 표 문제, 개념 문제 한 세 개 이상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 페이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의 의미예요. 네, 가겠습니다. 초기 자본주의와 현대 복지사의 복지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야. 내신이니까 이거 출제될 수 있어. 예,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주로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이 복지의 개념은 복지의 등장은 빈곤 해결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빈민구제. 그래서 빈곤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개인이 나태하고 게을러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요인을 특별히 강조를 했죠. 이 빈곤을 구제하는 주체는 누구였을까? 예,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개인 또는 자선의 영역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종교단체 등에 의한 자선활동이 중심이 되고요. 국가는 오히려 예, 아주 극심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제 차원에서 더 좀 소극적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빈곤층에 한정됐고 어떤 성격이냐면 지금 현재 빈곤층을 어떻게 구제하는 그런 성격.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후 처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해결하는 그래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고요. 그리고 우리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 빈곤층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이야. 따라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 해, 적, 베풀 시의 은혜 해자야. 그래서 시혜적 차원이다. 시혜적이고 사후 처방적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대비해서 이제 현대복지예요. 현대복지사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 미국에서 세계경제대공황 나서부터야. 세계경제대공황으로 인해서 실업

취업이 폭등하게 되고 경제가 무르르 된 상황이야. 그러면서 빈곤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막 사회 문제화 됩니다. 노동 문제도 뭐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 이거 개인의 문제야? 개인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았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빈곤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같이 더해지게 되고요. 이제 사회복지의 목표라고 하는 건 그냥 빈곤을 구제하는 게 아니야. 빈민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의 개선을 목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곤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자선의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래서 사회복지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징,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였고요. 그리고 바로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전 예방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랑 대비되는 거야. 현재의 빈민층을 구제하는 데 있어. 이미 벌어졌어. 그게 사후 처방적이고요. 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 마련되면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권리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시험이니까 여기 대비해서 문제 출제하기 너무 좋은 주제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 문제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친 기역 니은 시기의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는데 초기 자본주의 지금 얘기했네. 빈곤층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개인에게 있는 거지. 바로 이런 차원. 그래서 빈민의 나태함과 도덕적 결함의 결과로 여겨졌고 따라서 빈민은 사회의 걸림돌로 간주되어 냉대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복지사회에서 빈곤은 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물론 개인적 요인도 있지. 그런데 사회 구조적 요인에 따라 마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사회 구조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게 사회복지제도,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역 시기의 사회복지는 빈민을 구제하는 차원이야. 빈민을 구제하는 차원. 따라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때요? 선별적 차원이겠지.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니은 시기의 사회복지는 사전 예방적, 정답 몇 번, 경시한다라고 했네. 사전 예방적 차원의 복지를 강조하죠. 여기가 사전 예방, 여기가요. 현재 빈민층을 구제하는 거니까 사후 처방. 그래서 경시한다가 틀렸어. 기역 시기에는 니은 시기와 달리 모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기역 시기는 빈민 구제. 니은 시기가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 둘이 반대로 썼으니까 이것도 역시 틀렸고. 네 번째야. 니은 시기에는 기역 시기와 달리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을 골라주시면 되고, 기역 시기는 어때요? 오히려 개인이나 종교나 자선단체, 예, 그런 자선활동이 중심이 되었던 것. 정답은 4번이고, 니은 시기에는 빈곤 구제가 시혜적 측면 아니지. 그쵸?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들렸어요? 네. 정답은 4번. 네, 이렇게 한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거야. 이제 복지국가의 등장과 그리고 복지의 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복지국가 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한 그렇죠 독일.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 1919년. 이건 통합사회에서 어디? 뭐저 헌법 파트에서도 나오고 사회권 할 때도 나오고요. 또 자본주의 발달 과정 할 때도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한 사회권이 뭔데? 사회권이 뭔데?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권을 규정한 바이마르 헌법, 최초의 복지국가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이뭐 선진국 나라들은 다 복지국가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돼요. 우리나라 헌법도 이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 헌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헌법이에요. 미국은 뭐에 하나로? 그렇지. 미국은 1920년대 말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로 돌입하게 됩니다. 복지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 당시의 정책이 뭐냐면 뉴딜 정책이지.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거야.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농어민을 지원한다든지. 네, 이렇게. 그래서 복지국가를 추구하게 되었다. 복지의 본격적인 등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5대 악을 규정했어요. 5개의 악이 있는데 궁핍, 나태, 불결, 무지, 뭐 질병 이렇게 5가지 악이 있는데 이게 국가의 정책으로 얘를 다 해소하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캐치프레이즈죠. 그래서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등장. 예. 학교 시험이라면 또 이렇게 선별해야 된다면 막 이런 내용들을 뭔가 빈칸이라든가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복지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종합 복지에 이제 한계가 오게 되는 거죠. 뭐냐면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왜? 복지에 기대면 돼. 일하는 것보다 이게 뭐 실업급여 이런 것들을 받고 생활하는 게 복지급여 받는 게 낫겠는데? 이러면서 일해야 될 생산활동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걸 이른바 뭐라고 하냐면 복지병이라고 말하는 거지. 또한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뭐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는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뭐 근데 그런 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복지의 확대가 앞에 이렇게 복지의 확대가 이런 부작용을 가져왔다. 당연히 재정 부담이 커지겠고 그다음에 복지에 기대서 생산성 효율성이 떨어지겠지. 그렇지? 이해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3의 길이라고 해서 복지 강조가 제1의 길이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복지 축소했었어. 근데 문제가 나타나잖아. 그래서 나타난 것이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생산적 복지는 그래도 모의고사 이런 데서 종종 출제가 됐고 수능특강에서도 좀 좋아하는 주제라서 가끔 생산적 복지를 가지고 문제로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생산적 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2024 수특에 나왔던 문제였는데 이 생산적 복지를 설명하기 아주 좋고 학교에 따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생산적 복지는 무엇이냐? 봐. 제1의 길이 뭐라고 했어요? 복지 확대. 앞서서 봤던 미국의 뉴딜 정책 막 이런 것들이야. 영국에서의 그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에 그런 복지를 확대한 복지 국가의 모습. 그런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맞아. 생산성이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져, 국가의 재정 부담은 너무 커져.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의 길이 뭐냐면 복지 축소합니다. 그럼 복지 축소하면 문제가 무엇일까? 그치, 형평성이 떨어지지.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졌다면 복지를 축소함으로써 형평성이 떨어지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돼.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복지를 확대했을 때의 문제, 복지를 축소했을 때의 문제. 그래서 제3의 길이라고 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산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복지를 하긴 하는데 노동했을 때 복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하고 복지와 노동을 연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복지를 한다는 건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노동을 할 사람이 노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성, 생산성을 추구하는 거죠. 따라서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야. 이걸 바로 제3의 길, 생산적 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 복지하고, 복지를 하긴 할 거야. 그런데 경제성장, 효율성도 함께 추구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근로의욕과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여서 경제적 효율성도 달성하고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고 즉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졌던 문제 또 복지를 축소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심화 사회 약자의 환경이 더 열악했던 문제 이걸 해결하고자 제3의 길 노동했을 때 복지 혜택 주자라고 하는 게 나타났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반영한 게 무엇이다? 다음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야. 그래서 근로장려금 제도가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 반영된 제도로서 엄청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딱 자료만 보고도 아 생산적 복지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기억선지.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제도이다라고 하는 게딱 맞다라고 하는 걸

알아채야 돼요. 이 자료 보고 어떻게 생산적 복지인 줄 알아? 해볼까? 각국의 근로장려금제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제도 있어요.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고 장려금 비용은 전부 국가가 부담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여기가 가구의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 1만 달러, 2만 달러, 4만 달러. 그러니까 장려금이라고 하는 건 가구의 근로소득이 4만 달러가 안 되는 가구한테 주는 거지. 그렇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데 어려우면 너무 어렵구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하고? 그렇지. 여기 근로장려금을 줄 때 보니까 여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1만 달러보다도 더 아래. 즉, 가구의 근로소득이 없어. 노동 안 했어? 그럼 장려금도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면 어때?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어나지. 그치? 노동하면 장려금도 줄게. 이게 노동하면. 장려금이 뭐예요? 복지 혜택입니다. 그래서 노동하고 복지 혜택을 연계한 겁니다. 물론 구간을 나눈 거죠. 어떻게 하냐면 가장 저소득, 중간,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소득이 좀 높아진 구간이죠. 그때는 이제 장려금을 이렇게 내리는 걸로 세 부분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하고 장려금을 받았을 때 더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바로 여기. 근로소득이 없으면 가장 어려운 가구인데 근로소득이 없다? 노동 안 했어? 그러면 복지 혜택 없어. 이거지. 그래서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반영한 제도 맞는 거죠. 두 번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의 근로소득과 근로장려금은 전 구간에서 양해 관계이다. 그래요? 아니잖아. 여기 구간만 그렇죠. 그렇죠? 가구의 근로소득이 만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장려금도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양해 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득이 올라갈수록 장려금도 같이 올라간다.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양해 관계다라고 얘기하죠. 여긴 아니잖아. 소득이 증가하지만 그대로. 여기는요. 소득이 증가하지만 줄어들어. 그치? 따라서 틀렸고요. 세 번째 디귿. 두 번째 구간에서는 바로 여기 구간입니다.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의 근로소득 대비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나오죠. 써볼게. 근로소득 대비 장려금 금의 비는 작아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두 번째 구간이에요. 여기 두 번째 구간에서 가구의 근로소득이 1만에서 2만으로 증가할수록 증가해요. 장려금은 어떻게 돼? 똑같아. 그치? 그러면 분 목값만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크기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 작아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디귿 맞는 거야.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마지막. 가구의 근로소득이 5천 달러인 가구와 5천 달러인 가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1만하고 2만 사이 여기에 있겠지. 그치? 그렇죠? 그리고 가구의 근로소득이 3만 달러인 가구 어디겠어요? 2만하고 4만 이 가운데 있겠지. 그렇죠? 그럼 어때? 동일하게 같겠네요. 물론 이거 기울기 구하는 거. 예, 여긴 기울기가 1이고 여기 기울기 구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네. 아니, 맞죠? 그렇죠? 뭐 구해가지고 넣어도 되지만 꼭 그렇게 안 넣어도 그냥 직관적으로 봐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막 기울기 구하고 막 여기 Y절편 구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어때? 동일하다.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문제 봤어요. 학교 시험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차근차근 하는 거야. 뭐 복지의 의미와 관련해서. 제가 출제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저는 이렇게 낼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복지의 변화 과정에서 생산적 복지의 등장과 함께 출제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복지 제도지. 그치? 완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각각의 복지제도 유형까지 다 살펴봐 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거기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써줘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사회보험이 있어요. 그렇죠? 또 공공부조가 있어. 세 번째 뭐 있어요? 사회서비스가 있죠. 크게 먼저 구분을 해놓고 세부적인 것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지? 그치? 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전적 성격을 가졌다면 얘네는요? 금전적 성격을 가진 거야. 일단 제일 크게. 그 다음에 보험의 뜻이 뭐예요? 위험을

우아하다. 위험을 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누구나 늙어 돈이 없을 때가 있어.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사회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는 성격이야. 따라서 얘가 뭐냐면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예방하는 성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만든 보험이야.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국가가 보험을 만들었고, 이런 위험에 빠지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서 사전 예방적 성격으로 강제로 가입해 라고 하는 성격을 가진 겁니다. 먼저 성격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얘는 왜 등장했어? 그치? 예, 국가가 보험을 만들어 놓고 가입해 라고 했는데, 가입 못하는 정말 취약계층도 있을 거 아니야. 현재 너무너무 어려운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층을 위해서 여기 공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 돌보, 도울조. 그래서 이건 현재 어려움에 빠진 계층을 사후 처방적. 얘는 뭐가 가입하고 말고가 없는 거야.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입하고 말고의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알아두시고, 사회보험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아, 국민 건강보험이 있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볼게요.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의 뜻이 뭐라고? 예,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위험. 아파, 사고 당해. 예, 그 다음에 늙어, 병들어. 예, 그 다음에 언젠가 죽어. 예, 이런 거. 보험의 방식으로. 보험이 뭐예요? 그 위험이 오기 전에, 암 걸리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거지.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당연히 모든 국민이죠. 왜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해하면서 아래에 있는 특징들은 그냥 무조건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뭐 선지로도 나오고 표 문제에서도 얘 모르면 안 되니까. 첫 번째, 무슨 가입? 의무 가입이고 강제 가입입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고 모두 가입해 이거예요. 두 번째, 뭐? 상호부조의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부조가 아까 뜻이 뭐였지? 도울 부자의 도울 조자다라고 얘기를 했지?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이면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A는 한 달에 20만 원 내요. B는 한 달에 40만 원 내요. C는 한 달에 5만 원 내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아픈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도와주는 원리다라고 하는 걸 상호부조라고 말하는 거야. 앞서서 뒤에 이제 보면 여기 공공부조는 국가나 지방자치가 단체가 도와주는 것이고, 얘는 서로 간에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돈을 넣어서.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죠. 미래에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이다. 물론 이 특징들을 다 외워야 되지만, 사회보험이 뭐지? 국민 건강보험이 어떤 성격이지? 이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 암기가 아니라. 이제 가볼까? 무슨 지원? 금전적 지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여러분 감기 걸릴 때 병원 가면 몇천 원밖에 안 내고 약값도 몇천 원밖에 안 나오고 이러는 거지. 그치? 그냥 보면 내가 돈 냈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놨기 때문이야.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 내고 내가 이익을 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수익자, 이익을 받은 사람이 저 부담하는 원칙입니다. 내가 돈 내고 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네. 다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부담은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그 공공부조랑 이런 거랑 비교할 때. 부담 주체는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 국가가 일부. 왜냐면 국가가 만든 보험이니까. 그리고 내가 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내가 내는 거죠. 그리고 완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A는 20만 원이고 B는 40만 원이고 C는 5만 원이야. 즉, 소득 수준별로 보험료를 달리 내고 혜택은 똑같이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야. 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서 다 같이 혜택을 누리는 거거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능력별로 부담한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종류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보험은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질병 부상에 대한 이게 국민 건강보험이죠. 그렇죠? 국민 건강보험. 제가 성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미드인데, 감독도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출연자들 중에도 이제 한국 분들 막 이렇게 섞여서 같이 이렇게 나오는, 제가 시즌 1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스티브 연 씨가 주인공을 했었어요. 시즌 2막 계속 기다렸어. 그러다 이제 거기 봤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아주 모티브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주인공이 아픕니다. 예, 아파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생각해보면 그거 그냥 간단한 수술일 것 같아. 근데 이 주인공이 큰 걱정을 합니다. 건강보험이 없는데 수술도 못 받고 어떻게 어떻게든 이 사장님한테를 어떻게 막 구워 삶아서 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어 막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물론 이 보험료가 뭐 소득이 높으면 아주 부담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돼 있는 편이거든. 그 드라마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듣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될것 같은데, 그 수술비 자체를 또막 고민하는 장면, 그게 아주 큰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두 번째 가볼게요.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가족에게, 그렇지, 연금을 지급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국민연금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늙어. 예, 그래서 소득이 없어지는 순간이 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하고 살아내야 돼. 그래서 소득이 있는 동안 돈을 이렇게 넣어놨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제도가 돼. 그래서 다른 건다 보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얘만, 네, 보험이라고 안써 있어. 국민연금 사회보험에 속한다. 꼭 알아둬야 돼. 얘가 제일 잘 나와. 여기는 실직한 경우, 이것도 실직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이죠. 그걸 대비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동안, 그치, 고용보험을 내.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하거나 해고를 당했을 때, 실직을 당했을 때, 이제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그래도 살아내야 될거 아니에요. 생활비도 나가고 대출 이자도 나가고 막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달이 받는 겁니다. 이게 실업급여라고 얘기를 해요. 또 보험료를 냈을 때.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그렇지, 누구나 재해를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런 것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이게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것인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노인 인구가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치매 문제라든가 관절염 이런 걸로 움직임이 어렵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가족 구성원 안에서 그게 가족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거의 모든 가족의 공통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 함께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내요. 그래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사유로 해서 일상생활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뭔가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하니까 막 서비스처럼 느껴지잖아.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돼 있어,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시설에 가서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 입원을 해서 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다 보험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얘만 국민연금이에요. 네. 종류까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입니다. 이 사회보험이 1차적 안전망이야.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사회적 위험, 질병, 실업, 네, 늙고, 예, 뭐 사망하고,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위험에 허덕에서 저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1차적 안전망을 친게 사회보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보험료 부담도 어려운 계층도 있잖아. 저, 아,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거야. 당장 살기도 어려워서,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당장 살기도 어려운 층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층은 선별해서 공공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공공부조가 되는 거예요.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에요. 생활이 어려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 또는 생활이 어려운

이렇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 특징은 이건 선별해줘. 그쵸? 선별합니다.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죠? 왜요? 국가의 세금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이고, 현재 직면한 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적 성격입니다. 사회보험은 어때? 미래에 이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보험 들어놓자 예방적이야. 그런데 이건 현재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고요. 역시 금전적 지원입니다. 근데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생활유지 능력이 없고 어려운지를 자산조사해야 되잖아. 그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부담 누가 해요? 공공이 하는 거야, 공공. 예, 네, 공공.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재원을 부담하는 자, 국가의 세금으로, 그리고 수혜자가 어때요? 불일치합니다. 앞서 봤던 사회보험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야. 내가 이익을 보면 내가 돈 내는 거야. 근데 여긴 그렇지 않지. 그렇지? 따라서 이걸 사회보험으로 쓰자면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복지 수혜자가 일치함. 내가 돈 내고 내가 혜택을 본다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렇지 않지. 그래서 종류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특히 이게 의료급여 제도입니다. 의료 관련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기초연금 제도예요. 이거 뭐하고 비교해서? 국민연금하고 비교해서. 국민연금은 뭐에 속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에 속해요. 네. 왜 사회보험에 속해요? 내가 소득이 있는 동안 돈 내놨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돈 내고 내가 혜택을 입는 거지. 근데 기초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노인을 선별해서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내지 않아.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미치지 못하는 노인을 선별해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공구조에 속한다. 둘이 비교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비교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붙네. 사회 서비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 있네.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별히 뭐냐면 민간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큰 특징이야. 지금 우리 사회복지 제도를 배우고 있잖아. 사회복지 제도는 국가가 만든 제도거든. 그럼 운영의 주체는 국가잖아. 그래서 사회보험도 국가, 공공구조도 공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사회 서비스만은 민간 부분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뭐 요양보호센터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열어서 예, 이런 그런 지원들, 이렇게 재활,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전 제공이 아닌 서비스와 같이 비금전적 재원, 비금전적. 이게 큰 특징이고, 지금 또쓴 대로 민간 부분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아주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징과 관련된 문제. 다시 말하면 지금껏 정리했던 특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여기 두 문제의 특징만 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 있어요. 그중에 우리는 한 문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비용 부담. 아, 요것도 보고. 여기 비용 부담. 사회보험은 내가 부담하고 내가 혜택. 공공부조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사회 서비스는 어떻게 한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내가 돈 내고 하는 거야. 수익자 부담. 이두 개로 나눠지죠. 부담 능력이

사람과 일정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서 이게 나눠지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은 본인이 돈 내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국민들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게 됩니다. 네. 이제 두 문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풀어볼게요. 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한번 읽어볼까? 첫 번째,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금이라고 돼 있네. 이것만 보고는 모르지. 뭐? 가입자가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기간 이랬어. 내가 돈 내고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속하겠어요? 그렇지, 사회보험이야. 비용 부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용 부담을 통해서 구분해 둬야 돼. 여기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보면 가구소득액이 선정 기준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대. 내가 돈 내는 게 아니야. 그치. 공공이 도울부 도울조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가볼게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야. 활동 지원사가 방문하여서 목욕 서비스, 간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고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된다. A는 B에 비해서 사전 예방적이죠? 보험이니까. 예. 그 다음에 B가 A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죠? 그렇죠. 맞습니다. A, C는 B와 달리 금전적이, 얘가 금전적이야? 아니잖아.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 C는 A와 달리 보편적이야? 얘가 보편적이죠? 그렇죠? 얘야말로 보편적입니다. 얘는 선별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해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아주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전형적인 패턴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거 보고 그리고 기출문제 보고 좀 다른 유형 하나 보고 이렇게 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가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전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는 B와 달리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끝났네. 강제가입, 의무가입이야. 따라서 A가 뭐예요? 사회보험입니다. 그다음에 B가 뭐야? 공공부조지. 그치? 여기에 보시면 사회보험의 가지역의 수혜자 비율 12%, 여기 15%, 여기 9%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상호부조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뭐죠? 그렇지, 사회보험이죠. A입니다. A. 아니 A죠. 그렇죠? A의 수혜자 수는 나 지역. 여기가 15%고 여기가 12%야. 비율로 보면 나 지역이 더 비율이 높아. 그렇다고 수가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수를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그러자면 뭘 알아야 돼? 맞지. 가 지역과 나 지역이. 만약에 100명, 100명이면 여기가 수도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100명이고 200명이면 여기가 많은 거잖아. 따라서 가 지역에 더 큰지, 가 지역이 큰지, 나 지역이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문제의 포인트. 맞죠? 그래서,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성되고 전체의 비율이 있으면 우리 이거 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 지역이 있고 나 지역이 있어. 그래서 가 지역이 12, 나 지역이 15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 국어를 12점 맞고 영어를 15점 맞았어. 진짜 못했네. 그럼 평균 얼마예요? 두개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여기 평균 딱 가서 보니까 두개 더해서 나누기 2가 아니야. 여기야. 그러면 한 과목 한 과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두배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거 한 번만 써보자면, 한 번만 써볼게요. 가 지역이 X면, 나 지역이 Y명. 이렇게 하면 가 지역은 X의 12%예요. 그냥 편의상 0.12X인데 그냥 12X 하겠습니다. 나 지역은 Y명 중에서 15%야. 그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뭐래요? 13%래잖아. X 플러스, 전체는 X 플러스 Y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X 이쪽으로 옮겨. X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2Y야. 그렇지? X가 Y의 두 배다라고 하는 게딱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자, 이쪽으로 가면 가 지역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여기 한 칸, 여기 두 칸이네. 그렇지? 예, 14가 있으니까. 그래서

2대 1로 가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200명이라고 하면 여기가 100명이고요. 전체가 300명이요. 딱 맞아떨어진다? 해봐. 여기. 200에 10이면 24명. 여긴 15명. 두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39. 딱 맞네. 300에 13% 하면 39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럼 여기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예, 9%래. 여기가 10이래. 그럼 나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 한 칸. 두 칸, 12죠. 그쵸? 여기 12. 그냥 나옵니다. 예. 그리고 숫자로도 해보면, 여기 92, 18. 12, 30인데, 오! 320이니까 30. 딱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 6번 문제를 한번, 아니, 여기 자료의 6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이렇게 갑니다. 여기 보면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 B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동일합니다. A는 사전예방적, 뭐예요? 사회보험입니다. 그렇죠? 사회보험이 되는 것이고, B는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거, 뭐예요? 공공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중복수급자, 갑자기 중복수급자가 나왔고요. 얘도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T플러스 30년이 T년에 비해서 50% 감소했고요. 중복 수급자 수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B 수급자가 14%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A나 B를 받는 사람이 몇 퍼센트라는 거야? 그렇지, 96%, 아니 86%라는 거지. 그렇지, 두개 더해서 100%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A랑 B를 받는 사람을 여기 나온 대로 더해 보니까 얼마가 나와? 96이 나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10%만큼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같이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 중복이 10%구나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중복수급자 비율이 50%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 감소했으니까 50% 감소. 10인데, 10에 50% 감소는 얼마야? 절반, 5%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B 수급자가 얼마야? 15%야. 그러면 A나 B를 받는 사람이 몇 퍼센트? 85%여야 돼. 그쵸? 그런데 중복이 5% 있다는 건 이게 두개 더해서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90이 나온다는 얘기지. 둘이 더해서 90이 나와서 5만큼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빼줘서 결국은 85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90. 둘이 더해서 90 되려면 여기 기억이 얼마 돼? 그렇죠. 13.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됐지? 그치? 여기 보니까 중복 수급자 수는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동일하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를 10명이라고 쳐보자고. 여기 100명이라고 했을 때 10명. 그럼 여기는, 그렇지. 200명이라고 했을 때 200에 5% 10명. 이렇게 맞춰주면 다 되겠다. 따라서 여기엔 100명의 사회보험은 70명이고, 사회보험만 받는 사람은 얼마일까? 그렇지, 여기 중복 10을 빼야 되겠죠. 그래, 60명,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여기도 해볼게. 200에 77%야. 그래서 154명이 바로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회보험만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77에서 5%를 빼준 거. 그렇지, 72%가 되는 거죠. 200에 72% 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거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다 했으니까. 마지막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요, 노령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가입자, 내가 돈 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국민연금이고. 그러면 얘는 뭐에 속해? 맞아. 공공부조에 속한단 말이야. 따라서 얘가가 공공부조, 나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놓고, 각국의 성별, 시기별, 간화제도의 수급자라고 되어 있어. 여기 파란색이 T년이야. T년. 안에는 좀 헷갈려서 T년. 그리고 남성, 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성 T년의

티년에 비해 T플러스 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이렇게 돼 있어.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뭐야? 사회보험이지, 그치? 사회보험입니다. 해볼까요? 사회보험, 티년의 사회보험 보겠습니다. 티년의 사회보험은 여기 남자랑 여자를 합해서 얼마? 100만 명이었어. 그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80, 남자, 여자에서 얼마? 160만 명이 됐어. 그래서 60만 명 증가한 거지. 이해되시죠? 디귿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에 보면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여기 티년.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뭐예요?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의 수급자 중에서 남성 수급자 비율은 남자 수급자 비율이야. 그럼 이거 해야지. 자, 티년의 사회보험. 어떤 거죠? 티년의 사회보험. 여기야. 얼마? 100 중에서 남성 얼마였어요? 60이요. 이거잖아요. 60. 곱하기 100. 또 하나, 이거 비율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뭐라고 돼 있냐면, T 플러스 30년에,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뭐야? 사회보험이야. 그 중에서 여자의 비율.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T 플러스 30년에. 이게. 이거지, 이거지. 사회보험. 두 개. 160 중에서 여자는 80입니다. 이거죠. 곱하기 100. 비율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60%, 이건 얼마? 5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비율 구해서 푸는 거. 그래서 맞아요. 네, 이거 보면 여자 중 여성의 수급자 비율이 높다. 남성 수급자 비율은 여성 수급자 비율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네요. 60%, 50%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마지막 리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뭐라고 나왔냐면 티년 갑국 인구 중에서 티년 갑국 인구 중이야. 여기 티년. 하도 이게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티년도 있고 T+30년도 있고 그러니까 잘 찾으셔야 돼요. 갑국 인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봐요. 티년과 T+30년 모두 갑국의 남녀 인구는 천만 명이다. 그러면 인구는 2천만 명이네. 티년에. 각각 천만 명이니까 2천만 명이네요. 2천만 명 중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회보험이지. 그치? 사회보험 어디 있어요? 티년의 사회보험. 이거랑, 아유, 티년이다. 티년이 이거죠? 저 사회보험. 이거. 100이네. 곱하기 100. 이거하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 갑국 인구 중. T 플러스 30년 갑국 인구도 어떻게 되겠어요? 갑국 인구도 어떻게 돼? 그렇지. 2천만 명이야. 2천만 명 중에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거 뭐야?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어디 있어? 이거. T 플러스 30년. 공공부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 90만 명이죠. 곱하기 100. 그럼 여기는 5%, 여기는 얼마? 4.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마지막에 보면 비율이 여기 비율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왔다가 저는 이렇게 풀이 지금 써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 디귿하고 리을 선지는 뭐냐면 이 숫자가 나오고 비율을 계산하는 거야, 반대로. 그래서 문제 유형을 크게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분의 비율이 있고 전체의 비율이 있었을 때 크기 찾는 거, 그다음에 중복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처럼 비율 계산하는 것까지 해서 연습 잘해서 꼭다 맞추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단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우생입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2의 16강입니다. 자, 이번 16강이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6단원까지 왔다라는 건 생명과학2를 이제 쭉 한번 다 살펴봤다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일 텐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완강해가지고 꼭 좋은 결과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이번 마지막 단원의 출제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내용은요, 생명공학 기술의 활용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난치병 치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 생명공학 기술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 기술의 활용에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 핵치환, 조직배양, 세포융합, 이렇게 네 가지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네 가지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난치병 치료는 어떠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느냐, 단일 클론 항체,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까지 이러한 내용들, 연구 과정을 매칭하는 문제들 나오고요. 연구 과정에서의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내는 그런 문제 유형들,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지 쌤이랑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공학의 기술들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전자를 다시 조합하는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무언가를 잘라내고, 유전자의 어떤 특정 부분을 잘라내고, 그 유용한 유전자와 함께 다시 이어 붙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효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제한 요소와 DNA 연결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제한 요소는요,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해요. 유전자를 잘라내는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하고, DNA 연결 요소는 이들을 붙여주는 풀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가위 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유용한 유전자를 이제 그 이용해가지고 얘를 대량 생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유용한 유전자를 유전자 재조합해야 되는데, 여기에 먼저 운반체 DNA, 자, 바로 플라스미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플라스미드는요, 대장균과 같은 세균이 가지고 있는 보조 DNA에 속해요.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미드 DNA에다가 유용한 유전자를 넣을 건데, 이 플라스미드의 마커로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와 저당분해 요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를 지금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미드하고 유용한 유전자의 제한 요소를 처리할 건데, 이 둘에는요, 같은 종류의, 즉 동일한 제한 요소를 사용을 해야지 같은 그 종류의 말단이 생겨요. 그 잘려서 생기는 말단을 우리가 점착성 말단이라고 하는데, 같은 종류의 점착성 말단이 생겨야지만 얘네들을 풀을 이용해서, 즉 DNA 연결 요소를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붙일 수가 있다. 그렇게 유용한 유전자와 얘네들 플라스미드를 같이 DNA 연결 요소로 같이 연결하게 되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얘네들을 처리하다 보면요, 효소들을 처리해서 만들다 보면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대장균과 같은 세균에다가 넣고 얘네들을 증식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균에다가 넣고 증식 후 선별하는 과정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을 이제 그 대장균에다가 넣을 겁니다. 근데 이 대장균에 지금 세 종류가 ABC로 나와져 있는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 대장균 A는요,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아예 들어가지 않았어. 플라스미드가 없는 애들이 이제 대장균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대장균 B에는요,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 C에는 우리가 원하는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들어가게 되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나는 여기에서 누구만 필요한 거냐면 대장균 C만 필요해요. 그치? 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진 얘를 이제 가지고서는 계속 번식을 시켜가지고 증식시켜서 필요한 유전자를 넣거나 그 유전자의 산물을 얻어내는 거,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선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플라스미드를 사용할 때요, 어떤 플라스미드를 사용했냐면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저당분해 요소 유전자를 가진 애들을 사용을 했어요. 이 엠피실린이라는 것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항생제가 있는 배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배지를 준비했냐면 엠피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있는 배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 종류의 대장균을 배양을 하게 된다면, 키우게 된다면, 이 대장균 A에는 플라스미드가 아예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가 없어서
죽게 될 거예요. 군체를 형성하지 않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군체를 형성하는 애들 중에서 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진 애와, 아,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를 가진 애와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진 대장균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 바로 이 저당 분해 효소를 이용할 겁니다. 이 저당 분해 효소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X갈이라는 물질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흰색을 푸른색으로 이렇게 X갈을 분해하면 흰색이 푸른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당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푸른색을 띠는 군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저당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유용한 유전자를 어느 부위에다가 연결을 했냐면 저당 분해 효소가 있는 부분을 잘라서 유용한 유전자를 갖다 꼈거든요. 그래서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를 가진 애들은 저당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저당 분해 효소를 가진 애들은 푸른색 군체를 형성할 테니까 B가 푸른색 군체를 형성했으니 이 B가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를 가진 애들이다 라는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조합이 된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에는 저당 분해 효소 유전자가 이제 DNA 제한 효소에 의해서 잘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유용한 유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염기 사열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저당 분해 효소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발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를 흰색에서 푸른색으로 바꾸지 못하고 흰색으로 군체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요 C가 흰색 군체를 형성했으니까 흰색 군체를 가지고 아 얘네들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진 대장균들이야. 얘네들을 이제 계속 증식시켜가지고 유용한 유전자를 대량으로 얻어내거나 또는 그 유용한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산물들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선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부분들, 뭐 제한 요소를 처리했냐, DNA 연결 요소를 처리했냐, 이런 것들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얘네들 형질 전환된 대장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형질 전환이 이제 새로운 유전자가 도입된 대장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들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그 과정을 이제 표로 주고 자료 해석형 문제로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런 문제들 모두 쌤이랑 빈출픽에서 연습해 볼 거니까 우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개념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핵치환 기술입니다. 치환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대체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치환이라는 거는 핵을 바꿔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핵치환을 사용했는지 과정을 보기 전에 이 핵치환 기술은요. 이렇게 복제동물 같은 애들을 만들어낼 때 멸종위기에 있는 복제동물들을 만들어낼 때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에 과정을 한번 보게 된다면 여기에 지금 양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양을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A양에서는요, 젖샘 세포를 채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얘를 추출해냈는데, 이 젖샘 세포는 체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B라는 양에서는 난자를 채취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난자에서 핵을 제거했으니까, 핵을 제거한 난자는 우리 무핵난자. 무핵난자. 핵이 없는 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의 세포에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얘네들의 그, 젖샘 세포에 있는 핵과 그 다음에 여기에 무핵 난자와 융합을 하게 됩니다. 젖샘 세포와 핵을 제거한 난자를 융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대리모에 이식을 해가지고 체세포 분열한 나날해서 이렇게 배아를 만들어서 대리모에 이식하게 된다면 이 대리모가 자궁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얘네들이 출산하면 복제양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양을 C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복제양 돌리라고 태어난 이 복제 동물의 유전적 특성은 누구랑 동일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요. 지금 여기에서 체세포의 핵을 제공한 애는 A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게 이 복제양의 핵의 DNA는 A와 일치합니다. A의 DNA와 일치한다. 그러면 이 복제양의 모든 DNA가 이 A하고 일치하느냐?

그거는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 복제 양에게 핵을 제거한 거는 A지만 여기에서 그 세포질을 제공해 준건 난자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질에 존재하죠. 미토콘드리아 DNA는 뭐 미토콘드리아 DNA는 B와 일치합니다. 아, 그래서 이 복제양의 DNA가 누구하고 일치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DNA가 그 체세포를 제공한 A와 일치한다라고 하면 틀린다. 핵의 DNA가 A의 핵 DNA와 일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DNA는 B의 미토콘드리아 DNA와 일치한다라는 거를 구분해서 보기선지를 여러분들이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핵창 기술이 이제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이제 생산할 때, 우리가 핵창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형질 전환 동물을 이용해 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의약품 같은 거를 대량 생산할 때 이럴 때도 사용한다라는 거 정도로 여러분들이 핵창 기술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기술, 조직 배양 기술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직 배양, 말 그대로 조직을 배양한다. 그러한 기술이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조직 배양 기술은 단독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다른 기술들과 함께, 이 조직 배양은 많이 쓰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선 과정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동물의 조직 배양은 이제 다른 기술에서 쌤이 언급하도록 하고, 식물의 조직 배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당근이 있습니다. 자, 당근 뿌리 조직의 일부를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조직을 영양배지에다가 키워가지고 캘러스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 캘러스는요,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예요.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 자, 이 캘러스로부터 형성된 배를 배지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기관을 분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계속해서 배양을 했더니 완전한 개체가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얘네들 조직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개체를 얻어내는 배양 기술이니까 조직 배양 기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완전한 개체가 된이 당근을 B라고 하고요. 이전에 그 조직을 얻어낸 당근을 A라고 한다면 이 B의 그 유전자 정보는 A와 일치하게 되겠죠. 그치?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조직 배양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직 배양은 간단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에 이제 세포융합 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융합도요, 이제 단일 클론 항체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 건데,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토마토랑 감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토마토와 감자 같은 경우에는 식물 세포니까 세포벽을 제거합니다. 세포벽을 제거한 그 세포의 형태를 이제 원형질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토마토의 원형질체와 감자의 원형질체라고 표현이 된 것이고, 자, 이 둘을 융합해요. 그러면은 세포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융합이 되면서 합쳐진 세포를 잡종세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잡종세포를 조직배양, 조직배양 기술을 여기에다가 또 적용시켰네요. 조직배양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 포마토가 된대요. 그래서 땅속에서는 감자가, 그 다음에 땅 위에서는 토마토가, 그래서 포테이토와 토마토의 합성어인 포마토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아, 그래서 세포들을 융합시켜서 장점을 가지고 두 가지 형질을 다 얻어낼 수 있는 그 기술, 이거를 세포융합 기술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 네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난치병을 치료하는 치료 기술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방금 직전에 본 세포융합 기술을 이용한 난치병 치료 기술 중에 단일 클론 항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일 클론 항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 지금 어떠한 그 세포를 준비했냐면, 비림프구하고 암세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비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1을 배우고 온 친구들은 좀 익숙해요. 그쵸? 하지만 1을 안 배우고 우리 2를 배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비림프구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이 비림프구는요, 형질 세포로 이제 분화가 일어나서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비림프구는 항체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징이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얘네들 계속 분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체를 생산하는데 수명이 짧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암세포는 어떠한 것이냐? 얘네들은 항체 생산은 못하지만 반영구적으로 분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세포를 융합하게 된다면,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해서 두 세포를 이용하게 된다면

된다면 잡종세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인데, 이 잡종세포는 항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수명이 짧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분열하는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잡종세포를 분리해내고 배양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조직배양 기술이 사용되겠죠. 그렇게 돼서 얘네들 단일 클론 항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단일 클론 항체라는 것은요, 한 종류로 이루어진 항체들을 다량으로 얻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된다면, 자, 지금 잡종세포를 얻어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잡종세포들 중에서는요, 여러 종류의 잡종세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암세포와 비림프고 합쳤는데 잡종세포가 여러 개 나오느냐?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 항원이라는 것과 항체라는 것의 개념을 한번 보게 된다면, 요 항체는 면역 단백질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암세포 같은 거를 이제 암세포와 특정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이런 면역 단백질이 항체가 되는 것이고, 이 항체는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항원이요, 어떠한 항원이 만약에 쥐가 이렇게 있는데 항원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항원에는요, 항원 결정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동그란 항원이 결정기가 있을 수 있고, 뾰족한 항원 결정기가 있고, 네모난 이렇게 항원 결정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쥐 안에서는요, 이 항원 결정기에 대한 항체를 각각 만들어내요. 그래서 항체를 이렇게 Y자로 그릴 수 있거든요. 요 동그라미하고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뾰족한 것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와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항원의 결정기에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이제 그 항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한 종류의 비림프구는 한 종류의 항체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잡종세포의 종류도 이렇게 항원 결정기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항체가 얘가 A, B, C라고 했을 때 나는 B의 항체만 여러 개 만들겠다. 그러면은 B만 이렇게 선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B만 선별을 해서 얘네들을 증식하게 되면 걔네들이 단일 클론 항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단일 클론 항체의 쓰임 기술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생명공학 기술 중에 세포융합 기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잡종세포를 분리해내서 배양을 해야 되죠? 이때도 조직배양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해서 난치병 치료 중에 어떤 거에 이용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암세포를 이제 제거를 할때 항암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항암제 같은 경우는 특정 암세포에만 가서 작용을 할수 있게끔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이렇게 달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항체는 항원하고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암세포하고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달아가지고 이제 주입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표적해가지고 그 항암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러한 단일 클론 항체는 우리 키트들, 뭐 이제 임신 진단 키트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 검사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치료에도 쓸수 있지만 질병의 진단에도 쓸수 있는 기술이 바로 단일 클론 항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난치병 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된다면 유전자 치료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유전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유전자의 발현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잘못되어서 이제 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제 정상 유전자를 주입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발현이 일어나서 건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때 유전자 치료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DNA의 운반체로 바이러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삽입하는데, 이때 어떠한 기술이 사용되어야겠어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사용되어야겠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사용되어서 바이러스 운반체에다가 얘네들을 끼워놓고, 그 다음에 환자의 골수세포에다가 정상 유전자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골수 세포를 이식을 해가지고 얘네들 정상적으로 유전자가 발현되게 되면 치료 중인 환자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유전자 치료의 내용이 되는 것이니까 이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사용된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어떠한 것인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줄기세포의 종류와

얘네들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의 종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 줄기세포는요, 우선 얘네들은 미분화된 세포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로 분화의 가능성이 있는 세포들을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종류가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선 배아줄기세포는 이렇게 수정란을 배양해가지고 배반포의 안쪽 세포, 내세포를 분리해내가지고 줄기세포를 얻어내면 그거를 배아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아줄기세포는요, 얘네들을 이제 분화시키게 된다면 다양한 세포들로 분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치료에 필요한 세포들로 분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배아줄기세포에서 어떠한 배아줄기세포도 있냐면요, 핵창 기술을 이용한 배아줄기세포도 있어요. 자, 여기에 체세포의 핵을 준비하고 그리고 무핵난자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핵치환을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배아를 얻어내게 된다면, 자, 이 배아를 얻어서 배반포에서 똑같이 줄기세포를 얻어내게 된다면 얘네들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면 배아줄기세포인데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아, 그래서 배아줄기세포 중에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도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체줄기세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체의 골수나 또는 탯줄의 혈액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분화를 시키게 되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세포로 분화는 어렵습니다. 이미 성체 골수나 탯줄의 혈액에서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줄기세포는 아니라는 거. 요 정도의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정도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어디에서 얻어나는지는 꼭 생각해 두셔야 돼요. 성체의 골수와 탯줄의 혈액에서 얻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무엇이냐면 이미 분화가 끝난 체세포에다가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해서 다시 미분화된 상태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바로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도만능, 만능이 뭐예요? 이제 다양한 세포로 이제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유도만능 줄기세포다.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쌤이 얘네들 그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아줄기세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체줄기세포가 있었고, 역분화줄기세포라고 할게요.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장점 같은 경우에 배아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핵치환 기술을 이용해서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로부터 이제 얘네들을 분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체세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면역 거부 반응도 거의 없어요. 그치?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배아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수정란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무핵난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배반포에서부터 이제 세포를 추출해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날 수 있는 그 세포들을 얘네들을 줄기세포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생명윤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면 성체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골수, 뭐 이제 환자의 골수에서 얻어내거나 또는 그 아이의 탯줄, 혈액에서부터 얻어내기 때문에 얘네들은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생명윤리의 문제점도 적겠죠. 반면 아까 어떠한 한계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다양한 세포로는 분할 수가 없다.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는 분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역분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유도 만능 줄기 세포니까 얘네들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체세포로부터 체세포를 다시 미분화된 상태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생명 윤리의 문제는 적어요. 그치? 자, 그리고 얘네들 면역 거부 반응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만능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도 만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 윤리에도 크게 접촉이 안 되고 면역 거부 반응도 거의 없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그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해 가지고 미분화된 세포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있다. 안정성에 위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단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으로 여러분들 보기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빈출픽으로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픽 1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복제동물 X를 얻는 과정이래요. 아, 복제동물과 관련된 문제인데 기술 중에 어떠한 기술이 이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보니까 B의 난자에서 핵을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아, 그럼 얘를 무슨 난자라고 할수 있어요? 핵이 없는 난자, 무핵 난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A의 체세포로부터 핵을 추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을 삽입을 했죠. 그러면 이 기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바로 핵치환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쭉 배양을 하게 된다면 배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배아를 씨의 자궁에다가 이식해서 출산을 하면 복제 동물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에 있는 모든 유전자는 니언에 있는 모든 유전자와 염기 서열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 봐봐요. 자, 얘는 B라는 동물, 그 다음에 얘는 A라는 동물에서 각각 얻어낸 핵이란 말이에요. 그 DNA가. 얘네 둘은 다른 개체인데. 핵에 들어있는 DNA의 염기 서열이 같을까요? 아니죠. 동일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X 이렇게 골라주셔야겠고. 니은에서 가에는 줄기세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지금 여기에서 그 핵치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아를 얻어냈죠. 자, 이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얻어낸다면 우리는 배아 줄기세포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체세포를 복제해서 맞는 거니까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있다. 미분화된 세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X와 B는 유전적으로 같은 개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자, 얘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가 누구라고 볼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치. 바로 핵을 제공한 A. A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완전히 모든 유전자하고 동일하다라고는 볼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 같은 경우에는 이핵 난자를 제공한 B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얘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보기 몇개더 보도록 할게요. X의 성별이 A와 같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 지금 어떤 동물이니까 성별이 존재할 텐데 요 X가 성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하고 같아야 돼? 바로 핵을 제거한 핵을 제공한 A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성별은 A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핵치환 기술이 사용되었다라고 했네요. 지금 여기에서 무핵 난자에다가 핵을 이렇게 이식을 했으니까 핵치환 기술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음에 이 X는 누구를 복제한 동물입니까? 라고 한다면 B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A를 복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A와 X에서 라고 돼 있어. 자, A는 핵을 제공한 애죠. 그 다음에 이 복제 동물 X에서 미토콘드리아 DNA의 유전 정보가 모두 같대요. 아니죠. 자, 얘는요, 미토콘드리아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치?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질에 존재하기 때문에 B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를 제공한 것이고, 얘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난자를 제공한 B와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 재조합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선별에 대한 문제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플라스미드에 인슐린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숙주대장균에 도입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기억과 뒤에는 항생제 A 저항성 유전자와 저당분해 효소 유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물질 X는 저당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푸른색 물질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봤었던 X갈 이런 물질인데 X갈 이런 걸 외우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에 지금 기억하고 니은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와 저당분해 효소 유전자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려내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 1번 과정에서 이렇게 플라스미드를 잘라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요소가 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한 요소가 사용됐다. 제한 요소는 가위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유전자도 마찬가지 동일한 제한 요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야지 얘네를 연결하기 위한 말단이 똑같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 둘을 DNA 연결 요소로 붙인 다음에 도입하는 거죠. 대장균에다가 도입하고 얘네들을 배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푸른색인 군체가 나왔고 흰색인 군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 인슐린 유전자를 끼워 넣었을까라는 거를 이제 한번 봐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슐린 유전자를 여기 기억 부분에다가 끼웠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기억에 무엇이 있었느냐? 왜냐면 이 기억은 이제 여기에 인슐린 유전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제대로 발현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라고 해봅시다.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저항성 유전자가 있던 자리에 얘를 껴 넣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여기 지금 항생제 저항성, 항생제가 A가 되는 거죠. A라는 것이 항생제이기 때문에 이 항생제에서는요, 만약에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은 뭐예요? 재조합 안 된 애들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럼 재조합 안 된 애들은 항생제 저항성도 같고요. 저당분해 효소도 가지니까 저당분해 효소가 있으면 흰색을 푸른색으로 만들 테니까 여기에는 만약에 여기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고 여기가 저당분해 효소라면 푸른색 애들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흰색이 같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아, 그러면 얘는 기억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아니고 바로 저당분해 효소구나. 저당분해 효소 유전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과정 1에서 제한 요소가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정 1에서 제한 요소가 사용되어서 유전자를 이렇게 플라스미드 같은 애들을 자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보기 2은 기억은 A저항성, 항생제 A저항성 유전자이다 라고 했는데 저당분해 효소 유전자잖아요.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골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푸른색 군체와 흰색 군체 중 인슐린 유전자를 갖는 군체는 푸른색 군체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인슐린 유전자를 갖는 군체가 인슐린 유전자가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갖는 대장균들이 만든 군체가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인슐린 유전자가 여기 저당분해 효소의 잘린 부분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저당분해 효소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되겠죠? 그러면 흰색이 푸른색으로 바뀌지 않을 테니까 흰색 군체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유전자를 갖는 군체는 푸른색이 아니라 흰색 군체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플러스 보기 하나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과정 2에 DNA 연결 요소가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과정 2는 쌤이 여기 도입 단계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입하기 전에 얘네들 이 단계에서 인슐린 유전자를 여기에다가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때는 DNA 연결 요소가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고,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을 찾아내는 그러한 선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비슷한 선별 문제를 이렇게 자료 해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 해석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플라스미드에 유전자 X와 Y를 삽입하여 만든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숙주대장균에 도입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표는 대장균 가나다라를 여러 배지에 배양했을 때 군체 형성 여부를 나타낸 것인데, 이 가나다라가 이 로마 숫자 1, 2, 3, 4 대장균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기역니은 디귿이 항생제 ABC 중에 무엇이냐라는 거를 찾아내는 그러한 문제 유형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플라스미드가 이제 항생제 ABC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재조합할 건데, X라는 유전자를 재조합하게 되면 B라는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되겠죠. 그 다음, Y라는 유전자가 재조합이 되게 된다면 얘는 A 저항성 유전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A, 항생제 A 저항성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이 안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번을 보니까 얘는 I 플라스미드가 도입이 안된 대장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요, A도 없고요, B도 없고요, C도 없어요. 즉, A 저항성, B 저항성, C 저항성 유전자가 없다는 뜻을 쌤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 2에는요, 온전한 플라스미드가 그냥 들어갔어. 그치?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아니라 기존의 플라스미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A, B, C 저항성 유전자가 모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요, X를 재조합한 플라스미드가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에서 A하고 C는 잘리지 않았죠? 그러면 A하고 C 저항성은 가지게 될 거예요. 그치? 항생제 A, C에 대해서는 저항성을 가지게 될 건데, B에 대해서는 저항성을 가질 수가 없겠죠. B 자리에 누가 들어갔으니까? X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X가 발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A 자리에 있는, A 저항성 유전자 자리에 Y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얘는 A에 대해 저항성을 못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B에 대해서도 못 가지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재조합된 애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Y를 넣었으니까. 그럼 얘는 C에 대해서만 저항성을 가지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요네 종류의 대장균 중에서 항생제 ABC에 모두 저항성을 안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모두 저항성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두 가지에 대해 갖고 있는 애 있고요. 한 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표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면 이 가나다라 대장균은요, 그냥 배지에서는 모두 다 군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근데 항생제 기역이 들어있는 배지, 니은이 들어있는 배지, 디귿이 들어있는 배지에서 각각 얘네들이 군체를 형성하느냐라는 걸 이제 한번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우선 이 가나다라가 1, 2, 3, 4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네들 항생제 넣었을 때, 항생제를 추가를 했을 때 모두 못 사는 애가 있어야 돼요. 왜? 얘는 ABC 저항성 유전자를 모두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 기역, 니은, 디귿 넣었을 때 모두 X인 애가 나와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적어도 하나씩 껴져 있는 가나다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요 A가 X가 되면서 라는 1번 대장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는 ABC 저항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항생제 ABC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걸 넣든지 간에 얘네들은 모두 군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럼 모두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가나다 중에 가와 다는 X가 적어도 하나씩 있으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되면서 아, 나가 2번 대장균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3번인데, 이제 3번하고 4번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4번은 하나의 항생제를 넣었을 때 C에서만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생제에 C를 넣은 데서만 살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얘가 지금 두 개, 그치? 두 개에서 못 살고 하나에서만 살아. 그럼 니은이 C가 되면서 아, 이 가가 4번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다는 그러면 3번 되면서 얘는 이제 A하고 C에서 살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에서 살수 있는데 이게 C니까 이 디귿이 A고 기역이 B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 찾았으니까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와 B는 모두 X이다라고 했는데 A는 X지만 B는 O 형성함이에요. 그러니까 기역은 틀린 보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니은으로 가서 가는 4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가는 4,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항생제 B 저항성 유전자가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B 유전자 자리에 X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B가 이렇게 발현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빈출픽 4번 문제로 넘어가서 조직 배양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근의 분열 조직을 이용하여 조직을 배양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근 A의 뿌리에서 조직을 얻어내서 얘네들 배양 중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캘러스를 얻었어. 캘러스는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얘로부터 이제 배양을 하게 되면 어린 식물로부터 당근비가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 완전한 개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봤었죠. 그럼 보기 기억에서 핵천 기술이 사용됐대요. 어디 지금 핵을 천한 기술이 있었나요? 없었죠. 얘로부터 그냥 그 조직을 얻어내서 그 캘러스를 통해서 당근비를 키워낸 거니까 조직 배양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 다음 보기 D은 기억은 분화가 완료된 세포 덩어리다? 캘러스가요? 아니죠.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다 라고 했으니까 완료된 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X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유전적으로 A와 동일하다. 얘로부터 얻어낸 애들을 분열시켜서 얘를 얻어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보기 좀 더 보면요. 과정 1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세포 배양 중에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과정 1이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때 이 세포 분열은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수 분열은 생식 세포를 형성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사용된 조직 배양 기술을 활용하면 유전 형질이 동일한 식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비를 얻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속 키우면 대량 생산할 수 있다. 맞는 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단일 클론 항체와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단일 클론 항체의 기억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암세포를 배양해서 암세포를 얻어냈고요. G에 항원 X를 주입해서 B림프구를 이제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을 뭐 해주는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세포 융합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잡종세포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 항체만 가진 잡종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단일 클론 항체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보기 기억. 과정 1에서, 자, 이 세포융합 단계에서 세포융합 기술이 사용된다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잡종세포는 항체 생성 능력이 있대요. 비림프구가 항체 생성 능력이 있으니까 이 둘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죠. 잡종세포도 항체 생성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억은 X와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항체들은요, 이 항원 X에 결합하는 애들이에요. 그치? 그래서 항원 X를 주입하게 되면 이 비림프구는 항원 X에 막는 항체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그 항체 생성 능력이 있는 애로 잡종세포를 만들었으니까 이 항체도 당연히 X하고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라는 것은요, 골라서 결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호하고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맞는 애들하고만 결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모두 동그라미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비림프구는 그 항체 생성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항체 생성 능력이 없고, 얘는 수명이 짧은 대신에 얘는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그래서 잡종세포는 항체 생산 능력도 있고 그 반영구적으로 분열하는 세포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리을에서 선별된 잡종세포는 반영구적으로 세포 분열이 가능하대요. 여기서 선별된 잡종세포는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세포 분열이 반영구적으로 가능하겠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줄기세포하고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동물의 줄기세포 가완화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가완화는 배아 줄기세포와 유도 만능 줄기세포 또는 역분화 줄기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A와 B는요, 역분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삽입한 체세포와 핵치환으로 만든 수정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핵치환으로 만든 수정란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 배아는 수정란을 배양해가지고 배아를 얻어내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B가 핵치환을 통해서 얻어낸 수정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A는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한 체세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역분화 유전자 삽입 체세포. 자, 그럼 얘네들을 배양해가지고 줄기세포를 추출해내게 된다면, 얘는요, 이 간은요, 유도 만능 또는 역분화 줄기세포가 될 것이고, 이 나는 배아 줄기세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해서 B는 핵치안으로 만든 수정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B는 핵치안으로 만든 수정란 맞다라는 것이고, 사람의 골수에 가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의 골수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골수로부터 성체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 그랬죠. 또는 태아의 탯줄에 있는 혈액에서 우리가 그 성체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골수에서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것이고,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해서 만든 체세포로부터 배양해서 추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와나는 모두 줄기세포예요. 얘도 줄기세포, 얘도 줄기세포. 그러면은 모두 분화가 완료되지 않은 미분화 세포이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분화가 완료되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플러스 보기 좀더 보도록 할게요. 줄기세포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윤리 문제. 어디서 크다? 배아줄기세포가 생명윤리 문제점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가에서가 작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고. 그 다음, 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체세포의 역분화가 일어났대요. 지금 유도만능 줄기세포. 얘를 역분화 줄기세포라고도 얘기했었죠? 그 과정에서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했기 때문에 역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탯줄 혈액으로부터 나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거는 아니죠.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으로부터 얻거나 아니면은 핵치안에 해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보기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이제 빈출픽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X를 치료하는 공학 기술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돼 있어요. X는 뇌의 특정 부위에서 신경 전달 물질 기억을 생성하는데 이상이 생겨 발병한대요. 그리고 X가 발병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 A의 혈액에 있는 세포에 특정 전사인자를 발현하는 유전자를 재조합시켜서 역분화가 일어난 줄기세포 피를 얻을 수 있대요. 아, 그럼 생명공학 기술 중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줄기세포를 얻어낼 수 있구나. 이 중에 역분화 줄기세포를 얻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줄기세포 피에 어떤 물질을 처리하고 배양하면 피는 기억을 생산하는 신경세포로 분화가 되고, 다른 물질을 처리하면 근육세포로도 분화가 된대요. 아, 미분화된 세포니까 다른 세포들로 이렇게 신경세포나 근육세포로 분화할 수 있구나라는 정보를 준 거고, 그 다음 20일 정도 피를 배양하여 X가 발병한 환자 B의 뇌에 이식하면 B에서 기억 생성 능력, 기억이 아까 신경 전달 물질이었어요. 그것의 생성 능력이 호전이 되면서 A와 B는 유전적으로 서로 다르고, 피를 B에 이식할 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에서 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치안 기술이 사용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피를 만들 때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고 배양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조직 배양 기술이 사용됐지만 핵치안 기술은 사용되지 않은 것이죠. 그다음 피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러한 자료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여기 근육세포, 신경세포로 분화할 수 있으니까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피에 있는 모든 유전자는 B의 체세포에 있는 모든 유전자와 염기서열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들. 지금 A하고 B가 유전적으로 서로 다르다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요, 지금 어디에서? A의 혈액에서 있는 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얻어냈기 때문에 B하고는 유전자가 염기서열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빈출픽 문제까지 다 함께 풀어봤고요. 우리 생명과학 2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강의는 생명과학 2A 프로젝트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A라는 좋은 결과 가지시고 강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 만점러들 15번째 내신 만점 선택단입니다. 와, 특히나 이번 시간은 더더욱 뿌듯하고 의미가 있네요. 이번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힘을 내서 초집중해서 초고퀄의 강의로 우리 효율성을 짱짱하게 내보도록 해요. 그래서 얘들아 미안하지만 너희들과 나의 등급은 차이가 만들어졌다. 격차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높은 등급을 위해서 이번 시간도 저와 함께 힘을 딱 내주시고요. 이 힘을 내기 위한 세팅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맨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래서 평화와 공존의 윤리 중에서도 지구촌 평화와 윤리 2라고 붙인 이 이유는요. 오늘 칸트의 연구평화론 그리고 해외 원조에서 롤스 싱어 노직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도 역시나 우리가 딱 짚어야 되는 마음은 이거 하나예요. 지금 내가 노력하는 건 일종의 내일의 나를 위한 투자야. 그 투자를 좀 더 정성스럽게, 좀 더 집중력 있게, 그래서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한 내일의 나를 만들어보자. 같이 힘내요. 그럼 오늘의 힘을 내기 위한 키리노트 챙겨주시고 제가 중간중간 설명드리는 핵심 내용들 메모해 주시면서 칸트의 영구 평화론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칸트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해봐서 알겠지만 학교쌤들께서 꽤 강조하셨을 겁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비록 현대사회가 아닌 근대 철학자이지만 그의 시선에서 바라본 철학적인 제안, 세계 평화를 위한 이 제안이 어떤 것일지 한번 짚어보시죠. 먼저 기본 입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칸트는 개별 국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의 도덕적인 인격체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그런 개별 국가들은 주권의 소유국으로서 타국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맥락을 살짝 이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첨언을 해볼게요. 우리 인간들은 이성을 갖고 있고 도덕 법칙을 입법하고 스스로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존엄한 존재이죠. 그런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그런 인간들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도 마치 하나의 도덕적인 인격으로서 존중해야 하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의 이익을 위해서 소유가 된다거나 매매가 된다거나 상속이 된다라는 이유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칸트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국가에 대한 기본 전제를 두면서도 만약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어쩌죠? 국제관계에 갈등이 일어나면 어쩌죠? 라고 한다면 바로 제도, 기구를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이성적으로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이 살짝 힌트가 되네요. 국제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도 봤지만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살펴보니 우린 분명 이성적인 존재이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국가들 사이에 무지와 오해 그리고 잘못된 제도들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법들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면서 그래 우리 국제관계에서 제도와 기구를 합리적으로 만들게 되면 보완하게 되면 국가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요소도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개별 국가들의 정치도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성을 확보한 정치가 그 한 국가 안에서도 평화를 실현하고 그러한 국가들이 모인 국제관계 안에서도 평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고 칸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본 입장을 두고 그러면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예,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런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두 나라 간에 평화 협정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 협정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인 평화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할 텐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평화 협정을 맺었지만 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이 평화 상태가 또다시 깨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단순한 평화협정으로 그때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그 전쟁을 중단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모든 전쟁이 아예 영구적으로 종식시키게 되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칸트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지금 했던 말에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하나의 평화 협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전쟁만을 중단시키는 차원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평화 협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의 워딩에서 적절한 선지로 출제되었던 이유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모든 전쟁이 영원히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텝은 한 개별 국가 안에서 해결해야 된 숙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 그런 개별 국가들이 모여서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그럼 이두 스텝을 따라가 볼게요. 먼저, 한 개별 국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숙제.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는요, 다름 아니라, 그 국가의 정치가 도덕적이 된다 그랬죠? 그런 도덕적인 정치를 통해서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칸트가 고찰한 바로는 그때까지의 한 국가의 정치적인 체제, 뭐 절대적인 군주가 있는 체제와 같은 형태는 군주가 혼자 독자적으로 전쟁을 쉽게 결정하고 일으키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거예요.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한 통치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통치자가 자국의 다양한 갈등 상황을 외부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시선을 분산시키고 회피시키거나 그러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자국의 영토를 확장시키거나 그걸 통해서 나의 권력을 좀더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나 전쟁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이 잦았던 거예요. 칸트는 이 점에 주목해서 그렇다면 평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쉽게 일으키지 않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한 국가 안에서 정치 권력이 한 통치자에게 집중되는 형태를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정치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환은 바로 공화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정체로의 정치 체제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이건 권력의 분립, 그걸 통해서 하나의 통치자가 전쟁을 쉽게 결정하고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정치 체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공화정체를 갖고 있는 개별 국가들이 주권국이 되겠죠. 그러면 주권국인 그 하나의 공화 정체들은 자국의 문제를 자국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해 나갈 거예요. 그런 개별 국가들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앞에서 분명 말하고 왔죠. 그런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했다면 그런 국가들 간의 국제 관계에서 국제 연맹, 연합의 체제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방 체제에 근거하여 다양한 국가들이, 주권 국가들이 함께 손을 잡고 서로의 보편적인 우호를 한정할 수 있는 이 법을 따름으로써 세계 평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 한 국가 안에서는 전쟁을 함부로 일으킬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끼리 연합까지, 연방, 혹은 연맹까지 맺었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함부로

이 연맹의 약속, 평화를 위한 조약을 깬채 다른 국가를 위해서, 아니, 다른 국가에 대해서 함부로 도발하거나 평화를 깨는 행동을 감행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제연맹을 맺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이 국제연맹에서는 보편적인 우호에 한정해서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환대권이라고 설명해요. 칸트가 설명하는 이 환대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짚어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지금 국제관계를 이야기하죠. 국제관계는 이 세계 전체, 그 지구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칸트의 관점에서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지구 표면을 함께 공유할 권리, 땅을 디딜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점에서 어떤 이방인이 타국에 방문하게 됐을 때그 나라에 내가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이방인을 바라보는 그 국민들도 함부로 그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저의 언어가 아니라 그의 워딩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이방인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지점까지 보면 이 이방인이건 그 다른 나라이건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지구 표면을 땅을 디딜 권리를 갖고 있죠.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이방인이 다른 나라 영토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은 이 사람이 평화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조건은 충족돼야 돼요. 무조건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평화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맞이하는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그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 그래서 이 이방인이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환대권을 이야기해요. 이런 환대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보편적인 우호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런 보편적 우호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을 토대로 하여 국제연맹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국제적인 평화, 영구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한 거예요. 제안입니다. 더더군다나 한 국가 안에서 강제력을 발휘하는 차원으로 국제관계에서 강제력을 발휘하기는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국제 관계에서 연맹을 맺고 보편적인 우호를 따르는 법을 맺는다라고 하는 건 철학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본다면 현대사회에서 유엔과 같은 국제적인 연합기구나 그런 체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의 뭐 강제력은 혹은 아닐지라도 또 혹은 그런 구조는 아닐지라도 국제 여러 국가들이 연맹, 연합, 같이 뜻을 모아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폭력적인 문제들을 제재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근대 사회의 철학자가 제안한 이 아이디어는 현대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 중요한 시사점을 줄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문항에 나올 때에는 중요한 칸트이니만큼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정오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파트에선 이거예요. 연맹과 연방 부분에서 제가 화면을 쉽게 바꾸지 못한 이유가 이 부분에 포인트 하나를 꼭 짚으셔야 되는데 그 포인트는 이 국제연맹이 하나의 개별적인 주권국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주권국들의 상위에 있는 또 다른 국가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연맹일 뿐이에요. 연맹. 연맹이라고 하면 또 중요하고 중요한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마치 이 연맹 자체가 하나의 국가처럼 작동해서 개별 국가들을 통제하거나 개별 주권 국가들이 공화정치를 갖고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거나 심지어 뭐 폭력적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별 국가들이 자신들이 주권 국가로서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 국가들의 상위에 연맹이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작동하고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개별 주권 국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점이

선택지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옆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이 영구 평화를 위한 연맹을 맺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거 아니냐에 대해서 칸트가 제시하죠. 그 구체적인 항목들 자체가 제시문뿐만 아니라 선지로도 나왔어요.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되네요. 먼저 확정 조항 3개. 그 3개 중에 첫 번째는 앞에서 짚어봤었던 정치 체제의 전환 문제예요. 그 포인트, 키워드는 공화정치. 그러니까 칸트의 시점에서 봤을 때그 이전에 절대적인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정치 체제에서 권력이 분립되는 공화정체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1번 확정 조항으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국가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통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돼요. 그러니 마치 신이 내린 하나의 절대적인 권력처럼 작동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 체제가 아닌 자유, 평등, 공통의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화정체로 전환되어야 된다. 두 번째, 이런 공화정체를 가진 나라들이 어떻게? 연방체제를 구축하고 이 연방체제는 국제법을 따르도록 한다. 그래서 국제법은 자유로운 여러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제반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 시민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법은 위에서 말한 대로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거에 국한돼요. 국한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유가 앞에서 말한 대로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공화정체를 갖추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지 그런 국가들의 연합이 맺어졌다고 해서 그 연맹 체제가 그 개별 국가들의 뭐 개입하거나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연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은 서로의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약속만을 맺은 것이지 타국의 문제 함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국한이라는 말을 바라보더라도 하나 이 말이 뭔가 걸리는데 하지 않고 왜 국한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오히려 더 이해되는 중요한 도구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세 가지 확정 조항 잘 나옵니다. 다음 예비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까지 출제가 된 요소인데요. 자, 학교생께서 이것도 짚어보셨다면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첫 번째,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 조약이라는 말이 두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큰 의미에서 평화 조약을 맺으면 그야말로 그 조약대로 평화를 실현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아까 배경 설명해 드렸던 것을 약간 꼭지 삼아서 도구 삼아서 이해를 해보시면 그런 평화조약을 맺어서 당시에 일어나는 그 전쟁은 중단을 할지 모르지만 그 평화조약으로 인해 모든 전쟁이 영원히 영구적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런 반복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이 평화 상태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잠시 유지하고 있는 그 평화 상태가 다시 전쟁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제공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전쟁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효력만을 발생하는 그 정도의 역할만을 하는 평화 조약은 우리가 찐으로 원하는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모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자 하는 그 찐을 실현하기 위한 진짜 평화조약으로는 의미가 없겠다. 그러니 그 빈미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평화조약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진짜 약속이 아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2번으로 가보시면 그러려면 타국을 바라볼 때 상속, 교환, 매매, 증여를 통해서 어떤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개별적인 독립국가들의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행동도 해선 안 된다. 어떠한 독립국가도 타국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또 모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영구평화를 위해서는 상비군. 당시에 권력자들은 자신의 상비군을 만들어서 군사적인 힘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거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더 막강한 권력을 확보할 수도 있었죠. 그러니 이 상비군 제휴가 있었던 당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비군은 모든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군사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군사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칸트 입장입니다. 다음 네 번째,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해서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항상 체크하거든요. 근데 지난 평가원 문항에서 이 국채 발행이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제 뉘앙스가 딱 캐치되셨나요?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 국가 간의 대외적인 분쟁과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외에 이것과 문제되지 않는 정상적인 것까지 문제시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문장과 다 함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한 국채 발행 하면 안 된다. 이걸 온전하게 이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다섯 번째,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적으로 간섭하면 안 되죠. 개별 국가들은 공화정체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다음 여섯 번째,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이 없는 적대행위 하지 말라입니다. 그럼 그 적대행위가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암살자나 독살자를 고용, 항복 조약을 파기하는 거, 적국에서의 반역과 선동을 하는 행위들. 우리 당시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상대국의 지도자를 암살한다거나, 뭐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처치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혼란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일들을 암암리에 해왔겠죠. 그러한 적대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칸트가 현대를 만약에 바라본다면, 와, 내가 살았을 때 고민했었던 것들이 지금 현대라고 해서 완전히 다 해결되지 못했네. 아, 역시 평화라는 건꼭 실현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숙제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실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게 예비조항입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기. 그럼 오늘 배웠었던 내용 중에서 칸트의 영구평화론 너무 중요하니까 문항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제시문 선지 하나하나 다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만 돼. 그것은 평화연맹이라고 할수 있고 평화조약이라는 것과 봐요. 구별된다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화조약만으로 충분하다라기보다는 그런 평화조약과 차별화되는 평화연맹으로 모든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꿈꾼 거예요. 그래서 후자는 단지 그때그때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반면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정리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면 평화연맹이라고 하는 이 전자는 영원히 모든 전쟁에 종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칸트쌤. 그럼 칸트쌤의 입장에서 기억법.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에 기초해야 된다. 맞죠? 이 평화연맹에 기초해서 국제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조항까지도 살펴봤으니 맞는데요. 개념으로도 짚어봤어요. 니은번.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대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환대권이라는 단어가 아예 딱 들어가줬죠? 그러면 시원하게. 환대권의 실현을 통해서 이방인이 상대방 국가에 방문했을 때
적대적으로,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를 적대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대적인 대우를 받지 않게끔 하는 환대권이 필요하다고 분명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것이 세계시민법으로서 세계의 보편적인 우호에 국한되는 법으로 적용된다. 이 환대권이 강조되었었던 이유예요. 디귿법. 영구평화는 국가들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다. 맞아요. 위에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이첫 번째 문장이요.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니 국가들 간의 상호,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영구평화가 구축될 수 없다. 그러니 그런 국가들 간에 먼저 공화정체를 가진 개별 국가들이 국제연맹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국제법, 세계시민법을 따르는 계약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 내지는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1번. 이게 제가 강조드린 거예요. 국제연맹은 주권적인 권력을 지닌 국제국가로 기능하면 안 돼요. 하나의 국가와 같은 형태로 기능함으로써 연맹을 맺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어떤 영향을 주거나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차원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되 이들이 보편적인 우호에 한정하면서 연맹을 맺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연맹이 주권적인 권력을 갖는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 혹은 국제 국가와 같은 형태로 작동한다. 그걸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본 거죠. 그 정답은 기니디입니다. 제시문 문장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그 문장을 토대로 한세 가지의 항목 정진술로도 충분히 중요한 내용이고 리을의 오진술을 왜 틀렸는지 꼭 체크해 두시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칸트 문제 꼭 맞춰 오세요. 네. 그럼 이제부터 이 마지막 단원에서 해외 원조에 관련된 롤스 싱어 그리고 노직의 입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도 역시나 생활관료에서 어마무시한 사상가인데 롤스 선생님도 큰 영향이 있죠. 롤스 선생님의 이 생활관료에서 맨 마지막 단원 해외 원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만민법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부터 언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민법이라는 걸 읽어야 된다거나 이 책의 제목을 외워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부담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가 우리 앞에 단원에서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하게 됐었고 분배적 정의를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때 주로 정의론이나 공정으로서의 정의, 제서술이라는 저서들을 통해서 그의 입장들을 우리는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한 국가 차원이었어요. 한 국가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였고요. 이젠 주제 자체가 해외 원조잖아요. 해외 원조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한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들 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국가들 간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의 주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롤스 선생님은 생각한 거예요. 정말 공부할수록 참 섬세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국가들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체들을 합의의 당사자를 로이스 선생님은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까 하다가 People's라고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민 상호 간에 적용되는 어떠한 법을 도출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 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합의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있을 텐데 그 당사자들은 단지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국민들끼리, 우리 시민들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의 시민들끼리, 자유주의 국민들 상호 간에 하는 거니까 그 자유주의 국민들을 뭐라고 표현할까? 피플이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그 피플들 간에 합의해서 만들어낸 법을 로우 오브 피플스라고 해서 만민법이라고 표현하자. 라고 된 거예요. 로우 오브 피플스를 우리는 만민법이라고 번역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만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을 때 여기서 하나 잡아둘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기를 로이스가 정의 원칙이라는 걸 설명할 때는 한 국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적용되는 거라 그랬죠?
만민법은, 그럼 이제 만민법이라는 주어로 딱 설명을 드릴게요. 만민법은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자유주의 국민들 상호간에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롤색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 정의의 원칙 중에 차등의 원칙이죠. 그 차등의 원칙을 개별 국가의 국가 내부의 문제에는 적용을 하는데 국가들 간의 문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그의 관점을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나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그래서 그렇구나. 맞네라고 이해해야 더 오래 간다. 이건 사실 이게 정석이죠. 이해해서 오래 가려면 이 꼭지에서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민법이라는 거 얘기한 것 자체가 국내에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룰을 제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기본 입장도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만민법에 기반해서 해외 원조라는 것이 어떨 때 정당성을 갖니? 어떠한 방법으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되니? 라는 걸 얘기할 때요. 기본적으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갖고 있는 체제에 고통받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원조해야 되는 것이 당위적으로 오라, 도덕적으로 오라라는 의무로서 접근을 해요. 루스 입장에서. 근데 이런 의무로서 당연히 오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섬세한 이론의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론의 체계를 이해할 때첫 번째, 만민법에 근거해서 이 국가들 간의 관계를 분류를 해요. 국가들을 분류해요. 체제를 분류합니다. 그 체제 분류. Society of Peoples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총 다섯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이 중에 자유주의 사회 또는 국민, 비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사회 또는 국민이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체제의 분류는 그래도 인권이 실현되고 있는 체제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3번과 4번 체제는 위에 1, 2번에 비해서 인권의 문제가 잘 실현되지 못하는 인권에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되는 체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체제를 특정 지어서 명명하면 무법국가 그리고 불리한 여건의 사회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무법국가라고 하는 것은 타국에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정책을 쓰는 국가들을 의미하고요. 불리한 여건의 사회는 그야말로 그 사회의 여건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 그 체제의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 그래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체제는 자해적 절대주의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 자해적 절대주의 체제는 여기요. 인권이 존중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정치적인 결정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의미 있는 역할이 거부되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사회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외를 합니다. 그럼 이 제외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 이 1, 2번 인권의 문제가 잘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는 이 체제가 원조를 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고 국민이 정치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런 나라가 원조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이 나라들을 well-ordered peoples, well-ordered society,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원조의 주체가 돼서 원조해줘야 되는 원조의 대상은 3, 4번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 3번을 뺀다는 거예요. 왜 빼냐? 국가의 성격상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지만 타국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만민법상 3번에 있는 무법국가는 제외를 한다. 그리고 4번에 그 사회 여건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의 대상으로 삼는다. 5번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질서 정연한 사회가 원조 주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 대상,
주체와 대상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가입시키는 것이 원조 목표예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됐다. 그럼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거이자 목표인 건데요. 루이스 입장에 봤을 때 목표라고 하는 것은 원조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있는 그 사회가 원조를 통해서 질서정연한 사회로 전환이 되었다. 그렇다면 원조의 목표가 실현된 것이므로 그 목표가 실현되었다면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었다면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은 차단점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원조에 대한 그의 특이점이 나타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로스 입장에서 봤을 때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하는 거잖아요. 그 원조받는 나라가 사회 구조나 제도의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원조해주는 것이 원조의 중요한 목표이자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지원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 자체로 끝난다기보다는 그러한 지원들을 국가 구성원들한테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와 체제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쓰일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 원조를 통해 만약 이 나라가 구조 제도가 개선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빈곤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원조해주는 나라는 원조를 중단해야 돼요. 왜? 그들이 개선시킨 구조와 제도를 통해서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해야 하거든요. 그걸 만약에 원조하고 있던 나라가 계속 개입해서 구조를,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여하고 개입하게 되는 것은 부권적 온정주의,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해서 이걸 비판해요.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히려 구조와 제도를 개선한 그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던 나라가 적정 수준의 사회로 전환되었을 때 그 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자율성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조의 목표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이고 선지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여기다 한번 정리해봤어요. 키워드 완성시키면서 이 워딩 그대로 또박또박 정리를 하겠습니다. 루이스에게서 원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도덕적 당위, 의무로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관점을 이론화시켜서 표현하는 용어에 국제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제주의는 개별 국가들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역시 지향합니다. 그때 국제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루이스 입장에서 개별 국가들, 주권 국가들에 대한 존중, 정치적인 자결을 존중하지만 만약 그런 국가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그런 국가들이 어떤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접근법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음, 이 세 항목을 키워드, 최소주의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최소주의 자체가 선지로 들어오기보다는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그걸 최소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대표하자는 의미입니다. 루이스 입장에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그 사회가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질서정연한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는 그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빈곤할지라도 더 이상 원조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이런 상대적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국가가 원조해주는 국가가 남아서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온정적 간섭주의로 부권적 간섭주의로 옳지 않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조가 중단되는 차단점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차단점이 발생할 때 어떠한 사상가는 아직도 그 국가의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도와 구조가 개선됐다고 해서 당신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유로 원조가 중단되고 원조가 빠지게 되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는 어떡하냐,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비판이 있다면 롤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단점을 발생한다라고 한 것은, 설정해야 된다고 한 것은, 원조 대상 국가의 정치적인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음, 평등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롤스가 당시에 끼친 영향력이 엄청났겠죠. 그런 롤스가 해외 원조에 대해서 밝힌 이런 입장을 두고 또 여러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롤스가 끝까지 잡은 그의 입장은 이거예요.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로 진입하는 거였죠? 그것인 거지. 인류,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 향상. 그것 자체에 원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세계 국가들의 복지 수준과 부의 수준은 서로 다양할 수 있다. 각 사회마다 고유한 문화와 역사에 따라 필요한 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평준화할 필요 없다. 그래서 평등주의를 갖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정의론에서 차등의 원칙을 제시했잖아요. 하지만 국제적 차원의 분배 정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것을 누군가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걸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쓴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이거네요. 맨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롤스의 입장에서 만민법의 근거에서 피플스 이런 국제 관계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 자체가 국내적인 차원의 정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내용이 연결돼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것으로부터 여기까지 앞과 뒤가 동일하게 딱 포인트가 정리가 됐어요. 꼭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문제 꼭 맞춰주세요. 그럼 이런 롤스를 이해한 상태에서 피터 싱어는요, 재미있기도 하고 공부하는 재미도 있는 것이 공리주의를 잘 이해해두면 그 이론에 딱딱 맞아 떨어져 가요.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두 번째부터 가볼게요. 제가 짚은 부분. 피터 싱어는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기본 가정에서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에요. 그렇다면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선이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만큼 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인류의 의무라고 보고 있어요. 단, 이때 원조를 하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비용보다 이익이 더 커야 돼요. 즉, 공리주의니까 결과적 이익을 당연히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이익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혜택을 분명 분석해 보고 이 중에 비용이 더클 경우에 원조의 정당성을 갖는다. 반대로 말하자면,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혜택이 적다면, 비용에 비해서 혜택이 적다면 원조는 정당성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단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비용 대비 혜택 분석에 근거해서 이익이 더 크다면 어떤 공동체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랬죠? 그 내용을 첫 번째 항목으로 가보세요. 어떤 공동체 국민인지 상관없으니까 인종도 국가도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보편적인 인류의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세계적인 차원, 지구적인 차원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개인, 국가, 국제기구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굶주림과 죽음을 방치한다. 그건 인류 전체 고통을 증가시키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싱어의 입장입니다. 이런 싱어와 앞에 있었던 롤스의 입장을 보자면 해외 원조에 대해서 의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과는 달리 로버트 노직은 해외 원조를 통해 고통받는 누군가의 문제를 도와주는 것은 의무의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로 접근하거나, 혹은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로서 강제해서는 안 되고, 소유권을 강조했었던, 정당한 소유권의 소유와 처분을 강조했었던 그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 소유권을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전

이전하는 거,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에게 이전시키는 거, 즉 자발적인 선택과 도움이라면 그건 아름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이걸 도덕적 의무로 규정하거나 정책으로서 강조하는 것은 소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다시 표현해 볼게요. 소유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해외 원조가 있을 수 있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원조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싱어와 롤스와 대비된 노직의 관점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구도, 싱어와 롤스가 해외 원조로 엮여진 문항 보겠습니다. 갑번의 키워드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해서 원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종이 상관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세계시민주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공리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갑이 싱어입니다. 반면 을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질서정연한 사회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모든 인류의 복지 증진의 목표는 아닙니다. 라고 못 박았었던 롤스입니다. 이 내용을 두고 먼저 싱어 1,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싱어 입장에서 원조의 목적을 인류 전체의 복지 수준 향상에 두어야 된다. 싱어라면 맞습니다.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만큼 선인 거죠. 그런 공리의 원리를 이익평등의 고려 원칙을, 이익평등의 원칙을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 차원으로 적용을 하죠. 그래서 지구적 차원에서 전 세계 시민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켜서 인류 전체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다라면 싱어 입장에서는 그의 공리주의와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해외 원조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미 해결은 됐어요. 그럼 나머지 왜 오답인지. 2번, 모든 사람이 원조의 주체가 되어 소득 일부를 기부해야 된다. 밑줄 친 부분이 틀린 포인트입니다. 원조의 주체는 그 원조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의 일부를 부담하고도 그와 유사한 도덕적인 문제에 피해를 받지 않을 사람들,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 그럴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의 1%, 뭐 몇 퍼센트까지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원조 주체다라고 보지 않는다. 3번, 국가 간의 자원을 재분배, 더더군다나 차등의 원칙, 아니요. 차등의 원칙을 국제 간의 관계, 국제 분배 문제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롤스 기본 입장입니다. 다음, 4번, 무법국가는 원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 너무 중요하고 명확합니다. 5번, 자원이 부족한 모든 빈곤국을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특히 롤스 입장에서는 원조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입니다. 그런 점에 포인트를 두고 본다면 을 자체 내에서도 원조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 1번이 더더욱 정답이다라는 거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단원까지 열심히 달렸는데 15시간 너무너무 소중했고 그렇게 소중하게 열심히 달린 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무엇보다 몸과 마음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면서 한 스텝 한 스텝 잘 밟아가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잘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치과학, 치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5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부나 우주 팽창을 공부할 텐데 특히나 우리 우주론에 대한 얘기 좀 얘기할 거고요. 우주 모형에 대한 얘기, 우주의 미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스터키를 봐야 되겠죠. 볼게요. 자, 마스터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빅뱅 우주론을 얘기할 건데 급팽창 이론에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우주론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초기 빅뱅 우주론은 관측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한계가 뭐예요?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 자기 홀극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지평선 문제는 우주의 지평선 부근에 있는 양쪽 지평선 부근에 있는 이곳에서 여기서 에너지 교환이 있는 것처럼 에너지 분포가 굉장히 균질하다라고 하는 거.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쪽 끝이랑 이쪽 끝, 이쪽 공간도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이쪽 공간도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데 양쪽의 공간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균질할 수가 있지? 서로 상호작용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상한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게 지평선 문제고요. 평탄성 문제는 왜 이렇게 우주가 평탄해 보이는 거야? 행성도 곡률을 가지고 있고 별도 곡률을 가지고 있고 은하도 곡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주는 이렇게 평탄해 보이지? 이상하다. 이게 평탄성 문제. 자기 홀극의 문제는 빅뱅 초기에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특이한 입자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홀극인데 자기 홀극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왜 관측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문제가 빅뱅 우주론의 관측적 한계였어요. 초기 빅뱅 우주론에. 그걸 해소한 게 급팽창 이론이라는 거죠. 우주 초기에 빛보다 빠른 팽창이 있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은 지금 전체 우주의 요만큼에 지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한계가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1A형 초신전과 우주 가속 팽창.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든 아니면 과거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는 물질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었죠. 우주에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은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물질에 모여있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러면 우주가 계속 영원한 팽창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의문을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들은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A형 초신성을 관측해 볼 1A형 초신성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외분화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관측을 해본 결과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한다는 거야. 이상한 거지. 왜?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가속 팽창을 하기가 어렵거든. 그런데 가속 팽창을 하고 있대. 그러면 물질이 아닌 무엇인가가 이 팽창을 도와준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뭐죠? 우주의 구성요소에서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등장한 거죠. 아셨죠? 그래서 암흑에너지가 이 우주의 팽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도입이 된 에너지인 것이고 이제 나머지 물질들로 하여서 지금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를 설명하는 거고 이러한 우주 구성요소의 비율에 따라서 어떤 우주는 팽창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어떤 우주는 팽창을 잘 못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우주를 판별할 수가 있느냐 또는 시간에 따라서 물질의 비율은 어떻게 변해요?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어떻게 변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포인트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되면 체크, 체크, 체크. 기억이 안 되면 복습.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의 모형을 이해할 때는 무조건 곡률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곡률이 양의 곡률이에요? 닫힌 우주. 곡률이 음의 곡률이에요? 열린 우주. 곡률이 0이에요? 평탄면. 이 곡률은 무엇을 가지고? 우주의 밀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밀도가 임계밀도보다 커요. 무엇인가 안에 많이 들어있어. 많이 들어있으면 공모양, 닫힌 우주, 양의 곡률. 적게 들어있어. 그러면 공에 반대해야 되는 모양. 이렇게 열려있는 모양, 말 안장 모양. 곡률은 음의 값, 열린 우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앞서 얘기했습니다. 암흑에너지가 얼마큼 들어있니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에 대한 것이 결정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암흑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커요. 팽창 속도가 커지는 미래를 접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어떠한 우주 모형에서 암흑에너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물질만 있어. 라고 하면 결국에 그 우주 모형, 우주는 감속 팽창을 한다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거기에다가 초기에 급팽창을 하였다를 인정. 그리고 지금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것까지 인정. 즉 우주 구성요소에서 암흑에너지까지 인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어떤 우주에 대한 모형이 표준 우주 모형. 빅뱅 우주론을 기본으로 하고. 아셨죠? 여기까지 기억이 나면 체크, 체크, 체크. 기억이 안 나면 복습. 됐죠? 이제 문제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림 가와 나는 코비만 환경과 WMM 만 환경으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우주 배경 복사를 지금 관측을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떤 거지? 전파 영역에서 지금 관측이 되는 우주 배경에 쫙 깔려 있는 빛이다. 언제 방출됐지?
우주 나이, 빅뱅 이후 38만 년 경에 방출이 됐지. 우주의 온도가 3000K일 때 방출이 됐지. 우주에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때 방출이 되었지. 방출되었지. 됐죠? 그 빛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커져서 지금은 그 빛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파장이 길어져서 지금은 파장이 굉장히 길어져서 전파 영역에서 주로 관측이 되지. 그게 지금 이러한 분포로 보이고 있지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가 코비만 환경이고 하나가 WMM 환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료에서 볼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해상도예요, 해상도. 해상도를 보면 누가 조금 더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이 되어 있느냐. 얘가 조금 더 세밀한 점들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다. 즉, 해상도는 누가 더 좋아요? 가가 나보다 좋아요. 그 얘기는 뭐지? 해상도가 좋다는 얘기는 더 좋은 장비로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얘가 과거, 얘가 조금 더 최근 거, 얘가 조금 더 나중에 관측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코비만 환경이 과거, WMM 만환경이 최근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WMM. 됐죠? 나는 가보다 먼저 관측한 것이다. 나는 가보다 먼저 관측한 거 맞고요. 가와 나는 모두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하였다.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지 않죠.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을 하면 어두운 밤 하늘밖에 안 보여. 거기에 중간중간에 은하와 별이 있는 게 보이겠지. 아셨죠? 틀렸다. 가와 나의 관측 결과는 초기 우주가 완벽하게 균일하다는 것을 지시한다. 완벽하게 균일하면 이러한 불균일이 이러한 불균일이 존재할 수가 없겠지. 초기부터 불균일이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주가 커져서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인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넌 틀린 거고 이러한 불균일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물질이 조금 더 많은 곳, 에너지가 많은 곳에 별과 은하의 탄생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아셨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기억만 맞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추가 선지는 요겁니다. 보겠습니다. 추가 선지.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근거에 해당한다. 맞죠? 우주 배경 복사. 빅뱅 후 38만 년에 전 우주 공간에 있었던 전자와 원자핵이 달라붙으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 공간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어서 우주 배경 복사가 쫙 깔려 있었다고. 그 당시에 우주의 온도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꽉쫙 깔려 있었다고. 그 이후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지고 세기가 약해져서 현재는 전파 영역에서 이렇게 약한 세기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아셨죠? 맞는 거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온도가 약 2.7K일 때 방출되었다가 아니라 3000K일 때 방출되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파장이 점점 짧아졌다가 아니라 길어졌다라고 해야 되겠지. 추가 선지는 리을만 맞는 거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기역과 니은의 차이는 1000만 켈빈 이상이다. 기역은 여기 짙은색. 니은은 아주 옅은 곳을 기역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짙은 곳, 아주 옅은 곳. 얘와 얘의 온도 차이가 1000만 켈빈 이상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은 수생과 반응을 해서 별의 내부에서 헬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온도였잖아. 중심부에서. 주기화성이 중심부에서. 맞죠? 얘와 얘의 온도 차이가 1000만 켈빈이라고 하면 이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지금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봤을 때 얘와 얘의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짙은 것과 옅은 것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차이는 사실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굉장히 적은 차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에 쫙 깔렸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 굳이 우리가 온도로 표현한다고 하면 얘와 얘의 온도 차이는 뭐 10만 분의 1K 정도? 10만 분의 1도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야. 아셨죠?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의 차이가 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차이인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는 현상을 급팽창 이론의 등장과 관련시켜 설명하면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균일하게 관측이 되는데 어디서든. 그럼 어디서든 우리가 봤을 때 에너지 분포가 거의 균일하다. 그 얘기는 이 영역과 이 영역이 과거에 충분한 상호작용을 했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급팽창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굉장히 지금 작았던 거야. 초기에. 우리가 지금 볼수 있는 우주는 굉장히 초기에 작았어. 그래서 에너지 교환을 충분히 이미 했어. 그러한 다음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역 내에서는 에너지 분포가 굉장히 균일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미 과거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아셨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지평선 문제랑 관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열하다. 지평선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해결한 게 누구? 급팽창이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1번 봤고요. 이제 대표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이론에 관련된 문제죠.
자, 그림은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빅뱅 우주론.

무각급행장 이론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점선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우주, 관측 가능한 이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게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에 의하면 우주가 이렇게 커진 거야, 이렇게. 이게 지금 A가 설명하는 우주야. 아셨죠? 그런데 B에 의하면 뭐냐? B는 아니야, 우주는 처음에 굉장히 작았어. 굉장히 작았어. 그리고 어느 시점에 굉장히 크게 팽창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은 요 정도야. 를 설명하는 거야. 아셨죠? 그게 B예요. 그러니까 B가 급팽창이 되는 거고, 급팽창 이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빅뱅 우주론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빅뱅 우주론이 된다. 이 급팽창의 시기, 여기가 바로 지금 급팽창이 일어난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급팽창. 급팽창이 일어난 시기는 빅뱅 이후 1초도 안된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 아셨죠? 자, 기역 시기의 우주의 밀도 변화량은, 변화량의 절대값은 A가 B보다 크다. 지금 A는 부피가 거의 일정하게, 거의 일정한 비율로 부피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B는 부피가 확 커져버리는 거야. 아셨죠? 어차피 물질의 질량은 우리가 일정하다고 보니까, 총질량은 일정하다고 보니까 지금 부피 변화가 요만큼, 부피 변화가 요만큼, 반지름의 변화가 요만큼이라는 얘기는 부피 변화는 이거의 세제곱으로 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부피 변화가 있다는 거죠. B 모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밀도 변화도 B에서 엄청나게 크게 나타난다. 밀도 변화량의 절대값은 A가 B보다 작다. B가 엄청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역 시기 이전에 우주 양쪽 끝에 있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A가 B보다 가까웠다. A라고 하면 이렇게 양쪽 끝. B라고 하면 이렇게 양쪽 끝이 되겠지. 또는 요 시기에 A, 반지름이 요만큼이니까 그 반대 방향도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양쪽 끝. 요만큼이 반지름이죠? 그 반대 방향도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때의 양쪽 끝. 비교해보면 B가 훨씬 더 양쪽 끝에 거리가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A가 B보다 가까웠다가 아니라 누가 더 가까웠다고? B가 더 가까웠다고. 아셨죠? 현재 우주의 곡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평탄하다는 것은 평탄성 문제. 누구로 설명하는 거예요? B로 설명할 수가 있다. 맞는 거죠. 이렇게 커지고 나서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전체 우주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주가 평탄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아셨죠? 개미가 지구의 표면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개미가 봤을 때는 우주의 표면이, 아니, 다시요. 개미가 봤을 때는 지구의 표면이 굉장히 평탄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야. 지구가 사실 둥글지만, 개미의 인식 수준에서는. 예, 그런 논리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원래 문제에서는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는 요겁니다. 기역 시기에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다. 기역 시기라고 하면 급팽창 시기. 요 시기에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다.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지만 공간은 빠른 속도로 팽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량은 A가 B보다 크다. 우주의 크기 변화량은 누가 더 크다? B가 압도적으로 큰 거죠. A가 B보다 작다. B가 크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모두 기역 시기 이전에 생성되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급팽창 이후에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요 녀석들이 나중에 헬륨 원자핵을 형성하는데 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전이 아니라 이후야. 틀렸어. 리을만 맞는 거 추가 선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T1이 T2보다 크다. 여기를 T1, 여기를 T2라고 하겠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커진다. 아셨죠? 그러면 T1이 T2보다 작다.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초기 빅뱅 우주론의 한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거?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 자기 홀고개 문제. 맞죠? 그걸 다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하였다라고 하는 거 정리.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2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우주의 가속 팽창과 관련된. 자, 그림은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팽창 가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여기 현재 있고요.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우주는 팽창 가속도가 양수야. 그러니까 점점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지. 누구에 의한 효과예요? 암흑에너지에 의한 효과예요. 자, 시간이 지나서 우주가 팽창을 합니다. 그럼 우주 공간이 커져요. 우주 공간이 커지면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암흑에너지 양도 증가하는 거야. 아셨죠? 암흑에너지 양은 공간이 커짐에 따라 같이 증가. 아셨죠? 그럼 암흑에너지 효과가 점점 더 커지겠지. 왜냐하면 공간이 커짐에 따라서 물질의 밀도는 줄어드는데 암흑에너지는 양이 그만큼 증가하니까 암흑에너지 효과가 더 커진다고.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팽창 가속도는 더 커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볼때 이쪽으로 시간이 가는 거구나. 이쪽으로 시간이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됐죠? 이렇게 놓고 문제 봅니다. T1은 T3보다 미래의 시기이다. 과거. 여기가 과거.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여기가 미래로 가는 겁니다.

바뀌는 요 지점이 지금 T2라고. 맞죠? 그럼 T1 시기는 요것보다 과거에 있네. 일정하게 팽창 속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줄어들고 있는 T1 시기는 여기 어딘가 있잖아. 맞죠? 그럼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속도 자체의 값은 더 크겠네. 이쪽이 속도가 더큰 거니까. 그러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빠르다. 맞는 거고요. T3일 때 현재보다 암흑물질의 비율, 분해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크다. T3일 때는 지금보다 더 미래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암흑물질은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밀도가 줄어드는데 얘는 밀도가 일정. 얘는 양이 늘어나는데 얘는 양이 일정.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더 커진다. 맞죠? 그러면 T3일 때는 현재보다 요 비율이 크다. 맞죠? 니은, 티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선지는요. 추가선지는 요거 가져왔어요. 자, T2일 때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율은 0이다라고 되어 있죠? T2일 때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율을 얘기하고 있어요. 크기 변화율이 뭐죠? 속도지, 속도. 속도가 0인 1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T2일 때는 속도의 변화율이 0인 거지. 속도가 0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넌 틀렸어. 0이 아니야. 양수야, 양수. 속도가 있어, 양수. 아셨죠?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낮다고 되어 있었죠?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면서. 그럼 시간에 따라 증가하니까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점점 커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어떤 거예요? 일정이야, 일정. 아셨죠?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공간이 커지면 우주 공간이 커짐에 따라서 암흑에너지의 양이 그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으로 가는 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낮다가 아니라 일정입니다, 일정. 우주 배경복사의 파장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 우주 배경복사의 파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길어진다. 라고 하면 T1일 때가 더 짧다. 맞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비읍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기역 시기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현재보다 빨랐던 시기가 있다. 기역 시기를 선생님은 이렇게 놓겠습니다. 기역 시기. 기역 시기. 기역 시기 이전에 우주의 팽창 속도는 현재보다 빨랐던 시기가 있다. 자, 보면 T2가 여기고요. 그리고 기역 시기가 이쯤 어딘가야 될 것이고 현재가 이쯤 어딘가가 되겠죠? 현재가. 현재. 맞죠? 그 현재보다 기역 시기는 과거고요. 그거보다 더 과거의 어느 시점에 팽창 속도가 현재보다 빨랐던 시기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지. 현재 팽창 속도가 요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에 의하면 쭉 가면 언젠가는 이때보다 속도가 더 빠른 시기가 있겠지. 맞죠? 그러니까 T 기역 시기 이전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현재보다 빨랐던 시기가 있다가 맞는 거예요. T3에서 T2에서 T3 동안 우주의 팽창 속도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하면요.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죠? 여기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T3에서 T3. 그러면 T2 쭉 갑니다. 계속 커지겠죠? 계속 커지겠죠? 계속 커지겠죠? 여기에 T3가 오겠죠. 속도 변화율이 지금 플러스 양수니까 속도는 계속 커져야 돼. 이런 식으로 설명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3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유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4번.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 이런 문항. 과거에 굉장히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였는데, 좀 우리가 좀 연습이 많이 되고, 이제 교재에서, 많은 교재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뤄서 지금은 조금 그래도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는 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자, 그림은 어느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길어진다. 여기를 밑줄 그으세요.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길어진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간이 지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크기가 커졌어. 맞죠? 이때는 현재보다 우주의 크기가 2분의 1일 때, 이때는 현재보다 우주의 크기가 5분의 1일 때. 여기서의 우주의 크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우주의 크기는 거리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 척도라고 하는 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 지금의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를 1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그거의 절반이었다. 과거에는 그거의 5배 짧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런 관점으로 보자고. 요때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자고. 1로. 그럼 요때를 1로 기준으로 삼으면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2.5.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5가 되는 거야. 맞죠? 그걸 여기다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자, 여기가 언제냐면 120억 년 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80억 년 전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서 현재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죠? 여기서 지금 120억 년 전의 거리 척도가 얼마냐면 1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r이 2.5야. 그럼 얘는 얼마냐면 5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을 그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파장 하나를 그렸어. 빛 하나를 그렸어. 그럼 여기는 파장이 그만큼 길어진다고. 여기 파장이 더 그만큼 길어진다고. 이렇게 길어진다고. 아셨죠? 파장이 그만큼 길어진다고. 즉 여기다가 파장을 체크하면 여기를 람다 제로라고 하면 얘는 2.5 람다 제로가 되는 거고 얘는 5 람다 제로가 된다고.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주가 크기가 2.5배 커졌다. 즉이두 지점 사이의 거리 또는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2.5배 커졌다라고 하면 거리가 이만큼 커졌다고 하면 부피는 얼마나 커질까? 부피는 요 그림을요. 9라고 생각해 보세요. 9. 9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9라고 9. 9라고 생각해 보면 지름이 두배 커졌다는 얘기는 반지름도 두배 커진 거야. 반지름이 두배 커지면 9의 부피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를 1이라고 하면 이때는 2.5의 세제곱. 이때는 5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아셨죠? 요렇게 가지고 가서 이제 문제 보는 거예요. 볼게요. 120억 년 전, 120억 년전 우주에서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물질 밀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단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물질 밀도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건데 120억 년 전의 특징은 뭐냐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이랬는데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율을 따지면 이랬는데 그게 이렇게 바뀌고 있어. 이렇게. 즉 시간에 따른 크기 변화율이 줄어들고 있네. 감속 팽창 상태인데 감속 팽창 상태라는 겁니다. 감속 팽창 상태면 누구의 영향이 더큰 거야? 물질의 영향이 큰 거야. 물질이 과거에 물질의 밀도가 굉장히 컸다는 거지. 즉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물질의 밀도보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아셨죠? 물질의 밀도가 더 컸기 때문에 감속 팽창을 한다. 만약에 암흑에너지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더 크죠? 그러면 무조건 가속 팽창으로 가는 거야.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더큰 거야. 만약에 암흑에너지의 밀도와 물질 밀도가 같다라고 해도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더 커요. 그래서 가속 팽창으로 합니다. 만약에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약간 작다라고 해도 가속 팽창으로 갑니다.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더 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80억 년 전이 120억 년 전의 2.5배이다. 80억 년 전은 요거고요. 120억 년 전은 요겁니다. 그럼 요때 파장과 요때 파장을 비교해 보면 이때의 두 배가 되겠네. 그렇죠? 80억 년 전이 120억 년 전의 2.5배 맞고요. 전체 우주 구성 요소에서 요거는 80억 년 전이 현재보다 8배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어떻게 간다고? 얘는 일정하다고. 일정. 그럼 물질의 밀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해. 물질 밀도가 감소한 이유는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맞죠? 그 얘기는 반대로 가면 과거로 가면 과거로 갈수록 물질 밀도는 커진다. 맞죠? 기준이 어디야? 지금 80억 년 전이랑 현재를 비교하라고 했잖아. 요때와 요때를 비교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때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때를 반지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이때를 80억 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요때가 반지름 1이면 여긴 반지름 2가 되겠네. 2.5랑 5니까. 맞죠? 그럼 부피로 따지면 이때가 1이라고 하면 이때가 부피는 얼마예요?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겠네. 맞죠? 그럼 물질의 밀도로 따지라고 하면 이때보다 이때 물질의 밀도는 8분의 1이 된 거야.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때가 물질의 밀도가 1이라고 하면 이때는 8이 되는 거지. 1이라고 하면 8이 된다고. 아셨죠? 이때가 물질의 밀도가 더 크다. 그걸 가지고 가면 전체 구성 요소에서 암흑에너지 밀도분의 물질 밀도는 80억 년 전이 현재보다 8배 크다. 맞는 거죠. 8배 크다. 얘는 어차피 일정하니까 얘만 따져 붙이면 된다고. 아셨죠?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추가 선지 준비한 거. 추가 선지는 자, 120억 년 전에 방출되어 현재 우리에게 관측되는 빛의 적색 편이는 4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적색 편이를 람다 제로의 델타 람다라고 했어요. 요건요, 람다 제로의 현재 관측되는 파장 빼기 출발할 때 파장이야. 아셨죠? 그러면 120억 년전 것과 현재 거를 비교할 거거든. 120억 년전 거는 요거고 현재는 요거야. 아셨죠? 그 현재 관측되는 파장이 얼마야? 5 람다 제로라고. 람다 제로 분의 관측되는 파장 처음 파장. 그러면 요걸 해주면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는 해주면 람다 제로분의 4 람다 제로가 되니까 4. 맞네요. 이렇게. 자,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우주 팽창 속도는 지속적으로 빨라졌다. 이때만 해도 늦어진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빨라졌다는 틀렸고, 암흑에너지 밀도는 80억 년 전이 현재의 8배이다. 이거 많이 얘기했었죠.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 아셨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자, 기역 시기에 어느 은하 P에서 출발한 빛이 현재 우리 은하에 도착한다면 현재 P와 우리 은하 사이의 거리는 80억 광년이다. 기역 시기를 어디로 놓을 거냐면 여기를 기억을 하겠습니다. 요 시기에 어떤 은하에서 빛이 출발했대요? 자, 보자. 기역 시기에 지금 여기에 은하가 있고 여기에 은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빛이 출발했습니다. 아셨죠? 이 빛이 여기에 도달을 한 거야. 여기에 도달을 했어. 그런데 그 시점에 이제 우주는 엄청나게 커졌겠지. 빛이 딱 도달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80억 년이야. 그러면 이 빛이 80억 년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빛이 이동한 거리는 8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간 거리. 80억 광년이야. 80억 광년. 그런데 중요한 건, 요 시점에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요 문제에서는. 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보세요. 얘가 여기까지 오는 중간쯤 왔다고 칠게요. 이쯤 왔어. 빛이 여기 이쯤 왔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빛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빛이 지나온 요 공간, 커지겠지. 그쵸? 얘가 가는 동안에 앞으로 갈 공간, 커지는데 지나온 공간도 계속 커지겠지. 무슨 얘기냐면, 빛은 80억 년 동안 이동한 게 맞는데, 80억 년 동안 팽창한 공간은 빛이 앞으로 가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공간도 팽창을 하지만, 지나온 공간도 계속 팽창했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80억 년이 지난 시점에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빛이 이동한 거리보다는 무조건 더길 수밖에 없다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자, 120억 년 전에 우주 배경 복사와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의 복사 그래프 개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제 이런 것도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개형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자, 120억 년전 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주 배경 복사에 최대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파장 길어지죠. 색이 전체적으로 색이 어떻게 되죠? 약해지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용 4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용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은 자, 우주 구성 요소고요. 자, 그림은 빅뱅 이후 T1, T2 시기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이다.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납니다.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 아니죠.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증가한다. 왜냐하면 공간이 커지니까. 그런데 물질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물질의 비율은 감소한다. 여기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 자, 둘 중에 하나가 비교적 더 옛날일 거고, 둘 중에 하나가 그 이후의 시간이겠지. 최근으로 온 시간 또는 뭐 앞으로 미래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B를 볼까요? T2에서 T1으로 시간이 바뀌었다고 하면,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B는 줄어들었어. 맞죠? C도 줄어들었어. A는 늘어났어. 그럼 A는 암흑 에너지, B와 C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설명이 되죠. 근데 만약에 T1에서 T2로 시간이 흘렀다고 가볼게요. 그럼 A는 줄어들었어, 물질. 그런데 B가 늘어났는데 C도 늘어났어. 암흑에너지는 한 개밖에 없는데 설명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 시간은 이렇게 간 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건 뭐죠? 암흑에너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넌 누구니? 너는 둘 중에 상대적으로 많은 거 암흑 물질이 되는 거고, 너는 누구니? 둘 중에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거 보통 물질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암흑 물질은 보통 물질의 대략적으로 한 5.5배 정도.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은 오이지다. 물질은 오이지다. 반찬 중에 오이지 반찬이잖아요. 물질은 오이지다. 왜냐면 오이지. 현재 지구에서, 아, 현재 지구가 아니죠. 현재 우주에서 물질, 보통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27%. 그래서 물질은 오이지다. 그럼 둘을 합하면 32%가 나오죠. 나머지 68%가 암흑 에너지 비율. 요 정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T1은 T2보다 과거의 시기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간이 간 거죠. 그러니까 너는 틀렸지. T2가 과거지.
비는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 비가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은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가 없죠. 암흑물질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T1 시기에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T1 시기를 보면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물질의 비율과 비교해봤을 때 이 비율보다 이 비율이 더 크죠. 전체 우주 구성요소의 50%를 넘어요. 얘와 얘가 비율이 똑같아도 1대1이어도 가속 팽창하거든. 그런데 얘가 비율이 더 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지금 가속 팽창을 하는 거야. 현재가 지금 이 지금이랑 비슷하죠. 가속 팽창한다? 맞는 거. 디귿만 맞는 거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A의 밀도는 T1이 T2보다 높다. A가 누구라고요? 암흑에너지라고요.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 계속 가는 거예요. 자, 태양을 이루는 주요 구성물질은 B에 해당한다. 태양을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구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이잖아. 자, 그런 것들은 다 보통 물질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B가 아니라 보통 물질, C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C는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 양을 추정할 수 있다. C는 보통 물질이죠? 선생님,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을 추정하는 건 암흑물질이잖아요. 암흑물질이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을 추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질이니까, 질량이 있으니까. 보통 물질도 물질이고 질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 양을 추정할 수 있다. 아셨죠? 비음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현재 우주 구성요소의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숙제예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비율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오이지. 5%는 보통 물질, 27%는 암흑 물질. 그러면 두 개 더하면 32%니까 68%는 암흑 에너지. 아셨죠? 정확한 값은 찾아서 숙제. 아셨죠? 이렇게 해서 대표형 5번 했고요. 이제 대표형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6번. 자, 팽창 우주와 우주 구성요소의 변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물질, 암흑에너지, 우주배경 복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니까 지금 얘가 물질, 요 점이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암흑에너지. 요 색칠되어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암흑에너지가 여기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빛의 파장이 표현되어 있는 요 파동이 우주배경 복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질은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비율이 어떻게 된다? 비율이 줄어든다. 암흑에너지는요, 비율이 증가한다. 우주배경복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장이 길어진다. 아셨죠? 자, 암흑에너지의 총량은 증가한다. 자, 암흑에너지, 우주가 공간이 커짐에 따라서 공간 자체가 커져요. 그럼 공간에 자리하고 있는 암흑에너지의 총량 역시 같이 증가한다. 물론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지만 총량은 증가한다고. 아셨죠? 우주배경복사의 파장은 길어진다. 맞고요. 요 값은 작아진다. 자, 물질 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질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암흑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일정이죠. 그러면 분자는 일정인데 분모가 감소하니까 이 값은 커져야 되겠지. 너는 틀렸어. 그러면 기억 니은만 이렇게 옳은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는 내려간다. 우주의 온도는 내려가죠. 왜냐하면 우주배경복사의 파장이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기가 약해지고요. 공간 자체가 커지면 여기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빛을 줄 수 있는 이런 녀석들이 에너지 밀도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간다. 맞는 거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통 물질 분의 암흑 에너지 밀도 플러스 암흑 물질의 밀도는 점차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식은요, 뜯어서 봐야 돼. 자, 요 식은 요것 플러스, 그 다음에 요것이 되는 겁니다. 보통 물질 밀도 분의 암흑에너지 밀도 더하기 보통 물질 밀도 분의 암흑에너지 물질 밀도 맞죠? 근데 여기서 요 값은 일정이야. 일정이라고. 보통 물질 분의 보통 물질의 밀도 분의 암흑 물질의 밀도는 일정 값이라고. 대략적으로 5.5배 얘기했었죠. 그런데 요 값은 좀 차이가 있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값은 보통 물질의 밀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근데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게 간다고. 그러면 요 값에서 분모가 줄어드니까 요 값은 커지겠지. 그러면 요 전체 식으로 봤을 때 얘는 일정이고 요 값은 커지니까 점차 커져야 되겠지. 너는 틀린 거야. 우리 은하 내에 차지하고 있는 물질의 비율은 보통 물질이 암흑 물질보다 높다. 우리 은하 내에 차지하고 있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 은하 내에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 누가 더 많다? 암흑 물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셨죠? 요거 지식으로 한번 이번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암흑물질이 많아요. 헤일로 공간에 암흑물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셨죠? 자, 차지하고 있는 물질의 비율은 보통 물질의 암흑물질보다 적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만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평균 온도는 T1 시기가 T2 시기보다 높다. 여기를 T1, 여기를 T2라고 하면요. T1 시기가 높고 갈수록 온도는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 맞는 거고요. 시간이 경감에 따라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고.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다고. 밀도는 일정하지만 물질 밀도가 계속 줄어드니까 암흑에너지 비율은 증가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대표형 6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형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밀도와 곡률에 관련된 거. 표는 우주 모형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어느 우주 모형에서 공간의 기하학적인 성질을 표현한 구조. 가와 나는 닫힌 우주,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모형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곡률이 나와 있고요. 임계 밀도 분의 우주의 밀도가 나왔어. 근데 그 값이 1이래, 얘는. 그 얘기는 뭐예요?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가 같다는 얘기지. 적당한 값만큼 들어있는 거야. 아, 너 평탄 우주구나. 곡률이 0인 평탄 우주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요. 곡률이 음수야. 그러면 너무 적게 들어있다는 거지. 기준값에 대하여 너무 적게 들어있어. 즉, 임계 밀도 분의 우주의 밀도가 1보다 작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너는 열린 우주야.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우주는 가에 해당한다. 지식입니다, 지식. 현재 우리의 우주는 어떠한 모양이야? 현재 우리의 우주의 모형은 굉장히 평탄해 보인다며.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평탄해 보인다며. 그래서 급팽창 이론을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탄면을 가지고 있는 우주, 가에 해당한다. 맞는 거고요. 그림은 나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나를 보면요. 약간 말 안장 같은 느낌이지. 말 안장 같은 느낌이고, 우리가 감자칩을 보다 보면, 감자 과자 있죠? 감자 과자, 칩으로 이루어진 감자 과자를 보다면, 이런 식으로 마치 우산이 뒤로 이렇게 접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요게 어떠한 구조예요? 어떤 우주? 열린 우주의 모습이지. 열린 우주, 곡률이 음의 값일 때, 이렇게 뒤로 뒤집혀 있다. 아셨죠? 누구? 나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맞는 거고요. 우주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되어 있죠?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임계 밀도 값은 고정이에요. 고정값. 고정값에 대하여 지금 가는 임계 밀도분의 우주의 밀도가 1인데 나는 임계 밀도분의 우주의 밀도가 1보다 작아. 분모가 똑같아. 그럼 분자는 가가 더 크겠네. 그치? 그러면 가가 나보다 크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역, 년, 디귿 모두 다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고요. 자, 추가 선지는 이겁니다. 가의 곡률은 0이다. 맞고요. 암흑에너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물질만 고려한다면, 가의 우주는 언젠가 팽창을 멈추고 수축한다. 팽창을 멈추고 수축한다? 어떤 우주? 곡률이 플러스인 닫힌 우주를 얘기하는 거지. 얜 누구라고요? 곡률이 0인 평탄 우주라고. 틀렸네.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는 건 맞아요. 0에 수렴하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야. 그게 지금 평탄 우주. 아셨죠? 자, 현재 우주 크기가 일정할 때 모형으로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는 가가 나보다 많다. 모형으로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얘는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가 열린 우주고 하나가 평탄 우주입니다. 여기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주의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속 팽창 우주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에 대하여 열린 우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열린 우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린 우주. 그러면 평탄 우주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평탄 우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평탄 우주야. 평탄 우주. 여기다 만약에 닫힌 우주를 표시하라고 하면 닫힌 우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게 닫힌 우주. 됐나요? 그러면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라고 했잖아요. 우주의 나이를 비교해 보면 현 시점은 요게 현재이기 때문에 요게 현재이기 때문에 자, 닫힌 우주는 요게 나이인 거고 평탄 우주는 요게 나이인 거고, 열린 우주는 요게 나이인 거예요. 그럼 열린 우주가 나이가 더 많겠네. 그러면 우주의 나이는 가가 나보다 적다라고 해야 되겠지. 적다. 나가 더 많다. 열린 우주가 많다. 됐죠? 그럼 추가 선지에서는 우리가 리을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만 더. 요렇게. 자, 그림의 삼각형 내각. 내각의 합의 크기는 180도보다 작다. 요렇게 했죠. 그림에서. 여기서 삼각형을 그려보자고. 이렇게 그려보자고. 그러면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지. 삼각형 내각의 합의 크기는 180도보다 작다가 맞죠. 평탄 우주라고 하면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 만약에 닫힌 우주라고 하면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더 크다.
아셨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계밀도 분의 우주의 밀도에 따른 우주 모형을 닫힌 우주, 열린 우주, 평탄 우주로 표현한다고 하면, 자, 닫힌 우주라고 하면요, 우주의 평균 밀도 또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밀도보다 크죠. 그럼 저 값이 어떻게 돼요? 1보다 커요. 열린 우주라고 하면 저 값이 1보다 작아요. 평탄 우주라고 하면 이 값이 1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유형 7번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우주 모형과 우주의 미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주의 모형을 이해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공유를 판단해야 된다. 공유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물질의 밀도, 암흑에너지의 밀도를 더한 우주의 밀도를 임계밀도랑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임계밀도보다 크면 공유율이 양이에요? 그럼 닫힌 우주. 이렇게 가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그렇게 우주 모형을 판단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암흑에너지가 얼마큼 들어있니? 암흑에너지가 많이 들어있으면 가속 팽창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임계밀도에 대한 물질의 밀도, 임계밀도에 대한 암흑에너지의 밀도입니다. 로시분의 로엠, 로시분의 로람다. 맞죠?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로엠 플러스 로람다가 됩니다. 얘가 뭐냐면 우주의 밀도야. 그거를 로시로 나눈 거. 두 개를 더하면. 맞죠? 그 값이 1이라면 평탄 우주가 되는 거고, 이 값이 1보다 작다면 열린 우주가 되는 거고, 이 값이 1보다 크다면 닫힌 우주가 되는 거야. 자, 볼게요. 더한 값을 보겠습니다. 로시분의 로. 얘는 0.3이야. 얘는 1.0이야. 얘는 1.0이야. 얘는 5.0이야.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 너는 열린 우주구나. 공률이 마이너스야. 너는 닫힌 우주, 아, 너는 평탄 우주구나. 공률이 0이야. 너도 평탄 우주구나. 공률이 0이야. 너는 닫힌 우주구나. 공률이 양이야. 됐죠? 이렇게 놓는 거. 그럼 열린, 너는 열린. 그 다음에 너는 평탄, 너도 평탄, 너는 닫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암흑에너지의 밀도를 봤더니 얘는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더 크네. 그러면 얘는 암흑에너지 영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암흑에너지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가속 팽창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럼 너는 가속 팽창을 할수 있는 녀석이구나. 이렇게 놓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절로 가는 겁니다. 가보면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보자고요. 지금 A는요, 현재 우주 팽창 속도를 요거라고 봤을 때 팽창 속도가 커지는 거야. 팽창 속도의 변화가 지금 커지는 거. 팽창 속도가 점점 더 커지는. 팽창 속도가 점점 더 커지는 녀석이 A라고. 그럼 A는 뭐지? 가속 팽창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중에서 가속 팽창은 누구밖에 없어요? 니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가 니은인 거야. 너가 A야. 아셨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암흑에너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물질밖에 안 들어있어. 그럼 나머지는 결국에는 감속 팽창이라는 거야. 감속. 아셨죠? 그 중에서 D는요? 수축을 하네? 닫힌 우주네? 공률이 플러스겠네. 그게 누구예요? 리을이겠네. 그러면 넌 D가 되는 거고. 둘 중에서 시간에 따라서 물질 비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녀석이 누구죠? 지금 얘와 얘 중에서 물질 비율이 더 높은 게 얘죠. 물질 비율이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감속 팽창을 더, 감속을 더 상대적으로 많이 할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넌 누구야? C. 그럼 넌 누구야? B. 이렇게 되는 거.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주의 공률은 A가 C보다 크다. A와 C를 보면 A와 C는요, 둘다 평탄 우주이기 때문에 공률이 0입니다. 틀렸죠? AD 중 우주의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우주의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요 값이 가장 작은 거. 누구예요? B겠네, B. 맞네요. 빅뱅 이후 현재까지 시간이 가장 짧은, 빅뱅 이후 현재까지 시간이 가장 짧다는 얘기는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가 가장 짧다는 거. 현재가 여긴데? 나이가 가장 짧은 것은 누구? D겠네. 그죠? D. D가 누구야? 리을이네. 맞네요.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는 이렇습니다. 기역은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 모형이다. 기역이 누군데? 기역은 열린 우주니까 영원히 팽창하는 게 맞고요. 현재 우주의 임계 밀도는 디귿이 리을보다 작다. 현재 우주의 임계 밀도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주의 임계 밀도는 어떤 모형에서든지 동일하다. 아셨죠? 현재 우주의 임계 밀도와 관련 있는 게 뭐냐면 현재의 허블 상수거든요. 현재의 허블 상수는 현재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야. 현재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모두 다 똑같거든요. 임계밀도 똑같다, 허블 상수 똑같다, 우주의 팽창률 똑같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아셨죠? 그러면 디귿이 리을보다 작다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과거에는 요 값이 1보다 컸던 시기가 있다. A는 지금 가속 팽창 모델이에요. 가속 팽창 모델이어서 지금 현재 A는 지금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서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가면 물질의 밀도가 점점 커지겠지.
점점점 커지겠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물질의 영향에 의해서 감속 팽창하는 시기도 과거에는 있었다는 거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의 과거에는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지만 얘의 밀도가 점점점점 과거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은

0: 원칙 암흑에너지 밀도보다 더 컸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감속의 시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추가 선지 중에 맞는 건 리을, 비읍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T시기의 우주의 팽창률은 A에서 가장 크다. T시기를 현재로 놓겠습니다. 현재로 놓는다고 하면 현재의 우주의 팽창률은 모두 다 동일하다. 현재의 우주의 팽창률은 허블 상수. 모두 다 동일하다. 자, A와 C 모형에서 각각 시간에 따른 요 값은 어떻게 변하는가? A와 C 모형 둘다 평탄 우주 모형이죠. 지금 임계 밀도에 대한 우주의 밀도가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요 평탄면이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그 얘기는 뭐죠? 우주의 밀도가 줄어드는 것만큼 임계 밀도도 줄어들어서 요 값은 계속 일정으로 간다. 그래야 평탄 우주가 안 깨지면서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 아셨죠? 이렇게 보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8번까지 주요 문항들 다 봤고요. 자, 여러분들의 내신 만점을 위한 퀴즈. 내신 만점 OX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사건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빅뱅 우주론의 한계점과 그 한계점을 급팽창 이론으로 보완을 했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 최근에 우주가 이제 가속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흑에너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가속팽창을 알아내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1A형 초신성을 썼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얘는 최대 광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징들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주 구성 요소의 특징들, 암흑 물질은 어떠한 역할을 하니, 보통 물질은 어떠한 역할을 하니, 암흑 에너지는 어떠한 역할을 하니,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우주 모형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률을 가지고 얘기한다. 아셨죠? 그리고 우주 모형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암흑 에너지의 영향을 따져서 가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수능 특강의 주요 문제를 다 정리한 거고요.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요소들을 선생님이 조금 더 응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죠? 선생님이 숙제로 내드린 것들, 그 다음에 내신 만점 OX 퀴즈 전부 다 해서 수강홍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하면서 여러분들 내신 만점으로 조금 더 가깝게 갈수 있도록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이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어디서 만난다? 수강 후기에서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만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의 든든한 사건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와서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도 굉장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한편의 시작을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저번 시간까지 틀리기 쉬운 유형편 공부 잘 해주셨고요. 오늘부터는 미니 테스트에 해당하는 공부 시작할 겁니다. 풀어 오셨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미니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실전 감각을 본격적으로 훈련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까지 재면서 정말 모의고사 보듯이 열심히 풀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미니테스트에 대한 내신 대비도 함께 들어갈 거고요. 저희는 미니테스트 1에 해당하는 4번에서 7번, 12번에서 17번입니다. OT에서 예고한 것처럼 내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솔직히 여기에서만 출제가 될 건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다뤄주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 없이 미니 테스트 편도 함께 따라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미니 테스트 편은 문항 개수가 더 많습니다. 10개씩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호흡이 조금 빨랐는데 미니 테스트 편도 조금 더 주의로 끌어올려서 더 빠른 호흡으로 따라와야 되겠구나. 각오를 좀 단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테스트 1의 4번. 함축의인이 추론에 해당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오늘은 다양한 유형을 살펴볼 겁니다. 그쵸? 자, 가볼게요. 자, 고등동물의 지각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식물도 성장, 번식, 죽음의 생애 과정을 가지는데 동물도 유사한 생애 과정을 가지지만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습니까? 가지지만 감각능력으로 구별이 된다. 아하, 동물은 식물이랑 생애 과정은 유사하지만 감각 능력으로 구별이 된다. 동물의 생애는 감각에 대한 반응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하등 동물의 반응은 고정적이고 단순한 반면, 아하, 하등 동물과 고등 동물을 또다시 비교하면서 고등 동물은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였죠. 다양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시 나옵니다. 원숭이 사례 나오면서 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따라서 동물의 행동은 단순 반응을 넘어서 사고와 선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되게 원숭이 사례가 뭐였습니까? 자, 모래알과 밀알이 섞여 있어요. 이때 한 가지 가능성은 모래알로부터 밀알을 한알 한알 다 분리를 하는 것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때 원숭이는 뭐 했습니까? 이 섞여 있는 한 줌을 갖다가 바다에다가 던짐으로써 모래알과 밀알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고 선택한 거죠. 그치? 그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 줄 정리하자면 이거죠. 동물은 무엇을 바탕으로, 감각을 바탕으로 단순 반응을 넘어서서 다양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동한다. 좋습니다. 요약할게요. 얼려 비록 멀지라도 식물과 동물 둘 다 공유합니다. 비슷한 생애 과정을 공유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동물의 이야기. 자, 동물은요, are distinguished, 뭐 됩니까? 구별됩니다. 아, 구별됩니다. 무엇으로 구별되죠? Sensory abilities, 감각 능력으로 구별됩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higher animals, 고등 동물의 이야기까지 더 꺼냅니다. 고등 동물은요,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까? Different possibilities, 다양한 가능성이지. 다양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보다는 단순히 고정된 방식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것이 또 고등 동물과 하등 동물의 차이였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 예측 갑니다. 4번 문장 예측 가서요. Moreover, 게다가라고 내용 추가되는 부분이었는데 자, 지금 어떠한 비교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딱 봤더니 The lower animals, 하등 동물 이야기 나오면서 하등 동물의 반응은 이러한 반면 Some of those of higher animals, 고등 동물의 일부 반응은 이러하다라고 하며 하등 동물의 반응과 고등 동물의 반응을 비교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하등 동물의 반응입니다. 뭐에 대한? 그들이 감지한 것에 대한. 자, 무엇에 예를 들어 조개류라든지 벌레가 있겠답니다. 자, 그 반응은요, are rigidly fixed,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는 반면, some of those of higher animals, 이 고등 동물의 일부 반응은 보여주는데 그들이 뭐 할 수 있다고? Be aware of others as possible. 다른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즉 다른 가능성들을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하등 동물과 고등 동물을 비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차이점이 되겠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어퍼픽으로 2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식물들이었는데 딱 보니까 동사의 병렬 같습니다. 좋아요. They sink roots. 뿌리를 내리고 grow, 자라며 sprout leaves and shed them, 잎을 내고 떨어뜨리며 bring forth seeds, 뭐합니까? 씨앗을 맺고 scatter them, 퍼뜨리며 and in the end, 결국에는 die, 죽는다. 동사의 병렬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미니 테스트 편에서는 우리가 한 강의에 10개씩, 많게는 11개씩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기타 출제 픽은 제외하고 빈칸과 어법의 픽까지만 살펴볼게요.
볼 겁니다. 하지만 우리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충분히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내신 대비 충분히 될 거고, 우리 이미 앞선 강의에서 이 틀리기 쉬운 유형편에서는 어떤 기타 출제 유형이 나올 수 있는가를 충분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 지문을 가지고 또 어떠한 유형이 출제될 수 있는가를 기를 수 있는 시각도 만드셨습니다. 혹시나 기타 출제픽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말할 것이 생기면은 수강 후에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제는 5번에 해당하는 글의 요지 되겠습니다. 대학의 사회적 파급력에 해당하는 지문이었고요. 대학은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뭐한다?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죠. 대학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확산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반 대중도 대학 문화에 영향을 받고요. 대학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생산기관으로 기능을 한답니다. 사회는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위해 대학에 의존하기까지 해요. 대학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사고방식을 전달하고 그 결과 미래 사회를 이끌 엘리트를 형성을 한답니다. 따라서 대학은 사회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기관이다. 이게 핵심 되겠습니다. 우리말 요약 갑니다. 대학은 지식과 문화를 통해 사회 전반과 미래 지도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다. 막대한 영향. 이게 핵심이었어요. 영어 요약 갑니다. Universities. 대학은요. Extend. 이게 중요한 거야. Extend. 확장합니다. 그치?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캠퍼스를 넘어서서 영향력을 extend, 확장을 한다고요. 자, 모함으로써 지식을 생산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그 다음 미래의 지도자를 교육함으로써,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powerful institutions, 강력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치? 뭐 할 수 있는 either A or B 나오면서 아까 전체 내용 구조의 결론 부분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Positively benefit society. 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lead to harmful indoctrination. Indoctrination, 세뇌란 뜻이거든요. 해로운 세뇌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해로운 세뇌를 할 수도 있구나. 이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기관이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자, 빈칸 픽할게요. Unlike Vegas, 라스베이거스와는 달리 what happens in a university? 대학에서 일어난 일은 doesn't stay in the university. 대학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자, 이거 지금 첫 번째 문장이었는데 빈칸 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난 일은 라스베이거스 안에만 남는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건 그런 말이죠. 어떤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일탈 행위조차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어떤 행동도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홍보 문구와 비슷한 것이었는데 그 표현 빌려오면서 근데 대학은 아니야.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학 안에 머무르지 않아. 왜? 대학은 사회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는 기관이거든. 엄청난 영향을 확산시키는 기관이거든. 그것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핵심 문장이니까 빈칸 픽으로 한번 골라봤고요. 자, 어떤 문장으로 8번 가겠습니다. And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this institutions, 이들 기관은 대학 되겠습니다. 뭐 할 거예요? 교육적이면서 문화적인 엘리트를 갖다가 배출을 할 겁니다. 좋아요. 지금 얘를 선행사로 받으면서 또 관계절 따라 붙습니다. 자, who라고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끌고 있어요. 자, 뒤에 will이라는 조동사 나오면서 이 조동사에 걸리는 동사 원형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병렬로 5개나 연결된 구조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엘리트는 나중에 뭐 할 겁니까? Go into the profession, 전문직으로 진출하고 Head industries, 산업을 이끌고 Establish charities,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Produce media, 미디어를 만들고 And shape public policy, 공공정책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지금 관계절에 있는 조동사에 걸리는 동사 원형 5개의 병렬 한번 챙겨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6번입니다. 글의 주제에 해당하는 지문이었는데 뭐에 관한 글? 철학에 관한 글. 철학의 근본적 역할은 무엇이냐? 자, 이 철학은요. 단순 지식이 아니라 그 의미와 중요성을 탐구하는 것이에요. 존재와 세계뿐 아니라 그 이유와 의미까지 이해하려 하는데 철학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의 한계까지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원이 되는 학문이다. 근원이 되는 학문이고 과학조차 철학에서 출발했으며 그 한계를 철학이 탐구하더라. 그리고 뭐도 심리학도 작동 방식을 설명하지만 본질은 설명하지 못한다. 결국 또 중요한 내용. 다른 학문은 근본적 질문에서

무엇에 의존한다? 철학에 의존한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 모든 학문의 근원이자 다른 학문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의 답을 내려주는 학문이야.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원으로서 지식의 의미와 한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좋습니다. Philosophy, 얘가 철학이죠? 철학은요? goes beyond, 넘어섭니다. 아하,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선답니다. exploring, 탐구해요. 의미, 한계, 중요성을 탐구를 해요. 자, 그리고 뭐로서? as the foundation, 기초로서. 모든 학문의 기초로서 철학은 계속해서 address, 다룰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들을 갖다가 다룰 건데, 이 질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든지 심리학과 같은 학문들이 cannot 완전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 질문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 픽으로 3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Philosophy,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is the mother of all other fields of knowledge, 모든 다른 지식 분야의 어머니다. 자, 우리 방금 요약문에서는 foundation이라고 해서 모든 학문의 기초다 라는 표현 살펴봤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mother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지식 분야의 어머니구나, 근원, 기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서 철학은 확립을 했답니다. 과학이라는 바르고 개념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치? 그리고 뭐 할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질문을 할 거라고요. The science cannot answer.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질문. 과학의 작동 방식이라든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와 같은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좋죠? The mother of all other fields of knowledge. 어머니이다, 근원이다, 기초이다. 중요한 표현이니까 챙겨주시고요. 어퍼픽 갑니다. 2번 문장 가셔서요. 딱 봤더니 not just, but 구문인 것 같아요. 그치? 자, it seeks라고 하면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철학이거든요. 철학은 추구를 한답니다. 추구를 한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얘도 추구를 한답니다. 해서 not just A, but B 구문 나온 겁니다. 자, just 대신에는 only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지금 but 뒤에는 also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지금 덩어리가 굉장히 길어요. 자, 이것은 추구를 한답니다. 뭐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첫 번째 덩어리. 자, 그리고 무엇도 추구를 합니까? 마찬가지 이해를 추구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를 추구합니다. 지금 전치사 오브에 걸리는 덩어리가 뒷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긴 겁니다. 그치? 자, 뭐에 대한 이해를 추구를 하냐면은 첫 번째 얘에 대한 이해도 추구를 하고요. 이것에 대한 이해도 추구를 하고요. 마지막 덩어리 얘에 대한 이해도 추구를 합니다. 라고 해서 덩어리가 굉장히 길어졌지만 우리는 not just A, but B의 구문으로 병렬 구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1의 7번으로 넘어오셔서요. 글의 제목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지요. 몰입형 연극,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 몰입형 연극과 관객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몰입형 연극은 중세의 관객 참여형 공연에서 기원을 했답니다. 이는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극 형식이고요. 장소와 감정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예시 등장하죠. Sleep No More라고 하는 예시 등장하면서 대표적인 몰입형 연극의 사례가 되겠는데 관객은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공연을 경험해요. 그쵸? 관객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경험할 수 있어요. 공연은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이거. 관객마다 뭐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관객마다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즉, 관객 각각의 경험이 고유하고 개별적일 거예요. 요게 핵심이었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우리말 한 줄 요약 갑니다. 몰입형 연극은 관객의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각기 다른 경험을 만들어내는 공연 형태입니다. 영어로 볼까요? 몰입형 연극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Immersive Theater라고 부른답니다. 좋아요. 몰입형 연극은요. Allow 목적어 to부 정사 관객들로 하여금 Actively Participate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고요. Move Freely 자유롭게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연 장소 내에서요.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결과의 내용이 중요한 거였어. Unique, 고유하면서 individualized, 개별화된 경험.
개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모함에 따라서 unfold는 전개되다라는 뜻이죠. 이야기가 여러 장소에서 simultaneously 동시에 전개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호텔처럼 꾸민 공연 장소가 있어요. 관객들은 어느 한 층에 내립니다. 어느 한 층에 내렸을 때 보이는 배우를 따라가면서 참여를 해도 되고 따라가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공연 장소 내부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호텔 내 연회장에 가볼 수도 있고 호텔 로비에 가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호텔 밖에 꾸며진 숲속 공간으로 가볼 수도 있고 근데 이 장면이 다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각기 다른 관객들의 경험은 다 고유하고 개별적인 것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한 내용이 몰입형 연극 되겠습니다. 자, 빈칸픽으로 11번째 문장, 방금 선생님이 정리했던 내용 또 나왔어요. Unique, 한 단어짜리 빈칸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Every audience member's experience, 각 관객의 경험은 as unique, 고유하다. 고유하다. 뭐와 함께? 이 단어 챙겨줄까요? Infinite possibilities,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그 경험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무한한 infinite possibilities, 가능성과 함께 각 관객의 경험은 unique, 고유한 것이죠.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자, 2번 어퍼픽 갑니다. 10번째 문장입니다. The entire story, 전체 이야기가 plays out, 전개되다라는 뜻이에요. Simultaneously, 아까 요양문에서도 봤던 부사죠. 동시에 전개가 됩니다. Across multi floors, 여러 층에 걸쳐 동시에 전개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컴마하고 ing 분사 구문 나왔는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앞절에 이어지는 결과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가 여러 층에 걸쳐 동시에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making impossible, 불가능하게 만든답니다. 무엇을 불가능하게 만들죠? 한꺼번에 그 공연의 모든 장면을 보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겠지, 그치? 자, 따라서 이 making으로 이어지는 분사구문을 풀어 써보면은 end로 이어받아서 결과 나타내고요. 앞절의 내용 is로 받아주면서 makes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앞절의 선행사로 받을 수 있고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겠구나. 거기에 더해서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용사원 구조인데 이때 is은 형식상의 목적어요. 진짜 내용상의 목적어는 to 부정사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12번째 문제로 쑥 넘어오셨습니다. 중간에 있는 쉬운 유형들은 건너뛰고 어법으로 넘어와서 살필게요. 특히나 미니테스트의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법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셨기 때문에 내용 이해를 지금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남성의 자녀 양육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관점으로 이 소재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포유류에서는 수컷의 양육 참여가 낮답니다. 그러나 인간 남성은 예외적으로 자녀 양육에 투자를 한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 시간은 문화마다 큰 차이를 보여요.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특히나 높습니다. 농경 산업 사회에서는 노동으로 인해 양육 시간이 감소합니다. 현대의 낮은 양육 참여는 비교적 최근 현상일 수 있고요. 한편 노동 역시 자녀 상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대 아버지들의 낮은 양육 참여가 분명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뭐라고도 볼 수 있다고 노동을 위해서 양육 참여가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자녀 생존에 기여하는 방식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말 한 줄 요약할게요. 인간 남성의 양육 참여는 사회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현대의 낮은 참여는 최근 현상일 수 있다. 좋습니다. 영어 요약문 갈까요?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Male parental investment, 수컷의 양육 투자는 It's generally low, 일반적으로 낮아요. 포유류들 사이에서요. 자, 비록 그렇지만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지요. Human fathers, 인간 아버지들은 actively contribute to, 적극적으로 기여합니다. 무엇에? Child rearing,
양육이죠.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한다.

합니다. 자, 그리고요. participation, 참여도는 달라요. 문화권에 따라 다르답니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참여입니다. 어디에서 보여지는, 현대사회에서 보여지는 비교적 낮은 참여는 어떤 현상일 수 있습니까? recent, 비교적 최근의 현상일 수 있겠습니다. 뭐에 의해 영향을 받은, 뭐 때문에 일하려고 양육 참여가 적어진 거니까 노동 요구에 의해 형성된 최근의 현상일 수 있겠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4번 문장이에요.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How much your time fathers spend with their offspring. 자,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직접적인 시간을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가는 얘가 주어 되면서 various가 동사 자리에 왔죠. 꽤 상당히 다르답니다. Between cultures. 문화권과는 꽤 다르답니다. 자, 무슨 얘기 나오죠?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비교적 높은데 농경사회라든지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양육 참여가 비교적 낮습니다. 라고 하는 그 비교 내용이 나올 거예요. 문화권의 이야기가 따라올 건데 이 내용 핵심 문장이기 때문에 빈칸 예측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사냥은 이렇게 하는 거야. 과일은 이렇게 따는 거란다. 같이 보여주고 체험을 하는데 농사를 짓거나 현대 사무실, 공장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때에는 자녀와 함께 하기가 비교적 더 어려워졌지요. 그래서 문화권 간에 꽤 다르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퍼픽으로 우리 9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 표현 종종 나와요. 이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으면은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Alternatively라고 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손바닥 뒤집듯이 다른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 어떠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장이었죠? 결국엔 현대 산업사회에서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졌다라고는 하지만 노동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 또한 자녀의 생존에 기여한다고 주장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가능성을 제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러할 때 alternatively라고 하는 표현이 쓰일 수가 있겠구나. 좋습니다. It might also be argued that 이때 is는 형식상의 주어. that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되면서 자 괄호 안에 by ing 갑니다.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하는 거죠. by spending more time away at work 자녀와 떨어져서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뭐라고 주장될 수 있겠습니까? 대절 안에의 주어 동사 이렇게 가시면서 contribute는 뭐뭐에 기여하다라는 뜻이지요. 이 남성들도 결국 자녀의 생존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시각이 제기될 수 있겠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13번 어휘적 절성으로 넘어오셨어요. 감정노동과 사회적 연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었는데 이 감정노동이 무엇인가? 감정노동은 상황에 맞게 감정을 조절하는 노력이다. 실제 감정과 표현해야 할 감정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과정이다. 감정노동은 표면적 연기와 심층적 연기로 구분되는데 각각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표면적 연기는 실제 감정 없이 겉으로만 표현하는 것이고 이는 비진정성 있게 보일 가능성이 크죠. 반면에 심층적 연기는 내부 감정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이야. 따라서 더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말 한 줄 요약 갑니다. 감정 노동은 감정과 표현의 차이를 조절하는 과정이며 표면적 연기와 심층적 연기로 나뉜답니다. 영어 요약 갈게요. Emotion labor. 감정 노동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자,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반합니다. 즉,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managing, 조절하는 거예요. The gap, 차이를 갖다가 조절하는 겁니다. 뭐와 뭐 사이의 차이를 조절하는 거냐면 felt emotions, 느끼는 감정과 expressed emotions, 표현되는 감정 간의 차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구성되는데 surface acting, 표면적인 연기와 deep acting, 심층적인 연기로 구성이 된답니다. 자, 이 표면적 연기는 일단 무엇이냐? Which fakes emotion, 이 단어 챙겨주셔야 되겠죠. 아까 전체 내용 구조에서 봤었던 그 긴 설명을 한 단어로 압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Fakes emotion, 뭐 하는 겁니까? 감정을 꾸며내는 겁니다. 감정을 꾸며내는 표면적 연기가 있고요. Deep acting, 심층적 연기는 뭐 하는 겁니까?

심층적 연기를 해야 되겠죠. 그쵸? 자, 심층적 연기를 한다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 draw on이라고 해서 뭔가를 이용하다, 활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용해야만 한답니다. qualities deep within.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질을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고요.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층적 연기를 하기 위해서 내면 깊은 곳의 자질을 이용해야 하는구나. 리더라면. 자, 빈칸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어퍼픽으로는 8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Deep acting in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심층적 연기라고 하는 것은 포함한답니다. Shifting one's internal feelings, 내면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을 하는데, 뭐 하도록. 자, so that 구문이죠. 뭐뭐 하도록. 뭐 나타낼 때. 목적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They're more proper to the situation, 상황에 더 적절하도록. 상황에 더 적절하도록 내면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을 한답니다. 자, 컴마하고 ing,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도 나오면서 앞절의 결과를 이어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만들어냅니다. A more genuine emotional response, 더 진정성 있는 감정적 반응을 만들어낸답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까지 같이 살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14번에 빈칸 추론 갑니다. 미덕의 기반인 양심의 가책.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말을 굉장히 꼬악꼬악 풀어내므로써 뭔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핵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보겠습니다. 실패는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 느끼는 감각을 약화시켜요. 그러나 좋은 사람일수록, 진정 선한 사람일수록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이 진정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악한 가능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자신을 무결한 존재로 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의심이 높은 윤리적 기준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진정한 선함이란 결국 무엇이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타인은 쉽게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죄책감,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성찰이 진짜 미덕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진정한 선함은 자신의 부족함과 악한 가능성을 자각하는 데서 비롯된답니다. 영어 요약문 갈게요. 진정한 선함, 영어로 어떻게 표현? True goodness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자, 진정한 선함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Ongoing awareness, 지속적인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자, 뭐에 대한 자각이지요? One's capacity for wrongdoing. Wrongdoing은 잘못한 행동을 하는 거니까 어떤 잘못할 가능성,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자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도 잘못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치? 자, 그리고 진정 선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도 봤듯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Guilty conscience라고 하면서 이거 뭐라고 해석합니까? 양심의 가책이지요. 양심의 가책을 유지하면서. 자, 이 표현 중요하겠습니다. Refrain from ing라고 하면 ing 하는 것을 삼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무엇을 삼가는 경향이 있겠습니까? Judging others harshly, 다른 사람들을 쉽게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을 삼가는 경향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진정 선한 사람들의 조건이 이것이구나. 다시 한번 영어로 살펴주시면 좋겠죠. 자, 빈칸 픽으로 3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Ironically, 아이러니하게도. 얘들아, 중요한 건 이거야. 굉장히 아이러니한 내용을 갖다가 지금 서술을 해줄 거랍니다. People who are genuinely good, 진정 선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실 나열된 덩어리를 다 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 자, 한번 차근차근 가봅시다. 뭐에 대해서 알고 있는? Kindness, 친절, patience, 인내심, forgiveness, 용서고요. Compromise는 타협, apology, 사과, gentleness는 점잖음 아니겠습니까? 뭔가 굉장히 선한 단어들의 나열이에요. 이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즉 진정 선한 사람들은 always suspect, 항상 생각한답니다. They aren't very good. 자기들이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닐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한다고. 이것이 진정 선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선한 사람들인데 실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빤히 들여다보면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다라고 앞에서 제시를 해준 거겠습니다. 좋습니다. 어퍼핑 넘어오셔서 6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것도 도치구문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앞에 나온 덩어리가 굉장히 길어요. 어떤 덩어리가 나왔냐면 온니가 이끄는 덩어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도치 일어난 겁니다. 온니 덩어리가 앞으로 나와도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온니 덩어리가 굉장히 길어요. 일단 왜 이렇게 길어졌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해석하는 방법까지 살펴볼 건데 Only on the basis of 무엇을 근거해야 무엇에 근거해야 On the basis of 무엇을 근거로 란치니까요. 자, 뭐에 근거해야? Perpetual vigilant impression. 끊임없이 경계하는 생각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붙는 겁니까? 동격에 접속사 대시 붙은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One hasn't got the right to judge oneself above suspicion. 자, 지금 해석 까다롭거든요. Above suspic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의심을 넘어서는 거니까 결국 자신이 의심받을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끊임없이 경계하는 생각에 근거해야 비로소 오케이.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해야 비로소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오직 이러한 생각에 근거해야 비로소 어떤 생각? 나는 의심받을 여지가 없잖아? 라고 판단할 권리조차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에 근거해야 비로소 온니 덩어리에서 끝나면서 도치 일어났지요. Does one come anywhere near the ethical high standard that merits the title of good? 자, 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한 이 높은 윤리적 기준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이 높은 윤리적 기준에 도달하려면은 나는 의심받을 여지가 없지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의심받을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권리조차 갖지 않는다. 그러한 경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요. 그러한 생각에 근거해야 비로소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가 있겠다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문이었네요. 넘어갈게요. 15번도 빈칸입니다. 컴퓨터 보안의 딜레마에 관한 글입니다. 컴퓨터 보안의 딜레마는 보안을 원하지만 판단 능력은 부족한 데 있어요. 사용자 교육을 통한 해결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짜 해결책 나와야 되겠네. 선택을 개선하기보다 선택 자체를 뭐 하는 거?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기술은 위험한 결정을 사용자에게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사례는 안전한 설계의 예를 보여주고요. 자, 또 중요한 예시. IT 기업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설계.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안전한 설계를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보안 업데이트를 뭐 했어요? 자동화함으로써 사용자 선택을 제거해버렸습니다. 보안 업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Yes or no가 아니라 자동화함으로써 사용자 선택을 제거했는데 뭐하기 위해서? 컴퓨터 보안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지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보안 문제는 사용자 교육보다 선택을 줄이는 설계를 통해 해결해야 된답니다. 가볼게요. The fundamental dilemma of computer security, 컴퓨터 보안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어디에 놓여 있냐면 user's inability, inability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뭘 할 수 없습니까? 효과적인 보안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기보다는 relying on user education, 사용자 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systems. 시스템은 should, 뭐 해야 됩니까? 사용자의 선택에 reduce, 너무 중요한 핵심어입니다.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secure by design이라고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안전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된 보안 업데이트처럼 기본적으로 안전한 접근 방식을 통해 사용자 선택을 reduce, 줄여야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용자 교육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고 선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좋습니다. 자, 빈칸 추론 가서요. 3번이요. 자, 방금 요약문에서도 강조했었던 내용이 3번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And so, 그래서.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즉, 얘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Attempting to help users to make better choices. 사용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주기보다는 It is better. 뭐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진짜 좋은 해결책의 내용이 등장하는 부분이네. 뭐 하는 게 나와요? Simply reduce their choices. 그들의 선택지를 아예 줄여버려. Simply reduce. 아예 줄이는 것이 더 낫다. 자, 진정한 해결책의 내용 3번 문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업버 갈게요. 8번 문장입니다. When a person uses one of those computers, 이 사용자가 그 컴퓨터들 중에 하나를 사용할 때 the choice, 선택입니다. 뭐에 관한 선택인가 봤더니 지금 of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whether to 부정사가 이끄는 덩어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whether to 부정사 해서 어떻게 하지요? 뭐뭐 할지의 여부. 다시, whether to 부정사입니다. 뭐뭐 할지의 여부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한 덩어리처럼 알아가 주셔요. 어쨌든 이 보안 패치를 설치할지의 여부에 관한 선택은 주어 동사 체크해 줬습니다. It's simply no longer presented. 아예 더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자,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않다라고 해서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simply라고 하는 부사가 지금처럼 부정 표현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 부정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아예라는 해석이 붙거든요. 따라서 아예 더는 제시되지 않는다라는 강조의 느낌 팍팍 살려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번의 빈칸추로 넘어오셔서요. 예술과 과학의 유사성 갑니다. 예술은 주관적, 과학은 객관적 이런 구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술도 외부 세계를 다루고요. 과학도 주관 경험을 탐구를 하거든요. 과학의 객관성 또한 완전히 달성 불가능한 목표랍니다. 따라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주관성과 객관성이라고 하는 결국 연속성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예술과 과학은 서로 가까워집니다. 구체적으로 두 영역의 인지 과정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시가 되면서요. 신경과학과 AI 연구는 이러한 유사성을 뒷받침한다라는 내용이었지요. 좋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예술과 과학은 주관성과 객관성의 연속선상에서 유사한 인지 과정을 공유한다. 좋습니다. 요약할게요. The traditional distinction between art as subjective and science as subjective. 자, 지금 얘가 주어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전통적인 구분입니다. 예술은 주관적인 것이고 과학은 객관적인 것이다 라는 전통적인 구분은 is blurred.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흐려지고 있습니다. 요 단어 모르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지금 구분이 흐려진다라고 해서 사실상 요 차이를 없애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우개로 지우듯이 흐려지게 만드는 거야. 자, 구분은 흐려지며. 자, both fields, 두 영역은 share, 공유를 한답니다. 자, 중요한 표현. Similar cognitive processes, 유사한 인지 과정을 공유를 해요. 유사한 인지 과정을 공유를 하고요. Lie on a continuum, 연속성상에 있다라고 합니다. 주관성과 객관성 사이의 연속성상에 놓여 있어요. 주관성과 객관성의 연속선상에 존재하고 자, 부연 설명갑니다. 완전한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being unattainable, 달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무엇이다? 예술과 과학은 인지적 과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요게 핵심인 질문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픽으로 3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은 exist, 존재하는데 계속 강조했었던 표현이에요.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Continuum, 연속선상. 연속선상의 존재를 한답니다. 자, 근데 그 연속선상을 따라서 예술과 과학은 approach each other, 서로한테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치? 자, 다시. 예술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얘네들은 결국 서로 가까워지는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요거였습니다. 그치? 자, 이 문장 그대로 받아서요. 어법까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2번 문장 살펴볼 건데요. 이 어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보고 갑시다.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연속선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요. along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치? 보시면은 예술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한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연속선을 따라서, 그치? along은 무엇을 따라라는 해석이 붙는데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이 선행사를 넣어주자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존재합니다. 연속선상에 존재하는데 이 연속선상을 따라서 예술과 과학은 서로에게 가까워진다라는 해석까지 추가적으로 생겨주시면 더 좋겠지요. 자, 좋습니다. 이어서 어법의 진짜 문장은 2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묘사합니다. 내부 세계와 함께 외부 세계를 묘사를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and로 붙는 절에서요. not only와 but also의 구조인데 science를 주어로 하면서 첫 번째 동사 investigate, 두 번째 동사 provides, 동사의 병렬 연결입니다. 근데 동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죠? but also 뒤에 as가 이끄는 덩어리가 삽입되어서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면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을 investigate, 탐구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뭐 하기도 합니까? as 덩어리 잠깐 빼고 보시면 provides, 제공하기도 합니다. 충분한 indication, 여기에선 증거라는 뜻을 쓰였거든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라고 해요. 자, 근데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 동격의 접속사 대수로 내용 받아주면서 자, 결국 객관성이라고 하는 달성될 수 없는 목표라는 수많은 증거도 제시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예술은 이런 것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주어로 하는 요 절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주관적 경험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에즈 덩어리 잠깐 덜어내시면서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완전히 달성될 수 없는 목표라는 수많은 증거도 제시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동사였거든요. 이때 뜻은 indications의 내용을 받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됐던 것이고 뒤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뜻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자 뒤에 can never be completely realized라고 하는 동사 따라 붙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네요. 자, 이 대세 부분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그럼 가운데 들어가 있는 덩어리는 뭐였습니까? as, 뭐뭐한 것처럼 이란 뜻으로 지금 as가 이끄는 덩어리 들어간 거였어요. 그치? 괄호로 묶고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17번 빈칸치로 갈게요. 뉴턴의 과학적 탐구 활동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뉴턴은 자연현상을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소수의 법칙으로 자연의 규칙성을 설명하는 것이 목표인데 운동 법칙과 중력의 법칙으로 천체 운동을 설명을 했죠. 자, 근데 이 동시대 학자들은 작용 원리를 설명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어. 근데 뉴턴은 가설 설정 없이 예측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리 설명보다는 법칙을 통한 예측을 중시를 했던 것이죠. 꽤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뉴턴은 원리 설명보다 수학적 법칙을 통한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였다. 자, 영어로 갑니다. 자, 뉴턴은 뭐 하고자 했습니까? explain,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자연현상을 뭐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습니까? 소수의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했는데 predictive power, 예측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뭐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작동 원리, 그 메커니즘보다는 예측의 힘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보여지는 것입니까? It's law of gravity, 그의 중력의 법칙에서 보여지는 것인데 글쎄 그것을 그는 옹호했답니다. 뭐 하지 않고요. 어떤 설명하는 가설을 갖다가 제시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옹호를 했다고요. 왜? 뭐를 강조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 예측의 힘을 강조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빈칸 픽으로 요거 한번 가볼까요? 뉴턴은요, 거부했습니다. 자, refuse, 거부하다.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취하지요.
뭐뭐하는 것을 거부하다라는 뜻입니다. 설명하는 거 거부했습니다. 그의 중력의 법칙의 원리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었거든요. 뭐 하는 거? postulate, 가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였거든요. 어떤 힘을 가정하는 거? 예측할 수 있는 힘이지요. 어떤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정하는 것.

가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시대의 사람들이 뉴턴한테 요구를 합니다. 중력의 작동 방식 원리를 갖다가 설명해. 어떻게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할 수 있어. 이거 너무 마술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왜? 예측의 가능성을 가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자, 같은 문장으로 어법 넘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봤었던 refuse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거부하다 같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지금 it was sufficient to 부정사 가시면서 이것은 형식상의 주어. 투 부정사 이하는 내용상의 주어로 살펴주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개 더. A force를 선행사로 하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붙습니다. 자,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해 주셔도 괜찮겠지만 우리 전치사의 의미 그대로 한번 살려서 보자면 자, from 뭐뭐로부터라는 해석 붙고요. 위치는 관계 대명사, 선행사 넣으면은 힘 아니겠습니까? 그 힘으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어요.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있다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쓰임까지 살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16강 함께 하셨습니다. 미니 테스트 함께 했고요. 우리 엑서사이즈 15, 15번 문제에 해당하는 보안, 컴퓨터 보안의 딜레마 지문 기억나시지요? 거기에 해당하는 OX 문제까지 풀어두시면 더더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미니 테스트도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아직? 미니 테스트 1 문제 남았고요. 미니 테스트 2와 3에 해당하는 것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공부 필요한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남은 문제들 또 세세하게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문화 사회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전반적인 내용에 어려운 건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지난 시간에 내용 정리할 때도 느끼셨겠지만 엘리야대의 사상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인간의 어떤 삶의 양식 그리고 비종교적 인간의 삶의 양식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성과 속의 조화라는 결론을 끌어냈던 사상가였죠. 근데 요 내용을 배워도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표현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좀 종교윤리, 좀 형이상학적인 어떤 윤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문제 풀면서 좀 여러분들이 그런 생소함을 덜 수 있게끔 좀 해소시켜 드릴 거니까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료 탐구 원래 조금 더 봐야 되거든요. 그 시간 없어가지고 좀 못 봤던 부분들 먼저 보고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자료 1에서 우리 엘리야대의 어떤 제시문 잠깐 짧게 한번 봤었고요. 이제 퀸의 종교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길게 나와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결국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 대화를 통해서 종교 간의 평화가 이룩될 수 있고 그 종교 간의 평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가 이룩될 수 있다라는 요 논거 구조. 구조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자, 대화 역량은 평화 역량을 위한 덕목이다. 대화가 중단되는 곳에는 그것이 개인적인 영역이든 아니면 공적인 영역이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전쟁이 멈추기 위해서 결국

대화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대화가 실패하는 곳에서 억압이 시작되었고 권력자들의 힘이 지배했다. 이 대화 역량에 우리의 모든 정신적 생존은 물론 심지어는 윤리적 생존도 달려있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왜냐하면 종교 사이의 대화를 배제하고는 국가 사이 어떤 평화도 불가능하고 여기가 포인트죠. 종교 사이의 대화를 배제하게 되면요. 국가 사이의 어떤 평화도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뭔 이야기예요? 결국 종교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종교 사이의 평화를 일으켜야 국가 사이의 평화가 가능해진다라는 주장인 거죠. 자, 종교 사이의 대화를 배제하고서는 종교 사이의 어떤 평화도 불가능하고 신학적인 기본 연구를 배제하고서는 종교 사이의 어떠한 태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 드렸지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대화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대화가 그냥 하하호호의 그냥 일상적인 잡담이 아니라고 했죠. 이 종교 사이에 펼쳐지는 굉장히 심도 있는 학문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 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담론이 있을 때 결국 세계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네요. 자, 자료 3번 우리 관용의 역설 한번 보겠습니다. 관용의 역설. 자, 포퍼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우리 교육 과정에 여러 차례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 어렵게 나올 일은 절대 없고요. 딱 제가 알려드린 만큼 정도는 꼭 기억하세요. 자, 만약 우리가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제한적 관용을 베푼다면, 만약 우리가 편협한 자들의 맹공격에 대항해 관용적 사회를 지켜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용적 사람들은 파멸할 것이고, 관용도 그들처럼 소멸하게 될 것이다. 뭘 하면요?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제한적인 관용을 베풀게 되면, 관용이 사라진다. 간단한 논리죠. 결국 불관용자들을 관용해 주게 되면 불관용자들이 사회에 득세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관용을 했는데 관용이 사라지게 되는 불관용만이 남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을 마주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관용할 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린 사회, 포퍼가 말했던 열린 사회가 결국에는 이 반증 가능성과 어떤 담론과 토론에 열려있는 계속해서 진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사회이긴 하지만 모든 것들을 관용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포포 이야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문제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기본 문제 1번이죠.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사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문화 사회라고 부른다. 뭐 당연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네요.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고르면 되겠죠? 자, 1번. 외부 문화의 수용으로 문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했는데 뭐 당연한 선택지가 되겠네요. 이 다문화 사회라는 것 자체가 마늘 다짜잖아요, 그죠? 다양한 문화들을 어찌 보면 포용하고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문화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겠죠. 자, 2번 언어나 관습,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한계점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의 한계점 가르쳐 드렸었죠. 뭐 관습과 가치관의 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덕윤리에서도 계속 제가 덕윤리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어떤 생각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윤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은, 다시 말하면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어떤 맥락을 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차이들, 그죠? 뭐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한계점들. 자, 3번 타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대주의라는 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사대주의라는 개념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거 한자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자는요, 섬길 사자입니다. 그리고 대자는 큰 대자예요. 그러니까 사대라는 요 표현이요, 사실 뭐 현대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 옛날 표현이에요. 정말 고대 중국에서부터 이제 왔던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대라는 표현은 이 당시에 국가적인 어떤 외교 정책을 뭐

보통 4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소국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였겠어요? 큰 나라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나라를 섬긴다라고 해서 4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4대주의가 이런 맥락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막 맨날 4대주의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추종하는 거뭐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뜻 맞지만 한자어로도 표현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맥락에 따라서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죠? 다른 어떤 문화들, 외국의 어떤 문화들, 어떤 큰 나라들, 특히 선진국의 문화를 추종하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죠? 자, 4번. 오히려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관용적 태도가 필요한 거죠. 자, 4번. 여러 분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다양성과 다원성이 강조된다라는 것, 다문화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그래서 다양성과 다원성이라는 개념의 어떤 미세한 차이도 설명해 드렸죠. 자, 새로운 문화 요소의 도입으로 문화적 역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거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고이지 않고 문화가 교류하게 되면서 문화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3번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적절한 건, 올바른 것 고르는 거죠. 자, 칼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의 증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죠? 이주민의 어떤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서 변화 중이다. 자, 그러나, 핵심은 여기겠네요. 그러나 했으니까 보통 이렇게 반대어를 줬을 때, 그죠? 핵심 내용은 뒤에 나와 있겠죠? 자, 이들이 각자의 언어와 관습을 고집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결국 사회적 혼란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하나로 합치자 이런 말을 하고 있겠죠. 당연하게도. 자, 이주민은 출신국의 언어나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대요. 무슨 주의? 동화주의 느껴지시죠? 자, 공동체는 단일한 규범과 질서 속에서만 안정될 수 있으며, 그죠? 단일 문화를 형성하자. 차이를 그대로 두고는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칼럼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론은요, 뭐, 동화주의가 되겠네요. 동화주의. 뭐, 우리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용광로 이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었죠? 용광로 이론. 자, 그럼 한번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우리 뭐 하나는 동화주의의 내용일 거고요. 나머지는 뭐 당연히 대비될 수 있는 다문화주의의 내용이 나와 있겠죠. 자,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바로 다문화주의의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자, 두 번째, 이주민의 문화를 주류 문화에 통합해야 한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동화주의의 입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문화, 그죠? 주류 문화로 통합, 그들의 문화를 포기시켜야 한다.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3번. 이주민은 사회 정당한 구성원이 될수 없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혹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잘못됐죠. 왜요? 구성원이 될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포기해야만 우리의 구성원이 될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나가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성원이 되려면 너희의 문화를 포기해 이런 입장인 거죠. 달라요, 여러분. 자, 4번. 다양한 문화가 위계를 이루면서 공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공존이라는 표현 자체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동화주의가 아니에요. 그저 다문화주의죠. 근데 다양한 문화에 어쨌든 위계는 존재하고 있대요. 이거 무슨 이론? 국수대접 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틀렸다. 자, 5번.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도 역시 다문화 사회의 입장이겠죠?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자,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민자는 자신의 문화적 특성을 버리고

오, 어허, 또 나왔네요, 여러분. 버리고가 포인트죠. 버리고. 주류 사회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수용함으로써 사회 일원으로 편입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용해야 돼요. 주류 문화를 수용하고 자신의 문화를 포기해야 돼. 역시나 동화주의의 입장이네요. 자, 나 이민자의 문화는 다른 문화와 대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오, 여기 힌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대등하게. 요게 포인트죠. 대등하게. 대등하게. 평등하게. 문화의 위계가 없이 존중해야 된대요. 이거 무슨 이론? 샐러드볼 이론. 이거 샐러드볼 이론이죠? 샐러드볼 이론. 자,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샐러드볼 이론과 국수대접 이론이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양한 문화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사회 안에서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다. 여기 평등이라는 말또 보여줬죠, 여러분? 네. 그래서 아, 샐러드볼 이론이겠구나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선택지 한번 볼게요. 적절한 것. 자, 1번. 동화주의의 입장인데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때, 여기서 이미 틀렸죠, 여러분? 공존이란 표현 쓸 수가 없어요. 문화의 역동성이 증가한다. 틀렸죠? 애초에 동화주의는 문화의 공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다양한 문화의 평화로운 공존이 진정한 사회통합이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공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역시 동화주의의 입장이 될수 없어요. 오히려 공존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류 문화, 단일 문화를 형성하자 이거잖아요. 자, 3번. 이제 샐러드볼 이론이죠.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는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 맞죠?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이런 표현 개념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뭐 이런 거, 윤리 상대주의, 뭐 이런 표현들. 다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라는 것은 자기 문화를 중시하는 거죠. 자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이제 평가하고 차별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태도는 당연히 샐러드볼 이론에서는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이쪽은 문화의 평등을, 그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나아져, 나, 샐러드볼 이론.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단일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돼. 단일 문화, 이거 누구? 동화주의. 그죠? 틀렸죠? 자, 5번. 사회 통합은 이민자가 주류 문화에 동화될 때, 뭐 이것도 역시나 주류 문화의 동화주의죠? 그럼 당연히 가는 동의하겠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 될수 없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 4번. 자, 갑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긍정의 모두 긍정. 모두 긍정. 자, 갑을 보니까요.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샐러드. 계속 나오죠?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괜히 말한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에도 요 파트가 꽤나 많이 나올 거예요. 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샐러드를 만든대요. 무슨 이런 샐러드볼 이론이겠네요. 그죠? 샐러드볼 이론. 자, 그렇죠? 자, 힌트는 뒤에도 더 이어집니다. 다양한 문화가 서로 어떻게 대등하게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 공존해야 한다. 자, 국수가 주된 역할을 하고 국수 나왔어요. 국수, 그죠? 국수 딱 보자마자. 당연히 무슨 이론? 국수대접 이론. 국수대접 이론. 간단하게 찾죠? 자, 주된 역할하고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여 맛을 내듯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갑에도 공존, 문화의 공존을 이야기했고요. 을에도 문화의 공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두 이론은 다문화 사회를 이룩하려는 어떤 다문화주의의 일종이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어떤 관용, 공존, 이런 것들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차이는 어디서 온다? 대등이라는 요 표현과 또두 번째, 여기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라는 요 표현.

문화의 위계를 인정하고 있는 요 표현, 요게 결정적인 차이점이 된다라는 거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모두 긍정 골라야 돼요. 자, 모든 문화가 서로 평등하게 공존해야 하느냐. 역시, 모든 문화가 뭐 공존해야 되니? 이거는 둘다 오죠. 하지만 여기에 걸리죠. 평등하게 여기에 걸립니다. 누가 동의하지 않아요? 샐러드 볼 이론 동의하는데 국수 대접 이론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사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느냐.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죠. 다문화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둘다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겠고요. 자, 3번. 비주류 문화는 주류 문화에 흡수되어야 하느냐. 완전히 그냥 흡수된대요. 그럼 뭐만 남아요? 주류 문화만 남죠. 이거 무슨 입장? 동화주의. 둘다 동의하지 않죠. 자, 3번. 여러 문화 간의 위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느냐. 이 위계, 문화 간의 위계는 누가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수대접 이론이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XO가 나올 거니까요. 즉시 틀렸죠? 자, 5번. 이민자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해야 하느냐. 포기시키는 것. 이거 포기시키는 게 무슨 주의? 동화주의.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XX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 5번.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종교적 인간에게 여기서 이미 누군지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육 과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막 뜬금없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그런 사상가들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종교적 인간 이야기했던 사상가 누구? 우리 엘리아데. 그죠? 엘리아데라는 거 이미 찾았어요, 저기서. 물론 여러분 뒤에 힌트를 더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모르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꼭 읽으셔야 돼요, 제시문. 자, 자연은 단순한 물질적 현상이 아니다. 그죠? 단순한 어떤 물질과 세속이 아니에요. 산과 강, 나무와 돌에 이르기까지는 세계는 성스러운 의미를 드러내며 우주적 질서 속에서 신성의 현현이 이루어진다. 신성의 현현,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줄여서 성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성현. 자, 반면에 비종교적 인간은 비종교적 인간은 다르죠. 반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신만이 유일한 역사의 주체이며, 그죠? 신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읽어낸 거야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들. 자, 행위자라고 간주하며 초월적인 모든 것을 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데의 어떤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1번. 자연은 초월적 존재 그 자체이다라는 거. 요런 표현들이 좀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에 주의하세요. 초월적 존재의 그 자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단 초월했어요. 뭘 초월했다는 걸까요? 우리 애가 살고 있는 이 세속적인 세상을 초월해 있는 존재, 넘어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누구예요? 신이죠. 초월적 존재의 그 자체라고 하면 신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신. 요런 표현들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자연이 곧 신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엘리아제 틀렸습니다. 왜요? 선생님, 자연에서 드러난다면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연 자체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은 신의 창조물이고요. 그 신의 창조물을 통해서 신의 신성성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지, 자연 자체가 신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 의미랑 완전히 달라요. 틀렸다. 자, 2번. 일상적인 삶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맞죠? 특히 종교적 인간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성스러움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뭐 하늘을 쳐다보는 것, 뭐 그냥 뭐 죽어가는 식물에 물을 주는 것, 뭐 그냥 달을 봤는데 달님이 막 기도했는데 달님이 소원을 들어줘요.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많은 이 세속적인 자연물들 속에서 그 성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종교적 의미를 캐치해낼 수 있다. 종교적 체험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 종교적 인간의 삶의 양식이라고 했었죠? 자, 3번. 성스러움과 세속은 단절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아니죠?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1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도 역시 맞는 표현이 되겠죠. 성과 속은 언제나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성스러운 것이 그냥 신이 내 눈앞에 땡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4번. 비종교적 인간도 종교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맞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고 막 말은 하고 있는데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막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이클로버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무교인데 저도 그런 걸 잘 믿어요. 뭔가 그냥 모르게 행운이 찾아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 자체가 사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위죠. 이게 종교적인 행위가 내재되어 있는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5번. 세속과 성스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종교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아까 말했던 요거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그래서 세속과 성스러움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막 부정하는 막 종교 생활 그런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항상 세속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자,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대화 역량은, 대화 역량은 평화 역량을 위한 덕목입니다. 대화를 해야지 평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법한 우리 여기 사상가 퀸이죠, 퀸. 자, 대화가 중단되는 곳에서는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갈등과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화가 실패한 자리에서는 억압이 시작되었고 권력자의 힘이 지배하였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 앞선 제시문과 거의 똑같은 각색한 거죠. 자, 우리의 정신적 윤리적 생존이 이 대화 역량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종교 간 대화를 배제하고는 여기가 포인트죠. 국가 간 평화도 종교 간 평화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신학적 연구를 외면하고서는 종교 간 올바른 태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스 퀸이 나와 있네요. 자, 선택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종교 간의 평화 실현을 위해 대화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거 당연히 맞죠? 우리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대화해야 대화 역량을 통해서 종교 간의 어떤 보편 윤리를 발견하고 그걸 토대로 세계 윤리를 수립하고 그걸 통해서 종교 간의 어떤 평화를 이룩할 수가 있다. 자, 2번. 세계 평화를 위해 모든 종교를 단일한 종교로 통합해야 한다라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퀸은 인정해요. 그리고 이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종교가 서로 간에 어떤 비판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비판 과정에서도 서로의 종교를 관용하는 태도들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대화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대화이다. 자, 3번. 종교 간의 학문적 대화가 아닌 일상적 대화를 실천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대화라는 게 그냥 하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간의 어떤 심도 있는 대화, 학문적인 어떤 대화, 서로의 교리에 대한 비판과 관용과 수용하는, 반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대화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자, 4번. 다른 종교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은 종교평화에 방해가 된다라는 건, 물론 여기에 건설적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건설적 비판, 이거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방해가 돼? 틀렸는데?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 표현만 나오게 되면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죠.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대화인 거예요. 비판 그리고 관용. 자, 5번.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할 때 종교 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아니죠. 이거 포기한다는 건 결국 종교의 뭐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향해 나아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퀸이. 그래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7번.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비판 찾는 거죠. 자, 갑. 모든 문화는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며. 모든 문화가 우열이 없대요. 일단 평등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네요. 자,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도 없다. 문화는 고유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주의?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용어를 잘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문화 상대주의죠. 문화 상대주의. 괜히 제가 개념 여러 가지 강조해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문화는 다른 문화보다 우수하며 여기서 이미 평가해버렸죠.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열등하다고 평가해버렸어요. 다른 문화는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 문화를 존중하기보다는 우리 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있다고 이야기했네요. 그럼 무슨 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선택지는요.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자문화 중심주의를 이제 비판하는 이런 관점을 우리가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간과한다. 앞에서 한 번씩 끊어주시고. 자, 판단해 볼게요. 자, 1번. 자기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어야 함인데,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이 아니죠. 틀렸고요. 여기는 다른 모든 문화를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관용의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른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바라보아야 함이라는 것도 역시나 방금 말했죠. 아까 제 지문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표현이고요. 자, 3번. 자기 문화를 가장 우수한 것으로 여겨야 함. 역시도 이것도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평가했죠. 자문화 중심주의고요. 자, 여긴 답이 없네요. 자, 4번. 모든 문화는 상대적 맥락에 따라 존중되어야 함. 이거죠. 일단 존중되어야 해요. 하지만 극단적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 충분히 간과하고 있으니까요. 4번이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죠. 자, 5번. 다른 문화를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이라는 것도 역시나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적절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8번. 자,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풍습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뭐가 나있나 한번 볼까요? 명예살인은, 명예살인이라고? 좋네요. 그죠? 이거 우리 설명해 드렸었죠? 제가 예시도 들어 드렸었고요. 그래서 명예살인 같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관용하고 수용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무엇의 입장에서 보편윤리의 관점을 채택한다면, 그래서 관용의 역설 같은 것도 이야기해 드렸고요. 문화 상대주의로 나아가되 윤리 상대주의까지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정통이나 관습을 어겼다고 여겨질 때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이유로 가족이 직접 그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 그렇죠. 이 사적 처벌인 건데 뭐 우리나라도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사적 처벌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설명했지만 사실 이것도 그쪽 나라에서도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긴 해요. 근데 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네,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다. 자, 이러한 행위는 결혼, 연애, 종교적 규범 위반 등과 관련해 이루어지며 전통적인 가치 수호의 방식으로 인식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이겠죠. 그래서 틀렸다.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자, 2번.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풍습이다. 역시 아니고요. 자, 3번. 문화적 특수성은 보편윤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 역시 아니죠.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4번. 전통을 지키려는 행위이므로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뭐, 물론 아까도 위에도 이유가 나오긴 했어요. 뭐, 공동체 질서를 유지한다, 뭐,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 뭐, 이런 표현들 충분히 나오기는 했는데,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보편윤리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했지만 결국 전통을 지키려는 행위라서라기보다는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다. 자, 5번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침해함으로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 요게 적절한 가장 바람직한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입장이 되겠죠. 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서답형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동화주의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네, 간단한 문제죠. 자, 동화주의는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주류 문화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라고 했습니다. 뭐, 물론 되게 복잡하게 쓰긴 했는데 여러분 포인트만 쓰시면 돼요. 사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서답형, 뭐 서술형 문제 쓸때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만 잘 쓰면 틀렸다라고 감점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포기라는 이런 표현, 그죠? 뭐 어렵게 안 써도 돼요. 이민자가 자기의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 문화를 흡수하는 것, 일원이 되도록 주류 문화에 편입되는 것, 요런 딱요 정도 표현만 있어도 정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안 써도 돼요. 자,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뭐가 있다? 용광로 이론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동화주의는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어떤 문화적인 약간 폭력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 훼손되어 문화가 창조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발전하려면 문화가 교류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문화가 충돌도 되고 뭐 갈등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승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니까요. 문화의 진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 2번. 다음을 읽고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윤리적 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사실 우리가 배웠던 건 뭐 몇 가지 없긴 한데요. 윤리적 태도, 뭐 관용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주민들이 피부색, 언어의 서툼, 낯선 문화적 관습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현실이죠. 또한 근로조건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아,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참 사라져야겠죠. 자, 이주민의 유입과 함께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종교 갈등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테러나 혐오 범죄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쭉 나열해 주었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서술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오는 게 당연히 관용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다문화 사회에서는 타 문화에 대한 관용과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관용이라는 키워드 꼭 기억해달라고 했죠. 이거 거의 무적의 키워드거든요, 여러분. 관용, 다문화 사회와 관련해서 관용 써주면 정말 높은 확률로 정답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기 문화를 가장 우수한 것으로 여기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갈등과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되 자유평등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문화를 성찰해야 합니다라는 것. 그죠? 뭐 여기 중간에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되게 어렵게 썼지만 결국에는 요것과 뭐 요런 포인트만 들어가면 되겠다. 관용하되 너무 무제한적으로 관용하지 않고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되 극단적 상대주의로 흐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문화주의의 이론 중 기억은 다른 맛을 가진 채소와 과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샐러드를 만들듯이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샐러드 보여줬죠. 기억은 뭐 샐러드볼 이론이겠고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니은은 국수가 주된 역할을 하고 당연히 국수 대접 이론이겠죠. 자,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여 맛을 내듯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 다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라면 포인트는 위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의 알맞은 말, 기억은 샐러드볼 이론, 니은은 국수대접 이론 방금 설명해 드렸었고요. 기억, 니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가지씩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둘 다 문화 간의 어떤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근데 위계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다 이론 모두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관용을 실천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이겠죠, 그죠? 그러나 샐러드볼 이론은 다양한 문화가 대등하게, 이거죠. 포인트는 이거죠. 대등하게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수대접 이론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사이에 위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런 차이점이 명확한 차이점이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억이란 민족, 인종, 문화적으로 다양한 생활 양식이 공존하는 사회를 말한다. 무슨 사회? 다문화 사회. 자,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된 주요 원인인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있다. 국제결혼에 있고요. 우리 이거 제시문에서 한번 읽어봤었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억은 어쨌든 다문화 사회가 들어가 있네요.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다문화 사회일 거고요. 기억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한 가지씩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다문화 사회의 대표적인 긍정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문화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고 변화해 나갈 수 있다는 점. 부정적 측면 뭐겠어요? 사회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점이 되겠죠? 문화 역동성이 증가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겠고요. 부정적 측면은 바로 이런 언어, 관습,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서 사회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서술해주면 되겠죠. 자, 가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등급 도전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양한 물질을 용광로에 넣어 녹이듯이 용광로라고 나왔고요. 이민자의 문화가 주류 문화에 융합되어, 녹여낸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가의 입장은 당연하게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 신문을 보니까요. 시작하자마자 또 나왔죠, 여러분. 종교적 인간에게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 엘리야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자연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요.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인간들이 이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체험을 경험하면서 어떤 성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제 아, 이 우주라는 건 신들이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신적인 어떤 존재들의 어떤 성스러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뭐 알게 된다.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신들은 세계와 우주적 현상의 구조 속에서 다양한 성의 양태를 현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이 드러난 것, 다양하게 드러난 것을 성현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따라서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장이 된다. 종교적 인간은 이러한 성스러움의 체험을 통해서, 여기도 나오죠?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성스러움 체험. 그죠? 종교적인 체험. 자, 삶의 의미와 질서를 확인하며 그것을 세계관의 근본 바탕으로 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2번 제시문엔 엘리야대가 나와 있고요. 자,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세속을 성스럽게 만드는 거룩한 존재가 있다. 뭐 표현을 되게 거창하게 해놨는데요. 그죠? 거룩한 존재. 이거 당연히 신이겠죠, 신. 그죠? 신이라는 표현으로 써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요, 결국 세속에서 성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냥 세속적인 어떤 자연물은요, 자연물일 뿐이에요. 근데 그 자연물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 그것을 성현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기역, 맞다.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니은,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성스러움 곧 이것도 역시 신입니다. 이 성스러움의 근원이 바로 신인 거죠. 그래서 종교적 인간이 성스러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을 종교적 체험들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틀렸어요. 자, 디귿, 성과 속은 구분될 수 있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당연하게 맞는 표현이죠. 이게 포인트였죠. 이게 결론이었죠. 자, 리을. 성스러움이 드러난 자연물을 신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연물, 성스러움이 드러난 자연물입니다. 자연물, 그죠? 이거 성현인데요. 성현. 성현이 신이 아닙니다. 성현이 곧 신이 아니고요. 신이 드러난 것을 성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봅시다.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긍정의 대답이라고 했었죠? 긍정의 대답. 자, 국가들 사이의 평화는 사실상 세계 평화가 되겠죠? 종교들 사이의 평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평화가 있어야 곧 세계 평화가 이룩될 수 있다라는 주장. 누구겠어요? 종교적 평화를 주장했던 퀸이죠? 자, 종교들 사이의 평화는 오직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만,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대화는 각 종교의 근본적 토대를 성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 토대라는 게 뭘까요? 뭐, 굳이, 뭐, 기독교, 뭐, 천주교로 따지면 성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본적 토대를 성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뭐 어떤 성경이 되었든, 뭐 교리가 되었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세계 평화는 종교 간의 평화와 대화 위에 세워질 수 있으며, 이는 인류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과제이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사실 세계 평화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3번 문제의 제시문은 퀸이다. 자, 기업. 배타주의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필요한가? 라고 했습니다. 뭐, 용어의 어떤 생소함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배타주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하도 많이 봐서 이제 배타적, 뭐 이런 표현을 하도 많이 봤죠? 배타주의는 말 그대로 배척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던 개념들로 조금 바꿔보면은 자문화 중심주의라거나 뭐 국수주의라거나 뭐 배타주의라거나 같은 맥락의 개념들인 거죠. 그래서 배타주의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필요한가라고 했습니다.

배타주의, 비판, 성찰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니은 종교 간 평화를 위해 대화 역량이 필요한가라고 했습니다. 대화 역량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화라는 것을 아까도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결국 대화라는 게 타인을 배척하는 태도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죠? 종교 간에 종교가 종교를 서로 간에 배척하는 태도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비판하면서, 서로 관용하는 태도. 그게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둘다 맞고요. 자, 디귿. 타 종교에 대한 모든 비판은 금지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좀 헷갈리기 좋죠. 왜냐하면, 비판, 종교에 대한 비판? 종교는 문화인데? 문화에 대해서 좀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상식 수준에서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퀸이 말하는 대화라는 건 비판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리을 세계 평화를 위해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일 종교를 추구했던 게 아니라 종교 간의 협력을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종교 간의 협력을 통한 어떤 종교 간의 평화가 곧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데 많은 도움을 된다. 그래서 기역, 니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자,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기역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가 사상가의 입장을 좀 체크해 봐야겠죠? 자, 우리는 불관용주의자들에게 무제한적인 관용을 베풀 수 없다. 이거 딱첫줄 보자마자 누군지 이해하셨죠? 왜요? 누구? 폭포잖아요. 그죠? 포퍼가 제일 비판했던 게 뭐예요? 결국 불관용자를 계속해서 관용해 주게 되면 관용이 사라지게 되는 관용의 역설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용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대화와 토론과 논증과 어떤 반증 가능성이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있어도 모든 것을 관용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불관용주의자들에게 무제한적인 관용을 베풀 수 없어. 그들까지도 관용하는 건 잘못이야. 자, 무제한적 관용은 결국 관용 자체의 소멸을 불러온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죠. 무제한적 관용은 관용 자체의 소멸을 불러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불렀다? 이 표현도 좀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교육 과정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관용의 역설이라는 이 표현. 관용의 역설이다. 이 표현도 꼭좀 봐두시고요. 자, 만약 관용이 자신을 파괴하려는 세력까지 허용한다면 결국 관용적 사회는 불관용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 딱 요거죠. 그냥 계속 불관용자를 관용하게 되면 불관용자가 이 사회의 주류, 그죠? 득세하게 될 것이고 이 사회는 결국 불관용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 사회가 될 것이다. 관용했더니 관용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지 않아도, 선택지 보지 않아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강조드렸고,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용적이고 어떤 상대주의적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를 가져야 하는데, 너무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로 나아가거나, 혹은 윤리 상대주의로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관용에는 제한이 있어야 돼요. 그 제한의 기준이 뭐다? 보편윤리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막 흩뿌려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기억 볼게요. 자,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문화는 존중해야 합니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봐보세요, 여러분. 선택지 안 봤는데도 이미 답을 다 찾아버렸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돼야 서술형 만점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건 오케이. 자, 니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제한 없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역시 틀렸죠? 무제한적 관용, 제시문에서도 굉장히 크게 비판하고 있었고요. 보편윤리의 제한입니다.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을 관용하자라는 것. 그래서 기억 맞죠? 자, 디귿. 문화는 열린 토론을 통해 수정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실 포퍼의 열린 사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맥락을 이해를 했어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죠. 그래서 포퍼는 말했듯이 열린 사회, 이 토론에 열려있는, 어떤 반증 가능성에 열려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진보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계속, 그죠? 그래서 어떤 뭐 규범이든, 어떤 문화든, 어떤 관습이든, 그 모든 것들은 수정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 토대를 포퍼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0: 그래서 맞죠? 디귿 또 맞고요. 자, 릴, 문화적 다양성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배척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포퍼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예요? 관용이에요. 관용. 그죠? 열린 사회, 반증 가능성. 관용. 받아들여라. 그죠?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과 그 관용의 태도를 해칠 수 있는 불관용자를 배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릴 틀렸고요.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쭉 문제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 풀어보셔서 느끼셨겠지만 또 반복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죠. 누구? 종교윤리. 제가 종교윤리 괜히 강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엘리야데나 퀸 같은 사람들이 문제로 이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포퍼가 우리 교육과정에 또 새롭게 좀 강조되고 있는 사상가 중에 한 명이라서 어렵지 않죠? 꼭좀 체크해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어른이 된다는 것.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창 힘들 때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사랑이든 진로든 경제적 문제든 어느 한 가지쯤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아니면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거나.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박준이라고 합니다. 시를 쓰면서 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시인이라고 하면 뭐 베레모, 중절모 이런 모자 쓰고 긴 코트 입고 뭔가 바람 냄새도 나고 약속 시간 안 지킬 것 같고 생활력 없을 것 같고 또 자유로운 영혼답게 휙 떠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시인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제가 시인이지만 시만 쓰면서 살진 않습니다. 직업은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편집자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했는데 한강 작가의 소설을 비롯해서 문학책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디오 음악방송 진행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전국을 오가면서 고등학생 혹은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시인은 시만 쓰면서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시인이지만 시를 쓰는 시간은 정작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날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9시간,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고요. 또 집에서도 일을 하죠. 가사노동이라고 불리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빨래도 개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또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기 싫어도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 날 일을 나가야 되는데 자야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 2시간씩 할애하고 사는 일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뭘까요? 강아지들이 배변했을 때 수거하는 배변 봉투입니다. 친환경 소재예요. 저와 함께 사는 두 마리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입니다. 강아지랑 산책하면 좋은데, 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근데,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안할수 없습니다. 야근하고 피곤한데, 강아지들이 산책하지 않으면 불만에 휩싸이거든요. 또이두 마리가 한 번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 좋은데, 동시에 두 마리가 나가면 사나워져요. 막 짖고. 한 마리씩 나가면 완전히 온순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간단하게 씻기고 너무 피곤하지만 다시 두 번째 강아지와 산책길을 나서서 또한 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꼭 좋아하진 않지만 하기 싫을 때도 많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다시 얘기해서 강제성이 따르는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시는 언제 쓰냐?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나는 시인인데 하루 중에 얼마나 시를 쓰면서 살까? 한 달, 두 달, 세달 정도 쭉 기록을 이렇게 재보니까 하루 평균 20분 정도를 시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제 삶의 비중으로만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전 출판사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하루에 2시간은 그래도 산책을 하니까 강아지 산책자 박준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잠자는 박준입니다, 밥 먹는 박준입니다라고 소개해야 될 텐데 가장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 시를 쓰는 것을 내세우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찔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서류를 작성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생년월일도 적고요, 주소도 적고요, 그냥 행정적인 서류입니다. 직업을 적는 난이 있었는데 한 번도 시인을 직업이라고 적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살 때부터 시를 쓰면서 왜 시인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물음을 뒤늦게야 하게 되었어요. 일단 시인이 직업이 아닌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일, 제가 하루에 대부분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일들은 강제성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일, 혹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근데 이것과 다르게 시는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시 쓰기는. 그러니까 제가 당장 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제 삶에 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안 써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쓰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시는 좋아서 씁니다. 자발적으로 써요. 쓰고 싶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것이 노동이 아니니까 시인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시는 뭐냐? 시는 취미이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제가 가장 좋아할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면 혹은 노동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목표로 합니다.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돈을 목표로 일을 할 때, 또 정정당당한 대가를 받을 때 직업이라고 하죠. 시인은 직업일까? 그렇다면 돈을 목표로 할까? 번다면 얼마를 벌까? 대한민국의 시인이 시를 쓰면 얼마를 벌까?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면 아저씨가 시인인데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첫사랑에 대한 이런 낭만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대뜸 연봉 얼마예요? 이거 물어봅니다. 제가 시를 쓰면 얼마를 버는가? 올해 들어서 5편의 시를 썼는데요. 이 5편의 시로 벌어든 돈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편에 만 원인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한 편에 만 원은 아니고요. 또 당연히 돈을 누가 주냐라는 생각도 해봐야죠. 시인이 시를 썼다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어떤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기관에서 돈을 주나? 그러진 않습니다. 서점에 가도 있고요. 도서관에 가도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매거진 잡지가 발행되는데 의외로 시가 여러 분야의 잡지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잡지사에서 시인에게 시 써서 보내줘.

뭐 부탁할 때도 있고요. 또 신문사, 뭐 아침에 읽는 한 편, 혹은 한 주에 읽는 시, 이렇게 신문의 문화면을 보면 시인들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시를 써서 보내줬을 때 보통 한 편에 주는 원고료가 일반적으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계산에 오류가 생기죠. 너 올해 들어서 5편 썼다면서 5만 원 벌었다면서. 이거 무슨 얘기냐? 한 편은 운 좋게 어떤 매체에서 시인님 저희한테 작품을 보내주시죠 라고 해서 제가 보내서 원고료 5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4편은 어떤 매체에서도 저한테 시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 책상에 그냥 쌓여 있는 거죠.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돈 벌려고 쓰는 게 아니니까. 좋아서 쓰는 거니까 어디에서 부탁을 하든 말든 돈을 주든 말든 좋아서 쓰는 시가 뭐한 달에 한 편꼴로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근데 가끔은 억울할 때도 있어요. 왜? 사람이 치사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 계산할 텐데요. 내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친구와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나는 4만 원짜리 선물을 친구에게 사줬는데 친구에게 받은 선물은 어쩐지 2만 원이 아니랄 것 같아. 그래서 찾아봅니다, 굳이. 찾아보고 괴로워지죠. 근데 이게 관계가 끝난다는 증거예요. 돈 계산이 들어온 순간. 근데 저도 한 번은 내가 시를 쓰는데 돈이 드는데 왜 돈이 드는가? 주로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시간에 시를 쓰는데 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쓸때 의지하는 게 커피입니다. 커피값이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통계를 내봤어요. 내가 시한 편을 쓰기 위해서 커피를 얼마나 마시나. 전 주로 이제 원두를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갈아 마시는데 시한편 쓰는데 원두 800g이 들어갑니다. 원두 800g이라고 하면 요즘 시세로 그냥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한 8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시 쓰면 5만 원을 버는데, 원두값이 8만 원이 든단 말이죠? 원두값만 드나? 새벽에 라면 안 끓여 먹어? 야식값도 들고요. 시가 안 써지면 장비 탓을 합니다. 노트북을 바꿀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키보드의 타격감이라고 하나? 타자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면 시를 쓸땐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죠? 시를 쓰는 일은. 돈으로만 따지면. 왜 쓰냐? 마이너스인데.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요. 좋아서 쓴다고. 쓰고 싶어서 쓴다고. 이건 나의 취미 생활이라고. 취미 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죠. 뭐 돈이 많이 드는 세상에 숱한 취미도 있고, 비교적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쓰기는 저에게 좋은 취미입니다. 돈이 덜 드니까요. 원고료를 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좋아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시한 편을 쓰고, 아, 내가 또 영원을 벌었구나라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영원.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영원. 근데 이 영원은 한글로 쓰면 멋있어서요. 여에다가 이응, 원. 시 한편 쓰고 내가 영원을 벌었네? 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다들 시인이 되어서 시 열심히 쓴 다음에 돈못 벌어봐라라고 악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취미. 제가 20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시인이 되어서 돈을 벌 거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혹은 잘할 수 있는, 혹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찾아서, 혹은 그 직업이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진 않습니다. 하기 싫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심지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성취를 내어서 잘 해내야 되니까. 노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하루 20분이라도 시를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혹은 기타 연주를 배우면서 이런 일들을 할때 오히려 삶의 행복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아,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혹은 이렇게 삶에 여유가 없고 찌들어 사는데 무슨 좋아하는 일을 하냐. 그건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 이게 온당치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이악 물고 사수하고 살아야 된다. 제가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소설가 김훈 선생의 산문 중에 이렇게 무릎을 쳤어요. 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사시는구나. 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나는 일할 때도 있었고, 놀 때도 있었지만, 놀때 인간이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꼭 해야 하는 일을 잘하고 살아도 그것만으로 어렵고 대단한 일이지만, 인간의 온전함과 깊이는 결국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때, 취미생활

대화할 때 생긴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낯선 곳에서 만났는데 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사람이 뻔히 들여다보이면 재미없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뭐해 먹고 사는 사람일까라고 궁금함이 들 때 그 인간이 온전하다. 그래서 다들 뭐해 먹고 사는지 모르는 온전한 인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이 창의적인 일이라고 하면 제가 하고 있는 뭐 글쓰기나 작가나 예술일 수도 있고요. 요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 혹은 헤어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점수를 이렇게 매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시를 쓸 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어? 천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쓰지? 제가 읽은 어떤 시집보다 시를 잘 써요. 그런데 공모전이 낼 때마다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못 쓰는 사람이 왜 자꾸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지? 뭔가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불신합니다. 그래도 난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제일 잘 써.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 5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세상은 날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다가 그냥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 어느 하루 아침에 제가 시를 썼는데 너무 못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 쓴 거예요. 깜짝 놀라서 5년 동안 썼던 제 시들을 쭉 들춰봤는데 하나같이 다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전기야 미안해, 나무야 미안해, 내가 허송 세월을 보냈구나.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제 게 못 써 보이니까 남들이 잘 써 보입니다. 아,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었구나.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었구나. 저는 이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을 때는 내가 나에게 무한 긍정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세상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나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 해나갈 동력이 사라지거든요. 이럴 때는 나를 믿고 비록 내가 지금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잘하고 있어 스스로 토닥여줘야 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나를 긍정하기만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정말 냉혹한 비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실력이 늘어납니다. 남들에게서 배울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어떤 실력이 는다.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 세계가 나를 위해서 조직된 곳이 아니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조차 내 편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으이구 네가 그럼 그렇지 라고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채찍을 들어서 안 됩니다. 아니 세상도 세상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나에게 채찍을 들고 있는데 나조차 나에게 채찍을 들면 나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때는 당근을 오독오독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채찍을 들어야 되냐? 주변 사람들이 당근을 들고 있을 때. 어?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잘 들어맞지? 뭔가 살만한데? 이럴 때는 채찍을 들고 내가 반드시 틀릴 수 있어, 잘못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야 악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당들의 공통점은 이 자기 비평의 능력이 사라졌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생기면 주변에서 나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악당이 된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취미를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통해서 뭘 해먹고 사는지 모르겠는 그런 매혹적인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나를 긍정할 때는 긍정하고 부정할 때는 비평할 때는 비판할 때는 스스로 비판해서 악당이 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당이 안 된 상태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최고의 시간인데요.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한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많이 많이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60강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강도 아니고 16강도 아니고 60강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 강을 포함해서 총 6개의 강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한땀 한땀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트형의 문제 첫 번째 유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의 세 번째 시간인데 오히려 사실 이 파트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훨씬 더 앞에 있는 제목 찾기보다도 쉬울 수 있는 파트입니다. 왜요? 뭔가 글이 압축적으로 짧게 주어진 것보다 길게 주어지는 게 사실은 읽을 거리는 많지만 이 읽을 거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요지를 길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는, 즉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분 좋게 행복한 마음으로 강의 시작했으면 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이렇게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힘든 상황도 이 상황을 내가 잘 이겨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힘들고 고되기는 하지만 즐겁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좀 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쉽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도 귀찮다고 생각하고 하기 싫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행복함, 행복에 대한 마음가짐은 grows, 자라게 된다는 얘기예요.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When you choose it,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하도록 선택할 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투자하는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고요. 우리 한번 오늘도 3개의 지문 총 6개의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목 찾기 문제야. 그래서 대부분은 핵심 소재가 들어와 있지만 그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한10% 정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는 의문부로 끝났을 때그 의문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핵심 소재나 혹은 중심 내용이 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핵심 소재가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핵심 소재를 빠르게 찾아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한번 선택지로 내려가 봐야 되겠고,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는 어떻게 풀면 돼? 이상하다 싶을 땐 반의연대. 근데 이런 장문 독해의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잘 이해해야. 그래서 앞뒤 맥락을 물론 잘 이해해야 풀리는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맥락을 잘 파악해야 풀수 있게끔 만드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후반부에 대부분 답이 있는 경우들이 좀 다수가 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나머지 문제에서 뭐 2번이 답이 되기도 하고 3번이 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앞뒤 맥락에서 우리가 충분히 단서를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은 중요한 앞에 있는 내용을 쭉다 이해해야만 아, 얘가 이상하구나라는 걸 알아챌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찾는 게 중심 내용을 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이 지문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재를 먼저 찾아보니까 뭐에 대한 거야? 앞에 일단 살짝 좀 헷갈릴 만하게 critical thinking이 나오긴 합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맞아요. 비판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판적인 사고가 많은 소재, 그 글에서의 중심 소재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까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여기서는 대장이야? 맞아요. Ethical thinking이라는 게 여기서는 중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윤리적인 사고라는 뜻이 되겠죠? 가볼게요. 자,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if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커마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다면 이건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요. 두 가지의 사고방식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봤더니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뭐를? 비판적인 사고를 뒤에 것으로서 이해를 한다면? 이란 얘기요. 비판적인 사고는 뭐라고 생각하는 걸 비판적인 사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The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to guide decision making. Decision making이 의사결정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의사결정을 안내하기 위해서 증거를 식별하고, 그리고 증거를 평가하는 걸로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를 생각한다. 이런 얘기야. 아, 비판적인 사고가 그래서 뭐라는 거야?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ethical thinking은 뭐냐? 자, 윤리적인 사고라는 것은 바로 is about 뭐에 대한 거요? 이번에도 identification을 받고 있는 identifying이 되겠습니다. 뭘 이번에는 식별해요? 윤리적인 사안들, 문제들을 식별해서 아, 이게 윤리적인 문제구나라는 걸 알아내서 and evaluating 어떻게 판단해요? 평가합니다. 자, 이러한 사안들을 어떤 관점에서 from different perspective to guide how to respond. 다양한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평가합니다. 즉, 윤리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면 일단 얘가 뭐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걸딱 확인을 해요. 식별을 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한번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데, how to respond,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라는 것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최종 목표는 뭐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윤리적인 사고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사고가 중요한지 비판적인 사고가 중요한지 딱 모르잖아요. 첫 문장만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뒤로 한번 일단 넘어가서 보고 앞에 내용을 한번 중요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한 형태의 윤리는요. is distinct from. distinct란 단어 선생님이 똑똑복합으로 정리해드렸었던 단어입니다. 뭐야? 구별되는, 차이가 있는, 뚜렷한이란 뜻이 되겠죠? 무엇과는 뚜렷하게 구별이 돼요? From higher levels of conceptual ethics or theory. 더 높은 수준의 개념적인 윤리나 아니면 이론과는 구별이 되기는 해요.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그 윤리, 개념적인 윤리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윤리적인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지, 윤리적인 혹은 이론에 대한, 개념적인 윤리나 혹은 윤리에 대한 어떤 이론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윤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리적 사고, ethical thinking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고요. 윤리적인 사고는 바로 윤리적인 문제를 확인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관점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본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본 다음에 중요한 건 how to respond.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바로 윤리적인 사고의 어떻게 봤을 때 우리가 최종 목표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이거 윤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The nature of an ethical issue or problem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 이러한 윤리적인 사고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탐색하는 거. 자, 이것은, 그죠? 네. 어떻게 탐색해야 될지에 대한 이 윤리적인 문제 혹은 윤리적인 사안이나 문제에 있어서의 본질은요, is that 이하입니다. 자, 그 본질은 there is no clear right or wrong response. 자, 반응은 하는데, 근데 그 반응에 대한 명백한 옳고 그른 부분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란 이야기예요. 자, 사실은 이 윤리적인 문제,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 사안의 본질, 그것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 옳고 그른 게 있어, 없어? 사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옳아.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땐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clear, 명백한 옳고 그른 그런 대응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맞다 혹은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틀리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it is therefore, 따라서요, it is essential that, 뭐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겠죠. 드디어 이제 A의 밑줄 어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학생들이요, learn to think through. think through는 여러분, 생각해 봐. 생각하기는 하는데 through, 뭔가를 통과해서 생각한대요. 자, 어떤 생각해야 되는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을 끝까지 뚫어서 생각하고 사고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think through라고 하면은 충분히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뭘 배워야 된다는 얘기야?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요. 뭐가 아니라 follow a prescribed set of ethical codes or rules. 윤리적인 규범, 그리고 윤리적인 규칙들의 setup, 일련의 여러 개의 일련의 규칙들, 윤리적인 규칙들이나 윤리적인 규범들을 어떻게 한 거야? prescribe. 이미 정해놓은 거야. 즉, 미리 정해놓은 그런 일련의 윤리적인 규범이나 규칙들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아,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나도 단순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왜 이게 필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게 자연스러울까? 어색해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왜 자연스러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것이 이 상황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행동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그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생각하는 방법, 충분히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굉장히 유명한 Justice라는 책 있잖아요. 마이클 샌들의. 그죠? 그 강연을 사실 보면은 어떤 똑같은 사안을 두고 학생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막 토의를 합니다. 토론을 해요. 아, 맞다, 틀리다. 아, 얘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 배우는 게 매우 필수적이다. 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이런 대응하는 방식이 옳을 수도 그리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There's a need.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 있어요? To encourage.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럼 뒤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럼 뒤에 내용이 맞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encourage란 단어가 밑줄로 들어왔으니까. 자, 어떠한 인식을 권장할 필요가 있대요. 그 인식에 대한 설명을 대절이하로 해줍니다. 자, 그 인식인즉슨 although, 뭐뭐이기는 하지만 대절 안에 뭐가 들어간 거야? 그치, although절이 이렇게 커마커마로 삽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뭐이기는 하지만 뒤에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을 권장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인식인지 한번 주절을 보겠습니다. 이 although 절이 아니라 대절이 중심이 되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러한 원칙들이 달라.

달라질 수 있다고요. vary, 다르다, 다양하다 이런 뜻이죠. 자, 다양해질 수 있대. both between and within individuals. 개인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내에서도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인식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학생들이 사안에 대해서, 윤리적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서 어떤 상황에는 얘가 적절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잘못된 상황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식을 권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간에 들어간 although를 한번 볼까요? Although being ethical, 윤리적이 된다라는 것. 이 바로 어떻게 규정이 되고 정의가 되기는 하지만 as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conduct that are considered correct. 옳다고 여겨지는 행동의 원칙에 in accordance with 부합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윤리적이 된다라는 것이 규정은 돼요. 정의가 되기는 하지만 그 옳다라고 판단되는 게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 안에서도 그 사람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바로 요 단어죠. 이 원칙들이 다양해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는 걸 권장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흐름과 어때? 그렇지, 일치하고 있어. 그래서 어때? Encourage는 괜찮아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what a person values. 어떤 사람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이란 이야기죠. value라는 단어가 가치, 값어치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지만 동사의 의미로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다, 가치 있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여기서 워절이 주어가 되는 중심절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relate to 뭐랑 관련이 있어요? 그들이 속한 사회적이고 종교적이며 아니면 시민의 믿음. 시민으로서의 그런 신념과 관련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Influenced by their formal and informal learning experiences. 그 사람들의 공식적이면서도 비공식적인,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그런 학습의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게 뭐 학교에서 정말 정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나 친구들과 생활을 하면서 길에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보면서 그렇게 학습하는 것에 학습하는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시민으로서의 그런 신념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한 문화나 사회적인 배경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달라지고 관계가 있다라는 건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것들은 다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values라는 단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계속 볼게요. Individual perspective may also be context dependent. 개인적인 관점은요. 개인적인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은 또한 어떻게 될수 있어? 맥락적으로 의존적이 될수 있대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바로 뭐야? 그들이 속한 사회적이고 종교적이며 그리고 그들이 영향을 받는 형식적이거나 비형식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시민으로서의 그런 신념, 이런 맥락에 따라 의존적이다라는 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부분과 연결했을 때는 어색하지 않아요. 한 문장 안에서 한번 의미를 좀더더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맥락적으로 의존이 된다라는 것,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meaning that 이라를 의미하게 됩니다.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다른, 다양한 상황 하에서요, 다양한 영향에서, 그리고 다른 시대에서, 다른, 시간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그들이 느낄 때,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느낄 때, 동일한 그한 명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may make different choices. 다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심지어는 한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럴 때는 이게 맞다고 느끼고, 똑같은 행동이라도 다른 때는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봤을 때, 맥락적으로 의존적이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은 어색하게 우리말로는 해석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복합 형용사처럼 마치

이제 영어적인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이 의미 자체만 생각하고 놓고 한번 그 느낌을 살려서 해석을 해본다면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의존적이다라는 건 뒤에 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depend on 이라는 표현을 뒤에 것에 의존한다라고도 하지만 뒤에 것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dependent란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는 맥락상으로 적절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그래서라고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요, in order to analyze ethical issues and think ethically, 윤리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요, it is necessary to 뭐 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Understand the personal factors. 개인적인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적인 요인이 바로 뭔데? 여러분들만의 행동에 그런 규범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리고 또뭘 이해해야 돼? How these. 이런 것들이 어떻게 may coincide. coincide라는 동사가 조금 어려운가요? 얘는 무슨 뜻이냐? 일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풀겠지, 그지? 자, 이러한 상황들,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행동 규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같아질 수 있고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래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상황은 심지어 개인 안에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인사이드라는 일치 하나가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단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앞에서 나왔던 very 어떨까요? 그렇지, 얘가 더 자연스럽겠지? 그래서 반대가 되는, 반대 맥락상 의미를 갖고 있는 very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는 게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뭐 하는 동시에, 뭐와 함께, recognizing and accepting.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요. The factors that drive other people's codes and decision making.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규범과 그리고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drive란 단어가 몰고 가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maybe different, 다양해질 수 있다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그런 상황들은 그러한 요소들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의미의 very라는 단어로 바꿔주시면 어휘 추론 문제에는 e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디를 찾아서 제목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누가 일단은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아, 이변이 없는 한,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문학적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은 윤리적인 사고, ethical thinking 이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될것 같고, 윤리적인 사고는 어떻다?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다. 요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 요 의미 세 가지의 의미를 들어간 가장 잘 표현한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자, ethical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ethical decision making, 윤리적인 의사 결정?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한데, 자,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길, 그게 바로 뭔데? 뭐야, 비판적인 사고, 비판적인 추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reason이라는 단어가 추론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중심 핵심 소재가 critical thinking, critical reasoning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아웃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Far-reaching impacts of ethics on behavior codes. 행동 규범에 대한 윤리가 미치는 아주 멀리까지 미치는 영향. 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동 윤리, 행동 규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윤리적인 사고. 일단 시작 좋습니다. 윤리적인 사고가 뭐예요? 조금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왔어요. A walk, 걸어가는 거래요. 어디를 통해서? Individual minds, 개인적인 마음, 개별적인 마음을 통해서 걸어가는 게 바로 윤리적인 사고래. 개인적인 마음이 뭐야? 개별적인 사고, 개별적인 생각을 걸어가는 여정.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사람마다 사람 상황마다 다르다라는 표현을 individual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핵심 소재인 ethical thinking이라는 중심 소재를 설명하는 표현으로는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 없는 선택지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게 된, 시선으로 본 윤리적인 이론을 탐색

하기. 윤리적인 이론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윤리적인 이론들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어떤 윤리적인 이론이 있는가를 이야기한 거 아니었고요. 자, 윤리적인 선택이 항상 take priority. priority라는 단어가 여러분은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시 늘 우선시되어야만 하는가 이런 뜻이에요. priority라고 하면 이제 top priority라고 해야 최우선이고요. priority라고 하면 우선시하다라는 prioritize의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어휘추론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야. 모아지 못했으면. 그렇지. coincide라는 단어를 몰랐으면요.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파벳 E, 숫자로는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coincide. 무슨 뜻이라고요? 일치하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coincide. coincidence라는 명사 형태가 일치, 우연, 우연의 일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오, 우연히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what a coincidenc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oincide라는 동사가 일단 일치하다라는 의미라는 걸 먼저 기억해 두시고 coincidence라고 하면 우연, 우연의 일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13번과 14번 역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 찾기, 어휘 추론 문제 이렇게 두 문제 가볼게요. 자,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 맞아,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야. 과학자들과 특히 누구? 아, 맞아요. 뒤에 보시면 언론의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언론에 대한 이야기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inform,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알 권리도 우리가 이제 예,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알 권리를 그렇게 마련해주는, 충족시켜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디어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사실을 탐구하고 탐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이 과학자와 언론, 미디어의 구성원들과의 대화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One way to avoid. 뭐하려는 방법? 그치.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 contribute to는 기여하다, 공헌하다라는 뜻인데, 어디 어디에 원인이 되다라고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이제 원인이 되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overhyping. overhype이 과대 광고를 하다라는 뜻이야. 과대 광고라는 것? 기존에 있는 사실보다 훨씬 부풀려서 과장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과대 광고, 과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그것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게 바로 뭔데? 너무 과하게 과장해서 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그 방법이 하나 뭔데? is to say nothing. say nothing. 뭐래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래요. 그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과장해서 말한다고 여겨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However, 근데요. 하지만 that is not realistic option. 이것은 뭐가 아닙니까?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과학자들에게는 선택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과학자들이 말을 안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자들이냐? Who feel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과학자들이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책임감을 느끼니까 말을 하는 과학자란 이야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뭐할 책임감을 느껴요? To inform the public. 대중들, 사람들에게 알릴, 그리고 누구에게? Policymakers. 정치 이반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과학자들한테는 이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쨌든 정책을 이반하는 사람들한테 현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과학적인 현실을. 그리고 대중들한테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런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과학자들한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게 최선이야. 과대 광고, 뭔가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그런,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바로 말을 안 하는 건데 그게 최선이야. 라는 것이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뭐해? 어떤 제안들을 제공하는 그런 책임감,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과학자들한테는 사실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문장의 의미는 뭐겠어요? 과학자들이 어떤 정치 이반가들이나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안을 해야 될 어떤 의무감을 느낀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Speaking with members of the media. 자, 언론 매체, 그죠? 언론과 언론의 구성

받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일단 그 언론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의견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반응을 할 거란 이야기야. 저희가 그 사실을 몰랐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걸 알아내시다니! 뭐 이렇게 우호적인 인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적대시하지 않을 거니까. 그죠?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 여기까지는 긍정이니까 뒤에는 뭐가 나오겠니? 그렇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즉, speaking with members of the media라고 하는 것은 runs a risk. 위험이 있어요. 뭐할 위험? misinterpretation. miss가 들어가면 wrong의 뜻이에요. 잘못 해석한대요. 이게 뭐야? 내가 뭔가 말을 했는데 잘못 해석한다라는 건 오해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해의 위험이 있고, and the need for repeated clarification. 분명하게 반복적인 분명함을 할 필요, 즉, 반복적인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해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an entanglement in never-ending controversy. controversy라는 단어가 논란의 여지가 되겠죠. 끊임없는, 절대 끝나지 않는 논란의 여지에 그런 얽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언론과 이야기를 하는, 언론 구성원들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아,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오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최선이지만 과학자들한테는 그럴 수가 없으므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고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낮추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요, the decision of whether to speak with the media, 이 언론과 대화를 할지 말지, 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결정은요, tends to be highly individualized. individualized라고 하면 얘네 뭐 개별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개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내용을 조금 살짝만 옆에 중요한 내용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일단 누구와? 과학자와. 과학자가 뭐 하는 거야? speaking with members of the media. 즉, 다시 말하면 과학자가 언론, 매체. 네, 그냥 매체라고 할까요? 매체. 매체 구성원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매체와 대화를 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자가 매체와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걸 결정하는 건 사실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과학자들은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 아, 나는 매체와 그래도 이야기를 해볼 테야. 아, 나는 매체가 정말 골치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 안할 거야. 이렇게 개별적인, 개인적인 판단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이 뒤에 이어져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번은 무사히 통과했어요. 자, decades ago, 수십 년 전에는요, it was unusual. 자, 그렇게 일반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단 얘기죠. 뭐가 뭐 하는데? 이 to 가져진 주어가 되겠죠? 자, 뭐가? Earth scientists, 지구 과학자들이. 지구에 대해서 뭔가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to have results, 결과를 갖는 거, 결과를 발표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결과? That were of interest to the media. 매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의 few가 들어가면 얘는 부정적인 표현이 되겠죠? Few media. 거의 이런 매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거의 미디어의 이 매체와의 접촉이 예상되지 않았고, 기대되지 않았고, 그리고 권장되지도 않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이게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가 되지도, 이렇게 해라라고 권해지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unusual이라는 표현이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들 요소들과 잘 결합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70년대로 갑니다. 최근으로 들어오죠. 그죠? 상대적으로 최근이야. 몇십 년 전보다. 자, 1970년대에는요, 몇 명의 과학자들, 어떤 과학자들, who spoke frequently with the media? 미디어와 자주 이야기를 하는, 몇 명의 과학자들이, 70년대는 수십 년 전이니까 사실은 위에 있는 상황에 대한 예시로 보는 게더 적절하겠네요. 그죠? 자, 이런 과학자들, 몇 명의 과학자들은요, often criticized by the fellow scientists for having
done so.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 과학자들에 의해서

자주 비판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위 있는 상황에 대한 사례로 본다면 몇십 년 전이니까, 그죠? 이건 몇백 년 전까지는 아니니까 몇십 년 전이니까 바로 위에 있는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걸 권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예상하지도 않았어. 굉장히 드문 일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비판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비난받았다라는 의미에서 criticize라는 단어 괜찮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the situation now. 이제 상황은요, is quite different. 꽤 달라졌어요. 자, 그럼 앞에는 어때? 예전에는 그게 그런 상황이 흔치 않는 상황이었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지 않도록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이게 좋은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 많은 과학자들이 하지 않았어. 근데 상황은 달라졌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쪽 맥락으로 갈 거예요. 그죠? 매체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줄것 같아요.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왜요? As는 because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자연스럽더라고요. Many scientists, 많은 과학자들이요, feel a responsibility to speak out. Speak out.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을 내서 바깥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뿜는 거야.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렇지. 공식적으로 말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졌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기후 변화가, 특히 지구의 온난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나 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의견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사실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강력하게 이런 책임감을,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Because the importance of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의 중요성, 그리고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그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문장이 하나 끝나면서 새로운 문장이 나오게 돼요. 많은, 이 기자들도요, share these feelings, 이러한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매체에 관련된 이 관계자들도 아 맞아요라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과학자들에게 접근을 하겠죠. 그리고 과학자들도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언론과 접촉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매체와의 대화, 즉 매체와의 접촉을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권장되진 않았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In addition, 게다가요, 많은 과학자들은 are finding that, 대디아를 발견하고 있죠. They enjoy the media attention. 그들이 매체에 이런 관심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TV나 이런, 너튜브 방송들 보면 과학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시고 그걸 되게 즐거워하시잖아요? 이걸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고, 그리고 대중들의 인식을, 매체의 관심과 대중들의 인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체의 관심에 따라오는 대중들의 관심을 즐기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라는 얘기야. 그죠?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체와 접촉을 해서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과학자들한테는 인정의 욕구가 당연히 누구나 있잖아.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부분에서는 enjoy라는 단어가 뒤에 있는 맥락과는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과학자들 뿐일까요? 그렇진 않겠지. 그지? 그래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같은 맥락일까, 다른 맥락일까 한번 살펴봤더니 동시에 다른 과학자들은요, continue to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resist 합니다. 그런데 resist가 뭐예요? 저항하다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저항해요. 버티고 있어요. 누구랑 이야기하는 걸? Speaking with reporters. 기자들과 말하는 거, 대화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항하는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 접촉을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현대에도 사실은 그러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학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뭘 얻게 되는데요.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preserving, 지키고, 보존하다,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running the risk, 위험을 감수하게 됨으로써라는 얘기예요. 자, 무엇을 지켜요? 더 많은 시간, 그들의 과학을 할수 있는 더 많은 시간, 연구를 할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거야. 다른 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자신의 연구, 과학에만 몰입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 위험을 감수하게 된대요. 뭐에 대한? Being misquoted. 잘못이라는 의미의 miss가 들어갔습니다. quote가 여러분 인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잘못 인용

노출될 위험을 감수해요? 위험에 놓이게 됩니까? 말을 안 하는데? 언론과 접촉을 안 하는데? 좀 이상한데? 그죠? 뒤에 내용 계속 볼게요. And the other unpleasantries associated with media coverage. 예, 미디어 보도야, 이거는 보도. 미디어가 보도하는 것과 관련된 다른 불쾌한 상황들,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 유쾌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 처할 위험을 감수하게 돼요. 위험에 처하게 됩니까? 아니, 위험을 그래서 피하게 되겠죠. 자신들의 연구에만 몰입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잡음들이 생기는 걸 피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하겠지. 그러니까 running the risk라는 긍정의 의미의 running이 아니라 어떤 단어로? 그렇지. avoid 정도. 이것을 이런 상황을 피하게 된다. 위험도 피하고 불쾌한 상황을 피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역시 반의어의 힘. 반의어가 들어가 주는 게 적절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단어가, 그렇지, 맨 마지막에 있는 E, 알파벳 E의 5번이 어휘출원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의 핵심 소재는 뭔것 같아요? 과학자들과 매체와의 대화, 매체와의 접촉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 혹은 잘 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과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학자들도 있고 이게 전부 다 individualized. 개인의 판단, 개인의 생각이란 얘기예요. 개별화된 평가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면서 볼게요. 2번 볼까요? 과학자들의 선택이래요. 자, 미디어에 노출될 것인가 or not? 그렇지 않을 것인가? 미디어와 접촉을 할 거야 말 거야? 이 얘기가 되겠죠. 과학자들마다 달라요.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잘못됐다 혹은 적절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관련 없는 선택지들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골치 아픈 관계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뭔가 이 미디어와 이야기할 때 조심하세요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딜레마는 더더욱 아니죠. 그죠? 자, 누가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가? 기후변화에 책임 소재를 묻고 있는 질문도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하게 볼수 있는 climate change를 넣어서 이렇게 중심 내용을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climate change는 거기에 대한 설명의 하나의 예시로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2번 정답 해주시면 되겠고 알파벳 E,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void라는 단어로 바꿔줘야 돼라고 기억해 두시면서 마지막 15에서 16번 문제 가볼게요. 자, 요 15번도 역시 제목 찾기. 핵심 소재 먼저 찾고 어휘추론 이상하다 싶을 때 반이요 쏙 넣어보기 가봅니다. 자, 아주 재밌는 질문이에요.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One reason, 하나의 이유죠. We think we forget.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자, 뭘 잊어버렸다? Most of what we learn in school.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의 대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렸는데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이유는 is that 이 아이입니다. 자, we underestimate what we actually remember.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걸 어떻게 underestimate 아래로 낮추어 본대요. 즉, 얘는 과소평가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뭐 배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많이 배운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이것저것 배우긴 했는데, 딱히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다고 생각한 것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가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 실제로 기억하는 것을 너무 우리가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사실 기억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부만 그냥 기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끝부분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키의 역할을 하거든요. 한번 계속 볼게요. 자, 다른 때에는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We remember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지만 하지만 we don't recognize that. 우리가 that 이하를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죠. 우리가 그것을 학교에서 배웠다고 인식하지는 못해요. 무언가를 알고는 있어. 기억은 하고 있어. 근데 그게 학교에서 배웠는지를 잘 기억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가보겠습니다. Knowing where and when you learned something.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웠을 때, 그리고 어디에서 배웠는지를 아는 것은요. 자, 언제 어디서 무언가를 배웠는지를 아는 건 is usually called. 보통은 뭐라고 이걸 불러요? Context information. 맥락 정보라고 부릅니다. 분류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언제 어디에서라는 게 바로 뭐겠어요?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아, 나 그거 친구한테 언제 들었어? 라고 하는 게그 들었던 맥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어디에서 언제라고 하는 게 맥락 정보야.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라는 것도 맥락 정보가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이것을 맥락 정보라고 부르며, 그리고 and context, 맥락이라는 건 is handled by 뭐에서 다뤄지죠? By different memory processes than memory for the content. 내용에 대한 컨텐츠가 내용이야. 컨텍스트가 맥락이고, 자, 어떤 것에 대한 배운 내용, 그 내용에 대한 기억과는 이 기억에 대한 처리가 다른 기억의 처리에 의해서 다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then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then 하면 뭐뭐 보다라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서 얘를 뭐뭐과는 다른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해석을 하게 되면, 뭣뭣보다 다른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뒤에 것과는 다른 기억의 처리 과정에 의해 다뤄진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 경우는 이때의 되는 여러 가지 되는 의미가 있는데, 특히 different라는 단어와 같이 쓰일 때는 뭐뭐와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에 대한 기억과는 다른 기억에 대한 처리 과정에 의해서 맥락이라는 것이 다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담당하는 기억과 맥락을 담당하는 기억이 다르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달라요. 자, 다르니까 어떻게 될까? 다르니까 뭐 하나는 기억을 해도 맥락은 기억해도 내용은 기억을 못하거나, 내용은 기억을 해도 맥락은 기억하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의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계속 볼게요. 따라서요, it is quite possible to. 뭐 하는 것이 꽤 가능합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요. Retain content without remembering the context. 나왔죠? 맥락을 기억하지 않고도요, 내용을 보유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게 상당히 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언가 내용을 들었어. 너 그거 알고 있구나. 너 그거 어디서 들었니? 라고 했을 때, 내용은 기억을 하는데, 맥락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 맥락은, 컨텍스트는 어때? 사람들이 기억을 많이 못해요. 하지만 무엇은 잘 기억해요? 그렇지, 내용. 컨텐츠는 좀더더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계속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If someone mentions, 어떤 사람이 언급을 합니다. 한 영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어떤 영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 영화가, 아, 별로야. 끔찍해. 라고 들었다는 걸 스스로 기억은 해요. 기억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무엇은 기억을 못해요? Cannot remember where you heard that. 여러분들이 그걸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기억을 못한대요. 자, 아까 맥락 정보가 뭐라고 얘기했어? 맥락 정보라는 건 언제 and where 어디에서 그 정보를 들었는지, 그 정보를 무언가를 배웠는지가 맥락 정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영화가 별로야, 끔찍해, 진짜 최악이야. 이렇게 내용에 대한 건 기억을 한다. 이 얘기니까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예시였대요. 그렇지, 맥락은 덜 기억하고 내용은 사람들은 더잘 기억한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몇 번? B번에 있는 where라는 거 괜찮습니다. 이 단어는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내용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은? 맥락은 잊어버리게 된 거죠. 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맥락 정보를 사람들은 더 흔히 잊어버린다에 관련된 예시가 됩니다. 자, 맥락 정보는요, is frequently easier. 더 쉽습니다. 뭐 하기가 더 쉬워요? To forget. 잊혀지기가 더 쉬워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죠? 맥락 정보는 어떻게? 사람들이 덜 기억한다. 잊혀지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뭐보다? 내용보다요. 그래, 그리고 and the source of the variety of memory illusions.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억에 대한 다양한 환상들, 착각들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들었을 때그 내용은 기억을 하지만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을 못 해. 근데 그 누구한테 어디에서라는 그 출처가 사실은 굉장히 확실하지 않은, 믿을 만하지 못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내용만 기억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면요. People are unconvinced.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convince라는 단어가 설득시키라라는

0: 뜻이에요. 그런데 unconvinced라고 얘기했으니까 설득되지 못한다는 얘기야. 확신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뭐에 의해서? By a persuasive argument. 설득적인 어떤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해요. 만약에 뭐 하다면? 그것이 설득된 그 주장이 쓰여져요. 누구에 의해서? By who is not very credible.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뭔가가 쓰여졌다면 여러분은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이거 뭔가 날 설득하려고 하는 쓰여진 글인데 별로 설득이 안 되네. 이걸 쓴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썼기에? A clear financial interest and the topic. 그 주제에 대한 clear, 명백한 재정적인 interest, 이익. 즉, 금전적인 이익에 관련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면요. 예를 들면 광고 문구 같은 게 되겠죠. 그죠? 이 어떤 제품이 정말 좋습니다. 그게 잘 팔리면 금전적인 이익이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때? 이거 설득하려고 한쓴 주장인데,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설득 안 당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확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But, 하지만요, in time, 결국에는, readers' attitudes on average, 평균적으로, 대체로, 이 독자들, 그걸 읽었던 독자들의 태도는 change in the direction. 어떤 방향으로 변하게 돼요? The persuasive argument. 바로 그런 설득적인 주장의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걸 믿지 않았는데, 근데 그 출처가 사실은 그렇게 믿었지 않아서 안 믿었어. 근데 그 출처인 컨텍스트를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만 남아있는 거야? 아, 그거 믿을 만한 주장. 뭔가 홍보하는 글이라도 그 내용은 기억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내용을 점점 기억해서 이 설득적인 방향으로, 원래 의도했던 방향, 설득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Why? 왜 그렇죠? Because readers, 왜냐면 독자들, 그 글을 읽었던 독자들은요, are likely to remember, 더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The content of the argument, 그 주장에 대한 내용은 기억하지만, 그렇지만 forget the source, 그 원천, 그 출처는 잊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 출처가 바로 뭐니? 맥락이 되겠지.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someone who is not credible.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누군가라는 그 출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이해관계,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분명한 사람이 썼어. 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If remembering the source of knowledge is difficult, 자, 어떤 지식의 출처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면, 자, 맥락을 기억하는 게 어려워요. 출처가 어디인지. 그렇다면, you can see,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How it'd be challenging to conclude.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challenging, 어려운지요. challenging, 도전적인, 어려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죠. challenge가 도전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challenging이라고 하면 difficult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뒤에 것을 알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것이 맞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어려운지요. 뭐라고 결론 내리는 거? You don't remember much from school.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어려워요? 결론 내리는 게 쉽죠. 첫 번째 했던 내용이잖아요. 왜 그걸 기억 못해?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를 잘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배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얘기야. 나 그거 원래부터 알았어. 나 그거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야. 아, 나 그거 어디서 들었어. 내가 책 읽다가 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결론 내리기가?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져진 조어가 되겠지? 자, 그것이 어떻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렇지. easy, 쉽다로 바꾸셔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휘추론 문제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코인사이드와 같이 여러분들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단어들이 답이 되기보다는 뭐 more나 less, 정말 difficult, challenging, easy 이런 단어들이 답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사실은 파악하는 게 목적이지, 어휘의 수준이나 이 친구가 어휘를 얼만큼 알고 있나에 대한 테스트보다는 정말 맥락상의 그 흐름을 잘 잡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역시 어휘 추론 몇 번이 답이다? 맞아요. 알파벳 E.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제목 찾아서 가볼게요. 자, learn nothing in school. 학교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요? How memory tricks you. 어떻게 기억이 여러분들을 속이는지. 기억이 어떻게 속여요? 맥락 정보는 사람들이 잘 잊어버려요. 근데 내용 정보는 잘 기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tricks라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으면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어떻게 메모리가, 어떻게 기억이 여러분들을 속이는가. 그 속이는가가 바로 뭐예요? 맥락 정보를 잊어버리고 내용 정보만 가지고 있다. 그것만 기억한다. 이 의미를 함축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바로 tricks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초반에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잊어버리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포문을 열었고, 마지막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기가 쉬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학교에서 많은 걸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 대부분의 것들을 배웠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질문에 대한 사실은 답이 How memory tricks you 라는 부분이 우리의 기억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혼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신뢰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내용이냐 맥락이냐 이 사이에서의 지속적인 계속되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그리고 더 학교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것들을 더 잘 배우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초점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라 라는 명령인데요. 누구에서 무엇으로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누구에서 무엇으로 즉 그 대상에 초점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여기서 무엇보다는 맥락이니까 when and where 이렇게 우리가 맥락 정보도 가지고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who, what 이 두 개의 대상에 대한 비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아 라는 결론이에요. 자, 16번은 몇 번이 정답이라고? 그렇지, 알파벳 E. challenging을 뭘로 바꾸면 easy 정도의 단어로 바꾸면 가능하다, 가장 적절하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 15번 같이 제목 찾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핵심적인 소재가 안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컨텐츠와 컨텍스트와 이게 두 가지가 계속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컨텍스트와 그리고 컨텐츠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contextual memory 그리고 content memory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합해서 그냥 memory라고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정말 가장 흔하게 봤던 context나 content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얘가 지금 얘를 품을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래서 압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축할 수 있는 단어나 아니면 이 방향 그래서 이 기억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가라는 그 방향을 설명해 줄수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한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1번을 답으로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은 조금 필요하죠. 그래서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질까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충분히 많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preserve라는 동사인데요. 아주 아주 중요한 단어죠. preserve가 무슨 뜻이야? 그치,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사실은 conserve라는 단어. conserve라는 단어가 얘도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치, 되게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데 좀 뉘앙스는 다르죠. 근데 같은 맥락에서, 같은 지문에서 비슷한 맥락의 단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eserve라는 단어, 특히 변화 형태도 많이 나와요. preservation, 보존이나 보호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 좀 한번 볼까요? preservative라고 하면 ativ를 붙이면 사실은 tiv로 끝나는 단어, protective. 뭐, 이런 단어들이 보통은, 형용사의 어미가 되죠. 형용사 형을 만드는 파생의 어미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명사형의 어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erspective라는 단어도 관점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봤던 그 단어 중에서도 이게 IV로 끝나기는 하지만 맞아요. 명사의 이 의미도 명사의 형태로도 쓰이는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챙겨 두는 게 좋겠죠. 뭔가를 보존할 수 있는 물질, 즉 방부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예요? 그렇지.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reserve, preservation, preservative라는 단어, 세 개의 단어 똑똑복화로 우리 똑똑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세 개의 지문, 아주 긴 장문 독해 잘 해내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잘할 수 있겠지? 좋아요. 자, 단서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용띄용 포지캔트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어?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밑줄 친 어휘 네 번째 시간 되겠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15번 문제 끝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6번 문제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여러분 계속 많이 느끼셨겠지만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최신 문제가 많다. 즉, 최신 문제가 많다는 거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You are the narrator of your own life라고 해서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narrator 하면 해설가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해설가이다. The tone and perspective with which you describe each experience generates feeling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조나 혹은 perspective 하면 관점이잖아요. 어떤 어조나 관점이냐면 with which you describe each experience 너가 각각의 경험을 묘사하는 그 어조 각각의 경험을 그 묘사하는 perspective, 관점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generate, 만들어낸다. 어떤 거를 만들어낸대? feelings,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냐면 associated with that nar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해설과 관련된 감정을 만들어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쉽게 말하자면 내가 내 삶의 뭐래? 해설가 같은 건데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어조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생긴데 그 말하는 내용과 관련된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그래서 바로 뭐 가져오는 거야? For example, 예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부터 누누이 말하지만 얘들아, 첫 번째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빠르게 한번 내려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If you find yourself constantly assum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스스로 계속해서 가정을 하는 거야.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This is hard. 아, 너무 어려워. 여러분, 영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해서 계속 풀거나 혹은 I wonder whether I'm going to survive 이라고 나오고

보고 있으니까 아우 내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어. 혹은 내가 정말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It looks like this is going to turn out bad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안 좋게 될것 같아. 즉,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될것 같아 라고 내가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가정을 한다면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내가 어떤 경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관점, 그리고 이런 어조로 말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generate, 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게 될 거냐면, generate anxious feelings.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게 될 거래? 불안한 감정을 만들어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할수 있다. 아, 별로 안 어려운데? 해보니까 괜찮은데? 라고 긍정적인 자꾸 말을 해야지 뭔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생긴대? 불안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라고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t's time to restructure the way you thin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시간이래. 어떤 시간이야? 너가 생각하는 방식을 재구조화할, 즉, 다시 만들어낼 시간입니다. Underlying this narration, 이러한 해설 아래에는,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해석은 이러한 가정 아래에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들아, 쌤이 지금 여기 빨간색 쳐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얘 지금 딱 보니까 주어야 아니야? 아니야. 문장 맨 앞에 왔는데 주어가 아니네? 그럼 얘 뭘까? 원래는 보어 자리에 있어야 될 애가 문장의 맨 앞에 끌고 가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문장에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are, the belief 이라고 하는 이 둘의 도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법도 우리 같이 짚어보고 있거든.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해설 하에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냐면 어떤 믿음이 있대? That frame your exper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하는 경험을 틀에다가 끼워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대. 그렇지 않아, 얘들아? 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 경험이 어떤 틀에 끼워지는 거야? 부정적인 틀에 지금 끼워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frame이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nd give it mea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경험에 계속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거지. 어떤 의미 부여? 부정적인 의미 부여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think of your belief as having many layers이라고 나오고 있어. 생각을 해보래요. 너의 믿음이 굉장히 많은 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on the surface are your automatic thought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여기 빨간색 쳐져 있거든? 얘 뭐야?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잖아. 우리 문법 시간 할때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문장에 도치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생각의 표면에는 뭐가 있냐면 your automatic though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맨 위에 있대. 자, 자동적 사고가 뭐냐면요. These are like short tap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짧은 테이프 같은 건데 That momentarily flash through your m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너의 머릿속을 싹 스쳐가는 짧은 테이프 같은 거래요. 자, call these automatic thoughts a form of self-tal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자동적인 생각을 뭐라고 불러보자? A form of self-talk. 어떤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 즉, 혼잣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적인 생각을 혼잣말의 형태라고 한번 명명해보자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 혼잣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that you use as you navigate through the 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하루를 항해하는데 너가 사용하는 혼잣말이라고 한번 명명해 보자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이러한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You produce a wide variety of these automatic though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러한 다양한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진짜 만들어내는 게 맞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자동적인 사고를 만들어낸대. 자, 일부는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일부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대. 이게 맞는지 한번 밑에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utomatic thought 이런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거 that relieve anxiety 우리의 불안도를 완화시켜주는 자동적인 사고는 go something like th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간대요. You walk into a room, see a few new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너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몇몇 새로운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And say to yourself, 그리고 스스로 혼잣말로 뭐라고 말하는 거야? Oh no, I don't like this. This is not good. 이렇게 스스로 말한대. 아니야, 아니야. 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거 뭔가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말한대. 얘들아, 뭔가 방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뭐야. 별로 안 좋아. 나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스스로 말하는 상황이잖아. 자, 그러고 나서, or these people will soon find out that I'm full of anxiety and will reject m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곧 내가 불안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낼 거고 결국에는 나를 거절할 거야 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내용 해석은 다 됐고, 얘들아, C번 봤을 때 produce라고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너는 다양한 이런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낸다가 맞겠지, 얘들아. 지금 뭐라고 했어? 스스로 계속 생각하잖아. 자동적으로 딱 새로운 사람들을 보자마자, 아, 이거 안 좋다. 라고 자동적인 사고를 만들어낸 건 맞으니까 C번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뒤번에서 봤을 때 이런 자동적인 사고는 불안도를 완화시켜준다라고 알고 있거든? 밑에서 얘들아, 지금 불안도가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오히려 불안도가 가중되는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즉, 여기서 지금 쓰여야 될 단어는 relieve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뭐다? fuel이라고 해서 가중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적인 사고는요, 불안도라고 하는 것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오히려. 자, 그랬을 때, automatic thoughts, 이런 자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are bad habits, 나쁜 습관이래요. 어떤 나쁜 습관이냐면 that cloud fresh and positive experienc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새롭고 긍정적인 경험을 얘들아 cloud라고 하면 뭘까? 가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이런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인데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가려주는 나쁜 습관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나쁜 습관이라고 말해줬으면 좋은 경험들은 막아주는 게 맞겠지. 오케이. 그러면 2번까지도 맞는 겁니다. 이랬을 때이 자동적인 사고는요, turn a potentially good experience into one fraught with anx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자동적인 사고는요, 좋은 경험을 뭐로 바꿔버린대? 어떤 불안도로 가득 찬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f you tell yourself that 너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한다면 you're always stressed or full of anxiety before doing something n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때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나 불안도가 너무 높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that new experience 그 새로운 경험은 will be tainted by that anx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불안도에 의해서 오염되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내용 파악에 있어서 너무 어렵지는 않았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자신의 삶을 서술하는 본인이 서술자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경험에 프레임, 틀을 입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치? 내가 무언가를 말을 하면서 우리의 경험에 프레임, 틀을 입히게 되는데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아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잘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동 사고는 새로운 경험을 cloud, 우울하게 만들다 혹은 덥게 만들다 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을 fuel, 부추기는 나쁜 습관이 된다 라고 하는 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능 지문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30번 지문이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 Bazaar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Bazaar이라고 하면 상점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점가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An apparently flexible price setting mechanism이라고 나오고 있대. 자, 상점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명백하게 flexible price setting mechanism이라고 하면 flexible 하면 뭐야, 얘들아? 유동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런 유동적인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뭔가 딱 정찰제로 딱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유동적으로 가격을 세팅할 수 있는, 즉,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유동적으로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요, sets a top more enduring ties of

shared cul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유되는 문화의 enduring ties라고 하면 지속되는 유대 위에서 이러한 가격이 책정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이러한 상점과 경제는 결국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공유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얘들아. 상점가에서 내가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공유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격 흥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both the buyer and seller are aware of each other's restri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둘다그 각각 서로의 restriction 하면 제약이거든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을 are aware of 인지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제약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A라고 하는 물건을 살때 나는 만 원밖에 못 내. 즉, 그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둘다그 서로 각각 상황의 제약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In Delhi's Bazaa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델리라고 하면 인도의 한 도시죠. 인도 한 도시의 상점가에서는요, buyers and sellers,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can assess to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A large extent to financial constrai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두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이 지금 서로 내용을 붙잡고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왔냐면, restriction, 제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즉, 얘들아, 지금 단어를 항상 똑같은 단어를 써놓고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면 너무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문장, 뒤에 문장에 살짝씩 다른 단어들로 쓰기는 했지만, 내용은 결론적으로 같은 겁니다. 즉, 각각 서로 가지고 있는 제약, 즉, 여기서 말하는 뭐야?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지고 있으니까 1번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 Be aware of 의 쌤이 아까 전에 밑줄을 그어놨었거든. 인지하다, 알아채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자, 그런데 세 번째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였어? Assess, 평가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달리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장과 3번 문장이 서로 내용을 붙잡고 있어. 그 말인즉슨 똑같은 말을 한다는 말인데, 자, 이런 상점가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경제적인 제약,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수 있고 서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each actor 각각의 사람은 자, 어떤 사람? belong to a specific economic clas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경제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요, understands 이해한대. 무엇을 이해하냐면, what the other sees as necessity and a lux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 luxury, 즉,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한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살 때, 아, 저 사람은 필수품, 즉, 필요해서 사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은 사치를 부리려고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자, in the case of electric products like video game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electronic devic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전자기계잖아요. 비디오 게임기와 같은 전자기계의 경우에는 they are not a neces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는 얘들아, 생활 필수품이라고 볼수 있어? 생활 필수품이라고는 볼수 없죠. 여러분, 비디오 게임기 없으면 죽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in the same level, at the same level 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와 같은 선상에 있는 필수품은 아니래요. Other household purchases such as food it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식품과 같이 그런 가정 구매품들과 같은 선상에 있는 필수품은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여러분, 식품.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필수품이야?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비디오 게임기가 필수품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비디오 게임기를 필수품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식품이 필수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비디오 게임기라고 하는 것이 not a necessity, 필수품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문장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So, the seller in Delhi's Bazaar is carefu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델리 시장 상점가에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인들. 그 상인들은 careful, 조심스럽대요. Not to directly ask for very low prices for video gam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너무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조심한대. 얘들아, 내가 비디오 게임기가 뭐라 그랬어? 생활 필수품이 아니야. 비디오 게임기가 생활 필수품이 아니면 그럼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다는 말이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그 팔고 있는 상인이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말이 안 되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비디오 게임기에 대해서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 왜? 필수품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정말 높은 가격을 불러. 그럼 사겠어? 100만 원. 이렇게 부르면 사겠니? 생활 필수품도 아닌데?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조심한다라고 해서 high prices라고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왜냐하면 at no point 그 어떠한 수준에서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at no point라고 해서 전치사 구가 지금 because절 맨 앞에 위치하고 있네. 그럼 뭐 일어나야 돼? 도치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will the buyer 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 문제에서 지금 되게 도치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 우리 저번에 문법에서 배운 내용 여기서 다시 한번 소화한다 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 보세요. 자, 왜냐하면요, 그 어떠한 수준에서도 사는 소비자는 will cede possession of them,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as an absolute necessity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절대적인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뭐예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절대적인 필수품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대. 여기서 말하는 them은 그러면? 비디오 게임스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을 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cess to this type of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종류의 지식에 접근은 establishes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종류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얘들아? 아, 저 사람이 비디오 게임과 같은 필수품이 아닌 거에는 많은 돈을 낼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access, 접근은 establishes,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a price consens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가격에 있어서 합의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아, 100만 원은 너무 비싸. 근데 내가 뭔가 10만 원을 받을 순 없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의 가격의 합의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 relating to each other's preferences and limita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선호, 그리고 각각의 제한점을 서로서로 관련시키면서 가격에 있어서의 합의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문장 안 끝났어요. Of belonging to a similar cultural and economic univer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사한 문화, 그리고 유사한 경제적인 세계관에 서로 속해 있으면서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럼 이때, 얘들아, similar culture 이라고 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신다면, 맞다고 대답할 거야? 맞다고 대답하겠지. 왜냐면 4번에서 이미 정답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때 그냥 similar cultural 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첫 번째 문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었냐면 shared culture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었었거든. 우리 모두 공유된 문화에서 있다고 했었어. 공유된 문화에 있는 사람, 즉 공유된 비슷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 비슷한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서로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서로의 선호도, 그리고 서로의 제한점들을 연관시키면서 가격의 합의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니까, 오케이,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문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자, 델리의 바자르 경제라고 하니까 상업 경제라고 볼수 있겠죠. 상점과 경제에서는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의 문화적, 경제적인 압박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압박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 공유를 통해서 서로의 처지에 맞는 가격, 뭐, consensus, 일치, 합의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consensus 혹은 constraints, assets 이런 표현들 몰랐으면 지금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핵심된 키워드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Why is the value of place so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장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장소의 가치가 왜 중요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700년대까지는요. Textile production was a hand proce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직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업이었대? 수작업 과정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직물을 생산하는 것이 수작업 과정이었는데 using the fibers available within a particular geographic relig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섬유를 사용하는 건데 특정 지리적인 지역에 있어만 가능한 직물을 사용하는 수작업 과정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particular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으려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fiber, 섬유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즉, A라고 하는 지역에서 cotton, 여기서 말하는 면이 나와야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모라고 하는 울이 나와야 되는 지금 그런 설명을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혹시 이런 장소라고 하는 거에 가치가 중요한가? 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Trade among religion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역 간의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increase,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뭐를 높일 수밖에 없었냐면 The availability of these fibers and associated textiles made from the fib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가용성을 높여주었대. 즉,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건데 무엇을? 이러한 섬유들을 그리고 무엇과 관련된 이러한 섬유로 만들어진 직물과 관련된 그 가용성을 높여주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자, 얘들아, 무역이 일어난다는 말인즉슨 어떤 지역에서는 나지 않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나니까 그걸 서로 맞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서 무슨 내용이 생각나? Particular geographic reg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각나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어지는 뭐가 있다는 거야? Fiber, 섬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particular geographic region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야만 무역이 일어났을 테니까. 자, 그럼 일단 1번은 맞고, 이런 무역이 무엇을 증가시켜 주었다고 볼수 있냐면, These fibers availa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섬유들의 가용성을 높여 주었다. 자, 즉, A 지역에서 나는 면, 그리고 B 지역에서 나는 양모라고 하는 것을 서로서로 교환하게 되면, 얘들아, 뭐가 높아져? 당연히 이 섬유에 대한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지. 그치? 우리 지역에서 안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okay, increase라고 하는 2번 표현도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첫 번째 산업혁명, 그리고 그에 따른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manufactured fib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기술의 발전, 어디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냐면요, fibers라고 하면 섬유죠. 제조된 섬유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인 발전은 added, 더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무엇을 더해 주었냐면요. To the fact that 이런 사실을 더해 주었다고 합니다. The fibers and textiles were no longer place b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섬유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직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했다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지. 얘들아, 지금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고 첫 번째 산업혁명까지 일어났어. 그런 상황에서 이젠 더 이상 어디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거야? 직물이나 섬유 같은 것이 하나의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맞지. 이미 얘들아, 지금 무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 이런 사실을 더해준다라고 해서 3번 표현도 너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fashion companies created and consumers could acqui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질문 하나 해볼게. 이때 and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조금 문장 구조가 특이한 것 같은데

필요한 직물로 만들어진 그런 상품들을 얻고 패션 회사들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with little or no connection to where, how, and by whom the products were mad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상품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거의 연결고리 없이 혹은 아예 연결고리 없이 그냥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을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무작위하게 다 이제 배포되게 되어진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this countered, 이것은요, 반박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을 반박했는지 한번 보자면, 얘들아, 이 문장 해석하기 전에 이 문장 앞에 별표 한번 쳐볼까? 이 문장에 왜 별표를 치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얘들아, 누가 봐도 너무 길어요, 문장이. 자, 문장이 너무 길면 쌤이 뭐 하라고 했냐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했는데 주어 동사가 너무나도 싱겁게 앞부분에 둘러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이 나머지 부분들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을 거냐면 disconnect부터 basis까지 묶어줄 겁니다. 두 번째, a loss of부터 products까지 묶어줄 거고요. 그리고 and를 끼고 unassociated disregard부터 creation까지 묶어줄 겁니다. 즉, 여기서 이것은 반박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박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이 문제는 이 문장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어. 자, 그러니까 이 문장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자면 이것은 반박했다. 어떤 것을 반박했냐면 A disconnect between consumers and the products they use for daily bas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상품과 소비자 간의 disconnect 라고 하면 단절이잖아. 단절을 반박했대. 얘들아, 바로 앞에 나온 내용 뭐였어? 우리가 상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모른다고 했잖아. 이 말인 즉슨 소비자와 상품 간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이때 countered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지. 반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지금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모르는 것은 무엇을 초래했다? resulted in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내게 되었냐면 그들이 매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상품과 소비자 간의 disconnect, 즉 단절을 이루어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a loss of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and skills and resources necessarily to create these products. 이런 상품들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나 자원에 대한 평가, 그 이해가 상실되게 만들었으며, 그쵸? 여러분, 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쥐고 있는 그 펜을 만들기 위한 자원이나 기술을 다 평가하고 알고 있어?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결과를 초래해내게 되었고요. And the associated disreg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무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For the human and natural resources necessarily for the product cre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천연자원과 인간의 뭐 어떤 관련된 무시라고 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문장도 되게 길었고 지금 여기가 심지어 틀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배가 이 문장, 즉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반드시 이 문장 앞에 별표 치시고 아, resulted in 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꼭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therefore, the renewing the value of on pla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장소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은요, reconnect, 다시 연결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다시 연결시켜주냐면요, the company and the consumer, 그 소비자와 그리고 그 기업을 누구와 다시 연결시켜준대요? The people, geography, and culture of particular lo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정 지역의 지리, 특정 지역의 문화와 다시 연결시켜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맞는지 물어보신다면 renewing the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장소에 대한

가치를 다시 만드니까 당연히 다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문장, 이 지문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본다면 산업혁명 이후에 직물 생산의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치? 특정 지역에서만 특정 파이버, 어떤 섬유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소비자와 제품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 Disconnect, disconnection,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장소의 가치를 새롭게 renew,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지리와 문화에 reconnect, 다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깔끔하게 우리 한 문장으로 정리까지 해보았고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면 19번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볼까요? Technology has historically distinguished the way music is produc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구분해 왔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방식을 구분해 왔냐면 music is produced, 음악이 생산되어지는 방식을 구분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문장은 상당히 짧게 끝났는데 쌤이 지금 여기 the way라고 하는 부분에 빨간색 표시해놨어. 그 말인 즉슨 문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the way라고 하는 표현 보면 뭐가 떠올라? The way, how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떠올랐으면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how라고 하는 표현을 미리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서 the way라고 하는 명사, music이라고 하는 명사가 얘들아 바로 붙어 있어. 이렇게 바로 붙어 있을 수 있어? 명사와 명사가 접속사도 없는데? 그럴 수 없지. 그러면 뭐가 생각되었다는 거야? 아, 무언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나오는 the way를 보아하니 방법에 관한 관계 부사가 생략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the way라고 하는 게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 The way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만 나오던지 혹은 뒤에 나오는 관계 부사만 나오던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나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구별을 해왔는데 음악이 만들어진 방식, the way만 쓸 수도 있고 혹은 technology has historically distinguished how music is produced라고 해서 두 가지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a live jazz concert, 라이브 재즈 콘서트에서는요, the bass player can provide an audience with a 10-minute jam se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 거래요? 그 관객에게 한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쵸, 얘들아? 내가 라이브 콘서트를 하면 내가 관객들을 위해서 10분 동안 즉흥 연주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but it is unable to do so if making a rec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냐면요. 만약에 녹음을 하고 있는 경우, 음반을 만들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하는 게 뭐야?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관객을 위해서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하는 게 어떨 때는 불가능해? 녹음을 하는 상황, 음원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1번 괜찮습니다. 왜? But 이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잖아. 앞에 상황은 가능하지만 뒤에 상황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하니까 오케이, 1번 괜찮고요. 그랬을 때 time and space limits on early disc made this liberalized performance style im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런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의 제약, 어디에서? 초기 디스크에 있어서 뭔가 음원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겠죠? 음원을 저장할 수 있는 초기 디스크에 있어서 시간과 그리고 그 공간에 있어서의 제약은 만들었다. 이렇게 자유로운 performance style 이라고 하면 자유로운 연주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었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할 수 있을 만큼 디스크의 용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often 종종 pieces would be separated into a number of disc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하나의 작품은 종종 어디로 나누어져 들어갔냐면요. 굉장히 많은 디스크에 나누어져

넘어서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의 작품인데 너무 용량이 길어. 용량이 커. 그래가지고 나눠서 저장이 되게 되면 leading to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거야? A lack of continuity. 뭔가 연속성의 부족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지, 얘들아. 한 작품인데 여러 개의 디스크에 나누어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연속성의 부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addition to length, 이러한 길이에 더해서, 자, 길이는 길인데 musicians, 음악가들은 또한 take into account 하면 무엇무엇을 생각하다, 고려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길이도 문제였는데 음악가들은 또한 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만 했냐면 How the machinery recorded and absorbed their s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기계가 도대체 우리가 내는 이 소리, 기타 소리를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흡수하는지도 고려를 해야만 했대. 고려할 것도 많다. 그치? 내용, 길이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계가 어떻게 내 소리를 흡수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됐대. 특히나 In the early days of recording 이러한 녹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간의 목소리, 뭐뿐만 아니라 그 instrumen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악기잖아요.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목소리도 were often distorted, 왜곡되어졌다고 합니다. 녹음을 할때 왜곡이 되어졌대. 자, 그러면 얘들아, 소리가 왜곡되었다는 말은 이걸 해결을 해야겠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냐면 To prevent such distortion, 이런 왜곡을 예방하기 위해서 It was up to the musici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대. 뭐가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어? To alter the sound to accommodate the recording technolog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녹음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 소리를 바꾸는 것은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 즉, 아, 뭔가 녹음이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음악가가 본인의 소리를 바꿔서 내야 됐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jazz musician, 그 재즈 음악가들이나 오케스트라들은요, almost molded their work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작품, 즉, 그들의, 여기서 말하는 건 음악이었겠죠? 그들의 음악을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버리게 된 거죠. 어떤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됐냐면, recording parameter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녹음의 기준, 녹음의 한도에 맞춰서 본인의 음악을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서 나오는 alter,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랑 mold라고 하는 틀에 맞추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3번 표현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오케스트라들이나 아니면 재즈 음악가들이 본인의 음악을 어떤 기록, 즉 녹음의 기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많은 음악가들은요, were resistant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저항했대. 오케이, 아, 저항하는 것까진 괜찮은 것 같아. 왜? 지금 뭔가 부당한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음악가들은 저항했대요. 뭐에 대해서? The limitations and benefits of technolog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녹음 기술의 제한, 그리고 녹음 기술의 혜택에 대해서 저항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이 저항하다가 맞으려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 그렇잖아. and로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and, 그리고 이러한 음악가들은 만들었는데, their records according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음악을 뭐에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얘들아, 그들의 음악을 뭐에 따라서, 그냥 그 규율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restraint, 저항에 따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되지. 그 규율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음악가들은 그 제약들을 그냥 수용한 거지.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본인의 음악들을 바꾸어냈다라고 말을 해야만 하니까 이때 resistant, 저항하다라고 하는 표현 말고 어떤 표현 쓸수 있을까? 수용하다, 수용했다라고 하는 표현 써야 되니까 receptive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은 이런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수용했고 이에 따라서 그들의 음악을 만들어 내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들의 음악을 만들어 낸 거죠.
그랬을 때 the recording limitations began to filter into stage performance. 이러한 녹음에 있어서의 제약, 즉 3분짜리 음악만 만드세요라고 하는 이런 녹음에 있어서의 제약은 어디에 스며들기 시작했어? 이제는 stage performance, 무대 공연에까지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musicians were restricted to the 3-minute song in the recording studio. 그 음악가들은 녹음을 하는 스튜디오에서 3분짜리 정도의 음악을 만들도록 제한이 되어졌는데 그에 따라서 they soon kept their songs to that length on stage 2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가들은 그들의 음악을 그 길이로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맞추는 것을 유지했대요. 어디에서도 on stage 2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대에서도 이제 한 3분 정도 길이로 맞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엔드로 연결지어지고 있고 그들의 음악을 3분으로 제한했고 그것을 무대에서도 유지했다라고 하는 5번 표현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랬을 때 초기 녹음의 기술은 시간적인 제약과 소리의 왜곡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의 restriction, 제약과 어떤 소리에 있어서의 왜곡 때문에 뮤지션, 음악가들은 기술적인 parameters, 한계나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해 봐야 될거 뭐냐면요. 수용하는 방식에서 영어 표현, 뭐라고 나왔어? receptive way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receptive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 더 적어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음악가들을 수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음악 스타일을 변경했다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20번 문제고요. 202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써 있냐면요. The domination of nature is a familiar trope in environmental ethics and environmental political the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익숙한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어떤 환경 윤리, 그리고 환경의 정치적인 이론에 있어서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수사학적 표현이래요.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 보면요. It's history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의 역사. 자, 이때 등장하는 그것은 뭐야? 그것의 역사는, 자연을 지배하는 거의 역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자연을 지배하는 것의 역사는요, is tied more broadly to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넓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뭐의 등장과 넓게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요, of modern science, psychology and polit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philosophy네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 현대의 과학, 철학, 그리고 politics 하면 정치학이잖아요. 정치학의 등장과 매우 넓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얘들아, 자연에 있어서의 지배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the effort to understand the causal relationshi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노력은 노력인데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자, 그런데 어떤 인과관계냐면, that govern the physical world. 우리의 이런 물리적인 세상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얘들아, 살짝 이 문장을 봤을 때 동사가 어디 있을까? 문장 되게 길잖아, 그지? 그러면 동사를 먼저 찾아봐야 할 텐데,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 얘들아? 쌤이 힌트를 살짝 줬는데, 이 밑부분에 보이는 marked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주어가 엄청 앞에 있고, 동사는 맨 끝부분에 있는 그 문장 형식 되게 자주 봤었거든?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기서의 주어는요, the effort라고 하는 노력입니다, 노력. 자, 이런 인과관계, 이 세상, 물리적인 세상을 지배하는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라고 했고요. 동사는 어딨어? Marked the beginning of modernity in the W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부 세계에서 근대성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하는 사실 간단한 문장입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자,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데 so as to intervene in this relation in ways that could
ameliorate the human con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인간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 개입하고자 하기 위해서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얘들아, 문제를 푸는데 이 가운데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쉽게 한번 따져보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환경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대, 사람들이. 그렇잖아, 얘들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더 낫게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그 노력은 무엇을 드러내게 되었냐면요. The beginning of modern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부 세상에서 근대성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우면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했었어, 우리. 그랬을 때,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에, the dominance of nature, 즉,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요, refer to 무엇을 의미했냐면, the effort to understand and control the non-human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이렇게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대? 그 인간이 아닌 환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치? 얘들아, 지금 자연을 지배한다는 거를 자연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연을 통제하는 거라고 했어. And it was seen as clearly good thing.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는 거를 원래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this effort, 이러한 노력은 지금 5번 문장 앞에 얘들아 별표 쳐져 있거든? 그치? 따라서 한번 별표를 쳐보시자면, 왜 별표를 쳤을까? 역시나 너무 문장이 길어. 너무 문장이 긴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 This effort, 이러한 노력은, 문장이 길면 우리 주어 동사의 관계를 살펴보자고 했어. 이러한 노력은,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인 것 같아. 동사 어딨어? 자, 첫 번째 동사는 made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made부터 어디까지 묶을 거냐면 prosperity라고 하는 부분까지 묶어주고 두 번째에 promise, 약속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는요, suffering 부분까지 묶어줄 거고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등장하고요. demonstrated이라고 하는 세 번째 동사 등장하면 맨 끝까지 묶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쌤이랑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노력, 즉 자연을 뭔가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은요, 만들어 주었는데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어? 새로운 기술, 그리고 높아지는 경제적인 부, 경제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and promise an end to many forms of human suffering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인간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의 형태의 종말을 promise 약속해 줬대. 얘들아,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노력, 즉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뭔가 부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 인간의 고통을 받는 거를 종말, 종식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demonstrate 어떤 것을 보여주기도 했냐면 the triumph of reas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성의 승리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승리를 했냐면요. over ignorance and superst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신이나 혹은 무지에 대해서 이성의 승리를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뭐라 그랬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clearly good thing, 좋은 것이라고 했었으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B번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A번은 왜 괜찮아? Dominance of nature이라고 하는 게 얘랑 같은 뜻이잖아. 자연을 지배하는 게 통제한다는 거랑 같은 뜻이니까 A번, B번 둘다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its cause,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cause라고 하는 거는 대가거든요. 자연을 지배하는 대가는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어. 언제? With industrialization in the 19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자연 지배에 대한 대가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대. 얘들아,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더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을 거거든?
그런데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대가가 보이지 않아? 아니지, 얘들아. 산업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자연을 지배한 거에 대가를 이제는 치르게 되어야 되니까 visibl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지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which generated obvious environmental damage 이러한

대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줬냐면요. 명백한 자연에 있어서의 훼손을 보여주게 되었고, cause among many people a sense of alienation from the land and the more than human communities composing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대요. 뭐로부터 그 땅과 그리고 그 땅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인간 너머의 그 공동체로부터 무엇을 느끼게 되었대?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연을 지배하게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대가가 지금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그랬을 때, one sees, 어떤 사람은 보는데요, a growing unease, 어떤 높아지는 불안감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unease 하면 불안감이거든요. 높아지는 불안감이 어디서 보여지기는 하냐면요. About these cos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these costs는 뭐예요? 이러한 대가, 즉 자연을 지배함으로써 나온 이러한 대가에 대한 불안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냐면요. In novels of the era, such as Mary Shelley's Frankenstein and poems like Wordsworth's Michae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Mary Shelley의 Frankenstein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그리고 그 워즈워스의 마이클이라고 하는 시에서조차 이런 불안감이 보여지게 됐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쵸? 자연을 파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 불안도가 높아진 모습이 이런 소설, 이러한 시에서도 등장하게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불안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너무 잘 보여지고 있고요. 이랬을 때, 하지만 systematic critical analysis of the dominance of nature as a probl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분석, 뭐에 대한 어떤 자연을 지배한 것이 문제점이다에 대한 이런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진과를 발휘하게 되었냐면요. Only with the environmental studies movement in 1970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70년에 환경 연구 운동이 시작되게 되면서 진가를 발휘하게 됐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에 어떤 연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아, 환경 연구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어떤 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 그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이거 정말 큰 문제점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분석이 시작되게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since then, 그때 이래로, 얘들아, 이때 말하는 그때 이래로의 그때는 언제야? 1970년대겠죠. 그래서 이런 1970년대 이래로 the trope, 이러한 수사학적인 표현, 이때 말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은 자연을 지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요, has come to have a broadly negative mea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 1970년대를 이래로 그 자연을 파괴한다,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요, 이제 널리 negative meaning,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With the dominance of nature being viewed as harmful. 자, 이때 negative mean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으려면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돼? 그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여지고 있었냐면요. harmful, 굉장히 유해하고 부당하고요. as well as dangerous to human interest. 인간의 이득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여졌다라고 해서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야? 부정적인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negative mean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질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류의 조건을 ameliorate, 개선하기 위해서 자연을 통제하려고 했어.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였으나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라는 비용, 여기서는 cost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거든. 그래서 이런 비용이 눈에 보여지게 됨에 따라서 자연 지배, 즉 dominance of nature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점점 negative, 부정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역시 밑줄 친 어휘의 뜻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쪼깽이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우리 고백 부트캠프 오늘 벌써 16강입니다. 파트 1이 다 끝나고 파트 2로 넘어와서 우리 지금 열심히 주제 소재편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 소재편이 나올지 한번 먼저 같이 다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회 환경 자원 재활용 3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3호로 넘어가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번과 3번 같이 나올 지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문제부터 잠깐 파우스 하시고 제가 올려드린 교환으로 아 맞다 이거 이런 내용이었지 수능특강 우리 본 강좌에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수업 듣고 왔었지 내용 한번 여러분 되새김 해보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요 먼저 로지컬 플로우부터 하도록 할 건데 사바나의 핵심 종 코끼리와 인간의 개입이라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코끼리가 사바나의 핵심 종인데 거기에 대한 인간의 개입에 관련한 지문이 되겠어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개입이 사바나의 특성을 바꾸는 한 예시를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다? 핵심 종인 코끼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지문이 시작을 합니다. 코끼리는 자신이 사는 생태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코끼리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이제 인간이 여기 이상은 움직이지 마! 이렇게 뭐 울타리를 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비탓, 서식지를 제한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개체수가 수용력을 초과할 때도 나오겠죠. 그러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간섭으로 인해서 코끼리의 수가 줄어들었을 때 역시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코끼리의 수가 이거 수용력을 초과할 때도 문제고 또 줄어들었을 때도 문제다 라고 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지컬 플로우 한번 봤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우리 문장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색깔을 바꿨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늘색 바탕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빈칸 추론으로 나올 핵심 이제 어휘 부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빈칸 추론으로 변형될 문항들 우리 이제까지 여러분 보라색 바탕으로 했었는데 이번 강에선 제가 하늘색으로 포인트를 뒀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서 노란색은 지시어랑 연결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example, 한 가지 예시입니다. 근데 뭐의 한 가지 예시냐면요. 인간 개입의 한 가지 예시예요. 근데 인간 개입이 뭘 하는 한 가지 예시가 되냐면 modify 하면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수정하다, 변경하다 라는 뜻이죠. 뭔가를 변경하는 건데 the character of Savannah, 사바나의 특성을 변경하는 그런 인간 개입이 사바나의 특성을 변화하는 한 가지 예시가 되겠습니다. One example of의 of가 전치사가 되겠고요. 이 뒤에가 동명사가 되겠는데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인간의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간의 개입이 사바나의 특성을 바꿔버리는 하나의 예시는요. is,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의 예시는 뭐냐면 through their effects on, 여기서 their는 인간들이 되겠죠. 인간의 개입들, 뭐를 통해서입니다. 인간의 개입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의 영향에 대해서입니다. 영향을 통해서인데 뭐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냐면 on savanna dwelling mammals such as elephants. elephant, 코끼리와 같은 사바나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mammals, 포유류를 통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they are what is known as 그들이라는 거는 앞에서 바로 나왔었던 코끼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 코끼리들은 are 뭐이냐면 what is

known as 뭐로 알려진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Keystone species, 핵심 종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누가요? 이 코끼리가요. 그러면서 because They have a strong effect on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다가? On many aspects, 많은 측면에다가요. Of the environment, 환경의 많은 측면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환경이냐면 in which they live. in which라는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죠? live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나왔다.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많은 측면에다가 강한 영향력을 누가 미쳐요? 코끼리가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핵심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종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잘 이제 빈칸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요소로 잘 받으시고요. They diversify. They는 역시나 코끼리가 되겠죠. 코끼리는 다각화합니다. 다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Diverse가 다양하니까 diversify, 다양하게 만듭니다. The ecosystems. 그러면 생태계를 아주 다양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생태계냐면 which they occupy. 그러면은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다각화합니다. 그리고 and 아까는 diversify였다면 이번에는 create가 되겠죠. 두 번째 동사입니다. 첫 번째 diversify, 두 번째 create. create a mosaic of habitats. 서식지의 모자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거 수능 특강 본 강의에서도 설명했었던 단어인데요. 서식지의 모자이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여러 다른 이제 습성을 가진 서식지들이 한데 뭉쳐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식지의 모자이크를 뭐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by ing 함으로써 만들어낸다. by browsing. 막 풀을 뜯어먹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rampling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짓밟고 and knocking over 쓰러뜨리는 겁니다. 공통 목적어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요 덤불과 나무들을 뜯어먹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knocking over 쓰러뜨리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create a mosaic of habitats 서식지의 모자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they also 여기서 they는 앞에서 나왔었던 주어인 코끼리가 되겠죠. 그들은 방금 앞에서 나왔던 행위도 하는데 또한 뭐도 하냐면 spread seeds 그러면 씨앗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Through their eating and defecating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단어죠. 배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뭐를 통해서 먹는 것과 배설하는 그러한 습성을 통해서 spread seed 그러면은 씨앗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And 그리고 maintain or create 유지하거나 만들어냅니다라는 거예요. 뭐를 만들어내냐면 water holes by wallowing. wallowing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뒹구는 행위를 통해서 water holes 물 웅덩이가 되겠죠? 물 웅덩이를 유지하거나 있는 웅덩이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웅덩이를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제 코끼리가 막 뒹굴면은 그런 다음에 비가 내리면 물 웅덩이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ll these roles가 뜻하는 바는 이제까지 말했었던 여러 가지 그 서식지 모자이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물 웅덩이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기도 하는 이 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역할들은 are beneficial to other species. 다른 종들한테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핵심 종이구나. Conversely, 이와는 반대로, where human interference prevents elephants from moving freely within their habitats and lead to their numbers exceeding to carrying capacity of the savanna. 여기까지가 여러분 전부 다 where에 붙어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where 앞에 뭔가 다른 수식을 받는 선행사라고 하죠. 명사가 없으면 그럴 때는 뭐뭐한 경우에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보면. 인간의 이 interference 하면 간섭, 방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막는 거예요. Elephant가 뭐 하는 것으로부터 막냐면 within their habitat, 그들의 서식지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막는 거예요. 누가? 인간의 개입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못 움직이도록 하고요. And 그리고 인간의 개입이 leads to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요. Their numbers, 그 코끼리의 수가 어떻게 되도록? Exceeding. 초과하도록, 초과하도록, 숫자니까 초과라고 할게요. 초과하도록 하는 겁니다. The carrying capacity of the savanna. 사바나의 수용력을 초과해버리도록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에는, their effect, 그들의 영향이라는 거는 코끼리의 영향.

영향이겠죠? 코끼리의 영향은 can be environmentally disastrous. 환경적으로 아주 처참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못 움직이고 또 그러면 그 안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너무나 이제 개체수가 초과해버리게 된다? 그러면 environmentally disastrous 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equally 하면은 마찬가지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if 만약에 humans 인간들이 reduce elephant numbers in a particular piece of savanna 그러면은 여기서 piece 하면은 영역, 지역이라고 볼게요. 사바나의 특정한 지역에서 elephant의 수를 줄인다면 방금 전엔 exceed 늘어나는 경우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줄어드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the savanna may become less diverse and less open 덜 다양해지고 덜 개방적이 될 겁니다. And 그리고 사바나의 waterhole은 그물 웅덩이는 may fill with mud, 진흙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안 굴러간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This will be harmful. 이것은 해롭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요? To other species. 다른 종에 해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정말로 핵심 종이 맞죠. 그런데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너무나 능가하게 돼도, 초과하게 돼도 문제고, 줄어들게 돼도 문제다 라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퍼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분사에 후치 수식이 나온 부분 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아까 오브 다음에 나온 거를 Human Intervention이 Modifying 한다 이거를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전치사의 그 뒤에 나온 동명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뒤에서 지금 이렇게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를 따라라? 반드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브 뒤에 붙어 있는 동명사에 이게 앞에 나온 게 이게 의미상 주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브 다음에 나온 이 명사를 뒤에서 현재 분사가 후치 수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모디파잉의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학교 내신은 반드시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거치는 게 좋다.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가겠습니다. In which they live.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죠. In which라는 게 앞에 나온 지금 environment를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그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라는 거. In which는 관계부사 where로도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Prevent A from 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A가 BING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Prevent elephant from moving. 이러면은 elephant가 움직이게 하는 것을 못하게 막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문에서 또 어휘 포인트 만만치 않거든요. 어휘 포인트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문에 둘다 나왔었던 단어인데요. Intervention, 인간의 개입 이러면서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그건 결국에 인간이 방해한다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interference 또는 mediation 이런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diversify 하면은 다각화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양하게 만드는 거니까 vary, 변화시키다, 다양화시키다 이런 단어로도 바꿀 수 있겠고요. pioneer는 unify,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다양성에 있어서는 그냥 하나로 퉁치는 면모에서 pioneer로 볼수 있겠고요. simplify도 마찬가지로 단순화하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eneficial, 유익한, 플러스 단어죠. advantageous 하면은 이제 유익한, 유리한, helpful, 뭐 유용한, 도움이 되는 이런 뜻이 되겠는데 반의어로는 detrimental 또는 harmful 이러한 마이너스 의미의 단어로 어휘추론 문제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조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disastrous 재앙적인 처참한 이런 단어입니다. catastrophic 하면은 이것도 역시나 재앙적인 이런 뜻이고 devastating 이것도 역시나 마이너스 단어다라는 거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반의어는 플러스 단어 나오면 되겠죠. fortunate 아니면 앞에서 나왔었던 beneficial 이런 단어들이 플러스로 반의어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형 두 문제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우리 항상 요양문은 제가 꼭 넣으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양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 대한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더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문 다음에 빈칸 A와 B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을 지문에서 찾아서 쓰시는 겁니다. 가볼게요. While elephants play a beneficial role as a 띠리리. 우리 아까 코끼리는 이 전체 사바나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맞아요. Keystone species, 핵심 종 역할을 합니다. That increases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핵심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휴먼 띠리리. 인간의 개입이 can lead to disastrous or harmful effect on the savanna ecosystem. 이렇게 사바나의 생태계에 안 좋은, 처참하고 해로운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져 갈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개입이나 인간의 간섭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두개다 나온 단어였기 때문에 둘다 가능합니다. I로 시작하는 단어들, interference 혹은 intervention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다. 요양문 문제는 포스트 스탯에 적어가지고 아 맞다 이거 이런 지문이었지 로지컬 플로우와 함께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여러분 방금 전에 인간의 개입을 나타내는 단어, 인간의 간섭을 나타내는 단어 두 가지 나왔었는데 이거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개입을 나타내는 단어, 방금 전에 I로 시작하는 단어 두 가지 나왔었죠? 인간의 개입, 요 단어, 여러분, human까지 넣어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먼저 다 적어주시고, 인간의 개입으로 코끼리의 개체수가 적정 수준, carrying capacity, 수용력을 넘어서게 될때 발생하는 결과를 본문에서 찾아서 두 단어의 영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처참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disastrous하다, 환경적으로 처참하다 이런 표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첫 번째 지문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지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pause 누르시고요. 우리 두 번째 지문은 이제 23으로 넘어가서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관련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Exercise 1번 문제가 되겠으니까 여러분 한번 먼저, 아, 이거 이런 내용이었어. 나 이때 이 내용 잘 이해 안 갔었어. 한번더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단어도 한번더 보고 오시면 당연히 더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저랑 같이 이제 Logical Flow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속도와 그 다음에 운동량, 모멘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은 상대적인 것이며 상대 속도만이 유의미하다라는 말이 앞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 속도만이 유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표면을 이제 기준으로, 지면을 기준으로 보면 속도를 우리는 지면을 기준으로 속도를 생각하며 지구 그 자체의 도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면을 기준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걸 판단한다라는 것 자체가 역시나 상대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행기 창문 밖으로 손을 뻗어서 총알을 잡은 프랑스 조종사의 실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조종사도 달리고 있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막 이제 빠르게 이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창문에 손을 뻗어가지고 총알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으려면 총알의 속도와 그다음에 비행기 조종사의 속도가 거의 같아야지만 이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나올 거고요.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총알의 속도가 처음에 핑 치고 나갔던 속도보다 느려져서 비행기의 속도와 거의 같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는 내용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one important thing to note. Note 하면은 주목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About, 뭐에 관해서요? Momentum. 여기 밑에 단어가 나와 있죠. 운동량에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Since motion, 운동, 움직임이라는 것은 relative,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nly relative velocities, 오직 상대 속도만이 are relevant, 유의미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 나왔었던 운동, 움직임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relative velocity, 상대의 속도만이 어떻다? 유의미하다. 요 relevant라는

단어도 여러분 잘 챙겨 두시고요. 단어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 in fact. 사실, when you think about it, 너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all velocities are relative. 모든 속도들은요, 다 어떻다?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thus. 에다가 여러분 노란 색깔로 네모쳐 두시고요. 제가 빠뜨려온 부분입니다. thus. 따라서, on the surface of the earth, 지구상의 표면에서는요, we always reckon, 밑에 나와 있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간주를 합니다. velocity, 속도를 간주를 합니다. with respect to the ground 하면은 지면을 기준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with respect to는 뭐뭐를 기준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항상 속도를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상대 속도라는 거죠, 결국에는. 왜냐면 지구랑의 속도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the velocity, 속도인데요. of the earth itself, 지구 그 자체의 속도는 does not matter.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matter 일형식 동사로 중요하다의 뜻이 있는데, not이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true story가 있습니다. true story, 실화죠. 누구의 실화냐면, of a French pilot in World War II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2차 세계대전에 프랑스 조종사에 대한 실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Who stretched his hand out? 그의 손을 바깥으로 뻗은 거세요. 뻗은 거예요. Out of his small airplane window. 그의 작은 이제 비행기 창문 바깥으로 stretched his hand out. 그의 his hand를 손을 바깥으로 뻗은 겁니다. Stretch가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되겠고요. 후절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aught이 되겠습니다. Catch, caught. caught에서 caught이 되겠죠. 잡았습니다. a bullet. bullet 하면은 총알이 되겠죠. 총알을 잡은 거예요. 그러한 French pilot에 대한 true story, 실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흥미진진하게 내용이 이제 전개됩니다. How is this possible? 여러분,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바는 앞에서 나왔었던 그의 작은 에어플레인 윈도우로 손을 뻗어서 그래서 bullet을 잡은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요 this 문장에 요 how is this에서 this가 나오는 요 문장도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this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행동이 가능할까요? The velocity of the bullet. 그러면 총알의 속도는요. must have been 뭐뭐이었음이 틀림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이었음이 틀림없다. 봐두시고, 모임이 틀림없냐면, about the same as, 같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뭐와, as the velocity of his plane. 그의, 이제 그 에어플레인이 되겠죠? 그의 비행기의 속도와 총알의 속도가 거의 같았음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This can happen. 여러분,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바는 뭐겠어요? 앞 문장에 나왔었던 총알의 속도와 그 다음에 비행기의 속도가 about the same. 거의 같았다라는 거를 this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this에다가도 노란색으로 네모를 쳐두세요. 왜냐면 이 this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 this가 나오는 문장, 두 문장 이제까지 나왔죠? 각각의 문장의 위치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This can happen. 이것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총알의 속도랑 비행기의 속도랑 같을 수 있겠어? Because a bullet slows down. 총알이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To 어디까지 느려지냐면 such a velocity. 이러한 속도까지 늦춰지거든요. Toward 이러한 속도라는 건 어떤 속도겠어? 앞에서 나왔었던 비행기와 비슷한 속도가 되겠죠? Toward the end of its flight path. 비행기 경로가 되겠는데, 여기서 it은 총알이 되겠습니다. 그 총알의 비행 경로, 비행기 경로가 아니라 비행 경로겠죠? 비행 경로, 총알의 비행 경로의 끝에 도달할수록 그러한 속도까지, 그 비행기의 속도까지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due to the action of air drag. air drag 하면은 공기 저항이고요. 공기 저항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since, 뭐 때문에? Only relative velocity. 아까 뭐였어요? 상대 속도만이 matters.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the momentum of the bullet. 그러면 총알의 운동량은요. was negligible.
아, 무시할 만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보면요? As far as the pilot was concerned. 파일럿 입장에서 보면, 조종사 입장에서 보면, 총알의 속도는, 총알의 이 운동량은 negligible. 그러면 무시할 만했습니다. 왜냐면 속도가

거의 상대 속도 면에서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thus 따라서 he would have had little problem. 그는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을 것입니다. in 뭐 하는 데 있어서 catching the bullet 그 총알을 잡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에 나오는 노란색 부분 특히나 좀잘 봐두세요. this가 아까 나왔었던 how is this possible 여기랑 그 다음에 this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두 군데의 내용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체크해 두시고 역시나 어휘 빈칸 이제 추론으로 바뀌어서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탕 표시해 놨으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지문, 지문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어법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까 나왔었죠? French pilot을 이제 수식해 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후가 되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후가 선행사 a French pilot을 수식하고 있다. 바로 앞에 in World War II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여기 더 앞에 있는 French pilot을 꾸며준다. Stretch가 여기서 첫 번째 동사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과거 형태로 잘 쓰였죠? 자, 그 다음 전치사 구의 활용입니다. With respect to 하면은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으로 사실 더 많이 쓰이는데 이 지문에서는 뭐뭐의 기준으로, 뭐뭐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여기서 the ground니까 지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 챙겨두시면 돼요. With respect to, with regard to 이런 녀석들 되게 많이 나오니까요. 잘 챙겨두시고 이번 지문에서는 with respect to였다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Relative,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상대적인이란 단어입니다. Comparative, 이것도 단어로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Banio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Absolute, 그 다음에 Independent라는 건 누구에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걸 뜻하기 때문에 Independent로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lative 자리에다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꼭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휘 추론 문제는 어휘 추론, 제가 지금 어휘 포인트로 짚어드리는 이 녀석들은 너무나 열심히 지문 단어처럼 다 외워라 라는 것보다는 당연히 여기에 제가 체크해둔 단어들은 바뀌어 나올 수 있는 단어니까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지문 단어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막 스펠링까지 쓰면서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아, 이런 단어들로 바뀔 수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정도로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만 알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reckon 가볼게요. 별표 단어였죠. 별표 단어는 항상 바뀌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더 오히려 쉬운 직관적인 단어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간주하다, 생각하다의 의미의 단어예요. consider, regard 아니면 calculate. calculate도 계산하다의 뜻도 있지만 생각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봐두시고 반의어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고 경시하는 겁니다. ignore, neglect 이런 단어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egligible 하면은 무시할 수 있는. 아까 그래서 총알의 운동량은 무시할 수 있었다. 조종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negligible 하면은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거니까 trivial 아니면은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이 단어 봐두시고요. 반의어로는 significant 아주 중요한. 그러면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는 insignificant가 유의어였다면 이제 반의어로 완전 중요한. significant 아니면 실질적인 상당한 이런 뜻을 가진 중요한의 의미로 substantial 이 단어까지도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넘어가서 서술형 이번에는 제가 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우리 항상 같이 보는 요약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A에 나오고 B에 나올 단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한번 볼게요. Because all motion, 모든 움직임은 어떠하다? 상대적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relative라는 단어 저 집어 넣어 주시고 A pilot could catch a bullet. 이 조종사는 총알을 잡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If its speed가 became similar to the planes due to the air drag. 여기서 planes라는 거는 planes 뒤에 지금 speed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그 비행기의 속도와 비슷해진 거예요. 불렛의 속도가.

뭐 때문에 같아졌다? 그쵸. 총알이 처음엔 더 빨랐는데 점점 느려진 이유는 공기의 저항작용 때문이었다. 이걸 찾아 쓰시면 되겠죠. Air drag, 공기 저항 또는 action of air drag, 공기 저항 작용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오늘의 긍정학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attract good friends into my life. 나는 내 삶에 좋은 친구를 끌어당긴다. 여러분 주변에 같이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하고 좋은 친구도 있는데 같이 있으면은 마음이 되게 좀 불편해. 만나고 오면 찝찝해. 그 그룹에 있다 오면 찝찝해. 이런 경우들 고등학교 때도 있을 거고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선배로서 얘기하자면 조금씩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드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사회생활 하고 나다 보면은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만약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너무나 마음을 여러분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 결국에는 좋은 친구들을 끌어당긴다. 이게 여러분, 나한테 쓴소리하는 친구는 무조건 멀어져라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쓴소리하는 친구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그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내가 어차피 지금 골머리 열심히 알아봐야 나중 가면 멀어질 건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여러분 자신한테 집중하는 우리 토깽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제 소재편 23에 우리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엑셀사이즈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생명체의 편재성과 미생물의 실체에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편재성이라는 거는 여기저기 전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그렇다면 미생물은 극단적인 환경을 포함한 지구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미생물은 특수 장비 없이는 볼수 없을 만큼 작고 또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미생물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 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총량 대부분, 생물의 총량 대부분을 미생물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야 우리는 편향된 시각으로 왜곡되지 않은 지구 생명의 전반적 모습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최근에야 여러분 가능해졌겠어요? 당연히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걸 보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 질문 한번 눈에 보시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들, 생명체들은요, are not confined. 어디 어디까지 여러분 confined 하면은 국한되다, 제한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까지 국한되지 않냐면요. To the familiar temperature realm of land, water and sunlight 이렇게 나오는데 자, 뭐가 있는 온대 지역이냐면요. 친숙한, 익숙한 온대 지역, 뭐를 가지고 있는 땅, 물, 햇빛이 있는 친숙한 온대 지역에만 국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 5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물, 땅, 햇빛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이 온대 지역, 친숙한 온대 지역은요. 누구에 의해서 거주가 되어지냐면 inhabited by plants and plant eating animals 이렇게 나옵니다. 식물과 초식동물에 의해서 거주되어지는 즉 식물과 초식동물이 살고 있는 이러한 익숙한 온대 영역에만 국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They can be found. Living things를 데이로 받아준 거죠. 그들은 발견될 수 있습니다. In the darkest depth of the ocean. 해양의 깊숙한 심연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 hot volcanic mud. 아주 뜨거운 화산 진흙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요. 웅덩이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웅덩이냐면 beneath, 어디 아래에 있는 거죠. 꽝꽝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있는 웅덩이에요. 어디에? 남극의. 남극의 꽝꽝 얼어붙은 그 표면, 그 frozen한 surface니까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있는 웅덩이가 있겠죠. 그 웅덩이에서도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한 상태로 발견되냐면 buried kilometers deep in the earth's crust. 지각. 이게 지각이 되겠죠? 여기 밑에 단어 나와 있습니다. 지각의 수천 킬로미터 아래에 buried, 묻혀진 상태로도 발견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접근 불가능한 그런 환경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the creatures
생명체들이죠. 그런데 that live in these extreme environments. 앞에서 지금

극단적인 환경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예를 들면 화산 진흙 안에서와 같은. 그러면은 이러한 극단적인 환경이 나오려면은 앞에 그러한 극단적인 환경들이 다 열거된 뒤에 나와줘야 된다. 이 문장 위치 잘 받으시고요. 이러한 생명체들은요, are generally unfamiliar. 일반적으로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Not only가 나왔네요. 네모 쳐주시고. 나돌리가 나오면 그 뒤에 버들소를 여러분이 알아서 예측을 하셔야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뿐만입니다. 이것 때문에도 있습니다. Because 절이 지금 병렬이 되고 있습니다. Not only because, but also because. 구조라는 거잘 받으시고요. They are inaccessible. 그들이 접근하기 불가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but also because they are mostly microscopic. Microscopic 하면 아주 작은 걸 뜻해요. 그들이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그 아까 나왔었던 극단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그 생물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극히 작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죠. 그러면서 in more homely habitats too. 그러니까 그런 너무나 극단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더 homely, 익숙한, 그러한 친숙한 환경에서도 서식지에서도요. 역시나 most organism, 대부분의 그런 생명체들은요. creatures를 바꿔 말한 거예요. are too small for us to see.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작습니다. 근데 뭐 없이 보기에? Without special equipment. 특수한 장비 없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습니다. microscopic하다라는 얘기를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으로 they tend to go unnoticed. 그들은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Unless는 if은 아시죠? 그것이 그들이 뭐만 아니라면 if not 그들이 뭐만 아니라면 they cause a disease 질병을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or 아니면 썩게 하지 않는다면 the timbers of our houses 우리 집에 우리 가정집에 목재를 썩게 하면은 여기 뭐 있었나 보다 이렇게 알수 있는데 그렇지만 unless 않는다면 tend to go unnoticed 눈에 띄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에다가 여러분 세모 쳐주시고요. 노란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위치 잘 받으시고요. Microorganism, 미생물들은요. make up 하면은 구성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대부분의 total mass of living matter. living matter 하면은 생물이고요. total mass 하면은 이제 총량이 되겠습니다. 생물의 총량의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On our planet. 우리 지구의 생물 총량의 대부분을 누가 구성해요? 마이크로오가니즘이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눈에 안 띄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일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눈에 안 띄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생물 총량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건 바로 미생물들이다. 이렇게 미생물이 주인공으로 확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only recently, 최근에 들어서야. 근데 여러분, 올리 부사구가 이렇게 앞에 튀어나오면 도치가 일어난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도치가 일어나는지 주어 동사가 어디 있는지 볼 건데, 컴마, 컴마 먼저 묶어놓고 보겠습니다. Only recently가 앞에 이렇게 튀어나갔기 때문에 그 뒤에는 동사 주어가 도치가 일어났다. Have we 이렇게 도치가 일어났다. 요거 잘 봐두세요. 요거 we have begun to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라는 거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only recently 최근에 들어서야. 근데 최근에 들어서야 우리 뭐 하기 시작했냐면 we 결국에는 we have begun to죠. 우리가 뭐 하기 시작했다? Get a picture of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Of life on earth. 그러면은 지구에 있는 그런 생명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That is not grossly 그렇게 distorted 심하게 왜곡되지 않은 그러한 이제 삶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By our biased perspective. 우리의 biased한 perspective라는 거는 편향적인 그런 시각이 되겠죠. 편향적인 관점에 의해서 그리 심하게 왜곡되지 않은 그러한 지상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로써 우리가 그렇게 편향된 시각을 갖는데요? As large animals living on dry land. As는 여기서 전치사로 쓰였고요. Large animals, 아주 큰 생물. 미생물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주 큰 생물이죠. 근데 어디에 살고 있는? Living on dry land. 육지에 살고 있는 큰 생물로서 그러한 bias perspective. 우리의 편향된 시각에 의해서 그렇게 grossly distorted, 심하게 왜곡되지 않은 그러한 시각으로 Earth에 대한 life,
지상에 있는 그런 생물들에 대해서 더잘 이해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갑자기 최근에 그게 가능해졌어? 이게 나옵니다. Through new method of molecular analysis. 그러면은 새로운 방식이에요. 분자 분석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and 또 뭐를 통해서? Specifically, 특히나 앞에서도 true가 나오고 여기서도 true가 나오네요. 병렬로 and 사이에 두고 병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를 통해서? The analysis of DNA sequences. 그러면은 sequence 하면은 순서, 서열 이런 뜻이니까 DNA 서열의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분자 분석의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야 get a picture of. 우리는 더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거 어법 포인트 여러분 부정어구 도치가 아주아주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 방금 마지막에 했었던 부분이죠. Only recently가 나오면서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We have begun to가 아니라 Have we begun to?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through로 시작해서 여기 콤마콤마까지는 묶어놓으시고 여러분 보시면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순배열 문제로도 나오기가 좋으니까요. 이 지문 자체, 이 문장 자체를 좀잘 여러분 외워두시는 것도 좋고요. Only recently라는 한정어구, 그러니까 한정어구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부정어구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부정어구가 문두에 나오면서 주어 we와 조동사 have의 순서가 바뀐 도치구문이다. have가 앞으로 튀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동태와 전치사구의 결합입니다. 우리 are not confined to 여기서 to는 전치사를 나타내는 to가 되겠고요. 여기까지로 제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be confined to 하면은 뭐뭐에 국한되다라는 표현인데 not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잘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방금 전에 나왔었던 confined라는 거는 국한된, 제한된 이란 의미로 restricted 아니면 limited 이런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이어로 나오는 거는 제한되지 않은 거니까 제한이 없는 거죠. free 아니면은 unrestricted, unlimited 이런 단어 다 가능하겠습니다. 반이어는 나왔을 때 조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inaccessible, 접근하기 어려운이라는 거예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극단적인 환경 이러면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remote. remote가 먼 뜻도 있고요. 외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reachable, 닿을 수 없는 이런 말로도 바꿔 말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distorted 하면은 왜곡된, 우리의 이제 왜곡된, 심하게 왜곡된, 뭐 편향된 시각 이러면서 나왔었었죠. twisted, 왜곡된, 뒤틀린 이런 단어로 볼 수도 있겠고요. 반의어는 실제 그대로의 정확한이라는 뜻을 가진 accurate 또는 precise라는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iased 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 편향된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prejudiced 아니면 partial, partially part에서 나온 단어죠. 한쪽 일부로 치우친 걸 뜻합니다. 그래서 편향된의 뜻을 가진다. 반의어는 여러분 impartial, objective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니까 객관적인 것으로 볼수 있겠죠. 여기 단어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서술형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서술형 문제 보기 전에 우리 오늘의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시멜로우를 잡아라에서는 뭘 질문할 거냐면요.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가 나오면 도치가 일어난다. 특히나 뒤에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조동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 여러분 잘 한번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시멜로우를 잡아라에서 이거 잘 정리해주시면 제가 확인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약문인데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에 들어갈 하나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문제가 되겠습니다. Although we often overlook 띠리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overlook 하면 무슨 뜻이죠? 간과하다, 경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때문에? Because of their small size and our limited viewpoint. 우리 아까 편향된 시각으로 나왔었던 걸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죠. 제한된 관점, 그 다음에 그들의 작은 사이즈 때문에 얘네들을 overlook 한다라고 나왔으니까
미생물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microorganism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또는 organism 들어갔는데 이것보다는 micro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맞기 때문에 여러분 microorganism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외우시는 걸 추천을 한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극한 환경에서

하는 생물들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생소한, unfamiliar, 우리한테 낯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돌리, 버돌쇼. 그러다가 나돌리 A, 나돌리 because, 그다음에 버돌쇼 because 이러면서 병렬로 나왔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절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unfamiliar 한 이유는 뭐였어요? They are inaccessible. 우리 inaccessible도 제가 유의어 단어 정리해드렸으니까 오늘의 두 번째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당근은요, inaccessible이라는 단어에 유의어를 같이, 반의어 말고 유의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아, 우리가 접근 불가능하다. 우리가 걔네한테 접근할 수 없어서 생소하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they are mostly microscopic. microscopic, 여러분 뜻 뭐였어요? 마이크로가 들어가면 여러분 굉장히 작은 애 뜻을 가지고 있죠. 매크로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극히 작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내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극한 환경에 사는 생물들, 오르가니즘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올게 왔다. 제가 어법 수정하기 문제를 낸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도치 문장 나오면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문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밑줄도 안 그어주시고 알아서 찾은 다음에 그거를 화살표로 고쳤어. 이런 거 문제도 많이 내시죠? 그 문제로 내기에 너무너무 딱 좋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Only recently, through new methods of molecular analysis, we have begun to get a picture of life on Earth.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가 틀린 거예요? Only 부사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갔어요. 그럼 이거 한정어구 도치 아니면 부정어구 도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면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we have begun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have we begun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술형 문제 이렇게 3번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우리 두 가지였으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마시멜로우를 잡아라는 한 가지였습니다. 요거 잘 챙겨 주시고요. 오늘의 토끼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었던 단어죠. relative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relevant의 의미도 같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단어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relevant의 요 뒤에 ant 스펠링이라는 것도 잘 한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16강이니까 거의 이제 막바지. 중간고사인 분들은 거의 막바지일 거고 아니면 기말고사 때이 내용을 보고 있을 텐데 너무너무 고생 많고요. 우리 이왕 한 김에 스피드 복학까지 열심히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다. 안녕.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4: 내 꿈은 의사입니다.
5: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 만점 쓰는 듯한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사람은요, 믿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나의 한계를 규정해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뚫고 나아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목표를 낮추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한계를 스스로 정해버리지 마시고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버텨보세요. 그리고 내 목표에 어울리는 내가 되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종교예요. 근데 제가 종교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무교예요. 저는 무교이지만 이 세계지리를 공부하면서 저는 이 종교에 대해서 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종교를 믿는 친구들이라면 그 종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자세히 아실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과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세계지리라는 학문 안에서 종교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을 짚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양한 그래프들을 다루게 된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또 가장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 없도록 또 밈들과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61쪽이고요.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편 종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좋은 얘기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라고 누구나 들으면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교리로 삼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예요.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함정에 빠지는 건 바로 이슬람교예요.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특정 지역에 많이 분포하다 보니까 민족 종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슬람교의 교리 중에는요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를 다루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세계 여기저기로 많이 퍼져나가기도 했어요. 오늘은 나의 편견으로 세상을 보시면 안 되고 자료에 근거해서 제시된 그래프와 지도를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민족 종교는요, 특정 민족을 중심으로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가 되겠는데요. 우리 이 교육과정에 나오는 민족 종교의 사례로는 힌두교와 유대교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힌두교는 인도에 그리고 네팔에 신자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고 유대교는 이스라엘에 신자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 종교는요, 종교가 형성되는데 특정 민족만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관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문화나 제도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교의 대상도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게 아니라 특정 민족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에 이런 종교 신자 수 진짜 많이 나와요. 종교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바로 신자 수입니다. 세계 신자 수 누가 더 많은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것과 관련된 맥락은 오늘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무조건 이렇게 밈으로만 세상을 말하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한 가지 꿀팁, 밈 알려드리자면 세계 신자 수는요, 글자 수 순서대로 접근하시면 돼요. 크리스트교 신자수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이슬람교 그 다음이고요. 힌두교 그 다음이고요. 불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맥락은 제가 또 지도와 함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슉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주요 종교의 분포 그래프가 있고 지도가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볼까요? 우리 지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에서 우리 먼저 크리스트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리스트교가 시작된 곳은요.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안타깝게도 여기가 또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시작된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될 수가 있었냐면 또 슬픈 얘기입니다. 네, 유럽의 나라들이 식민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로 이렇게 또 전파가 되었던 거죠. 아, 이렇게 또 슬픈 이야기와 함께 크리스트교의 전파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종교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크리스트교의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또 이슬람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슬람교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였습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이슬람교. 근데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도 상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경제적인 논리에 밝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슬람교가 이런 정복 활동에 의해서 전파된 것도 맞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세금을 깎아줬다고 합니다. 역시 상인답죠. 그래서 북부아프리카 지역으로 그리고 건조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될 수가 있었고 또 이슬람 상인들이 어디까지 활약을 했었냐면 동

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활약을 했대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지도에 보면 신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라, 우리의 이제 과거 조상님들, 네, 신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전파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슬람교 신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재밌죠? 자, 그리고 힌두교는요, 민족 종교잖아요. 여기 운명적으로 좀 소를 닮은 나라가 있는데 인도와 네팔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교는 사실 인도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인도에서는 워낙 이제 고대 종교를 총망라한 힌두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불교는 크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되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 지역에 주로 신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제 그래프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불교나 힌두교의 경우에는 신자의 대부분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서는 우리가 이것이 불교인지 힌두교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전 세계 신자 수 최대인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슬람교 신자 수 굉장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서남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서남아시아 그리고 북부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종교랑 비교해 보면 이슬람교에서 차지하는 좀 존재감이 크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크리스티교의 경우에는 전 세계 신자 수 최대인 종교답게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믿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자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크리스티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맞는데 최근에 인구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또 이슬람교 신자 비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인도의 경우에는 역시 민족 종교인 힌두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스리랑카. 사실 여기 남부아시아가 진짜 종교적인 게 복잡한데요. 여기 한 나라이기도 했던 지역들이 영국의 식민지배 이후에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힌두교의 비율이 높았던 나라 인도로, 그리고 이슬람교의 비율이 높았던 나라 파키스탄. 근데 이때 서파키스탄, 그리고 동파키스탄에 해당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동파키스탄에 해당했던 나라가 방글라데시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불교의 비율이 높았던 나라는 스리랑카로, 인도양의 눈물이라고도 불리는 이 스리랑카, 불교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네팔은요, 힌두교의 비율이 높고요. 부탄은 불교의 비율이 높아요. 와, 너무 복잡하죠. 이것도 제가 앞으로 다 여러분들 밈과 함께 정리해 드릴 거고요. 타이, 불교 비율이 높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답게 이슬람교 비율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식민지배 영향을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크리스티교의 비율, 또 브라질, 크리스티교의 비율이 이렇게 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별표 한번 쳐볼게요. 이런 곳을 우리가 점이지대라고 해요. 두 문화권의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신자 비율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잖아요. 종교적인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한 그래프는 요 정도로 지금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각각의 종교와 관련된 주민생활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리스트교부터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의 신만을 믿는 종교, 유일신교예요. 그 세계에서 신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방금 지도와 함께 살펴봤었죠? 자, 근데 크리스트교가 나중에 이제 또, 여러 갈래로 종파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 크리스트교가 번성하게 되잖아요. 번영하게 되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고, 그래서 종교도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부 유럽 지역은 대부분 가톨릭교가, 그리고 동부 유럽 지역은 대부분 그리스 정교 혹은 동방 정교라고 하는 요 종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후에 이제 가톨릭교가 엄청난 종교적인 권위,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등에 업고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으리으리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면벌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 건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원래 성경에 순수한 마음으로 고치고 새롭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개신교가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톨릭교, 그리고 개신교, 동방정교와 같은 종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슬람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주민

생활의 특징 살펴보자면,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교를 창시했는데요. 무함마드, 아까 상인이라고 했잖아요. 지리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인이었고, 이제 어떤 부자 여자 상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지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 무역이 성사되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신뢰가 사랑으로 싹트게 되고, 그 부자 여자 상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충격을 받게 돼요. 아니,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까? 우리는 사실 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좀 가진 것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초승달이 떠 있는 새벽에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대요. 그 알라의 계시를 기록한 경전이 바로 쿠란입니다. 그래서 이 쿠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나가자 하고 하는 게 바로 이슬람교인데, 그래서 그 무함마드가 초승달이 떠 있는 새벽에 그런 가르침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초승달. 그리고 이것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 이런 초승달과 도명의 지붕이 바로 이슬람교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함마드가 나중에 좀그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계속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럼 다음 지도자는 누가 하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합의에 따라서 선출한 사람이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게 바로 수니파였고요. 그리고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만이 정통성이 있지.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상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에? 사촌이 사위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이제 과거의 서사를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오늘은 지금 내일 당장 시험 보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자, 근데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만이 정통성이 있어라고 하는 종파가 시아파였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수니파를 믿겠어요? 시아파를 믿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학교에서 해보잖아요. 99%의 학생이 수니파를 믿겠다고요. 왜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제가 그래도 이슬람교에서 조금 저도 기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합의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게 저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수니파가 다수파고요. 시아파는 소수파인데, 오늘날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의 이제 그 시아파 신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시아파에서 추동하던 알리가 이제 시해당하게 되면서 그 갈등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니파가 다수파인지 시아파가 다수파인지 기억하실 수 있는 밈 알려드릴게요. 시아파는요, 여기에 리을 써보세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만이 정통성이 있어. 이거고요. 수니파는요, 니도 나도 될수 있다. 지도자가. 이게 바로 다수파입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교가 전파된 지역의 기후 특징을 좀 살펴보면,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대부분 건조기후 지역이었어요. 식량 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는 상한 식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식품을 먹는 게 중요했겠죠?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생산된 식품을 먹도록 했고, 그리고 술이나 돼지고기, 건조한 기후 환경, 또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문화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모래바람 많이 불고 일교차 큰 환경 그래서 이렇게 온몸을 휘감는 형태의 의복이 발달하게 됐고, 여성들의 경우에 히잡, 모디카, 차도르, 부르카라고 부르는 이러한 이제 머리에 두르는 것들이 발달하게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이슬람교를 믿지만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나는 그런 거 착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슬람교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불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의 경우에는요, 또 창시자 석가모니. 석가모니도 이 과거에 인도에 있었던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상류층에 해당하는 계층의 자제였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여행을 좋아한다는 것인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충격을 받게 돼요.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호의호식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곳이었구나. 그래서 어느 날 보리수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우리 모두는 사실 평등해. 그렇게 불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그리고 여덟 가지의 이제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이제 석가모니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여기 있는 이 수레바퀴 모양의 것이 윤회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다시 태어나게 되고,
이 윤회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위해서는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신분제도에서 상류층에 해당하는 계층이었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평등하다는데? 어렵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신분제도에 하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심지어 그 신분제도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었다면,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해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수탈이 아니죠. 해탈에 죄송합니다.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수양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와닿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원지였던 인도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들로 전파가 되는데요.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들로 전파가 됩니다. 이 종파는 약간씩 좀 다르기도 하고, 문화가 다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봤고, 민족 종교 중에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되는 종교, 힌두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힌두교는요, 고대 인도에서부터 내려오던 모든 종교를 총망라한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조각상들이요, 다그 고대 인도에서부터 사람들이 믿던 종교에 나오는 신들을 형상화한 거래요.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형상화한 조각상을 볼수 있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도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행이나 고행을 통한 수렴, 그리고 윤회사상, 우리는 결국 다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제도 하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수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태어나는 걸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수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윤회를 끊어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힌두교에서는요, 소를 신성시하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힌두교에 등장하는 신 중에 흰 암소와 함께하는 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소 주변에는 좋은 기운이 함께한다라고 하는데 지리덕후인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여기가 워낙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소를 고기로 먹는 것보다 소를 통해서 소는 사람의 노동력을 또 대신할 수 있는 가축이기 때문에 곡물을 생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대 인도에서부터 있었던 신분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종교가 어디에서 기원했고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지도와 함께 좀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출제 포인트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 자, 크리스교는 어디에서부터 기원했다? 바로 팔레스타인. 근데 여기가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주변 지역이라서 두 가지 이름을 다 기억을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혹은 팔레스타인으로 출제가 되고요. 어떻게 유럽으로 전파가 돼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가 되나요? 식민 지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남부아시아에 있는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크리스교의 비율이 매우 매우 높은데 바로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이 크리스교의 종파 이야기했잖아요. 슝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남부 지역에는요, 이 크리스교에서 특히 가톨릭교의 최고의 기관인 교황청. 교황청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바티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가톨릭교가 우세하게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등장한 개신교는요, 남부 지역으로 전파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개신교는 북부 지역으로 주로 전파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에는 동방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동방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가톨릭교의 비율이 높기도 하고 개신교의 비율이 높기도 해요. 자, 그러면 영국의 영향을 주로 받았던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경우에는 개신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남부유럽에 위치한 에스파냐의 영향을 받은 필리핀에서는 가톨릭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슬람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서남아시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에서부터요. 그리고 정복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상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북부아프리카와 건조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 신자 수 최대인 나라 어디라고요? 인도네시아. 그 이유도 바로 이 이슬람 상인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이슬람교가 전파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제되는 포인트 정리해 보자면 7세기 초 무함마드에 의해서 서남아

아시아의 메카에서 발생했다. 다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교의 전파 과정을 또 살펴볼 건데요. 불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인도 북부의 부다가야 지역에서부터. 근데 인도에서 환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주로 전파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자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석가모니에 의해서 인도 북동부 지역의 부다가야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동안 인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카스트 제도 그리고 브라만교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들면서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종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원 전부터 등장한 종교 뭐예요? 여기 인도 북부 부다가야에서부터 등장한 불교가 기원 전부터 존재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부터 등장한 크리스트교는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7세기경, 여기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부터 시작한 종교인 이슬람교. 이렇게 우리가 시기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대적인 기원 시기를 비교하는 문제는 정말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까먹지 않으시도록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원이 되는 종교가 바로 크리스티교예요. 우리가 2026년인 이유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2026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요. 기원 전부터 존재했던 종교가 바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등장한 종교가 이슬람교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힌두교는요? 힌두교는 그 이전부터 인도에서 내려오던 모든 종교를 총망라한 게 바로 힌두교이고, 이것에 대해서 개혁운동으로 등장한 게 불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요 종교들의 기원 시기를 비교해보자면 흰, 불, 크, 익,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민족 종교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힌두교는요, 여기 인도 지도에서 우리가 소모양의 나라를 찾으면 여기가 바로 인도입니다. 네, 인도에서부터 이제 힌두교가 기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대 인도에 있던 모든 종교를 총망라한 거니까요. 그러면 인도 말고도 신자 수가 많은 곳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네팔인데요. 다양한 신들을 형상화한 조각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것과 연관해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네팔 이렇게 숫자로 네팔 이렇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슝 서남아시아 지역에 네 여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주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고요. 이두 종교는 이러한 지역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 종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복잡한 그래프를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나다라 어떤 종교인지 모르고요. ABC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종교라면 한번 그 서사를 기억을 해 볼게요. 식민 지배로 인해서 유럽인들이 주로 믿던 크리스트교가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가는 크리스트교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가 크리스트교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크리스트교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지역들, 크리스트교의 이렇게 비율이 높은 지역들, 네, 유럽이나 오세아니아나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이겠죠. 앵글로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 이런 지역들은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쵸? 근데 오세아니아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세계 통계를 만들 때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을 같이 묶어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아니아만 똑 떼어서 통계를 내는 경우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등장하지 않은 지역은 어디냐면 유럽,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예요. 자,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사하라 지역과 북부 아프리카 지역 이쪽과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간에 좀 종교적인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진짜 그런지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에서 한번 보자고요.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주로 이슬람교,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주로 토속 신앙이나 혹은 크리스트교,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면 이 종교는 무엇일까요?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부터 기원했고, 서남아시아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사람의 대부분이 믿고 있는 종교? 네, 나는 바로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다와라를 한번 또 구분을 해볼까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그래프를 통해서.
자, 다와라는 다른 지역에는 거의 신사가 없고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만 많네요. 그렇죠?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이렇게 종교 신자 수 분포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일단 아시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처럼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은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교가 또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 신자가 많이 분포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불교 신자의 비율이 또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힌두교.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게요? 인도예요. 그런 인도의 인구가 몇만 명이냐면 몇만 명도 아니에요. 14억 명. 약 14억 명의 한80% 가까이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네팔에서도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를 비교해 봤을 때전 세계 신자 수 제가 글자 수 순서대로 접근하면 된다 그랬죠. 힌두교, 불교 둘다 어차피 아시아 지역의 신자가 대부분인데 누가 더 신자가 많아요? 힌두교가. 그렇다면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차지하는 비율 더 높은 라는 바로 힌두교가 되겠죠? 그리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작은 다는 불교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서사를 다 디테일하게 떠올리면서 공부해서 그걸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치트키 알려드릴게요. 학교 끝난 여러분들은 너무 피곤합니다. 아오, 피곤하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종교 분포. 일단 힌두교나 이슬람교가 많죠? 흰 이불. 학교 끝난 여러분들은 너무 피곤해요. 어디로 진짜 들어가고 싶어요? 흰 이불로. 그러면 좋다. 생각이 들잖아요. 아우, 피곤하다. 흰 이불.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이 종교 분포 이런 데 까먹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선배들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 덕분에 풀었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이렇게 밈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그럼 이제 ABC 지역을 우리가 구분을 해볼 건데, 자, ABC 지역을 구분할 때 제일 치트키가 되는 건 바로 이슬람교예요. 자,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에서 이슬람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는 바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A, B 중에서 이슬람교의 비율이 더 높은 비는 아까 제가 요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봐요. 프랑스에 왜 이렇게 이슬람교 비율이 높죠? 최근에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유럽, 이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이슬람교 신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지리적인 인접성 바탕으로 많이 이주해 오기도 하고, 과거에 식민지 배했던 나라들에서 많이 이주해 오기도 하고, 또이 유럽에 있는 원래 살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출생률이 높다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랑말랑한 이야기들로 세계 주요 종교의 성지들 좀 살펴보도록 가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트교의 성지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이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냐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는 세계 종교의 성지가 다 있어요. 크리스트교의 성지, 또 이슬람교의 성지, 유대교의 성지가 다 있어서 또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좀 슬픈 이야기죠? 자,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요런 말씀 드렸어요. 왜 남부 유럽에서는 다른 종파들은 자리 잡기가 어려웠을까? 가톨릭교의 최고 기관인 바티칸이 있어서가 아닐까? 그랬는데요. 그럼 바티칸은 어디 있느냐? 지도를 슝 확대해 볼까요? 여기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 로마 시내 안에. 로마 시내 안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교황청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슬람교의 성지 살펴보러 한번 가볼게요. 이슬람교의 성지 중에 이제 가장 최대의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바로 메카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무함마드의 탄생지, 그리고 메디나라고 하는 곳은 무함마드의 묘지가 있는 곳. 근데 메카랑 메디나는 거의 세트처럼 나와요. 그래서 메카, 메디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슬람교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그 이제 바위, 황금 바위, 그리고 바위에도 모스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알려진 곳.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슬람교 제1의 성지 어디라고요? 메카라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몇 가지 신자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생에 한 번쯤
성지순례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지리 공부를 하면서 지리 정보를 모으면서 메카의 갈라를 꿈꾼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인데, 와, 이게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많죠. 매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모여서 성지순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지순례 외에도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을 지켜야 하는 교리가 있어요. 이 이슬람교가 전파된 곳이 대부분 건조한 기후 지역이고 식량이 귀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좀 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한 일상의 소중함, 감사함을 기억해 주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슬람력으로 가장 더운 달에 해당하는 시기에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해요. 해가 진 다음에는 서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동안 잊고 살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슬람교 보편 종교잖아요. 그래서 의사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금식에서 예외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불교로 한번 가볼게요. 불교의 성지로. 네, 여기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네팔의 룸비니, 그리고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을 얻은 곳, 보리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곳, 인도의 부다가야, 그리고 처음으로 설법한 곳, 사르나트, 그리고 열반을 드신 곳, 쿠시나가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사실, 어떤 성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짝짓기 하는 문제로 수능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는 않고, 부다가야, 사르나트 이런 이름을 보면 아, 불교 이렇게 연결짓는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또좀 등급을 변별하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여기 불교와 관련된 성지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힌두교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래서 이 윤회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이 있었다고요. 그 방법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 갠지스 강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띄워보내면, 이 강물에 띄워보내면, 그러면 가장 최고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갠지스 강을 굉장히 신성시했고, 여기에서 목욕을 하면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강 옆에서 영혼을 정화하는 사람들, 목욕 의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수 있고, 그 옆에 소도 진짜 많죠. 역시 소를 신성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갠지스강 주변에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갠지스강에서 이 강물에 이제 띄워보내면 가장 최고의 장례를 치른다라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에 별장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에 모여 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이 힌두교의 좀 대표적인 성지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갠지스강 바라나시 이런 이름들을 떠올리시면 아 힌두교와 관련된 것이지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 주요 종교의 경관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가장 말랑말랑하고 쉬운 내용만 남았어요. 세계 주요 종교의 경관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이 종교에 있어서 조금 디테일한 종파별 차이를 짚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교였죠. 여기 가톨릭교와 관련된 경관인데요. 와, 진짜 으리으리하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슝. 자, 여기 여러분들 사람이고요. 여기 조각상이에요. 이 조각상들이 진짜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저렇게 큰 조각상, 이렇게 으리으리한 건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이 나중에 좀 사람들이 원했던 방향과 다르게 종교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원래 이 성경의 순수한 말씀으로 고치고 새롭게 나아가자라고 해서 등장했던 개신교. 그 목적에 부합하게 좀 건축물의 경관도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에서 종교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됐지. 이런 호화로운 장식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 되겠고요. 동방정교는요, 이 동로마 제국과 함께 성장한 종교잖아요. 그래서 경관도 역시 으리으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블록쌓기 게임 알아요? 그 이제 막, 네, 맞아요. 제가 그 게임의 이름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일자 모양의 블록,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블록, 네모 모양의 블록, 이렇게 착착착착 쌓아서 슉슉. 줄 없애는 거,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경관이거든요. 이렇게 종교별로, 종파별로 경관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와 종탑과 같은 상징물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교와 관련된 경과는요, 바로

모스크라고 하는 건데 확대를 해서 보면 그 무함마드가 초승달이 떠 있는 새벽에 계시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시작을 의미하는 초승달 모양, 그리고 이것이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평화가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이런 도명의 지붕, 이것이 바로 이슬람교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슬람교에서는요, 사람을 형상화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금기시했어요. 그런데 장식은 해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그래서 나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문양으로 장식을 하게 됐는데, 그게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라비아풍, 아라베스크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슬람교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불교의 상징물로는요, 역시 이제 불상을 보시는 불당, 불교, 불상, 불탑. 이건 여러분들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네, 불상, 불당, 네,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종교도 역시 불교도 종파가 다양하게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거의 뭐 출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남부아시아가 진짜 종교적인 다양성이 아주 버라이어티한 곳이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교 하면 스님 생각나요, 그쵸? 그리고 불교하면 부처님 생각나요. 스님, 스리랑카. 부처님, 부탄. 남부아시아에서 이런 나라들이 불교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되겠고요. 여기서 또 이런 종교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스리랑카, 제가 인도양의 눈물처럼 생긴 나라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국토 모양이 좀 찻잎처럼 생기기도 했고, 차 때문에 슬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차 플랜테이션 농장을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국인들이 인도 남부 지역에서 주로 거주하던 타밀족을 이주시킵니다. 인도에서 왔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교를 주로 믿는 스리랑카의 신할리즈족, 그리고 이렇게 인도에서 이주해온 타밀족 간에 갈등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가 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또 지역지리 파트에서 반복적으로 다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 요, 이제 종교와 관련된 갈등들을 좀이 종교단원에서 디테일하게 수업을 하시고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런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불교와 관련돼서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더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요, 미음자 모양의 연처럼 생긴 나라를 찾으시면 그 나라가 바로 미얀마인데요. 미얀마는 국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식민지배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 그 오늘날의 방글라데시 지역에 주로 거주했던 로힝야족들을 이주시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로힝야족은 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자, 이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 얼마나 미웠겠어요. 식민지배를 하는 저 미운 나라들에게 협조를 해주네. 그 미움이 나중에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남아서, 나중에 이 최근에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불법 체류자로 규정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면요, 주거, 그리고 취업, 교육, 의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로힝야족이 많은 수가 방글라데시로 탈출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난민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교가 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슉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두교와 관련된 경관, 다양한 신들을 형상화한 이런 조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형상화한 그림이나 조각상들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갠지스강. 갠지스강을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신성시했고, 그래서 여기에는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내려오던,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영험한 힘을 가진 약초들을 지나서 와서 좋은 힘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인도인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리 덕후인 제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큰 강이 두 개예요. 갠지스강 그리고 인더스강인데, 인더스강이 흐르는 고 주변 지역은요, 사막이 분포하고, 갠지스강이 흐르는 주변 지역은 갠지스강이 범람하면서 만든 비옥한 평야와,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계절풍이 불어오면서 고

게 종교별 신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런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당황해요. 가나다가 어디예요? 어딘지는요, 여기 발문에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발문을 잘 보셔야 돼요. 발문에 주어진 세상의 범위에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나다는 각각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및 북부아프리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ABC 종교는 여기 또 나와 있었죠? ABCD 종교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도교, 힌두교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특히 종교 파트는 이 발문을 좀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좀 치트키가 되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치트키가 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및 북부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중에서 한 종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서남아시아 및 북부아프리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가나다에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종교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낸 요 그래프를 봤을 때한 종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다였어요. 그러면 다가 서남아시아 및 북부아프리카 지역이 아닐까요? 서남아시아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그러면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이 종교, B는 바로 이슬람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나 지역의 경우에는 이슬람교와 더불어서 A 종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아시아에서 종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치트키 알려드렸잖아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오! 피곤하다! 피곤한 여러분들은 뭘 찾아요? 흰 이불. 흰 이불에 들어가면 어때요? 크, 좋다. 진짜 유치한데, 안 까먹겠죠?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런 유치한 밈을 이야기하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부끄러운 게 문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까먹지 않고 시험을 잘 보시면 저도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제발 잘 해내주시고, 그렇다면 적어도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그래프에서는요, 네 종교가 다 나와야 되죠. 흰, 이, 불, 크가 다 나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가는 지금 살펴보면, 네개 종교가 다 나와요. 나는 A와 B가 압도적이고 기타가 나와요. 이제 아시겠죠? 가는 어디예요? 저 부끄러우니까 빨리 맞춰주세요, 여러분들. 맞아요. 가는 바로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이었고요. 그럼 나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였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이 종교의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누가 주로 식민지배를 해요? 유럽이. 유럽은 어떤 종교의 비율이 높아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전파된 크리스트교. 그래서 A가 크리스트교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종교는 힌두교와 불교가 되겠죠. 근데 힌두교와 불교는 주로 어디에 신자가 분포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그런데 또 부끄럽다. 부끄러운 밈인데요. 전 세계 신자 수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글자 수 순서대로. 크리스트교 제일 많고요. 그다음 이슬람교 두 번째고요. 힌두교 세 번째고요. 불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힌두교 신자가 더 많을까요? 불교 신자가 더 많을까요? 힌두교 신자가 더 많죠. 그래서 힌두교 신자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불교보다 비율이 높겠구나라는 걸 통해서 D가 힌두교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고, 그러면 마지막 남은 신은 불교가 되겠네요. 기적의 빔, 아오 히니 불크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부끄러우니까 보기부터 볼게요. 기역. 나에는 세계 신자 수 2위 종교의 기원지가 위치한다. 자, 이것도 우리 오늘 기적의 빔, 글자 수로 접근하시면 되죠? 세계 신자 수 2위 종교는 뭐예요? 크리스트교, 그 다음 이슬람교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슬람교의 기원지는 어디죠?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디테일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대륙 단위로도 물어보고, 또 국가로도 물어보고, 또 도시로도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이었고, 메카가 위치하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 니은 보기 볼게요. 다른 가보다 지역 내 이슬람 교신자 비율이 높다. 자, 서남아시아 및 북부 아프리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슬람 교신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접근할 수 있었던 단서였어요. 그쵸?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여기가 바로 여기 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A는 B보다 기원 시기가 이르다. 자, 기원 시기 나오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제가 정리해드렸죠? 기원이라고 하는 종교가 바로 크리스트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기원 시기를 정한다라고 하는 설이 오늘날에는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존재했던 종교는 불교. 그리고 그 후에 등장하게 된 종교는 이슬람교였죠. 자, 그래서 이 기적의 빔에 따라서 A는 크리스트교였고 B는 이슬람교였죠. 누가 더 기원 시기가 이른 거예요? 크리스트교가 이슬람교보다 기원 시기가 더 이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리을 볼게요. C의 신자는 주로 인도, D의 신자는 주로 동남아시아에 분포한다? 자, C는 불교였어요. 인도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된 불교였고, D는 힌두교였습니다. 힌두교는 민족 종교이고, 오늘날의 신자의 대부분이 인도에 분포한다. 그래서 리을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밈을 많이 만들어서 알려드리니까 작년에 저와 함께 공부하고 수능을 잘 봤던 어떤 친구가 후배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했던 밈이 있거든요. 인도가 힌두교 신자 비율이 높고 힌두교 신자는 대부분 인도에 분포한다는 걸 후배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알려준 밈이 있었는데요. 히인두교. 히인두교. 그래서 이것과 연관지어서 인도 하면 힌두교라는 걸 우리 후배들이 꼭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선량해요. 세계 지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정말 이렇게 착하고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 해내실 거예요. 잘 해내신 다음에 제가 바라는 거는요, 이 언니처럼 여러분들도 잘 해냈다는 후기를 남겨주시면 그것이 또이 세계 지리 이제 앞으로 세계 시민과 지리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그런 친구들에게 큰 꿈과 희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이 될 여러분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에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수의 운동과 순환 우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해파, 조석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서는 두 가지를 했어요. 그죠? 해수를 움직이는 힘, 에크만 수성과 지역률은 자, 이전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누구? 해파, 해일, 그리고 조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기 헤파헤일 조석이 되는데 헤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헤파라는 말과 그다음에 조석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되겠고요. 이두 주제도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나요? 이동하는 속도가 얼마인가?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파에서 내용이요.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많죠? 발생 어떻게 해? 요소는 어떤 게 있어? 물 입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모양에 따라 분류도 해볼까? 심해파, 전해파 때 작용이라는 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꼽으라라고 얘기한다면은 모양에 따른 분류, 심해파, 전해파 요 정도 수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해파에 발생하게 되면은요, 뭐 바람, 뭐 해저 지진 이런 거에서 발생한다.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 이런 게 발생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해파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해파가 출렁출렁출렁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전달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뭐라고 이름 붙일 거야? 마루. 여기 뭐라고 이름 붙일 거야? 골.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 수평적인 거리는 뭐라고 할 겁니까? 파장. 자, 그 다음에 마루에서 골까지 이 수직적인 높이를 뭐라고 할 거야? 파고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가 전달되는 식 V, 파 이제 에너지 전달 속도예요. 물 입자의 운동 속도 아니고요. V라고 하는 거는 주기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파장 L만큼 진행합니다. 요게 이제 요소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 쭉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해파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특히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물 입자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3번 물 입자는 자, 해파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리에서 움직이되 여기에서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뭐 타원이 될 수도 있고요. 돌게 될 거고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람 방향 오른쪽으로 아, 바람이래요. 얘가 오른쪽으로 해파가 진행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에 맞춰서 마루 쪽이 이렇게 가게끔. 마루 쪽이 이렇게 가게끔 움직이셔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 골도 마찬가지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골 쪽에서는 해파 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 이 그림을 보고 있더라면 위에 부분이 여기랑 동일하게 움직이는 형태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방향도 간혹 물어보는 거니까 확인해 주라. 그래서 요게 1, 2, 3번이에요. 자, 1, 2, 3. 해파의 발생, 요소, 물 입자의 운동.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아, 네 번째구나. 모양에 따른 분류예요. 자, 바람이 붑니다. 이제 우리가 해파가 발생하게 될 때, 지진 때문에도 발생해요. 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갔어요? 저기, 해일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 이제 주로 바람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물이 찰랑찰랑찰랑 하는 거야. 마루가 뾰족한 친구 있죠? 이름 기억하세요. 모양에 따른 분류니까 모양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풍랑이라고 합니다. 막 바람이 부는 지역이고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뾰족뾰족하게 파가 막 발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바람이 여기서 부는데 여기까지 계속 불 리는 없어요. 지금 바다는 규모가 되게 커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바람이 불어서 파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전달이 되겠죠. 바람이 안 부는 곳까지 갈 테고요. 거기서 전달되어 가는 것을 너울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라고요? 너울이에요. 자, 근데 이 파가 발생해서 가다가 보면 파장이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그죠? 자, 파장 대비 수심이 얕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파가. 자, 그 영향을 받는 거는 심해파, 천해파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파가 전달되는 속도, V 자체가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파가 깨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연한 쇠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연한 쇠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가 발생해서 가요. 출렁출렁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여기가 느려져요. 자,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자, 근데 앞서 간 파가 있었어. 너 요렇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느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서 여기까지 못간 거야. 여기까지밖에 못간 거야. 느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파가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음에는 요렇게 좀 짧아져요. 파장이 원래 이만큼의 거리였는데 이제 짧아지기 시작한다고요. 짧아지면서 에너지를 보존해야 돼요. 그 다음은 더 짧아지겠죠. 그죠? 더 느려졌으니까. 그래서 파고가 커지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파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걸 연한 쇠파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양에 따른 분류하셔야 됩니다. 마루가 뾰족해? 그 모양을 우리가 풍랑이라고 하는구나. 너울은 둥글둥글해. 연한 쇠파는 깨지는구나. 그래서 특징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너울이 풍랑보다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너울이 풍랑보다는 파장과 주기가 전반적으로 길어요. 기억해 두세요. 어떤 자료가 등장했고 하나가 풍랑이고 하나 너울이야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너울이라는 친구가 파장과 주기가 길입니다. 그다음 연한 쇠파. 아까 얘기했습니다. 파속.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파장이 짧아지고요. 파고가 커집니다. 모양에 따른 분류. 오케이.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심해파, 천해파도 알아두셔야 돼요. 심해파와 천해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심해파, 기포, 천해파, 얕아요예요. 근데 이쪽 부분이 사실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가 많이 나고요. 만약에 뭔가 문제가 출제가 됐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 수식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해파는 깊습니다. 얼마나 깊어요? 수심이 파장의 절반 되는 것보다 깊어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알아둬야 될거요 친구예요. 요 속도예요, 속도. 자, 그리고 천해파도 그냥 정리를 같이 해놓을게요. 자, 요 친구는 수심이 얕아요라고 하는 거고요. 파장이 20분의 1이에요. 자, 어떻게 씁니까? 루트 GH 형태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해파가 전달이 되고 있어요. 출렁출렁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파장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이에요. 자, 근데 수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길이 이렇게 잡았어요. 동일한 길이를 잡았을 때, 자, 해저의 수심이 얼마라고요? 요 길이의 절반. 자, 그러니까 뭐요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 수심 h가 얼마라고요? 2분의 1 파장 l 이렇게 이제 잡을게요. 자, 아, 2분의 1이, 아, 선생님 여기다 잡아놓고 왜 이렇게 하니? 여기서 여기 절반을 잡았네. 이렇게 잘못 잡았네. 요 길이의 절반 정도를 잡아야겠죠, 그죠? 그럼 여기쯤 잡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 파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런 파가 진행하고 있는데 수심이 여기다라고 하면 깊은 거죠. 이런 게 심해 파예요. 심해 파고요. 이 경우에는 몰입자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겠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위에서 이 바람 때문에 이런 해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위에서는 흔들흔들하는 폭이 크겠지만 밑으로 갈수록 그게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줄어드는 것이 전반적으로 심해파는 표면 몰입자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길 거예요. 동글 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고 하면서 줄어들어요. 그게 어디쯤에서 거의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파장의 절반 정도 들어가면 그 밑에부터는 몰입자의 운동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위에 출렁출렁하지만 밑에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고요. 그런 깊이. 예요. 그래서 수심이 요런 데 있으면, 해저면이 여기 있으면, 그쵸? 뭐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해저면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든지, 어디 있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값을 쓰는 거예요. 2분의 1. 이거 물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절반 정도의 깊이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표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부터는 이게, 여기 이제 수심이 여기부터 또 이렇게 얕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는 받습니까? 예, 받아요. 받기 때문에,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때는 좀 어중간해요. 확실하게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요, 20분의 1이에요. 자, 여기가 2분의 1이면 이걸 다시 10분의 1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요? 그냥 이게 너무 파고를 크게 그렸어요, 그죠? 한이 정도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천혜파 같은 경우는요, 물 입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가 아니라 표면부터 완전히 저기 해저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 자체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타원으로 돌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줄어들 틈도 없어요. 그냥 납작해지는 과정으로 가버리게 돼요. 해저면. 그래서 이게 가로폭의 변화 없이요, 그냥 수직만 확 줄어드는 이런 모습으로 천혜파는 물 입자의 운동이 생기게 되고요. 심혜파는 이렇게 이제 생기게 돼요. 자,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모양적인 면이잖아요. 자, 모양적인 면 그냥 등장하면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있죠? 이식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유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유도는 저기 언제 하지? 대학교 가셔서 하시면 돼요. 해양학과를 가시든지 아니면 지구과학과 전공된 관련된 그런 과를 가시면 유도해 줄 겁니다. 물리 해양학에서 유도해 주실 거고요. 어렵게 유도 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구나. 자, 왜 중간에 이 얘기를 했냐면요. 유도를 굳이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이 결과만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자, 천혜파. 간단하니까 이거부터. 루트 GH입니다. 자, 이렇게 수심이 얕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루트 GH 형태로 계산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수심이 4,000m 정도 됩니다. 너무 깊은가요? 그래도 왜냐면 우리가 저기 해일 때문에 이렇게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해일은 지금 얘기하지만 지진 해일은 파장이 너무나도 길어버려요. 너무 길어. 그래서 지구상에서 어디를 지나가든 거의 천혜파 취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다의 깊은 바다 이제 심해가 한 4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볼게요. 루트 G 10이고요. 4km 정도 수심이에요. 4,000. 앞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미터, 킬로그램, 세크, 이런 거다 아니 나오면 그냥 숫자 그대로 넣으라고요. 그럼 이거 루트 4만이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그쵸? 200이 됩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단위예요. 초속이에요. 이런 거 단위 환산하는 것도 간혹 물어봐요. 얼마예요? 700이에요. 3.6을 곱하세요. 킬로미터 퍼 아워. 이 정도의 속도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천혜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혜파 한번 볼게요. 자, 심혜파는 E5분의 GL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천혜파는요, 누구에 관련된다고요? 예? 수심에 관련된다고요. 심혜파는 누구에 관련된다고요? 파장에 관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E5분의 GL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파이라는 게 이게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산하라보다는 그래서 그 계산 결과 값이 얼마야?라고 물어볼 때가 더 많습니다. 파이를 루트로 바깥쪽으로 빼기가 조금 힘들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 얘는 뭐 하는 식이냐라고 했을 때 기억해 주세요. 요것도 알아두시면 편해요. 보통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요거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자,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V라고 하는 거 자체가 우리 어떻게 쓰냐면 주기분의 파장이에요. 그죠? 는 루트 얼마라고요? E5분의 GL이에요. 이렇게. 그리고는 이두식 있죠? 제곱하세요. T의 제곱, L의 제곱. 이렇게 하세요. 는 루트 없어지겠죠? E5분의 GL이 됩니다. 그럼 L 하나 없애주세요. T는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하나만. 다 넘기지 마시고요. T분의 L은 E파이분의 GT가 되는데, T분의 L 누구라 그랬어요? V라 그랬죠. 이게 V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E파이분의 GT.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심해파는 파장이 길면 빠르구나, 주기가 길면 빠르구나. 요게 이제 심해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이런 유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X축, Y축에서 Y축에 속도를 줘요. 파속이죠. X축에는 뭐 어떤 특정한 값을 줘요. 뭐 수심이 됐든.

파장이 됐던 이런 값들을 줘요. 자, 그러니까 여기 파장 이런 걸 주는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가 등장하면 반드시 두 지점을 선택해서 심해 판지, 천해 판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를 딱 찍어서 일정한 부분 보이시죠? 일정한 부분 파장이 달라도 똑같네. 너 심해 판이네? 천해 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천해 파, 심해 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수심 이렇게 줘요. 오, 이쪽으로 가니까 수심이 깊어지는 거야. 너무 깊은 거 아니야? 심해 팔것 같은데? 자, 수심에 상관없이 속도가 똑같다고요? 너 심해 파가 되겠네.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둘다 심해 판데? 그럼 누가 파장이 긴 거야? 속도가 빠른 친구가 파장이 길겠네? 요런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에 대한 판단이 넘어가게 되면서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잘 알아두시고요. 요런 그래프, 뒤에 뭐 2점 테스트든 3점 테스트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보고 심해 파, 천해 파 판단하는 거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해파에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요. 뭐 해파의 작용과 같은 경우에는 뭐 굴절이 일어나요. 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생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일입니다. 폭풍해일과 지진해일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폭풍해일은 저기압. 주로 이제 태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문에 태풍은 저기압이잖아. 해수를 확 들어올리는 거야. 낮은 압력. 해수를 들어올리고요. 바람 강하게 불어요. 그러면 바다 쪽으로 해수면이 높은 채로 파도를 아주 크게, 파고를 되게 높게 해서 바다, 해안가 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해일이 되는 겁니다. 지진 해일, 해저 지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나올 거예요. 해안으로 접근할수록 수심이 얕아지고, 속력이 느려지고, 파고는 커집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지진 해일은 천해파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바다를 지나가든지 지진해일이라고 하는 건넌 천해파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심의 영향을 받아서 가는 거고요. 빠르게 지나가는 거로 보아, 너는 이 지역은 수심이 깊겠구나. 천천히 진행하는 걸로 보아, 이 지역은 수심이 얕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가 해일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조석 한번 볼게요. 조석. 자, 조석은 어느 부분을 좀볼 거냐면요. 이걸 볼 거예요. 자, 조석과 조류는, 자, 용어적인 측면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밀물, 자, 조석에서 만조간조가 있고 밀물, 썰물이 있어요. 자, 그 정도. 자, 만조간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주로 이제 기조력적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기조력적인 부분. 조석을 일으키는 힘이다.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건 뭐냐면 원심력과 만유인력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자, 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잡으세요.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 누가 있다? 달이 있는 거예요. 달이 있는데, 이때, 원심력 있죠? 달 반대 방향이야. 이때, 달 반대라는 게 무조건 달 위치 딱 찍어놓고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 점에서 작용하는 원심력은 이만큼이에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모든 지점에서, 지구상의 어느 지점에서도 작용하는 원심력은 크기와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요거 삐딱하면 안 돼요. 이거 정확하게 이쪽, 나란하게, 나란하게, 이게 원심력 방향입니다. 요렇게. 크기와 방향이 모두 동일해야 된다. 크기,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원심력이에요. 크기, 방향, 동일.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컵 있죠? 물컵을 들고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세요. 이 장면이에요. 이게 물컵이라고 생각해서 위에 내려보는.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이걸 들고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 정도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흔들면 그때 물이 모두 한 방향으로 반대편으로 확 쏠리게 돼요. 이렇게 흔들어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죠? 회전하는 거 어느 방향으로 바깥 방향으로 다 빠질라 그래요. 이렇게 살살 너무 세게 흔들지 말고 살랑살랑 이렇게. 자, 지금 이게 원심력이 왜 생기는 거냐면 달과 지구 사이에 자, 공통 질량 중심점으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원심력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컵을 잡고 흔들흔들 하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 저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 크기와 방향이 다 똑같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방향 다 똑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원심력은 이런 거예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지구에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지구 중심에 작용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임의의 물체한테 작용하는 원심력이야. 만유력도 똑같은 거야. 지구 위에 임의의 물체에 작용하는 만유력인 거야. 그러니까 너 어디로 작용하니? 라고 했을 때 달 쪽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게 또 생기게 됩니다. 자, 누구? 중심 쪽에 작용하는 만유인력과 원심력이 똑같아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달라도 돼요. 여기는 달 쪽이니까 조금 커야 돼요. 여기는 달에서 막 머니까 작아야 돼요. 여기는 약간 삐딱하게 달 쪽으로, 여기도 약간 삐딱하게 달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이게 기조력이에요. 그래서 기조력은 결과적으로 어떤 느낌이 돼버리냐면, 만유력이죠. 만유력이고요. 이 둘의 합인 기조력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원심력은 이쪽으로 다 똑같죠, 크기가. 근데 만유력은 이렇게 달 쪽으로 작용하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요, 오른쪽, 달 쪽은 만유력이 좀 커요. 여기는 좀 작아요. 그래서 힘이 쫙 양쪽으로 펼쳐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조력이 어떤 모습이 돼버리게 되는 거냐면, 지구에 작용하는 기조력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크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작고, 여기는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확 밀어넣게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2차원적인 거지. 3차원적인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구가 있겠죠? 여기는 조금 연하게 안쪽 이렇게 돼 있어요. 달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잡아당기는 이쪽이 해소가 확 끌어올려온 지역이니까 만조지역이 되는 거고요. 간조지역이 어딘가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간조지역은 이 지역, 이 지역이 간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여기도 이쪽으로, 이쪽으로 집어넣겠죠.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기조력이 작용하는 거야. 확 이렇게 쫙. 그러니까 지구를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확 잡아당기고요. 이쪽으로는 쫙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꾹 눌러서 짜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기조력이야. 이렇게 작용한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기조력 같은 경우에 입체적인 느낌이 나게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입체적인 구조를 좀 파악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조석주기도 12시간 25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조석주기는 만조에서 만조까지 시간이에요. 자, 이대로 돌면 그냥 12시간이면 만조예요. 그런데 얘가 도는 동안에 지구 달이 움직여버리거든. 그래서 얘가 12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가야 된다. 요게 이제 뭐냐면 조석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리와 조금은 어떤 거냐면요. 자, 조차가 생기잖아요. 클 때가 사리, 작을 때가 조금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약 30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기본적으로 사리가 두 번 정도, 사기나 망조 정도의 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현이나 하현 때 주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요. 문제들 통해서 우리 내용적인 부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보세요. 요 친구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심해파 또는 천해파가 진행되고 있는 어느 해역에서 해파의 모습 그리고 물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는데
물 입자의 운동을 딱 보니까 원 운동하고 있죠.

그 뭐야? 심해파예요. 천해파와 같은 경우는 찌그러져 있습니다. 자, 요거 뭐라고요? 심해파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볼게요. 첫 번째, 파고 이야기하고 있어. 해파 요소 물어보는 거야. 마루에서 골까지 수직 높이 2x여야 되고요. 속도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자, 보세요. 속도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심해파니까 2파이 분의 GL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는 이 되겠습니다. 루트 들어가시고요. 2파이 하고요. 12x. 자, 이게 뭐야? 파장이에요. 12의 x. 12. G가 어디 갔니? G 곱하기 12의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근데 여기서 G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략적으로 생각해서 푸는 거지. 자, 12x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요. 루트 해주세요. 12x 놔두시고요. 나머지 앞에 다 두세요. 2, 파이 하고 G 이렇게 놔주세요.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2, 파이 분의 G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2파이는 얼마입니까? 2파이는 3.14잖아. 그럼 2 곱하기 파이 하면 6. 얼마? G는 9.8 내지는 10. 분모가 커요? 분자가 커요? 분자가 크죠. 1보다 크네. 그래서 빠르다 되는 겁니다. 자, 니은 맞아요. 자, 북쪽으로 진행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입자 운동 보세요. 자, 마루에서 움직이는 친구가 어디로 가고 있어?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진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역니은 디귿이 되는 거예요. 답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파의 요소, 그 다음에 심해파의 이 속력 가지고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 5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14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이고요. 자, 이거 모양에 따라서 분류했다라는 거 아시겠죠? A는 풍랑, B 너울, C 연한 세파가 되겠습니다. 자, 분류하는 거고요. A, B, C 너울, 풍랑, 연한 세파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A에서 파의 마루 모양은 뾰족뾰족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맞습니다. 두 번째, 평균적인 주기. 자, 너울이 풍랑보다는 파장과 주기가 길어요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기는 A가 B보다 길다. A가 B보다 B가 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 일단 틀린 보기. 세 번째, 속도는 B와 C 중에 누가 빠른 거예요? C는 해안으로 접근하면서 수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느려진다라고 했잖아. 속도 느려지고 파고 커진다. 그래서 B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B가 C보다 빠릅니다. 예,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돼요. 15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자, 15번에 보시면은 해파가 어떻게 출렁출렁 지금 생겨 있습니다. 어느 해역에서 물입자의 운동을 나타냅니다. 동그랗게 움직여 보니까 심해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들어갈 때 점점 줄어드는 거, 오케이,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지역의 수심은 요거 절반, 50m보다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옳은 거 골라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저면에서 물입자는 안 움직여요. 그죠? 50m 정도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왕복 운동을 한다, 아니에요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 해역의 수심은, 그렇죠, 이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 입자 동글동글 움직이는 걸로 봐서 심해파구나. 그러니까 50m보다 깊다가 되는 겁니다. 맞고요. 이 해파가 파장의 변화 없이 이 해역보다 수심이 깊은 곳을 지납니다. 그래도 심해파네요, 그죠? 어차피 수심 깊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어쨌든 속력 자체는 똑같아요. 루트 2파이 분의 GL이고요. 파장의 변화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해파의 속도가 빨라진다? 아니요, 그대로여야 되겠습니다. 자, 디귿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잘 보시면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니은 하나니까 답 2번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16번도 한번 볼게요. 자,

16번은 이제 해파가 가는데 작용, 즉 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굴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해파가 해안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쭈루루루루 가고 있습니다. 자, A, B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꺾였어요. A 지점을 통과할 때 파장이 L인 친구가 있는데, 자, 진행 경로 해파는 B 지점에서 이제 굴절이 일어났다. 드디어 수심의 영향을 받아서 속력이 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파는 느린 쪽으로 굴절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진파할 때도 마찬가지죠. 파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자, 이렇게 어떤 서로 다른 매질이 있어요. 매질 있을 때, 1번 매질, 자, 여기 2번 매질 있을 때, 파가 이쪽으로 진행해서 들어오게 될 때, 직진하지 않는 이유는 속력이 달라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가 느리다 라고 하면요, 이쪽으로 꺾여 버리게 돼요. 이렇게. 자, 뭐냐면 파가 진행하다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꺾인 쪽이 느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해안선은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해안선은 이렇게 있어요. 해안선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수심이 여기가 그럼 0이겠죠. 그럼 수심이 여기가 조금 깊고요. 더 깊고, 더 깊고, 요런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요렇게 굴절된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 찾아볼게요. 자, C를 지날 때 해파의 파장은 L보다 짧아지게 됩니다. 예. 수심의 영향을 받아서 먼저 진행하는 마루의 속도가 느려요. 짧아지는 겁니다. 수심은 C가 D보다 얕습니다. C가 얕아요.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C가 얕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장의 L보다 짧은 해파가 혹시 나타나게 된다면, 자, 파장이 기니까 수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짧다면 아마 좀더 진행한 이후에 틀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A를 통과하면, 자, 이게 짧은 채로 이제 A를 통과하면 아마도 B 지나서 굴절할 거예요. 근데 A와 B 사이에서 굴절했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보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3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넘어갈게요. 17번은요, 해일이에요. 자, 보안이 어떠한 해일인가요? 예, 지진 해일입니다. 파장이 무려 213km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이거 20분의 1하면요, 10km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10km보다 커요. 그래서 4,000m, 즉 4km 정도쯤이 하는 천해파가 되는 겁니다. 지진의 일이 해파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 일정하다라고 하고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A, B, C 세 지점을 통과할 때 모두 천해파이고요. 전파 속도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빠르고요. 수심이 깊으니까. 파장분의 파고, 자, 갈수록 파장은 줄어들 거고요. 파고는 커질 거예요. 즉, 해안으로 접근하면서 방금 얘기한 파장분의 파고는 커질 거야. 따라서 B 지점이 C 지점보다 큰게 아니라 C 지점이 큰 거예요. 디귿, 틀렸습니다. 자, 이게 해일이에요. 지진해. 자, 기역과 니은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돼요. 요것도 볼게요. 자, 18번입니다. 자, 조석 예보 이야기가 납니다. 자, 조석이랑 함께 뭐가 등장하냐면 해일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약간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발생한 폭풍해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대로 골라주는 거고요. 계산하는 게 살짝 있어요. 그게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다 라고 돼 있고요. 해수밀도는 1이다. 그람 퍼 세제곱센티미터. 요거 숫자 좀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계산할 때 1,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는 킬로그램하고 세제곱 미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천이 나옵니다.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많이 변환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계산하라라고 얘기 때문에 볼게요. 조석 예보에 따르자면 만조 때 해수면의 높이가 142m로 예측이 됐대. 예측. 그래서 12시간 25분 후에 간조가 나타나 해수면의 높이가 25cm로 예측이 되었다. 자, 여기서 조석 주기가 일단 나와요. 만조 다음에 만조가 12시간 25분이 아니라 만조 다음에 간조예요. 그럼 다음 만조는 24시간 50분. 즉, 조석이라는 게

계속 주기가 하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주조가 나타났다. 여기서 일주조는 뭐냐면 하루를 주기로 나타나는 친구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12시간 25분 한 거는 뭐예요? 반일이에요. 절반이죠. 반일주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조석현상에서 마지막에 뭐 탐구 이런 거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자, 주기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태풍의 기압차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 상승. 자, 그럼 이제 기압차가 나와요. 이 지역에 태풍이 통과했고요. 해면 기압은 973이었다. 근데 여기서 1013이 1기압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1기압 대비로 해서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라고 하면 40cm 정도 차이 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40cm 정도에 의해서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오나요를 계산하라는 거야. 여기에서의 압력, 여기에서의 압력이 나오는 건데, 아, 40cm가 아니죠. 죄송해요. 40헥토파스칼이에요. 40헥토파스칼에 의해서 얼마 정도의 높이가 나와야 되느냐. 아, 선생님, 사실은 이게 40헥토파스칼이면 0.4m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계산이 뭐냐면 40헥토파스칼에 해당하는 수압차가 나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P는 로지H 이렇게 되는 거니까 P, 40헥토파스칼이죠? 40헥토파스칼이니까 100. 파스칼, 뉴튼 퍼 제곱미터, 뉴튼 미터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세요. 밀도는 1000이요. 로우 G 곱하기 H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4000이고 1000이니까 4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4 단위 H. 그러니까 H는 얼마나 나온다고? 0.4하고 미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40c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지역에 40cm 정도 올라올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50cm보다 작았다가 어때요? 맞는 얘기 되는 겁니다. 폭풍해일이 만주시계와 만약에 겹치게 된다면 해일의 최대 높이는 190보다 높았을 것이다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 40cm 정도 나타납니다. 자, 지금 누구랑 겹쳤다고요? 만조랑 겹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높아졌냐면 40cm 정도 어떻게 됐습니까? 높아졌고요. 자, 여기 140이 만조 때. 자, 그 다음에 요 친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만조와 헤일의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야, 그러면 여기 190이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만조시기. 자, 여기서 190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랑 겹쳤다고요? 간조시기랑 겹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40을 달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그냥 준 거예요. 간조랑 겹쳤는데도 190. 그러니까 25랑 190 차이만큼 확 커진 거예요. 그럼 이제 140이랑 더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거보다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어떤 보기? 맞는 보기 되는 거예요. 기억력 이거 모두 맞는 보기 답 5번 하시면 돼요. 자, 지진해일이 천해파라고 하는 거를 19번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진이 발생했고요. 지진이 전달되는데 시간이야.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는 거야. 1시간 동안 요만큼 갔어. 1시간 동안 이만큼 갔어. 야, 어디서 빠르게 진행했니? C에서 빠르게 진행했다. 이런 거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주세요. 바로 골라볼게요. 평균적인 파장은 이라고 합니다. A 구간이 B 구간보다 길다라고 합니다. 자, A 구간은 지금 어때요? 지금 수심이 되게 얕아졌어요.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파장 짧아지고 파고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짧은 거예요. A 구간이 길다. 이러시면 안 돼요. 틀렸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해파의 파장분의 주기입니다. A 구간이 C 구간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파장분의 주기인데 생각해 보니까 주기분의 파장이 뭐예요? 속력이죠. 크다니까 속력이 작다라고 물어본 거예요. A 구간이 C 구간보다 속력이 작아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맞는 얘기죠? 여기 짧게 움직였으니까 속력이 작아요. 맞고요. 평균적인 수심은 B, C, C가 어때요? 많이 이동했고 빠르게 이동했죠? 수심 깊어요. 자, B 구간이 얕은 거 맞습니다. 자, 니은디귿 맞아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도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해파예요, 해파. 여기는 수심 파장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을 정해놨는데, 무슨 영역을 정해놨냐면, 수심과 파장인데, A, B 구간이 심해파, 천해파 중 하나입니다. 옳은 거 골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심해파, 천해파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파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파장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파장이 길어요예요. 길어요. 보세요. A는 수심이 깊어요예요. 그러면 생각이 드세요? 수심이 깊다? 파장이 너무 길다? 그렇지. 너는 천해파인 거야. 너는 심해파인 거야. 이렇게 판단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해파는 뭐부터 천해파라고 할 거야? 파장의 20분의 1인 거지. 자, H2 얼마라고요? 너는 20분의 1 L인 거고요. 요거는 얼마인 거야? 너는 2분의 1 L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되는 거고요. 가운데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천해파, 심해파 아닌 전이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거 보세요. H1은 H2의 10배다라고 하는 보기가 어떤 보기야? 맞는 보기인 거지. 두 번째, 파장이 같을 때, 해파의 속도는 A가 B보다 빠릅니다. 그냥 이건 자료예요. 파장이 같을 때, L로 같을 때, 천해파는 이 정도고요. 심해파는 이 정도 속도로 가지는 거가 되기 때문에, 자, 어때야 됩니까? A가 B보다 빠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B는 해저면에 마찰력 영향 받습니다. 천해파니까. 심해파는 받지 않는 거죠. 간단한 질문 던지고 있었네요. 모두 답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뭐냐면 해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석 현상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요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새 학생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마 조석 현상에 대한 이야기겠죠? 기조력에 대한 이야기. 아, 기조력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기조력은 달의 중심을 향합니다. 라고 했고요. 학생 A 틀렸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달의 중심을 향해 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예, 이 친구는 만유력입니다. 기조력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까지 거리가 현재보다 두 배로 멀어지게 되면 기조력의 크기는 4분의 1이 됩니다. 자, 만유력은 4분의 1이 맞아요. 근데 기조력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거리의 세제곱이에요. 거리의 세제곱. 그리고 요렇게 하고 달이 지구한테 줄 거죠. 달의 질량이 이렇게 비례하는 형태가 되게 돼요. 따라서 거리 세제곱 8분의 1이에요. 틀렸습니다. 만유인력이 4분의 1인 거예요. 학생 C가 맞겠죠. 달의 질량이 현재보다 만약에 커지게 되면 지구와 달 공통 질량 중심점이 어차피 질량 비율대로 내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 질량이 커지게 되면 공통 질량 중심이 달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말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생 C만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그러면 답은 2번 하시면 돼요. 22번 볼게요. 자, 22번 문항은 뭐냐면 해수면의 높이. 그러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현상적인 분석을 하라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이틀, 2일 동안 조석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요. 만조 시각, 여기 뭐예요? 3.8m 높이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 찾아보라. 이 자료를 그대로 해석하는 거고요. 여기서 해석하실 때 요거 좀 봐주세요. 여기 2월 9일하고 10일이죠. 여기. 이렇게 딱 선긋과. 여기, 이게 날짜가 바뀌는 구간이에요. 자, 일주조 나타납니다. 만조 시간 간격이 하루인가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두 번째, 최대 조차는 2월 9일이 10일보다 크다. 자, 2월 9일은 아무래도 최대 조차는 이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2월 10일의 최대 조차는 이때가 아닌 거예요. 이거 22시 59분이야. 저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게 맞는 보기가 돼버려. 오, 이거 크잖아요. 라고 했는데, 여기 조차고요. 요거 여기다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10일 조류의 속력은, 이때 속력은 6시가, 6시면 이때예요. 해수면이 들어오고 거의 멈추고 이제 빠져나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류가 되게 약한 거예요.
근데 9시가 되면 여기 중간이 좀막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류의 속력은 9시가 큰 거야. 6시가 빠르다, 틀린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은하.

0: 하나만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조석현상 분석하셔야 돼요. 니은 답 2번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요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23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기조력에 의해서 태양이 그리고 달이 해수를 이렇게 부풀어 놓게 만든 달이 더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을 더 많이 부풀어 놓은 거예요. 어느 날 태양과 달에 의해서 나타나는 해수면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적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르고 골라주시고요. 다른 조건, 태양과 달 기조력 이외의 다른 조건은 전혀 생각하지 말자.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현재 상황으로 보건데 어떤 상황인가? 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달의 궤도가 있어요. 달의 공전 궤도인 거야. 여기에 누가 있죠? 지구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지구예요. 달은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이 라인상에 오른쪽 왼쪽 중에 하나의 태양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태양을 줄게요. 달은 이쪽 방향에 있는 거죠. 상현 또는 하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조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는 맞는 거 찾아볼게요. A에서는 만조가 나타납니다. 라고 합니다. 자, 현재 달이 더 세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구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만조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쪽으로는 간조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A는 만조 나타나는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날은 조금에 가까울 것 같아요. 태양이 잡아당기는 것, 달이 잡아당기는 것 서로 수직으로 돼 있죠. 상현 또는 하현이기 때문에 어때요? 조금에 가깝다. 이날은 사리보다 조금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날 달의 위상은 상현 또는 하현이다. 그렇죠. 요렇게 된 거 뭐라 그랬죠? 방금 상현 또는 하현이다라고 합니다. 기억력 이거 모두 답이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우리 2점 테스트 위주로 좀 많이 풀어봤는데 3점 테스트 보면 또 어려운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 개념 다시 한번 더 싹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느 파트야? 대기 파트가 되겠죠. 대기도 조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 대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화학팸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볼 텐데요. 반응 엔탈피는 뭐 처음 공부할 때는 오 선생님 그런 개념 처음 들어봐요 낯설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것만 잘 기억하고 적용하면 너희들 충분히 다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론이 하나 둘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인지 쌤이랑 같이 정리하고요. 그 부분들 잘 기억하면서 문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오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엔탈피는 특정 온도 압력에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예요. 이거는 뭐 조건에 따라 이제 온도 압력만 일정하다고 한다면, 얘가 어쩔 수 없이 이 물질이기 때문에 갖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좀 어려운 개념이죠. 분필이에요. 자, 이 분필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많이 공부했던 건 뭐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요 정도로 공부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에너지는 뭐냐면, 얘가 정말 어려운 개념인데, 분필이 분필이기 위한 에너지인 거예요. 핵과 핵 사이의 에너지, 핵과 전자 사이의 에너지, 전자와 전자 사이의 에너지, 자, 그렇게 배열된 애들 사이에 나타나는 뭐 진동 또는 뭐 이렇게 굽힘 운동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 그러니까 이 물질이기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물질이기에 가진 에너지를 측정을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아냐? 오케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는 측정은 할수 없지만, 얘가 어떤 변화를 이루었을 때, 그때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엔탈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거를 반응 엔탈피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에서부터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을 뺍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쌤이 그게 쌤, 아직도 그게 무엇인지 좀막 긴가민가 해요. 라고 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예시를 보는 게좀더 편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요. 수소가 수소이기에, 산소가 산소이기에, 수소가 1몰, 산소가 2분의 1몰 있을 때 각각이 갖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측정을 할 수는 없다고요. 자, 이걸로부터 H2O, 수증기를 1몰 만들어낼 건데, 이게 수증기이기 때문에 갖는 에너지가 있을 건데, 이거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얘네 둘이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지니까 그만큼 에너지 차이가 나타났고, 엔탈피 차이가 나타났고, 그 엔탈피 차이만큼 밖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변화만 확인해보자. 그거를 우리는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졌다라는 건요, 밖으로 생각해 볼때 에너지가 빠져나가죠. 열 에너지가 빠져나갔어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반대로 얘네들을 다시 쪼개서 수소와 산소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내려올 때 에너지가 방출이었으니까 다시 올라갈 때는 어디에선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네. 그런 반응을 뭐라고 얘기하자?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우리가 아까 델타 H를 어떻게 표현하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에서부터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을 뺍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이 반응물의 엔탈피 합보다 더 작은 것 보이죠? 델타 H가 0보다 작다, 발열 반응이 되고요. 델타 H가 0보다 크다, 흡열 반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아까 전에 이 엔탈피라고 하는 애들은요, 특정 온도 압력에서 물질이 갖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갖는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물, 25도씨의 물이 갖는 에너지, 50도씨의 물이 갖는 에너지, 90도씨의 물이 갖는 에너지, 에너지가 다 똑같을까?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90도,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이 갖는 에너지가 더 많아질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엔탈피랑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때는요, 온도와 압력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5도씨 1ATM이라고 하는 조건이 제시가 되게 되고, 지금 쌤과 이 자료들을 볼 때는요, 쌤이 뭐 굳이 이야기가 없으면 그런 일반적인 표준 상태 25도씨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애들을 이용을 해서 화학 반응식을 쓰게 될 거예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졌어. 그때 241.8kJ의 에너지가 방출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걸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져요. 285.8kJ의 에너지가 방출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델타 H가 0보다 작으면 이건 무슨 반응이라고?

발열 반응이라고. 델타 H가 음의 값을 갖습니다. 이 음이 의미해주는 게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봤더니요, 오, 좀 신기한 게 똑같이 H2O가 만들어졌는데 기체가 만들어질 때랑 액체가 만들어질 때 그때 밖으로 빠져나오는 에너지가 달랐죠. 만들어질 때, 리퀴드가 만들어질 때더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 액체가 기체보다는 에너지가 낮았으니까 이 차이만큼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거고, 자, 그럼 반대로 조금만 변형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액체 1몰을 기체 1몰로 바꾸려면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흡수하면 되겠죠.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얼마? 44킬로줄만큼 흡수하면 돼. 그래서 델타 H가 플러스입니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흡수했습니다. 그만큼의 에너지를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겠더라. 자, 그리고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요. 쌤이 계속 여기를 1몰, 2분의 1몰, 1몰, 1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개수가 의미해주는 게 물질의 몰수예요. 그럼 두 번째 반응식은 2몰, 1몰 반응해서 2몰 생성시키겠습니다라는 거고, 이게 너무 기본적인 것 같은데, 또 처음 볼 때는,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수소를 1몰 연소시킬 때와 2몰 연소시킬 때, 연료를 더 많이 사용했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두배 사용을 했으니까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도 두 배만큼 에너지가 방출돼야 된다고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열화학 반응식을 쓸때 반응 계수는 물질의 양을 의미하고 반응 계수가 두 배가 되면요. 네, 델타 H도 똑같이 두 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반응과 역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바로 그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래로 내려올게요. 그러면 241.8kJ만큼 에너지가 방출. 그럼 반대로 위로 올라갈게요. 그럼 똑같은 양이 대신 흡수니까 241.8kJ만큼 흡수.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은 델타 H 부호만 서로 반대가 되겠다. 이 중에서도 우리 반응 엔탈피 중에서도 꼭 알아둬야 되는 엔탈피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성 말 그대로 만들어낼 거야. 근데 기준이 있죠. 성분 원소의 가장 안정한 원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5도 실기압 기준.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질소 기체. 자, 그리고 얘는 흑연. 고체. 고체 흑연. 이러한 기본 원소들로부터 물질을 1몰 만들어낼 때, 그때 델타 H를 생성 엔탈피라고 해요.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질소, 산소,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일산화 질소 1몰을 만들었어요. 라고 할 때, 자, 바로 그때 델타 H를 우리는 일산화 질소의 생성 엔탈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물질들의 생성 엔탈피가 나와 있어요. 자,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적혀 있고요. 1ATM에서의 생성 엔탈피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O2의 생성 엔탈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장 안정한 흑연, 그리고 산소로부터 1몰을 만들 거야. 그때의 델타 H. 그럼 이번에 C2H4, C 흑연, H 수소. 로부터 1몰을 만들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겨. 쌤, 그럼 C, 다이아몬드는요? 그럼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다이아몬드의 생성 엔탈피도 가장 안정한 흑연으로부터 1몰을 만들 거야. 가 되는 거고. 근데 얘가 가장 안정한 원소라고 했죠. 원소 상태. 안정하다라는 건 에너지가 높다, 낮다? 낮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다. 그게 얼마만큼? 1몰을 만들 때는 1.9킬로줄이 되겠더라라는 의미입니다. 산소도 보면요. 여러 가지 동소체들이 있을 건데요. 산소로부터 오존을 만들 수도 있겠죠. 오존보다 산소가 더 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럼 산소로부터 오존 1몰을 만들려면 143킬로줄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더 불안정한 물질이다.

덜 안정한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생성 엔탈피를 나올 때는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몇몰 만든다고요? 1몰 만든다고요? 1몰. 엄청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결합 에너지 보겠습니다. 자, 기체 상태의 물질을 구성하는 두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 1몰을 끊어서 기체 상태의 원자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이 화학원에서 공유 결합을 공부할 때 이런 그림을 봤을 법도 해. 이런 거 있잖아. 공유 결합이 만들어질 때 이런 우물형 그래프 본적 있어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수소 원자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에너지가 가장 낮아졌을 때, 네, 그때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소 원자들이 결합을 형성합니다라는 건 에너지가 낮아집니다라는 거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했냐? 1몰의 수소 단일 결합이 형성이 될 때, 그래서 1몰의 수소 분자가 만들어질 때 436킬로줄의 에너지를 방출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다시 끊어서 원자로 만들고 싶어. 그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자?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기체 상태여야 돼요. 상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기체 상태에서 공유 결합 1몰을 끊어서 기체 상태 원자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결합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는 항상 0보다 큰 값, 항상 흡수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의 값을 가지고 있더라. 이걸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평균 결합 에너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결합 에너지들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CH 결합 에너지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평균 결합 에너지가 4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CH가 CH4에 들어가 있는 애들인지, CH3OH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CH3OCH3 이런 애에 들어가 있는 건지에 따라서 사실은 각각의 결합의 세기가 다 미묘하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매번 다 고려하긴 좀 힘드니까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 CH4가 있어요. 기체 상태여야 해요. 무조건 기체. 자, 여기에 있는 결합을 모두 다 끊어서 기체 상태의 원자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라고 할 때, 분자 1몰 있어요. 분자 1몰에 CH 결합이 몇 몰이냐? 하나, 둘, 셋, 넷, 4몰 있습니다. 자, 1몰을 끊어내야 될때 410이 필요했으니까 4몰을 끊어내야 될 때는요, 4 곱하기 410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자,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모두 다 원자로 바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할때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겠더라 라고 하는 게 결합 에너지입니다. 조금씩 감이 오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엔탈피, 생성 엔탈피, 그리고 한 가지 더 결합 에너지까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드디어 픽이 나왔습니다. 쌤이 우리 올해 시작할 때 얘기했을 거야. 이걸 공부하고 나면 사실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결론들이 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고요. 자, 바로 그 결론 첫 번째예요.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와의 관계. 이 반응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면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 수소를 만들어내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이 과정인 거죠.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수소와 수소의 결합을 다 끊어서 원자로 만드는 거야. 두 번째, Cl과 Cl의 결합을 다 끊어서, 네, 원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치를 재조합해서 이렇게 바꿔서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HCl을 만들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HCl을 만들 거예요 라는 거는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HCl에 있던 결합들을 다 끊어내면 이렇게 원자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럼 각각이 무슨 의미냐? 수소 단일 결합 1몰을 끊어내기 위해서 436킬로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CLCL 단일 결합 1몰의 에너지를 끊어내기 위해서 243킬로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가는 건 무슨 의미? HCl 단일 결합, 이 몰의 결합을 끊어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얘네들의 결합 에너지는 432킬로줄이었던 거야. 800, 그래서 거기 곱하기 2 해서 864킬로줄의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끊어내고 끊어낸 다음에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야지. 나 결합을 만들어야지. 역반응이네?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네?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자?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자. 그래서 마이너스 864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궁금한 저기 빨간색 영역은요. 바로 이 빨간색 델타 H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수소수소의 결합 에너지.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CLCL의 결합 에너지. 만큼 또 에너지를 줘야 돼. 자, 그랬더니 얼마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돼? HCL의 결합 에너지에 곱하기 2한 것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됐어. 됐니? 정리되셨어요? 자, 그럼 이게 각각 무슨 의미였냐? 이만큼. 반응물이죠.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이었던 거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그럼 만들어지는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부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자. 그게 바로 반응의 엔탈피가 될 거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 하나 알려드려요. 유치하지만 두고두고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난이 결혼 반대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델타 H. 나는 이 결혼 반대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 이 결혼 반대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유치한데 얘도 우리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생각날 거야. 머릿속에서 계속 이 결혼 반대세 생각해보게.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부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이 합을 빼주셔야 되고, 자, 이거를 적용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거, 몸에 익혀도, 몸에 새겨도 기체 상태라는 거. 기체인지 꼭 확인하시고, 기체라면 이거를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왜 기체냐면요. 애초에 우리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걸 정의했던 게 기체 상태의 결합을 끊어내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체 상태인 걸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우리가 한게 뭐냐면요. 헤스 법칙이에요. 우리 뭐 했어? 이게 궁금했거든요. 빨간색 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갔어요. 그럼 보라색 선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 처음 시작과 최종 상태 종류와 상태 몰수가 모두 다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반응 경로에 상관없이 델타 H합이 일정하게 나오더라. 이게 바로 헤스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C, 산소 반응시켜서 CO2를 만들어낼 건데, 한 번에 완전 연소시키는 반응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일단 불완전 연소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연소시켜서 CO2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처음 시작, 최종 상태가 같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진행되든 델타 H합은 항상 일정할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질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흑연 산소 반응에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거 다시 쓸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산소랑 반응해서 CO2가 만들어졌네. 흑연, 산소 결국 1몰 썼고 CO2. 그럼 델타 H는 각각의 합.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헤스 법칙이고, 이 헤스 법칙은 사실 이렇게 씁니다. 아, 내가 여기를 측정했고, 여기도 측정했어. 근데 이 부분은 측정을 못했네? 측정하기가 어렵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지? 아,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나, 내려오는 거나, 최종 상태 처음, 최종 상태와 처음 시작이 같으니까, 델타 H는 서로 같겠다. 이렇게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간에 델타 H를 확인할 때도 이런 활용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만 하는, 네.

번째 픽입니다. 아까는 뭐였지, 얘들아? 응? 난이 결혼 반대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번엔 생성 엔탈피와 반응 엔탈피의 관계를 이용을 할 건데요.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여기야. 근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없고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냐면요. 흑연과 수소가 반응해서 CH4가 만들어지는 여기를 알고 있고요. 흑연과 산소가 반응해서 CO2가 만들어지는 거,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지는 거, 바로 이 영역에 대한 자료를 알고 있대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가자. 나는 이게 궁금해. 자, 근데 그걸 모르니까 시작, 끝만 맞출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가자. 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러하다고 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내려오는 게 흑연의 CH4의 생성 엔탈피였어요.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1몰 만들어요. 자, 그럼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해줘야 되는 거죠. CH4의 생성 엔탈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거 내려올게요.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CO2 1몰 만들어졌어요. 그럼 CO2의 생성 엔탈피인 거지. 또더 할게요.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H2O가 만들어지는데, 자, 걔네들 몇 몰? 2몰이 만들어져야 된대. 그러면 H2O, 기체의 생성 엔탈피 곱하기 2. 다시 정리해볼까요? 2만큼이 생성물이죠. 그래서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의 합입니다. 빼기. 얘네들 뭐예요? 반응물이었어요.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빼주면 돼요. 이게 바로 뭐다? 델타 H다. 생생반생. 아까는 뭐야? 반결생결. 이번에는 생생반생.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반결생결, 생생반생. 자, 이렇게까지 쓰고 났더니 이런 질문을 하는 매우 훌륭한 우리 화학팬들. 쌤, 여기서 산소 빠졌잖아요. 네. 자, 산소는 지금 주어져 있는 표준 상태에서는 생성 엔탈피가요. 가장 안정한 애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아서 제외한 거고요. 우리 외워둬야 되는 식은 이겁니다. 반결생결, 그리고 생생반생.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반응 엔탈피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을 모두 다 정리한 겁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추가로 한다면, 그럼 이런 반응 엔탈피는 어떻게 측정을 할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실험적인 내용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NaOH를, 고체를 물에 녹여서 용해시킬 거예요. 자, 그때 델타 H가 얼마이니?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간이 열량기를 준비합니다. 간이 열량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스타이로폼 컵,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 넣어주고요. 이 안에다가 NaOH 넣어서 잘 섞을 거야. 수용액 만들겠죠? 잘 섞으라고, 잘 저어주라고 적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무마개를 맞고 온도계를 꽂아서 온도를 측정을 해요. 자, 우리가 25도씨. 물을 준비하고요. 자, 25도씨에 NaOH를 준비를 할 거예요. 자, 물 100g을 준비했다고 해볼까요? 100g 넣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NaOH를 4g 넣었다고 해볼게요. 자, 4g 넣었어. 자, 그리고 나서 뚜껑 닫고 잘 닫고 적기로 싹 이렇게 저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합니다. 온도 변화를 측정을 했더니 온도가 T도씨만큼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네. 온도가 증가했어요.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열이 방출됐네.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이야. 그럼 델타 H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건 얼마만큼 열 에너지가 방출됐니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식이 하나 있습니다. Q는 시멘트. 큐는 시멘트예요. 자, C, 비열이에요. 물의 비열이 얼마이다, 또는 수용액의 비열이 얼마이다, 일반적으로 정해 줄 거예요. 자, 만약에 비열이 A였다 라고 한다면 A는 무슨 의미야? 물질 1g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였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물질을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100g, 4g. 해서 전체 104g만큼 사용했어요. 자, 온도 몇 도씨 올라갔죠? T도씨 올라갔어요. T 곱해주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아,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었구나.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었구나. 104AT 줄이요. 자, 맞, 딩동댕? 둘 중에 뭘까? 틀렸지. 왜? 우리가 이렇게 열화학 반응식 쓸 때는 이 앞이 몰수라고 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우리가 4g, NaOH의 화학식량이 40이거든요? 우리 10분의 1밖에 안 썼어. 그러면 1몰을 기준으로 얘기하려면 여기다 얼마를 곱하자? 10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결합에너지나 생성엔탈피에서 보면서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줄보다 킬로줄로 표현되는 단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단위는 무엇인지. 단위 정말로 중요하니까 그것까지 확인해 가면서 표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 부분은 수행 내지는 서술에서 한 번쯤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 자, 그럼 이제 정말로 반응엔탈피는 끝. 기본 개념은 끝. 이걸 이용해서 우리 문제들 몇개좀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능 2점 테스트 3번입니다. 25도씨 1ATM에서 CCL2F2와 F2가 반응해서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구조식, 그리고 열화 반응식, 네 가지 결합의 결합에너지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쌤, 그럼 분자의 구조들을 다 알아야 되나요? 이게 참 대답하기 어려워. 이게 화투잖아, 얘들아, 우리가. 화원에서 어느 정도 공부했을 거다. 화원에서 분자의 구조를 이미 공부했다. 라는 걸 전제하여 화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할 거예요. 왜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여기까진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하시는 게 내신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까지 다뤄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던 분자들 있잖아. 아, 이거 약간 복잡한데? 약간 에탄올, 약간 메탄올, 아, 이거 약간 아세트산. 그리기 쉽지 않겠는데 하는 애들은 그려주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는 정말로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 내신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니까 분자 구조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고요. 쌤은 어떤 포인트를 확인을 했냐? 일단 얘네들이 모두 다 기체라고 발문에서 적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결합 에너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으로 쓱 지나가는 거, 나는 이 결혼 반댈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반결생결 떠올라야 돼요. 자, 반응물에 있던 결합들을 끊어내고요. 그래서 새롭게 결합을 생성을 할 겁니다. 생성을 할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결합을 끊어낼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얘들, 우리가 끊을 때다 끊어서 원자로 만들어서 재결합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만들 거는 굳이 안 잘라내고 그대로 재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CF 단일 결합, CF 단일 결합, 여기 2몰이 있는데요. 여기 최종적으로 4몰을 만들어내야 돼서, 2몰은 그대로 둬도 괜찮을 것 같단 말이야. 나머지만 끊어내고 새롭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끊어내야 되는 거, 이거 써요, 안 써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CF 단일 결합 2몰 끊어냅니다. 끊어요. FF 단일 결합, 네, 필요 없어요. 1몰 끊어요. 자,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CF 2몰 더 만들어내야죠. CF2A. CLCL 이거 만들어내야 돼요. 자,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뭐 붙이자? 마이너스 붙이자. 이게 델타 H, X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세요. X는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플러스 C 마이너스 D로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더라. 네, 이제 종종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게 X를 찾으세요가 아니라 C를 찾으세요 인 건데, 그럼 결국 이렇게 똑같이 찾아낸 다음에 C를 주고 나머지를 넘겨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항상 얘기하는 거, 당황하지 말자. 여러분이 다 공부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약간 딱한 걸음만 딱 뒤로 넘어서서 잠깐만 한숨 돌리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4번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그럼 X를 구해볼래? 라고 했을 때, 쌤, 이거는, 네, 반결생결은 아닌 것 같네요. 잘 보셨어요. 자, 우리가 헬스 법칙을 활용하는 기본 형태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정보로 두 번째 열화학 반응식을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 CF3Cl이 반응물에 와야 되네?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러면 뒤집어줘야 되겠죠? 자, 뒤집어줘. 역반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H3Cl, 거기에다 HCl 하면 CH4, 그리고 Cl2. 모두 다 기체여서 상태는 생략할게요. 자, 역반응이니까 ΔH, 부호만 바뀌었네? 마이너스, 플러스 98. 자, 그리고 여기서 CH2Cl2. 여기 CH2Cl2가 그대로 생성물에 있으니까, 세 번째 열화학 반응식은 그대로 두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열화학 반응식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HCl2몰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1몰은 그냥 사용이 되어버렸어요. CH4, 1몰 썼는데 1몰 다시 만들어냈죠. Cl2, 2몰 썼는데 1몰 다시 만들어냈어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얘네 남았죠? Cl2 1몰 남았죠? 이거 똑같이 1몰 남았죠? HCl 1몰 남았습니다. 이두 개를 더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식이 정확히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델타 H는 역시 더하자. 이거에다가 98을 더하면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104,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거는 헬스 법칙을 이용하는 정말로 기초의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다음이 사실은 우리가 응용해서 보는 반결생결 생생반생인데, 우리가 반결생결 생생반생이 좀 워낙,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와서 여러분이 연습하게 된다면 많이 보게 될 거라서요. 오히려 이런 패턴의 문제에서 움찔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풀어보세요. 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25도씨 1ATM에서 세 가지 반응의 반응 엔탈피 델타 H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라고 하면서 단 25도씨에서 H2 기체 그리고 N2 기체의 생성 엔탈피는 0입니다라고 줬다는 건 이게 가장 안정한 원소의 형태입니다라는 걸 줬다. 그럼 가장 안정한 형태의 원소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럼 NH3의 생성 엔탈피는 A네? 틀렸다. 자, 여기서 어느 포인트가 틀렸죠? 1몰이어야 돼요, 1몰. 근데 여기선 2몰 만들어졌으니까 틀렸고, 그럼 생성 엔탈피는 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2분의 A였습니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N2H4 기체의 생성 엔탈피는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지금 1몰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딩동댕동 맞는 보기가 될 거고. 자, 그럼 마지막 디귿 X는요? 이거는요? 이게 반응 엔탈피 파트에서 특히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기역리엔 디귿이 나왔을 때 우리가 헬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열화학 반응식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건데요. 사실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는 문제들도 있잖아. 그리고 이거 찍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헬스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X라고 하는 애들을 보세요.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려고 지금 만약에 주어져 있는 이 루트가 맞는지 확인한다면 A, 보라색,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 B. 역반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나 시작 끝 똑같다. 그러면 딩동댕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좀 간단한 루트여서 선생님 전뭐 그냥 바로 계속 이렇게 위에서부터 찾아서 갔는데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경로가 복잡한 경우에는 거꾸로 적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라는 거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3점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1번. 25도씨 1ATM에서 세 가지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러면서
C3H4.

분자량이 40이고요. C3, H8. 자, 분자량이 44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억부터 볼까요? 생성 엔탈피는. 자, 생성 엔탈피 다시 한번 나왔죠? 가장 안정한 원소니까 H2 그리고 O2에서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얘네 몇 몰? 1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셔야 돼요. 상태. 여기에서는 리퀴드인지 꼭 봐야 돼. 첫 번째 열화학 방식을 봤더니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리퀴드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몇몰 만들어져? 2몰 만들어졌네? 그럼 1몰 만들려면 어떻게 하자? 절반으로 나누자. 그래서 마이너스 571.6을 2로 나눠주면 되는데, 틀렸지. 그래서 2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 니은 가겠습니다. 1g이 완전 연소에서 CO2H2 물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방출하고 있는 열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을 또 익혀 두셔야 돼요. 문제에서 방출하는 열이라고 이미 언급을 했죠. 델타 H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그 열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니? 델타 H의 크기. 방출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미 델타 H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엔 열의 크기를 물어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 지금 얘네들은 1몰을 연소할 때, 1몰을 연소할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몰을 연소할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했다는 거고요. 그럼 1g이라면 이거를 40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지. 1몰을 연소시킬 땐 이만큼인 거고, 그러면 1g이라면 이거를, 네,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나눠서 정확한 값을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여기가 좀 사실 계산하기가 대충 이렇게 숫자가 보이기도 할 거고, 이거는 뭐 각자의 노하우들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해보셔도 되고요. 쌤은 여기서 1.1배? 근데 여기서는 1.1보다도 더 크네? 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거는 좀 여러분의 나름의 계산의 노하우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됐네요. 디귿 갈게요. C3H4. 그리고 걔가 수소랑 반응해서 C3H8을 만들어대요. 자, 그때 반응 엔탈피는? 이라고 하는 걸 물어봤고, 이거는 그럼 써봐야 되는 거야. 자, 써보자. C3H4. 모두 다 지금 기체니까 상태는 생략하겠습니다. EH2. C3H8을 만들어내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가 필요한 이 물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반응물로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열화학 반응식은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고, 자, 세 번째 열화학 반응식은 얘네들을 생성물로 바꿔줘야 되니까 뒤집어 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세 번째 열화학 반응식을 한 번만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3CO2, 4H2 리퀴드, C3H8, 그리고 이만큼. 그럼 델타 H는 뒤집혔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자, 두 번째 열화학 반응식, 세 번째 열화학 반응식 더 해볼게요. 쓱쓱 사라졌다. H2O 여기 2 남았다. 자, 그리고요, 여기 산소, 오, 여기, 아,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애, 그리고 또 필요 없는 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본다면, 우리가 필요한 애는 여기에 수소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고요. 필요 없는 애들은 물과 여기 남아있는 산소,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식이 하나가 있죠. 어디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화학 반응식을 그대로 더해주면요. 그대로 더해주면 H2O, H2O 사라지고요. 산소 사라지면서 내가 필요했던, 네, 수소는 추가가 되고 있는 것까지도 확인이 되네. 그래서 델타 H라고 하는 애들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화학 반응식, 마이너스 1937. 자, 세 번째 열화학 반응식 역반응으로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다 첫 번째

열화학 반응식 더했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반응들, 마지막으로 반응 엔탈피까지 계산을 해보면 되겠더라.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애들은요, 1몰에 해당하는 반응 엔탈피를 계산을 했어요. 자,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88.6이 나오는데, 우리 문제에서 봤더니 22g? 1몰 44g. 22g이면 그럼 0.5몰인 거고, 오케이. 얘네들 얼마로 나누자? 2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값 정확하게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디귿과 관련된 문제도 우리 앞서서 이전 테스트에서 한번 연습했던 것처럼 헤스 법칙을 이걸 이용해서 정말로 잘 적용할 수 있니?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니까 한번더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물질의 양들, 그리고 계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우리 학교가 약간 수능 스타일이다, 모의고사 스타일이다, 이러면 이 파트에서 사실 계산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A, B, X, Y,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표현해서 그냥 관계성을 아는지만 확인을 해 본다라고 하는 문제 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막 숫자들이, 막 소수점까지 나오는 거야. 소수점까지 나오고 다시 또 2로 나눠야 되고 막 이렇게 숫자들을 직접 사칙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가 좀 실수가 많이 나고요. 시간이 은근히 걸려요. 문제 자체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학교 스타일이 이렇다 하다면 시간 배분 고려하시고 제발 계산하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게 그냥 최근 수능 모의고사 스타일이기는 해요. 실제로 계산을 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문자들을 주고요. 관계성만 한번 생각을 해볼래라는 거거든요. 자, 어떤 건지 볼게요. 이 자료로부터 구한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는이니까 이두개 열화학 반응식을 일단 더해주면 되는 거고 더합니다. 만들어졌고 다시 소모됐으니까 얘네들은 무시해주면 되죠. 그럼 최종적인 반응식은 C2H2에 수소가 같이 반응을 해서 얘네들 C2H6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혹시 구조 잘 모를까 봐, 와,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물질이 모두 다 일단 기체의 상태에서 결합 에너지가 나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결생결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또 떠올리게 되네요. 자, 그럼 반결생결 하려면 끊어내야 되는 결합과 새로 생성해야 되는 결합을 한번 구분해 보자고 했죠. 끊어내야 되는 거 삼중 결합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중 결합 끊어내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수소 분자도 없죠. 그럼 수소, 수소 단일 결합도 끊어내야 돼요. 이물 끊어내야 돼요. 생성해야 되는 결합. 보시면 탄소, 탄소 단일 결합 없었으니까 이제 생성해야 돼요. 유지해야 할수 있는 결합은 뭐냐면 CH, CH.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거든? 그럼 저기에서 두 개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나머지만 생성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우리 델타 H 반결생결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표시한 애들 기준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 반결 CC 삼중결합 또 끊어내야 되는 거 HH 2몰 있으니까 2몰 자, 생성시키겠습니다. CC 단일결합 생성시키기로 했고요. CH 단일결합 4몰 생성시키기로 했으니까 4B 생성이니까 여기다 뭐 하자? 마이너스 붙이자라고 했으니, 자, 최종적인 식 정리하면, X 플러스 Y는 2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C 플러스 2다. 라고까지도 정리할 수 있는 거. 좀 느껴지셨어요? 좋아요. 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주어져 있는 분자의 구조식이 있고요. 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구조식. 생성엔탈피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합 에너지로부터 A-B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생성 엔탈피래.
그럼 뭐 생각해야 돼?

0: 생생반생. 오케이. 자, 생생반생이니까 생생반생. 얘가 생성물, 여기가 반응물로 가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럼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보자는 거야. 이거를 무엇으로부터 찾겠다? 문제 읽어보시면, 오케이, 우리는 결합에너지로부터 찾을 거야. 그럼 결합에너지로부터 찾는다라고 했을 때 습관적으로 지금 계속 쌤이랑 하고 있는 거, 기체 상태인지 확인해야죠. 문제에서 기체 가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쓸수 있어. 그럼 반결 생결, 반결 생결. 그럼 끊어내야 되는 거, 남길 수 있는 결합 다시 한번 판단합시다. 끊어내야 되는 거, 끊어내야 되는 거. 생겨야 되는 거, 생성, 생성. 이제 남길 수 있는 거는요, 요거 하나는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CC 단일 결합 쓰니까. 자, 그리고 CH 결합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얘네들은 그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애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CC 삼중결합, CC 이중결합, CC 단일 결합. 니은, 디귿, 리을만 필요하겠더라. 기억은 필요한가요? 네, 지금 여기서 반드시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물론, 다 끊어내서 재조합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굳이, 쌤이 이런 문제를 언제 한번 언급을 했었냐면, 앞에서 농도 문제 할 때, 용액의 농도 문제 할 때, 농도 변환,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있는 대로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고 계산을 해봐. 앞에서처럼 문자로 표현해봐. 라고 했을 땐 해요. 괜찮아. 근데, 그럼 정말로 뭐가 필요하니 골라봐. 라고 하면 갑자기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자, 이런데 당황하지 않으려면 왜 필요하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잘 생각해보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쌤과는 반응 엔탈피 마무리할 테니까 나머지 문제들 꼭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한국지리 예전은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8번째 시간이네요. 하천지원과 한지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천의 다양한 용어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유공유하천과 감입공유하천 비교해보고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뒤에 내용도 이어서 갈 건데요. 오늘도 순서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자, 일단 우리 30페이지 양괄호 3번 선상지부터 할 차례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1페이지로 가보시면 양괄호 4번에 침식분지 나와 있을 거예요. 앞에 있는 선상지 그리고 뒤에 나올 범람원과 삼각주는 다 퇴적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퇴적작용이 영향을 많이 미친 지형들입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을 묶어서 공부하면 보다 더 쉽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하한당구는 어차피 감입공유하천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감입공유하천의 형성 과정에서 하한당구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연결시켜서 공부하면 가장 쉬웠던 것이고, 그리고 침식작용의 영향을 좀 크게 받은 지형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학습해볼 침식분지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침식작용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형이에요. 그래서 침식작용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하한당구와 침식분지부터 먼저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퇴적작용의 영향을 크게 받은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를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로 넘어가서 오늘 해안지형도 절반 정도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안지형을 형성하는 작용, 그리고 해안의 침식지형까지 오늘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31페이지의 양괄호 4번 침식분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침식 분지입니다. 자, 침식 분지는 산지로 둘러싸인 저지대예요. 우리 몇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분지라 함은 화분 모양의 지형입니다. 그릇 모양의 지형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산지로 둘러싸인 평지를 얘기하죠. 이렇게 산지로 둘러싸인 평지인데,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자, 우리나라에 가장 널리 분포하는 암석은 변성암입니다. 변성암.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변성암인 곳도 있고 퇴적암인 곳도 있어요. 어쨌든 변성암인 지역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에 중생대에 이 암석이 관입하게 됩니다. 중생대 관입에 의해 만들어진 암석. 뭐였지? 절에 많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이 관입하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건데 이 변성암 이렇게 있던 곳에 화강암이 관입을 하는 거야. 우왕 하고 올라오니까 이 변성암이 휘어져버리는 겁니다. 우왕. 그래서 변성암이 휘어져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이 멀쩡하게 있던 친구를 이렇게 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얘는 연한 친구니까 이렇게 휘었을 때 그냥 구부러지겠지만 초콜릿처럼 이렇게 딱딱한 친구들을 이렇게 휘면 그대로 부러지겠죠.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막 부러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김밥이라던가 소세지 같은 친구들은 이렇게 휘면은 부러지기 전에 살짝 금이 갔다가 그리고 서서히 벌어지면서 뚝 하고 부러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변성암도 화강암이 관입하는 과정에서 휘어지면서 옆에가 금이 갑니다. 금. 이렇게 쩌저적 갈라지게 돼요. 쩌저적. 이렇게 암석의 발달한 갈라진 틈을 우리는 절리라고 해요. 절리.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자, 비가 내리면 절리가 발달한 곳을 따라서 빗물이 스며들겠죠? 그러면은 이 안으로 물이 침투하면서 여기에서 활발한 작용들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절리가 없는 곳보다 절리가 발달되어 있는 곳들이 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소세지 구울 때도 칼집을 내서 구우면은 칼집을 내지 않은 곳보다 칼집을 낸 곳이 더 안에까지 잘 익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빗물에 의해서 침식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절리가 발달한 곳은 발달하지 않은 곳보다 더 많이 깎여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강암이 드러나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깎여나가면서. 그리고 가운데가 오목하게 변했기 때문에 양쪽에 내린 빗물들이 안으로 모여들면서 하천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천에 의해서 변성암과 화강암이 훨씬 더 빠르게 깎여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자, 물론 모든 암석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변성암이 화강암보다 더 풍화와 침식에 강해요. 잘안 깎여나가는 암석입니다. 특히나 이런 지역은 화강암이 비나 바람에 의해서 더잘 깎여나가는 풍화와 침식이 약하다고 표현을 해요. 약한 암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의해서 침식 작용이 일어나는데 상대적으로 더 단단한 변성암보다 덜 단단한 상대적으로 물은 화강암이 더 많이 깎여나가는 거야. 이런 일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은 촥촥촥촥 깎여나가면서 멍 해서 이런 그릇 모양의 또는 화분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야? 침식. 그래서 침식 분지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사진입니다. 똑같은 사진 봤었어. 뭐할때 봤었냐면 암석할 때 봤었습니다. 변성암은 주로 침식 분지의 주변 산지, 그쵸? 그리고 화강암은 침식 분지의 분지 내부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기가 변성암, 여기가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었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분지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비가 내리게 되면 빗물이 안쪽으로 모여들면서 하천이 발달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비가 내렸을 땐 하천이 범람해서 넘쳐서 주변에 퇴적물을 쌓아놓기도 했겠죠. 물 있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어. 하천 주변에 충적층에서 농사도 유리해. 거기다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도 유리해. 그래서 아주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왔던 공간이 바로 침식 분지이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중에도 많은 숫자가 분지에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식 분지의 주변 산지는 주로 변성암, 분지 내부는 화강암, 그리고 하천 주변에는 충적층이 이렇게 분포하게 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산지로 둘러싸인 저지대로 암석이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 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그래서 차별적이에요, 차별적.

건성암과 화강암 중에 누가 더 풍화와 침식을 많이 받은 거야? 화강암이. 그래서 화강암은 풍화와 침식에 약하다. 변성암은 풍화와 침식에 강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변성암이 퇴적암이나 다시요. 변성암이나 퇴적암이 화강암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잘 발달하게 되고요. 옛날부터 중심지로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기온 역전 현상이 잘 나타나는데, 기온 역전 현상. 기온 역전 현상에 의해서 안개도 잘 발생합니다. 이 기온 역전 현상은 나중에 기후에서 공부할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분지 바닥에 찬 공기가 쌓여서, 원래,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해발고도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기온 역전현상이라고 얘기해요. 뒤쪽에 문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어쨌든 지표면 부근에 찬 공기가 쌓여 있다 보니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안개가 잘 발생한다 정도로만 기억해 둡시다. 요거는 나중에 기후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자료 분석으로 내려가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원생대 변성암이 분포하는 곳에 화강암이 관입하면서 전리가 발달해요. 쪼조적 쪼개지는 거지. 그 결과 변성암이 주변 산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풍화와 침식에 약한 화강암이 많이 깎여 나가면서 분지 내부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천 주변에 하천이 쌓아놓은 충적층이 분포하게 됩니다. 얘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주변 산지가 되는 거죠.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분지 바닥은 화강암, 그리고 하천 주변에 충적층이 쌓여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가볼게요. 양괄호 3번의 선상지. 얘기했듯이 얘는 중상류 구간에 발달하는 지형입니다. 자, 수특 교재에는 중상류 일대 지형, 중하류 일대 지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어떤 부분에 발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상류 일대 발달하는 대표적인 지형이 감입공리하천, 하안당구, 선상지, 그리고 침식분지까지예요. 그런데 형성 원인에 따라 분류했을 때는 선상지는 범람원이나 삼각주처럼 주로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를 묶어서 학습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상지는 중상류 구간에 발달한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얘는 주로 유로의 경사급변점이 나타나는 하천 중상류의 분포하는 지형입니다. 하천 중상류에 볼까요? 그 전에 요것도 볼게요. 자, 지금부터 공부할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는 하천의 퇴적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들이기 때문에 농경지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농경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논과 밭이 있어요. 논은 주로 벼를 재배하는 농경지를 얘기하고 밭은 주로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경지를 얘기합니다. 왼쪽이 논이고 오른쪽이 밭이에요. 물론 뭐 다른 차이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가장 뚜렷한 차이는 논에는 이게 있고 밭에는 이게 없어요. 논에는 물이 있고요. 밭에는 물이 없네. 그래서 한자로 쓸 때도 밭은 밭전자를 씁니다. 논은 밭전자 위에 물 수자가 들어가 있어요. 논답자라고 합니다. 논답자. 바꿔 얘기하면 물이 있는 밭이란 뜻이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벼라는 농작물은 한창 자라날 때 생육기에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농작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농경지를 논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풍부한 농업용수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논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물이 많은 곳이에요. 농업용수가 풍부한 곳. 게다가 물을 가둬놔야 돼. 이 농경지를 구성하는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크면은 입자들 사이사이로 물이 막 스며들면서 물이 잘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물을 가둬둘 수가 없어. 그래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도록 입자의 크기가 작은 곳에 논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서 물을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곳에서 주로 벼 농사가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벼는 지형도상에서, 다시요. 논은 지형도상에서 요 기호로 표시가 되고요. 밭은 요런 기호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선상지 가보도록 하죠. 자, 선상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경사급변점에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산지는 경사가 급한 곳이잖아요. 산지 사이를 흘러나도 나천이 평지로 빠져나옵니다. 산지는 경사가 급한데 평지는 경사가 완만해. 경사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이야. 하천의 속력도 느려지면서 여기에 퇴적물들이 넓게 퍼지면서 쌓이게 됩니다. 간단하게 좀 영상으로 좀 살펴보면 산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넓게 퍼지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지형을 계곡에

피에 다다라서 속력이 느려지게 되면 힘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가지고 오던 퇴적물들을 버리고 가게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어떤 것부터 주로 쌓인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것들부터 쌓인다 그랬죠. 입자가 큰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들이 쌓이고 나머지는 또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옆에서 바라봤을 때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부채꼴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큰 친구들, 자갈과 모래 같은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상지 옆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상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선상지의 정상은 선정, 선상지의 중앙은 선앙, 선상지의 끝은 끝단자를 써서 선단이라고 합니다. 선정, 선앙, 선단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서로 다르게 이용이 되어 왔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상지를 만든 다음에도 하천은 계속 흘러내려올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천이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선상지가 만들어졌겠지? 근데 선상지가 만들어졌다고 이 하천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천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정상적으로라면 하천이 이 선상지 위로 흘러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선상지는 자갈이나 점토처럼 큰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물이 위로 흘러가지 못해요. 입자들 사이사이에 공간이 크게 남아 있어서 물이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선상지 아래로 흘러가게 돼요. 일단 선정은 산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의 칠하기 발달합니다. 선앙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아래로 숨어서 흐르고 있어. 잠복해서 숨어서 흐른다. 이거를 복류한다고 얘기합니다. 숨어서 흐른다. 복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상지 위에서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지표면에는 물이 많이 없어요. 하천이 복류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옛날에는 물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논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던 거지. 왜냐면 벼농사 지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주로 밭이나 과수원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선상지 아래를 복류하던 하천은 선상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뿅뿅뿅 솟아오르게 됩니다. 뿅!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선상지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복류하던 하천이 솟아오르는 것을 용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샘이 솟아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흘러가게 되겠지. 선단은 선상지에서도 가장 끝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선정, 선앙에 비해서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용천이 발달해서 상대적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풍부하게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락이 들어서거나 벼농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의 차이 때문에 전통적인 이용 방식이 달랐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주로 경사급변점이 나타나는 하천 중상류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리산 국립공원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경사가 급하다 그랬죠? 여기 산지예요. 산지. 산지. 다음 여기는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편입니다. 여기는 평지입니다. 하천이 산지에서 평지로 빠져나오면서 요렇게 선상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 구별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선상지가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경사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사급변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선상지 발달이 굉장히 미약한 편이어서 시험에는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자, 다음 여기 냉천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냉천리 주변이 논으로 주로 이용이 되고 있죠. 냉천, 찬 샘이 분포하는 곳이어서 냉천리라는 이름이 붙었던 겁니다. 이찬 샘물이 용천이었던 거예요. 샘이 솟아나니까 그 샘을 이용해서 마을 들어서고 벼농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형성 원인, 유로가 좁고 경사가 급한 산지를 흘러나쳐니 완만한 평지에 도달하면 유속 감소로 운반하던 물질이 퇴적되게 됩니다. 선정, 선앙, 선단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선정은 계곡물을 이용하여 취락이 발달합니다. 선앙은 하천이 복류합니다. 숨어서 흐르는 거야. 지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로 바

큐로 이용했어요. 과거에는.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논으로도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저수지를 축조할 수가 있으면서 지표 수확도가 가능해지기도 했기 때문에 선상지는 다시요. 선단은 선상지의 말단부로 용천이 분포하기 때문에 주거지나 논 등으로 이용이 되어 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상지는 입자가 큰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경사급변점에서 자갈이나 모래가 쌓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천이 복류하게 되는 거죠. 뒤로 갈게요. 거기 양과로 1번의 자유공리하천 아래쪽에 범람원 나와 있죠? 계속 범람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지 사이를 빠져나온 하천이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경사급변점에서 선상지 만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퇴적시키지 않았던 퇴적물들을 가지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하류 구간에 다다르게 되면 범람원이란 지형을 만들게 돼요. 볼게요. 자, 하천 중하류 구간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평지 구간입니다. 여름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하천의 유량이 불어나겠지. 여름에 비가 되게 많이 와서 홍수 났을 때 하천의 색깔 본적 있어요? 이렇게 흙탕물입니다. 완전 흙탕물이에요. 왜 흙탕물이냐면 하천의 유량이 불어나면서 하천의 덩치가 커지면서 힘이 되게 세진 거야. 그러면서 우와, 우와, 우와, 엄청나게 많은 와, 퇴적물들을 다 침식해가지고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량이 불어났을 때 하천은 어마어마한 퇴적물들을 운반하게 돼요. 얼마나 힘이 세냐면 이런 차들까지도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퇴적물들을 가지고 이동하게 되겠지. 그래서 여름에 많은 비가 내려서 유량이 많아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퇴적물들을 운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넘칠 때 물만 넘치는 게 아니라 퇴적물까지 같이 넘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일단 하천의 중하류 구간은 자갈은 많이 없어요. 주로 모래나 점토 같은 친구들이 많이 운반되어 오는데, 모래랑 자갈 중에, 다시요, 모래랑 점토 중에 누가 더 멀리까지 날아갈까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공을 던지는데 농구공이랑 야구공을 던지는 거야. 공을 던졌을 때 뭐가 더 멀리 날아가요? 야구공이 더 가벼우니까 멀리까지 날아가겠지. 상대적으로 농구공은 무거우니까 으아 던졌을 때 멀리까지 던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천과 가까운 곳에는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큰 모래가 주로 쌓이고요. 그리고 먼 곳은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작은 점토가 주로 쌓이게 됩니다. 모래 점토, 모래 점토가 쌓이면서 퇴적물이 하천의 양 안에 쌓이게 되고요. 두 번째, 하천과 가까운 곳과 먼곳 중에 어디가 더 많은 퇴적물이 쌓일까요? 상대적으로 하천과 가까운 곳은 범람이 더 자주 일어나겠지? 물이 살짝만 넘쳐도 퇴적물이 쌓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천과 가까운 곳엔 더 많은 퇴적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범람원이라고 얘기해요. 하천과 가까운 곳은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큰 모래가 주로 쌓이고 하천과의 거리가 먼 곳은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작은 점토가 주로 쌓여서 만들어지는 지형이죠. 그리고 그래서 모래의 비중이 높고 점토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얘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천과 가까우면서 주로 모래로 이루어진 지형. 얘를 자연제방이라고 얘기해요. 하천 옆에 높게 쌓여져 있는데 마치 제방처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리고 자연제방 배후에, 자연제방의 뒤쪽에 상대적으로 입자 크기가 작은 점토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 얘는 물이 범람하게 되면은 입자의 크기가 작아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질퍽질퍽한 땅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배후 습지라고 합니다. 자연재방과 배후 습지. 그래서 시험에는 요 자연재방과 배후 습지를 비교하는 내용이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자, 비교해 볼까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건 가장 마지막에 볼게요. 물질, 자연재방은 주로 모래질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큰 편이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요. 배수가 양호합니다. 반면 배후 습지는 점토의 비중이 높아요.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입자 간의 빈 공간이 작아서 배수가 불량합니다. 물이 잘 빠지니까 논으로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밭이나 과수원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고요. 배후 습지는 물이 잘안 빠지기 때문에 수리시설, 물을 끌어들이고 배출하는 수리시설을 갖춘다.

다음에 논으로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잘안 빠지니까 입자의 크기가 작아서. 다음, 해발고도 상대적으로 자연재방이 배후습지보다 높죠. 그래서 배후습지는 침수 위험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서 취락, 마을이 형성되는 곳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 집을 자연재방에 지어야 돼요? 배후습지에 지어야 돼요? 배후습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침수 위험성이 큽니다.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하천의 유량이 불어나면서 배후습지는 확 잠겨버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아서 침수 위험성이 작은 자연재방에 주로 취락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범람원, 하천 범람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퇴적되어 형성된 지형입니다. 아래에 있는 건 이미 살펴봤었죠? 하나만 좀 정리해 보면, 자연재방은 밭으로 주로 이용이 되니까 지형도 상에 주로 이렇게 기호가 나올 것이고, 얘는 논으로 이용되니까 주로 이런 기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범람원은요, 우리 지난번에 빙기와 후빙기의 현재 하천의 하류와 상류에서 만들어진 지형, 그러니까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서 정리해 봤었죠? 현재 하천의 하류에서 빙기 때는 침식 작용이 활발해서 깊은 골짜기 만들어졌는데, 현재 하천의 하류에서 후빙기의 수면 상승 이후에는 퇴적 작용이 활발해서 퇴적 지형이 발달하였다. 그 대표적인 게 범람원과 삼각주입니다. 그래서 이 범람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좋아요. 다음 삼각주까지 볼게요. 자, 삼각주는 어떻게 만들어진 지형이냐? 하천의 하구에서, 하구는 어디야?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 이런 데가 하구죠. 자, 그러면 산지에서 빠져나와서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곳에 자갈과 모래 같은 거 쌓아서 선상지 만든 하천은 다시 중하류로 빠져나오면서 모래랑 점토를 하천 양쪽에 쌓아서 범람원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다른 거야. 하구에. 이제는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애들을 운반해 올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 다다르게 되면 바다가 길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엄청 덩치가 커다란 애가 입구를 딱 막고 있는 거야. 하천이 슝 흘러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덩치 큰 애가 길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떡하지? 속력이 점점 느려지면서 가지고 오던 점토를 쌓게 돼요. 그리고 점차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데, 퇴적물들이 하천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서 쌓이게 되겠지? 쌓여요. 또 흘러가는 방향 따라서 쌓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삼각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삼각주인데요. 완벽하게 삼각형으로 생긴 지형들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삼각주들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하천 하구에서 하천이 주로 점토를 쌓아서 만든 지형을 삼각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삼각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하천이 많은 양의 퇴적물을 여기다 쌓아놔야 돼. 하천에 의해 운반되는 퇴적물의 양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하천이 아무리 많은 퇴적물을 쌓아 놓더라도 삼각주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하구에 형성되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천의 하구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지.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밀물이 흘러 들어왔다가 썰물이 빠져나갈 때 어디 갔어? 하천이 쌓아 놓은 퇴적물들을 다 침식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주가 만들어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하천이 운반하는 퇴적물의 양이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조차가 작은 지역이 삼각주 발달에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차가 가장 큰 지역이 여기입니다. 아산만과 그 주변 일대. 조차. 만조대와 간조대의 해수면 높이 차이. 그리고 여기에서 멀어지면서 대체로 조차가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압록강의 하구. 그리고 낙동강의 하구에 삼각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험에는 거의 낙동강 삼각주가 출제됩니다. 낙동강.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하천들은 거의 다 황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황해는 조차가 크기 때문에 삼각주 발달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나마 낙동강 하구에 삼각주가 형성이 되어 있고, 요 친구가 바로 낙동강 삼각주입니다. 완전히 삼각형처럼 생기지 않았죠. 그리고

좀더 땡겨보면은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각주도 자연재방과 배후습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좀만 생각해 봅시다.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하천과 맞닿아 있는 곳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자, 점토가 있어. 점토를 계속, 이쁘다, 이쁘다, 문질러주면은 손이 닿은 곳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런 거야. 그래서 삼각주의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자연재방, 여기가 배후습지입니다. 그래서 삼각주도 자연재방과 배후습지로 나눌 수가 있고, 자연재방의 추락이 배후습지가 주로 농경지로 이용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교재 볼게요. 하구에서 유속의 감소로 하천이 운반하던 토사가 쌓여 형성된 지형인데, 주로 입자의 크기가 작은 점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2번 중요하죠. 조류에 의해 제거되는 토사의 양, 보다 하천이 공급하는 토사의 양이 많은 지역, 요게 더 많아야 돼. 이런 곳에 형성되고요. 낙동강이 대표적입니다. 낙동강.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범람원과 삼각주까지 정리해봤고요. 아까 얘기했었지? 삼각주도, 메모해둘까요? 삼각주도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해수면 상승 이후.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뒤쪽에 문제풀이 하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범람원 삼각주 선상제와 같은 하천의 퇴적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평야 지형들을 충적평야라고 부릅니다. 농경지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주로 농경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천지형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뒤로 가서 우리 32페이지에 해안지형 관련된 내용들 조금만 살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해안지형을 형성하는 작용과 침식지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만 힘냅시다. 하천지형은요, 하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거든요. 하천에 의해서. 그런데 해안지형은, 일단 해안이 뭐지, 해안? 해안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죠? 그럼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해안에 의해서? 해안이? 해안에 의해서 지형이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해안에 지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천지형은 하천이 만드는 거라면 해안지형은 해안에 만들어지는 다양한 지형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해안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 해안을 떠올려 봐라.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은 어떤 모습이지?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해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래사장이 있는 해안도 있지만 이런 해안도 있어요. 커다란 암석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해안. 이런 해안은 암석해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황해안과 남해안에 엄청나게 널리 분포하는 해안지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지형이지만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망둥어를 잡으러 가거나 개나 뭐 조개 같은 거 캐거나 뭐쏙 같은 거 잡으러 갔던 적이 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갯벌이란 곳입니다. 갯벌. 우리에겐 꽤나 친숙한 지형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갯벌이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널리 분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곳을 갯벌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다 해안이야.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인데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른 지형 형성 기구의 영향을 받았고 또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형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안에 다양한 해안지형을 형성하는 해안지형 형성 기구들이 침식, 운반, 퇴적을 하면서 다양한 지형을 만들게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그럼 이런 해안에 누가, 어떤 애들이 지형을 만드느냐 그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바다에 가면은 일단 기분이가 좋습니다. 아,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소리도 철썩, 철썩, 와, 바다다. 누구죠? 네, 파랑이. 파도라고 얘기하죠. 파도가 밀려옵니다. 근데 이 파도를 지리에서는 파랑이라고 부릅니다. 저 멀리서 쉬, 철썩, 쉬, 철썩 끝없이 부서집니다. 이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만 봐도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바다에 온 기분이 오, 파도다, 바다구나. 약간 바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파도 아닌가요? 이 파도, 파랑은 왜 발생하냐면 해수면 위로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에 의해서 해수면이 출렁이다가 육지로 와서 철썩하고

부서지는 겁니다. 이 파도, 지리에서 파랑이라고 부르는 친구는 우리가 바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구인 것처럼 해안지형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비스듬하게 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바람이 비스듬하게 불면 파랑이 비스듬하게 밀려왔다가 육지에 만나면 육지와 평행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는 연안류라고 합니다. 연안류. 다음 세 번째. 바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끔 바람이 엄청 세게 불 때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해안에 있는 모래가 뒤편으로 날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 또한 해안지형을 만드는 중요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마지막. 여러 번 얘기했던 친구입니다. 벌써 앞에 여러 번 등장했던 친구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에서 놀다 보면 분명히 여기는 육지였는데 돌아봤더니 갑자기 뭐야 바다로 변해버렸네 이런 순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황해나 남해에서. 자, 타임랩스로 굉장히 빨리 돌린 거예요. 지금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밀물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썰물 빠져나갔다가 밀물이 들어오는 모습이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번씩 밀물이 밀려 들어왔다가 썰물이 빠져나갑니다. 이 밀물과 썰물을 합쳐서 우리는 조류라고 얘기하죠. 조류, 해수의 수평적인 흐름. 그리고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 해수면이 높아져. 만조, 썰물이 빠져나가면 해수면이 낮아져. 간조. 이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 높이 차이를 조수간만의 차, 조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이 해안정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친구. 그럼 어떻게 해안정을 만드느냐? 깎아내고, 깎은 걸 이동시키고, 이동하던 걸 어딘가에 쌓아서 만드는 겁니다. 하천이랑 똑같아요. 결국 침식, 운반, 퇴적을 합니다. 그러면 하천지형할 때 이런 얘기 했었지. 힘이 셀때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힘이 약할 때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내 친구 중에 가장 힘이 센 친구 누굴까요? 힘 가장 센 거. 침식작용을 가장 활발히 하는 애. 걔가 파랑입니다. 철석! 철석! 철석! 엄청 세잖아요. 이따 볼 거예요. 엄청 셉니다. 그래서 해안에 있는 침식지형들은 거의 다 파랑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저 파랑이 항상 세게만 치는 건 아니에요.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고 잔잔한 곳도 있습니다. 1년에는 파랑이 팍팍팍팍팍팍팍 치는 곳도 있고 철썩 치는 곳도 있어요. 힘이 약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힘이 아주 세진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들을 퇴적시키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조류가 상대적으로 조금 느린 편이에요. 유속이 느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주로 모래를 퇴적시키고 조류는 주로 점토를 퇴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조류에 의해 점토가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이 바로 갯벌인데 조류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은 갯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쉽게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갈이 쌓이는 곳도 있습니다. 저기 거제에 가면은 몽돌해안이라고 해서 커다란 자갈이 쌓여 있는 해안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수욕을 하는지는 저 이제 한번 구경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와, 몽돌해안이구나. 신발을 벗고 딱 들어가는데 일단 아파요. 아, 이거 거의 지압이야, 지압. 지압 슬리퍼 신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되게 신기해요. 그런 자갈이 쌓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모래나 점토 같은 것들이 쌓여서 해안 지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해안 지형은 파랑, 연안류, 조류, 바람 등의 침식,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얘기했듯이 침식 지형은 주로 파랑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파랑, 그리고 요 친구들 얘까지 얘네들은 주로 모래를 퇴적시키고 그리고 조류는 점토를 퇴적시키게 됩니다. 점토. 다음 집안의 융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자, 집안의 융기와 관련된 지형은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메모만 해둘게요. 집안의 융기와 관련된 지형은 해안당구입니다. 해안당구. 그래서 고단감, 고위평탄면, 단구, 감입공류하천. 그 중에 마지막 친구예요. 다음,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만 메모해 둘게요. 자, 우리 그림 그려볼까? 육지가 있고요.

빙기 때는 해수면이 하강하고 후빙기 때는 해수면이 상승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해안은 여기입니다. 그치? 현재 해안은 여기잖아.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 그런데 빙기 때 해안은 여기예요. 빙기 때 해안은 저기 지금 바다 아래 잠겨 있어요. 빙기 때는 현재 해안은 육지였어요. 당연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해안 지형들은 만들어지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해안 지형들은 대부분 역시나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둡시다. 대부분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좋아요. 아래로 갈게요. 곶과 만에서의 지형 형성 작용 역시나 침식 운반 퇴적을 얘기합니다. 자, 곶과 만은 무엇이냐? 육지가 바다 쪽으로 돌출한 해안, 여기를 고지라고 합니다. 곧. 그리고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간 해안을 만이라고 얘기해요. 만. 자, 얘는 요거예요. 파랑 에너지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다가 슉 하면 곶을 만나면 빠바박. 이게 안쪽으로 휘어지면서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게 됩니다. 자, 반면 만에서는 얘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게 돼요. 분산.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빡! 빡! 빡! 힘을 강하게 받아. 그래서 침식 작용이 활발합니다. 만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힘이 약해요. 그래서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곶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봐봐요. 지금 곶이에요. 파랑이 철썩 치면서 지금 무너져 내리잖아. 깎아내는 겁니다. 반면 만에서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이렇게 쌓인 거잖아요. 그래서 곶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침식 작용이 활발하고요. 침식 작용. 만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곶에는 주로 침식 지형 발달하고요. 만에는 주로 퇴적 지형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해안 침식 지형까지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양괄호 3번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일단 지형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해안의 특징을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해안 침식 지형부터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곶에서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침식 작용을 형성하는 중요한 친구는 파랑입니다. 봅시다. 바로 얘가 암석 해안이에요. 기바람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암석 해안으로 파랑이 들어옵니다. 철썩, 철썩, 철썩.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깎여 나가겠지. 그러면서 깊은 동굴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동굴을 해식동이라고 얘기해요. 바다에서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동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바다에서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동굴. 자, 그리고 해식동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다시 철썩, 철썩, 철썩. 다시 또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게 되면 더 깊숙이 깎여 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파고들면서 위에 있는 애들이 점점 중력의 힘을 받아 아래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렇지 않고 아까 요 상태에서 점점 깎여 나가서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랑의 침식에 의해 절벽과 평평한 지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파랑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저 절벽을 우리는 해식에, 바다에서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절벽이란 뜻이에요. 반면 해식의 아래쪽에 발달하는 높고 평탄한 지형을 파식대라고 얘기합니다. 파랑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넓고 평평한 땅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해식의 파식대. 해식의 파식대. 그래서 주로 해식의 아래쪽에 넓은 파식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 지나면 계속 파랑 들어오겠지? 철썩. 철썩. 아까처럼 동굴 생기면서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또는 계속 깎여 나가기도 할 거예요. 어쨌든 포인트는 해식에는 계속해서 침식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점차 육지 쪽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해수계는 계속된 침식에 의해서 어디 쪽으로? 육지 쪽으로 후퇴하고요. 그러면 파식대 넓이는 점차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해식에는 후퇴하고 파식대는 넓어진다. 요 내용도 많이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렇게 해식에가 후퇴하는 과정 속에 만약 주변보다 조금 단단한 암석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까 침식 분지랑 비슷한 거야. 얘는 단단하니까 덜 깎여나가. 반면 주변 애들은 상대적으로 덜 단단해서 많이 깎여나갑니다. 아, 깎여나가. 오, 얘는 단단하잖아. 이렇게 여기만 깎여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곳이 많이 깎여나가고 침식의 강한 애는 그대로 남아서 마치 굴뚝 모양의 지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를 바다의 굴뚝, 씨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식대에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작은 섬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오랜 시간 침식을 받게 되면은 팍팍팍팍 와르르 팍팍팍팍 와르르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하는 지형이에요. 때로는 저 시스택이 위에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발달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형태를 우리는 아치라고 얘기하죠. 아치. 바다에 있는 아치라고 해서 씨아치라고 얘기하고요. 씨아치가 오랫동안 침식을 받으면 여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씨스택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형들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시간 지나면서 변화하기도 하거든요. 자, 마지막 지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시계와 파식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신생대 제3기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동성 요구운동에 의해 얘가 융기합니다. 아이고, 빡! 수석되는 거죠, 빡! 그리고 다시 파랑이 들어옵니다. 쉬, 철석, 쉬, 철석! 아까랑 똑같아. 똑같이 해시계와 파식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바다에 계단 모양의 지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지. 이런 계단 모양의 지형을 우리는 단구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있어? 해안에 있어요. 그래서 해안 단구라고 얘기합니다. 해안 단구.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더잘 보여요. 위에서 바라보면 이게 계단이야, 계단.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요요요요 평평한 애가 옛날에 파식대였던 곳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솟아오른 줄 아나요?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깎여 나가서 평평해졌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기 땅을 파보면 막 파보면은 둥근 돌이 나와요. 어? 둥글다는 것은 언젠가 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인데 바닷물이 여기까지 올라갔나? 땅 파보면 조개 껍데기도 나와요. 어? 조개가 아이고야! 깜짝이야!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여기서 사망을 하였나? 이런 건 아니겠지. 옛날에 솟아오르기 전에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쌓아놓은 둥근 돌과 조개 껍데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어! 옛날에는 여기 해수면 근처에 있었구나.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거 보니 아, 솟아올랐나 보구나. 융기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지형이 되는 거죠. 해안 당구까지 정리합시다. 자, 해안지형. 암석 해안. 해식의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해안 절벽입니다. 지형도에는 주로 요런 기호로 만들어져요. 요런 기호로. 이렇게. 보면 알 거예요. 다음, 해식동. 말 그대로 동굴입니다. 다음, 씨아치.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아치 모양의 지형. 시스텍.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주변부가 제거되고 남은 돌기둥 또는 작은 바위섬. 그래서 작은 바위섬일 경우에는 지형도상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만 둡시다. 그리고 가끔 요 침식작용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얘는 주변은 깎아내고 얘는 안 깎아낸 거잖아. 그래서 차별 침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차별 침식. 다음, 파식대에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얘기하고요. 아까 얘기했었지. 해시계가 육지 쪽으로 후퇴하면서 점점 넓어집니다. 다음, 해안당구. 과거의 파식대나 해안 퇴적 지형이 집안의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계단 모양의 지형이에요. 당연히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융기량이 많았던 동해안에 주로 발달합니다. 동해안에. 그리고 여기에는 둥근 돌이 발견된다. 밑에 또 나와 있어.

있습니다. 자,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래 해시계와 파식대가 만들어진 다음에 융기한 거지? 그리고 뉴 해시계와 파식대가 만들어지면서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진 거고, 여기가 아까 그 배가 있던 단구면입니다. 단구면. 그래서 지형도상에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암석회 아니에요. 이빨 모양. 경사가 급한 곳이죠. 여기는 경사가 좀 완만하잖아. 등고선의 간격이 넓으니까. 여기가 바로 단구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등고선의 간격이 좁은 산지가 나타나죠. 그게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안의 융기나 했으면 하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해안에 잘 발달한다. 그리고 가가 해안당구의 단구면이다. 그리고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안 침식지형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 있으니까요. 역시 중요한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내용들 다 정리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 뒤쪽에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꼼꼼히 하세요. 개선자 보엑스도 꼭 풀어보세요. 개선자 보엑스 나와라!

꼼꼼하게 선택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지클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48강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꼼지클 인사가 49강으로 이루어져 있죠. 단두 강만을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47강 후반부에서 우리 이제 평화사상 같이 공부했습니다. 동서양의 평화사상들 같이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묵자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이 평화 파트에서 제대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알 거야. 이제 묵자의 기본적인 겸해 교리를 바탕으로 한 사상들은 생윤에서도 다양하게 또 이렇게 응용돼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윤사생윤 친구들 묵자는 잘 정리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이후에 등장했었던 사상가들 간디나 또 에라스무스, 생피에르 이런 사상가들은 뭐다 이걸 꼼꼼하게 다 외우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아 그들의 전체적인 논지의 흐름을 이해하겠다 이렇게 파악해 두시는 것이 더 좋다고 했고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생피에르 같은 경우는 군주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국가 간의 어떤 상설 기구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는 점은 굉장히 또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강조점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이제 평화 파트에서 진짜 중요한 사상가들은 이번 시간에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출제 파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칸트와 갈퉁 평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가들입니다. 칸트와 갈퉁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쭉 살펴볼 거고요. 또 이어서 세계 시민주의 공부하겠습니다. 세계 시민주의도 그냥 놓쳐서 그냥 흘러보낼 수는 없는 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 보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원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원조는 생윤에서는 굉장히 이제 난도 있게, 변별력 있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 파트지만 우리 윤사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외 원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문항이 출제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좀 편하게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지 방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해외 원조도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바로 한번 평화 파트 이어서 살펴볼게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사상.

뭔가 두명 골라보세요 하면 칸트와 갈퉁을 꼽는 데는 네,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동양의 사상가 묵자 정도, 묵자, 칸트, 갈퉁 요 정도의 사상가들이 좀 중요한데요. 칸트 또 나왔습니다. 자, 칸트의 평화사상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칸트는 기본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그렇죠, 비판하겠죠.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인간을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무엇으로, 그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야. 자,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실행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인명의 피해와 막대한,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칸트가 보기에 전쟁은 도덕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칸트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평화를 실현하려는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평화를 실현한다는 건 당장 달성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칸트도 인정을 합니다. 평화를 지금 당장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거 나도 인정한다. 하나의 이상이라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분명히 무엇해? 실현 가능한 거다. 이건 실현 가능한 도덕적 명령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영구 평화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영구 평화론도 생윤과 윤사에서 공통적으로, 그렇지, 겹치는 주제인데, 생윤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당연히 윤사에서도 드문드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윤에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출제가 되고요. 윤사는 생윤에 비해서는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뭐 아주 복잡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진 않아요. 그 친구들이, 아, 칸트의 영구 평화론 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윤사 시간에는 가져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구 평화론은요, 이제 영구적인, 말 그대로 영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확정 조항과 예비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생윤에선 예비 조항의 디테일한 내용들까지도 출제가 됐죠. 하지만 윤사는 주로 확정 조항의 내용들 위주로 굵직굵직하게 공부를 해 두시고요. 이어서 선생님이랑 다음 강에, 그렇죠, 우리 수능특강에 소개된 여러 문항들 풀거 아니에요? 그런 문항들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풀면서 좀 개념을 세부적으로 보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영구평화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말 자체가 이미 영구야, 영구.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항구적인, 영속적인, 영구적인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칸트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줬다는 거야. 자, 칸트가 이야기하는 영구평화라고 하는 건 아까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개별 전쟁들이 있잖아. 그런 개별 전쟁이 잠깐 일시적으로 스탑, 잠깐 스페이스바 탁 눌러가지고 탁 이렇게 일시정지된 그런 상태는 영구평화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막 진행되고 있는 그 당장의 전쟁, 그 하나의 개별 전쟁, 그한 개의 전쟁이 그 완전히 끝났어. 다 끝났으면 이제 영구평화 실현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야. 자, 그 개별 전쟁 한개한 개, 그 하나하나의 전쟁이 지금 딱 끝났다고 해서, 종식됐다고 해서 그것도 영구평화라고는 할수 없어요. 다시 정리해보자. 어렵지 않아. 영구평화라고 하는 건, 칸트가 제시하는 영구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하나의 전쟁이 잠깐 스탑,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하자, 휴전, 이렇게 잠깐 스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하나의 개별 전쟁이 끝났어, 자, 우리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A국과 B국, 우리 완전히 전쟁 끝났어, 라고 그 하나의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야. 그럼 영구평화는 뭘까? 그렇지, 그렇지, 나왔지. 모든 국가와 국가 사이 적대감이 어떻게 돼야 돼? 싹다 제거돼야 돼.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 그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다 제거가 되고요. 보편적인 이성의 법이 실현된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어, 잘했어, 모든 전쟁 상태의 종식이야. 아, 그러니까 잘 봐봐. 지구상에 모든 전쟁 상태가 완전하게 어떻게 된 거야? 종식된 그런 상태를 뭐라고 불렀다는 거야? 영구평화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칸트 영구평화라고 하는 건 모든 전쟁 상태의 종식이구나. 그러면 이런 모든 전쟁 상태의 종식인 영구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전쟁이 잠깐 중단되거나 개별적인 전쟁이 종식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 얘들아, 근데 잘 봐봐. 그럼 개개의 하나하나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국가, 그 전쟁을 이룬 국가들 사이에, 야,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하고 우리 평화를 수립하기로 서로 약속을 맺자라고 하는 평화 조약만으로 하나의 전쟁 종식은 가능해. 그런데 칸트가 보기에 그렇게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조약, 이걸 가지고서는 영구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영구평화는 모든 전쟁 상태의 종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조약만 가지고선 안 되고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평화연맹이 필요하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지금 잘 봐봐. 은연중에 쌤이 지금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표현과 평화연맹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 개를 제시했어.
두 개는 다.

다른 거야. 평화조약은 특정한 전쟁을 수행 중인 그 나라들이, 야, 우리 그 전쟁, 그 하나의 전쟁 끝내자라고 맺는 약속이 평화조약이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영구 평화를 달성할 순 없어. 진짜 영구적인 평화. 모든 전쟁 상태가 다 제거된, 적대감까지 싹다 제거된 그런 영구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라고 칸트는 얘기했죠. 전쟁을 예방하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엇을, 그렇죠,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아, 국가와 국가들 사이의 평화를 위한 연맹, 국가연맹, 즉 국제연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아, 이런 국제연맹의 창설과 세계시민법의 조건들을 담은 확정조항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전 시간에 생피에르가 군주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상설기구를 제안하잖아. 그런 사고방식이 칸트한테 영감을 줬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칸트는 평화연맹과 같은 국제연맹의 창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요. 이런 칸트 입장이 그래, 20세기 유엔이 등장하는데 아주 막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평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파트겠다라고 하는 건알수 있습니다. 자, 칸트가 이야기하는 그 영구 평화의 확정 조항입니다. 세 가지. 이 확정 조항 정도는 얘들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생윤, 윤사 다 쌍윤러들 많잖아. 요 정도 세 가지 확정 조항 어렵지 않으니까 완전하게 내 것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확정 조항입니다. 모든 국가, 예외 없어. 에브리바디야. 이게 중요해. 모든이야. 모든 국가의 시민적인 정치체제는 정치체제라고도 표현되고요. 줄여서 두 글자 정체라고도 많이 표현돼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무엇은, 그렇죠, 정치체제. 우리가 정체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이 정치체제는, 자, 무엇이어야 한다? 그렇죠. 공화정의 정치체제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뭐니? 그렇지.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군주가 제멋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게 공화정이잖아. 공화정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해서 첫 번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정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런 정치체제는 반드시 공화정이어야 된다고 봤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는 그런 공화정의 정치체제 국가는 시민들로부터 전쟁 결정 협조를 얻어야지만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데, 시민들은 웬만하면 전쟁 결정 협조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아, 시민들로부터 전쟁 결정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얘들아, 왜 시민들은 전쟁 결정 협조를 순순히 하지 않을까? 그래, 전쟁 나면 시민들이 자신의 생업과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던지고 본인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전쟁 결정 협조를 잘 하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 공화정은 일단 영구 평화론의 첫 번째, 확정 조항에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 자,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어떤 체제에 좋아요?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칸트는요, 아까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들 사이의 연맹, 그런 평화연맹, 그런 국제연맹을 제안하잖아. 그러니까 국민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개별 국가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얘들아, 국민 국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건 뭐지? 그렇죠. 각 국은 영토와 주권 같은 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인정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유, 주권 이런 거 보장받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국제법을 실현할 수 있는 무엇? 좋아요. 국제연맹을 중심으로 한 연방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앞서서 평화연맹이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잘 봐. 칸트가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 그 나라들이 하나의 단일 정부로 통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칸트가 말한 평화연맹,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건 자유로운 국가들의 어떤 체제야. 연방 체제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무엇은 인정되는 거야? 자유 인정되는 거야. 개별 국가의 주권 보장되는 거죠. 칸트는 이렇게 전 세계가 똑같은 하나의 정부로 편입되는 거?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개별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걸 주장한다는 거, 이거 타당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칸트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영구조항의 세 번째 확정 조항은요.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어떤 조건, 그렇죠,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거야. 즉, 각 국가가 억압, 약탈, 내란, 반역, 식민 지배 이런 것 들은 세계시민법의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거야.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억압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막 반역을 막 도모하고 식민지배하는 거 이런 거는 배제하고요. 오로지 무엇에, 그렇죠, 우호의 조건에만 국한되는 그런 세계시민법.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 칸트는요, 대표적으로 이방인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 도착했을 때 그가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그 이방인을 적대적으로, 그렇죠, 대우할 수 없는 그 이방인이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인 환대받을 권리, 즉 환대권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네,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영구 평화론의 세 가지 확정 조항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자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화 유지를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 간의 연맹이 각 국가의 자유와 양립 가능한 유일한 합법적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보아왔다. 각 국가가 자유와 주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러한 개별 국가들의 연맹을 이야기하면서 평화연맹이, 그렇죠,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무한히 진보하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공법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의무라면,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다면, 실상은 단지 전쟁의 중지일 뿐이 지금까지 평화조약이라고 그릇되게 불렀던 것들을 대체할 영구적인 평화는 결코 헛된 이상이 아니다. 즉, 실현될 수 있다는 거야. 영원한 평화는 점점 해결되면서 꾸준히 목표를 향해 접근해 나가는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영구 평화는 달성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 그래서 평화연맹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정조항 세 가지를 그런 의미에서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들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자, 칸트와 더불어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상가가 또 등장했죠? 누굴까? 그렇죠. 갈퉁이 되겠네요. 갈퉁은 오늘날 평화학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그 현대 평화학의 기초를 쌓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갈퉁은요, 일단 평화를 얘기하려면 폭력부터 재정의 내려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갈퉁은 이제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것은 다 폭력이다라고 정의를 내려. 너무 멋있지, 얘들아. 우리는 흔히 폭력하면 언어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 뭔가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 신체에 막 해를 가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폭력이지만 폭력의 범주를 더 넓힐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모독하면 다 폭력이 돼. 그래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가난해서요. 공부를 마음껏 못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 학생에게는 가난이 그치 폭력이 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건다 폭력이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갈등은 그 폭력에 대해서도, 그렇죠, 보다 더 확장된 인식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자, 폭력을 크게 세 개로 나눴어. 첫째는 의도가 있는 직접적인 폭력이야. 이건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 직접적인 폭력, 말 그대로 어떤 폭력이야? 그렇죠. 언어나 신체적인 폭력이야. 뭐 언어적으로 뭔가 나쁜 말을 한다든지, 신체적으로 폭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쟁, 테러, 폭행. 우리가 흔히 폭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 직접적 폭력이야. 다시 한번 이것은 의도를 가진 가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의도가 있어. 그런데 갈등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폭력 말고도 가려져 있는 은연 중에 자행되는 폭력이 있다는 걸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이야. 자, 잘 보자. 구조적인 폭력은 뭘까? 사회 구조 안에 스며들어 있는 폭력이죠. 부정의한 사회 제도나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폭력, 억압, 착취, 차별, 가난, 이런 것들은 구조 속에 스며들어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모독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분명히 구조적 폭력입니다. 그런데 삐뽀, 삐뽀, 잘 봐봐. 이런 구조적인 폭력은 의도를 가진 가해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의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제도나 구조를 통해서 은연중에 숨어져 있는 억압, 착취, 차별, 가난 이런 것들은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 의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폭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 구조적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갈등이 또 굉장히 주목했던 폭력은 문화적 폭력이에요. 이건 잘 봐봐. 직접적인 폭력이나 구조적인 폭력이 정당한 것이라고, 혹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폭력을 합법화하거나 용인하는 종교, 사상, 언어, 예술, 과학, 법, 대중매체, 심지어는 교육 안에도 스며들어 있는 그런 폭력이야. 자, 예를 들어 잘 봐봐.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언어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법이나 대중매체나 심지어는 교육 안에 특정 집단에 대한 그러한 편견,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건 문화적 폭력이야. 그런데 갈등은 이 문화적 폭력에 왜 주목하냐면, 이것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편견이 문화적 요소 속에 은근히 담겨 있어. 그럼 어때? 그것은 그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특정 집단에 대해서 막 악플

피부를 달거나 신체적으로 뭔가 위해를 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거야? 라고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폭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갈등은 보고 있습니다. 문화적 폭력 역시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의도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이런 부분들 의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폭력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폭력으로서 자행된다 자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갈등은 다시 한번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들 오해는 하지 마. 모든 폭력이 항상 문화적 폭력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조적, 직접적 폭력으로 번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이세 가지 폭력을 우리가 폭력의 삼각형의 세 개의 꼭지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 갈등은요, 이 폭력의 세 가지 꼭지점, 셋 중에 어디서부터든지 폭력은 시작될 수 있고, 그렇게 시작된 폭력은 어떤 방향으로든 나갈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든 번질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폭력이 항상 문화적 폭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다는 것도 한번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자, 폭력을 이렇게 규정한 갈등은요, 평화에 대해서도 확장된 인식을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화도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일단은 평화에는 소극적 평화와 그래 적극적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소극적 평화는 말 그대로 테러, 전쟁, 범죄, 폭행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 즉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야. 자, 직접적인 폭력, 아까 어떤 것들이 있었어? 언어나 신체적 폭력 이런 거 있지. 이런 직접적인 폭력까지만 싹 없어진 건 소극적 평화라는 거죠. 자, 소극적 평화. 물론 얘들아 전쟁이나 테러, 언어 폭행, 신체 폭행 이런 게 없으니까 물론 그치?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빈곤,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고려하지 않죠. 왜냐하면 소극적 평화 상태에선 여전히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은 남아 있는 거잖아.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까지 완전하게 제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완전히 제거된 형태의 그런 평화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그래, 적극적 평화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갈등은 우리가 이런 적극적 평화를, 그렇죠? 지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평화, 우리 이해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나 관습 등에 따른 억압, 착취와 같은 구조적인 폭력도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문화적인 폭력까지도 완전하게 다 제거된 상태야. 모든 폭력이 완전하게 제거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평화를 뭐라고 불렀어? 그래, 적극적 평화라고 불렀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평화의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 기존에는 평화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우리나라가 전쟁만 안 일어나면 돼. 우리나라가 테러만 안 일어나면 평화롭지. 이렇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평화를 좁게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적극적 평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 생명과 인간의 존엄까지 중시하는 어떤 안보 차원? 그래, 인간 안보 차원으로 평화의 개념이 어떻게 될수 있는 거야? 확장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전쟁 없고 테러 없으면 평화라고 좁게 바라보던 국가 안보 차원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그걸 더 확장시켜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생명, 이것을 침해하지 않는, 그래서 가난, 억압, 착취, 편견, 이런 것들이 다 완전하게 제거된 인간 안보의 차원으로 평화의 개념을 부여시켰다는 거야. 확장시켰다는 거죠. 정리해보자. 전쟁의 부재와 같은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요.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삶의 질, 자유와 인권 보장 등도 모두 다 안보의 개념에 다 포괄되기 때문에 안보의 개념이 확장됐구나. 쌤, 그럼 국가 안보는요, 안 중요한 건가요? 아니지. 국가 안보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 안보 차원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갈등은요,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그책 저서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갈퉁의 책 제목입니다. 친구들이 좀 평화나 인권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렇죠. 한번 읽어볼 법한 책이에요. 갈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요. 그책 제목 안에 이미 갈퉁의 생각이 너무 잘 담겨져 있죠? 아, 갈퉁은 평화는 오직 어떤 수단에 의해서만, 그래,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쟁,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 이런 걸 사용하는 건 인정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발생한 폭력을 치료하고 이미 발생한 그 폭력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등장한 그 폭력을 치료하는 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성을 바탕으로 그런 자연적인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종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세계의 시민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의미에서 스토아학파는 어때?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회 평등주의, 그리고 세계 시민주의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라고 스토아학파 관련된 꼼수체크 자료의 후반부 찾아보세요. 끝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스토아학파의 이런 입장도 세계 시민주의의 어떤 뿌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오늘날 세계 시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상가 두분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에피아입니다. 에피아. 에피아는요.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도 균형 있게 인정했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세계 시민주의를 막 주장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속한 국가, 민족 이런 거는 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 세계 시민, 보편적인 우리 인류야, 보편적인 인류애를 실현해야 돼. 막 이런 거에서 이런 것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에피아는 이둘 사이 균형을 얘기합니다. 세계 시민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특정한 국가, 특정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정리해 둘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그렇죠. 특정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또그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과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시민주의적인 마인드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 균형감 있게 이야기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피아와 더불어서 또한 분의 현존하는 세계 시민주의 사상가가 있어요. 바로 누스바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윤사 시간에 살아계신 분들 사상을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죠. 대부분 다 돌아가신 분들이었는데, 뭐 우리 하버마스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 나왔던 하버마스, 또 에피아, 누스바움, 뭐이 정도, 또 싱어 이 정도가 아마 현존하는 사상가들도 또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스바움은 그중에서 여성 사상가입니다. 누스바움은요, 세계 시민주의를 대표하는 또 오늘날의 사상가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누스바움은 자국 중심의 배타주의를 좀 극복해야 한다. 근데 봐봐, 자국 중심의 배타주의를 극복하면서 보편적인 인간애를 중시하는 세계 시민주의 사상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제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오해는 하면 안 돼. 이제 자국 중심의 배타주의는 분명하게 극복해야 돼. 내 나라만 중요해. 다른 나라는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 배타주의는 극복해야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정한 국가 혹은 특정한 민족의 구성원이야라고 하는 지역적 정체성 자체를 다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국가, 특정한 민족의 구성원이야라고 하는 정체성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건 아니야. 단, 인류애에 의해 수립된 도덕 공동체. 즉, 나는 인간이야. 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세계 시민, 같은 인류에 우리는 다 속해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인류애에 의해서 수립된 그런 도덕 공동체보다 더 1차적으로 충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바라봤다는 거죠. 앞에서 공부한 에피아 같은 경우는 어때?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특정 국가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약간 1대1의 이런 어떤 관계로서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친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할 거예요. 근데 반면에 누스바움은 어디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거야. 그렇죠. 세계 시민으로서의 네, 관점이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속한 지역적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반드시 가져가 주셔야 되겠네요. 누스바움은 우리를 둘러싼 동심원들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얘들아 봐봐. 우리 이렇게 다양한 동심원들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누스바움이 보기에는 이 중에서 그래 인류 전체라고 하는 이 동심원, 이 동심원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인류애에 의해서 수립된 도덕적 공동체에 우리는 1차적으로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면서 이러한 가장 바깥에 있다고 여겨졌던 이 동심원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스범이 보기에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가는 어디까지나 랜덤이야, 랜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은 정의와 선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 능력을 갖추고 모든 사람들이 어때? 세계 시민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모든 세계의 시민들과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누스바움은 우리가 속한 두 개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자, 말 그대로 내가 출생한 지역 공동체,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소속이냐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2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한 국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집단에게 충성하게 하는 것으로서, 근데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는 어디까지나 랜덤이잖아. 이건 이

무의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2차적인 것입니다. 그럼 누스범이 보기에, 우리의 도덕적인 의무의 가장 근원이 되는 1차적인 공동체는 무엇이냐? 인간적 주장과 포부의 공동체라는 거야. 이름이 어려워. 인간적 주장과 포부의 공동체. 발음도 막잘안 되는데, 이 공동체가 더 1차적인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얘들아, 이거 쫄거 없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내가 같은 인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 시민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먼저 더 1차적인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적 주장과 포부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이건 세계 전체의 인간에게 충성하라라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요.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무의 가장 1차적인 근본적인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누스바움은 세계 시민주의를 강조한 세계 시민주의 사상가구나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누스바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수한 애정과 정체성을, 그것이 민족적인 것이든 사회적 성에 기초한 것이든 혹은 종교적인 것이든 간에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특수한 이런 정체성 등을 무엇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야. 내가 어느 나라 소속이에요? 내가 어느 민족 출신이에요? 뭐 이런 정체성을 다 내다버려라. 너는 세계 시민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뭐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나가 딱 나와있지.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대화와 관심의 공동체의 일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야? 그렇죠. 인류 전체죠. 이 세계 시민으로서 인류 전체를 우리의 대화와 관심의 공동체의 일부로 만들어야 하고, 정치적 사고의 근거를 그처럼 맞물려 있는 공통성에 두어야 하며, 우리의 인간성을 규정하는 동심원을 유념하고 존중해야 한다. 우리를 둘러싼 동심원 기억하죠? 그 가장 바깥에 있다고 여겨졌었던 그러한 같은 인간으로서의 그 동심원의 그 바깥에 있는 그 영역을 보다 더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세계 시민주의적인 관점을 학생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 이런 것도 누스바움은 강조해요.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많은 입장을 또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윤사의 정말 찐막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파이널로 왔어. 우리가 이제 평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그렇죠. 전 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세계의 시민주의까지 자연스럽게 살펴봤고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런 평화를 지향하는 또 세계 시민으로서 오늘날 해외 원조 문제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윤사의 마지막도 해외 원조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원조는 우리 생윤에서 굉장히 좀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해외 원조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사에서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평가원에서 해외 원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변별력 있는 문항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출제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아마 해외 원조가 이제 이번 수능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문항으로 출제가 될 확률은 높지 않죠. 오히려 차라리 앞에 나와 있던 평화사상, 그치? 묵자, 갈퉁, 그리고 칸트. 그 밖에도 뭐 생피에르 뭐요 정도. 그리고 얘들아, 공부했었던 세계 시민주의.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친구들이 조금 더, 지요 파트에서는 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늘 얘기하죠.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선생님 이야기할 이야기지만 윤사는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깜빡이 안 키고 훅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7월, 그런 6모, 9모에서 어떤 방향 제시가 됐는지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하지만 가끔씩 깜빡이 없이 그렇게 들어와서 친구들을, 그쵸, 대비가 되지 않은 친구들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해외 원조도 이거 안 나와.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시 알아둬야 될 부분들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외 원조 하면 두 분의 사상가가 떠오를 거야. 그렇죠. 롤스와 싱어야. 맞아. 자, 생윤에서도 그렇고요. 윤사에서도 그렇고요. 롤스와 싱어의 이제 해외 원조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롤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롤스 언제 배웠니? 해봐야지, 이제. 윤사에서 롤스 언제 나왔나? 이상사회 할때 나왔어? 롤스가 생각한 이상사회는 뭐였어? 그렇죠. 질서정연한 사회. 잘했다. 그 정도 워딩 입에서 나와야 돼. 질서정연한 사회는 결국은 정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였어. 그치? 자,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 인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정의 원칙이 수립된 그런 질서정연한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였습니다.

자, 로이스 또 언제 나왔니, 얘들아? 그래, 시민 민주주의 할때 나왔어. 그렇죠? 시민들이 공적 이성을 바탕으로 공공성을 가진 그런 정책 결정을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도 강조했고. 시민 불복종할 때도 나왔어. 잘했어. 자, 로이스는 공적인 정의관을 바탕으로, 그렇죠. 불이한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줬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해외 원조 파트에서 나오는데, 우린 로이스의 이런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을 국제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흔히 불러요. 국제, international. 아, nation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개별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하는 형태의 해외 원조를 이야기했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롤스에게 있어서 이 해외 원조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롤스가 생각하는 해외 원조의 목적이 뭐냐면, 얘들아, 잘 봐봐.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회. 이것을 어떤 사회가 되도록, 오, 잘했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 이게 원조의 목적이야. 자, 지금 원조의 목적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막 배고프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막 영양식을 공급하는 막 이런 이미지랑 지금 살짝 다르지. 근데 얘들아, 잘 봐. 그래서 중요해. 롤스가 생각하는 해외 원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야. 이제 롤스는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을 유형별로 이렇게 좀 구분했는데, 그중에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라는 유형으로 구분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야. 자, 어떤 나라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회일까? 쉽게 생각해보면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 인권, 이런 거 존중해주지 못해요.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정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회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런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야. 그런데 그런 사회 중에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어. 아, 그런 사회를 고통받는 사회라고 하는구나. 다시 해봐. 이 정도 알아야 돼. 고통받는 사회는 어떤 사회야? 그래,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도 않아. 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 구조나 제도가 운영되지 않은 상태야. 하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나라들. 그런 나라를 뭐라고 불렀어?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회라고 불렀지. 그럼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도록? 그래,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해외 원조의 목적이라는 거야. 질서정연한 사회는 그럼 뭔데? 그렇지.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주겠지. 민주적으로 운영되겠지. 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의 구조와 제도가 운영되겠지. 그런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인데, 이런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죠.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롤스가 보기에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시켜주고, 구성원들이 동의한 정의 원칙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 즉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걸알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자. 롤스가 생각하는 원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통받는 사회의 무엇을 개선해 주는 거야? 아유, 옳지, 잘했다. 너무 중요해. 정치 문화의 개선을 그가 원조에서 중시했다는 것알수 있겠죠? 아, 그는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 정치 구조를 개선하는 것, 그것을 원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중시했다.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의 개선을 해외 원조에서 중시했다는 것들 알수 있어요? 자, 롤스는 이야기합니다.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인 질서정연한 사회 만민은 누구를? 그렇죠.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 겪는 사회를 무엇해야 할,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얘들아, 잘 봐봐. 침략적인 무법 국가의 경우는 원조의 대상이 될수 없어. 침략적인 무법 국가요? 이건 또 뭔가요? 침략적인 무법 국가.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롤스는 국제사회 여러 국가들의 유형을 좀 분류했다고. 자, 그 중에서 침략적인 무법 국가의 유형이 있어. 자,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잘 봐봐.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 보장하지 않아. 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가 운영되지도 않아. 민주적인 그런 제도도 없어. 그런데 호시탐탐 다른 나라들을 막 침략하고 공격하는 나라들이야. 그런 나라는 침략적인 무법 국가로 분류될 수 있어. 따라서 이런 침략적인 무법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될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잘 보자.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모든 사회, 이게 다 원조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모든 사회 중에는

여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회도 있지만, 그렇지, 호시탐탐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침략적인 무법 국가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모든 사회 중에서 침략적인 무법 국가의 경우는 원조 대상이 될수 없어. 따라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모든 사회가 원조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롤스는요, 각 사회마다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사회마다 필요한 부의 수준도 다 어때? 다르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원조하면 또 어떤 오해를 갖냐면, 선생님, 그럼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다 도와줘가지고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부의 수준이 이렇게 평준화되는 게 원조의 목표인가요? 뭐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요. 롤스는 아니야. 물질적으로 평준화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각 사회에 따라서 그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필요한 부의 수준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 물질적으로 평준화해라 라고 롤스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롤스는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고통을 겪는 사회, 그 사회가 원조를 받았어? 원조를 받아서, 와, 질서정연한 사회로 편입됐어. 그러고 나면, 원조의 목적이 달성된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원조할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없다. 아, 그러니까 원조는 끝날 수 있는, 그 차단될 수 있는 차단점이 존재한다는 거야. 언제 원조의 차단점이 설정될 수 있는 거야? 그래, 원조 받던 고통을 겪는 사회가 원조를 잘 받아서, 정치 사회 문화, 정치 문화가 잘 개선돼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고 나면 원조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그 원조는 어때? 이제, 중지될 수 있다. 원조의 차단점이 존재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롤스의 사상을 좀 이야기할 때 가장 메인이 정의 원칙이었잖아. 정의 원칙은 아까 선생님 슬쩍 얘기했지만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있었고요. 제2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있었지. 그중에 그 차등의 원칙이 굉장히 독특했는데 기억나니?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그러한 불평등은 허용된다,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친구들이 흔히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어야 한다,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롤스는 그 자신의 시그니처 원칙 중에 하나인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분배 정의에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을 어떤 해외 원조 문제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원조가 우리가 흔히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런 우리 어떤 고정관념만 너무 가지고서 롤스의 입장을 살펴보면요, 충분히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고정관념부터 내려놓고 롤스가 생각하는 원조의 목적은 뭐였어? 고통받는 사회,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회를 옳지 질서정연한 사회로 이끌어주는 것. 그만큼 정치 구조, 이런 정치 문화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들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롤스는 왜 차등의 원칙을 이러한 국제 분배 정의에 적용하지 않았냐면, 얘들아, 이제 국제사회에서 최소수혜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생각해 볼수 있을까? 그 사회 부존 자원이 좀 빈약한 경우, 그런 경우를 최소수혜자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롤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회에 그런 부존 자원이 좀 부족한 그런 국가들도 어때? 아, 민주적인 체제를 바탕으로,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그렇게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해주면서 질서정연한 사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그런 사회가, 그런 사례가 꽤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로이스는 나는 차등의 원칙을 이런 해외 원조, 국제적 분배 정의에나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친구들 이런 부분도 마지막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싱어의 해외 원조에 관한 입장 살펴볼게요. 싱어는 우리가 윤사 시간에 언제 공부했냐면 공리주의 공부할 때 마지막에 현대의 공리주의의 관점, 그래서 현대의 대표적인 공리주의 사상가로 싱어가 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것들 같이 한번 가볍게 다룬 적 있거든요. 자, 싱어는 그러한 자신의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해외 원조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죠. 자, 우리는 흔히 싱어의 입장을요, 세계시민주의적 입장이라고 부릅니다. 즉, 세계시민이라는 거야. 인종이나 국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모든 인간의 무엇을, 그렇죠, 이익을 어떻게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인류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싱어가 생각하는 원조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말 그대로 싱어 공리주의 사상가잖아. 그러니까 공리주의 떠올리면 제일 쉬워요. 싱어는 원조의 목적을 천 인류의 복지 향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고통을 감소하고 쾌락을 증진해야 한다는 어떤 관점? 그래,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원조가 우리의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조를 할 때는 어때? 아, 모든 사람의 이익을 어때?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잖아.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고통받는 존재의

고통을 감소시켜 주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싱어가 보기에 해외 원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칙은 존재하죠. 어떤 원칙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원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쌤, 그러면요, 싱어가 보기에 원조의 대상은 누구예요? 싱어는 말 그대로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에브리바디 다 원조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야. 자,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천인의 복지 향상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절대 빈곤 때문에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다 원조 대상이 되는 거야. 따라서 국적은 고려 대상이 아니야. 예를 들면 굉장히 부자 나라, 굉장히 부유한 국가에 가난한 개인이 있어. 선생님, 그 사람은요, 부유한 국가의 국민이니까 원조 대상이 될수 없죠. 아니야. 부유한 국가에 가난한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면,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사람도 내 원조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랑 가깝냐, 뭐냐, 나랑 가깝냐, 뭐냐, 이거 친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 도와줘? 이거 아니야. 싱어가 보기엔 그냥 더 지금 현재 절박하게 절대 빈곤으로 더 크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먼저 도와줘야 합니다. 친소 구분 없습니다. 그런데 싱어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사람이 항상 원조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얘들아, 너네 알잖아. 항상 이익과 비용, 이익과 희생을 어떻게 해? 저울질해서 뭐가 뭐보다 커야 돼? 이익이 비용이나 희생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원조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비용이나 희생보다 클 경우에만 원조를 해야 한다라고 공리주의 사상가답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장 쫄쫄 굶고 내가 당장 굶주림으로 죽게 생겼는데 그 마지막 한 덩이 남은 빵을 원조 대상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싱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따라서 커다란 희생이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때 돕는 것이 의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일 아트를 할 돈이 있다든지, 그치? 뭐 게임 아이템을 유료 결제할 수 있는 돈이 있다든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막 유료로 이렇게 막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걸 끊고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는 의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커다란 희생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잖아. 그러니까 희생 없이 커다란 희생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반드시 돕는 것이 그렇죠 의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싱어도요 국가와 혹은 개인 사이에 복지 수준이나 혹은 부의 수준을 평등하게 일치시켜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얘들아. 싱어도 이제 해외 원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의무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득의 뭐 일정 부분 뭐 5%, 뭐 이렇게 몇 퍼센트 반드시 해외 원조에 쓸수 있어야 한다. 본인이 커다란 희생 없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당장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지 않고 나의 네일 아트에 돈을 쓴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그는 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어가 모든 국가, 모든 개인의 복지 수준이나 부의 수준을 똑같이 평등하게 이렇게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은요. 방금 직전에 공부했던 누구와 공통점이다. 아이고 잘했네. 롤스와 이런 부분은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죠. 롤스도 이렇게 국가 간 혹은 개인 간의 복지 수준을 평등하게 일치시킬 것을 주장하진 않았기 때문에 롤스도 싱어도 해외 원조의 의무를 이야기한 건 맞지만 이런 부분은 공통점으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싱어가 이제 이런 해외 원조의 의무를 이야기하면서 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 너네 한 번쯤 들어봤죠?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이 새 구두, 새 옷을 입고 직장에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때? 낮은, 여러분이 들어가면 한 무릎이나 뭐 허리 정도밖에 안 오는 낮은, 수위가 되게 낮은 그러한 물에 어린아이가 빠져서 막 허우적거려서 지금 막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걸 봤어. 그럼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의무야? 뛰어들어가서 구해야지. 물론 내가 가서 그 아이를 구하면 내새 구두나 새 양복이, 새 옷이 물에 젖는다라고 하는 희생이 따르죠. 하지만 그건 그렇게 커다란 희생은 아니잖아. 그 아이가 죽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내가 내 구두를 버리는 것, 내 옷이 젖는 거는 커다란 희생이 아니죠. 커다란 희생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반드시 돕는 것이 무엇이다? 의무다라고 하는 부분들 싱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입장 한번 원전자료 볼게요. 롤스입니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점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서 결과적으로 질서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원조의

목표를 규정한다. 자, 목표가 성취된 이후에는, 즉,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편입되고 난 이후에는, 심지어 현재의 질서정연한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빈곤한 상태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 자, 잘 봐봐.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바뀌었어? 그러면 여전히 그 사회가 상대적으로는 빈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원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빈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겼기 때문에 아, 원조는 차단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신 겁니다. 나쁜 일을 막을 때 그에 상당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 그것을 할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 행위한다면 우리의 삶과 세계는 바뀔 것이다.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이냐가 우리의 책무의 결정적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견해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해줄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외 원조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도 후기에 남겨주세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한국지리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2회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셨죠? 전반적으로 1회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주 어려웠던 문항들은 없어서 충분히 풀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회에 이어서 오늘도 20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벤 다이어그램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항들은 사실 요거 볼 필요 없고요. 밑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밑에 것만. 그래서 그림에 현혹되지 말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부터 다 지점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가나다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가는 여기 달만갑과 호미곶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입니다. 자, 0의 기점을 연결한 직선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을 내수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가는 내수입니다. 가는 내수. 다음 나. 나는 여기가 통상기선이 될 것이고요. 여기 0의 선이 지나가고 있죠. 0의 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 기선으로부터 0의 선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니까 나는 영해가 됩니다. 영해. 영해. 다음 다. 0에선 바깥에 위치하고 있네요.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캐리까지 중에 0해를 제외한 수역을 베타적 경제수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는 굳이 적어보자면 우리나라의 베타적 경제수역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 상관하지 말고요. 아래쪽에 요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옆에다가 적어보고 그 내용을 오른쪽과 비교해 볼 겁니다. 자, 볼게요. A. 수직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이다. 내수영의 베타적 경제수역 중에서 수직상공이 우리나라의 영공인 곳은 내수와 영해밖에 없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베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한다. 요거는 다밖에 없죠. 다음,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주권이 미치는 수역은 내수와 영해까지입니다. 내수도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칩니다. 다음, 한일중간수역 내에 위치한다. 한일중간수역 내에 위치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죠. 자, 그럼 확인해보죠. 기역은 가와 나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A는 나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니까 틀렸죠. 다음, B는 다에만 해당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B는 다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맞으니까 이거는 맞죠. 다음 C는 가와 나만의 공통 특징입니다. 그런데 C는 가와 나의 공통 특징이니까 맞네요. 다음 D. D는 나와 다만의 공통 특징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다음 지도의 A, B는 가나 지역에 속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A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B가 있네요. 낙동강의 한 지점인데요. 낙동강이 요렇게 흘러서 남해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다면 A는 상류 구간이구나. B는 하류 구간이구나. 또는 하구구나.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가의 남쪽에 이르러 강물이 굽이쳐 돌아 흐르는데, 산줄기는 물을 피하지 않고 물은 산을 감싸 안으니 그 영상이 마치 태극 같다. 강가에는 깎아지른 듯한 바위벼랑이 마주보고 서 있어 물길이 좁고 험하다. 자, 산을 굽이쳐 흐른대요. 바꿔 얘기하면 요하천 주변에 산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음, 강가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대요. 그리고 물길이 좁고 험하다. 하폭이 좁고 주변에는 산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류의 특징이죠. 따라서 가는 A가 됩니다. 다음 나는 물들이 서로 부딪혀 강물이 거꾸로 흐른 듯하며 물의 색깔이 탁해지고 소리가 웅장하다. 이곳의 땅은 낮고 습하며 가문어도 마르지 않고 비가 오면 쉽게 넘치니 갈 때만이 무성하다. 땅이 낮고 습하대요. 그리고 비가 오면 쉽게 넘친다. 그 얘기는 하천 주변이 평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하류 구간 바로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자, 왼쪽에도 적어 보겠습니다. A가 가가 되고요. 그리고 B가 나가 됩니다. 자, 먼저 기억. 가는 나보다 조차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조차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은 상대적으로 바다와 가까운 하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조차 영향을 크게 받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하천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대요. 자, 하천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면서 작아집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큰 곳은 상류 구간이에요. 따라서 니은은 틀렸겠죠. 다음, B는 A보다 하천의 평균 유량이 많다. 하천의 평균 유량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면서 점차 지류들이 모여들면서 점차 많아지게 되죠. 따라서 B가 A보다 유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디귿은 맞겠네요. 다음, A는 가, B는 나에 속한다.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디귿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농업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나는 각각 과수 그리고 채소의 지역 내 재배 면적 비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도부터 볼까요? 어떤 지역에 나와 있느냐? 여기 강원이죠. 강원 그리고 경북입니다. 전남, 제주가 되죠. 자, 사실 여기에 경지 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지역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경지 면적만을 가지고도 네 지역을 모두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데는 C입니다. C. 그리고 네 지역 중에 경지 면적 제일 넓은 데 어디예요? 농가수 1등은 경북, 그리고 경지 면적 1등은 전남입니다. 따라서 경지 면적 가장 넓은 C가 전남이 되겠죠. 전남이 C. 다음, 반면에 경지 면적이 제일 좁은 곳은 B입니다. 경지 면적 제일 좁은 데 어디죠? 네, 면적이 가장 좁은 제주가 경지 면적도 가장 좁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B. 자, 왼쪽에도 적어 볼게요. 전남이 C. 그리고 제주가 B가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강원과 경북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지 면적 넓은 데 어디예요? 자, 농가수는 경북 1등, 전남 2등. 경지 면적은 전남 1등, 경북 2등이니까 당연히 전남 다음으로 경지 면적이 넓은 A가 경북이 됩니다. A가 경북. 그리고 여기도 경북 A. 그리고 강원이 D가 되죠. D가 강원. 자, 그러면 가와 나를 찾아볼까요? 자, 제주와 강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쪽으로 어떤 농작물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날까요? 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다 높게 나타나고 있죠. 과수와 채소의 재배 면적 비율이 둘다 모두 높은 곳. 반면 강원은 특히나 채소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이니까 나가 채소가 됩니다. 남아있는 가가 과수가 되고 경북과 제주는 과수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러면은 A, B, C, D, 가, 나 모두 찾았습니다. 보죠. 1번. 경북은 제주보다 지역 내 겸업농가 비율이 높대요. 자, 지역 내 겸업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근교농촌의 비율이 높은 경기, 그리고 관광산업이 발달한 강원과 제주입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경북보다 겸업농가 비율이 높을 거예요.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경북은 전남보다 벼 재배 면적이 넓대요. 자, 기본적으로 전남이 경북보다 경지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전남은 경북보다 평지의 비율이 높아서 벼 재배 비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벼 재배 면적도 전남이 경북보다 넓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 다음, 3번. 제주는 전남보다 경지 면적 중논 면적 비율이 높대요. 어휴, 그럴 리가요. 제주는 주상전리 발달이 탁월한 현무암이 기반함이라 논면적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면 딱 맞겠죠.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네요. 다음. 제주는 강원보다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많다. 아니죠. 고랭지 배추 생산량은 강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옳지 않네요. 다음. 전남은 강원보다 맹류 재배 면적이 넓다. 맹류는 주로 벼의 그루갈이 작물로 재배가 되고 겨울철이 온화한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재배 면적이 넓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남이 강원보다 맹류 재배 면적이 넓습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그래프는 권역별 인구 1위부터 3위 도시의 인구 규모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단, 가부터 다는 각각 강원권, 수도권, 영남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적어볼까요, 우리? 자, 먼저 수도권 볼까요? 수도권. 수도권 인구 1위 도시는 서울입니다. 2위 도시는 인천. 3위 도시는 수원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자, 서울의 인구는 930만 정도, 인천의 인구는 300만. 수원의 인구가 120만 정도 되죠. 다음, 영남권 볼까요? 영남권.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순서로 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부산의 인구는 330만, 대구는 230만, 울산은 110만 정도 됩니다. 자, 칸이 조금 좁은데요. 일단 적어볼게요. 강원입니다. 강원. 강원은 원주 1등, 그리고 춘천 2등, 그리고 강릉이 3등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원주가 36만 정도, 춘천 28만, 강릉이 21만 정도가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비율 차이인데요. 자, 나는 가와 다에 비해서 1위 도시의 인구 비율이 2위 도시의 인구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1위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 값이거든요. 2위 도시가 30 정도 되니까, 30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30 정도. 그러니까 대략 3배쯤 됩니다. 3배. 그러면, 여기 서울, 다시요.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중에서 2위 도시요. 다시요. 1위 도시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3배 정도 되는 데는 지금 수도권밖에 없죠. 따라서 다가 수도권이 됩니다. 수도권. 됐죠? 아, 죄송합니다. 나가 수도권이 되죠? 나가 수도권. 수도권. 다음, 남아있는 가와 다는 영남권 아니면 강원권이 될 건데요. 자, 여기서 볼까요? 이번에 2, 3위 도시의 인구 비율 차이를 살펴볼게요. 2, 3위 도시. 자, 가는 2위와 3위 도시 간의 인구 비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다는 2위 도시의 인구 비율이 3위 도시의 인구 비율의 한두 배쯤 됩니다. 그쵸? 두 배쯤 되죠. 여기는 30

정도, 여기는 70 정도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봅시다. 2위와 3위 도시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영남권은 2위 도시 인구가 3위 도시 인구의 2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강원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2위 도시와 3위 도시 간의 인구 비율 차이가 큰 다가 영남권이 되고요. 그리고 가가 강원권이 됩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1번. 수도권은 광역시의 수가 가장 많다. 아닙니다. 영남권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나의 2위 도시 인천입니다. 인천은 다의 2위 도시, 대구보다 인구가 많네요.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다음, 가나 강원권과 수도권의 1위 도시는 자, 수도권 1위 도시는 인구 100만 초과합니다. 그리고 강원권의 인구 1위 도시는 100만을 초과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가의 2위 도시, 강원권의 2위 도시, 춘천. 다음, 수도권의 3위 도시, 수원. 모두 도청 소재지인가요? 네. 강원도청, 경기도청. 그래서, 니은이 맞죠. 니은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4번.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1차 에너지 공급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A부터 C는 각각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이고요. 석유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도부터 보죠. 지도에는 경기 나와 있고요. 충남, 그리고 전남, 그리고 울산 나와 있습니다. 사실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의 가장 좋은 방법 찾아가시면 좋은데요. 저는 일단 C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C. 왜 C부터 찾느냐? C는 전남과 나에는 있지만 가와 다에는 없어요. 특정 두 지역에서만 있고 나머지 두 지역은 없다. 뭘까요? 원자력이 되겠죠. 일단 C가 원자력, 원자라고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 전남에 있고요. 나머지 또 하나 어디 있죠? 울산에 있죠. 전남과 울산. 따라서 나가 울산이 됩니다. 울산. 자, 근데 울산을 찾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울산은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석유가 100%, 그리고 나머지는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가 울산이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석탄을 찾아볼 건데요. 자, 석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대도시에서는 소비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A를 봅시다. A를 봤더니 울산에서 가장 적게 쓰이고 있습니다. 울산은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그리고 천연가스도 꽤 쓰죠. 원자력 발전소 있고. 반면 석탄은 소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다에서도 소비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세 지역 중에서 우리 전남은 나와 있는 거니까 경기와 울산은 모두 석탄 소비 비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들이거든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라서 따라서 A가 석탄이 됩니다. 그러면 울산과 마찬가지로 석탄 소비 비율이 굉장히 낮은 다가 경기가 되겠죠? 그리고 석탄 소비 비율이 가장 높은 가가 충남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B가 천연가스가 되겠죠. 천연이라고만 적어볼게요. 자, 그럼 선지 보겠습니다. 충남은 울산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다음, 2번. 울산은 경기보다 천연가스의 공급량이 맞나요? 아닙니다. 천연가스 공급량 가장 많은 곳은 경기입니다. 다음 3번. 석탄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나요? 아닙니다. 일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나요? 물론,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석유입니다만, 가스를 이용하는 자동차와 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천연가스가 석탄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5번. 원자력은 석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보죠. 그래프는 네 지역의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 지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해당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래요.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먼저 A, B, C는 서울에 있는 구고요. D는 경기도에 있는 시군입니다. A는요, 노원입니다. 노원구. 노원구, 여기는 주거 기능이 발달한 곳이죠. 주거 기능. 다음 B는요, 중구입니다. 중구. 중구는 도심입니다. 도심이어서 업무 기능이 발달한 곳이죠. 중구. 업무 기능 발달한 도심. 다음 C는 어딘가요? C. 자, 여기가 강동구예요. 강동구, 송파구. 송파구 옆이 강남구고요. 강남구 옆이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서초구. 자, 강남구 옆에 있는 서초구는 강남구랑 특성이 비슷합니다. 부도심이에요. 그래서 업무 기능도 발달했는데 주거 기능도 발달했어요. 상주 인구도 많고 주간 인구 지수도 꽤나 높은 편입니다. 다음 D는 어딘가요? D. 자, 서울 있고요. 서울의 강동구 바로 옆에 하남입니다. 한강 아래에 있어서 하남이에요. 하남. 하남시가 되죠. 자, 그러면 주간 인구 지수와 상주 인구를 비교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은 곳이 두 군데입니다. 100보다 낮은 곳은 상대적으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두 군데 어디 있을까요? 일단 서울 안에서는 노원구가 주간 인구 지수가 굉장히 낮겠죠. 주거 기능이 발달한 곳이니까 사는 사람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낮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반면 중구는 업무 기능 발달했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 100 넘겠네. 서초구도 업무 기능 발달했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 100을 넘어갑니다. 반면 하남은 미사 등지에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가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선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라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되는 두 지역, 나와라는 하남 아니면 노원이에요. 근데 둘 중에서 누가 상주 인구가 많냐? 상주 인구를 다 알고 있다면 사실 더 편하긴 한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풀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시기의 비교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자,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라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줄었죠? 반면 나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남과 노원구 중에 인구가 늘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자, 최근에 서울에서는 교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주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요. 경기도, 특히나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나가 하남이 되고요. 인구가 줄어든 라가 노원이 됩니다. 나가 하남 D가 되고, 라가 노원 A가 됩니다. 그리고 노원은 서울 안에 있는 구지만 경기도에 있는 하남시보다 상주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50만이에요. 자, 남아있는 곳은 중구와 서초구인데요. 자, 가는 주간 인구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상주 인구는 되게 적고요. 다는 주간 인구 지수도 높으면서 상주 인구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업무와 주거 기능이 모두 발달한 서초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가 C, A가 B가 됩니다. 그러면 가나다라가 B, 가나다라가 B, D, C, A입니다. B, D, C.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3번. 좋습니다.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어딜까요? 여기. 여기 바로 위에 대구광역시 있거든요. 대구광역시 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산이죠. 여기 울산입니다. 이렇게 부산, 울산까지 다 나왔을 때 경남, 부산, 울산 중에서 북쪽에 있는 다섯 지역 중에 가운데 있는 지역. 여기는 창녕이라는 곳입니다. 창녕. 창녕에 뭐 있죠? 창녕에 우포늪 있죠. 다음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부산이죠. 부산. 다음, 부산의 인구가 최근에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두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교외화에 의해 최근에 인구가 늘어난 여기는 김해, 여기는 양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양산. 자, 그럼 볼게요. 방금도 얘기했었네. 최근에 교외화로 인해서 부산의 인구가 양산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양산은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겠죠. 왼쪽 그래프는 2000년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거든요. 그런데 가를 보면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다 네 지역 중에 가장 뚜렷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가가 양산이 됩니다. 양산. 여기 적어볼게요. 가가 양산. 다음. 나와 다를 비교해보면, 자, 나와 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인구의 감소 추세가 더 두드러지는 곳은 다예요. 물론 최근에 살짝 늘어나긴 했지만, 1980년부터 살펴보았을 때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물론, 부산의 교외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부산의 인구가 이렇게까지 줄진 않았거든요. 거의 요때랑 요때 비교해보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부산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반면에, 나를 살펴보면 나는 인구가 1990년까지 조금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교외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나가 부산이 되고요. 다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보여주고 있는 다가 창령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양산은 부산보다 중이연령이 높다.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단 부산에서 양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그랬어요. 이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연령대일까요? 주로 청장년층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청장년층들이. 그리고 청장년층들은 주로 결혼할 연령대 또는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들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층도 빠져나가고 아이를 낳아기를 장년층도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높게 나타납니다. 이 노년층 어르신분들은요 상대적으로 이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오랫동안 거주해왔던 분들이 부산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도시이지만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양산과 부산을 비교해주면 상대적으로 부산이 중위연령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정리해보면 양산은 부산보다 중위연령이 낮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다음 2번. 양산은 창녕보다 지역 내 농가 비율이 높다. 아니죠. 창녕이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농가 비율은 창녕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부산은 양산보다 2024년 인구가 많죠? 당연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가와 다는 시, 양산과 창녕은 시, 그리고 나는 군이라고 합니다. 아니죠. 광역시, 시, 군 이렇게 됩니다. 옳지 않은 선지. 다음 가나다 중에 2024년 출생 아수는 양산이 가장 많대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일단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양산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창녕은 낮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거예요. 묻고 있는 것은 출생아의 절대적인 숫자입니다. 인구 자체가 부산이 양산보다 훨씬 많거든요. 아이를 낳을 연령대에 남자와 여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출생아 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의 비율은 부산이 낮을 수도 있지만 청장년층의 인구 수 자체가 부산이 양산보다 많아요.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도 더 많이 낳을 겁니다. 그래서 요 출생아의 절대적인 숫자는 인구, 그 중에서도 청장년층의 절대적인 인구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청장년층의 인구 수가 부산이 양산보다 많을 테니까 출생아 수는 부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가 가장 많은 거 아니에요? 나가 가장 많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좋은 손지가 되죠. 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표는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것이다. 가부터 다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1차부터 3차까지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중에 하나이고요. 자, 키워드들이 있죠. 자간은 지방의 균형 발전입니다. 자율적인 지역개발 전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산업지대 조성입니다. 신산업지대 특히 어디에? 서해안 쪽에. 그래서 가는 서해안 개발이 이루어진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되겠죠. 다음 나볼게요. 나는 국력의 신장, 공업화 추진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대규모 공업단지 구축 및 정비, 그리고 공업 육성을 위한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1차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죠. 1차. 다음. 다 수도권 과밀화 완화.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 억제 및 관리. 그래서 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력이 성장을 하고 제조업도 많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이라는 대도시의 인구가 너무나도 많이 몰려버리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차에는 특히나 수도권 중심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이 진행되면서 서울과 부산의 과밀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가 2차가 되죠. 다가 2차.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가식이 3차 때 다시요. 3차 때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되었다. 자,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된 것은 1차 이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차 이전. 다음, 나 시행 시기에 1차 때 도농 형태의 시가 출범하였다. 아니죠. 도농 복합 시가 출범한 것은 3차 때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다음, 1차는 3차보다 지역 간의 형평성을 중시하였다고 합니다. 자, 1차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합니다. 성장 거점 개발 방식.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는 개발 방식이죠. 짧은 기간에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반면, 3차는 균형 개발 방식을 채택합니다. 균형 개발 방식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면서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는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중시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중시했던 것은 3차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1차는 3차보다 지역 간의 효율성을 중시했고요. 형평성을 중시한 것은 3차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다음, 나의 시행 시기는 다의 시행 시기보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았대요. 자, 이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요, 1차 이후 꾸준히 상승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보단 2차가, 2차보단 3차가, 3차 때보단 4차 때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뒤쪽일수록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차 시행 시기는 2차 시행 시기보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낮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1차, 2차, 3차 시기 순으로 시행되었다.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여기는 대전입니다. 여기는 단양이죠. 다음, 여기 어딘가요, 여기? 여기는 이렇게 되죠.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장을 내오다 세대 맞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아산입니다. 아산. 그럼 각 지역의 특징을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산은 어떤 곳인가요? 최근에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한 곳입니다. 특히나 전자조립과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고요. 단양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입니다. 다음, 대전은 대도시죠. 대도시야. 그래서 대학교도 많아요. 당연히 유학생도 많겠죠. 자, 요 내용 바탕으로 한번 정답을 찾아보면. 자, 먼저, 단은 세 지역 중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 나는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 가는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와 비례하는 편이에요. 인구가 더 많은 대전이 단양보다 외국인 주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다음 3번. 아산은, 다시요. 단양은 아산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대요. 자, 성비.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는 성비가 낮죠.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비가 높죠. 정리해보면 아산은 성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단양보다 높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의 성비는 아산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내용이 되죠. 다음 4번. 아산은 대전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아닙니다. 면적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대전이 인구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대전이 높습니다. 옳지 않은 내용. 다음 5번. 아산은 단양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많대요. 자, 기본적으로 아산은 단양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구 자체도 많으니까 외국인 주민 수도 아마도 많겠죠. 그럼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아산이 단양보다 많습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가나 도시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분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숫자 자체가 가보다 나가 적어요.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 중에 기업 도시가 혁신 도시보다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나가 기업 도시가 되고 가는 혁신 도시가 됩니다.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나시죠? 자, 기업 도시는 태충아, 태충아, 영원하자. 그래서 태안, 충주, 영암의 남, 그리고 원주가 됩니다. 영암의 남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죠. 다음, 혁신도시는 부진한, 울, 김나진, 대전대 원선에. 기억나세요? 부진한, 울, 김나진, 대전대 원선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여기 원주예요, 원주. 그 다음에 진천 음성. 그리고 여기 내포신도시. 내포신도시. 다음에 전주입니다. 전주. 그리고 김천. 김천, 그 다음에 대구, 그리고 전주 했었죠? 그 다음에 나주입니다. 나주. 그리고 진주, 그 다음에 부산, 울산, 서귀포. 부산, 울산, 서귀포.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반드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출제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혁신도시는 민간 기업의 주도로 개발된 도시이다. 아니죠. 이것은 기업 도시에 대한 설명이고요. 혁신 도시는 수도권에 위치하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다음, 기업 도시는 관광 레저형과 지식 기반형으로 구분이 된다. 맞죠. 그래서 내륙에 있는 원주와 충주는 지식 기반형, 해안에 있는 영암의 남, 그리고 태안은 관광 레저형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3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성된 도시는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모두 3차가 아니라 4차 국토종합계획기간에 조성이 되었고요. 다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있는 도시는 모두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다. 어휴, 그럴 리가요. 정답은 3번, 아, 다시요.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자, 다음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는 한반도의 시대별 암석 구성비와 지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는 각각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공간이 조금 좁으니까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가, 나, 다. 일단 다 보죠. 다는 시원생 때 만들어진 암석이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원생 때 만들어진 암석은 변성암,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화성암과 퇴적암이 이미 변성암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다는 변성암이 됩니다. 변성암. 다음, 가와 나인데요. 구분하는 기준은 얘입니다. 고생대에 만들어진 건 가에만 포함이 되어 있어. 나는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 없습니다.

자, 고생대의 대표적인 게 조선우충군의 석회암, 그리고 평안우충군의 무연탄입니다. 그러면 석회암과 무연탄은 다 퇴적암이니까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 포함되어 있는 가가 석회암, 무연탄 포함된 퇴적암이 됩니다. 퇴적암. 남아있는 나가 화성암이 되겠죠. 화성암. 그러면 화성암 중에 요거. 중생대에 만들어진 친구가 화강암이 대표적이고, 신생대에 만들어진 게 현무암이 대표적이 되는 거죠. 다음, A. A는, 한반도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지괘들입니다.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지괘들. 다음, B는 평남분지와 옥천숲곡대, 고생대에 만들어진 친구들이죠. 다음, C는 여기, 경상분지일대입니다. 경상분지는 중생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 퇴적암의 중생대 암석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C보다 A에 주로 분포한다. 아니죠. C에 넓게 분포합니다. 그래서 1번 옳지 않아요. 다음. 나의 중생대 암석. 화성암의 중생대 암석이니까 화강암이고요. 화강암은 주로 마그마의 관입에 의해 형성되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다가 변성암이 주된 기반암인 산지는 대체로 돌산이 아니라 흑산을 이룹니다. 돌산의 기반암은 화강암이죠. 다음 퇴적암은 변성암보다 한반도에서의 분포 면적이 넓다.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시원생대 지괘들이 가장 널리 분포하는데 시원생대 지괘들은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음, B는 주로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닙니다. A가 주로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12번입니다. 지도에 A부터 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A, A, B, C, D. 자, A는, 여기. 해안에 점이 찍혀 있네요. 해안에 점이 찍혀 있으면 사빈입니다. 다음, B는 요거 암석해안 표시죠? 그리고 암석해안에는 해시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B는 해시계. 그래서 요기호가 암석해안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해시계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C는 D에 의해서 만의 입구가 가로막혀 형성된 호수입니다. 그러면 C는 석호. 그리고 석호의 입구를 가로막은 D는 사주가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지형도는 되게 쉬운 지형도입니다. 보죠. 기억. 사비는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자,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갯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비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옳지 않고요. 다음, B. 해시계는 파랑의 침식작용을 활발하게 받는다. 맞죠? 해시계는 파랑의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형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다음, 석호는 후빙기의 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맞죠? 후빙기의 수면 상승 이후에, 수면 상승. 골짜기로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골짜기가 후빙기의 수면 상승에 의해 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만의 입구를 사주가 막아버려서 석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빙기의 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죠. 디귿 맞습니다. 다음, 리을. 사주는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고재에 잘 발달한다. 아니죠.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고재에 잘 발달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해시계가 있고요. 사주와 석호, 사비는 모두 파랑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에 잘 발달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3번으로 갈게요. 13번.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단은 각각 경기, 울산, 충남 중에 하나이고요. AB는 자동차 전자조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경기, 울산, 충남에 발달한 제조업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경기에 발달한 제조업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예, 전자조립이 대표적입니다. 전자라고만 적어볼게요. 그리고 자동차 공업도 엄청 발달했고요. 그리고 섬유 공업도 발달했습니다. 경기 이세 가지에서 1등을 달리고 있죠. 울산은 발달한 공업이 되게 많죠. 얘는 석유화학 공업, 정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조선. 넓게 보면은 제철 공업도 꽤나 발달한 곳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차 금속 제조업. 자, 충남도 마찬가지죠. 충남 석유,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발달했죠. 그리고 제철 공업 발달했고요. 그리고 전자 조립 공업까지 발달한 곳이 충남입니다. 자, 그럼 보죠. 요게 정유와 석유화학이에요. 정유와 석유화학. 자, 가, 정유, 석유화학, 다, 정유, 석유화학 있습니다. 울산 석유화, 그러니까 석유화학과 정유, 충남도 석유화학과 정유, 경기는 없네. 그러면은 정유와 석유화학이 없는 나가 경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경기가 나. 다음. 경기도에서 가장 출하액 비율이 높은 B는 그럼 뭘까요? 경기는 전자조립 출하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B는 전자가 되고, 전자. A가 남아있는 자동차가 되겠죠. 그러면, 가와 나는 전자조립 출하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다는 전자가 없네? 경기와 충남은 전자가 있지만 울산은 전자가 없네. 그래서 전자가 없는 다가 울산, 그리고 가가 충남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도 적어보면 울산이 다, 충남이 가가 되겠죠. 지워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선제 보겠습니다. 충남은 경기보다 자동차의 출하액이 많다. 아닙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울산이 좀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그래서 경울충인 경우도 있고 울경충인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충남이 경기와 울산보단 자동차 출하액이 적어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죠. 다음. 울산은 경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아닙니다. 경기는 전자조립 출하액이 워낙에 많아서 모든 시도 중에서 전자조립 출하액이 가장 많고, 그리고 모든 제조업 출하액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울산은 경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습니다. 다음, 충남은 울산과 행정구역 경계 일부가 맞닿아 있다. 아니죠. 충남과 경기가 행정구역 경계가 일부 맞닿아 있죠. 다음, 가나 다중에 전자조립 출하액은 경기가 가장 많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전자는 자동차보다 최종 제품의 평균 무게가 무겁다. 아유, 그럴 리가요. 자동차가 훨씬 더 무겁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그리고 가부터 다와 A부터 C는 각각 부산, 서울, 인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가나다와 ABC를 모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료에서 가나다 찾고 ABC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왼쪽부터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자료는 인구 순이동 자료입니다. 그리고 세 지역의 인구 순이동을 살펴봤더니 일단 다는 1990년도 인구 순이동이 제일 많았고 2024년도 인구의 순이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눠서 0보다 많으면 순 유입, 0보다 작으면 순 유출이 일어나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는 순 유입 인구가 가, 나, 다 중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곳이에요. 그러면 부산, 서울, 인천 중에서 순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요 기간 동안에. 일단, 부산과 서울 같은 대도시는 최근에 교외화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의

주변 지역이 바로 인천이에요.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순유입이 두 시기 모두 가장 많았던 다가 인천이 됩니다. 자, 자리가 조금 좁아서요.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가, 나, 다 중에 다가 인천. 다음, 남아있는 가와 나는 1990년과 2024년 모두 순유출이 일어났던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나보다는 가가 순유출 규모가 더 큽니다. 바꿔 얘기하면 빠져나간 사람 숫자가 서울이 부산보다, 아, 다시요. 가가 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울과 부산 중에서 더 많은 사람이 빠져나간 곳은 어디일까요? 예, 인구 규모 자체가 서울이 훨씬 더 크니까. 빠져나갈 사람들도 더 많았겠죠. 그래서 순유출 규모는 서울이 부산보다 더 큽니다. 가와 나 중에 인구 순유출 규모가 더큰 가가 서울. 그리고 나가 부산이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다음, 오른쪽에 세 지역 간 인구 이동 볼게요. 당연히 세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은 부산, 서울, 인천 중에서 어떤 두 지역 간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인구 규모도 큰데다가 바짝 붙어 있는 서울, 인천 사이의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자, 확인을 해봤더니, 자, 1990년에 A와 C 사이의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했어요. 그쵸? 다음, 2024년에도 A와 C 사이의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했네요. 그러면 A와 C가 서울 아니면 인천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얘기했죠? 인구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을 했다. 그렇다면, 자, A와 C 간의 인구 이동에서, 다시 해볼게요. 자, C에서 A로 간 사람이 A에서 C로 간 사람보다 많아요. 2024년에도 C에서 A로 간 사람이 A에서 C로 간 사람보다 많아. 자, 정리해보면, 결국 인구는 C에서 A로 많이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얘기했었네. 서울에서 인천으로 주로 인구가 이동을 했으니, 그렇다면 C가 서울이 되고요. 그러면 A가 인천이 되고, 남아있는 B가 부산이 되겠죠. 서울, 인천으로 A, C 찾고, 남아있는 B, 부산 연결시켜주면 되었던 자료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1990년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4만 명이 넘는데요. 자, 그러면 1990년에 부산에서 서울로 3만 4천 명 정도가 갑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5,339명 정도가 갑니다. 어쨌든 요두개 합쳐도 4만이 넘는데 수도권에는 경기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4만 명이 넘겠죠. 맞습니다. 다음. 1990년과 2024년 모두 다에서 나로 이동한 인구,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인구는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보다 많대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인구는 2,125명. 그리고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는 2,991명입니다.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사람이 더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적어볼게요.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사람이 더 많아. 다음, 1999년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사람이 5,339명,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사람이 3,400명입니다. 1990년에도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사람이 더 많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990년과 2024년 모두 다에서 나로 이동한 사람보다 나에서 다로 이동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틀렸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 디귿. A와 C는 모두 수도권에 속한다. 맞네요. 다음. 가는 서울은 C. 다음. 부산은 B. 다는 A니까. 이것도 맞네. 기역, 디귿, 미을이 맞아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는 문제였어요. 다음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의 문항이죠.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지도부터. 먼저, 여기 어딜까요, 여기? 여기는 인천이죠. 인천. 인천. 다음, 여긴 어딜까요, 여기? 여기보다 살짝 위에가 춘천이고요. 춘천 아래 있는 이 친구는 홍천입니다. 다음, 여기는 당연히 대구죠, 대구. 대구. 그리고 여기 점 하나 있죠? 여기는 거제입니다. 거제.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 볼게요. 가시기의 평균 기온 차이와 연강 수량 차이가 나와 있네요. 연강 수량 차이. 자, 그럼 일단 연강 수량 제일 많은데 어디죠? 거제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데는 대구예요. 자,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후값 차이는 해당 지역의 기후값에서 내 지역 기후값의 평균을 빼준 것이다 얘기했었죠. 우리 여러 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기후값에서 평균값을 빼준 요 값이 바로 기후값 차이예요. 결국 이 값이 크면 요 값도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강 수량 차이가 가장 큰 C가 연강 수량이 가장 많은 거고, 연강 수량 차이가 가장 작은 A가 연강 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연강 수량 제일 많은데 거제라고 얘기했었죠? C가 거제입니다. C 거제. 여기 적어볼게요. C. 다음 연강 수량 제일 적은 A. A가 대구가 되겠죠? 대구가 A입니다. 그러면 인천과 홍천이 남아 있는데 사실 요두 지역은 연강 수량 가지고 구분해 주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요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제와 대구는 알았고요. 사실 요 지역들의 기온 차이만 가지고도 가를 찾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자, 거제와 D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거의 8도 가까이 됩니다. 8도 가까이.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철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잖아요. 자, 여름철에는 이렇게까지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기온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가시기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1월이란 얘기입니다. 1월. 자, 그리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거제와 대구를 비교해 보았을 때 1월 평균 기온은 거제가 높겠죠. 하지만 얘가 만약 8월이라면, 8월이라면, 8월 기온은, 예, 대구가. 제주도 일대 제외하고는 최난월 평균 기온, 8월 달의 기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극서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대프리카, 대지트란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제 기온이 대구보다 높다. 그 얘기는 얘가 8월이 아니라 1월이다라는 얘기로 찾아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결국 1월 달의 평균 기온이 B가 D보다 높대요. 1월 달에, 겨울에, 홍천과 인천 중에 어디가 더 1월에 따뜻하죠? 내륙인 홍천보다 서해안인 인천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인천이 홍천보다 기온이 높아요. 그러니까, B가 인천이 되고, D가 홍천이 됩니다. B, D가 되는 거죠. 됐죠?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죠. 거제는 인천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거제와 인천은 둘다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제는 인천보다 저위도에 위치하니까 연교차가 작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2번. 거제는 홍천보다 여름강수 집중률이 높대요. 자, 여름강수 집중률은 한강 유역에 높게 나타나고요. 홍천은 대표적으로 여름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거제는 홍천보다 여름강수 집중률이 낮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C와 D의 위도 차이는 A와 D의 위도 차이보다 크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A와 B는 모두 해안에 위치한다? 아니죠. B는 해안에 위치하지만 A는 내륙에 위치합니다. 다음, A부터 D 중에 가시기 1월 달의 강수량은 대구가 가장 많다? 아니죠. 거제가 제일 많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6번으로 갑시다. 16번. 표는 주요 도시가

하루 평균 여객 통행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단 가나다는 대전, 부산, 인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자료에는 서울과 대구, 광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전, 부산, 인천 중에서 서울과 가장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인구 규모도 크고 서울과 가까운 인천입니다. 그럼 서울과 가장 활발히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하루 평균 여객 통행량이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서울과 여객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나입니다. 그래서 나가 인천이 되는 거죠. 인천. 다음 남아있는 곳은 대전 아니면 부산인데, 어떻게 찾지? 여기 대구가 나와 있어요. 대구. 그렇다면 대구와 더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곳은 대전일까요? 부산일까요? 당연히 부산이겠죠. 그러면은 나는 인천이니까 가와 다 중에서 더 활발히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는 여객 통행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 가가 다보다 여객 통행량이 더 많아요. 그 얘기는 가가 다보다 대구와 더 활발히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가 부산이 되고 다가 대전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가와 다 간, 부산과 대전 간에는 해운이 여객 통행량에 포함된대요. 아닙니다. 대전은 내륙에 있어서 배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죠. 다음, 부산과 대전은 모두 경부고속철도에 정차역이 있대요. 맞습니다. 다음, 인천과 대전에는 모두 국제공항이 있다. 자, 되게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이거 옳지 않죠? 자, 일단 국제공항의 위치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에는 국제공항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대도시니까, 물론 인구는 인천이 더 많지만 그래도 대도시라고 하면은 서울, 대구, 부산을 꼽습니다. 다음 또 어디 국제공항 있죠? 당연히 인천에 국제공항 있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관광지면서 외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는 제주에도 국제공항 당연히 있겠죠. 자, 요 다섯 군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다가 세 군데만 기억해두자. 청양고추 맛이 나는 무. 그래서 청주, 양양, 무, 안. 세 군데 기억해두시면 되고요. 자, 나와 다 인천과 대전에 국제공항 있다. 인천에 있지만 대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가나다 중에 울산과의 여객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가이다. 그러겠죠. 부산과 울산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7번. 자, 그래프에 가부터 다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가나다는 대설, 태풍, 호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사실 왼쪽 거 크게 볼 필요 없고요. 오른쪽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나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가, 나, 일단 대설, 태풍, 호우 중에서 피해액 자체가 가장 적은 자연재해 뭐였죠? 눈이 많이 내립니다. 와, 이쁘다. 눈싸움 막혀요. 눈사람만 만듭니다. 어, 눈 많이 옵니다. 자동차가 미끄러져요. 사고 납니다. 사람이 빙판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 또뭐 있을까요? 비닐하우스 무너져 내리고, 축사 무너져 내리고,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물론 많은 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태풍이나 호우에 비해서는 눈으로 인한 피해는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나다 중에 나는 상대적으로 피해 비율이 낮게 나타나죠. 그 얘기는 피해액 자체가 적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가 대설이 돼요. 그리고 가는 상대적으로 충북에서 피해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다는 경남에서 피해액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태풍은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에서 피해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까 남부지방에 해당하는 경남에서 피해액 비율 높게 나타나는 다가 태풍이 됩니다. 다음. 호우는 전반적으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중부지방 쪽에서 피해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까 충북에서 피해액 비율 높게 나타나는 가는 호우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볼게요. 경북의 최근 10년 동안 총 피해액은 대설이 호우보다 많았다. 아니죠. 대설 전반적으로 피해액이 굉장히 적은 자연재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데요. 다음, 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전통 가옥 시설에는 울릉도에 우대기가 있다. 아니죠. 우대기는 대설에 대비하기 위한 가옥 시설입니다. 그렇지 않네요. 다음, 단은 태풍은 시베리아 기단이 강하게 영향을 미칠 때 주로 발생한다. 아니죠. 시베리아 기단이 강하게 영향을 미칠 때는 겨울인데 태풍은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다음, 태풍은 대설보다 우리나라의 연강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태풍은 풍수해를 유발합니다. 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마지막 5번. 호우는 지워버렸네요. 호우는 여름철, 그리고 대설은 겨울철에 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2개가 뒤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다음은 한국지리형성평가의 일부라고 합니다. A부터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먼저, 여기 어딘가 여기. 자, 대구 있고요. 대구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의성 위에. 대구, 의성. 위에 안동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안동. 다음 여기는 어디인가요? 두 군데. 자, 꼬랑지 튀어나온 데가 포항입니다. 그래서 포, 경, 울, 부 이렇게 되죠. 포, 경, 울, 부, 포항, 경주, 울산,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포항, 경주, 울산, 부산이 되죠. 다음 여기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창원입니다. 창원, 치읓, 창원. 그래서 창원. 이렇게 됩니다. 창원. 자, 그러면 조건을 볼게요. 조건. A와 D에는 모두 도청이 위치한대요. 자, 그럼 볼게요. A와 D에는 도청이 있는데, 도청이 있는 데가 안동에 경북도청이 있고,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A와 D는 안동 아니면 창원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쵸? 다음 B와 C에는 모두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한대요. B와 C에는 원자력 발전소. 자, 그러면 일단 B와 C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어디였죠? 원자력 발전소는 경주와 울산에 있네. 경주 울산. 그러니까 B와 C는 경주 아니면 울산이에요. 됐죠? 경주 아니면 울산. 다음 C와 D에는 모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 일단 C와 D는 전통마을은 안동의 하회마을, 경주의 양동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C와 D는 안동 아니면 경주란 얘기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A와 D가 안동 창원인데 C와 D가 안동 경주예요. 중첩되는 게 D가 안동이 되죠. 따라서 D가 안동입니다. 안동. 그러면 여기서 A, D가 안동 창원인데 D가 안동이니? 남아있는 A는 창원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C와 D 중에 D가 안동이니 남아있는 C는 경주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창원. 그리고 C는 경주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B와 C가 경주 울산인데 C가 경주니까 남아있는 B가 울산이 되는 거죠. 는 울산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A는 창원은 도 이름의 유래가 된 지역이다.
아닙니다. 경상도는 경주와

상지 악을 짤단 거니까 여기에서는 경주만 해당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다음. B는 C보다, 울산은 경주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대요. 자, 울산 하면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업도시입니다. 따라서 경주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안동은 창원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자, 보면은 안동은 창원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창원이 더 많아요. 바꿔 얘기하면 안동은 넓은 지역에 적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 인구 밀도가 낮겠죠. 다음, 안동은 울산보다 지역 내 제조업 취업자 비율이 당연히 낮겠죠. 울산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업도시니까 옳지 않습니다. 다음, B와 C. 울산과 경주는 모두 경상북도에 속한다. 아니죠. 자, 경상북도에는 경주와 안동이 속하고요. 창원은 경남, 울산은 광역시니까 별도 행정구역이에요. 물론 영남권에 함께 묶이긴 하지만 영남권은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을 합쳐서 이루는 말이니까.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 A부터 E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역시 지도부터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우리 알려줬었죠? 태안에서 서 당다니던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세대 맞았다. 태안에서 서 당다니던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세대 맞았다. 그러면 A가 태안, B는 당진. 다음 C는 여기 이렇게 바다 쪽입 벌리고 있는 친구예요. 입 벌리고 있는 친구. 그래서 보령 머드 축제, 머드 축제 열리는 보령입니다. 그래서 보령 머드 축제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 아, 보령 머드 축제 때문에 청소부 아저씨가 힘들겠네. 보령, 청양, 서천, 부여 이렇게 되죠. 그래서 C가 부여, 부여. 죄송합니다. 부여라뇨. 보령, 보령. 다음, 자, 여기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술 되게 좋아하셨대요. 술과 고기를 좋아하셨대. 그래서 세종대왕은 항상 청주를 같이 마셨어. 고기와 함께 청주를 마셨어. 세종대왕 옆에는 공주가 있었어. 그래서 D가 청주입니다. 다음, 경상북도의 북쪽에 다섯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왼쪽 두 지역은 진천 음성, 혁신도시 조성된 곳, 오른쪽 두 군데는 제천 단양입니다. 석회암 많이 매장되어 있고, 시멘트 공업 발달한 곳, 다섯 개 중에 가운데, 옛날에 중원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중원 고구려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라는 곳이죠. 이는 충주. 충주. 자, 보겠습니다. 1번, A, 태안입니다. 국제공항을 활용한 항공 물류 거점 도시 육성, 태안에 국제공항 있나요? 아닙니다. 자, 제시되어 있는 지역 중에 국제공항 있는 곳은 어디였죠? 청주입니다. 청양 무중의 청이 청주였죠. 청주 관련된 내용이고 틀렸습니다. 다음 B 당진입니다. 대규모 제철소 입지에 따른 지역 경제 변화. 제철 공업 발달한 곳은 포광당, 포항, 광양, 당진 그 당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2번. 다음, 3번. C.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사구의 생태적인 가치, 보령이 아니라 태안에 있습니다. 태안에 무슨 사구 있죠? 신두리 해안사구. 얘는 태안 관련된 설명이에요. 신두리 해안사구. 다음, D. D는 청주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 경제 변화. 일단 여기는 혁신도시가 없어요. 혁신도시는 일단 대표적으로 진천 음성. 충북 혁신도시, 내포 신도시에도 혁신도시 있고요. 대전에도 혁신도시가 있죠. 하지만 D, 청주엔 없습니다. 다음, E, 충주, 도청 소재지로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자, 충북도청이 청주에 있고요. 충남도청은 내포 신도시에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굳이 따지자면 청주와 관련된 설명.

그래서 옳지 않으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A부터 C 지역의 기후 특성을 그래프로 옳게 나타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지도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어딘가요? 여기가 중강진입니다. 중강진에서 또 와서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곳. 북한에서 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딘가요? 청진초. 청진. 자, 청진하면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소우지입니다. 소우지. 요 관북지방 일대가 한반도 전체에서 연강수량이 제일 적은 지역인데, 사실 연강수량 제일 적은 데는 요쯤 위치하고 있는 해산이란 곳입니다. 시험 문제는 청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청진은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최안월 평균 기온이 높고 연교차는 작습니다. 워낙에 그렇죠. 다음 C 볼게요. C. C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렇게 꺾인데 아래쪽에는 원산, 위쪽에는 함흥이 있습니다. 얘는 아래쪽이니까 여기는 원산이에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원산. 자, 원산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다우지입니다. 북한의 최다우지는 요 아래쪽에 있는 장전이란 곳인데 원산도 연강수량 꽤 많습니다. 그래서 원산은 다우지. 다우지. 반면 원산은 북한에서 저위도에 위치하면서 동해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연교차는 작은 지역이죠. 저위도의 동해안이니까. 물론 청진도 연교차가 작고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지만 얘는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들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 높고 연교차가 작다는 거고요. 원산은 북한에서 기후 관련해서 나오는 지역 중에서도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고 연교차가 작은 지역이란 얘기예요. 똑같이 최한월 평균 기온 높고 연교차 작다라고 표현해놨지만 얘는 동위도와 비교했을 때 얘는 북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B는 어딘가요? B. B는 남포입니다. 남포. 자, 남포의 특징은 뭐죠? 남포의 특징은 역시 소우지입니다. 소우지.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전체 그리고 한반도 전체 최소우지가 요 일대예요. 그래서 여기도 소우지이지만 여기가 연강수량이 더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진도 소우지지만 대동강 하류 지역도 소우지. 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강수량이 많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대략적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여기 연강수량 나와 있죠? 연강수량. 자, 여기 얘는 다우지예요. 얘는 소우지인데. 얘도 소우지네? 근데 그래도 얘보다는 얘가, 다시요. 얘보다는 얘가 더 많다고 얘기했었죠? 정리해보면, 연강수량은 원산이 제일 많아. 그리고 남포가 두 번째. 그리고 청진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에서 C, D, A 순이니까 맞네요. 이 정말 가혹한 문제들은 요 막대기 수치까지 찾아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C, B, A 순이기 때문에 요건 맞아. 그쵸? 다음 연교차 볼게요. 연교차. 자, 연교차는 확실한 건 뭐냐? 확실한 건. 자, 이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거는 A, B, C 중에 연교차 제일 작은 데 어디예요? 제일 작은 데 연교차는 요거는 연강수량. 연교차는 자, 청진과 남포를 비교하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 하지만 원산이 제일 작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요 그래프에서 지금 원산이 제일 작지 않고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아도 특정 지역이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작았을 때그 지역만 찾아봐도 충분히 정답을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것은 열연강수량 니은인데요. 답지를 보면은 기역은 있지만 기역 니은은 없습니다. 기역은 확실히 맞고 디귿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확인 한번 해보면 열연강수량은요, 일단 다우지인 원산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청진이 가장 소우지잖아요. 청진이 가장 적습니다.

남포가 두 번째. 그래서 CAB가 아니라 CBA 순이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회 실전 모의고사도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3회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같이 풀어봤던 문제들 꼭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어?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밑줄 친 어휘 네 번째 시간 되겠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15번 문제 끝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6번 문제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여러분 계속 많이 느끼셨겠지만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최신 문제가 많다. 즉, 최신 문제가 많다는 거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You are the narrator of your own life라고 해서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narrator 하면 해설가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해설가이다. The tone and perspective with which you describe each experience generates feeling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조나 혹은 perspective 하면 관점이잖아요. 어떤 어조나 관점이냐면 with which you describe each experience 너가 각각의 경험을 묘사하는 그 어조 각각의 경험을 그 묘사하는 perspective, 관점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generate, 만들어낸다. 어떤 거를 만들어낸대? feelings,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냐면 associated with that nar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해설과 관련된 감정을 만들어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쉽게 말하자면 내가 내 삶의 뭐래? 해설가 같은 건데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어조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생긴대? 그 말하는 내용과 관련된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그래서 바로 뭐 가져오는 거야? For example, 예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부터 누누이 말하지만 얘들아, 첫 번째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빠르게 한번 내려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If you find yourself constantly assum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스스로 계속해서 가정을 하는 거야.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This is hard. 아, 너무 어려워. 여러분 영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해서 계속 풀거나 혹은 I wonder whether I'm going to surv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우, 내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어. 혹은 내가 정말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It looks like this is going to turn out bad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안 좋게 될 것 같아. 즉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 라고 내가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가정을 한다면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내가 어떤 경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관점 그리고 이런 어조로 말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generate 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게 될 거냐면 generate anxious feelings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게 될 거래? 불안한 감정을 만들어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다. 아, 별로 안 어려운데? 해보니까 괜찮은데? 라고 긍정적인 자꾸 말을 해야지 뭔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생긴대? 불안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라고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t's time to restructure the way you thin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시간이래. 어떤 시간이야? 너가 생각하는 방식을 재구조화할, 즉 다시 만들어낼 시간입니다. Underlying this narration 이러한 해설 아래에는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해석은 이러한 가정 아래에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들아, 쌤이 지금 여기 빨간색 쳐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얘 지금 딱 보니까 주어야 아니야? 아니야. 문장 맨 앞에 왔는데 주어가 아니네? 그럼 얘 뭘까? 원래는 보어 자리에 있어야 될 애가 문장의 맨 앞에 끌고 가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문장에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are, the belief 라고 하는 이 둘의 도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법도 우리 같이 짚어보고 있거든.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해설 하에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냐면 어떤 믿음이 있대? That frame your experie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하는 경험을 틀에다가 끼워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대.
그렇지 않아, 얘들아? 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 경험이 어떤 틀에 끼워지는 거야? 부정적인 틀에 지금 끼워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frame이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nd give it mea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경험에 계속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거지. 어떤 의미 부여? 부정적인 의미 부여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think of your belief as having many layers이라고 나오고 있어. 생각을 해보래요. 너의 믿음이 굉장히 많은 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on the surface are your automatic thought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여기 빨간색 쳐져있거든. 얘 뭐야?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잖아. 우리 문법 시간 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문장에 도치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생각의 표면에는 뭐가 있냐면 your automatic though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맨 위에 있대. 자, 자동적 사고가 뭐냐면요. These are like short tap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짧은 테이프 같은 건데 that momentarily flash through your m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너의 머릿속을 싹 스쳐가는 짧은 테이프 같은 거래요. 자, call these automatic thoughts a form of self-tal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자동적인 생각을 뭐라고 불러보자? A form of self-talk, 어떤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 즉 혼잣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적인 생각을 혼잣말의 형태라고 한번 명명해보자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 혼잣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that you use as you navigate through the 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하루를 항해하는데 너가 사용하는 혼잣말이라고 한번 명명해보자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이러한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You produce a wide variety of these automatic thought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러한 다양한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진짜 만들어내는 게 맞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자동적인 사고를 만들어낸대. 자, 일부는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일부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대. 이게 맞는지 한번 밑에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utomatic thoughts, 이런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거 that relieve anxiety, 우리의 불안도를 완화시켜주는 자동적인 사고는 go something like th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간대요. You walk into a room, see a few new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너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몇몇 새로운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And say to yourself, 그리고 스스로 혼잣말로 뭐라고 말하는 거야? Oh no, I don't like this. This is not good. 이렇게 스스로 말한대. 아니야, 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거 뭔가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말한대. 얘들아, 뭔가 방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뭐야, 별로 안 좋아. 나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스스로 말하는 상황이잖아. 자, 그러고 나서 or these people will soon find out that I'm full of anxiety and will reject m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곧 내가 불안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낼 거고 결국에는 나를 거절할 거야 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내용 해석은 다 됐고 얘들아, C번 봤을 때 produce라고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너는 다양한 이런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낸다. 아, 맞겠지 얘들아. 지금 뭐라고 했어? 스스로 계속 생각하잖아. 자동적으로 딱 새로운 사람들을 보자마자 아 이거 안 좋다 라고 자동적인 사고를 만들어낸 건 맞으니까 C번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뒤번에서 봤을 때 이런 자동적인 사고는 불안도를 완화시켜준다라고 알고 있거든. 밑에서 얘들아 지금 불안

불안도가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오히려 불안도가 가중되는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즉, 여기서 지금 쓰여야 될 단어는 relieve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뭐다? fuel이라고 해서 가중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적인 사고는요, 불안도라고 하는 것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오히려. 자, 그랬을 때 automatic thoughts, 이런 자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are bad habits, 나쁜 습관이래요. 어떤 나쁜 습관이냐면 that cloud fresh and positive experienc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새롭고 긍정적인 경험을 얘들아, cloud라고 하면 뭘까? 가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이런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인데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가려주는 나쁜 습관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나쁜 습관이라고 말해줬으면 좋은 경험들은 막아주는 게 맞겠지. 오케이, 그러면 2번까지도 맞는 겁니다. 이랬을 때이 자동적인 사고는요, turn a potentially good experience into one fraught with anx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자동적인 사고는요, 좋은 경험을 뭐로 바꿔버린대? 어떤 불안도로 가득 찬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f you tell yourself that 너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한다면 you're always stressed or full of anxiety before doing something n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때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나 불안도가 너무 높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that new experience 그 새로운 경험은 will be tainted by that anx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불안도에 의해서 오염되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내용 파악에 있어서 너무 어렵지는 않았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자신의 삶을 서술하는 본인이 서술자로서 우리 스스로의 경험에 프레임, 틀을 입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치? 내가 무언가를 말을 하면서 우리의 경험에 프레임, 틀을 입히게 되는데,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아,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잘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동사고는 새로운 경험을 cloud, 우울하게 만들다 혹은 덥게 만들다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을 fuel, 부추기는 나쁜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게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능 지문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30번 지문이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 Bazaar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Bazaar이라고 하면 상점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점가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An apparently flexible price setting mechanism이라고 나오고 있대. 자, 상점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명백하게 flexible price setting mechanism이라고 하면 flexible 하면 뭐야, 얘들아? 유동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런 유동적인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뭔가 딱 정찰제로 딱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유동적으로 가격을 세팅할 수 있는, 즉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유동적으로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요, sits atop more enduring ties of shared cul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유되는 문화의 enduring ties라고 하면 지속되는 유대 위에서 이러한 가격이 책정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이러한 상점과 경제는 결국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공유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얘들아? 상점가에서 내가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공유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격 흥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both the buyer and seller are aware of each other's restri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둘다그 각각 서로의 restriction 하면 제약이거든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을 are aware of 인지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A라고 하는 물건을 살때 나는 만 원밖에 못 내. 즉, 그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둘다그 서로 각각 상황의 제약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in Delhi's Bazaa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델리라고 하면 인도의 한 도시죠. 인도 한 도시의 상점가에서는요, buyers and sellers,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쓰기는 했지만 내용은 결론적으로 같은 겁니다. 즉, 각각 서로 가지고 있는 제약, 즉, 여기서 말하는 뭐야?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지고 있으니까 1번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 Be aware of의 쌤이 아까 전에 밑줄을 그어놨었거든. 인지하다, 알아채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자, 그런데 세 번째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였어? assess, 평가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달리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장과 3번 문장이 서로 내용을 붙잡고 있어. 그 말인즉슨 똑같은 말을 한다는 말인데, 자, 이런 상점가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경제적인 제약,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수 있고 서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each actor, 각각의 사람은, 자, 어떤 사람? belong to a specific economic clas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경제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요, understands, 이해한대. 무엇을 이해하냐면 what the other sees as necessity and a lux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 luxury, 즉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한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살 때, 아, 저 사람은 필수품, 즉, 필요해서 사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은 사치를 부리려고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자, in the case of electric products like video game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electronic devic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전자기계잖아요. 비디오 게임기와 같은 전자기계의 경우에는 They are not a necess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는 얘들아 생활 필수품이라고 볼수 있어? 생활 필수품이라고는 볼수 없죠. 여러분 비디오 게임기 없으면 죽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in the same level, at the same level a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와 같은 선상에 있는 필수품은 아니래요. Other household purchases such as food it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식품과 같이 그런 가정 구매품들과 같은 선상에 있는 필수품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여러분, 식품,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필수품이야?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비디오 게임기가 필수품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비디오 게임기를 필수품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식품이 필수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비디오 게임기라고 하는 것이 not a necessity, 필수품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문장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So, the seller in Delhi's bazaar is carefu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델리 시장, 상점가에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인들. 그 상인들은 careful, 조심스럽대요. Not to directly ask for very low prices for video gam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너무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조심한대. 얘들아, 내가 비디오 게임기가 뭐라 그랬어? 생활 필수품이 아니야. 비디오 게임기가 생활 필수품이 아니면 그럼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다는 말이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그 팔고 있는 상인이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말이 안 되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비디오 게임기에 대해서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 왜? 필수품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정말 높은 가격을 불러. 그럼 사겠어? 100만 원. 이렇게 부르면 사겠니? 생활 필수품도 아닌데?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조심한다라고 해서 high prices라고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왜냐하면 at no point 그 어떠한 수준에서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at no point라고 해서 전치사 구가 지금 because 절맨 앞에 위치하고 있네. 그럼 뭐 일어나야 돼? 도치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will the buyer 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 문제에서 지금 되게 도치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 우리 저번에 문법에서 배운 내용 여기서 다시 한번 소화한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 보세요. 자, 왜냐하면요, 그 어떠한 수준에서도 사는 소비자는 will cede possession of them,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as an absolute necessity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절대적인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뭐예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절대적인 필수품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대. 여기서 말하는 댐은 그러면 비디오 게임스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을 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cess to this type of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종류의 지식의 접근은 establishes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종류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얘들아? 아, 저 사람이 비디오 게임과 같은 필수품이 아닌 거에는 많은 돈을 낼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access 접근은 establishes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a price consens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가격에 있어서 합의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아, 100만 원은 너무 비싸. 근데 내가 뭔가 10만 원을 받을 순 없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의 가격의 합의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 relating to each other's preferences and limita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선호, 그리고 각각의 제한점을 서로서로 관련시키면서 가격에 있어서의 합의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문장 안 끝났어요. Of belonging to a similar cultural and economic univer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사한 문화, 그리고 유사한 경제적인 세계관에 서로 속해 있으면서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럼 이때 얘들아, similar culture이라고 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신다면 맞다고 대답할 거야? 맞다고 대답하겠지. 왜냐면 4번에서 이미 정답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때 그냥 similar cultural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첫 번째 문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었냐면 shared culture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었었거든. 우리 모두 공유된 문화에서 있다고 했었어. 공유된 문화에 있는 사람, 즉 공유된 비슷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 비슷한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서로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서로의 선호도, 그리고 서로의 제한점들을 연관시키면서 가격의 합의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니까, 오케이,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문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자, 델리의 바자르 경제라고 하니까 상업 경제라고 볼수 있겠죠. 삼정가 경제에서는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의 문화적, 경제적인 압박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압박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 공유를 통해서 서로의 처지에 맞는 가격, 뭐, consensus, 일치, 합의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consensus 혹은 constraints, assets 이런 표현들 몰랐으면 지금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핵심된 키워드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Why is the value of place so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장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장소의 가치가 왜 중요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700년대까지는요. Textile production was a hand proce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직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업이었대? 수작업 과정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직물을 생산하는 것이 수작업 과정이었는데 using the fibers available within a particular geographic relig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섬유를 사용하는 건데 특정 지리적인 지역에 있어만 가능한 직물을 사용하는 수작업 과정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particular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으려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fiber, 섬유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즉, A라고 하는 지역에서 cotton, 여기서 말하는 면이 나와야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모라고 하는 울이 나와야 되는 지금 그런 설명을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혹시 이런 장소라고 하는 거에 가치가 중요한가? 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Trade among religion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역 간의 무역이라고 하는 거.
는 increase,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뭐를 높일 수밖에 없었냐면 the availability of these fibers and associated textiles made from the fib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가용성을 높여주었대. 즉,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건데 무엇을? 이러한 섬유들을 그리고 무엇과 관련된 이러한 섬유로 만들어진 직물과 관련된 그 가용성을 높여주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자, 얘들아, 무역이 일어난다는 말인즉슨 어떤 지역에서는 나지 않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나니까 그걸 서로 맞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서 무슨 내용이 생각나? Particular geographic reg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각나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어지는 뭐가 있다는 거야? Fiber, 섬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Particular geographic region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야만 무역이 일어났을 테니까. 자, 그럼 일단 1번은 맞고. 이런 무역이 무엇을 증가시켜 주었다고 볼수 있냐면, these fibers availability라고 나오시니까, 이러한 섬유들의 가용성을 높여 주었다. 자, 즉, A 지역에서 나는 면, 그리고 B 지역에서 나는 양모라고 하는 것을 서로서로 교환하게 되면, 얘들아, 뭐가 높아져? 당연히, 이 섬유에 대한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지. 그치? 우리 지역에서 안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okay, increase라고 하는 2번 표현도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첫 번째 산업혁명, 그리고 그에 따른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manufactured fib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기술의 발전, 어디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냐면요. 제조된 fibers라고 하면 섬유죠. 제조된 섬유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인 발전은 added, 더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무엇을 더해주었냐면요. To the fact that 이런 사실을 더해주었다고 합니다. The fibers and textiles were no longer placed r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섬유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직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지금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고 첫 번째 산업혁명까지 일어났어. 그런 상황에서 이젠 더 이상 어디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거야? 직물이나 섬유 같은 것이 하나의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맞지. 이미 얘들아, 지금 무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 이런 사실을 더해준다라고 해서 3번 표현도 너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fashion companies created and consumers could acqui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질문 하나 해볼게. 이때 and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조금 문장 구조가 특이한 것 같은데, fashion companies, 이러한 패션 회사들은 만듭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주어 동사를 연결시켜 주고, 목적어는 뒤에 하나로 빠졌어. 어떤 목적어? textiles and products 이라고 해서 하나의 목적으로 취하고 있고, 앞에 나오는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회사들은 만들었고 소비자들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textiles 직물들과 그리고 상품들을. 자, 그런데 그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면 made from textiles 이러한 직물로 만들어진 그런 상품들을 얻고 패션 회사들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with little or no connection to where, how, and by whom the products were mad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상품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거의 연결고리 없이 혹은 아예 연결고리 없이 그냥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을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무작위하게 다 이제 배포되게 되어진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this countered 이것은요 반박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을 반박했는지 한번 보자면 얘들아, 이 문장 해석하기 전에 이 문장 앞에 별표 한번 쳐볼까? 이 문장에 왜 별표를 치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얘들아, 누가 봐도 너무 길어요, 문장이.
자, 문장이 너무 길면 쌤이 뭐 하라고 했냐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했는데 주어 동사가 너무나도 싱겁게 앞부분에 둘러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이 나머지 부분들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을 거냐면 disconnect부터 basis까지 묶어줄 겁니다.

두 번째, a lot of부터 products까지 묶어줄 거고요. 그리고 and를 끼고 unassociated disregard부터 creation까지 묶어줄 겁니다. 즉, 여기서 이것은 반박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박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이 문제는 이 문장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어. 자, 그러니까 이 문장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자면 이것은 반박했다. 어떤 것을 반박했냐면 A disconnect between consumers and the products they use on daily bas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상품과 소비자 간의 disconnect 라고 하면 단절이잖아. 단절을 반박했대. 얘들아, 바로 앞에 나온 내용 뭐였어? 우리가 상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모른다고 했잖아. 이 말인즉슨 소비자와 상품 간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이때 countered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지. 반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지금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모르는 것은 무엇을 초래했다? resulted in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내게 되었냐면 그들이 매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상품과 소비자 간의 disconnect, 즉, 단절을 이루어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a loss of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and skills and resources necessarily to create these products. 이런 상품들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나 자원에 대한 평가, 그 이해가 상실되게 만들었으며. 그쵸? 여러분, 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쥐고 있는 그 펜을 만들기 위한 자원이나 기술을 다 평가하고 알고 있어? 모르시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결과를 초래해내게 되었고요. And the associated disreg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무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For the human and natural resources necessarily for the product's cre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천연 자원과 인간의 뭐, 어떤 관련된 무시라고 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문장도 되게 길었고, 지금 여기가 심지어 틀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배가 이 문장, 즉,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반드시 이 문장 앞에 별표 치시고, 아, resulted in 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꼭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therefore, the renewing the value of on pla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장소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은요, reconnect, 다시 연결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다시 연결시켜주냐면요, the company and the consumer, 그 소비자와 그리고 그 기업을 누구와 다시 연결시켜준대요? The people, geography, and culture of particular loc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정 지역의 지리, 특정 지역의 문화와 다시 연결시켜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맞는지 물어보신다면 renewing the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장소에 대한 가치를 다시 만드니까 당연히 다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문장, 이 지문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본다면 산업혁명 이후에 직물 생산의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치? 특정 지역에서만 특정 파이버, 어떤 섬유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소비자와 제품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 Disconnection,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장소의 가치를 새롭게, renew,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지리와 문화에 Reconnect, 다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깔끔하게 우리 한 문장으로 정리까지 해보았고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면 19번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볼까요? Technology has historically distinguished the way Music is produce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구분해 왔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방식을 구분해 왔냐면, Music is produced. 음악이 생산되어지는 방식을 구분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문장은 상당히 짧게 끝났는데, 쌤이 지금 여기 the way라고 하는 부분에 빨간색 표시해놨어. 그 말인 즉슨 문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the way라고 하는 표현 보면 뭐가 떠올라? The way, how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떠올랐으면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how라고 하는 표현을 미리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서 the way라고 하는 명사, music이라고 하는 명사가 얘들아 바로 붙어 있어. 이렇게 바로 붙어 있을 수 있어? 명사와 명사가 접속사도 없는데? 그럴 수 없지. 그러면 뭐가 생략되었다는 거야? 아, 무언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나오는 the way를 보아하니 방법에 관한 관계 부사가 생략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the way라고 하는 게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 The way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만 나오던지 혹은 뒤에 나오는 관계 부사만 나오던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나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구별을 해왔는데 음악이 만들어진 방식, the way만 쓸 수도 있고 혹은 technology has historically distinguished how music is produced 라고 해서 두 가지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a live jazz concert, 라이브 재즈 콘서트에서는요, the bass player can provide an audience with a 10-minute jam se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 거래요? 그 관객에게 한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쵸, 얘들아? 내가 라이브 콘서트를 하면 내가 관객들을 위해서 10분 동안 즉흥 연주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but it is unable to do so if making a rec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냐면요. 만약에 녹음을 하고 있는 경우, 음반을 만들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하는 게 뭐야?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관객을 위해서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하는 게 어떨 때는 불가능해? 녹음을 하는 상황, 음원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1번 괜찮습니다. 왜? But 이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잖아. 앞에 상황은 가능하지만 뒤에 상황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하니까 오케이, 1번 괜찮고요. 그랬을 때 time and space limits on early disc made this liberalized performance style im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런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의 제약, 어디에서? 초기 디스크에 있어서 뭔가 음원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겠죠? 음원을 저장할 수 있는 초기 디스크에 있어서 시간과 그리고 그 공간에 있어서의 제약은 만들었다. 이렇게 자유로운 performance style 이라고 하면 자유로운 연주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었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할 수 있을 만큼 디스크의 용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often 종종 pieces would be separated into a number of disc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하나의 작품은 종종 어디로 나누어져 들어갔냐면요. 굉장히 많은 디스크에 나누어서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의 작품인데 너무 용량이 길어, 용량이 커. 그래가지고 나눠서 저장이 되게 되면 leading to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거야? A lack of continuity. 뭔가 연속성의 부족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지 얘들아. 한 작품인데 여러 개의 디스크에 나누어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연속성의 부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addition to length, 이러한 길이에 더해서 자, 길이는 길인데 musicians, 음악가들은 또한 take into account 하면 무엇 무엇을 생각하다, 고려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길이도 문제였는데 음악가들은 또한 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만 했냐면 how the machinery recorded and absorbed their s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기계가 도대체 우리가 내는 이 소리, 기타 소리를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흡수하는지도 고려를 해야만 했대. 고려할 것도 많다. 그치? 내용 길이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계가 어떻게 내 소리를 흡수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됐대. 특히나 in the early days of recording 이러한 녹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간의 목소리 뭐뿐만 아니라 그
instrumen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악기잖아요.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목소리도

were often distorted, 왜곡되어졌다고 합니다. 녹음을 할때 왜곡이 되어졌대. 자, 그러면 얘들아, 소리가 왜곡되었다는 말은 이걸 해결을 해야겠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냐면, to prevent such distortion, 이러한 왜곡을 예방하기 위해서 it was up to the musici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대. 뭐가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어? To alter the sound to accommodate the recording technolo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녹음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 소리를 바꾸는 것은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 즉, 아, 뭔가 녹음이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음악가가 본인의 소리를 바꿔서 내야 됐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재즈 뮤지션, 그 재즈 음악가들이나 오케스트라들은요, almost molded their work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작품, 즉 그들의 여기서 말하는 건 음악이었겠죠? 그들의 음악을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 버리게 된 거죠. 어떤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됐냐면 recording parameter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녹음의 기준, 녹음의 한도에 맞춰서 본인의 음악을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됐다. 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서 나오는 alter 바꾸었다 라고 하는 거랑 mold 라고 하는 틀에 맞추어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게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3번 표현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오케스트라들이나 아니면 재즈 음악가들이 본인의 음악을 어떤 기록, 즉 녹음의 기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많은 음악가들은요, were resistant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저항했대. 오케이. 아, 저항하는 것까진 괜찮은 것 같아. 왜? 지금 뭔가 부당한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음악가들은 저항했대요. 뭐에 대해서? The limitations and benefits of technolog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녹음 기술의 제한, 그리고 녹음 기술의 혜택에 대해서 저항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이 저항하다가 맞으려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 그렇잖아. and로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and, 그리고 이러한 음악가들은 만들었는데, they record according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음악을 뭐에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얘들아, 그들의 음악을 뭐에 따라서, 그냥 그 규율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restraint, 저항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되지. 그 규율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음악가들은 그 제약들을 그냥 수용한 거지.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본인의 음악들을 바꾸어냈다라고 말을 해야만 하니까 이때 resistant, 저항하다라고 하는 표현 말고 어떤 표현 쓸수 있을까? 수용하다, 수용했다라고 하는 표현 써야 되니까 receptive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은 이런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수용했고, 이에 따라서 그들의 음악을 만들어내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들의 음악을 만들어낸 거죠. 그랬을 때, the recording limitations began to filter into stage performance. 이러한 녹음에 있어서의 제약, 즉, 3분짜리 음악만 만드세요. 라고 하는 이런 녹음에 있어서의 제약은 어디에 스며들기 시작했어? 이제는 stage performance, 무대 공연에까지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musicians were restricted to the 3-minute song in the recording studio. 그 음악가들은 녹음을 하는 스튜디오에서 3분짜리 정도의 음악을 만들도록 제한이 되어졌는데, 그에 따라서 they soon kept their songs to that length on stage 2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가들은 그들의 음악을 그 길이로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맞추는 것을 유지했대요. 어디에서도 on stage 2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대에서도 이제 한 3분 정도 길이로 맞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and로 연결지어지고 있고 그들의 음악을 3분으로 제한했고 그것을 무대에서도 유지했다라고 하는 5번 표현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랬을 때 초기 녹음의 기술은 시간적인 제약과 소리의 왜곡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의 restriction, 제약과 어떤 소리에 있어서의 왜곡 때문에 뮤지션, 음악가들은 기술적인 parameters, 한계나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해 봐야 될거 뭐냐면요. 수용하는 방식에서 영어 표현 뭐라고 나왔어? receptive way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receptive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 더 적어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음악가들을 수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음악 스타일을 변경했다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20번 문제고요. 202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써 있냐면요. The domination of nature is a familiar trope in environmental ethics and environmental political the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익숙한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어떤 환경 윤리 그리고 환경의 정치적인 이론에 있어서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수사학적 표현이래요.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 보면요. It's history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의 역사. 자, 이때 등장하는 그것은 뭐야? 그것의 역사는 자연을 지배하는 거의 역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자연을 지배하는 거의 역사는요, is tied more broadly to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넓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뭐의 등장과 넓게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요, of modern science, psychology and polit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philosophy네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 현대의 과학, 철학, 그리고 politics 하면 정치학이잖아요. 정치학의 등장과 매우 넓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얘들아, 자연에 있어서의 지배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the effort to understand the causal relationshi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노력은 노력인데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자, 그런데 어떤 인과관계냐면, that govern the physical world. 우리의 이런 물리적인 세상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얘들아, 살짝 이 문장을 봤을 때 동사가 어디 있을까? 문장 되게 길잖아, 그지? 그러면 동사를 먼저 찾아봐야 할 텐데,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 얘들아? 쌤이 힌트를 살짝 줬는데, 이 밑부분에 보이는 marked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주어가 엄청 앞에 있고, 동사는 맨 끝부분에 있는 그 문장 형식 되게 자주 봤었거든?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기서의 주어는요, the effort라고 하는 노력입니다, 노력. 자, 이런 인과관계, 이 세상, 물리적인 세상을 지배하는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라고 했고요. 동사는 어딨어? Marked the beginning of modernity in the W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부 세계에서 근대성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하는 사실 간단한 문장입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자,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데 so as to intervene in this relation in ways that could ameliorate the human con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인간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 개입하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얘들아, 문제를 푸는데 이 가운데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쉽게 한번 따져보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환경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대, 사람들이. 그렇잖아, 얘들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더 낮게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그 노력은 무엇을 드러내게 되었냐면요. The beginning of modern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부 세상에서 근대성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우면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했었어, 우리. 그랬을 때,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에, the dominance of nature, 즉,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요, refer to 무엇을 의미했냐면, the effort to understand and control the non-human environment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이렇게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대? 그 인간이 아닌 환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치? 얘들아, 지금 자연을 지배한다는 거를 자연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연을 통제하는 거라고 했어. And it was seen as clearly good thing.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는 거를 원래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is effort 이러한 노력은 지금 5번 문장 앞에 얘들아 별표 쳐져 있거든? 그치? 따라서 한번 별표를 쳐보시자면 왜 별표를 쳤을까? 역시나 너무 문장이 길어. 너무 문장이 긴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 This effort 이러한 노력은 문장이 길면 우리 주어 동사의 관계를 살펴보자고 했어. 이러한 노력은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인 것 같아. 동사 어딨어? 자, 첫 번째 동사는 made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made부터 어디까지 묶을 거냐면 prosperity라고 하는 부분까지 묶어주고 두 번째, promise, 약속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는요, suffering 부분까지 묶어줄 거고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등장하고요. demonstrated 이라고 하는 세 번째 동사 등장하면 맨 끝까지 묶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쌤이랑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노력, 즉 자연을 뭔가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은요 만들어 주었는데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어? 새로운 기술 그리고 높아지는 경제적인 부, 경제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and promise an end to many forms of human suffering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인간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의 형태의 종말을 promise 약속해줬대. 얘들아,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노력, 즉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뭔가 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 인간의 고통을 받는 거를 종말, 종식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demonstrate 어떤 것을 보여주기도 했냐면 the triumph of reas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성의 승리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승리를 했냐면요. over ignorance and superst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신이나 혹은 무지에 대해서 이성의 승리를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뭐라 그랬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clearly good thing, 좋은 것이라고 했었으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B번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A번은 왜 괜찮아? Dominance of nature이라고 하는 게 얘랑 같은 뜻이잖아. 자연을 지배하는 게 통제한다는 거랑 같은 뜻이니까 A번, B번 둘다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it's cause.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cause라고 하는 거는 대가거든요. 자연을 지배하는 대가는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어. 언제? With industrialization in the 19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자연 지배에 대한 대가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대. 얘들아,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더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을 거거든? 그런데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대가가 보이지 않아? 아니지, 얘들아. 산업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자연을 지배한 거에 대가를 이제는 치르게 되어야 되니까 visibl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지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which generated obvious environmental damage. 이러한 대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줬냐면요. 명백한 자연에 있어서의 훼손을 보여주게 되었고, cause among many people a sense of alienation from the land and the more than human communities composing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대요. 뭐로부터 그 땅과 그리고 그 땅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인간 너머의 그 공동체로부터 무엇을 느끼게 됐대?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연을 지배하게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대가가 지금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그랬을 때, one sees, 어떤 사람은 보는데요, a growing unease, 어떤 높아지는 불안감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unease 하면 불안감이거든요. 높아지는 불안감이 어디서 보여지기는 하냐면요. about these cos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these costs는 뭐예요? 이러한 대가, 즉 자연을 지배함으로써 나온 이러한 대가에 대한 불안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냐면요. In novels of the era, such as Mary Shelley's Frankenstein, in poems like Wordsworth's Michae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그리고 그 월즈워스의 마이클이라고 하는 시에서조차 이런 불안감이 보여지게 됐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연을 파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 불안도가 높아진 모습이 이런 소설, 이러한 시에서도 등장하게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불안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너무 잘 보여지고 있고요. 이랬을 때, 하지만 systematic critical analysis of the dominance of nature as a probl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분석, 뭐에 대한 어떤 자연을 지배한 것이 문제점이다에 대한 이런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진과를 발휘하게 되었냐면요. Only with the Environmental Studies Movement in 1970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70년에 환경 연구 운동이 시작되게 되면서 진가를 발휘하게 됐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에 어떤 연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아, 환경 연구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어떤 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 그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이거 정말 큰 문제점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분석이 시작되게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since then, 그때 이래로, 얘들아, 이때 말하는 그때 이래로의 그때는 언제야? 1970년대겠죠. 그래서 이런 1970년대 이래로 the trope, 이러한 수사학적인 표현, 이때 말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은 자연을 지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요, has come to have a broadly negative mea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 1970년대를 이래로 그 자연을 파괴한다,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요, 이제 널리 negative meaning,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With the dominance of nature being viewed as harmful. 자, 이때 negative meaning이라고 한 표현이 맞으려면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돼? 그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여지고 있었냐면요. harmful, 굉장히 유해하고 부당하고요. as well as dangerous to human interest. 인간의 이득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여졌다라고 해서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야? 부정적인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negative mean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류의 조건을 ameliorate, 개선하기 위해서 자연을 통제하려고 했어.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였으나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라는 비용, 여기서는 cost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거든. 그래서 이런 비용이 눈에 보여지게 됨에 따라서 자연 지배, 즉 dominance of nature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점점 negative, 부정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역시 밑줄 친 어휘의 뜻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길이 212.3km.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세 개도에 걸쳐 흐르는 섬진강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강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오랜 세월 함께 흘러온 강. 그 물줄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대미샘은 섬진강의 발원지입니다. 선각산 남쪽 오개치 기슭. 대미샘은 직경 두 뼘 정도의 작은 옹달샘입니다. 이 물은 곧 섬진강이 되며 광양만 바다로 흘러들어가기까지 500리길을 남하하게 됩니다. 발원지를 떠난 물줄기는 원신암 마을을 지나 원반마을로 접어들고 졸졸 흐르던 시냇물은 어느새 강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물가 따라 수십 그루의 느티나무가 성을 이룬 반송리 원반마을. 이 마을에는 본래 암수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암나무 앞에서 도깨비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암나무는 쪼개지고 지금은 수나무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 섬진강변에는 두 개의 정자가 강변의 정취를 더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이죠. 섬진 물줄기에 눈이 열린다는 개안정. 이곳에 앉아 있으면 섬진강 여정의 강줄기가 보입니다. 개안정 편행문에는 섬진강 상류를 이전에는 재룡강이라 불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강은 또 흐릅니다. 아직 최상류인지라 마령면 강정교를 지나는 동안 섬진강 물줄기는 아직 소박합니다. 아직은 500리길 최상류. 그러나 월운교를 지나며 강은 그새 몸집이 불어나 있습니다. 한참을 흘러 섬진강은 전라북도 임실 사선대에 이릅니다. 1985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사선대는 인근 주민들이 사랑하는 휴식처입니다. 사선대에는 마이산과 운수산의 신선들이 이곳에서 어울려 노는 것을 보고 하늘의 네 선녀가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함께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풍경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막힘없이 흐르던 섬진강은 전라북도 임실군 옥정호에서 잠시 물길을 멈춥니다. 옥정호는 섬진강의 다목적댐을 만들면서 생긴 거대한 인공호수입니다. 댐은 임실군으로 흘러가는 강줄기를 막아 정읍으로 보내 호남평야를 적시도록 건설되었습니다. 댐이 생기며 몇몇 마을들은 물속으로 사라졌고 섬진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완만한 구릉을 따라 마을이 앉아있고 포근한 숲이 호수를 감싸하는 곳. 옥종호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볼 정도로 풍광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전라북도 임실의 섬진강은 아기자기합니다.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고향인 진매마을입니다. 강가 바로 옆에 우뚝 서 있는 나무는 시인의 나무. 김용택 시인이 태어나고 자란 집 앞에 서 있는 나무입니다. 50년이 훌쩍 넘은 이 나무는 섬진강이 주는 물과 바람을 맞으며 시인과 함께 큰 나무입니다. 툇마루에 앉으면 섬진강이 보이는 곳에서 시인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섬진강은 시인에게 먹을

0: 거리 놀거리를 주던 친구이자 놀이터였습니다.
1: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집에서 태어나서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문을 열면 강이 보여요. 여름에는 물에서 놀고 겨울에는 얼음 지치게 하고 그렇게 강물로 살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가장 거의 새겨졌다고 봐야죠. 강물이.
0: 시인이 살던 마을을 지나고 강은 구단 마을을 향해 흐릅니다. 봄이 오면 강변에 희고 붉은 매화가 피어나는 구단 마을은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 풍경을 안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의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는 곳은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는 아버지 세대의 고단한 삶을 그렸습니다. 세월도 흐르고 섬진강도 변함없이 흐릅니다. 구단마을에서 내려다 보이는 강줄기는 장군목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쓰다듬어야 이렇게 출렁이는 물결 모양을 바위에 새길 수 있을지. 강물은 바위를 넘거나 돌아가며 세월의 흔적을 남깁니다. 장군목부터는 순창 땅입니다. 깊은 계곡에서 시작된 섬진강은 중류에 이르기까지 느릿느릿 천천히 흐릅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강. 잠시 그 여유로움에 빠져봅니다.

0: 2018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15명. 그중 재학생이 차지한 인원은 7명이었는데 비교과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수능 만점의 쾌거를 이룬 재학생들. 그들의 공부법이 궁금하다.
1: 네, 안녕하세요.
2: 이제 수능 만점이라고 봤습니까?
1: 네, 강현규입니다.
0: 서울대학교 의예과 입학을 앞둔 2018학년도 수능 만점자 강현규 군.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롤모델이었던 그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1: 저만의 치료법을 새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치료법을 더 환자 중심적으로 개선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평생 이제 공부와 연구를 계속해야겠다고 저는 마음속에 각오를 품은 상태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겠죠.
0: 의사라는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현규 군. 그를 꿈에 다가설 수 있게 만들어준 공부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1: 네, 여기가 제가 수능을 공부하면서 사용한 방입니다. 들어가세요.
0: 수능 시험을 치른 지 어느덧 3개월. 하지만 그의 방엔 공부의 흔적이 빼곡히 남아있었는데 이 많은 문제집과 참고서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0: 있습니까?
1: 저는 공부를 좀 일단 계획적으로 좀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학기 중에는 주중으로 주 단위로 공부를 계획을 했고 이제 방학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주 단위로 계획한 거를 1 단위로 바꿔서 했죠. 야자나 뭐 자투리 시간 이런 거 다 합하면 하루에 뭐 4시간 정도 공부 시간이 생겨요. 그거를 3시간 1시간을 일단 쪼개고 그리고 월 화수목금이 있는데 이게 월수금을 이제 국어, 화목을 수학 이런 식으로 짜고 이제 과학은 매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짰어요. 또 이제 3학년 되면 또 공부 시간이 늘거든요. 쉬는 시간도 쌤이 많이 주시고 해서 그거를 이제 또 뭐 수학이나 국어 같은 걸 짜놓는 식으로 이제 주 단위로 공부 계획을 짜서 그걸 지켰고요. 주말에는 국어, 수학, 영어, 화학을 다 풀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0: 시간을 정해놓고 무작정 공부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었다. 계획을 이루기 위해 꼭 거치는 과정이 있었다는데 문제집 한 권을 사고 난 후엔 미리 한 페이지를 풀어보며 문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다. 이후 계획한 공부 시간 내 풀 수 있는 문제 수를 정하고 해당 시간 내 문제 푸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 당연히 문제집마다도 난이도가 다르고요. 뭐 보편적인 평가가 있긴 한데 그게 또 뭐 쉽다고 평가되는 게 저한테는 아쉬울 수도 있고 어렵다고 평가되는 게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결국 제가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이 문제집을 뭐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몇 분이 걸릴지를 먼저 측정해보고 그렇게 계획을 짜면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딱 보고 뭐 20개씩 풀겠다 했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걸 못하면 저는 그게 더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실력이랑 이 문제 수준을 파악하고 그렇게 계획을 짜서 공부를 했어요.
0: 계획한 시간 동안 목표한 양을 다 마치고 나면 잠을 청했는데 그 시간은 12시를 넘지 않았다. 무조건 하루 7시간 수면을 유지하려 했다. 과거 기초 수면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부에 욕심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집중력도 떨어졌고 학교 수업에도 무리가 왔다. 그래서 현규군은 효율적인 공부를 하자 다짐. 계획을 습관화하고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해낼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정해 실천하면서 습관화시키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간 것이다. 거기에 또 하나 습관화시킨 것. 공부방 안, 넓은 책상을 두고도 교실 책걸상을 이용한 것이라는데 이 책상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1: 제가 아마 2017 수능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수능 시험지를 비포로 뽑아가지고 집에서 풀어보는데 일단은 실제 학교 책상은 좀 이것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실제 학교 책상을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제약이 많더라고요.
0: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능을 보듯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었던 현규군. 모든 시간을 수능 시험 날에 맞춰 실전처럼 연습을 하는데 집에서의 익숙함 때문일까 집중이 떨어지고 산만한 자신을 발견했다.
2: 실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실험이냐면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제일 잘 나오는 공부 환경이 어디냐 했을 때 내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환경에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수능 시험이나 이런 거 보는 곳이 어딘가요? 여기 학교 교실이잖아요. 근데 사실 학교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성적을 가장 이제 최적의 컨디션이나 이제 성적이 높게 나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습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뭐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뭐 효과적이겠지만 근데 뭐 굳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내가 학교식의 책걸상을 쓰는 거는 좀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죠.
0: 수능장의 환경에 익숙해져야겠다 생각한 현규군은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면 교실 책걸상을 이용했다. 고사장과 흡사한 상태에서 실전 연습을 하고 작아진 책상 안에서 공간 활용도 익힌 것이다. 이 습관은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게 만들어 수능날 현규군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데. 자, 그렇다면 현규군은 이 책상에서 얼마나

0: 하던 것. 수능 만점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1: 계획대로 꾸준히 한 것, 계획을 익숙하게 만드는 습관, 그 다음에 역시 시험장에서의 문제풀이를 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실전 연습을 한 것 정도, 이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0: 며칠 후 현기군의 후배들이 모였다. 당황이지만 멘토링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
1: 일단 오늘 모여줘서 고맙고, 일단 여기 다섯 명 모였는데, 근데 뭐 얘를 랜덤으로 뽑을 순 없고, 이제 내가 이 설문지 신청서 이런 걸 하나씩 줄 거거든. 자세하게 써주면은 이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좀 멘토링을 해줬으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써주면 좋겠어. 일단 돌려보자. 다시.
0: 수능 만점자는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현기군의 공부법이 궁금하고 기대되는 후배들. 자신이 해오던 공부법에 대해 빠짐없이 적어보는데. 아무리 좋은 공부법이라 하더라도 배우는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터. 현규군이 멘티를 뽑는데 신중을 기한다.
1: 네, 여러 친구들 글 써놓은 걸 다 봤는데요. 뭐 다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보이고 다 수학 점수를 올리고 싶고 실력도 올리고 싶고 이런 마음가짐을 정말 잘 써놓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중에 한 친구가 좀 눈에 띄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전반적으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그런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좀 눈에 띄고 한번 멘토링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고 있어요.
0: 현규군이 선택한 멘티는 과연 누구일까?
1: 그래도 한 명을 뽑아야 되니까 나는 이제 준식이를 뽑기로 했어.
0: 운안고등학교 2학년 박준식 군. 공식 암기와 노트 정리 위주의 공부를 하는 멘티다.
2: 내가 별로 성적도 안 좋고 좀 아는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못 적었는데 일단 그래도 뽑혀서 좋았고 이제 이게 또 얼마 없는 기회니까 열심히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에 했었습니다.
1: 자, 준씨가 오늘 이제 멘토링을 해야 되는데 네. 하기에 앞서서 일단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거든. 네. 한번 좀 보여주겠어.
2: 이게 지금 학원에서 수업한 걸 노트에 정리한 개념 노트고
1: 개념 정리 노트에
2: 네, 그 다음에 이걸 앞에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풀이 같이 적은 것도 있고 네, 모의고사 풀었을 때 틀린 거 오답 노트 한 것도 오케이. 있어요.
1: 그러면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께서 개념을 쭉 설명해 주시고 교과서에 있는 걸 옮겨 적고 그걸 네가 외워서 그렇게 풀었다 이 소리야?
2: 네, 근데 공식만 외워서 하는 거지 그 유도 과정 자체 이해하는 건 아니라
1: 이해는 아니, 힘들었고
2: 네, 뭐 물론 생각도 하긴 하는데 뭐 생각 못 이해를 잘 못하고 문제 그냥 받아 적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생각을 하면서 하긴 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과정만 생각하면서 적는 경우도 있어요.
1: 그러니까 뭐 공식을 그냥 외우면은 3점짜리까지는 그냥 풀 수가 있을 거야 아마. 네. 뭐 실제로 3점짜리는 그냥 공식만 쓰면 풀리기 때문에. 근데 4점 좀 어려운 문제로 오면은 이제 공식을 활용을 해서 언제 그 공식을 쓸지 네가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식이 적어도 왜 나왔고 어떻게 나왔으며 뭐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이런 거는 네가 딱 개념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수학 공식을 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안다는 개념으로 바뀔 수가 있어. 예를 들어볼게. 네가 지금 다니는 학교 이름이 뭐야?
2: 운안고등학교요.
1: 그걸 네가 외웠다고 안 하고 안다고 하지.
2: 네.
1: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라는 거를 그냥 굳이 떠올리지 않고도 이땐 이거다 이땐 이거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제 최상위권까지 도약할 수 있는 거지. 그 완벽히 기후경제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 충분히 성적도 많이 오를 수 있을 거고 수학 실력도 많이 오를 수 있을 거야.
2: 네.
1: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이 경제 이르기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 이 문제를 예시를 통해서 일단은 문제를 쭉 보면은 어떤 문제인지 대강 알 수가 있거든. 보면은 뭐 첫 번째 단계 이거 문제를 쭉 보고 미분기여도 있고 뭐 적분기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대강 무슨 문제야겠다. 뭐 사실 거의 정해져 있긴 한데 그걸 일단 그거라도 해놓는 게 좋거든. 이렇게 문제 속에서 뭐 의도를 파악하는 예가 몇 가지 있어.

0: 수학 문제 풀이 방향을 파악하는 방법. 문제에 포함된 조건을 파악하고 조건에 해당하는 개념을 떠올려 그 안에서 힌트를 찾는다.
1: 네가 개념을 공식화해서 그 외우듯이 외운 걸 이제 아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 속에서 캐치하는 것도 이제 여러 문제를 풀고 또 그거 비슷한 개념을 계속 의식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기억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아까 생각을 했잖아. 네. 이제 그걸 좀 큰 유형으로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문제는 보면 이렇게 미분적분 기호는 없고 그냥 함수식이 나와 있고 역함수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래서 물론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함수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나아가는 거지.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조건 그리고 답, 문제 속으로 하는 거 이걸 다 봐. 다 보고 얘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아예 식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얘들끼리 연결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아까 봤던 이런 거는 뭐 딱히 연결할 건 없어. 연결할 건 없이 뭐 역함수를 가지니까 역함수 조건이랑 연결시켜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제랑 문제 속에 있는 것들끼리 연결시킨 게 있고 문제랑 문제 조건 그리고 교과서 개념 이걸 다 연결시키는 게 있겠지.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식이나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좀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는 거고, 뭐 역시 말로만 하면 추상적이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게 낫겠지. 뭐 완벽하게 풀지 못하더라도 일단 문제끼리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라도 조금씩 다 생각을 해보고 적어봐.
0: 수학 문제를 접할 때면 공식 대입에 급급했던 멘티. 문제를 푸는 것에서 벗어나 문제와 조건 사이 연결고리를 찾고 교과서 개념을 대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1: 문제가 어려워. 확실히 어렵지.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들 21번, 30번. 3학년들도 뭐 대다수가 못 푼다는 21번, 30번이야. 이게 지금부터 풀 수 있으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지. 그래도 내가 풀이하는 걸 보니까 접근은 괜찮아. 이제 이 접근에서 교과서 개념을 끄집어와서 답을 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 식을 변형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 개념이랑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는 그런 것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네가 여기서 x분의 fx랑 여기 fx 있는 거 보고 여기 fx를 끄집어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연결을 접근하고 x를 곱한 거잖아. 이걸 여기 대입한 거지.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생각이야. 이게 가나 조건이 훌륭하게 연결이 됐잖아. 그러면은 두 개의 식이 곱해진 형태란 말이야. 두 개의 식이 곱해진 거는 고등학교에서 두 가지를 배워.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치환적분을 언제 하고 부분적분을 언제 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이걸 이제 어떻게 접근할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뭐 결론부터 말해주자면 여기서는 부분적분을 써야 돼. 부분적분을 이가 이렇게 배웠을 거야. 뭐 인테그랄 f'x gx dx는 fx gx 빼기 인테그랄 fx g'x 이렇게 배웠을 거야. 이 공식을 아무리 외워도 이걸 언제 쓰는지 모르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걸 묻지 않는 문제에서는 이 공식을 쓸 수가 없게 되잖아. 이 공식을 뭐 이럴 때 씁니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이런 응용 문제에서도 이게 f'x 이게 gx, 즉 하나가 적분 가능한 함수 하나가 미분 가능한 함수 라는 걸 캐치해서 어? 얘도에 곱해져 있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곱해져 있으니까 부분적분을 쓰면은 뭐 식이 바뀌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방금 내가 설명한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네가 풀던 문제집을 좀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설이 다 나와 있잖아. 근데 해설을 그냥 이래 쭉 변형하고 있어, 해설을. 이런 교과서 공식들, 교과서 정의들, 뭐 여기서도 교과서 문제들,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이유들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유가 생략되어 있는 것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변형하자 이런 거. 이제 왜 변형하지 이런 거를 이제 네가 이렇게 했듯이 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변형한 이유는 이렇게 쪼개야지 교과서에서 배운 미분계수의 정의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네가 의식을 하면서 그렇게 풀면은 이제 계속 의식적으로 풀면은 어느 순간 습관이 돼. 이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풀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게 되고.

0: 습관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의식적으로 풀고자 노력을 하는 거야. 이 문제 상황이랑 교과서 방식이랑 연결을 시키는 그 통로를 네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문제 너무 어려웠으니까 조금 더 낮은 난이도의 문제로 그냥 슥슥 풀 텐데, 슥슥 풀 때도 왜 그렇게 넘어가는지를 알게 돼야지, 어려운 문제는 이제 많은 개념을, 많은 교과서 개념이랑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걸 이제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1: 풀이를 한 다음에 교과서랑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지 그런 거 보면서 하면은 뭔가 생각 잘될것 같기도 한데, 막상 혼자서
0: 그렇지.
1: 문제 풀고 해설서 안 본다고 가정하면은 이걸 또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와요.
0: 일단 니도 현재로서도 이미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연결시킬 수 있지. 예를 들어 역함수 존재 조건이 나왔을 때 아무도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라고 말안 해줘도 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잖아. 이건 뭐 단순히 외워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 개념끼리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평소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도 역함수 존재를 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거든. 다 외울 순 없어. 다 외워서 해도 한계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개념을 연결시켜봐, 개념끼리. 그 다음에 문제랑 개념을 연결시켜봐. 근데 이제 답지대로 따라가는 거, 하기 전에 일단 최대한 고민을 하고, 왠지 이렇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답지를 봤는데, 이렇구나, 라고 깨달으면은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 만약 그게 틀렸더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개념끼리 연결, 문제와 개념의 연결, 이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2: 사고력을 키우는 수학 풀이 방법. 먼저 문제의 의도와 대략적인 풀이 방향을 파악한다. 이후 풀이법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 때는 문제와 주어진 조건을 보고 상관관계를 분석, 개념 간 연결이 가능한 부분을 찾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문제를 푼다.
3: 이 학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관계를 찾으려고 함으로 인해서 문제 안에서의 힌트를 최대로 얻어내고 그리고 풀이를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 여유가 이제 없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 식변형하고 막 계산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요걸 꼭 생각을 하고 바로는 그게 아마 안될 거예요. 그래서 복습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한 걸음 뒤에서 해서 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멘토링을 마친 준식군. 멘토가 강조한 대로 연결고리를 고려하며 문제풀이를 해보는데, 공부를 할수록 궁금한 것이 더 많아진다.
1: 교과서 내용도 많다 보니까 뭘 여기에 연결해야 될지 아니면 뭘 저기에 연결해야 될지 그런 것도 다 일일이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0: 그래서 이게 평소에 여러 문제를 풀 거잖아. 근데 뭐 모든 문제를 맞추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 힘든 게 사실이지. 뭐 몰라서 못풀 수도 있고 뭐 어디선가 실수가 발생해서 그냥 답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런 걸 이제 네가 했듯이 오답노트를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은 틀린 문제를 열에 적자, 틀린 문제를 적든지 붙이는지 하고, 뭐 이제 풀이를 쭉쓸 거잖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일부분만 잡아서 필요한 부분만, 몰랐던 부분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 처음 할 때는 이제 처음부터 쭉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또 이래 풀이가 여러 개 있을 건데, 뭐 어떤 비약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운 좋게 맞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쓴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한 풀이에서 다음 풀이 넘어갈 때 어떤 개념이 쓰이는지, 어떤 개념이 쓰이는지, 어떤 공식이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왜 어떻게 쓰였는지를 적어보는 거야.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써서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 이런 것까지 항상 생각을 해보면은, 몰라서 틀리는 문제에서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은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풀까 하는 걸 고민하면서 또 그렇게 풀수 있게 되는 거지. 이제 이거 말고, 몰라서 못푼거 말고 실수로 틀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한 실수인 계산 실수 있잖아. 계산 실수는 의식을 하지 않으면 계속 틀려. 이게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틀릴 수 있거든, 계산 실수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뭐 더하기, 내기, 곱셈, 나눗셈 제일 기초적인 사칙 계산이잖아. 그걸 일단은 평소에 자주 한다는 걸 의식을 하고, 간단한 계산이라도 항상 한 다음에 검산을 하고 넘어갔어. 예를 들어 뭐101 빼기 뭐23 이런 간단한 계산이라도 빼기를 한 다음에 거꾸로 더하기 한 번만 더 해보면 검산이 되잖아. 그러한 개인만의 여러 검산 방법 또는 실수를 줄이는 습관 같은 걸 길러두면은 사소한 실수 같은 건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니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1: 그러면 혹시 공부할 때 습관, 그러니까 국어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영어할 때 어떻게 하는지, 탐구할 때는 그런 것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0: 일단은 내가 1학년하고 2학년 초까지는 모든 과목을 거의 개념 정도를 많이 채우려고 했어. 뭐 개념이라면 이제 과목마다 조금씩 다른데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 독서, 뭐 문법 이런 개념들, 개념어들, 그 다음에 문학 작품들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수학 같은 거는 계속 강조했듯이 개념 공부를 그렇게 연결 지으면서 했고, 영어는 단어나 문법, 구문들 독해하는 것 쭉 연습하고, 이제 탐구도 당연히 개념이 중요하니까 쭉 외웠고, 그리고 이제 개념만 하진 않았고, 당연히 개념과 문풀을 좀 병행하면서 문제풀이에 있어 중요한 개념들은 또 그만큼 다시 정리하고 이런 공부를 했고, 3학년 돼서 이제 개념이랑 문제풀이 공부를 쭉 하면서 실력이 많이 쌓였잖아. 그래서 3학년 돼서는 수학 문제 풀 때 내가 어떻게든 답을 내기 전까지는 답지를 절대 안 봤어. 어떻게든 답을 내기 전까지는. 답을 낸 다음에 이제 답 맞는지 보고 틀렸으면 또 답지 안 보고 다시 고친 다음에 답이 맞았으면 이제 답지를 보는 거지. 답지를 볼 때 내 풀이랑 답지 풀 비교해봐. 그러면 거의 완전히 같을 때도 있고 좀 다를 때도 있거든. 다르면은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뭐 이래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까지 체크할 수 있잖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풀이들을 좀 내가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1: 그래, 수능이 가까이 됐을 때 평소처럼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수능 때를 대비한 특별한 다른 공부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
0: 사실 수능이 가까워지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대부분 자습을 주시고 해서 거의 방학 정도로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거든. 방학 때 하루에 모든 과목 공부를 다 했거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걸 학교에서 다 했지,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야자까지 다 하면 거의 10시간 이상은 공부 시간이 주어질 것 같거든. 이제 수능 가까워지면 국어 뭐 2시간 공부하고, 수학 뭐 2, 3시간 공부하고, 탐구 2시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큰 차이는 없어. 다만 평소 학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주일 단위로 공부를 계획한 거를 이제 방학 때나 아니면 수능 가까워졌을 때, 시간 많았을 때 같은 경우 하루 단위로 모든 과목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서 그냥 계속 문제풀이 연습하고 감 잃지 않게 유지하고 그런 연습을 계속했어.
1: 수능 당일 되면 저는 엄청 떨려가지고 아예 문제 자체 못 풀 것 같은데 혜원은 어떻게 했었어요?
0: 수능이면 뭐 당연히 긴장은 되지. 근데 웃긴 건 내가 제일 많이 긴장했던 거는 휴대폰 꺼둘 때였어. 국어 치기 전에 휴대폰 꺼둘 때 진짜 수능이구나. 뭐 긴장해야지. 긴장하고 있었는데 국어 문제를 딱 봤지. 이제 넘겨서 풀잖아. 1, 2, 3번 이제 맨날 보던 모의고사에서 보던 화법 문제잖아. 그냥 그거 풀다 보니까 그냥 모의고사인데? 쭉쭉쭉 풀었지. 근데 이제 또 마킹할 때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 마킹 잘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긴장을 해서 마킹을 했는데 수능날 내가 확인하면서 마킹 실수 잡은 게 3개야. 그래서 참 내가 시간이 남았던 게 다행이었지. 그래서 평소보다 긴장이 된 거 맞는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모의고사 연습을 내가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냥 습관대로 쭉쭉 풀 수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수능 끝나고도 이런 연습 많이 해놓으면은 진짜 습관이 돼서 그냥 문제 풀 때는 평소대로라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해줬었지.
4: 도움이 되죠.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이제 형규 학생처럼 아예 매번 시험으로 돌려도 되는데요. 설령 그렇게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국어 시험 보는 시간에는 국어 공부를 하고 수학 그 시험 보는 시간에는 수학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되게 효과적이요.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는데도 도시락을 일부러 싸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수능이 아닌데도 한 며칠 동안. 그러니까 도시락 먹는 연습도 당연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이 수능 시험인 것처럼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수능 시험 당일도 마치 그냥 늘 있었던 그런 일상인 것처럼 그래서 뭐 긴장이나 당황을 굉장히 안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효과를 많이 봤죠.
1: 쉬는 시간 10분 동안 공부할 때 솔직히 문제집 들고 가면 너무 많아가지고 볼게 물론 못 볼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요?
0: 나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실수 노트만 보고 친구들이랑 적절히 대화하면서 긴장을 풀려고 그렇게 했었고 뭐 10분 내내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한 5에서 7분 정도 공부하고 친구랑 일상적인 대화하면서 그냥 긴장 푸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해.
2: 수년간 공부해온 것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수능. 모든 것을 그날 평가받는다는 생각에 멘티는 걱정이 앞섰는데 그것은 현기곤도 마찬가지였다.

0: 수험생들이 이제 많은 걱정이 있을까 생각해요.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는 많은 걱정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고3이라니 이러면서 정말 뭐 어떻게 11월까지 보내야 될까, 11월에 정말 모든 게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좀 힘들면은 좀 쉬기도 하면서 때로는 멀리 봐서 수능 끝난 자신, 합격한 자신으로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의 세상이 올 것이고, 저도 지금은 제 세상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냥 1년 정말 열심히 하고 후회 없이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신이 세운 계획과 습관으로 후회 없이 공부했던 견규곤,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그가 세울 계획을 뜨겁게 응원한다.
2: 홍보 해보 해보. 카메라 눈도 지금 다 보인다. 잠깐만 봐. 댓글
3: 보시죠.
2: 이거는 댓글 보시죠.
0: 1교시 국어 치기 전에 휴대폰 꺼줘.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5: 안녕하세요, 김달입니다. 이전 시간에 했던 독거부 확률까지에 대한 내용 잘 정리 오셨나요? 이번에는 또한 많이 색다른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앞 내용을 놓치지 말고 오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오늘의 확률 넌센스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집 나서자마자 아 맞다 하고 다시 돌아올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요? 저는요, 아 뭐 잦아요. 이런 일이 잦아서 알죠? 우리 뭐 놓고 오면 바닥 막 무릎으로 기거나 정말 급할 때는 그냥 신발 신고도 막 가지고 물건 갖고 오는데,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출근하는데 도중에 이제 휴대폰이 없는 거를 그제서야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길이 길어서 그냥 오늘은 디톡스다, 휴대폰 디톡스다 생각하고 이제 하루를 살았는데 괜찮았거든요.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아, 반드시 휴대폰만큼은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들도 막 준비물 안 갖고 와서 다시 막 가지러 가고 막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반에서 이제 각자의 준비물 가져와서 막 화채 먹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여름에. 그러면 이제 조를 짜서 각 친구들이 준비물을 이제 정하잖아요. 누구는 뭐 음료수, 과일 뭐 막 이렇게 정했는데, 수박을 이제 정한 친구가 수박을 이제 놓고 등교를 하다가 지각해서 난리가 났었죠. 뭐 그런 식으로 있는데, 아, 이 앞 맞다라는 게 우리가 물건이나 일정이나 그럴 때에도 있지만, 우리 문제를 풀 때에도 그대들이 풀자마자 아 맞다 이렇게 뭔가 아 이런 성질이 있었지라고 떠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문제를 푸는 그 능력의 향상을 위해 말하는 것이 계속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원에서 어떠한 개념이 있었는가, 어떠한 성질이 있었는가, 어떠한 정리 공식이 있었는가라는 거를 착착착 머리에서 꺼낼 수 있도록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아, 이거 조건부 확률에 냄새가 나는데, 아, 이거 조건부 확률 같은데, 라고 가만히만 있지 말고, 내가 정리했던 그 아이템들을 쫙 떠올리면서, 아, 이러한 식들이 있었지 하고 일단 끄적여 보는 겁니다. 값을 대입해보고 풀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안 풀리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리들을 이용해서 뭐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이제 적으려고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풀이가 이어서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번 단원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저 이번 단원에서는 새로운 용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해서 개념들을 잘 일단 알아야 되고 개념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문제 풀이 형태는 좀 더 정형화되는 느낌이 나요. 좀 더 단순화되는 느낌이 납니다. 왜냐면 사용할 게 많아지니까 그보다는 이제 그 방향성이 조금 줄어든달까요?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오는데 이때 이산 확률 변수 X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산이라는 것은 셀 수 있다라는 건데 주사위 눈이 6개 이런 식으로 동전의 앞뒤 2개 이런 식으로 유한계에 대한 확률 변수를 다룰 때에는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X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이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그 주사위 눈이 나올 경우는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각각 대응되는 그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6분의 1씩 그 확률이 같다라고 계산해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그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니?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는 그 각각에 대한 확률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처럼 표를 이용하는 풀이가 많을 거예요. 이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각 위치에 적히는 확률 있죠. 제가 PI라고 해볼게요. 지금은 I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각각의 확률은 0과 1 사이에 당연히 들어가고 있겠지. 그치? 1보다 커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확률이니까. 그리고 또한 알 수 있는 게 위에 들어가는 이 확률 변수는 가능한 경우를 다 데려오고 있고 그때에 대한 확률을 다 계산한 거기 때문에 아래에서 즉 P1, P2, 마지막 PN까지에 대한 확률을 더한다고 하면 그 값이 1이 되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들을 때 너무 당연하잖아. 주사위 눈이 1부터 6까지 나올 확률을 다 더했더니 1이야. 왜냐면 모든 경우가 다 생각되어지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말에 대한 식이 정말 많이 사용돼요, 풀이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찰칵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를 우리가 만약에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제 적어본다면 I가 1일 때부터 N이라고 주면 제가 PI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랫줄에 확률을 다 더한 합계가 1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많이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볼게요. 아, 내가 수학 성적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나왔어. 막 90, 80, 70, 60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시험 평균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평균 대신에 우리는 또한 이제 기대값이라는 용어를 같이 쓸 겁니다. 어느 정도 기대가 되지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대값은 평균을 말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보시면 또한 합칩니다. 어떠한 수를 각 변수에 대해서 그에 대응되는 그 확률에 대한 값을 곱해요. 위아래에 대한 수들을 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다 더해주면 우리는 기대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대문자 2를 사용해서 우리는 또한 표현해 줄게요. 그래서 이 기대값을 포함해서 우리는 총 3개의 용어를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만날 텐데 기대값, 그리고 분산, 그리고 표준편차예요. 분산은 어느 정도 이제 퍼트려져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또 아 자꾸 수학성적 얘기하면 이거 힘들어 할 텐데 60, 70, 뭐 80 이런 식으로 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이 점수가 뭐 이렇게 막 찍힌대. 막 60점 주변에 막 찍힌대. 근데 어떤 반은 막 좀 더 그 점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산은 이 하얀색 점인 찍힌 반이 더 분산이 넓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지표를 말해주는 게 이제 분산에 대한 값이고요. 우리는 분산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보자면 각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빼줍니다. 지금 우리는 아까 평균을 EX라고 뒀는데 EX를 그냥 하나의 문자, 소문자 M을 이용해서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변수에서 M을 빼서 제곱한 값, 그 값에 대해서 또 기대값을 구했더니 분산이 되는데요. 아, 이거 복잡해 보이죠? 얘를 이 위에서 구한 분산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이 오른쪽에 대한 과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X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시고요. 뒤에 평균에 대한 제곱을 해서 빼주면 된다라는 거지 얘를 저는 재평마 평제 이런 식으로 좀 암기하고 있거든요. 제곱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해달라. 평균의 제곱을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분산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표준편차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분산에 대해서 양의 제곱근을 취해주시면 분산 시그마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표준편차를 물어봤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산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X제곱에 대한 평균과 평균을 구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괜찮니?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문자가 너무 많으니 어떤 예시를 가져오게 되면 지금 확률 변수 X가 1, 2, 3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때에 대한 각각의 확률이 제가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합계는 다 더하면 1이 잘 나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죠. 저는 1이 잘 보이기 위해 이런 식으로 6분의 3, 6분의 2라고 써줬지만 사실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약분이 되어서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등장을 하겠지. 좋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을 구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위아래에 대한 수를 곱해서 다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때 왜 6분의 1이라고 줬냐면 사실 2분의 1이라고 등장한 숫자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이 분모를 6으로 맞춰주는 게 후에 좀 편합니다. 6분의 2, 6분의 3, 6분의 3, 6분의 2 이렇게요. 왜냐면 각각 곱해주게 되면 1 곱하기 6분의 3 더하기 2 곱하기 아래

6분의 2 더하기 위에 3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때 계산할 때 6을 분모로 이렇게 통분하기가 좀 좋다라는 거지. 그러면 계산하면 3, 4, 3 더하는 거니까 10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5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아래도 계속 이어서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분산도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럼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인데요. 여긴 구했어. 여긴 앞에서 우리가 3분의 5라는 값을 구했거든. 4, 3 해서.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 제곱에 대한 평균이 필요해요. 얘는 어떻게 하지? x에 대한 평균은 위아래 곱해서 더하는 건 알겠는데, 이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이 x제곱에 대한 평균은 우리가 위에 적혀 있는 그 변수 x 있죠? 그 x의 값을 제곱해 주시고, 그때 그 x에 대한 확률을 곱해서 데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쭉 적어주게 되면, 2의 제곱에다가 그때 x에 대한 확률인 3분의 1 더하기 3을 제곱시켜 주시고, 그때에 대한 확률인 6분의 1 이렇게 데려오자라는 거지. 왜 이렇게 가능한가? 어떠한 x가 나왔을 때 그때의 확률을 지금 대응시키고 있죠. 그런데 그 x라는 변수가 그냥 x제곱일 때를 생각해 주는 것뿐이지, 결국은 얘가 나오는 확률과 같아서 우리는 그때의 확률을 그대로 데려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그럼 계산하면 아까처럼, 그래서 이 분모를 6으로 맞춰주면 편하겠지. 우리가 쭉 6분의라고 옮겨주시면 3에 4, 2, 8에 3, 3은 9 정리해 주시면 6분의 20이 되어서 3분의 10이라는 x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이 친구를 구한 이유는 지금 분산을 구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곱의 평균에서요, 3분의 10에 평균의 제곱을, 이 친구의 제곱을 빼달라. 그럼 9분의 25를 빼면 분산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9분의, 여기 30 마이너스 25라, 지금처럼 9분의 5라는 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 이때마저 표준 편차까지 만약에 그려본다면 우리는 루트 딱 씌워서 9분의 5 집어넣으면 끝이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지금의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 이제 조금은 생각해 줄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일단 만나볼게요. 저희가 확률 질량 함수부터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예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있어가지고 확률 분포를 표로 이렇게 나타냈다고 해요. 이때 왼쪽에서 저 x에 대한 값의 절대값이 1보다 같거나 작으려면 어느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마이너스 1, 0, 1까지 해당이 되겠죠. 괜찮아? 지금 x가 결국은 마이너스 1이거나 x가 0이거나 x가 1일 때를다 생각해 달라는 거고, 이때 그러면 a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라는 값이 지금 4분의 3이라는 거지. 이렇게 a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구해보면 a는요, 4분의 3에서, 즉 8분의 6에서요, 얘 뺄게요. 넘어와서 2 빼주시고 1이라는 분자를 빼주시면 우리 8분의 3이라는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럼 적어줄까? 여기가 8분의 3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 b는 어떻게 구할까? 아, 다 더해서 1이 된다라는 거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그럼 이 수를 다 더해서 1이 된다라는 거니까 b는 1에서 나머지 세 수의 합을 빼주면 되겠지. 다 8로 분모 통분해 줄게요. 그러면 3, 1이고 이때는 8분의 2니까 2 더해서 빼줘 봅시다. 그럼 나머지는 8분의 6 빼지는 거니까 8분의 2라 4분의 1라는 값이 B로 들어가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각각에 대한 확률을 다 찾았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EX야. 기대값이에요. 기대값은 어떻게? 위, 아래를 곱해주고, 즉, 마이너스 8분의 3. 더해주자. 또 위, 아래를 곱해주고, 이때는 0이겠네요. 사라지고, 위, 아래 곱하니까 4분의 1. 또 위, 아래 곱하니까 이때 4분의 2.

이러한 값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8로 통분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에요. 플러스 2에 플러스 4 들어가는 거니 8분의 3이라는 기대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맨 처음 조건이 저 x에 대한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왼쪽에 세 개의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표로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확률 분포에 대한 표를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흰공두 개와 아니 검은 공두 개와 흰공세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이때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일단 검은 공두 개, 흰공세 개가 있어서 세 개를 꺼낸대. 이때 꺼낸 공중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x가 가능한 경우들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 표를 딱 일단 그려주시고요. 가능한 x들을 찾아봅시다. 세개 중에서 흰 공은 가장 최소로 몇 개가 가능할까요? 일단 검은 공이 다 뽑히는 경우부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개 뽑힌다고 하면 흰 공이 단 하나 뽑힐 수 있겠지. 그럼 이 확률 변수는 1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위에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제가 검은 공을 하나 뽑고 흰 공을 두개 이렇게 뽑게 되면 흰 공은 두 개가 되어가지고 아, x 값이 2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흰 공만 세개 뽑게 되면 3까지 가능하구나 2가 전부고 나머지는 이제 아래에 확률을 각각 채워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그때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찾아보러 갈게요. 일단 그세 개를 뽑을 때공 하나만이 흰색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찾는 거죠. 총 다섯 개죠. 다섯 개의 공 중에서 세 개를 뽑을 거야. 그리고 두 개는 일단 검은 공이고 두개 중에 두 개를 뽑고 또셋 중에서 하나의 흰 공을 뽑는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아래는 52와 그 값이 같아서 1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위에는 3이 되어가지고 10분의 3이 이렇게 아래의 확률로 우리가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괜찮지? 우리가 하던 확률이고요. 그때에 대해서 표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흐름이 될 거예요. 아, 이어 가볼게. X가 2일 때야. 그러면 셋 중에서 흰 공이 두 개라는 거잖아. 그러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을 건데 두 개의 검은 공 중에서 하나 뽑고 세 개의 흰공 중에서 두개 뽑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계산하면요. 10분의 2, 3은 6이 되어서 여기는 10분의 6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때의 확률을 제가 이렇게 데려올게요. 제가 지금 보다시피 여기가 사실은 약분하면 5분의 3인데 굳이 5분의 3이라고 안 적고 10분의 6으로 적고 있죠. 왜냐면 표가 있으면 보통 우리는 평균을 구한다거나 분산을 구한다거나 그렇게 이어갈 텐데 지금처럼 이 분모를 맞춰 놓으면 후에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건들지 않고 이 상태로 데려오는 겁니다. 괜찮아. 그러면 마지막 P가 아래에다 적을게요. 3일 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을 건데 흰공세 개를 뽑는 것은 단 하나잖아요. 그래서 1 들어가고 여기는 우리 10분의 1 이렇게 적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10분의 1이 되어서 잘 더하니까 1이 되는구나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대가 이익에 대한 값과 여기에 대한 값을 잘 구했어. 나는 확신이 있어. 이 둘은 틀리지 않았어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1에서 이 둘을 더한 10분의 9를 빼줘도 된다라는 거. 이 값을 1 빼기 10분의 9로 그냥 바로 구해줘도 된다라는 거. 다만 이때는 이 앞에 대한 그두 숫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좋아. 그래서 이렇게 표를 채웠습니다. 이때 구해야 될 거는 분산인데요.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재평마평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평균부터 구해봅시다. 위아래 다 곱하면서 데려올게. 그러면 10분의 3이고요. 오른쪽 곱하니까 우리 2 곱하기 이렇게 적을까요? 2 곱하기 10분의 6 네, 적을게요. 여기도 그러면 1 곱하기 10분의 3이고 더하기 3 곱하기 10분의 1이라 계산하면 10으로 분모 합쳐주면서 여기 15에 18이 됩니다. 10분의 18이라는 일단 기대값이 나오고 또한 필요한 것은 x제곱에 대한 평균이에요. 이는
앞에 1은 제곱해봤자 1이니까 10분의 3이 될 테고, 여기 들어가는 그 변수들이 다 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그럼 2제곱에 10분의 6 더하기 3제곱에 10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이 밑에는 10분이에요. 여기 3에다가 24 더하니까 27에 27 더하기 9니까 36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이 분산은 제평, 마, 평제, 제곱에 평균, 마, 평균에 제곱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구한 10분의 36에다가 마이너스 예의 제곱 5, 100분의 18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지금 분산을 구하는 거죠. 100분의 18의 제곱? 아, 얘는 그러면 우리가 통분을 여기서 조금 약분을 좀 해주고 갈게요. 계산을 조금 간편하게 만듭시다. 그럼 여기 2로 나누면 5분의 9가 될 테고요. 얘는 그대로 이대로 주죠. 그러면 저 아래에서 평균의 제곱 해주시면 우리 25분의 99, 81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러면 50분의 라고 계산해주면 5 곱해주시면 180 빼기 2배 해주시면 8에 16, 162 빼주는 거죠. 그러면 50분의 10, 18. 따라서 여기가 25분의 9라는 이러한 분산이 나올 수가 있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 확률을 구해서 이 표를 채웠고요. 그 다음에 가야 될 것은 이에 대한 평균을 각각 구해서 분산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금의 흐름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일단은 표를 채우는 게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 방금 다룬 것은 이제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였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확률 변수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살짝 규칙이 있어요. 이 기대값일 때에는 A가 앞으로 곱해지면서 뒤에 더해져 있는 그 B라는 값을 그대로 데려와서 더해줍니다. 당연히 마이너스한 값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분산과 표준편차에서는 일단 뒤에 있는 B를 생각해주지 않아요. 뒤에 이어 데려오진 않을 거고, 앞에 곱해져 있는 저 A에 대한 값만 고려해 줄 텐데, 분산일 때에는 제곱이 되어서 곱해줄 거고, A의 표준편차에 대해서는 그 절대값을 취해주겠죠. 왜냐하면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 양의 값만 데려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따라서 우리는 이어서 구해 볼 텐데, 아래 예제 4번으로 한번 볼게. 보면, 일단 두 개씩 있대. 1, 1, 2, 2, 3, 3, 4, 4. 이렇게 8개의 공이 있는데요. 이때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4개의 공 중에서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의 쌍의 수를 지금 X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개의 공을 꺼냈는데, 1, 2, 2, 4. 이렇게 꺼냈어. 이때 지금 한 쌍만 존재하죠. 그럼 이때는 지금 그 x의 값이 1이 되겠구나라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면 아까 마찬가지로 표를 좀 그려줘야겠죠? 일단 그 확률 변수 x가 가능한 값부터 찾아봅시다. 0이 가능할까요? 어느 한 쌍도 존재하지 않게 우리가 뽑을 수 있을까? 아, 뽑을 수 있겠지. 어떻게? 1, 2, 3, 4 이렇게 하나씩 뽑으면 그 어느 쌍에 그 없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가능하고 지금처럼 한쌍 등장할 수 있어요. 최대. 그리고 두 쌍까지 가능하겠지. 1, 1, 2, 2 이렇게 뽑히면 두 쌍이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합계가 1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적어주시고 그때에 대해서 확률을 각각 구해보도록 할게요. 좋아. 그러면 일단 그 쌍이 없을 때, 즉 x가 0일 때에 대한 확률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그는 방금 위에 적을 이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총 8개 중에 4개의 공을 뽑을 건데요. 각각 둘 중에서 하나씩만 데려오는 거야. EC1, EC1, EC1, EC1. 즉, 2의 4제곱.
에 대한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고, 우리 84에 대한 계산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면 2에 대한 분자는 8, 7, 6, 5가 곱해지고 아래는 4 팩토리얼 4, 3, 2, 1 이렇게 곱해지겠네요. 4, 2, 8이 나눠지고요. 여기 2가 되어서 분모에 대한 값은 70으로 정리가 되겠다. 그리고 위에는요, 16이니까 그대로 16 데려올게요. 2로 나눠주게 된다면 35분의 8이라는 그 확률이 나오고, 우리가 35분의 8을 이 위치에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아. 좋아. 그럼 다음, 하나에 대한 확률도 가볼게. 얘를 구해도 되는데, 사실 이 친구가 좀더 쉬워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구해볼게요. 제가 P, XE, 즉, 두 쌍이 나올 때를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2, 2, 3, 3 이런 식으로 두 쌍이 나온다라는 건데, 그 말은 지금 네 개의 서로 다른 숫자 중에 두 개의 숫자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8, C, 4에 대해서 이네 개의 쌍 중에 두 개의 쌍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앞에서 분자의 값은 70이라고 해주었으니 여기는요, 4C니까 6이겠네요. 6 해서 35분의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여기가 35분의 3이 들어간다. 제가 왜이 친구부터 구했을까요? 더해서 지금 1이 된다라는 걸좀 사용하려고. 그럼 여기에다가는 1에서 이두 개가 빼주면 되는 거니까 35분의 11 빼주시면 24.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확률의 값을 찾았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제 저 평균을 일단 구해야겠지. 제가 구해야 될건 일단 이 기대값이에요. 기대값은 위아래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0인 경우는 생각해주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1 곱하기 35분의 24에다 더하기 2 곱하기 35분의 3을 계산합시다. 그럼 평균 35분의 위에 24에 6 더하는 거니까 30. 오호, 7분의 6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 친구는 2x야.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2 AX 플러스 5가 17이 되게 하는 그 A의 값이에요. 좋아. 이 친구를 바라보자. 어떻게 바뀐다고요? A는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고요. 그리고 5는 뒤에 더하기로 따라옵니다. 이 값이 지금 17이 된다라는 거고요. 괜찮니? 그러면 양변에서 5를 빼주게 되면요. 여기 빼지에서 여기 12가 되고요. 2x 평균이 지금 7분의 6이라고 했거든. 따라서 7분의 6에다가 a 상수를 곱했더니 12가 된다라고 하네. 좋아. 그러면 a는요, 양변에 6분의 7 곱하면 되는 거니까 14라는 그 상수의 값이 구해지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 뒤에는 우리가 평균까지 구하기 위해서, 아, 평균까지 구하고 마지막에 대한 그 규칙을 본 거고, 앞에서는 여전히 이 표를 찾아주기 위한 확률 계산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지금 용어와 규칙들이 새롭게 정리되기 때문에 어딨죠? 잘 정리하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자. 유대 7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산확률 변수가 1, 2, 3, 4가 가능하대. 그리고 그때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가 저러한 식으로 써진대. 오케이. 저는 A를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때문에? 1, 2, 3, 4를 넣었을 때그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라니까? 따라서 각각의 확률을 다 적어보면 1 넣으면 4A예요. 그쵸? 그리고 2 넣으면 3A, 3 넣으면 2A, 4 넣으면 A가 돼서 즉 계산해서 우리 10A가 되어지는데, 이 값이 모든 확률들을 다 더한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A는 일단 10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분산을 구하러 가볼게요. 분산에 저 변수가 변형돼 있네. 근데 우리는 VX가 필요해. 근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재평화평제를 해줘야겠지. 그럼 일단 필요한 거는 그냥 기대값 EX예요. 그럼 각각의 변수에다 확률 다 곱해주면 되는 거라
A 위치에다가 일단 10분의 1딱 적어줄게요. 그럼 각각에 대한 변수에서, 즉 7 곱하기 1일 때에는 우리 10분의 4가 그 확률이 되고요. 2일 때에는 10분의 3이 될 테죠. 그리고 3일 때에는 3 넣어주시면 10분의 2가 따라오고, 4일 때에는 10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따라서 10분의 4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라 우리는 20 해서 2라는 기대값을 일단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바로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완전 기계 돌아가는 것 마냥 분산 보자마자 탁탁 구하려고 막 전진하셔야 됩니다. 오, 제가 지금 X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10에 대해서 분모를 확 그었어요. 그쵸? 왜? 이 각각에 대한 변수를 제곱해주면서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1제곱해서 4 곱하니까 4고요. 여기 지금 X제곱이니까 2에 대한 제곱, 4에다가 3 곱하니까 12. 이런 식으로 데려오겠다라는 거지. 3, 3은 9에다가 2 곱하니까 18. 4, 4, 16에다 1 곱하니까 16. 이렇게 계산해 줄게요. 그러면 10분의 여기 30이고 20이라 50. 즉, 5라는 지금 제곱의 평균을 구했다. 우리는 분산으로 이어가야 한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의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다. 따라서 앞에서 구한 5에서 2의 제곱, 즉 4를 빼준 1이 분산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우리는요, 마지막 도착지가 여기예요. 이 친구는요, 더하기 1은 생각해 줄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4를 제곱해서 즉 16배의 분산을 구해주면 되겠다. 괜찮니? 그러면 1이니까요. 16이라는 최종 답을 얻게 된다라는 거지. 이거 시작 어떻게 했어요? 모든 확률에 대한 값을 더했더니 탓 1이 된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풀이를 시작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또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이항분포야. 2는 사실 모든 게다 메인이지만 오늘의 메인이다. 이산에 대한 확률 분포 중에 이제 대표 분포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다라고 이제 저희 같이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죠. 보면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이 보여요. 우리 바로 이전 시간이죠. 그리고 또그 이전 시간에 이제 이 확률의 형태를 같이 봤잖아요. 그 A가 이제 확률 P로 일정하게 계속 일어날 수 있대요. 그럴 때 이제 N번의 독립시행을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두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사건 발생 그 횟수를 이 위치에다 적었죠. 그에 대한 그 값을 확률 변수 X로 두자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이 함수를 갖는 그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다시 지금처럼 확률변수 x가 어떤 함수를 따르는데 그 함수의 형태가 앞에서 봤던 그 독립시행에 대한 그 함수 형태를 따른대. 그럴 때이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서 제가 물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이항분포는 대문자 b를 데려와서 적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어주시고 총 시행한 그 횟수를 적고요. 그 사건 A가 발생한 확률을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항분포이고요. 제가 따른다라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물결 이렇게 써볼게요. 네, 이렇게 사용하는 이제 표현인데 저희가 뭐 수능 특강에도 소개되고 있진 않지만 실제로도 이렇게 사용하고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 구하기 위해서 막 계산을 이렇게 막두 줄씩 적었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러한 이항분포에 대한 표현만 있으면 우리는 이두 값을 곱해서 바로 확률이, 아니, 평균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지금 어떠한 P라는 확률이 있으면 그 여사건에 대한 확률, 즉 1-P를 생각해줄 수 있을 텐데 그 값을 제가 Q라고 만약에 한다면 위에 그 np의 값에다가 q까지 곱해서 우리는 분산이다라고 구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루트 씌어서 표준편차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항 분포에 대한 이 꼴만 만들어주면 우리는 이세 개의 값을 2로부터 타라락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니?

곱이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짝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홀수의 주사위 눈과 홀수의 주사위 눈이 곱해졌을 때 값이 홀수가 됩니다. 따라서 확률은 두 개의 주사위니까 6 곱하기 6, 36까지의 총 경우에서 홀수는 1, 3, 5잖아. 주사위 눈 중에. 그래서 3개, 3개가 가능해서 3, 3은 9. 이러한 4분의 1의 확률이 들어가고요. 얘가 지금 사건이 일어날 그 확률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건이 발생하는 그 횟수인 확률 변수 X는 이 항문포를 따를 거예요. 총 시행 횟수는 지금 64번이고요. 그때 그 사건, 즉 곱이 홀수가 나오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은 4분의 1이다라는 걸 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러한 이항분포에 대한 꼴을 완성하면 우리는 이제 한 번에 평균, 분산 다 구해낼 수 있다. 어떻게? 평균은요, 이 둘을 곱해주면 되겠다. 제가 B, 시행 횟수와 사건에 대한 확률, NP라고 적는다면 N과 P로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둘을 곱해서 16이로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또한 분산은 NP에다가 1-P까지 곱해주면 그 값이 나오겠다. 즉, 64에 4분의 1 곱하면 평균인데, 여기에 4분의 3까지 우리가 곱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16으로 나눠주니까 4가 되어서 12라는 지금의 분산에 대한 값이 나온다. 최종적으로는 한번더 우리가 변형을 해달래요. 구하라고 하는 게 2x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우리 2가 곱해져 있을 때는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는 것처럼 생각해 줄 수가 있고, 두 배니까 32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분산은요, EX에 대해서 구해달라고 하면 2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곱되어서, 즉, 제곱되어서 나오는 거니까 4배로 구해달라는 거고, 그러면 앞에서 구한 12에 4배 하면 48이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이두 값을 지금 더해달라고 하였으니 총80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 지금 우리가 이항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총 시행 횟수를 던져주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을 지금처럼 구하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건인지 일단 찾아야 되고요. 지금에서는 두 주사위의 눈이 곱이 홀수가 된다라는 게 이제 메인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주시고 그 사건이 발생한 확률이 4분의 1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구해준다면 우리는 바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러 갈수 있다가 되는 거겠죠. 좋아. 이어서 가봅시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제 독립시행이 이어나오니까 조금은 그래도 친근함이 있지 않나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유제 10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때도 지금 주사위야.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를 각각 A와 B라고 한대요. 오케이. 그럴 때 지금 조건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10보다 같거나 작은 그러한 사건을 C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래. 그럴 때이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을 총 144번 할 거고,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지금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그 확률만 구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X가 따르는 이항분포를 적어줄 수 있겠죠. 괜찮아. 그럴 때 나머지는 이제 이어서 해결하면 될 테고요.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할 그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두 개의 주사위 눈이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일단 각각 A와 B가 1, 2, 3, 4, 5, 6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A가 1일 때 나머지 더해지는 게 9가 돼야 되니까 1의 제곱, 지금 A, B만 쓸게요. 이 초록색으로. 그러면 1일 때 2도 되겠지. 왜냐면 1 더하기 4는 5니까. 그리고 3, 3은 9라 1에 3의 제곱 더하면 딱 10이에요. 그럼 뒤에 이제 4는 해당이 안 되겠죠. 4 제곱하면 16이 되어지니까.

그럼 앞에 A가 2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의 제곱이니까 4야. 그럼 이쪽이 6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럼 1 되고 2까지 되겠죠? 이런 식으로. 2일 때3 들어가면 이제 10이 넘어버리니까 해당되지 않겠다. 그럼 마지막에 A가 3일 때도 생각해봅시다. 3제곱은 9니까 가능한 B는 1만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카운팅을 해주니까 6가지가 가능하겠군. 우리 두 개의 주사위라 총 6의 제곱인 36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때 지금 6가지의 경우만 해당이 되겠다. 즉, 6분의 1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확률이 되는 것이고, 제가 다루려고 하는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를 건데요. 그때 시행횟수는 총 144번이고요. 그때 그 시행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은 6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좋아.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분산이네요. 앞에서는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균도 구하고 제곱의 평균도 구해서 재평마 평제로 막 구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이항분포 꼴만 만들어줬으면 바로 구할 수가 있다. 분산. VX는요, 144에 그때의 각각 사건에 대한 확률 곱해주시고 또한 1-P, 즉 1에서 66분의 1을 뺀 6분의 5까지 데려와서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계산해 볼까요? 나눠주시면요. 요렇게 24. 한번 더. 핫, 핫, 4. 해서 4, 5, 20이 가능한데, 아, 마지막까지 그대들을 테스트하고 있어. 구하려고 하는 거는 2분의 1x 플러스 3에 대한 분산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은 신경 쓰지 말자. 앞에 곱해져 있는 2분의 1을 제곱해서 4분의 1로 우리가 곱해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에다가 4분의 1 곱하면 5라는 최종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의 이항분포 문제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제 단순한 이제 목적지가 있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률을 지금 사실 구하면 끝이 되는 거지.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던 경우의 수를 또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확률이건 지금 새로 들어간 이 사안을 다루던 내용이건 용어가 엄청 다양하게 나오지만 계속 핵심적으로 다루는 거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까지 오면서 경우의 수를 또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웃하지 않게도 최근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그 앞에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흔들리면 뒤에가 같이 막 흔들려 버려. 그래서 방금 했던 이 10번에 대해서 변형을 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일어나는 그 사건은 또한 독립시행인데 어떠한 이제 상황이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마찬가지로 각각 그 둔의 수를 A, B라고 두겠대요. 근데 A, B를 여기에 데려와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대. 이럴 때 2차 방정식이 단 하나의 실근을 가질 사건을 생각하네요. 아하, 실근에 대해서 개수를 말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판별식을 생각해 주면 되겠다. 우리 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생각해 줘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면서 단 하나의 실근이니까 아 0이 되게 만드는 그때의 주사위 두 눈의 수를 생각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 제가 이러한 값들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1의 제곱일 때는 만 되고 2의 제곱 즉 4가 될 때는 마이너스 4 곱하기 1이 되면서 각각 2와 1일 때가 되겠죠. 이때는 A가 2고 B가 1일 때가 해당이 되면서 아, 오케이. 통과가 된다라는 거고. 다음 또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이 앞에 4라는 짝수가 곱해져 있어서 얘도 짝수가 나와야 돼. 즉 홀수의 제곱은 일단 안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다른 후보로 A가 4나 6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4 생각해 보면 4의 제곱 만드시면 16이라 아, 뒤에 B도 4일 때그 값이 빼면 0이 되겠구나. 따라서 이때는 A가 4고 B도 어이구 B라고 썼네요. 4.

0: B도 4이다. 이때가 되는 거고, 이 A가 6이 되면 36을 빼서 0이 만들게 할순 없죠.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에서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아니라 이두 가지 경우이다. 그러면 전체 두개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36가지의 그 경우가 나오는데, 이때 두 가지만 일어나고 있으니 지금 사건 C에 대한 발생 확률은 우리가 18분의 1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다. 제가 P라고 둘게요. 그러면 저 X는 이항분포를 따를 겁니다. 지금 총 68번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때 사건 C가 일어날 그 확률은 18분의 1이 되겠네요. 괜찮니? 그럴 때 지금 표준편차까지 도달해야 되네. 그럼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구해야 돼요. 그럼 분산을 구하러 가봅시다. 분산은요, 68에 18분의 1 곱하시고, 18분의 1을 뺀17 여기까지 곱해줘야겠지. 괜찮니? 그러면 나눠줄게요. 2로 나누니까 9구요, 34. 또 2로 나누니까 9구요, 여기 17. 오케이. 그러면 9의 제곱에 17의 제곱이 되는데, 그러면 표준편차는 양의 제곱근이라 루트 씌우면 9분의 17이 된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9x 더하기 9에 대한 표준편차고, 뒤에 생각 안 해주고 절대값에 대한 9를 곱해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17 이런 식으로 값을 내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좋아. 지금도 다시 비슷한 방향이었지만 앞에 계속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다? 이항분포를 따르기 위한 그 확률을 구하는 게 또한 핵심이 되었다. 우리 2차 방정식 나오면 실근의 개수 많이 나오죠. 그럴 때에는 이제 판별식 우리 이제 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 놓으니 이번에도 경우의 수를 직접, 이번엔 직접 찾았죠. 몇 케이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P를 18분의 1이라고 찾으니 바로 분산 그리고 표준편차를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앞에 이번 단원에서는 새로운 용어가 많이 소개됐어요. 그치?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 방금의 규칙 같은 공식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만났는데, 다한번더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로 이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여덟 번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업 기기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업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개념 정리를 했고요. 자, 선생님이 한 시간 동안 개념 정리를 했다라는 것은 그 단원의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정리했던 그 개념에서 반드시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개념 정리를 한 거고요. 자, 관련 기출 문항도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전 문항과 기출 문항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한번더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는 업 기기와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동일한 업 기기로 오른 것은 즉, 단 사용 목적에 따른 업 기기 분류는 수중의 정보를 수집하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 그 다음에 어구 조작용 기기, 그 다음에 어획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 어획 보조용 기기, 어획물 처리 및 이송용 기구로 한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그러한 큰 챕터별로 분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니 TV에 나오는 가자미를 잡는 저 어업은 뭐야? 그러니까 저건 외끄리 기선 저임망이라는 어업이야. 그래서 한 척의 배가 일정 수역에 끌줄과 그물과 끌줄을 투망한 다음에 걷어들이는 그 한정된 공간을 그 후리꾸물 어법을 통해서 어획하는 게 우리가 기선 저임망이죠. 자, 그렇구나. 그런데 선장님은 왜저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자, 저 모니터는 어군에 해당하는 가자미의 양, 어군의 양, 가자미가 있는 곳의 수심, 그 다음에 해저의 상태 등을 알려주는 어업기기야. 이게 어군 탐지기죠.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어군 탐지기입니다. 어군 탐지기. 어군 탐지기는 수중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저 어업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 투망 위치를 선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정리했던 수중 정보 수집 기기의 대표적인 게 어군 탐지기고요. 그 다음에 트롤 어업에서 사용되는 네트 레코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망에서 사용되는 네트 존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우리 교재에 언급되고 있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다. 자, 그럼 수중 정보 수집 기기를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네트 레코더가 수중 정보 수집 기기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제시문을 어군 탐지기를 주고 답지에서 수중 정보 수집 기기를 찾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업 기기 가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선망업에 대해서 알고 있니? 선망업 그물을 둘러쳐서 잡는 업이죠. 자, 우리나라 근해업과 원양업에서 모두 선망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해에서는 고등어나 고등어를 주 어획 대상으로 해서 잡는 게 근해 선망이고 원양은 다랑어를 주 어획 대상으로 잡는 걸 다랑어 선망업이라고 얘기하죠. 자, 근해와 원양에서 선망으로 잡는 어종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근해 선망은 고등어를, 원양 선망은 가다랑어를 주로 어획해 하고 하니까 자, 대상 어종과 해역의 특성이 다르니까 사용하는 어업 기기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알고 있니라고 하니까 자, 원양 선망업과 달리 근해 선망업에서만 사용하는 어업 기기는 가가 있어. 자, 원양 선망업과 근해 선망 업에서 원양 선망업과 달리 근해 선망업에서만 사용되는 거는 어떤 거냐를 물어보고 답지에서 찾는 문항이죠. 자, 우리가 근해에서 원양에서 그물을 걷어 올릴 때 양망할 때 사용되는 양망기는 파워블록형 양망기입니다. 양망기 하나만 사용하는데 자, 근해 선망에서 사용되는 것은 세 가지. V형 양망기, 블록형 양망기, 막대 롤러형 양망기 세 가지를 배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자, V형 양망기를 통해서 배가 그물을 최초 이렇게 끌어들이면 블록에 매단 다음에 쭉 끌어올린 다음에 점점점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 마지막에 막대 롤러형 양망기를 통해서 최종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게 근해 선망어선의 양망기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근해 선망어선에서만 사용되는 어업 기기로는 자, 잼줄 인치는 다 양쪽에 다 사용되겠죠.

그다음에 블록형 양만기도 두개다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V형 양만기와 막대 롤러형 양만기만 그네 선망에서 어선에서 사용되는 기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니은과 리을,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상황에서 A씨가 검색한 기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항해사 A씨는 다음 항차에 사용할 기기를 구매하고자 태블릿 PC로 검색해 아래와 같은 제품 설명서를 열람하였다. 자, 최첨단 기술로 업의 필수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자, 그물 모양을 보더라도 그물 모양을 보면 끌그물 어구라는 걸알수 있고요. 한 척의 그물이 한 척의 어선이에요. 이쪽이 어선이죠. 그물을 끌어당기는데 요 앞에 보면은 C가 어구 폭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구에 가 얼마만큼 전개되었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게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전개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이쪽 전개판에서 반대편 전개판으로 초음파를 쏘고 이쪽 전개판에서도 초음파를 쏴서 전개판이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 전개판 감시 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사용되는 어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시문에 우리 앞쪽 개념 시간에 정리했을 때 트롤업에서 사용되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는 레트 레코더라고 얘기했었죠. 레트 레코더고 레트 레코더의 레코더는 그물이 얼마만큼 많이 가라앉아 있는지 망심 그다음에 그물이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 망고 그다음에 전개판이 잘 벌어져 있는지 전개판 감시 장치를 통해서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군이 얼마만큼 임망됐는지도 알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 이 기기 즉 네트 레코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는 거죠. 어군의 도피를 막는다. 네트 레코더가 어군의 도피를 직접 막을 수는 없는 거죠. 트롤업에서 주로 사용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주간보다 야간에 주로 사용한다. 주간, 야간 모두 사용을 하고요. 어군이 좋아하는 자극을 주어 집어한다. 집어 장치가 아니고 수중 정보를 알아내는 초음파를 통해서 수중 정보를 알아내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고요. 어구의 침강 상태를 확인하여 잼줄을 재는 때를 포착한다. 이거는 선망에서 사용하는 거죠. 선망에서 사용되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 네트 존대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래서 네트 레코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트롤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조사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구 조작용 기기 가지고 우리 앞 시간에 설명했던 양승기죠. 양승기 줄을 낚싯줄 중에 몰이줄을 감아들이는 양승기입니다. 양승기에 대한 조사 보고서고요. 자, 그래서 주풀리부터 유도폴리 이게 몰이줄이죠. 3번 구분이 몰이줄이고 4번이 현측에 있는 롤러고요. 5번이 현측이니까 이게 뭐배 제일 가장자리라는 거죠. 현측, 우현, 좌현의 측이니까 이쪽이 바다가 되겠죠. 자, 7번이 갑판이 되고, 속도 조절용 레버가 8번이고요. 그다음에 줄 이탈용 레버가 10번이 되겠고요. 누름 레버가 1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이줄을 이렇게 감아들이는 장치, 양승기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이렇게 쭉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풀리 같은 경우는 중앙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줄을 감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유도풀리는 앞쪽에서 줄을 주풀리 쪽으로 유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유도풀리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누름롤러의 역할을 하는 게 11번이죠. 11번. 이 누름롤러는 주풀리 홈에 줄을 밀어 넣어서
마찰력을 크게 해서 밀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속도 조절력 내몸인 클러치 조작력 페달은 이 풀리의 회전 속도를 조정하면서 몰입줄을 잡아당기는, 즉 양승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 자, 줄의 장력은 줄의 마찰 계수와 비례하고 줄이 줄 풀리를 둘러싸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양승기의 동력원은 주로 유압식이 사용된다. 그래서 양승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답지에서 찾는 문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집어등으로 집어한다. 자, 집어등으로 집어하는 거와 이 양승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함정어법으로 분류된다. 자, 우리가 어떤 오종을 지금 잡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정어법인지, 그러니까 지금 낚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함정어법은 아니고 낚기어법이죠. 낚기어법. 주 어획 대상 생물은 대개이다. 대개는 통발을 통해서 어획이 되는 거죠. 자, 어구는 크게 몰입줄, 아랫줄, 낚시로 구성된다. 연승에 대한 내용이고, 연승에서 사용되는 양승기이기 때문에 4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물커의 크기는 어획물의 아가미 둘러야 일치시킨다. 요 내용은 우리가 걸그물 어구 어법에 대한 내용인데, 낚기어법에 대한 내용, 즉 양승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우리 연승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기기,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씨는 북태평양 어종에서 명태를 어획 대상으로 하는 트롤업의 1등 항해사로 일하고 있다. 트롤어선, 여러 번 얘기 나오죠. 그물을 일정 시간 끌어서 어업하는 어선이 트롤 어선이 되겠죠. 자, A씨는 어군의 소재 위치와 해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기의 모니터와, 자, 어군의 소재 위치와 해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어군 탐지기가 되겠죠. 어군 탐지기. 그래서 가는 어군 탐지기가 되겠고요. 자, 어구의 위치와 그물 입구의 전개 상태 및 인망되는 어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기는, 그의 모니터는 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는 역할을 네트 레코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 레코더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가는 어군 탐지기, 나는 네트 레코더가 되겠죠. 자, 가는 주로 야간에 사용한다. 어군 탐지기는 주야간 다 사용하는 거죠. 자, 가는 선망업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자, 선망업에서도 어군 탐지기는 사용이 됩니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나는 네트 레코더는 선망업에서 사용한다. 선망업에서 사용하는 것은 네트 존대가 되겠습니다. 자, 나는 네트 레코더는 어군을 집어하는 역할을 한다. 수중 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가와 나는 음파의 성질을 이용하여 관측한다. 가와 나 모두 초음파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얻어낸다. 5번이 맞는 답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문서에 나타난 실습선 건조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업 실습선 건조 자문 요청이네요. 자, 본교에서는 어업 실습선 신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건조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의 종류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안에서 어로 작업이 가능할 것. 그 다음에 미끼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 문제가 적을 것. 자, 투망 후 휴식 시간을 조금 가지고 양망할 수 있을 것. 자, 지역 수산 자원의 고갈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물코의 크기와 아가미 둘레 크기가 일치하는 어획물을 잡을 것. 자, 그물코의 크기와 아가미 둘레 크기가 일치하는 것은 자망이죠. 걸그물. 자망입니다. 자망. 걸그물 어구어법. 걸그물 어구 어법을 사용하는 어선을 건조해 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걸그물은 연한 걸그물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 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대상 생물이 그물에 꽂히게 하는 거니까 맞는 거고요. 투망한 후에 일정 시간 뒤에 양망을 하는 거죠. 걸그물은. 그래서 양망할 수 있을 거. 그래서 가부터 라까지 모두 해당되는 것은 걸그물이 되겠죠. 걸그물. 주낙은 낙기어법이고요. 주낙, 연승, 낙기어법이고 통발은 함정구물어법인데 미끼를 사용하는 거죠. 정치망은 라하고 라와 그다음에 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정치망은 일정 시간 동안 함정어법을 사용해서 차단 유도의 방법으로 대상 생물이 길괴물을 통해서 통구물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어획하는 거니까 그물에 꽂히게 해서 잡는 자망과는 틀린 거다. 그래서 4번이 안 되는 거고 쌍끌이 기선 저인망은 우리 쌍끌이 기선 저인망의 가장 큰 단점이 지역 수산 자원의 고갈을 유발할 수 있다. 왜? 저층에 있는 모든 어획물을 쭉 일정 시간 끌기 때문에 종류에 구분하지 않고 그물 안쪽으로 모든 생물들이 다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자원 고갈과 관련이 큰 자원의 고갈을 유발할 수 있는 어업이 쌍끌이 기선 저인망이다. 그래서 가부터 라까지의 모두 해당하는 것은 3번 걸그물 어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어구, 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언니가 TV에 참치를 잡는 어업이 방송되고 있어. 그러니까, 저건 가다랑어를 잡는 어업이야. 자, 가다랑어는 우리가 회로 먹는 물고기지라고 하니까, 아니, 참치캔으로 주로 먹고 있는 물고기야. 가다랑어를 잡는 어구, 어법은, 선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매우 크고 긴 네모꼴의 그물로 표층이나 중층에 있는 어구를 빠른 속도로 둘러쳐서 어획하는 방식이지. 두리꾸물어법이다. 두리꾸물 어구어법에 해당된다. 자, 가다랑어떼가 유용하는 속도가 빨라서 엄청난 속도로 어획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구어법은 두리꾸물어구어법 선망에 대한 내용이죠. 다랑어 선망. 다랑어를 잡는 어구다. 그래서 다랑어 선망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구어법을 부를 때는, 어떤 어업을 얘기할 때는, 대상 생물과, 그 다음에 어구어법을 함께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랑어를 잡는 선망이다. 자, 잼줄 윈치를 사용해서 잼줄을 신속하게 쥐어줘야 되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블록형 양망기로 양망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길그물을 이용하여 집어한다. 길그물을 이용하여 집어하는 것은 정치망이죠. 정치망. 정치망. 길그물은 정치망의 차단 유도. 집어 방법 중 차단 유도 방법에 해당한다. 자, 리을은 후리그물어법으로 분류된다. 후리그물어법으로 분류되는 것은 기선 저인망이 후리꾸물어법으로 분류되죠. 배우리와 또는 가투리가 후리꾸물어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잼줄인치를 사용하는 거하고 블록형 양망기를 양망한다. 양망기로 양망한다.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1번이 선망, 다랑어 선망어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꽁치 어업에 관련된 학습 활동지의 조업 방법에서 나타난 단계, 가, 다를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의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꽁치는 우리가 꽁치 봉수망어업을 떠올려야 되겠죠. 자, 꽁치의 업과 종업 방법 해가지고 산란기에 주강성을 이용한 뭐를 이용해서 잡는다? 봉수망을 이용해서 잡는다. 그래서 봉수망업의 단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조업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 순서를 맞추는 문항이죠. 그래서 단계 1은 어장에 도착해서 어군을 탐색하고
그 다음 단계가 가나다가 지금

섞여 있는 거죠. 조심스럽게 그물 펼치기, 우연의 집어등을 켜고 미속으로 전진하기. 자, 어장에 도착해서 어군을 탐색하면 집어등을 켜고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가 1번이 돼야 될 겁니다. 그다음 집어등을 킨 다음에 자, 봉수만 같은 경우는 우리 뒤쪽에 한번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꽁치 봉숭아왕은 들그물어법이죠. 그물을 들어 올려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꽁치 봉숭아왕은 산란계 우리나라 근해에 서식하는 꽁치와 주강성을 이용하여 봉숭아왕으로 오획하는 들그물어법이다. 자, 어장에 도착하면 어군을 탐색하고 집어등을 킵니다. 집어등. A가 집어등입니다. 집어등을 켜게 되면 꽁치가 모이게 되겠죠. 이때는 유도등은 꺼진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집어등을 켠 다음에 반대편에서 그물을 펼쳐놔야 되겠죠. 그물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집어등을 끄고 유도등을 켜게 되면 유도등 쪽으로 꽁치가 모이게 되고, 즉 그물 위쪽으로 꽁치가 모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도둑줄을 당겨서 꽁치를 마지막에 양망하는 과정이 어군을 퍼 올리는 단계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자, 어장에 도착해서 어군을 탐색하고요. 우연의 집어등을 먼저 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현에 그물을 펼쳐놔야 되겠죠. 그물을 펼치기 2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선 상태에서, 멈춘 상태에서 집어등을 끄고 좌연 유도등을 킨다. 이게 3번이 되겠죠. 순서당으로. 자, 그 다음에 인망 상태 확인 후에 윈치로 도둑줄과 잼줄을 감아서 자, PC 펌프로 어획물을 어창에 적재하면 모든 단계가 끝나고요. 이렇게 따지면 순서는 나가 다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어구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길이가 한장 남짓되는 대오리나 쌀이나무 오리를 노끈으로 엮어 어구를 만들되 자, 위는 성기고 성하게 하고 아래는 촘촘하게 한다. 아래쪽은 촘촘하게 한다. 위쪽 성근 거는 공간이 좀 벌어져 있다라는 거고 아래쪽은 그 공간이 아주 작다라는 거죠. 그위 아가리의 지름은 한척 남짓되고 한 척은 약 3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여기가 30cm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아랫단은 섣불 모양처럼 뾰족하다. 물고기나 개 따위가 물을 따라 내려와 어구 속으로 들어갔다가 뾰족한 꼬리 부분 안쪽으로 거센 물살에 비좁게 몰리면 다시는 급류를 거슬러 벗어나올 수 없다.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요렇게 들어가는데 여 끝단까지 오면 물살이 세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다. 자, 물고기는 대부분 낮에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하므로 어무들은 저녁 무렵에 어구를 설치하고 새벽녘에 꺼내야 한다. 자, 함정어법이죠. 어떻게 보면 강제로 빠른 물살에 의해서 이 어구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니까 강제 함정 어법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지금 강제 함정 어법에 우리가 정리했던 것의 대표적인 게 안강망이죠.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사용되는 안강망이 강제 함정 어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함정 어법으로 분류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구집의 방법으로 집어한다. 우리 집어 방법은 유지, 구집, 차단 유도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집은 자극원이 있으면 자극원 쪽으로 모이게 하는 거죠. 해서 어획의 효율을 높이는 게, 집어의 효율을 높이는 게 유집이고, 구집은 자극원이 있으면 자극원 쪽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단 유도는, 다니는 길목을 차단해서 그물 안쪽으로 유도해서 어획을 높이는 게 차단 유도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어 방법 반드시,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각 어구어법이 어떤 집어 방법을 사용했는지, 어떤 집어 방법을 적용해서 어획하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구집의 집어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강제로 들어가게 했으니까 우리가 구집의 집어 방법으로 집어하는 것은 선자망의 참대라든지 또는
후릿줄에 의한 자극이 구집이 되겠죠. 집어등과 유도등을 사용한다. 이거는 봉수망에 해당되는 거예요. 앞쪽 문항처럼. 자, 어구는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된다. 이건 정치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정치망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어획 대상은 크릴, 고등어 등이 있다. 자, 고등어는 우리 주로 선망어업으로 어획을 하죠. 근해 선망어업으로. 자, 크릴은 트롤어, 원양 트롤. 원양 트롤어업을 통해서 조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어구어법은 강제 함정 어구어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함정어법으로 분류된다. 1번이 맞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이 발표할 조업 단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동해역 고등어 대형 선망업의, 동해역의 고등어 대형 선망업의 조업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어장에 도착한 후에 어군을 탐색하고 투망에서 어군을 완전히 둘러싸면 다음에, 어떤 거냐, 선망이니까 다 둘러싸면 가장 중요한 게 잼줄을 재야 되겠죠. 잼줄을 재는 단계가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근의 대형 선망 어선의 저음 모식도를 이렇게 보면은요, 조업 순서는, 자, 먼저 어구를 탐지해야 되겠죠. 어탐선에서 어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집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망하고, 그 다음에 잼줄을 죄야 되겠죠. 아까 투망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잼줄을 다 죄야 된다.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잼줄을 완전히 잰 다음에 끌어올린 다음에, 잼줄을 해방하고, 그 다음에 양망한 다음에, 어획물 떠올리기에 조업 순서대로 대형 선망의 조업이 이루어진다. 대형 선망은 선단을 이루어서, 여러 척의 배가 함께 조업을 하는 선단어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잼줄 윈치를 작동하여 어군 도피를 막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쳤다라고 하면 5번의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5번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항, 열 문항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개념 정리했던 어업 기기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어업에 대한 기출 문항을 몇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기출 문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원리를 이용하는 어업기기의 종류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자동차가 후진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삐 하고 경고음을 울려주는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센서는 송신부에서 발사된 음파가 수신부로 되돌아오는 시간차를 계산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원리에 의해 작동됩니다. 자, 송신부에서 발사된 음파가 수신부로 되돌아오는 시간차를 계산해서, 왜? 우리가 음파나 전파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등속성, 그다음에 직진성, 그다음에 반사성. 이 반사성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면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 음파는 인간들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 범위로 초음파죠. 그러면 파장이 짧고 반사성, 직진성, 등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러한 특성은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 형태를 알아내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시문에 초음파에 의한 주차 보조장치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사용하는 기기를 보기 선택지에서 찾으라는 거죠. 트롤 윈치 V형 양망기는 우리가 윈치는 끌 줄을, 트롤에서 윈치는 끌 줄과 그물을 감아 들이는 장치고요.
V형 양만기는 선망에서 선망

그네 선망에서 그물을 걷어 올릴 때 사용되는 겁니다. 자, 네트 레코더는 트롤 어선에서 어구의 높이, 망고나 그다음에 깊이, 그다음에 어구의 동태 이러한 것들을 또는 해저의 지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죠. 어군 탐지 마찬가지로 어군의 존재 위치와 어군의 크기, 그다음에 이러한 것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이러한 걸 알아내는 장치. 초음파를 이용한 어구 수중 정보 수집 기기는 디귿과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3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은 어구 전개 실습 과정이다. 절차 3에서 사용하는 업 기기로 오른 것은 자, 선망 어구라고 얘기를 했고요. 선망 어구의 전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선망 어선의 그물 길이는 1500m, 높이는 100m를 준비한다. 선망 어선의 그물 길이는 약 1.5km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긴 그물을 둘러치는 겁니다. 자, 어군의 위치를 찾은 후에 투망한다. 자, 절차 3에서 그물의 발줄에 설치된 세 개의 발신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이용하여 그물의 층강 상태를 파악한다. 선망업에서 수중에 들어있는 그물의 층강 상태를 알수 있는 게 네트 존대죠. 네트 존대. 그물의 앞섬, 뒷섬 중간에 설치해서 세 개의 발신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오는 신호로 얼마만큼 가라앉았느냐를 알수 있게 하는 게 네트 존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모니터 정보를 통해 그물의 층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면 뭐 절차 5에서는 죔줄을 죄겠죠. 그래서 네트 존대, 그물의 층강 상태를 알수 있게 하는 게 네트 존대다. PC 펌프는 어획물을 빨아들이는 거고요. 네트 레코더는 트롤업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사이드 드럼은 주로 소형 어선의 기관실 외벽에 설치해서 여러 가지 줄을 감아드리는데 사용되는 게 사이드 드럼이고요. 자동 조산기는 오징어 체납기에 사용되는 어획기가 자동 조산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트 존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26학년도 본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자, 다음은 오로 실습 과정이다. 실습 절차에서 알수 있는 집어 방법이 적용된 어업의 사례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작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항인데요. 오징어업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체납기 어구어법을 이용하여 오징어를 어획할 수 있다. 그러면 오징어 체납기 어업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출항 전에 각종 어업기기 상태를 점검하는 어장으로 이동한다. 어장 도착 후에 어근 탐지기를 이용하여 오징어의 존재를 확인한다. 자, 풍향, 풍속과 유향, 유속을 고려하여 뭐를 투하한다? 물돛을 수중에 투입한다. 그래서 물돛을 투입하는 이유는 배가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리고 천천히 흐르게 해서 낚시들이 서로 꼬이지 않게끔 하게 하는 역할을 물돛이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어등을 켜고 자동 조획기, 자동 조산기 또는 자동 조획기라고 얘기합니다. 집어등을 켜고 자동 조획기를 이용하여 오징어를 어획한다. 자, 그래서 집어 방법이 적용된 어업 사례. 집어 방법은 유집이 사용되었죠. 유집, 자극원 쪽으로 모이게 하는 것. 집어등을 켜고 집어등 쪽으로 오징어를 모이게 하는 유집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통발에 미끼를 넣는다. 통발에 넣는 미끼 자체가 자극원이 되는 거죠. 자극원 쪽으로 모이게 하는 거니까 유집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문어잡이의 단지를 이용한다. 문어가 단지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습성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것도 유집이 되겠고요. 문어 단지 자체가 자극원이 되는 거죠. 자, 정치망에서 길그물을 설치한다. 정치망의 길그물은 차단 유도죠. 차단 유도의 집어 방법이고요. 트롤업에서 후리줄을 사용한다. 후리줄은 구집의 역할을 하는 거죠. 구집의 역할을 하는 거라 유집의 역할에 해당되는 것은

있는 기역과 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업, 기기,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선장님, 그물, 전개판, 끌줄까지 투망 작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물을 다 투망했다라는 거죠. 자, 전개판이 있는 걸 보니까 뭡니까? 어떤 어선인지 알수 있습니까? 트롤 어선인지를 유출할 수가 있죠. 야, 네, 수고했어요. 당직 항해사는 애망 속력을, 자, 투망 그물을 던지는 거 바다에, 애망은 그물을 끄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그물을 끄는 걸 애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애망 어법 또는 끌그물 어법이라고 얘기하죠. 애망 속력을 4노트로 유지하면서 선박 주의 견실을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또한 가를 이용해 20분마다 그물의 수중 전개 상태를 확인하여 보고하세요. 자, 물속에 있는 그물에 대한 그물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게 트롤업에서 사용되는 수중 정보 수집기지, 네트 레코더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벌써 네트 레코더와 관련된 기출 문항을 여러 문항 지금 풀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트 레코더는 적외선을 이용한다. 초음파를 이용하죠. 네트 레코더는 초음파를 이용한다. 선망어업에서 사용된다. 트롤어업에서 사용이 되고요. 어귀에 후리줄에 설치한다. 자, 천장망이나 뜸줄에 설치를 한다. 어근 탐색 단계에서 사용한다. 어근 탐색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근 탐지기가 되겠죠. 해면에서 탐지부까지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 자, 해면에서 탐지부까지니까 그물이 얼마만큼의 깊이에 있는지 망심을 알 수가 있다. 자, 레코드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망심, 그다음에 얼마만큼 그물이 높이가 벌어져 있는지 망고, 그다음에 어근의 동태, 그다음에 인망되는 어근의 양 또는 해저의 지형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게 네트 레코더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트 레코더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해면에서 탐지부까지의 깊이, 즉 망심을 알 수가 있다. 자,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업 기기는 네트 레코더와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자, 다음. 자, 25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인데요. 다음 승선 실습 일지에서 항해사가 조업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한 업 기기로 오른 것은, 자, 오늘은 실습 안전 교육을 받은 후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선미 갑판에서 조업 실습을 하였다. 자, 조업을 시작하기 위해 슬립웨이를 통해, 자, 슬립웨이라는 것은 트롤 어선에서 그물이 바다로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비탈면을 슬립웨이라고 합니다. 자, 슬립웨이를 통해 그물과 두 개의 직사각형 판, 두 개의 직사각형 판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개판이라는 걸알수 있죠. 전개판이 있다라는 것은 트롤 어선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차례로 해상에 투하한 후 일정한 속력으로 애망을 진행하였다. 앞에 나와 있는 문항과 거의 유사합니다. 애망을 하는 동안 조업 상황을 알고 싶어서 송계에 올라갔더니 항해사께서 어구의 전개 상태, 그물의 깊이, 어근의 위치 등의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기기로 조업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뭡니까? 트롤 어선에서 어구의 전개 상태, 얼마만큼 잘 벌어졌는지 또는 얼마만큼의 입구가 열렸는지, 그다음에 그물의 깊이 망심이 되겠죠. 들어온 어근의 동태까지 모두 알수 있는 게 네트 레코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 13번 문항의 정답은 네트 레코더,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기기. 자,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매, 모의고사와 본 수능에서 기기 문항이 지금 거의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기 문항은 네트 레코더, 네트 존대, 어군 탐지기와 관련된

네, 즉 수중 정보 수집 기기를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수 있는 어업 기기로 오른 것은 선생님 선망업에서 수중 정보 수집에 쓰이는 어업 기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수중에서 그물이 침강해 가는 상태를 파악하는 어업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는 그물의 침강 상태만 알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자, 선망업에서 그 어업 기기의 신호를 이용하면 그물의 전개 상태도 파악할 수 있어. 그래서 뭡니까? 선망업에서 그물의 침강 상태를 알수 있게 해주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가 어떤 거냐? 알고 있느냐? 그래서 네트 존대가 되겠죠. 그래서 네트 존대는 선망업, 네트 레코드는 트롤업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문항을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트 존대가 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7번 문항이 되겠네요. 자, 다음 상황에서 어로장과 항해사가 조작한 어업기기를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했을 때 해당하는 범주로 오른 것은? 자, 트롤어선이 어종에 도착하면 어로장은 음파의 특성을 이용한 어업기기를 조작하여 어군의 위치와 규모, 이동 방향과 속도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여기는 어군 탐지기가 되겠죠. 어군 탐지기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항해사는 그물을 끄는 작업 중에 애망이죠. 애망 끄는 작업 중에 애망 중에 그물이 어에게 적합한 형태로 전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어업 기기로 양쪽 전개판 사이에 거리를 모니터링 한다. 이거는 전개판 감시 장치죠. 전개판 감시 장치. 또는, 전개 상태를 알수 있게끔 하는 것은 네트 레코더가 되겠죠. 자, 이세 개의 공통점은 수중에 있는 정보를 알아내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같은 분류했을 때 해당 범주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에 해당한다. 4번이 정답이다. 자,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은 승선 실습 중 선생님과 학생이 나눈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어업 기기로 옳은 것은? 자, 지금부터 자료 그림과 같은 트롤선 투망 작업을 설명하겠습니다. 투망 작업에서는 전개판을 이용해서 그물을 잘 펼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전개판이죠. 전개판을 통해서 그물을 벌린다. 그래서 트롤업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수중에 있는 그물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니까 수중에 있는 그물 상태, 네, 당연히 떠올라는 게 네트 레코더가 되겠죠. 네트 레코더. 자, 네트 레코더를 사용하여 확인해요. 이 기기는 그물의 상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모니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 레코더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배 위에서도 알수 있겠네요 하니까, 자, 이것으로 해저의 상태와 어구의 전개 상태, 그리고 그물의 깊이 등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네트 레코더가 되겠죠. 그래서 네트 레코더는 보통 천장망에 설치를 합니다. 천장망에 설치해서 초음파를 이렇게 발사하고 또 그물 입구 쪽으로도 이렇게 발사를 하고, 이 발사된 초음파를 수신기를 통해서 얻어진 다음에 증폭기를 통해서 레트 레코더의 화면이죠. 화면에 나타나게끔 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 네트 레코더와 관련된 문항이었고요. 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번 문항이네요. 자, 다음 상황에서 알수 있는 어업 기기를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했을 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어업 기기. 그래서 주로 초음파를 사용한 어업 기기 하나를 제시문에 놓고요. 보기 선택지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어업 기기를 찾는 그러한 문항의 형태가

탐지기죠. 어근 탐지기는 수중정보 수집기기고, 수중정보 수집기기를 사용하는, 수중정보 수집기기에 해당하는 것은 네트 존대 선망에서 사용되고요. 전개판 감시장치 트롤 어선에서 사용되죠. 자, 트롤 윈, 이 기업과 디귿이 초음파를 사용하는 수중정보 수집 기기라고 할 수 있겠죠. 2번이 정답이고요. 트롤 윈치는 끌줄을 감아들이는 장치가 트롤 윈치고요. 막대 롤러형 양만기는 근해 선망에서 마지막에 그물을 범위를 좁힐 때 마지막에 사용하는 양만기가 막대 롤러형 양만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2018 대학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고사 문항인데요. 자, 튜나라고 되어 있죠. 참치죠, 다랑어. 자, 그래서 남태평양의 참치는 주로 긴 수건 모양으로 생긴 그물로 어근을 둘러싸서 그물 아랫부분을 잼줄을 잡아당겨 잡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선망이죠, 선망. 자, 이 문항은 다랑어 선망, 즉 우리나라 원양어업에 출제된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자, 위 뉴스에 나타난 어구어법의 조업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둘러쳐서 잡는 선망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1번은 정치망이죠. 정치망. 2번은 연승, 준학어업이 되겠죠. 3번은 오징어를 잡는 오징어 체납기어업이 되겠고요. 5번은 앞에 전개판이 있으니까 트롤어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제시문의 선망어업이니까 두리꺼물어법을 사용한 4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 우리 업 기기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업에 대한 실전 문항과 기출 문항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수산생물 양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달인입니다. 오늘은 공손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70번을 풀고 이제 끝이 났는데 답은 35로 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해보고 와라라고 했던 게 있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중간에 이제 로그 밑이 n일 때 n의 4에 대한 값이 1보다 작다라는 이러한 부등식이 있었을 때의 n의 크기를 찾아주는 것이 있었고, 또한 로그 n의 10에 대한 값이 1보다 클 때에 대한 n의 위치를 찾아주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이를 바로 이제 n이 4보다 크고 이쪽은 10보다 작다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었는데 왜였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난 강의 때그 지수로그에 대한 그래프를 설명하면서 밑에 대한 크기 비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었어서 여러분들이 아우 이해가 갔었어야 돼. 하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 또한 볼게. 일단 위에 거부터

또 다시 생각을 해보자. 자, 만약에 N이 4일 때, 즉 위치 4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4에 대한 여기 Y는 로그 4의 X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런데 그러면 4에 대한 함수값이 4 넣으시면 1이 된다라는 거잖아. 길이의 비율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볼게요. 그런데 어떠한 이 밑을 바꿔줬을 때그 4에 대한 함수값이 4에서의 그 y 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야. 즉, 이 아래쪽의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더 달라붙도록 더 누워졌을 때에는 이에 대한 위치, 즉 b의 x라고 할게요. 그럼 이 b가 지금 4보다는 커야 되죠. 미안. 5보다는 4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했었다 그 말이지. 그리고 이제 알아주셔야겠지.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4보다 크다라는 방향으로 잡은 거고, 한번더 해볼게. 그럼 11대를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도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y는 로그 10의 x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때 그러면 10을 넣는다고 하면 1이 되겠지. 제가 지금 y 값이 1이 되는 걸 기준으로 아까부터 잡은 이유는 이 우변에 대한 그 값이 다 1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해서 지금 1일 때, 아니 10일 때 1이라는 y 값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때 그 x에 들어가는 건 10으로 같아. 그런데 밑이 바뀌었을 때, 그럼 여기에 대한 찍히는 그 y 값이 지금 1보다 클 때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위에 어딘가가 찍히는 그래프여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고, 이때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로그 n의 x라고 하였을 때, 그 n은 10보다 작은 그러한 양수여야 된다. 1보다 큰 수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지금 아까 4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n으로 추려줄 수 있었고, 저희가 그 밑에 대한 크기 비교를 한 이유를 알겠죠? 지금의 같은 문제에서도 응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꼭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1번으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상수 a가 있어요. 이보다 크대요. 그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라는 거고, 이 친구는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점근선이네. 사실은 정근선만 생각하면 되는 거라, 우리가 원래 y는 로그 2의 x에 대한 정근선은 어떻게 됐어? x는 0이라는 y축이죠, y축. 그 친구를 지금 a만큼 이동한 거니까, 2에 대한 정근선은 x는 a. 라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얘는 또한 이보다 크고요. 그럴 때 지금 증가하는 친구와 감소하는 친구가 있어서 각각 A, B라고 한대요. 오케이. 이 A, B가 사실 누가 더 위에 있는가를 따져줘야 되는 건데, 정확하게 그리자 하면, 그러면 그 위치부터 한번 잡아볼까? 제가 A를 각각의 함수에다 넣어볼게요. 일단 위에다가 로그 2의 4분의 a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값은 로그 2의 a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꺼내줄 수가 있겠지. 우리 로그의 성질 사용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4가 되는 거니까. 이때 a에 대한 값이 2보다 크대.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로그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거야. 1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빼줬으니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고 우리가 가늠해 줄 수가 있겠지.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다가 a를 넣어볼게.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다가 a를 이렇게 넣겠다는 거고, 이 값은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돼요. 다시 이게 지금 2보다 크대. 그러면 여기가 1보다 크대.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였으니 마이너스 1보다는 작겠죠. 맞아. 이만큼이 1보다 크대. 그럼 마이너스를 붙였으니 이렇게 작아진다라는 거야. 결국은 이 점에 A의 Y좌표인 거니까 더 위에 찍힌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함수를 그려보면 증가할 때 이렇게 Y는 로그 2의 4분의 X가 그려지고 이 점이 A점, 그리고 R에다가 교점이 생기도록 B를 잡아주면서 Y는 로그 2분의 1의 X,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좋아요. 해서 이 위의 값에서 아래 값을 빼주었을 때 그 크기가 4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에 a-2에다가 이게 지금 b에 대한 y좌표인 거니까 빼기 2에 a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플러스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는 두 배의 로그 2의 a-2가 지금 길이 4가 된다라는 거네. 정리할게요. 그럼 로그 2의 a가 말이야, 넘기셔서 6이 되는데 2로 나눠주니까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a는 2의 세제곱이라 8,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a와 b에 대한 y좌표 차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7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점이 있어가지고 내분하는 점에 대한 내용이네. 그 점이 여기 위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일단 주어진 이 비율에 대한 내분점 표현해준 다음에 그 점에 대한 x, y좌표를 딱 넣어줘서 m 찾으면 되겠다. 바로 길이 보이네요. 그럼 내분점 찾아볼게요. 열어주시고 x좌표부터 2대 1인 거니까 둘을 더해줘야겠지. 분모에다가요 2 더하기 1이 들어가고 2를 어디다 곱해줄 거니? b의 x좌표에다가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1배의 m 곱해주셔서 데려오시면 내분하는 점의 x좌표 그리고 y좌표는요 2 더하기 1이 마찬가지로 내려가고 이번에는 여기 m-3에다가 2 곱해주시고 더하기 1을 이쪽 m 플러스 3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3분의 여기는 3m 플러스 6인 거니까 아우 3분 한 번에 나눠줄까? 분자 정리하면 3m 플러스 6인 거라 여기는 약 m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은요 3m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러면 m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3으로 나눠줄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점이 지금 여기 위에 있대요. 그러면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1이 m 플러스 1을 x 자리에다 넣어주게 되면 로그 4에다가 m 플러스 10이 되겠지. 플러스 8을 해준 거니까요. 그리고 더하기 m-3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m끼리 지워주시고 그렇게 되면 로그 4에 m 플러스 10이라는 값은 넘기셔가지고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m 플러스 10은 우리 몇이 돼야 되죠? 4의 제곱이 돼야 돼서 16 이렇게 돼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묻고 있는 상수 m은 6이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내분하는 점 자체를 사용했네요. 좋아요.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3번으로 가볼게요. 2보다 큰 상수 k가 있어서 이렇게 절대값에 대한 두 함수가 있는데 쌍 넘기면 이렇게 각각 접힌 함수의 그래프가 있죠. 굉장히 아트적이야. 네? 그리고 이 만나는 세 점에 대해서 각각의 x좌표를 지금 x1, x2, x3라고 한대요. 여기 내리게 될 때 x1, 여기를 x2, 이 점을 x3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시 그리고 그 값에 대한 차가 x3에서
x1을 빼면

그럼 2 루트 3인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그 둘을 더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좋아요. 가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막 다루고 있는 거는 이맨 왼쪽 점이랑 이 오른쪽 점이란 말이야. 그치? 즉, P랑 이 R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그러면 접히기 전에 원함수로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일단, 우리 여기 R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그러면 두 함수를 그릴 건데, 어머나. 일단은 이 친구, 로그 2x의 절대값 함수에서 이러한 증가되는 함수 쪽을 데려와야 되는 거니까,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데려오면 되겠지. 그리고 위에 있는 절대값 함수에서는 마찬가지로 쭉 이어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쭉 증가하는 함수죠? 그치? 증가하는 형태를 뜨려면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그려줘서 여기 R점을 다루겠다라는 건데 제가 여기를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다가 이 부호를 플러스로 잡아야 될까요? 마이너스로 잡아야 될까요? 절대값이 벗겨질 때 부호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야. 본래 로그 2의 x에 대한 그래프는 증가하죠. 증가해, 그치? 거기에 지금 x가 앞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y축에 대해서 대칭한 거야. 그쵸? 이런 식으로 지금 감소하는 친구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를 뒤집어야,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뒤집어야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뜨겠죠. 붙어야. 따라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로 데려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두 함수에 대한 교점이 지금 R이라는 거니까 같다라고 등식을 두었을 때, 즉,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두었을 때의 그 x 값이 지금 R에 대한 x 좌표인 x3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 식을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이너스를 위로 올릴게요. 즉, 이 친구를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옮기면서 진수끼리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는 여기 분모로 뒤집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k분의 1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면서 제가 양변에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풀어주면 플러스 kx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데려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저는 최고창의 개수가 늘 플러스인 걸 좋아해서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은 0에 대한 그 지금 하나의 실근이 x3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지. 좋아. 이번에 같은 방법으로 p에 대한 점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두 함수를 어떻게 찾아줄 거냐? 응. x, y. 그리고 저 P점 한번 왼쪽에 잠깐 보면 P라는 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절대값 로그 2의 x 있죠? 저보 올라간 이쪽을 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쪽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아까는 그대로였는데 마이너스를 취해서 데려와야 된다라는 거지. 즉 이번에는 이쪽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에 대한 함수 그래프와 그리고 또한 P점의 교점이 되려면 이렇게 개형이 나오는 y는 이번에는 앞에 플러스가 되면서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 함수식을 데려와야겠지. 이때의 교점이 지금 P가 된다라는 거고 아까처럼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때의 x 값이 x1이에요. 이거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는

여기랑 교점 생각하는 거니까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아까와 똑같이 이 친구 여기다 올려서 마이너스 1 할까 했는데 결국은 이 친구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즉 여기다 올리는 거랑 똑같지. 그렇게 되면 위에 나오는 이 식이랑 똑같거든요. 방정식의 형태가. 따라서 2를 정리하게 되면 아까 위에서 정리했던 이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진수로 데려와서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다라는 거고, 이때에 대한 또 다른 한 근은 지금 x1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합쳐주시면 지금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그 두실근이 지금 x1이랑 x3가 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실근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어떠한 그 내용을 생각해 줘야겠어. 2차에 대한 두실근, 근과 계수의 정리 너무나 데려오고 싶잖아요. 따라서 x1 더하기 x3가 지금 마이너스 딱 곱해서 k이다 데려오시면 너무 좋겠고, 이때 지금 차가 또한 x3 마이너스 x1이 나와져 있는데, 이 친구 갖다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완전 제곱식 사용해야겠죠? 그럼 제곱해 주시면 이 친구 4, 3, 12라는 값인데, 얘는 3 플러스 x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의, 이렇게 되는 것과 같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k라고 하였으니까 k제곱에다가 곱한 값은요,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 데려오셔야죠. 그러면 4 빼주시면 이렇게가 12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k제곱이 지금 16이 되는 거니까 k에 대한 값은 지금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잠시만. K가 지금 2보다 큰 상수라고 하였으니까 K는 4가 된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지. 제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죠? 여기. 합에 대한 값이니 4 완성해주시면 되겠죠? 좋아요. 그래서 지금 P와 R에 대한 그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절대값을 어떻게 벗겨내느냐? 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 거를 다시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74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지우는 동안. 정독하세요, 정독. 1보다 큰 a래요. 자, 그러면 증가한다는 거죠. 두 로그 함수가. 아니, 얘는 아니네. 그래서 얘가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겠지. 왜? y축에 대칭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하겠지. 그래서 그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있고, 어휴, 제가 그리는 거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정사각형일 때 A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 어디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왜 자꾸, 저 이거 제가 뭐 그릴게요. 놀랍게도 Y축입니다. 세상을 삐뚤게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지? 다시 일자로. 자, 이 정도면 뭐 y축 그리고 x축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에 대한 그래프는 로그 a의 x 플러스 3이란 말이야. 본래 플러스 3이 없었을 때는 점근선이 x는 0이라는 y축이잖아요, 그쵸? 걔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예요. 즉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니까 이한점 지나는 게 본래는 1,0이었는데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서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이러한 함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제가 지금 그린 거는 로그 a의 x 플러스 3이에요. 그리고 다음 이 친구. 제가 저 친구를 살짝 바꿔볼까요? 로그 a의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내주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이 친구는 일단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린 후에 플러스 3만큼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해 주세요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친구는 또 뭐야?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켜라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원래는 증가하는 이러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Y축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리시고, 즉, 마이너스 1,0을 지나낸 이러한 감소함수를 3만큼 오른쪽으로 쭉 끌어오는 거니까 이 점이 3만큼 쭉 끌어와서 2,0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그리고 이때 지금 위치 각각의 A로 갔고 지금 이동이 X축 방향으로 각각 X축 방향으로밖에 없기 때문에 딱이 교점이 Y축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되고, 아니면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다 로그 A의 3으로 갔다라는 걸로도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어요. 좋아요. 그럴 때 이제 만나는 점을 여기를 A라고 하고, B가 누구게요? 이 친구가 여기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요. 또 여기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대요. 이 친구가 이제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 완성본은 꽤나 괜찮은데요? 그럴 때 스몰 a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b와 c에 대한 x 좌표를 알고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4라는 거를 알수 있고, 그럼 높이 바로 구해줄 수 있죠? 어떻게? 한 변의 길이에다가 2분의 루트 3 곱하시면 2 루트 3이라는 그 값이 높이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0을 넣었을 때의 그 y 값이 2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넣을게요. 그럼 로그 a의 3의 값이 지금 2 루트 3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A의 값 구하는 거죠. 이때 A 어떻게 구해? 3에 2 루트 3분의 1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좀 정리를 해주게 되면 여기 루트 3 위아래 곱해주면 6분의 루트 3 이렇게 지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의 정삼각형의 모양을 이제 그리게 될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칭과 그 평행이동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이제 잘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부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으로 가볼게요. 하이. 절댓값이 등장을 했어요. 저 증가하는 함수에 대해서 절댓값이 진수에 있고, 이때 또 다른 증가하는 함수가 있어서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자, 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누가요? 지금 이 친구가 문제 볼게요. 그럴 때 A, B를 지나는 직선과 그 직선과 A를 지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대. 그럴 때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 그림이랑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요. 그치? 그리고 그 직선의 수직이면서 이 A점을 지나는 선을 하나 그었더니 뭐 대략 이 정도로 그려진다고 했을 때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그 점을 C라고 한 다음에 그 ABC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괜찮나요? 얘를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있는지 한 번만 살짝 보고, 없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지. 이 친구가 이제 x의 크기에 따라서 바꿔 나오잖아요. 로그 3의 2x로 나오는 부분은 0보다 클 때, 그리고 로그 3에 이쪽에 마이너스 2x로 진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음수인 영역에서 나올 거란 말이야. 0은 당연히 없죠. 로그니까 0에서는 지금 정의되지 않고, 따라서 지금 양수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게 그려지고, 또한 음수의 영역에서는 지금 x축, y축의 대칭이게 찻 왼쪽으로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감소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두 쪽의 그래프를 합쳐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증가하는 함수를 같이 이제 교점을 만들어놨다라고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어떻게 구하러 가볼까요? 수직이고 넓이이고 일단 교점을 찾아줘야 될것 같네요. 이 비점을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이 비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을 제가 그러면 로그 3의 x 플러스 3. 이 친구와 아까 그 증가하는 쪽이랑 만나는 그 좌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 3의 2x 이렇게 데려와야겠지. 그치? 그러면 진수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x 플러스 3이 지금 2x가 되는 거니까 x의 값이 3이 나와서 즉, 이 b에 대한 x 좌표가 지금 3이라고 바로 구해진다라는 거지. 그럼 3을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넣어주시면 로그 3의 6이 지금 b의 y 좌표다라고 또한 찾아줄 수 있는 거고 a도 같은 방법으로 찾아줄게요. a는 그러면 같은 위의 로그 함수가 이번에는 왼편에 감소하는 쪽에서 만나는 거니까 아까 진수에다 마이너스 넣은 그식을 데려와야겠죠. 즉, 로그 3의 마이너스 2x와 같을 때를 생각해 주게 되면 진수에 대한 방정식 생각해서 x 플러스 3, 이 마이너스 2x가 되어지면서 탓탓 나눠주시면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a에 대한 그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을까요? 넣으시면 로그 3에 누구? 마이너스 1 넣으면 2.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찾을 수가 있다. 좋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C라는 이 Y 좌표까지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다른 나머지 하나의 정보, 수직이다라는 거를 찾으러 가야 될것 같네. 그럼 수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직선 AB에 대한 기울기를 정리를 해줘야겠지. 그러면 직선 AB의 기울기 정리해 주시면 두 좌표에 대한 x 차 오른쪽에서 b의 점에서 a점에 대한 좌표 빼주면서 계산할게요. 즉3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분자가 되는 거고 위에는 로그 3의 6 마이너스 로그 3의 2 이렇게 되어오겠지. 그러면 아래가 4 이쪽은요. 나눠주면 로그 3의 3인데 그럼 1이 되겠지. 3의 3인데 결국은 4분의 1이 된다. 지금 직선 AB에 대한 기울기가 4분의 1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직선 AC에 대한 기울기는 이 둘이 수직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것으로 바로 꺼내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나와 있고 또한 한 점. 지금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로그 3의 2니까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9에서 y좌표 구해주면 되겠지. 직선 식 만들어주시게 되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4에다가 x좌표가 1이고요. 아니,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y좌표는 로그 3의 2를 지난다. 그럼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3의 2가 되어지는데 이만큼에 대한 값이 y절편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C에 대한 좌표가 0, 마이너스 4, 플러스 3의 2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제 A, B, C에 대한 좌표를 다 구했으니까 결국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수직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길이 이 길이 곱해가셔가지고 이제 구해내면 되겠네. 하나하나씩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AB에 대한 길이부터 구할까요? AB 길이 구하기 위해서 우리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활용해 주시면 루트 크게 여시고 x 좌표끼리 빼신 다음에 제곱할게요. 그러면 16 저렇게 한번 데려도 돼요?
3에서 마이너스를 빼시면 4잖아요. 거기 제곱하면 16. 저 그냥 점들끼리 길이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는 빼주시면 그 로그 성질 이용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괜찮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16에 1 더하는 거니까 루트 17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거고, 이번에는 AC에 대한 길이도 정리해 줄게요. A 좌표, 우리 아까 마이너스 1, 로그 3의 2라고 구해놨고, C 좌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길이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1에서, 저기 0 빼주신 다음에 제곱하면, 이제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뭐 1이 될 것이고, 더하기, 이 Y 값에서 이 Y 값 빼주시면 4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4에 대한 제곱, 오, 또한 루트 17, 이렇게 들어갑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도 루트 17. 여기도 루트 17이 한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17 땄다 곱하시니까 2분의 17이 될 것이다 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지금의 문제는 사실 이제 교점 찾아서 방정식을 풀어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울기, 뭐 수직이다 이런 거 사용하는 건데 계산하는 문제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연산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뭔가 문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세 실수, 이제 A, P, Q가 있어가지고, FX가 다음과 같은 형태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지수함수를 내린 다음에 접어 올렸죠. 절대값이니까 어딘가에서 접어 올렸고 그 가운데에 대한 영역에서는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갑자기 낑겨 들어와요. 끼어 들어와요. 그러한 형태에서 오,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이 이제 뭔가 푸는데 핵심이 되겠지. 그럴 때의 다음에 함수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차근차근 가봅시다. 일단 완성되어 있는 부분부터 봐라라고 했잖아요. 우리 양 사이드 부분에서는 이러한 함수가 그려진대요. 제부터 일단 접근을 해보자고요. 좋아. 그러면 X, Y 축이 있어서 우리 2의 x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4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원래는 0, 1을 지나고 x축이 점근선인 이러한 증가함수인데 그 친구를 마이너스 4만큼 내리고 있으니 점근선이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이러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특히나 여기 x에다가 2를 넣게 되면 우리 4-4니까 0이 되어지는, 즉 x절편이 2인 이러한 그래프가 이제 그려졌을 거라고. 근데 그 친구를 절대값, 즉 접어 올려라 라고 하고 있으니 내려 찍고 올라가는 그러한 함수가 일단 그려질 것이고, 우리가 전체 범위에서 그려진다면 특히나 아래쪽에 점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4였는데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렸으니 X가 무한하게 왼쪽으로 쭉 뻗어나갈 때, 이 위의 점근선은 우리가 4라고 대칭시킬 수가 있겠죠. 즉, 이쪽의 위가 이렇게 Y는 4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왼쪽으로 뻗어나간다라고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어가 볼게요. 이럴 때,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양쪽의 범위만 채택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가운데의 로그 함수를 그려내야 돼. 어떻게? 1대1 대응이 되게. 자, 일단은 그러면 저 실수 전체 집합으로 우리 취역을 받는 거니까 이 모든 y 값을 다 그래프가 취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쭉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일 텐데 이 아래로 함수 값을 쭉 갖는 부분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 친구는 1,0을 지나는 이러한 로그 함수 그래프를 위아래로만 평행 이동한 거잖아. A만큼만. 그치? 그럼 점근선은 지금 X는 0이라는 Y축을 따라요. 그럼 이 왼쪽에 쭉 내려가는 이 함수

형태는 우리가 계속 살려둬야 된다라는 거야. 제가 만약에 이쯤에다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이 내려가는 함수의 형태는 계속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니까 저 P라는 이 왼쪽의 시작 부분은 양수여서도 안 되고 그러면 잘리잖아. 이 내려가는 부분이 잘리잖아. 그럼 실수 전체에 대한 치역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양수이면도 안 되고 또 음수이면도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쪽 0부터 음수인 P까지 가운데의 영역에서 삼수가 정의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여기까지서 뚝 멈춰지고 얘는 여기까지밖에 정의가 안 되는데 이 가운데가 비어버린다라는 거지. 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P에 대한 값이 0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이때의 P가 지금 0이라는 거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로그 함수를 내려줘야 되는 거고 가까이. 그 다음에 이 접힌 지수 함수는 여기서 사실 딱 끊겨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아, P가 0이다 라는 거지 찾아냈으니까 이제 Q를 한번 바라보러 가자고. 지금처럼 제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쭉 증가하면서 올라갈 때 다음에 0에서의 가진 이 함수값을 넘어버린다면 이 값부터 잠깐 구할까요? 우리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아까 0 집어넣으면 x가 0일 때 찾아주시면 절대값 취한 거니까 절대값 1-4 즉 3이에요. 여기에 대한 함수값이 지금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즉 증가하면서 3을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1대1 대응이 안 되죠. 하나의 y값에 두 개의 x좌표를 가져버리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증가한 함수가 우리가 3을 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전에 쭉 접히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왼쪽에 지수함수에서 y값이 4까지 가까이 가면서 닿진 않아. 즉 여기서 이 부분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이 3이 될 때까지의 아이고 이거 주황색으로 이 3이 될 때까지의 그 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y좌표가 같아야만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왜? 지금 모든 여기서 쭉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을 치역이 다 감싸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쭉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4까지 오죠. 여기서 이어받아요. 어떻게? 점근선이 4다 보니까 쭉 4가 아닌 그 다른 점부터 쭉 3까지 와. 그리고 여기서 이어받겠죠. 여기서. 그리고 쭉 아래에 음수 영역까지 다 채우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거고 이때 y좌표, x좌표를 찾아가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의 지수함수 여기서 이 값이 4가 되어지는 그 x값부터 찾아볼게요. 2의 x-4의 절대값이 지금 4가 되어지는 값 찾아주면 얘가 8이 된다라는 건데 따라서 x가 3, 즉 여기에 대한 값이 지금 3이 된다라는 거고 이 3은 누구겠습니까? 이 3은 이 로그 함수가 끊기는 곳이니까 q가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p가 아까 0이었고 q가 3이니까 우리가 찾아줘야 될 값은 f 2분의 3 이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값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a라는 값이 더 필요한데 왜냐면 2분의 3은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저 a라는 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로그에다가 만약에 3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지금 비워져 있지만 함수값이 본래 이제 3을 채워줬어야겠지. 즉 저 밑에 아래에 있는 로그 함수식에다가 로그 2의 3을 만약에 넣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함수값이 3이 된다라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A값이 지금 3-로그 2의 3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F2분의 3이니까요. A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로그 2의 3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이때 로그 뒤에 따라오는 게 2의 2분의 3이죠. 계산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3에다가 마이너스 2의 3이고 여기는 플러스 로그 2의 3에다가 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데려올 수 있으니 나눠주신 다음에 결국은 2가 된다라고 우리는 완성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 친구

제가 이제 꺾인 지수함수의 절대값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부터 그렸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으로 이제 찾아줬단 말이야. 특히나 이제 이 내려가는 이 부분이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바로 P를 0이라고 찾아준 거고, 그 다음에 점근선에서, 즉 4라는 점에서 이어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의 3이 Q의 값이 되겠다. 라는 흐름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직접 다시 처음 문제 직접 읽으면서 다시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7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유. 이번에는 좌표 평면에서 곡선 감소하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45도. 이고 PR에 대한 길이가 2분의 5루트2라고 합니다. PR이 어딘지 여기의 길이가 PR에 대한 길이가 2분의 5루트2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7분의 1이라고 하네요. 직선 PR에 대한 기울기가 7분의 1 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금 상수 A에 대한 값을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점 P를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의 그 점이 Q예요. 그쵸? 넘어와서 이 친구를 이제 여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Q가 되는 거고 45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볼게. 그럼 이 친구는 일단 이 직선 RQ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그치? 그 상태로 한번 바라보면, 저는 이 친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제가 Y는, log A의 X에 대한 그 그래프를 한번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친구는요, 얘에 대해서 X축에 대해 대칭이지. 지금의 증가하는 친구를 뒤집겠다라는 거야. 맞아요. 근데 동시에 이 친구에 대해서 이두 친구는 역함수예요. 그쵸? 이두 친구는 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 함수는 어느 점들을 지나야 되냐면 이 점을 지나야 되고요. 왜? 얘를 대칭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아까 그 점, Q를 또한 지나야 돼요. 그리고 어딘가 있는 Y는 X에 대해 그 위의 점인 이쯤 어딘가를 지나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지금 Y는 로그 A의 X가 될 것이다 라는 걸 한번 잡아두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PR을 찾아내야 될 텐데, 지금 다른 숫자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제가 점을 하나하나씩 설정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서 시작을 해볼까요? Q에 대한 점을 한번 줘볼게요. 그럼 여기를 제가 T, 로그 A의 T다. 이렇게 한번 더 볼게. 그러면 바로 R에 대한 그점 주시면 T, 마이너스 로그 A의 T. 이런 식으로 좌표를 줄수 있을 테고, 이 Q를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니까, 이 XY에 대한 좌표가 바뀌겠죠, 위치가. 그러면 이 P에 대한 좌표가 로그 A의 T, T.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좋아. 그러면 이제 P와 R을 나타내 주었으니, 우리는 각각의 길이와 기울기를 이제 적용해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써볼까요? 일단 이거 3분의 길이부터 한번 가볼게요. 2분의 5루트2는 3분의 길이 정리해 주시면 로그 a의 t 마이너스 t에 대한 제곱에다가 뒤에는 t 플러스 로그 a의 t에 대한 제곱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울기 생각해 주시면

로그 a의 t 마이너스 t 분의 t 마이너스 아니죠. 플러스죠. a의 t가 지금 7분의 1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우리는 7배의 t의 로그 a의 t가 지금 로그 a의 t 마이너스 t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 부분을 제가 7배의 이만큼이다라고 볼수 있지. 여기다 이렇게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렇게 되면 정리해 주시게 되면 결국은 루트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49에 하나 더 더해주는 거거든. 50개의 t 플러스 로그 a의 t의 제곱 이렇게 나와지면서 정리하게 되면 여기가 제곱하면요 t 플러스 로그 a t의 제곱이 50으로 나눠지고 저쪽에 이제 제곱한 2분의 25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지금 4분의 1이 되어서 2에 대한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중에 하나거든. 2분의 1에 대한 앞에 보호가 궁금한데 우리가 저 앞에 잠깐 바라보게 되면 여기가 음인데 절대값 취한 게이 크기잖아. 근데 그에 대한 그 y값이 여기가 높죠. 즉 2의 함수값이 아니 절대값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와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인데 2에 대한 절대값이 크다라는 거라 즉 이만큼에 대한 값은 마이너스 0보다 작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지금 t 플러스 로그 a에 대한 t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를 7배한 마이너스 t 플러스 로그 a의 t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니까 우리가 연립을 할게요. 위에서 아래 빼주시면 2t는 지금 3이 되어서 t가 2분의 3이 되고요.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2분의 3 플러스 위에다 넣게 되면 a의 2분의 3에 대한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빼주시면 우리 넘어와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따라서 a는 2분의 3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값이다. 그러면 우리가 루트 3분의 2인 거니까 3분의 루트 6 이런 식으로 완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그래프가 꽤나 복잡하게 나와주고 있으니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가을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기출해비를 통해 여러분들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공부에 있어서 특히나 사회탐구, 윤리 공부에 있어서 기출 문제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념 1회 독을 마치고 나서 기출 문제 풀면서 또 새로운 질문, 새로운 표현 만나면서 개념에 다시 더하면서 개념 또 1회도 더하면서 이 작업을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지 실력이 향상 됩니다. 기출 문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 혹은 지문과 선제에 나와 있는 심화 개념들 그런 것들은 이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수능의 단서가 됩니다. 수능의 연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때 단순히 시간 맞춰서 푸는 거에 의의를 두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을 보면서 내가 배웠던 개념에서 이 기출의 개념이 기출의 선지가 기출의 심화 포인트가 어떻게 확장되는 건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실제 수능에서 내가 모르는 선지가 나왔을 때, 헷갈리는 게 나왔을 때 나는 어떠한 유추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맞춰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기출 문제가 여러분들의 앞날을 환히 밝혀주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바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평화의 윤리입니다. 일단 국제관계와 국제평화 파트를 우리 먼저 문제를 풀 거고요. 그 이후에는 해외 원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국제관계, 국제평화, 해외 원조를 다루면서 우리는 마무리를 할 건데 참고로 이 파트들의 경우에도 꼭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되고요. 우리 여기에 다루고 있는 갈등, 칸트,

그리고 현실주의 관점의 모겐소. 끝으로 뒤에 원조에 나와 있는 롤스, 싱어, 노직은 꽉 잡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제 경향 보고, 비교 판서 보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먼저 여러분들 일단 출제 경향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한 번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갈툰과 칸트의 경우에는 평화의 관점에서 비교되어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모겐소의 현실주의 관점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23년도나 24년도의 경우에는 현실주의가 모겐소로 나오더라도 그냥 현실주의의 대략적인 관점에서 문제풀이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트렌드를 보게 되면 모겐소라는 사상가, 그 사상가의 좀 특정한 논리나 특정한 배경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풀기에 좀 편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때는 좀 뭉뚱그려서 현실주의로 출제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현실주의의 모겐소의 관점에 집중해서 출제하는 트렌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할 때두 개가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칸트 단독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비교판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판서에선 여러분들 국제관계 이해 그리고 진정한 평화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비교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비교하더라도 보통 단순 비교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관계 이해부터 보겠습니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그두 가지, 크게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주의 관점. 두 번째, 이상주의 관점이에요. 하나가 더 있지만 여러분들 교육과정상으로는 그냥 두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야,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은 현실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 자국의 권력을 추구해. 힘을 추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 따라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국제관계는 다툼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이 국제관계는 국내 정치와 다를 바 없어. 권력 투쟁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반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현실주의 관점에선 당연히 권력투쟁,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힘과 힘이 대립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치 냉전 시대처럼 힘과 힘이 이렇게 막 밀리는 상황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게이 현실주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실주의에서 얘기하는 세력 균형이라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억해야 되겠죠, 그쵸? 두 번째 여러분들 이상주의는 얘기합니다. 아니야. 국제관계, 대화와 국제법, 국제규범 이런 질서를 통해서 충분히 평화 이룰 수 있어라고 얘기해요. 현실주의에 비해서 이상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이상주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 간의 싸움은 서로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거야. 서로 소통이 잘안 됐기 때문에 생긴 거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 또한 이상적으로 제시합니다. 대화, 협력, 국제법, 국제규범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국제관계, 국제평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쵸? 국제평화 이루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둘다 분명히 여러분들 분명히 국제평화를 위한 방법을 얘기하더라. 각자의 방법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국제평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이 생활 결례에서 난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그에 주목하면서 문제를 풀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현실주의 여러분 관점에서는 이기적인 국가 힘의 논리 세력 균형을 강조합니다. 이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자국의 힘을 키우거나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힘을 키우면 되겠죠. 반면 여러분들 이상주의 관점에서는 대화와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통한 평화를 강조합니다. 이런 차이점들 보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 여러분들 진정한 평화입니다. 칸트와 갈등이 나옵니다. 칸트의 경우에는 영원한 평화라는 걸 이뤄야 된다. 이것은 이성이 명령하는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이 명령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워도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걸 이룰 수 있지? 바로 이 확정 조항과 예비 조항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정 조항 여러분 세 가지 항상 꾸준히 나오고 있는 포인트예요. 플러스 예비 조항 최근에 나오고 있는 포인트예요. 예비 조항은 제가 다음 시간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법에 따라서 주권들을 보호하면서 함께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체제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평화연맹을 얘기합니다. 평화연맹은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것은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목표로 하고 개별국가의 자유와 주권을 보장하고 방위를 위해 필요하고 국제 국가나 세계공화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네 번째 포인트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칸트가 얘기한 영원한 평화. 그러면 전 세계가 그냥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삐, 그건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게 칸트의 관점. 그러니까 평화연맹을 확장하자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세계시민법은 보편적으로 조건에 국한되어야 된다. 환대권. 조건부로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 다른 국가에 방문할 권리 있어. 근데 방문했을 때는 평화적으로 행동해야 돼. 막 난리치고 막 폭력 버리고 하면 여러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제 여기서 추가로 제가 늘 강의를 찍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그 국가의 동의 없이 영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야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대권에 국한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최근 기출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풀어보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등 여러분들, 폭력을 얘기합니다. 폭력에는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바로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있습니다. 크게는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이런 폭력들을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이제는 인권이 보장받는 인간 안보가 이뤄진 적극적인 평화를 이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갈등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폭력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폭력을 제거하고 예방해야 됩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평화를 이뤄야 됩니다. 이런 포인트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칸트와의 비교 포인트 문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속속들이 확인해 보면서 내용을 정리합시다. 네. 바로 첫 번째 2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말 마지막에 잠깐 얘기했던 게 바로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볼게요.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좀 두껍게 할게요, 여러분들. 네. 이성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가들이 전쟁을 중지하는 방식은 오직 무법칙적인 자유를 버리고, 공법의 규제에 순응해서 종국에는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단일 국가를 형성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어떻게 해야지 국제관계에서 국제 분쟁을 멈추고 영원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러려면 마치 한 국가 내에서 사회계약을 맺어서 국가법에 따라서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국제관계에서도 모든 국가를 마치 시민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국가를 사회계약이라는 질서하에 그냥 다 단일 국가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 세계공화국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칸트가 나름대로 생각한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 전쟁들이 다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가 포인트가 아니죠. 중요한 포인트, 바로 그러나. 국가들이 결코 이를 원하지 않을 거다, 의욕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국가가 사회계약처럼 그런 더큰 단일 국가, 세계공화국 이런 거에 들어가서 그 전체 법을 따르면서 살길 바라겠어, 그치? 그거는 국내에서는 사회계약 통해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를 의욕할 국가가 없을 거야. 의욕하지 않을 거야. 국가들이 결코 이를 의욕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 국가 혹은 이제 칸트 표현에 따르면 세계 공화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표현도 합니다. 뭐 국제 국가 혹은 단일 국가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할 거냐면 전쟁을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연맹이라는 소극적인 대응물을 택할 거야. 단일 국가, 국제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맹이라는 걸 점차 확장시킬 거야. 이 연맹을 통해서 국제 평화를 이룰 거야라고 보는 거예요. 이 연맹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바로 칸트가 강조하는 평화 연맹이 되는 거예요. 평화 연맹. 칸트가 여러분들 강조하는
연방 체제가 되는 거예요. 연방 체제.

그 하에서 국제법에 따라서 우리가 평화를 확장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전쟁에 대한 성향, 법의 통제를 꺼리는 성향을 중재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칸트. 칸트가 얘기하는 영원한 평화. 특히나 이 확정 조항 여러분들 두 번째랑 연결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9번 칸트다라고 자막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이 칸트에 대한 내용은 갑자기 이 수능 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칸트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단일 국가, 세계 공화국 이걸 바란 건 아니야라는 뉘앙스가 선지를 통해서 지문을 통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전 기출주를 보면서 기출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내용까지 언급될 수 있겠다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한번 이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평화, 영구 평화의 실현 이후 세계 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들. 세계공화국, 단일국가, 국제국가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평화연맹이라는 걸 통해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맹을 점차 확장해서 모든 나라를 여러분들 가입시켜서 우리가 그 견고한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보호하면서, 자유를 보호하면서 그런 연방체제를 확장하는 걸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 땡. 이제 2번입니다. 영원한 평화가, 영구 평화가 모든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요청하진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칸트가 말하는 영원한 평화라는 건 모든 전쟁이 정말 영구히 멈추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종식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청하지 않는다. 삐, 틀렸어라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대내 권력이 전제적일수록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증가한다. 국가 내의 권력이 전제적이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증가한다. 증가합니다. 네, 여러분 정답 바로 3번입니다. 그럼 설명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칸트는 공화주의라는 것과 전제주의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칸트는 바로 공화주의라는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럼 공화주의와 전제주의의 차이가 뭘까? 이 얘기가 바로 이 3번과 연결이 됩니다. 들어봐요, 여러분들. 공화주의란 여러분 시스템은 칸트에 따르면 법을 만드는 입법권과 법을 집행하는 집행권. 이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의 통치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랑 막 전쟁을 벌이고 싶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국가의 이익이라는 걸 이유로 해서 막 전쟁을 벌이고 싶어. 그렇게 벌이고 싶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전쟁을 쉽게 벌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공화주의의 모습이에요. 야, 나 전쟁 벌이고 싶어. 우리 전쟁 벌이자 하자라고 해도 입법권이란 건 여러분들 집행권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막 통치자가 아무리 막 난리를 쳐도 전쟁을 못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전쟁을 벌이고 싶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다치고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일 텐데, 국민들이, 아, 좋아요, 우리도 같이 갑시다, 막 전쟁합시다, 이렇게 얘기할까?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꺼리는 국민들에 의해서 분명히 전쟁이 이렇게, 견제가 될 거예요. 야, 뭔 소리야? 이거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할 생각 없어. 우리 전쟁할 생각 없어라고 견제가 될수 있는 거지. 그런 여러분 상황에서 칸트는 이 공화주의라는 게, 공화정체라는 게 국내 정치의 질서가 돼야 된다. 그것이 점차 확장이 되어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들, 이 전제주의의 경우엔 다릅니다. 전제주의라는 경우에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통치자가 자기가 뭐 어떤 이유든, 저 나라에 내 옛날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우리 가족에 대한 모독을 주는 사람이 막 왕이 됐어. 오케이, 전쟁 벌이자. 라고 자기가 여러분 땅땅땅 얘기하고 자기가 국민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붙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자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그런 버리는 법을 만들고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여기 증가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 또한 마찬가지로 틈틈이 선지와 지문 속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이 이렇게 이번에 3번 선지로 나왔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를 치고 제가 오른쪽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계 시민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들 분명히 평화적으로 처신한다면 환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면서 4번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연맹에 가입한 주권 국가들을 공통으로 규제하는 법은 불가능하다. 이 연방체제 속에 여러분들 평화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국제법이라고 말하는 공통으로 규제하는 법에 따라서 함께 지키며 살아가겠죠. 평화연맹 속에 연방체제 속의 사람들은 국제법에 따라 살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확정조항 2항을 떠올려보면 국제법이라는 건 국제법이라는 건 연방체제의 기초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조항 2항을 조금 꼬아놨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보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연맹에 가입한 주권국가들도 국가들을 공통으로 규제하는 법은 존재한다. 공통으로 규제하는 법은 가능하다. 국제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도 별표치고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여러분들, 이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도전 1등급 문제였고요. 오답률이 무려 53.2%였습니다. 10명 중에 5명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정치에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제가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어마어마한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이제 모겐수의 국가 간의 정치란 책이에요. 참고로 요거 하나가 이제 1권이야, 1권. 1권과 2권이 있고요. 보통 1권 내에서 여태까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1권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원문 표현이에요. 좀 흩어져 있긴 하지만 이 원문들을 잘 모아서 출제를 하신 거예요. 국제정치에서 도덕이라는 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사람들이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과소평가하기도 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사상가의 경우엔 분명히 국제정치의 도덕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대평가, 과소평가에서도 안 돼.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 영향력은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 관점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 정치의 도덕은 도덕적이라고 생각되는 행위에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에 있어 도덕이라는 것은 그 국가가 아마 국익이라는 것을 목표로 어떠한 행위를 취하게 될 건데 그 행위라는 것에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정치에서도 도덕을 얘기할 수 있구나. 그것은 국가가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행위에서 그 결과를 고려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V체크 하길 바라겠습니다. 아, 모겐서도 도덕이라는 걸 말할 수 있구나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 관점에서 세력균형 정책은 국가 이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겨냥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국가들은 국익을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럼 국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국익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세력균형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 세력균형이 국제관계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모겐소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아까 출제 경향에서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현실주의로 조금 뭉뚱그려 나왔다면 이젠 이렇게 모겐소라는 사상가로 내용이 깊이가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입니다. 국가들 간 자연 상태를 벗어나 법적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는 국민들의 모든 권리는 순전히 잠정적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들 간의 여러분들 자연 상태를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 국제법 하에서 연방체제에서 평화를 이뤄야 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오직 보편적 국제연맹 안에서만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서 참된 평화 상태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영원한 평화를 언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정조항 2항과 연결 지어서 연방체제, 평화연맹, 국제연맹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보통 칸트가 나올 때는 영원한 평화라는 게 꼭 언급이 됐거든요. 영원한 평화, 영구 평화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또 숨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항을 참고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국제정치에서 권력은 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 권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을 모겐소의 관점에 따르면 한마디로 힘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힘은 힘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힘의 논리에 의한 힘의 균형, 세력 균형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동그라미.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B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계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람이 놀러 왔을 때 여행 왔을 때,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평화롭게 행동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환대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합법적 국제관계는 공화제의 존속과 완성의 조건이다. 여러분, 디귿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디귿 한번 설명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국제관계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여기 사실 언급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칸트에 따르면 국제법이라는 건 분명히 연방체제의 기초여야 됩니다. 자유로운 국가들이 평화연맹에 가입하여서 주권들을 보호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연방체제의 평화연맹의 질서를 우리는 합법적 국제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제법에 기초한 관계. 됐죠? 그런 관계는 공화제의 존속과 완성의 조건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국내 정체가 공화 정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화 정체가 점차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국가에서만 공화 정체가 존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연맹이라는 확장 속에서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들 공화 정체의 모습을 띄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화 정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나아가서 완성되기 위해서 이 칸트에 따르면 확정 조항 2항 바로 합법적 국제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디귿 2항과 연결 지어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2항과 확정조항 2항과 1항을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요 디귿은 별표를 치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확정조항에서 특히 2항이 자주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네, 동그라미 치고. 다음 이제 여러분들, 네, 내려와서 리을 보겠습니다. 갑과 을입니다. 일단, 기억 디귿 나왔는데, 잠깐 여러분들, 에이, 끝났네. 5번이네, 그치. 이미 기역 디귿이 정답이야. 그럼 더 이상 볼건 없습니다. 그쵸? 네. 정답 5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해설 강의니까 리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정치에서 국가 행위가 도덕적 중요성을 지님을 인식해야 된다. 칸트랑 이 모겐소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진 모릅니다. 하지만 둘다 국가의 행위가 도덕적 중요성을 지닌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중요성을 지님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모겐소가 얘기하는 정치의 도덕이라는 것은 국가가 도덕적으로 생각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다.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도 정말 별표 칠게 많은 네, 좋은 문제였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여러분들, 이제 갑과 을이 나왔습니다.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연맹 나왔습니다. 아하, 누구? 칸트가 딱 떠오르지,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전체 맥락을 봐야 돼. 평화연맹을 얘기하고 뒤에 어떤 맥락이 나올지까지 같이 봐야지 완성이에요. 알겠죠? 평화연맹은 이 연맹에 참가한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고자 한다. 이 연방체제 여러분, 함께하는 국가들의 주권을, 자유를 보호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마치 사회 계약처럼, 그치? 이 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돼야 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평화연맹이라는 것이, 연방체제라는 것이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돼. 그럼으로써 영원한 평화로 인도에 갈 이념의 실현 가능성은 분명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평화라는 힌트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누군지 알겠습니다. 아, 갑은 칸트구나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쵸? 칸트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연방체제 그리고 공화정체 이게 계속 확장돼서 영원한 평화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칸트는 분명히 영원한 평화라는 걸 이루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영원한 평화라는 건 여러분들 이성이 명령한 의무예요. 의무라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겠지, 그치? 가능하니까 의무로 명령을 하겠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능할 거다. 그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확정조항 3가지, 예비조항 6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됐죠? 이제 을 보겠습니다. 국제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정치라는 것은 국가 간의 힘을 얻기 위한 투쟁이야. 힘을 왜 얻어야 돼? 국가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옆 나라에 의해서 혹은 저먼 나라에 의해서 내 국가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럼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국제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든,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1차적인 목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력 얻는 게 중요해, 국익이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는 자유, 안전, 보장, 번영 혹은 권력 그 자체 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국제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히 권력이다. 이것이 항상 1차적인 목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국제정치의 궁극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1차적 목표이다. 권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을은 여러분들 바로 모겐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연맹이 많아질수록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칸트가 평화연맹을 많이 만들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접한 국가들과의 평화연맹, 저쪽 나라에 인접한 국가들과의 평화연맹, 이런 걸 많이 만들자, 이게 아니야. 네. 하나의 평화연맹, 그쵸? 공화국의 질서 하에 있는 국가들의 평화연맹이 점차 확장되어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이건 여러분들 평화연맹이 많아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많아지는 게 아니라 확대되는 거예요. 오히려 평화연맹이 많아지면 또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칸트는 평화연맹의 확대 혹은 확장을 얘기합니다. 네. 확대 혹은 확장을 얘기한다. 확장이란 표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확장을 얘기한다. 이것은 많아지는 게 아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 1번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죠, 여러분들. 오케이. 다음 이제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평화연맹, 연방체제에서 국제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연방체제가 공고해져서 우리 국제법에 따라서 국가들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연방체제가 없다면 국제법이라는 게 이름만 있는 게될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를 뒷받침하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 연방체제에서 국가들은 각각의 주권과 자유를 보호받으면서 함께 영원한 평화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2번이에요.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개별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분명히 서로 다른 국가들이 있고 이 국가들이 연방체제라는 평화연맹 속에서 점차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고 이 상황에서 국제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국가를 통일시키고 국제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정답 여러분들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의 동맹 없이는 국제평화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모겐소라는 사상가는 세력균형을 얘기하면서 동맹이란 방법도 소개를 합니다. 근데 동맹이 아니어도 분명히 자국의 힘을 키움으로써도 세력균형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이 없어도 국제평화 실현은 가능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모겐소에게 중요한 포인트, 세력균형 참고. 세력균형에 있어서 동맹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을 수는 없다. 아니야.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아. 뭘로 다르지 않아, 여러분들? 둘다 권력투쟁이라는 점에선 다르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4번 틀렸습니다. 네. 같다. 본질은 다르지 않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국가주권의 제한 없이 국제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국가주권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국제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갈등은 어떨까요? 아, 다시. 갈등이 아니죠, 여러분들. 일단, 을의 모겐소는 어떨까요? 모겐소의 관점에서는 국가주권을 제한하지 않고도 국제평화 실현 가능합니다. 제한이 없으면 평화 실현 어려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국가주권의 제한을 하지 않고도 국제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겐소는 틀렸기 때문에 을은 확실히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모겐소의 입장에 따르면 세력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 주권에 제한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이제 여러분 추가로 칸트 같은 경우

경우도 이제 5번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참고 정도만 하세요.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이 연방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살아가겠죠. 네. 국가들이 마치 이 연방체제 설립 전에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어떤 국가들이 행동했다면, 이제 연방체제에 들어오게 되면 국제법의 질서화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합의했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 질서화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연방체제의 국제법의 질서화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분명히 이 국가는 연방체제에 들어오기 전에 마음대로 했던 것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 연방체제에 들어오게 되면 국제법 하에서 살아가게 되겠지만 마음대로, 예전처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이 정도를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칸트는 이 평화연맹 혹은 연방체제에 들어오면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자유라는 게 제한될 수는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와서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게요.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평화 상태는 국가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국가 상호 간의 여러분들 계약, 우리가 지금 몇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연방체제를 떠올리면 돼요. 사회계약처럼 이렇게 연방체제를 만들어야 돼. 평화연맹 만들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국의 자유와 영원한 평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평화연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연방체제 세트 메뉴 평화연맹 보시면 되고요. 확정 조항 2항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갑은 누구? 칸트가 되겠죠.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체도 세력 균형도 없는 곳에서 국제법이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국제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겐소란 여러분 사상가가 국제법을 부정하거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모겐소의 경우에도 국제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들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국제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라고 보는 달리 말하면 우리 국가의 생존과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피해를 준다? 그럼 국제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지, 그치? 이 모겐소라는 사상가에게 있어서 이 국제정치에 있어서 1차적인 목표는 뭐다? 바로 국익, 권력.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력 획득이 중요하다. 국익을 위해서 정리할게요. 네. 어른 여러분들, 모겐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평화연맹은 주권국의 입법권을 위임받아 행사해야 된다. 평화연맹은 그것에 가입한 국가들의 입법권을 위임받아 행사한다고요? 여러분, 아까 만점으로 가는 개념에서 봤지만, 이 평화연맹이라는 것은 국가한테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어요. 이 평화연맹이 주권을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주권은 그 평화연맹 속에서, 연방체제 속에서 개별적인, 독립적인 국가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평화연맹에 가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넘긴다거나 혹은 입법권을 위임해주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트렌드로 이렇게 입법권, 뭐 사법권 위임받는다, 뭐 주권 받는다 이런 식의 함정 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연맹은 개별 국가를 국제법에 강제로 복종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제 복종이 아닙니다. 연방 체제 속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들이 함께 주권을 보호받고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모습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강제로 막 지키라고 따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3번입니다.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본질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에? 다르지 않다니까? 본질이 뭐야, 여러분들? 권력 획득, 힘의 획득, 그치? 국익을 위한, 이익을 위한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군비 경쟁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죠. 4번 여러분들 정답 동그라미. V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모겐소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국가들은 이렇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나름대로 딱 이렇게 일시적으로 어쨌든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그게 계속 평화를 이루면 좋겠지만 참 그러긴 어려워. 분명히 국가들은 서로 간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A와 여러분들 B 국가가 힘의 균형을 막 맞추는 과정에서 때로는 B 국가가 힘이 약하면 다른 국가의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국과 혹은 디국가와 막 동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혹은 이국가와.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A국가가 또 자국의 힘을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점차 키우면서 이렇게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혹은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가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군비를 더 늘리려고 하겠죠. 그렇죠? 국방비 예산을 더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올리다 보면 여러분들 많은 막 군대 관련된 또 국방 관련된 전쟁 관련된 물품들이 만들어질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모겐소의 관점에 따르면 이 세력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군비 경쟁은 군비 싸움은 전쟁을 또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 바로 4번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실현을 위한 각국의 무력 행사는 항상 정당하다. 항상이라는 게 걸려서 둘다 틀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칸트 간단하게 소개. 여러분들 칸트는 분명히 전쟁에 대해서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전쟁? 침략을 막기 위한 방어 전쟁은 정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방어 전쟁이 아닌 침략 전쟁, 막 강제, 막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칸트에게 있어서 정당한 것은 방어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두 번째, 모겐소의 관점에선 이 사람은 여러분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익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할 수 있다고 말이요. 근데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국익에 도움되면 정당하겠다. 근데 도움이 안 되면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당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번 둘다 지워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 적절한 것을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갑부터 볼게요. 영원한 평화는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습니다. 보장될 수 없습니다.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이 뭐예요, 여러분들? 계속 쓸 거야, 계속. 계속 여러분들아, 기억이 될수 있게 쓸 거야. 네.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연방체제. 평화연맹. 떠올리면 됩니다. 확정조항 2항 떠올리면 돼요. 전 여러분들 확정조항과 예비조항을 제가 얼추 다 그림 속에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하루 종일 외워서가 아니에요. 많이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많이 보면서 기억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연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화연맹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선? 영원한 평화를 위해선. 갑은 여러분들, 누구? 바로 칸트라는 걸알수 있겠죠.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왜? 아니, 나한테 필요하면, 우리 국가 이익에 필요하면, 때로는 옛날에 싸웠던 에어도 이렇게 내가 팀으로 할 수도 있고, 옛날에 함께했던 에어도 적으로 할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국제정치는 여러분들 영원한 우방, 영원한 적도 없는 거야. 결국 중요한 건 이해관계고요. 경쟁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영원한 평화까지는 힘들겠어, 어렵겠어, 사실은. 언제 국익과 이런 게 뒤틀릴지 모르니까 영원한 평화까지는 힘들겠지만 세력 균형은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칸트야, 너가 말하는 영원한 평화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 국가들은 분명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 다툼을 하거든. 그런데 세력 균형이라는 현실적인 방법은 있어. 이걸 통해서 국제 평화 이룰 수 있어라고 보는 거예요. 을은 여러분 누구? 바로 모겐소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한번 우리 선지로 갈 건데요. 참고로 이 33번 문제의 경우에도 이 등급컷이 좀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7명 정도가 틀렸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많이 틀렸던 문제를 보면서 어떤 게 친구들이 헷갈려서 많이 틀렸을까? 이걸 유추해 보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EBS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이 모의고사 관련된 탭에 이 오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지별로 아이들이 몇 명이 선택을 했는지, 몇 명이 선택해서 틀렸는지가 쫙 나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국가의 사법권을 평화연맹에 일임해야 된다. 모두 맡겨야 된다. 삐, 틀렸습니다. 아니, 국가의 사법권을 여러분들 왜 맡겨? 뭐 평화연맹이 우리 국가의 법을 막
땅땅땅 심판해서 처리하게 할 거야?

아니야, 여러분들. 따라서 1번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화연맹이 주권을 갖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 막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아니다. 네, 기억하시면 돼요. 2번입니다.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수단에 제한을 두어선 안 된다.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수단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 일단 얼핏 보면 여러분들 좋은 말 같아요. 그렇죠? 근데 칸트는 분명히 영원한 평화를 얘기하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칸트는 여러분들 여러 군데에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특히 어디서? 칸트가 그럼 뭘 얘기하죠? 예비조항을 말하면서 상비군이라는 것을 조만간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비군은 전쟁을 위한 군대야. 전쟁은 사람을 마치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거야. 따라서 전쟁하면 안 돼. 이 항상 전쟁을 준비했던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사라져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 칸트에 따르면 여러분들,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수단에 제한을 거는 거예요. 상비군을 없애는 거니까. 그러나 칸트는 분명히 이 침략을 막기 위한 방어전쟁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국가 내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그런 무장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에 의해서 분명히 방어전쟁은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기출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후에 한번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2번 지우고 내려가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세력균형 이루기 위한 수단은 단일하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또 오해할 법한 선지예요. 네. 분명히 모겐서는 세력균형을 얘기했어. 그럼 세력균형의 방법은 그냥 동맹 정도 아니야? 이거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삐,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단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분명히 동맹이라는 걸 이룰 수도 있고요. 자국의 힘을 키울 수도 있고요. 혹은 외교 전략들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참고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단일하지 않다, 다양하다. 그것에는 뭐 동맹도 있고, 외교 정책도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우고 4번 보겠습니다.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이다. 이 모겐서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국제법도 어길 수 있죠. 그쵸? 왜? 아이, 국제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리나라 국가의 힘, 우리나라 국가의 이익, 우리나라 국가의 생존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빨간색. 좀 두껍게 할게요, 여러분들. 요 형광펜을. 국익이라는 것은 분명히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기출문제 풀었을 때 얘기했던 맥락과 연결하시면 돼요. 정답 바로 4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모겐소 현실주의 관점, 국익이 중요하다, 체크. 다음 이제 여러분 5번입니다.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입법기구가 존재해야 된다. 모겐소의 입장에서 절대 동의할 리가 없겠죠, 그쵸? 따라서 5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네,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거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어떠한 국민적 체제에 속해야 된다. 그런 체제에 귀속될 사람들의 관계되는 모든 법률상의 체제는 다음 중 하나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국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체제 속에 살아야 될까?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난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첫째부터 그럼 보겠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는 시민법에 따르는 체제. 아, 오케이.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법이라는 체제가 필요해. 시민적 체제, 즉 국가 내의 정치 체제.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한 국가 내에서는 시민법에 따른 체제가 있고, 둘째, 국가 간의 관계에선 국제법에 따른 체제가 있고, 셋째, 서로 간에 사람이나 국가가 서로 영향을 줄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서 보편 상태 시민으로 고려되는 한에서 세계 시민법에 따른 체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법률상의 체제라는 건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볼게. 첫 번째, 시민법에 따른 체제. 확정조항 1번과 연결지어서 칸트는 공화정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국가 간 관계 국제법에 따른 체제. 확정조항 2항에 연결지어서 칸트는

0: 포인트는 그것이 연방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평화연맹. 셋째, 여러분들. 보편 상태의 시민으로 고려된 환서 세계 시민법에 따르는 체제. 칸트는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에 국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칸트가 이 법률상의 체제를 세 가지로 말하면서 이후에 자기의 확정 조항과 연결 짓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1, 2, 3과 딱 깔끔하게 연결되고 있죠. 그렇죠? 국가 내에서 국민들 간에, 국가 간에, 그리고 국가와 세계 시민 간에, 이런 국가와 시민들, 국가와 사람들, 이런 세계 시민 간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것은 칸트다라는 걸 잡으시면 되고요. 지문 자체는 굉장히 낯설었던 이 지문이지만, 분명히 내용 속에서 우리는 칸트를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나아가서 결정타. 이러한 분류는 영원한 평화 이념에 걸맞은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평화, 칸트, 연결지으면 됩니다. 바로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민법 체제가 한 국가의 대내적인 정치 제도를 지정할 수는 없다. 엥? 분명히 여러분들 칸트는 이한 국가의 대내적인 정치 제도로서 공화정체라는 걸 얘기하고요. 이 시민법 체제 속에서 우리는 공화정체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네. 따라서 1번 지우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세계시민법은 이방인의 환대권과 영속적인 체류권을 보장한다고 얘기합니다. 2번에다가는 우리 빨간 펜으로 치겠습니다. 조금 난도가 있었던 선지입니다. 분명히 세계시민법을 얘기하면서 칸트는 조건부적으로 그 사람이 평화롭게 행동한다면 환대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방인의 환대권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분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 갔을 때그 다른 나라의 동의 없이,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누가 놀러 왔어, 여행 왔어. 근데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 여기 살만하네, 나 여기 계속 평생 머무르고 쉴래 라고 하는 영속적 체류권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평화롭게 행동했을 때 환대받을 권리 오케이 인정. 그런데 너가 우리나라 동의 없이 여기 계속 머물겠다, 영원히 머물겠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확정조항 3항을 얘기할 때 환대권에 국한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증적인 체류권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환대권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고요. 별표 치고 이제는 영속적인 체류권도 언급할 수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속적인 체류권은 보장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오케이.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전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주권이 국제국가로 귀속돼야 되는 거 아니다, 그치? 입법권, 사법권, 주권 이런 게이 국제국가 혹은 평화연맹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평화연맹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여러분들, 국제국가는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이상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국가들이 의혹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이 3번 선지는 여러모로 보나 틀렸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국가를 칸트는 제시한 것이 아니라 평화연맹의 확장을 얘기했다. 국제국가, 단일국가로 가자고 얘기한 게 아니다. 두 번째, 주권이라는 건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평화연맹이든 국제국가든 넘기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주권은 개별 국가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국가는 어떠한 국채도 발행하면 안 된다. 아이고, 중요한 거뭐 파티야, 파티 여러분들. 분명히 매력적인 선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네, 요 4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 여러분, 칸트는 분명히 국채 발행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예비 조항에서 언급을 해요. 근데 칸트가 국채 발행을, 모든 국채 발행을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대외적인 분쟁과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국채 발행을 하면 안 된다. 야, 나 비국가랑 전쟁하게 좀돈좀 꺼줘봐 라고 다른 국가에 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국가가 국내 경제를 위해서 다른 국가에게 빌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 가능해요. 전쟁에 대한, 분쟁에 대한 국채 발행이 안 된다는 거지, 그 국가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를 위해서 빌리는 건 괜찮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4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고요. 모든 국채 발행을 하면 안 된다고 본건 아니다. 특히나 대외 분쟁에 관련된 걸 얘기한 거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대외 분쟁, 국채를 얘기한 거다. 국채 안 된다고 얘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경제 위한 건 가능하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국채 발행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이제 5번입니다. 국가 간의 적대행위가 종식되어야 영원한 평화실현이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국가들 간의 다툼이 멈추고 종식되고 나아가서 평화 연맹 속에서 공고하게 지켜지는 연방 체제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 간 적대행위가 종식되어야 평화가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네. 5번 여러분 정답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5번 선지가 국가 간 적대행위가 종식되면 영원한 평화 실현이 뭐 보장된다. 영원한 평화 실현이 완성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적대행위가 끝났다고 해서 영원한 평화가 바로 실현되거나 이것이 보증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국가 간 적대행위가 종식돼야 우리는 분명히 평화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런 관점에서 가능하다고는 표현이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윤리라는 게 여러분들 요 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말장난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 언어적인 표현이 왔다 갔다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몇 번씩 읽어보면서 이 표현이 이 선지가 어떨 때 가능한지, 어떨 때 어려운지를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브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국제정치는 자국의 권력을 증강하며 타국의 국력을 감소시키려는 계속적인 노력이다. 네, 자국의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네, 다른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 뭐 누르거나 혹은 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렇죠? 최대한의 권력을 확보하려는 욕망은 모든 국가에게 보편적이다. 분명히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야. 다들 국익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키우려 할 거야. 권력 키우려고 할 거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권력 투쟁이라는 건 다르지 않다. 본질상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모겐소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제약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국가 간의 제약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맥락 속에서 뭐예요? 연방 체제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국제법의 기초화에 연방 체제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 돼. 평화 연맹이 필요해. 국제 연맹이 필요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을은 여러분들이 계속 만났던 내용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칸트가 되겠죠. 칸트. 칸트에 관련된 이 평화연맹, 국제연맹, 연방체제에 대한 모습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이 주제 속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이 국제관계 평화 파트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네, 몇 점짜리가 나오든 상관하지 않고 항상 맞겠다라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참고로 35번 또한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틀렸던 문제인데 우리는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내려갈게요. 1번입니다. 주권보다 상위의 국제권위가 분쟁 해결에 필수적이다. 모겐손 여러분들, 주권보다 상위의 국제권위가 분쟁 해결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들에게 있어서, 그, 제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국익, 국가의 주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에요. 따라서, 그를 뛰어넘는 상위의 권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수적이다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1번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모든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력 균형의 보편적 실현이다. 세력 균형이 나왔기 때문에 몇몇 친구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 분명히 모든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력 균형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실현되길 바라겠구나. 그래서 평화를 이루길 바라겠구나. 삐, 여러분들 계속 기억해야 돼요. 모겐서는 현실주의. 모겐서의 관점에서 요 모든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국의 이익, 자국의 생존, 그를 위한 힘을 키우는 거, 권력 키우는 거, 여러분들.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이 세력균형의 보편적 실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우시면 됩니다. 국익과 생존이 중요한 거지. 세력균형을 보편적으로 이루겠다? B, 알겠죠? 다만 국익을 이루기 위해서 세력균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평화는 국가 간 적대행위의 중단으로 완성된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렇죠? 적대행위가 여러분 중단됐다고 해서 영원한 평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교해 볼까? 분명 여러분들 적대행위가 종식돼야지 끝나야 영원한 평화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대행위가 중단됐다고 해서 영원한 평화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 간의 적대행위가 종식되고 나아가서 평화연맹이 필요하고 연방체제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얘기했던 시민적 그리고 이 국가 내 법, 국가 간의 법 그리고 이 세계 시민법이 각각이 칸트가 얘기하는 확정 조항 나아가서 예비 조항을 따를 때 그럴 때 평화가 영원한 평화가 실현되는 거예요. 영원한 평화가 단순히 국가 간 적대행위 중단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우시면 됩니다. 3번 여러분들 체크하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제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이게 9월 앞에 게 수능이었는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평화연맹 가입국은 국제법에 적용 없이 자유를 보장받아야 된다. 엥? 평화연맹에 여러분 가입한 국가들은 연방체제 속에서 그에 기초한 국제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국제법에 적용 없이 자유를 보장받는 건 아니죠. 4번 틀렸습니다. 요 3번, 4번 둘다 가져가세요.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 모갠소에게 여러분들 세력 균형, 그쵸? 동맹 외교 그런 것들을 통한 세력 균형 떠올리면 되고요. 나아가서 칸트의 관점에서도 확정 조항, 평화연맹의 확장, 예비 조항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의 공통점으로 5번 여러분들 맞고요.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또한 별표 치고 모겐소와 칸트의 공통점으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우리 37번째 강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부터 우리 지역지리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거 맞으시죠? 네, 오늘 북한 지역 마무리 짓고요. 또 수도권 지역까지 이어서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번이고요. 지난 시간에 내용 정리했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2025학년도 3월 학평이었습니다. 최근 문제고요. 다음은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도 먼저 보시면 이 북한 지역에서 출제되는 지역은 계속 뭔가 좀 반복되는 거 느끼시나요? 네, 나오는 지역만 계속 나오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북한의 주요 개방 지역 정리하면서 나선 경제특구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일대예요. 나선 경제특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가 백두산 아니라고 했죠. 네. 우리 한반도에서 연교차 제일 큰 중강진 일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는 신의주 일대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라는 네, 평양 일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요거 원산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원산 아니에요. 원산은 여기고요. 자, 많은 금강산 관광특구 근처입니다. 금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또 문제에서 선지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가에는 경원선 철도에 종착역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의주입니다. 의주. 의주니까 경의선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원선을 경의선으로. 자, 그 다음. 아, 가가 아니라 만약에 고친다면, 네, 다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주 나오는 곳이 여기니까, 경의선, 의주, 그리고 다로 고치면 될 것 같고, 이 나선은, 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다에는 서해 관문이 있다. 자, 다에 서해 관문이, 자, 서해 관문은

평양의 관문도시 남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자, 라는 평양 일대인데요.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위치합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쉬운 선지가 정답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마에는 금강산인데요. 금강산에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가 있다.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 1991년에 유엔 개발계획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거는 바로 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와 다는, 자, 중강진하고 신의주는요, 모두 관북지방에 속한다. 라고 하는데, 일단, 이 신의주는요, 매우 매우 명확하게, 네, 관서죠. 이 중강진은 관서와 강북의 약간 경계에 있지만, 어쨌든 신의주는 관서이기 때문에 모두 관북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2024학년도 10월 학평이고요.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 지리 수업 장면이고,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다 중에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우리 A에서 D가 있는데요. 지도 A에서 D 중에서 찾아 하나씩 지우래요. 일단 가나다가 뭔지 알아야 제대로 지우겠죠? 자, 남은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 뭐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오고 있죠? 일단 ABCD가 어떤 지역인지 지도에서 먼저 해결을 해 볼게요. 자, A는 신의주, 자주 나오는 그 지역. 자, B는 남포 평양 일대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남포 평양 일대. 자, 평양에 가깝습니다. 그쵸? 약간 내륙에 찍혀 있죠? 자, C는 개성입니다. 자, D는 나진 선봉 지역, 나선 지역. 이렇게 한번 적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가 있다. 여기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니까요. 네, D에 해당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거 일단 삭제. 남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그쵸.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한 공업지구. 개성 공단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남북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폐쇄된 상태죠. 자, 이거 개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것도 삭제.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자, 아까 선생님이 평양에 가깝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평양에 대한 설명이고요. 인구 300만 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게 신의주네요. 그러면 신의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갑이 경의선 철도에 종착역이 있어요.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의주에 할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정답은 1번이고요. 황해도 지명이 유래된 도시 중에 하나다. 우리 황해도 그러면 어디하고 어딜까요? 황주와 해주겠죠. 보통 이제 앞글자를 따서 하니까. 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대동강 하구에 위치하며 서해 관문이 있는 평양의 관문 도시, 남포에 대한 설명이에요. 남포. 한류의 영향으로 여름철 기온이 낮은 편, 소우지, 이거 우리 청진할 때 많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기반암이 풍화되어 형성된 12,000봉. 자, 이 기반암은 화강암일 거고요. 12,000봉 봉우리 금강산이고요. 돌산이죠. 네,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도 여러분들 수능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최신 이슈이기 때문에 잘 기록해 두세요. 자, 이거는 금강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3월 학평이고요. A에서 E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에만 있는 대로 동그라미 표시한 학생을 우리가 골라볼 텐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 동그라미 친 것과 일치하는 것을 여기서, 네, 확인만 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어떤 지역이 출제되었는지, 자, A 지역 계속 복습하고 있죠.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지명의 그 위치, 위치 공부도 같이 할수 있어요. 네, 이제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신의주, 그 다음에 C가, 네, 해안가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남포 일대. 이는 개성 일대. 자,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금강산 일대입니다. 네, 원산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려던 거를. 자, 여기 금강산 일대고요. 여기가 이제 원산 일대가 되겠죠. 자, B가 여기 또 가끔 청진이라고 가끔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청진의 위치 안 헷갈리려면 이 중강진하고 거의 동일 위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헷갈리고요. 이거는 진짜 중국하고 러시아 접경 지역,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가 있는 나선 경제특구라는 거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는 경의선 철도 종착역이 있다. 우리 너무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고요. 14번 갈게요. 2024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에서 라지역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라고 질문을 했네요. 일단 가나다라 지역부터 또 해볼게요. 자, 가는 나선 경제 특구 지역 일대고요. 나는 남포, 정확하게 좀 해안가로 찍은 것 같죠? 자, 그다음 다가 네, 원산입니다. 금강산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백두산 여기 있고요. 네, 계속 복습을 해주세요. 라는 개성.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면 이 지역지리, 특히 북한 지역은 틀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 가해는 유엔 개발 계획의 지원을 계기로 1991년에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가 되어서 개발을 했는데, 네, 큰 성과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지역에 대한 내용 맞습니다. 을은 나는 북한 최대 도시인 평양, 인구 300만 명의 평양의 외항, 네, 평양의 바깥쪽에 위치한 항구다라는 뜻이겠죠. 서울의 외항, 인천 이런 느낌이라고 했어요. 대동강 하구에 그저 높은 조차를 극복하기 위해 서해 관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네, 이게 바로 나에 대한 설명, 남포에 대한 설명도 맞습니다. 자, 병을 보시면 다와 라 모두 남북합작으로 지정. 자, 다, 라 지정 운영된 관광특구가 있었으나 일단 라도요 관광특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 다를 무엇이라고 착각하게 하기 위한 이 선지일까요? 저걸 이제 금강산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다도 아니고 라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관광특구 금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강산 둘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2008년 이후 관광이 중단된 거 그쵸? 이거 금강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라 모두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정답은 갑과을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뭐 이제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15번 볼게요. 2024학년도 9월 모평이고요. 다음 자료는 북한의 주요 도시와 철도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이다. 약간 긴장할 수 있어요. 그쵸? 주요 도시와 철도. 갑자기. 근데 우리 다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단, 가에서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가나다라 위치를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는데, 정말 계속 해왔던 지역입니다. 일단 여기 위치부터 볼까요? 여기가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신의주. 자, 그 다음에 평양의 외항, 남포, 그리고 북한 최대 도시 평양. 그리고 여기는 나진 선봉 지역, 나선 경제특구가 위치한 지역.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청진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갑을 보시면 북한 최대 도시인 가에서는, 자, 평양이겠죠. 항구 도시인 나로 이어진, 자, 남포겠죠.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철도선을 뭐라고 하죠? 평남선이라고 적어놨잖아요. 평양의 평, 남포의 남이겠죠. 그래서 이와 유사한 서울 인천강 경인선, 그쵸? 서울 경 인천 인 경인선과 비교하며 철도가 도시 발달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대요. 네. 을은 중국 단둥과 마주하고 있는 국경 도시고요. 이 단은 현재 평의선의 종점이래요. 여러분들, 평의선, 평양이겠죠? 의주겠죠? 우리 경의선 하면서 이 신유주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송기정 선수가 경유하며 이곳에 남긴 흔적을 조사했다. 그쵸? 이때는 분단 전이니까 당연히, 네,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게 그냥 다고요. 마지막. 항구도시 이 지역은 러시아와 국제철도로 연결되는 평라선의 종점으로 항만과 철도가 이 지역에 변화에 끼친 영향을 조사해 볼수 있다. 바로 이 지역이죠. 네, 나선 경제특구지요. 자, 기억 볼게요. 단은 압록강 철교를 통해 중국과 연결된다. 우리나라 그 뉴스 가끔 보면요. 네, 이 철교가 보이는 자료화면이 나갈 때가 있어요. 바로 신의주. 네, 여기 압록강 철교.

석유니까 여기서 찾아야겠죠. 압력강 하류 근처에서.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남포는 평양의 외항이며, 그쵸? 계속 나오고 있죠? 서해 관문이 있다.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해는 신의주에는 나선보다 먼저 지정된 경제특구가 있다? 아니죠. 우리 최초는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북한 최초의 개방지역, 최초의 경제특구, 나선 경제특구입니다. 1991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신의주 특별행정구가 있는데 2011년부터 다시 재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라가 더 먼저예요. 분단 이전의 경의선 철도는 가와 라를 잇는 게 아니라요. 경의선이잖아요.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던 철도였습니다. 여기를 경유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네, 이렇게 정답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6번 문항이고요.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 네, 이렇게 온라인 여러분들에게 좀더 익숙한 그런 자료화면. 지도에 A에서 E 지역에 대한 답글을 달아볼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A, B, C, D, E 지역. 우리 A 지역은 뭔가 좀 생소하죠? 네. 약간 긴장할 수도 있어요. 저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워져요. A에는 경원선철도의 종착역이 있어요. 우리 A가 저기가 뭐냐면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 제일 앞부분에 우리 한반도의 사극에 대해서 혹시 배우셨을까요? 극북, 극서, 극동, 극남. 이 극동과 극남은 남한에 위치하고 있죠. 극동이 어디예요? 네, 독도입니다, 여러분. 극남은요? 네, 마라도예요. 극서와 극북은 네, 생각만 해도 이제 북한 지역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한반도의 제일 북쪽 위도, 위도상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온성이라는 곳인데요. 몰라도 경원선 철도가 여기는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정확히 몰라도 여기가 극북이다, 뭐 이런 내용 몰라도 충분히 이거는 틀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B에는 우리나라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자,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백두산과 중강지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선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딱 봐도 이게 북한 지역만 봤을 때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 네, 여기가 중강지. 백두산은 어디 있다? 두 번째 툭 튀어나와 있는 여기가 백두산이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해발고도 2744m, 그리고 정상부에는 칼데라호가 있다. 화산지형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틀렸고요. C에는, 자, C가 신의주죠.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는 어디 있다? 나선경제특구라고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D에는, 자, D가 지금 이 원산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금강산 일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어쨌든 평양이고요. D랑은 너무나도 거리상으로 위치상으로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네, 평양이 아닌 것만으로도 틀렸다고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E는 네, 남포죠. E는 남포. 우리 너무 여러 번 했는데요. 평양의 외항 그리고 서해 관문. 이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 여러 번 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북한지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번 문항까지 이야기했고요. 여기까지 북한지역이고, 여러분들 교재 136쪽에 단원이 지금 수도권과 강원지방으로 바뀌어 있죠. 그게 지금 17번 문항부터 시작을 할 텐데, 우리 수도권 중요하죠. 네, 그 중요한 내용 중에서 시험에 또 자주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을 자료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일단 17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수능 특강에도 실려있는 이 수도권의 인구 변화, 우리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산 정책도 하고, 그쵸? 여러 가지 막 혁신도시, 기업도시들을 계속 막 세우고는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는 계속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약12%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수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도권의 전체 면적, 즉

0: 경기, 인천, 서울을 합친 것을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고요. 이 셋을 합친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인구는 50% 정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쵸. 절반이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국내 총 생산은 더 높은 5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체 수도 거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고요. 제조업 사업체 수도 절반 이상. 도매업 및 소매업 사업체 수. 이게 우리 소비자 서비스업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래서 인구하고 비례하는 분포를 가진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인구와 비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서비스업 정리할 때 이야기했었고요. 반면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체 수. 우리 정보통신업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도가 60%를 넘어요. 왜냐면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 서울의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의 분포를 비교를 할때 소비자 서비스업은 인구와 비례하는 경향성을 가지면서 서울보다는 경기에 좀더 비중이 높다면 생산자 서비스업은요. 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기에 비해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에 더 집중도가 높았잖아요. 그걸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 이 수도권이 생산자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게, 인구 비중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백화점 수, 대학교 수,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방면에서 수도권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도권의 산업 구조.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1990년에서 2023년까지 계속적으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 3차 산업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산업 구조의 고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3차 산업 비중이 점점 높아졌지만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졌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수도권 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거 가끔 앞에서 농업파트, 뭐 공업파트, 그리고 그 둘의 상대적인 비중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서울, 경기, 인천 이야기 했었거든요, 이미. 근데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서울 볼게요. 서울은 1차 산업. 우리 1차 산업은 자연 생산물을 얻는 그 업종이잖아요. 농업, 대표적으로. 떠올리면 되고요. 이런 건데 서울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걸 가지고 서울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인천도 1차 산업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0.1%잖아요. 서울, 인천 모두 다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시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의 비중은 매우 낮고요. 상대적으로 인천이 서울보다는 2차 산업, 제조업은 네, 분포를 하는 편이죠. 3차 산업 비중이 월등히 제일 높은 게 바로 서울의 특징입니다. 특히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인구에 비해서, 인구 규모에 비해서 또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에 유명한 쌀 농사 지대도 있고, 그리고 경기가 넓잖아요. 그래서 대도시 서울에서 멀어진 배후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는 경기가 그래도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셋을 구별할 때 1차 산업도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세 지역 권역, 이세 권역에서는 경기가 상대적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있는 것, 그걸 가지고 골라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제조업, 2차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3차 산업 이렇게 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1차 산업이 낮고요. 그리고 평균에 비해서는 네, 3차 산업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하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도 발달돼 있다라는 거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수도권의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 비율. 뭐 이것도 우리가 문제 풀때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제조업 이야기할 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립, 그리고 자동차 공업 이런 이야기 하면서 화성, 그쵸? 전자조립 발달했고 자동차 공업이 발달했잖아요. 화성, 평택, 그리고 시흥 안
1: 시흥, 안산.
0: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우리 인구 특히 다문화 공간 이야기 할때 안산 언급하면서 제조업이 발달했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전 산업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가 포천인데요. 이 포천은 여러분들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연천, 포천. 어쨌든 군사분계선 주변이라서 여기 군부대도 많고 그래서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다 뭐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조업에서도 이 포천은 선생님이 최근 그 신문 기사도 찾아봤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산업단지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선생님 수도권에서는 무슨 공장총량제 그리고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없어가지고 더 이상 뭐못 짓는 거 아니에요? 할수 있지만 수도권 내에서는 네, 서로 그 양을 좀 조절하고 이전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공장총량제의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새로운 산업시설 입지에서 네, 이런 포천 지역을 선정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포천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또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비율이 전 산업,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대비 제조업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되었던 지역이 화성, 평택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또 요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우리 정보통신 기술 산업, 요게 수도권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보통신 기술 산업을요, 정보통신 기술 제조업과 제조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제조업은요, 뭔가 만드는 거잖아요. 핸드폰을 만들고, 태블릿, PC를 만들고, 이거잖아요. 네, 이거는 경기 지역에, 제조업이 발달한 경기 지역에서 비중이 높고요. 서비스업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태블릿, PC, 이거에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그죠?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인터넷 통신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선생님 제자가 텔레콤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지도를 만들거든요? 그 서비스잖아요. 네, 서울에서 근무합니다. 네, 그런 서비스 업종은 서울에 좀 집중돼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구별해서 보시는데요. 정보통신 방송 기기업에서 총 생산을 어마무시하죠. 그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총 생산액에서 또이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 다음에 컨텐츠업. 각각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기업이에요. 기기업. 첫 번째 자료는 기기업. 그래서 생산액도 상당히 많고요. 그쵸? 네, 생산액이 어마무시합니다. 제조업이 또 생산액이. 자, 그 중에서 요게 포인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제조업은 경기. 제조업은 경기. 그리고 서비스업, 컨텐츠업, 이런 것들은 네, 서울. 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처음에 크게 구별을 해드렸던 거고요. 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항이고요. 2024학년도 10월 학평입니다. 관하 지표의 경기도 내 상위 5개, 그리고 하위 5개 시군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고요. 관하 지표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지표를 떠올릴 수는 없어요. 네, 이걸 보고 지표가 떠오른다?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바로 보기로 내려옵니다. 이 중에 답이 있는데 대입을 시켜서 적절한 것을 네,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X를 치시면 되는 거고. 아, 여기 답 중에 경지 면적이 있구나. 그쵸? 우리 농경지 면적. 그리고 청장년 성비가 있구나. 그럼 또 떠오르죠? 청장년 성비가 높은 대표적인 세 곳이 첫 번째는 제조업이 발달한 특히 중화학공업단지, 중화학공업지역, 남성 노동력의 비중이 높은 지역, 그쵸? 두 번째, 지금 성비가 높은 지역 오랜만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 주변 지역, 휴전선이라고도 흔히 이야기하는 군사 붕괴선 주변 지역들. 그죠? 그게 시가 되었던

되었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청정년 성비가 나왔으니까 촌락에서 여성들은 좀그 지역을 떠난 편이고, 남아있는 청장년층의 그 성별이 남성이 많은 편이잖아요, 촌락 지역이. 그래서 촌락의 청장년층의 성비는 좀 남초현상. 그게 또 어디로 연결되죠? 결혼 이민자의 여초현상.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계속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위연령은 이제 촌락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자료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역 다섯 군데를 한번 보시면, 그럼 백지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서울에서 멀어지면 이제 우리의 그 기억도 점점 멀어져요. 그쵸? 희미해지는. 네, 여기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선생님 남동생이 군 복무를 했었던 연천이라고 했습니다. 네, 군사 분계선에 딱 맞닿아 있죠? 그리고 여기는 군사 분계선하고는 살짝은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그 근처예요. 여기도 군부대 엄청 많습니다. 포천이고요. 방금 언급했던 내용 중에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도, 제조업 사업체 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라고 나타났었죠. 포천. 여기가 사실 그 갈비가, 그죠? 이동갈비, 그리고 막걸리.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네, 거의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시흥. 그 다음에 여기 평택.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평택.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이, 그쵸? 네, 여기가. 여기 안성이죠. 네, 안성. 선생님, 순간. 그리고 이천. 여기 전자조리 발달된 곳. 그래서 이 다섯 개, 상위 다섯 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하위 다섯 개가,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찍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는 파주고요. 아래쪽이 고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급했었던 고향.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일기 신도시, 일산에 위치하고 있는 EBS 스튜디오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잘안 보이죠? 선생님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이 광명이라든지 뭐 안양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여기 네개 모여 있거든요, 여러분. 네, 서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넓은 지역 값이 높은 지표의 값이 높은 다섯 지역의 특징, 그리고 낮은 특징을 우리가 왜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경지 면적이 이런 시흥 같은 경우, 특히 이게 전체 행정구역의 면적이 좁은데, 시흥 같은 경우에 경기도 내에서 상위 5위 안에 이 시흥이 들어갈까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좁은 다섯 개는 사실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시흥이 상위에 있다? 경지 면적은 아닐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방금 성비, 청장년 성비가 높을 수 있는 지역들 한번 보시면, 그쵸? 여기 해당하죠? 중화학공업 지역,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 플러스 군사 분계선까지 완벽해요. 그쵸? 그러니까 하위는 네, 상대적인 값이니까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 그래서 청장년 성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위연령 높을 리가 없잖아요. 특히 이런 지역이.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아, 가는 청장년 성비인가 보다. 이렇게 걸러내면 됩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상위 5개에 해당할 수 있는 게 이런 지역들, 그리고 하위 다섯 개 여기래요. 그냥 알려줬죠. 근데 그 남아있는 게 농가 인구와 중위 연령입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농가 인구 비율이 아니라요. 농가 인구예요. 그냥 양그 자체. 그러면 우리 경기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구역이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꽤나 넓어지죠. 네, 넓어지고요. 서울에서 점점 멀어져 있는, 네,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대적으로 촌락의 경관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네, 농가 인구도 그 지역 중에서도 최근에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농가 인구가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중위연령, 네, 전형적인 촌락의 형태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겠죠. 그럼 일단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비율이 아니라 양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높은 세 지역, 다섯 지역이 화성이 있고요. 그리고 평택이 있고요. 익숙하죠? 그리고 안성이 있고요. 여기가 이천입니다. 이천 옆에 여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네, 용인이죠. 아주 넓죠. 여기가 우리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보다는 농가 인구 비율은 낮을 순 있어요. 네, 이런 지역에 비해서, 네, 낮을 순 있지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인구수 자체가 어떻죠? 용인 특례시죠?